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다 곱할 건데, 이 곱하는 과정에서 요거 두 개는 3의 영제곱이 돼서 1이 되고요. 얘네 두 개도 3의 영제곱이 돼서 1이 되니까 1은 곱하나마나 그냥 원래 수가 나오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의 2분의 1과 2의 4분의 1을 곱한 2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즉, 2의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곱근 기호로 쓰게 되게 되면 4제곱근 2의 3제곱이니까 8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지수의 표현으로 나와 있으니까 2의 4분의 3제곱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21번 문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 한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을 텐데, 조건 제시법에 대한 집합의 원소가 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 22번은 쉬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저는 보통 이걸 어떻게 푸냐면,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이걸 봅니다. 그래서 괄호 속에 있는 게 사실은 2의 a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볼수 있고요. 2의 a제곱에 해당하는 게 5라고 했으니까 저는 얘를 5로 바꿔치기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의 b 플러스 1제곱인데 얘도 지금 보면 10의 b제곱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럼 얘는 10의 b제곱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되니까 다시 쓰면 얘는 7. 7 곱하기 10이니까 정답은 70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료와 내가 알고 싶은 결과값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풀수 있어요. 자, 이제 23번 보도록 할게요. 얘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는 괄호 쳐져 있으면 다 분배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분배해서 적용해서 풀면은 얘는 3의 3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2루트 3. 우리 나눈다는 거는 역수 곱하는 거죠. 3의 2루트 3 플러스 4분의 1.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거 두개 지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3의 4제곱분의 3의 3제곱.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끝. 23번도 상당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4번 보도록 할게요. 두 양수 AB에 대하여 지금 얘네들 양수로 준 이유가 있죠? 네. 지수 법칙에서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된 상황이죠. 그 경우에는 밑을 양수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양수 조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루트 3-1, 루트 3 플러스 1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b에 합차 공식이니까 곱하면 3하고 빼기 1 해서 2가 될 거예요. 그게 얼마다? 4다. 자,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 공식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합차 공식을 쓰면 되고, a 플러스 b는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a 플러스 b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요. 얘네들이 조건이 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로 나올 거예요. 아, 그럼 끝났네. a 플러스 b는 지금 현재 2고, 그럼 a 마이너스 b는 당연히 2 곱하기 1해야 2 나오니까 a 마이너스 b는 1이겠구나. 그럼 두 식을 연립하면 2의 2가 3이 되죠. 그럼 a는 2분의 3. 그럼 b는 2분의 1이 돼서 정답인 ab의 값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문제들 중에서는 24번까지 22번, 23번, 24번은 좀 상당히 쉬운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봤으면 하는 문제들은 20번하고 21번이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20, 21 문제는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더 정의를 꼼꼼히 다시 보는 연습을 하시면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수 법칙 문제 추가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항들 미리 풀어보고 넘어오셔야지 이해가 잘될 거니까 꼭꼭 한 12개씩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맞춰서는 특강 인류와 사상. 저는 한보라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서양 윤리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서양 윤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출발하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소피스 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말 정말 중요한 서양 윤리의 연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능 윤사에서도 또 내신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들입니다. 당연히 수능에서도 굉장히 변별력 높게 출제가 되고요. 내신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내신에서는 소피스트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문항들 굉장히 촘촘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요, 플라톤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어서 헬레니즘 시대까지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서양 철학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의 사상,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들. 내가 이번 내신 시험에서 이런 사상가들이 나오면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소피스트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피스트와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지금 내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 3인방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죠? 이렇게 잘 아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소크라테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소피스트를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소피스트들의 어떤 이런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살펴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보편주의적인 사상을 배우면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특징을 보다 더 선명하게 알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먼저 소피스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직접민주주의가 시행되던 곳이었었죠. 직접민주주의 하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많은 대중들을 이런 유창한 말로 언변으로 휘어잡는 능력이 필요했는데요. 소피스트들은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 수사학, 변론술,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가르쳐 주던 직업적인 교사들이었어요. 아, 한마디로 이런 소피스트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기술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구나. 그만큼 부와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했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기술인 변론술, 수사술을 가르쳐 주던 직업적인 교사들이라고 지금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만큼 소피스트 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부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는 거야. 얘들아, 부는 뭐니? 그렇지, 돈뭐 이런 거잖아. 한마디로 내 눈으로 볼수 있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아하,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했겠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진짜 내 손에 잡히는 거, 진짜 내 인생을 더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는 거야. 진짜 나에게 실용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네, 파악할 것을 강조했고요. 이런 감각적인 경험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인간의 감각과 경험이라고 하는 건 어때? 사람마다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르잖아. 따라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타당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아, 윤리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입장을 무엇이라고 불러? 그렇죠.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피스트들로는요, 요 3인방을 들수 있어. 프로타고라스,

트라시마코스, 고르기아스 이름들이, 야 얘들아 이름이 제일 어려워, 그치? 소피스트 사상가들의 이름이 제일 어려운데 어쩔 거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푸트고. 자, 출세의 줄타기를 프로급으로 하면서 난 성공을 향해 타고 올라갈 거야. 자, 프로급으로 부와 명예를 막 향해서 타고 올라갔던 프로타고라스 한번 생각해보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한마디로 각 개개인이 모든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즉, 각 개개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된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회, 모든 문화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타당한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개인이 모든 것의 척도이다라고 바라보았던 그의 입장, 윤리적 상대주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프로타고라스도 한 사회, 한 문화권 안에서는 통용되는 규범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 모든 문화에서 다 통용되는 보편타당한 규범은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프로타고라스의 사상, 윤리적 상대주의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살펴볼 사상가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트트트라고 주장했던 트라시마코스입니다. 자, 그는요, 이 강자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나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한 후에 이 법이 정의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디까지나 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정의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정의라고 하는 것도 각 정치 체제에 따라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주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 고르기아스는 이런 난해한 말을 했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알수 없다. 알수 있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얘들아, 이 중에서 아무것자리에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한번 넣어봐.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알수 없다. 알수 있다 하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런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극에 다다른 결과 고르기아스는 그러므로 윤리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얘들아, 의심을 품는다. 우리 그걸 회의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회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절대적인 존재나 진리, 그것들에 대한 객관적 인식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푸트고,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피스트들이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과 달리요, 오늘의 묵직한 울림을 주는 사상가 소크라테스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무리 100명의 사람이 있다 해도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 그 옳음은 하나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묵직하게 이야기하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주장했던 그런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생각해봐. 윤리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옳은 진리는 없다잖아? 근데 얘들아, 언제 어디서나 옳은 진리는 없다라는 소피스트들의 주장이 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은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옳은 건 아닐 테니까요.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그런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면서, 아하, 소크라테스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르게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보편타당한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렇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윤리, 보편타당한 진리, 보편타당한 옳음을 알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는 이처럼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을 중시했겠지? 우리 그걸 지라고 부르잖아. 아, 그런 의미에서 지, 곧 참된 암, 이것이 바로 덕이며 이렇게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그 덕을 실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지, 덕, 복, 합일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지, 덕, 복, 합일설의 별표 100만 개 두두두두 투척하고 싶어요. 자, 친구들이 이제 내신 시험에서 소크라테스 문항을 풀거 아니야. 그럼 제시문에서 딱 소크라테스가 제시가 되잖아. 그럼 친구들, 선생님 강추드립니다. 옆에다가 이 여섯 글자 써놓고 풀어보세요. 지덕복 합일설.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그 어떤 어려운 선지들이 나와도 친구들은 이 지덕복 합일설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그 선지를 OX로 변별해 낼수 있어요.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이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정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암, 보편타당한 진리, 보편타당한 옳음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앎을 강조하잖아. 이렇게 보편타당한 옳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라고 본 거야.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야? 덕이다. 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많이 부를 수 있어. 그렇죠. 지식이 곧 덕이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제시문 볼때 지식이 덕이다, 혹은 덕이고 지식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 소크라테스네, 지덕복 하비설이네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아는 것이 곧 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아는 것이 덕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아는 것이 곧 덕이고요. 그 덕을 제대로 아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덕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렇게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과 덕과 행복은 하나로 합치된다라고 하는 지덕복 합일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중요해. 얘들아, 너무 중요해.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런 의미에서 아는 것과 덕과 행복, 이것은 예외가 없는 필연적인 관계야. 자, 알면 반드시 덕을 갖추게 되고요. 덕을 갖추면 반드시 내그 덕을 실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예외 없는 필연적인 관계다. 그러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행복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앎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앎이 바로 무엇이었어? 좋아요. 덕이었네요. 쌤, 왜 이렇게 그는요, 아는 것이 곧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소크라테스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들었던 예가 대범함과 같은 예예요. 자, 대범함. 자, 영혼의 대범함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영혼에서 대범함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 자체로는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는, 그렇죠, 유해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대범함이 지식과 결합하면 무엇이 돼? 좋아요, 용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대범함이 무지와 결합한다면 어떻게 되지? 그래, 대범한데 무식한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이 돼? 그래, 괜히 자기의 힘을 으스대고 자랑하면서 만용을 부리면서. 그렇지? 어리석게 이렇게 사고를 치는 사람이 될거 아니야. 63빌딩에서 안전장치를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용감하다 하면서 외치면서 뛰어내리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 용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냥 만용을 부리는 사람일 뿐이야. 한마디로 용기라고 하는 덕두야 결국은 무엇과 결합한 상태야? 그렇지, 암, 곧 지식과 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덕은 곧 지식이고 지식은 곧 덕이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해석이 성립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이렇게 덕을 갖추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덕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유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덕이 곧 앎이고 앎이 곧 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는 걸 진짜 중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런 사상을 아는 것을 중시했다라고 해서 주지주의적인 속성 있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얘들아, 알때 제대로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참된 앎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무지부터 깨달을 것을 강조하죠. 제대로 자신이 무지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앎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인용했는데요. 이것을 너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자각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의 핵심은 그렇지, 지, 덕, 복, 합일설, 즉 주지주의적인 면모에 있었어요. 정리해보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아는 것은 바로 덕이고, 그런 암, 즉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그 덕을 실천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결국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그는 취하고 있었다는 것알수 있어요. 정리해봐. 알면 반드시 덕을 갖추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삐뚤어질 테다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 띵띵, 불가능하다라고 그는 외치면서, 아, 사람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암과 실천, 암과 행함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지행합일서를 주장하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삐뚤어질 테다 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건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악행을 저지르는 거지? 그렇지. 소크라테스는 바로 모든 악행의 원인은 바로 무엇 때문이야? 그래, 몰랐기 때문이야. 라고 바라보죠. 너무 중요해.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모두 다100% 무엇 때문이야? 몰라서 그런 거야. 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인간은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 그렇게 선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실천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유독한 사람인 거고,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 거야 라고 생각하죠. 계속해서 아는 것, 참된 알임을 강조한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스스로, 아,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찾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알임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었답니다. 우리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좋아요, 대화법, 문답법이라고 부르고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삼파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삼파는 아기가, 그렇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길을 스스로 찾아오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그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이런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알임을, 그렇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기술을 삼파술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소크라테스는요, 아, 돈이나 명예, 이런 세속적 가치를 중시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돌보면서 선하게 살아가고 성찰하는 삶을 중시했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영혼, 즉 각자의 내면, 즉 각자의 정신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영혼을 돌보고 수련하는 것이다. 영혼의 돌봄이라고도 나오고 여러분 교재에 따라서는 영혼의 수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성찰과 선한 삶을 강조했어요. 내가 그동안 안다고 착각했던 것이 진짜로 제대로 아는 것이었는지 무지를 자각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사회 가치도 없다.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사회 가치가 없다라는 말까지 남겼죠. 아, 이러한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한 묵직한 소크라테스의 울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답니다. 자, 우리 소크라테스의 윤리사상. 승택관 교재에 나와 있는 좋은 말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지? 옳지. 지, 덕복 합일설 떠올라야 되겠죠? 지, 덕복, 좋아요. 지식이어야 하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것,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지식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게도 되고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라네. 우리 대범함이라고 하는 영혼의 속성이 지식과 결합하면 용기라고 하는 덕이 되지만 무지와 결합하면 만용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런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아주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신만의 멋진 사상을 펼쳐나갔던 소크라테스의, 그렇죠, 제자, 플라톤의 사상 같이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죠. 자, 플라톤은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를 너무너무 존경했죠. 너무너무 존경했고요. 그 소크라테스의 많은 사상들을 잘 흡수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멋진 사상을 펼쳐 나갑니다. 자, 플라톤은 서양 철학에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사상가로 평가받는데요. 오늘날의 플라톤을 그 플라톤으로 만들어준 플라톤의 시그니처 개념이 있죠. 맞아.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데아론입니다. 자, 우리 플라톤 하면 이데아론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데아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좀 알아야 돼. 플라톤은 우리가, 그렇지, 살아가고 인식하는 이 세계를 크게 둘로 구분했습니다. 아, 세계를 둘로 구분했구나. 한마디로 어때? 그렇죠.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쌤, 현상계는 뭐고 이데아계는 뭐예요? 자, 얘들아,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볼까? 현상계. 이게 왠지 더 만만해 보이지 않니? 자, 현상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현상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현상계는 어디까지나 유한한 것들이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정리해보자. 현상계는 우리의 감각적 경험으로 파악되는 불완전한 세계이구나. 그렇다면 이데아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렇지. 이데아계는 현상계와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한 세계야. 그리고, 아하,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이데아계를 볼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 영혼의 눈, 즉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세계예요. 아, 이데아계는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완전한 세계이구나. 얘들아, 도대체 이데아계가 뭐길래 이렇게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완전한 세계이다라고 죄송해요, 플라톤. 플라톤은 이야기하는 걸까? 일단 얘들아, 이데아라고 하는 말을 좀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데아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뭐가 어떻게 읽을 수 있어? 그래, 아이디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쉽게 생각해 보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가장 완전한 원형을 뜻해. 자, 이데아라고 하는 건각 사물의 가장 완전하고도 이상적인 원형이야. 서클. 우리 서클의 예를 들어볼까? 자, 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우리가 현상계에 수억 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원들이 존재하겠지. 근데 얘들아, 현상계에 있는 모든 원은요, 그것이 눈에 보이게 그려지는 순간 어때?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가져와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완벽해 보이는 원을 그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0.00001mm의 오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그게 눈에 보이도록 현상계에서 그려지는 순간 그 원은 반드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들아, 완전한 원. 너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그 원의 정의를 생각해봐. 중심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이런 완벽한 원은요,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야. 무엇으로서? 그렇지. 원의 이데아로서 존재하는 거야. 자, 현상계에 수많은 꽃들이 있어. 그런데 현상계에 있는 수많은 꽃들은 결국은 다 어때? 불완전한 것일 뿐이야. 그럼 얘들아, 완전한 꽃, 그건 어디에 존재해? 그렇죠. 이데아계에 존재해. 무엇으로서? 꽃의 이데아로서 존재하는 거야. 다시 해보자. 어렵지 않아. 할수 있어. 이데아라고 하는 건그 사물의 가장 완벽하고도 이상적인 원형이고요. 각 사물은 그 사물에 매칭되는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물에 매칭되는 이데아는 현상계에 있는 사물들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똑 떨어져서 따로 존재해? 그렇지. 이데아계에 똑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거야. 아, 이데아라고 하는 건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이구나. 그러면 생각해보자. 현상계는 어디까지나 그런 이데아계를 모방한 무엇일 뿐이야. 그림자일 뿐이구나. 완전한 세계는 이데아계구나. 이데아계에는 완전한 원형인 이데아들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러한 이데아계는 현상계와 똑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플라톤의 사고방식을 이원론적 세계관,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러한 이데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데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바로 선의 이데아다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제 내신 시험 치러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들은 이데아라고 하는 말을 바로 쨍하게 잘안 줘요. 그럼 플라톤이게 너무 쉽게 티가 나잖아.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뭐 자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인데 이걸 좋음 자체 혹은 선 자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좋음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요. 너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지. 플라톤은 그래서 자신의 이데아론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동굴의 비유예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여기 지하 동굴이 있는데 죄수들이 있어. 이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꽁꽁 묶여서 벽 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몸이 고정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나무 모형, 꽃 모형도 있고요. 가장 뒤에는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고 있어. 따라서 죄수들이 바라보는 벽면에는 나무 그림자도 보이고 꽃 그림자도 보인다. 죄수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요 그림자가 진짜 나무, 진짜 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에 한 죄수가, 이건 아무래도 아닌

똑같아 하면서 쇠사슬을 끊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지,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거야. 동굴 밖으로 나온 이 죄수는 깜짝 놀라서 뜨아. 왜냐하면 이곳에 진짜 나무, 진짜 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진짜 나무와 진짜 꽃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빛나는 태양. 진짜 나무, 진짜 꽃이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빛나는 태양이 있었거든요. 얘들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플라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죠? 일단 세계를, 그렇지, 둘로 나눴네. 동굴 속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 현상계라고 부를 수 있겠다. 현상계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모방,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러면 동굴 밖에는 진짜 세계가 무엇이야? 좋아요. 이데아계가 되겠네요. 여기 있는 진짜 꽃과 진짜 나무는 각 사물의 이데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 이 태양에 해당하는 최고의 이데아가 바로 무엇이야? 좋아요. 선의 이데아가 되겠죠. 이런 선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모두 인식할 수 있어. 그리고, 아하, 그것들이 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선의 이데아는 인식과 존재의 근거로서 최고의 이데아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했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이데아인 무엇을? 좋아요, 선의 이데아. 즉, 좋음 자체를 모방하고 실현하는 삶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었네요. 자, 지금까지 같이 살펴봤던 걸 한번 또 정제된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 동굴 속은 현상계, 동굴 바깥이 이데아계였죠. 죄수들은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깥의 진짜 사물들이 여러 가지 이데아들이었고요. 가장 최고의 이데아, 태양으로 상징되는 이 선의 이데아가 그렇지 존재와 인식의 근거였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데 마지막 보자. 동굴 밖으로 나와서 진실을 본 사람이 있었지. 우와, 이 사람은 어때? 그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철학자라고 이야기했고, 플라톤은 이러한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철인 통치 사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플라톤의 영혼론과 덕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혼론과 덕론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뭔가 꽉차 있지 않니, 얘들아? 이런 거 중요하지. 자, 플라톤의 영혼론과 덕론은 굉장히 또 들어보면 귀가 솔깃하는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플라톤은 우리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어.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머리에 해당하는 영혼이, 그렇죠, 이성이 되겠다.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 좋아요, 기계가 되겠네요. 배, 꼬르륵 꼬르륵 밥 달라. 좋아요,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욕구라고 볼수 있겠다. 자, 영혼도 각각 이성, 기계, 욕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영혼 3분서를 주장했어요. 자,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둬야 돼요. 자, 이 이성은 당연히 배우고 헤아리는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기계. 가슴은 언제나 뜨거움을 느끼는 부분이잖아? 아, 기계는 격정, 즉, 뜨거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배는요, 꼬르륵, 꼬르륵, 밥 달라, 빵 달라. 그래,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세 부분은 각각, 덕과 연결이 됩니다. 얘들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욕구부터 한번 가보자. 자, 욕구 부분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덕은 무엇일까? 그래야 욕구는 언제나 좀 눌러줘야 되잖아. 좋아요. 절제가 되겠네요. 자, 절제라고 하는 건 일단 욕구와 관련된 덕이야. 자, 이번에는, 기계 한번 가보자. 얘들아, 기계. 뜨거움. 격정을 느끼는 부분이지? 어우, 떡 벌어진 이 가슴은 무엇을 상징해? 좋아. 용기를 상징하잖아. 아, 이건 용기가 되겠다. 마지막. 너무 쉽지. 이성과 관련되는 건 무엇이야? 그렇지, 지혜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절제, 용기, 지혜라고 하는 덕을 둘수 있는데, 잘 보자. 이 각각이 무엇인지도 얘들아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근데 이거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해해봐. 충분히,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고 내 것으로 가져가고 이번 시간 암기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보자. 머리, 가슴, 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거기에 해당하는 영혼을 생각해 봐. 옳지, 이성. 기계, 욕구. 그것과 관련된 덕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욕구부터 가보자. 욕구는 어떻게 해야 돼? 절제해야 돼? 절제가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하는 부분은 어디야? 이성이야, 이성. 그렇죠? 지배하는 부분은 이성이야. 그리고 지배받는 두 부분. 아까 이성이 지배한다고 했지? 무엇과 무엇을? 그렇죠. 기계와 욕구를 지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배받는 두 부분이 기계와 욕구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즉, 지배하는 부분인 이성과 지배받는 부분인 기계와 욕구 사이에 서로 반목하지 않는 덕, 한마디로 싸우지 않는 덕.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성의 지배를 기계와

생각과 욕구가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덕, 이성의 지배를 나머지 지배받는 두 부분이 받아들이는 덕, 이것을 뭐라고 플라톤은 불렀어? 그렇죠. 절제라고 불렀어. 그런데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잘 보자. 이런 절제는 욕구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 부분이 모두 다 갖추어야 할 공통의 덕이야. 즉, 이성도, 기계도, 욕구도 공통적으로 무엇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절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절제가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성과 기계와 욕구, 각세 부분이 다 에브리바디 공통적으로 절제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플라톤은 국가도 세계의 계층으로 구분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 절제는 국가의 세 계층,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이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절제는 세 부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계 부분에 해당하는 용기 보겠습니다. 용기는 뭐니, 얘들아? 그래,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덕이야.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걸 용기라고 불러? 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그렇지. 플라톤의 용기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덕이다. 다시. 플라톤의 용기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덕이다. 이렇게 맨날 나와. 맞아, 틀려? 틀리지. 얘들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결코 용기가 아니야. 하지만 아까 소크라테스 할 때도 얘기했잖아. 63빌딩에서 나는 안 무섭다. 그러면서 안전장치 안 하고 뛰어내리는 건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하고 어리석은 거잖아. 아, 용기라고 하는 건 어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지혜입니다. 지혜는 각 부분, 세 개의 각각의 부분뿐만 아니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는 덕, 헤아리는 덕. 아, 각각의 부분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덕.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지혜와 용기와 절제, 이것이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이세 부분이 조화를 이룬 상태. 그런 덕을 플라톤은 뭐라고 불렀어? 좋아요.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라톤이 덕을 총몇개 말한 거야? 지혜, 용기, 절제. 이세 개가 조화를 이룬 정의까지. 아,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이것이 조화를 이룬 좋아요. 정의까지 이야기했구나. 이 앞글자 따서 지용절정. 한번 해봐. 뭐라고? 옳지. 지용절정은 플라톤이 중시했던 네 개의 대표적인 덕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좋아요. 사주덕이라고 불러요. 다시 앞글자 따서 좋아. 지용절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플라톤이 강조한 사주덕 지용절정은 이후에 수많은 서양 철학의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 알아둬. 지용절정. 자, 플라톤의 사주덕이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 이처럼 영혼의 세계의 각 부분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서 전체적으로 하모니, 조화를 이룬 상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그렇죠. 정의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플라톤도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이어받아서 이성의 역할을 계속해서 중시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다스리는 부분, 이끄는 부분은 이성입니다. 즉,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 무엇과 무엇을, 그렇지,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려서 영혼이, 즉, 내면이 무엇을 이룰 때? 조화, 즉, 하모니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바라보았다는 것들 알수 있어요. 자, 플라톤 이렇게 영혼을 세 부분으로 구성한 것처럼 우리 국가도 역시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봐. 플라톤은 아까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신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라고 생각했다고? 그래, 머리, 가슴, 배 이렇게 구분했잖아. 그것처럼 영혼도 그렇지, 3분절 셋으로 구분했어. 계속 얘들아, 이제 내신이잖아. 더 이상 여러분 갈데 없잖아. 그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 쌤을 만났다는 건 그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선생님 반복한다는 거 외워야 된다는 거야. 자, 머리, 가슴, 배에 매칭되는 영혼 생각해봐. 옳지. 이제 해야 돼. 옳지. 보면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 생각해서 나와야 돼. 옳지. 이성, 기계, 욕구였어요. 이성은 어떤 부분이었어? 기억나니? 그렇지. 배우고 헤아리는 부분. 좋아. 기계는 어떤 부분이었어?
뜨거움, 격정. 그렇지, 잘했어.

걱정을 느끼는 부분. 육체는 어떤 부분이었어? 죄송해요. 욕구? 욕구는 어떤 부분이었어? 밥 달라, 빵 달라? 그렇지.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탐하는 부분. 이렇게도 나와. 어려운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성이나 기계나 욕구라는 말 대신에 배우고 헤아리는 부분, 격정을 느끼는 부분, 육체적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탐하는 부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각각이 어떤 부분인지를 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영혼은 이렇게 이성, 기계,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잖아. 그것처럼 무엇도 그렇지.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도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했어. 얘들아, 생각해봐. 이성을 발휘해야 돼. 이성은 다스리는 부분이야. 다스리는 계층? 쌤, 이거 통치자죠? 맞아, 통치자. 기계는 뭐였어? 그렇지, 격정을 느끼는 부분. 그렇지, 뜨거움을 느끼는 부분. 어떤 덕과 매칭이 됐어? 용기. 용기가 뭐였는데? 그렇지,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끝까지 지켜내는 덕이었어. 얘들아, 용기를 발휘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그렇지, 지켜내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야? 너무 잘했다. 방위자 계층. 쉽게 말하면 군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위자 계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욕구. 우리 배를 생각하면 좋지. 꼬르륵, 꼬르륵. 얘들아, 욕구는 어떤 덕과 관련되어 있어서? 절제해야 되겠다.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열심히 생산에 힘써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계층. 그렇죠. 생산자 계층. 요렇게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이해하고 암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한 개인의 영혼이 세 부분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국가도 역시 세 개의 계층으로 구분된다. 통치자, 방위자, 좋아요. 그리고 생산자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플라톤이요, 이런 국가의 세 개의 계층은 각각 어떤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얘들아, 일단 쉬운 것부터 가보자. 생산자부터 가볼게요. 생산자는, 그렇죠, 절제의 덕을 갖춰야 되겠죠? 선생님, 어렵지 않네요. 생산자는 절제. 좋아. 이제 방위자 가볼까? 방위자는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그렇지. 용기겠다, 용기. 근데 방위자는 절제는 없고 용기만 있으면 될까? 안 되지. 안 되지. 반드시 절제도 가지고 있고 용기까지 갖춰야 되겠죠. 왜? 기억나니? 옳지.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절제는 기억나니? 좋아요. 세 부분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덕이었잖아.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도 이성, 기계, 욕구가 공통적으로 절제의 덕을 다 갖추어야 했고요. 국가 안에서도 세 계층이 모두 다 절제는 공통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공통적인 덕인 절제 플러스 방위자가 갖춰야 하는 용기까지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엥? 그러면 통치자는 어떤 덕을 갖추어야 할까? 그렇지. 너무 잘했다. 통치자 당연히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하고요. 그렇지. 용기까지도 갖춰야 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통치자는 좋아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갖추어야 되겠다. 한마디로, 지혜, 용기, 절제를 모두 다 갖춘 그런 사람들만이 통치자가 될수 있는 거구나. 근데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래, 그런 상태가 정의였잖아. 그러니까, 지용절정, 모든 덕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국가의 통치자가 될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했다는 것알수 있겠죠. 한마디로 플라톤은요, 통치자는 아무나 돼선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알수 있어요. 플라톤이 보기에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어떤 덕까지 갖추고, 좋아요, 지혜의 덕까지 갖추고, 인격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까지 고루고루 갖춘 어떤 사람들, 그렇죠, 철학자가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철학자들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철학과 정치 권력의 결합을 주장하죠. 우리는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을 무엇이라고 불러? 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 좋아, 좋아. 절학자가 통치해야 한다. 라고 해서 철인 통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플라톤은 이렇게 국가가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플라톤이 생각할 때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걸까? 얘들아, 우리 앞서서 정의가 어떤 덕이었는지 기억나니? 정의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서로, 그렇지,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였잖아. 마찬가지야. 한 개인 안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세 부분의 조화인 것처럼 국가가 정의로워지는 방식도 동일한 거야. 자, 한마디로 그렇지. 국가의 세 부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라고 하는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룬 상태? 그렇지. 하모니를 계속 생각해야 돼. 너무너무 잘했다. 조화를 이룬 상태가 바로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정리해보자. 통치자는 어떤 일을 하면 돼? 그렇지. 통치하는 그 일만 하면 돼. 얘들아, 방위자는 어떤 일을 하면 돼? 그렇지. 국가를 방위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생산자는 어떤 일을 하면 돼? 그렇지.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부지런히 생산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는 것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지. 너무 중요해. 불가능해. 따라서 삐뽀, 삐뽀. 잘 보자.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각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여 역할 간의 조화를 이룬다.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맞죠? 각각 세 부분이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다함으로써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로운 국가일 테니까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각자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어야 한다. 맞아, 틀려? 놉. 방금 안 된다고 했어. 간섭하면 안 돼. 간섭하면 안 돼. 생산자가 감히 통치자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통치는 통치자가 하고 생산은 생산자가 하는 거야. 즉, 역할 간섭 안 돼. 쌤, 역할을 바꾸는 건 어때요? 역할 교환. 아우, 나 맨날 생산만 하니까 좀 지루하네. 아, 내가 지금 방위자도 좀 돼볼까? 이렇게 역할을 막 교환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돼. 높. 역할 교환 안 돼. 얘들아, 이거 어때? 내가 스스로 역할을 좀 선택해 볼래. 아, 저는요, 앞으로 통치자가 되는 게제 꿈이에요. 전 열심히 해서 통치자가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막 역할을 선택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들아,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아? 플라톤이요, 이 각각의 계층을 어떻게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냐면,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나잖아? 그럼 그 아기를 국가에서 공동 양육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각자가 타고난 자질, 각자가 타고난 소질이 있잖아. 그 타고난 자질을 잘 살펴. 그럼 어떤 아이는, 아, 좀 방위자의 자질이 보이는데, 아, 쟤는 좀 어떤 생산자의 자질이 보이는데, 이런 자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질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을 시켜요. 이렇게 쭉 국가가 공동으로 양육하면서 길러나가다가, 10대쯤 되면 1차 테스트를 해. 그래서, 이렇게 쫙 구분해. 생산자가 될 계층을 먼저 10대 정도의 테스트를 해서 이제 걸러내요. 그러면 얘들아, 생산자 계층이 먼저 걸러지고 나머지 두 계층이 남겠지. 좋아. 이렇게 통치자와 방위자가 될수 있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남겠지, 얘들아. 얘들아, 통치자나 방위자는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건 플라톤은 이런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을 뭐라고 불렀냐면 국가를 수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거 수호자 계층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봐봐. 이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수호자 계층인 통치자와 방위자는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청렴 결백해야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들은 수호자 계층, 즉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활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플라톤은 아, 통치자와 방위자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고 봤구나. 하지만 누구는 사유재산 가질 수 있어? 그렇지. 생산자는 사유재산 가질 수 있는 거야. 생산자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사유재산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이런 진술이, 그렇죠.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되면 그건 아니야. 생산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10대 때 먼저 테스트를 해서 생산자 계층을 걸러내고요. 한 40대, 50대쯤 돼서 다시 한번, 네, 파이널 테스트를 한번더 치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죠. 통치자를 또 선별해야 한다. 아, 그만큼 통치자는 타고난 소질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교육과 훈련까지 이런 거쳐서, 그렇죠? 테스트를 통과한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선의 이데아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까지도 갖추고 있는 모든 덕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그의 철인 통치 사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우리 공부했던 많은 사상의 내용들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 많은 문항은 풀지 못하고요. 한 문항을 풀어볼 텐데, 그럼 내신 시험 준비할 때는 그렇죠. 다양한 문항들 풀어보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능 특강에 수록된 여러 좋은 문항들 많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풀어보시고요. 다른 문항들도 그치, 해설이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우리 꼼수 체크. 윤사, 우리 수능 특강, 윤사 강의 들으면서 나머지 그저 문항들에 대한 해석들도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래요. 선생님 대표적인 문항들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갑과 을의 가상대화죠. 자, 갑입니다. 같은 바람도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의 감각과 경험입니다. 각 케이는 모든 것의 척도이며 모든 사람의 견해는 다그 자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참이 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그렇지 참인지 무엇이 선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케이는 모든 것의 척도다. 부와 명예를 향한 줄타기를 프로급으로 타고 올라갔던 좋아요. 프로타고라스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갑은요 소피스틴 프로타고라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모든 사람의 견해가 참이라면 누군가의 견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도 참이 됩니다. 결국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자기 자신에게도 참이 되지 못하죠. 즉,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은 없어 라고 하는 상대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내면, 즉 영혼을 잘 돌보고 수련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묵직한 울림을 주었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가상대화는요, 아주 단골로 출제가 되는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친구들 내신 시험 준비할 때 반드시 대비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1번입니다. 도덕 판단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얘들아, 소피스트들은요, 특히 프로타고라스는요, 이렇게 보편적인 객관적인 도덕 판단 인정하지 않죠?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각 개인에 따라서,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옳음과 그름은 각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다? 아니죠. 오히려 프로타고라스는요, 동일한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옳음과 그름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죠. 왜? 각 개인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 이런 상대주의적 속성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번 잘못됐다는 것알수 있어요. 3번입니다.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꿔야 합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중시했잖아.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검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즉,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게 진정한 알미였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무지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삶을 얻는 것을 중시했잖아. 이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즉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영혼을 수련하는 그러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4번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알수 없다. 아니죠. 4번은 오히려 그래 회의주의자적 면모를 보였던 고르기아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진리가 존재하고요. 또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알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인정하지 않겠죠?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해서 보편타당한 참된 삶을 얻을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형광펜 드시고요. 본인의 수능 특강 펼쳐서 개념 밑줄 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수학은 기출의 미래 14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모의고사 보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는 날.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1학년, 2학년 때보다 모의고사를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총 6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수능을 보게 되는데 이 6번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진짜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6번의 모의고사가 수능을 미리 연습해보는 6번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우리 학교 시험 볼 때랑은 다르게 수능이랑 동일한 시간으로 시험을 보는 그 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다 보면 이제 모의고사 날 결석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결석하시면 안 돼요. 이 6번 얼마 안 되는 소중한 기회잖아요. 사실은 수능이랑 차이도 있어요. 진짜 수능이랑 다른 점은 뭐 모의고사 볼 때는 급식이 나오고 뭐 같은 반 친구들이랑 다 아는 친구들이랑 같이 시험을 보고 뭐 감독 들어오는 선생님도 익숙한 얼굴일 거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험 시간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본다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습은 실전처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날 정말 수능 때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열심히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수능 때는 이제 문제를 다 풀어도 시간이 남으면 검토를 할 건데 모의고사 때는 다 풀었다고 이제 주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실전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수능 날에는 또 실전은 연습처럼 그러니까 조금은 긴장감을 덜고 내가 6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조금은 긴장을 덜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문제를 한 6문제 정도를 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생각할 게 많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또 재밌기도 할 거고.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절대값. 자, 이제 일단 시작부터 절대값이 나왔어.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여러분들 또 겁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같이 볼게요. 절대값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는 x는 a와 x는 b에서 극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a는 b랑 다른 상수래요. 아, 그러니까 극대를 갖는 x값이 두 개구나 라는 게 일단 캐치가 돼야 되고 그런데 fa랑 fb랑 똑같대요. 어? 극대를 갖는 곳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극대값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럼 일단 어디서 극대를 갖는지 파악을 하려면 이 fx를 그려야 될 텐데 저걸 그릴 때는 절대값이 있다고 겁먹지 마시고 절대값 안에 함수를 먼저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거는 접어 올리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일단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일단 저는 이걸 그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p만큼 더한 거는 그냥 y축 방향으로 p를 더해준 거잖아요.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형을 먼저 그리고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절대값 안의 함수를 그릴 거예요. 괜찮죠? 그럼 요거를 우리 일단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주자. 도함수를 찾아야 조금 더 정확히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럼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인수분해 해주면 3x 곱하기 x 빼기 2. 아하, 그래서 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0과 2에서 만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다. 그렇다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겠구나. 요게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을 그린 상태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함수값 살짝만 찾아주면 0, 얼마를

지날까? 0을 살짝 이 x값에 대입해주면 0,0을 지나는 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 얼마를 지나느냐? 2 살짝 넣어주시면 2, 마이너스 4를 지나요. 아, 그러면 여기다가 p만큼 더한 거는 0, p, 2, 마이너스 4 플러스 p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그래프 개형을 찾았으니까 우리 좌표 평면에다가 저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 좌표 평면에다가. 자, 일단 제가 요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옮겨서 그려보면 0, 0, 그리고 2, 마이너스 4. 자, 지금 요렇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2, 마이너스 4. 다음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p를 더한 거를 그려볼 건데, 그 다음에 그걸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p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프 개형이 p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만약에 p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0보다 작다. 그럼 여기다 p를 더하면, 0보다 작은 쪽으로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쵸? p가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 그럼 절대값은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을 접어 올려야 되니까 이 부분이 접어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분홍색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분홍색으로 생긴 것이 y는 f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대인 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p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극대를 가는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인 p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되는구나. 근데 p가 0일 때도 보시면 p가 0일 때는 그냥 이 곡선 자체거든요? 이걸 접어 올리면 되니까 이거 접어 올려보면 이번에도 접어 올려볼게. 흰색을 접어 올려보자. x축 아래쪽에 있는 거. 제가 방금 그린 분홍색이 바로 fx 그래프가 되는데, 아까 그린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극대인 애가 여기 하나에서밖에 안 생겨. 아, 그래서 p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p가 양수인 경우를 그려볼 건데, 자, 지금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봅니다. 요게 뭐였냐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었어.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2, 마이너스 4. 자, 그럼 이제 p를 양수로 생각하고 조금 올려볼 건데 조금 올릴 때 이제 조금만 올려서 한요 정도? 요 정도가 되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아직 극소값은 음수인 쪽에 있게.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려면 p가 0과 4 사이여야 되겠죠. 0과 4 사이. 그래야지 이 점이 0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 음수 쪽에 있겠죠. p만큼 더해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그럼 이제 절대값을 취해주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접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바로 fx 그래프가 됩니다. 요 노란색이. 와. 극대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생기게 됐어요.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 그쵸? 그래서 이 경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극대값을 어디에서 갔느냐? 0에서 그리고 2에서 갔겠죠, 당연히도. 우리 아까 전에 요거 찾아놨는데, 요거 p만큼 올려도 여전히 0과 2에서 극값을 가질 거고, 이거 접어 올린 딱이 부분이 2일 거니까, x값이. 여기도 x값이 0일 거고. 아, 그래서 이 경우에 A와 B가 각각 0과 2둘 중에 하나씩 나눠 갖는 거구나.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2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숫자 조합이 0, 2구나. 그 다음에 극대값이 둘다 같다라 그랬으니까 F0과 F2가 같다라는 것을 알려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F0을 우리 직접 대입해서 구해보면 F0은 절대값 P고요. 절대값 P고요. F2는 절대값 마이너스 4 플러스 P입니다. 근데 F0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P가 양수였기 때문에. FE는 반대로 나올 거야. 4 빼기 P,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야. 왜냐하면 FE 그래프 그린 거 보면 뒤집어서 올려서 노란색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값이 음수여서 접어 올려서 만들어진 거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 요두 값이 같다라는 거구나. P랑 4 빼기 P가 같다라는 거니까 P가 얼마가 되는 거야? P가 2가 되는 거야. P가 2. 와, 요렇게 P 값을 구했다. 그래서 답이 P가 2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두 번째 경우에서 이제 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확인 안한 것이 P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인 안 했어.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이 지저분해져서 다시 여기다 새롭게 데려와서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었는데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여기가 2, 마이너스 4. 근데 이번에는 p가 4 이상이 돼버리면 정확히 4일 때가 언제냐면 이 점이 딱 2, 0으로 이동해. 정확히 4만큼 올리면.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4 이상이면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요 노란색 그래프였다면 절대값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접어 올라간 거니까 요 분홍색이 되는데 요 분홍색은 극대값 여기서밖에 안 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두 번째 그린 노란색은 어떨까요? 요때도 x축이랑 만나는 요 아래 부분에 있는 부분만 접어 올라간 거니까 요 분홍색. 이번에도 극대값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한 것처럼 두 번째 경우에서 구한 P가 2라는 것이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이 세 번째 경우까지 했을 때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 그래프 개형이 언제 바뀌느냐를 기준으로 나누기 위해서 P값이 0 그리고 4를 기준으로 0 이하인 부분, 사이에 있는 부분, 0과 4 사이에 있는 부분, 4 이상인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진짜로 극대가 되는 x 값이 두개 있는 두 번째 경우를 선택해서 답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요. 86번. 두 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 f(x)가 이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이 구간에서는 증가한대요. 어? 딱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1 이하일 땐 감소, 1 이상일 땐 증가. 자, 그러면 우리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도함수를 떠올리셔야 돼요. F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F가 감소하면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개념 설명할 때 F 프라임이 그 구간에서 0 이하다. 여기 등호를 꼭 붙여줘야 돼요. 이쪽 화살표는. 왜냐면 이런 애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세제곱 같은 거. 그럼 f가 증가한다라는 소리는 f'이 0 이상이다라는 소리.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야 돼. x 세제곱 같은 친구 때문에. 어쨌든 요거를 활용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일단 f가 미분 가능한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연속은 맞아요. 그쵸? 0 살짝 넣어보면 0, 0 살짝 넣어보면 0. 연속은 맞아. 그다음에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 주려면 이 위의 함수에 0에서의 미분 계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b죠. 그럼 아래 함수의 0에서의 미분 계수도 마이너스 b예요. 아, 그러니까 f(x)도 미분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이게 0보다 작은 부분에서의 f'x 함수식이고, 0보다 클 때는 아래 거 미분해주면 x제곱 플러스 2ax 빼기 b. 일단 0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니까 제가 여기다가 등호를 아직 안 넣었는데, 여기다 살짝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b고, 여기다도 살짝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b니까, 아, 이 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나, 이 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나 똑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fx도 미분 가능하다 0에서 이거 개념 설명할 때 했었죠. 함수식이 구간에 따라 달라질 때 함수가 미분 가능할 조건.
그래서 여기 아무데나 등호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B인 겁니다. 정확히. 아, 그럼 어쨌든 FX가 미분 가능하다. 근데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F가 감소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이하인 부분에서는 F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1 이상인 부분은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이게 딱 바뀌는 지점인 딱 마이너스 1에서는 F 프라임이 0일 수밖에 없겠죠, 0.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1 이하일 땐 감소하고 마이너스 1 이상일 땐 증가한다. 이 조건으로부터, 아,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구나.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한번 구해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는 0. 요런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b는 2a 빼기 1이다. 요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죠? 혹시나 우리가 문자를 줄이는 게 편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질문은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결국에 a 플러스 b라는 것은 b가 2a 빼기 1이었기 때문에 3a 빼기 1의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a의 범위만 알면 3a 빼기 1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a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 아직 활용하지 않은 조건이 f-1에서 정확히 0이 되는 것도 맞지만 1 이하인 부분에선 항상 f'이 0 이하, 1 이상인 부분에서는 f'이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저 조건을 아직 활용을 안 했어요. 저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려볼 건데, 이거 그릴 때 지금 이 부분, 식을 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b. 요렇게 좀 정리해줘도 되겠죠? 그럼 요 부분도. 좀 정리해주면, 그리기 쉽게.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 요렇게 정리해주고, 이제 그리러 갑니다, 이제. 자, 이제 또 그리려고 보니까, 이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그리기가 어려워요. 대칭축을 어디다 그려야 되지? 그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또 나눠줍니다. a가 0보다 클 때, 0일 때, 음수일 때, 아시겠죠? 그럼 0보다 클때 먼저 그려보자. 0보다 클 때. 자, 0보다 클때 그려보면 일단 f'x 제가 지금 그릴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0이어야 돼. 일단 요 점을 지나야 됩니다. f'이. 근데 a가 0보다 크면 이 함수의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a니까 음수 쪽의 대칭축에 있어야 돼. x는 마이너스 a니까. 그럼 대칭축이 만약에 한 요쪽에 있으면 음수 쪽에서 위로 볼록하면서 여길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항상 0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 x축 위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대칭축이 만약에 정확히 마이너스 1이면 그럼 요렇게 생겨야 될 텐데,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일 때0 이하인 부분이 등장하는데 0 이상이어야 되는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또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때야 되냐면 대칭축이 요쪽에 있으면 가능할까? 한 요쯤? 요쯤에 있으면 마이너스 1, 0을 지나면서 이쪽에선 0 이하, 얘를 기점으로는 0 이상이어야 돼. 그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이걸 대칭축으로 하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마이너스 1 이하일 땐0 이하, 마이너스 1 이상일 땐딱0 이상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마이너스 a가 이게 지금 x는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되구나. 즉, a가 0과 1 사이여야 되구나. 요거 일단 첫 번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요 점에서 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다0 이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0 살짝 넣은 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정확히 0이어도는 괜찮아요, 그쵸? 즉, b가 0 이하여야 되고, b는 2a 빼기 1이었으니까 2a 빼기 0, 1이 0 이하여야 된다. 즉, a가 2분의 1 이하여야 돼.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거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첫 번째 범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쪽 그려야 되는데, 요쪽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b인 상황이에요. 0, 마이너스 b. 그러면 이거는 대칭축이 똑같이 x는 마이너스 a이면서 요점을 지나.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0 이상,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f' 값이 0 이상이다. 잘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나온 조건은 a 값이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첫 번째 조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의 범위 미리 구해놓고 가자. 3a 플러스 1의 범위는 분홍색으로 제가 써보면 3a 빼기 1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경우 a가 0일 때를 생각해 보자. a가 0일 때. 자, a가 0일 때는 대칭축이 y축. 근데 마이너스 1, 0을 지나야 되고, 그러면은 대칭축이 이거면서 여길 지나려면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래 거, x는 0 이상일 때 f'의 경우는 여길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생겼다. 아,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정말로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f'이 0 이하인 거, 마이너스 1 이상일 때0 이상인 거를 잘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일 때는 가능한 경우다. 근데 a가 0일 때 b는 얼마죠?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능한 경우다라는 거죠. 문제 조건을 잘 만족한다. 그럼 요때 3a 빼기 1은 얼마일까? 3a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 이 경우 가능하다. 자, 그럼 마지막 a가 0보다 작은 경우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때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자, 그럼 이때는 이번에도 f'이 마이너스 1, 0을 지나야 되고요. 이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f' 그리려고 보니까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는 양수 쪽에 있어. x는 마이너스 a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이거의 대칭이면서 위로 블록하면서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일단 요 부분은 0 이상인 거 맞아요. 그럼 이제 요쪽을 그릴 건데, 이쪽은 여기에 대칭이면서 아래로 블록한 함수예요. 이 점을 또 지나면서. 근데 f' 값이 0 이상이어야 되는 부분이죠.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생겨야 돼. 두 점에서 만나버리면 안 돼요. 0 이상이어야 되니까 f'이. 아, 그래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 그럼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기려면 아까 전에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그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였거든요.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란 소리예요. 즉, a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한 문자로 정리해주면 b 대신에 2a 빼기 1 넣어주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요 부등식 우리 풀어야 a 범위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근의 공식 사용해 주셔야 돼요. 요거 근의 공식 사용해 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상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하. 아하, 요게 a 범위다. 근데 a가 0보다 작은 경우였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아주시면 이게 양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상 0보다 작다. 요게 바로 만족하는 A 범위가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뭐죠? A 플러스 B, 즉 3A 빼기 1의 범위를 구해줘야 될 거고, 3A 빼기 1 범위 구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 이상 3A 빼기 1이 마이너스 1 미만. 요렇게, 아, 분홍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요게 최종적으로 3A 빼기 1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국에 가능한 3A 빼기 1의 총 범위. 첫 번째에서 구한 거, 두 번째, 저기 살짝 보인다. 첫 번째에서 구한 거, 두 번째에서 구한 거, 세 번째에서 구한 거, 모두 다 합해주시면, 다 가능한 경우니까 합해주시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 이상 3A 빼기 1이 마이너스, 아니지. 2분의 1 이하. 요게 최종적으로 3A 빼기 1이 만족하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요게 A 플러스 B였거든요. 요게. 따라서 최대값, 최대값. 요 2분의 1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라지엠. 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가 최소값 스몰 m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마지막 라지 m 빼기 스몰 m만 해주시면 돼. 라지 m 빼기 스몰 m 해주시면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답에서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는 경우를 굉장히 잘 나눠서 가능한 경우들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를 기준으로 나눈 이유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개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A값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개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제 각각의 범위를 구해준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86번 문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가 나오면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함수를 딱 보고 첫 번째 연속이다. 그리고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일단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0 살짝 넣고 미분에서 0 살짝 넣었더니 똑같다. 근데 각각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아, fx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구나. 이걸 첫 번째 찾았어야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감소 증가가 바뀌는 딱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계수가 0이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로 이 범위에서 f'이 항상 0 이하고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범위에서는 f'이 항상 0 이상이라는 거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생기기 위해서 a값의 범위를 찾아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살짝 쉬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쉬어가는 문제야.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증가? 증가는 항상 도함수랑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f'x 한번 구해봅시다. 미분에서.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 아,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함수다.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근데 x축과의 관계가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처럼 도함수가 생겼다면 원래 함수 f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할 거예요. f는. 아, 근데 이런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지? 이거는? 이거는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0이었다가 증가하는 마치 x세제곱이랑 비슷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게 맞죠? 한점 정도에서 0이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뭘까? 요거는? 요거는 접선의 길이가 계속 양수. 이런 형태. 아, 그러니까 이두 가지 경우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f'x가 함수를 그렸을 때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판별식을 떠올려라. 판별식. 4분의 d를 생각해 보면 a제곱 플러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8a. 이게 0보다

잘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88번으로 넘어갑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함수 gx는 이렇게 생긴 구간에 따라 또 달라지는 함수인데요. 시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자, 일단 요 말을 보자마자 0에서 함수식이 달라지는데 미분 가능하대. 첫 번째 0에서 연속, 두 번째는 진짜로 미분 가능. 그두 조건을 활용해야 돼서 첫 번째 연속이다라는 거. 아, 우극한 F0이 좌극한 2분의 1이랑 같아야 되는구나. 이거 첫 번째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 활용하려면 G'X 한번 구해보니까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 미분하면 0이에요. 근데 0보다 클 때는 fx 미분하면 f'x거든요. 근데 gx가 0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각각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위의 함수의 0에서의 미분 계수랑 아래 함수의 0에서의 미분 계수랑 같아야지 gx도 0에서 미분 가능하구나. 요거 우리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가 미분 가능할 조건에서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f'0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오른쪽에 옮겨서 써볼게요. f0은 2분의 1, f0은 2분의 1, f'0은 0. 요두 조건을 일단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g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대요. 일단 정원 뭔지 모르겠어. 일단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세제곱으로 출발할 거고요. 요두 조건을 통해서 1차 항의 계수가 0이고 상수항이 2분의 1이구나. 요걸 찾으셨다면 지금 2차 항만 모르는 거구나. 2차 항만 ax제곱으로 두자. 그리고 1차 항의 계수가 0이고 상수가 2분의 1이구나. 요렇게 fx를 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울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을 봐볼까? 기억? 기억. G0 더하기 G'0이 2분의 1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G0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F0. 아까 F0 구해놨죠? 2분의 1. G0은 2분의 1이야. 그다음에 G'0도 어디든 대입해 보면 0이다. G'0은 0이다. 그럼 기억은 맞다. 그렇죠? 기억은 맞아요. 기억 동그라미 치고 다음 보기로 넘어갑니다. G1을 구하시오. 자, G1은 뭐지? G1은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 대입해줘야 될 거고 F1이 2분의 3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 자, F1이 뭐지?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2분의 3 플러스 A. 얘가 2분의 3보다 작냐, 즉 A가 0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GX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FX를 미분을 해야 될 건데 3X제곱 플러스 2AX 인수분해 해보면 X로 묶어서 3X 플러스 2A가 될 건데 이 F'X를 그리려면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쵸? 첫 번째,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 작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점의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 그리고 여기가 0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F의 개형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우리 GX를 지금 그리고 싶은데, GX 그려보면,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0 이상일 때는 이제 FX를 그려야 돼. 0 이상일 때만. 그럼 0 이상일 때, 요 부분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노란색 그대로 여기 데려오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GX가. GX가 일단 연속이니까 2분의 1, 0,2분의 1에서 출발을 하겠죠? 요 노란색이 GX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나요?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최소값이 2분의 1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0일 때로 넘어갑니다. A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F'X가 3X제곱이니까 그냥 요렇게 원점에서 접하는 상황.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G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 그다음에 0 이상일 때는 Fx인데 0 이상인 부분 요만큼만 또 따라 그려줘야 되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 방금 아까랑. 그러니까 최소값이 2분의 1이니까 이 경우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진짜로 A가 음수인가? 음수인가? 해봅니다. A가 음수면 F'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번에는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가 음수가 되니까. 그러면 Fx의 개형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걸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GX 그래프 개형만 그려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 그다음에 0 이상일 때는 FX를 따라가는데, FX 개형이 요거였잖아요. 0 이상인 부분, 요 부분을 0 이상인 부분에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 요 노란색 부분 데려오면 되는구나. 요렇게. 오, 그럼 드디어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A가 0보다,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 경우가 맞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번의 보기도 맞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니은 2분의 3 플러스 A가 2분의 3보다 작겠죠. A가 0보다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디귿이 뭐였는지 다시 보러 갈게요, 디귿. 자, 우리 요거 2분의 3보다 작은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니은 맞다. 그 다음에 디귿. 함수 gx의 최소값이 0일 때 g2가 2분의 5가 맞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최소값이 0이다를 이용해 볼게요. 최소값이 0이다. 자, 지금 gx가 최소값을 어디서 갔느냐? 여기서 갔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어디냐? fx의 극소값. 극소. fx가 극소를 가지는 마이너스 3분의 2a. 여기서 g가 최소값을 갔는데 그게 0이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즉, g 마이너스 3분의 2a가 0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g 마이너스 3분의 2a는 f-3분의 2a랑 똑같을 거고 f라는 함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0 이상일 때는 그럼 fx 함수식에다가 대입해보면 아까 전에 fx 함수식 뭐였냐면 요거였거든요. 왼쪽에 있습니다. 요거였거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a를.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8a세제곱 플러스 9분의 4a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0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27분의 4a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a세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27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 아,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G2의 값이 2분의 5가 맞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G2는 또다시 F2랑 동일하겠죠. F라는 함수를 따라가겠죠. 그럼 F2도 구해보자, F2. 8 더하기 4A 더하기 2분의 1. 자, 요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A 자리에 요것만 딱 대입해 주시면 8 빼기 6 플러스 2분의 1. 오, 2분의 5 맞네, 2분의 5 맞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다. 요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88번 문제도 A 값을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0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 작은 경우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세 가지 경우 중에서 그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만족하는 경우가
a가 0보다 작을 때였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어려운 문제는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8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 한 문제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힘내세요. 자, 89번. 두 함수 fx 그리고 gx가 나와 있는데 G 합성 F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어랏, 합성 함수의 최소값. 자, 합성 함수는 G 합성 F란 소리는 G에다가 FX의 함수 값을 보낸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일단 이 최소값을 찾으려면 X를 일단 F로 먼저 보내고 G로 보내는 거니까 FX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FX를 G로 보내는 거니까 그럼 fx의 범위를 생각해 보자. fx는 완전제곱식꼴로 고쳐주면, 완전제곱식 플러스 무언가꼴로 고쳐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빼기 1이에요. 그렇죠? 그럼 fx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요게 fx. 그러면 모든 실수 x에서 fx는 K-1 이상이다. 그쵸? K-1 이상이다. 근데 이 fx를 g로 보냈더니 최소값이 2가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gx를 일단 그려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gx를 그리려면 또 미분을 해줘야 돼. 미분을. 자, g'x를 구해봅니다. g'x는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자, 인수분해 보면 6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아, g'x는 요렇게 생겼구나. 1, 2를 기준으로 x축과 만나는. 그렇다면 g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형태구나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좀 특징적인 점이니까 y 값을 한번 찾아줍시다. 1, 얼마를 지날까? g에다가 1을 대입해 봅시다. 2 빼기 9 플러스 12 마이너스 2. 1,3 지나죠. 그다음에 2, 얼마 지날까? 2도 한번 넣어 봅시다. x에. 그러면 16 빼기 36 플러스 24 빼기 2. 얼마 되죠, 얼마? 2가 돼. 2,2. 자, 요렇게 우리 gx를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린 거는 y는 gx를 지금 그린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는 gx가 궁금한 게 아니라 g의 fx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fx는 k-1 이상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k-1 이상인 값들이 g의 x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의 x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fx를 넣고 싶은 건데, 요 fx가 k-1 이상이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g의 fx. 이걸 찾고 싶은 건데, fx를 t로 간단히 바꿔보면, t로 치환을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건 gt가 궁금한 것인데, 이 t는 K-1 이상이라는 거예요. fx가 우리 아까 전에 K-1 이상인 값들이 전부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y는 gt라는 함수인데 t가 K-1 이상인 부분에서만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t는 그냥 문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x로 생각해도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다가 y는 gx라는 함수 그려놓은 데에서 정의역이 k-1 이상인 부분만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k-1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최소값이 2였으면 좋겠대요. 근데 2가 딱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딱 y는 2야. y는 2. 그럼 k-1이 어디 있을 때 최소값이 2가 될까?
예를 들어 K-1이 한 이쯤에 있으면 K-1 이상인 부분은 요만큼만 쳐다봐야 될 건데 최소값이 2보다 크게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최소한 K-1이 이전보다는 더 같거나 작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K-1이 이쯤에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근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정확히 요 점. GX랑 Y는 E가 만나는 요 점. 보다 더 작아지면, K-1이 더 작아지면, 최소값이 2보다 작아지게 돼버리죠. 그래서 안 돼, 안 돼. 여기를 찾으면 돼, 여기. K-1은 여기 이상, 여기 이하.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x좌표를 찾아줘야 될 거고, 찾는 방법은 gx가 언제 2가 되느냐를 찾아주시면 돼요. gx가 2가 되는 x를 찾아주자. 자, 2 넘겨서 3차 방정식 써주면, 2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는 0. 자, 요거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당연히도 y는 2랑 gx가 지금 x는 2에서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거 일단 예상을 해야 돼. 자, 실제로 2 마이너스 9, 12 마이너스 4. 조립제법 써보면 2로 했을 때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다음 2를 한번더 해도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에서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그쵸? 아,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2x 빼기 1은 0. 아, x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아, 2 또는 2분의 1이었구나. 그러니까 2분의 1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요 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었다. 되셨나요? 그래서 k값의 k-1의 범위가 이 2분의 1 이상 2 이하. 요때 g의 fx의 최소값이 정확히 2가 되는 거죠. 요 범위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k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3 이상 3 이하. 요게 가능한 k값의 범위고요. k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3이다. 요렇게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문제는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합성함수의 범위를 구할 때는 그 안의 함수의 y값을 먼저 구하고, 그게 바깥 함수의 정의역으로 들어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x 그래프 개형 그려서 어디 이상일 때 최소값이 2가 될까? 그걸 찾은 거고, 아. K-1이 2분의 1 이상 1 이하일 때 최소값이 정확히 2가 되는구나를 찾아낸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89번 문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잘 이해가 되고 있나요? 혹시나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은 이제 혼자서 복습을 열심히 잘 하시고, 이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0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GX가 또 절대값이 등장했어. 이렇게 생겼는데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어? 뭐지 뭐지? GX의 극대값이 32일 때 F4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GX를 한번 보면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A를 넣었을 때딱 0이 돼요. GA는 0인 거 보이시죠? 근데 일단 절대값은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린 거잖아요? 그럼 일단 A에서 X값이 A에서 GX가 Y값이 0인데, 그러니까 GA가 0이어서 A,0을 GX라는 그래프가 지나게 되는데, 만약에 A가 지금 3보다 작은 실수거든요? A가 3보다 작은 실수? 그럼 만약에 FA가 0이 아니라면, F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즉,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갖고 있지 않다면, GX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부호 변화가 A 근처에서 이거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FX는 0이 아닌 어떤 값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에 영향을 안 줘요. A 근처에서. 그러면, 이 X 빼기 A가 부호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A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A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둘중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FX가, F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럼 이걸 접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뾰족한 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미분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GX가, A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FX가 X 빼기 A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지만

0: GX가 A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 우리 그때 미분 계수 할 때도 미분 계수 정의 이용해서 구할 때 A에서의 미분 계수 정의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X가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GX 빼기 GA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분 가능하려면 GA는 0이니까 GX 자리에 절대값 X 플러스 빼기 A 곱하기 FX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하나로는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X 빼기 A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FX가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인수가 곱해져 있을 거겠죠. 그렇게 되면 GX가 절대값 X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K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고요. 근데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K가 3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야 되니까. 3,0에서 만나야 되겠죠. 아, 그래서 fx가 사실은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3이었구나. 요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gx는 절대값 x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었던 거고, 요 그래프 우리 그리려면 절대값 안에 거 먼저 그려주면, 요렇게 생겼겠죠. 절대값 안에 함수는. 여기가 a, 여기가 3. a에서, x는 a에서 그때 3,0에서 만나고. 제곱이니까 x 빼기 a에. 그러면 접어 올린 게 gx니까 요게 gx가 된다. 요 분홍색 그래프가 y는 gx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근데 gx의 극대값이 31이래. 근데 극대값이 어디서 가지냐면 여기. 여기가 어디냐? 원래 절대값 안에 함수의 여기. 여기가 어딘지 찾으려면 절대값 안에 함수를 미분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노란색 물결을 미분해 봅니다. 미분해 보면 곱의 미분 두 배의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3 플러스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해 보면 x 빼기 a로 묶어주면 2x 빼기 6 플러스 x 빼기 a라서 x 빼기 a 곱하기 3x 빼기 a 빼기 6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를 찾은 거냐? 이 a는 어디냐면 극값을 갖는 x좌표. 이 값이 0이 되는 3분의 a 플러스 6이 바로 이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 x좌표가 3분의 a 플러스 6이었다. 아, 그래서 gx의 극대값이라는 소리는 g 3분의 a 플러스 6이 32라는 소리가 되고요. 이거는 구하는 방법이 진짜로 함수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GX 저식 대입하시면 되는데, 대입해보면, 3분의 A 플러스 6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3분의 A 플러스 6 빼기 3. 이것의 절대값이 32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괄호 안에 함수를 접어 올려서 이 부분은, 극대가 나온 부분은 괄호 안에 함수를 접어 올려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식의 값이 음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분홍색 물결이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 정리해보면, 3분의 6 빼기 2a의 전체 제곱 곱하기 3분의 a 빼기 3. 이게 마이너스 32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제곱 한번 풀어보면 9분의 2를 제곱 밖으로 빼면 4가 되겠죠? 그다음에 3 빼기 a의 제곱. 근데 제가 요거 그냥 a 빼기 3의 제곱으로 써볼게요. a 빼기 3의 제곱. 똑같죠? 제곱이니까. 곱하기 3분의 a 빼기 3의 제곱. 아, a 빼기 3. 이게 마이너스 32인 상황. 자, 요것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27분의 4 곱하기 a 빼기 3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2니까 요거 약분해주면 우변이 마이너스 8. 그러면 a 빼기 3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 곱하기 27인 거예요. 자, 그러면 a 빼기 3이 얼마여야 될까? 이게 몇의 세제곱인지 잘 생각해보자. 8은 앞에 마이너스 있고 8은 2의 세제곱,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이겠죠? 그러니까 a 빼기 3은 마이너스 6이랑 동일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3보다 작은 거 맞죠? 우리 이 문제에서 a가 3보다 작은 실수를 했거든. a가 마이너스 3이었다. 최종은 f4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fx가 아까 전에 뭐였냐면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3이었었거든요, fx가. 여기다 4만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4 대입해 볼까요? 4 빼기 a 곱하기 4 빼기 3은 그냥 1이죠. 그래서 4 빼기 a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7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7.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마지막 90번 같이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다시 앞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첫 번째로,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a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a를 체크했던 이유가, gx가 a,0을 지나는데, 혹시나 a에서 이런 식으로 음수였다 양수로 변하거나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이렇게 통과하는 형태가 나오면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해지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fx가 x 빼기 a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찾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a에서의 gx라는 함수의 미분 계수, 즉, 이 값이 존재를 해야 할 건데, ga가 0이니까, 요거는 그냥 x 빼기 a분의 gx, 즉, 절대값 x 빼기 a 곱하기 fx. 이 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소리고, a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단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가 0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 x 빼기 a가 하나만 있어서는, 우극한 좌극한으로 쪼개는 과정에서 하나는 플러스로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나와서 부호가 서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있어서는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는 요 fx에서 x 빼기 a라는 인수 하나가 더 있어야지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요거를 잘 체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인수가 x 빼기 3이다. 요걸 찾아주는 거죠. 자, 요 문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오늘 우리 6문제 풀었잖아요. 생각보다 생각할 게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밀리지 말고 복습 꼭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6문제 잘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제들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풀어볼 건데요. 그리고 유형이 이제 조건부 확률 파트에 있는 걸 풀어볼 겁니다. 근데 26학년도 수능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은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풀면 되게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할 만하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아 보이던 게 한번 풀이 과정을 보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 그 과정들이 반복이 돼야 실제 실력이 올라가요.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마인드셋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마인드셋 하루 한 줄은 요겁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표시해둔 나만의 안전지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그 안전지도는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는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과정을 기록해둔 하나의 역사책인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오답 정리한 거를요, 고등학교 때 오답 정리한 거를 지금도 그 대전, 아, 제가 이제 대전이 본가인데, 대전 본가에 두고 있어요.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너무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 막 종이에다가 막 필기할 거다 해놓고, 그때는 이제 잘랐어요. 그때 왜 잘랐을까? 지금처럼 태블릿 이렇게 딱 캡처해서 하면 되는데, 그때는 왜 잘랐을까? 그게 없었거든. 가위와 종이가 필요했어요. 잘라서 다 모아두고, 그 밑에다가 풀이해놓고, 선생님이 풀이해준 거다 적고, 막 이렇게 한 오답 노트가 저한테 이제 되게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제가 뭐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영어에 대한 뭐 자격증 따고 막 이럴 때도 그런 것들을 기록을 다 해뒀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나의 공부의 역사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공부의 역사를 남기셔야 돼요.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이 역사책은요, 계속 보는 거예요. 오답노트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던 거를 또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은 함정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저는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총 쏘는 게임들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임들 하다 보면 꼭 어떤 중간 단계 보스한테 꼭 이렇게 끝나. 그럼 그 단계 또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넘으려면 분명히 그 전에 했던 실수를 피해서 해야 된다고요. 최대한 빠르게 조준을 한다거나, 최대한 다른 경로로 간다거나. 근데 이걸 계속 함정에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그 효율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거를 정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오답 노트를 꾸준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출 분석하고 있는 이 단계는요,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는 단계고요. 지금 이걸 풀면서 여러분들이 틀렸던 거와 그다음에 내가 조금 맞추긴 했는데 운 좋게 맞췄어.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고 그거를 언제쯤 보냐? 연계 교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뒤에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레벨 1, 2에 대한 걸 풀고 그다음 기출 문제 중에 오답 정리하고 그리고 레벨 3 들어가면 정말 딱딱딱 맞게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의 과정, 여러분들의 그 역사가 있는 오답 정리 소홀하게 하지 말고요. 수능 날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오늘도 지난 시간에 연계 그 퀴즈로 내드렸던 게 있는데 특별한 걸 갖고 왔습니다. 뭐였냐면 요 문제가요. 26학년도 수능 25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30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30번. 그래서 그 문제와 요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유사한지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했는데 너무 비슷한 게 나왔어. 근데 실제 선배들은 이걸 연계 교재로 풀고 수능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치? 느낌이 어땠을까? 너무 좋죠. 유사한 게 나왔다는 건 그만한 그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는 꼭 하셔야 돼요. 보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흰공 4개와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흰공 4개. 그 다음 검은색 3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7개 중에 몇개 뽑는 거예요? 2개 뽑는 거지. 7 컴비네이션 2가 되겠구나. NS. 2개 공이 서로 같은 색이거나 구조도 똑같아. 같은 색이거나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합이 5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사건 A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같은 색.
그 다음 비는요.

두 수의 합. 뭐가 되는 거? 오가 되는 거. 혼란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자, 같은 색에 대한 거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흰색에서 두개 뽑거나, 아니면 검은색에서 두개 뽑으면 되겠죠? 그럼 흰색에서 두개 뽑아, 4컴비네이션 2, 더하기, 케이스 훈류니까, 검은색에서 두개 뽑아, 3컴비네이션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합이 5가 되는 거 한번 볼게요. 같은 색 내에서 합이 5가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그때 수능 25번, 26학년도 수능 25번, 그거 풀 때도 설명을 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연계교재를 제가 설명할 때도 그 내용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1과 4, 2와 3, 같은 색 내에서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1, 4, 그 다음 2, 3. 흰색에 대한 거예요. 됐어? 그 다음, 검은색에서는 되는지 볼까? 있어. 뭐가 있어? 2, 3이 있어. 근데 또 있다?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 아, 1은 안 되겠고, 2와 뭐가 있지? 그 다음, 3이 있죠. 이렇게. 또 뭐가 있어? 여기 왼쪽에서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아니죠. 이게 왼쪽이 흰색이니까 3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 검은색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또, 뭐가 있어요? 흰색에서 뭐가 나오면 돼? 4가 나오면 되잖아. 여기 4가 있고, 그 다음 검은색 1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비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몇 가지로 구하시면 돼요? 전체 6가지지. 6가지. 요거에 대한 계산 해볼까? 6개에다가 3개니까 9개거든요? 그러면, 15개에서 요것들 중에, 중복되는 것, 그게 뭐야? 그지? 같은 색에서 뽑은 거잖아. 요거, 요거, 요거. 몇 개? 세 개.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건 72가 될 거니까. 6, 7에 42, 2로 나누니까 2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7분의 4가 답이 되겠구나. 연계교재 풀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집이 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겠지. 문제 유형 돌고 도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출문제보다도 어쩌면 교과서 가치 중요하다라고 평가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건 연계교재잖아요. 근데 이걸 안 풀고 수능장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자신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연계교재는 우리가 기출분석 끝나면 그 뒤에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라도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35번 갑니다. 35번이 의외로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왜 어려웠을까? 이게 그 5의 배수이다. 그리고 뭐 3의 배수이다.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긴 하거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줘야 되고, 그쵸? 그게 되는 케이스들을 좀 분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번 해볼게요. 1부터 10까지 있고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을 하는데 문제 굉장히 짧아. 10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야. 근데 4점인 이유가 있다니까. 선택된 세 개의 수의 곱이 5의 배수. 5의 배수. 그 다음, 합이 3의 배수이지. 자, 곱과 합의 특징이 좀 있잖아. 그지? 자, 곱이 3의 배수가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고, 5의 배수. 5의 배수. 이 결과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맨 끝에 자리가 중요해. 얼마? 5. 아니면 0이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5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끝에 자리가 5 아니면 0이 와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5 또는 10을 갖고 있어야 된다. 5의 배수가 될수 있게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야.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3의 배수의 조건이라고 하면 자릿수들을 다 더했을 때 얘가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건데요. 이 친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합이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3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겠고, 3의 배수인 것도 있겠지. 다시 말하면 모든 숫자들을요. 7, 8, 9, 10을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1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건 4야. 또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건 7이야. 또 같은 역할은 10이야.

10이야. 이거 뭘까? 이거 뭘까요? 그렇지. 3으로 나누었을 때, 뭐가? 나머지가 1인 거예요. 이렇게. 알겠니? 그럼 이거하고 유사하게 갈수 있겠죠? 2. 또 뭐예요? 6. 아니, 5. 그 다음 또 뭐야? 8. 이건 뭔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인 거? 2인 거야. 또 마지막은 3, 6, 9. 얘들은 뭐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다? 0이다. 다시 말하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세 개의 숫자를 구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세 개의 숫자가 어떤 형태에서 두 개를, 아니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지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야. 가령 하나가 나머지가 2짜리예요. 그러면 얘하고 뭔가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면 되겠지. 그지? 두 개가 남았는데, 일단은 나머지가 2니까, 요 2를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나머지 1짜리가 하나 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1과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2가 합쳐져서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잖아. 됐니? 자, 그럼 두 개는 처리가 됐다. 그럼 나머지 하나를 더했을 때도 3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죠? 그건 뭐야? 얘면 되는 거야. 왜? 얘는 어차피 나머지가 없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얘들끼리의 어떤 조합을 이용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는지를 판단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긴 합니다. 방금 한 것처럼 나머지가 2인 거에다가 나머지가 1인 거, 그리고 3의 배수인 거 하면 너무나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말고 또 있거든. 나머지가 2인 거랑 나머지가 하나요. 또 2야. 또 나머지 2인 거. 생각해봐. 나머지가 각각 2가 나왔네. 이거 3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6이지. 6을 나누면 얼마가 돼요? 3으로 나누면 0이 되지. 그것도 된다는 얘기야. 그걸 빠뜨려서 틀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보자. 곱이 5의 배수가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 적어도, 하나가 5 또는 10이어야 된다. 라는 거야. 적어도 하나가. 그러면은 무조건 5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반대로 구해볼까? 어떻게 되면 되겠니? 1, 2, 3, 4, 6, 8, 9, 네? 7을 뺐네. 6, 7, 8, 9. 이렇게. 이 중에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3개 뽑으면 돼. 그러면 아예 뭐가 안 나오는 거야? 5가 안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디에서 빼면 돼? 전체에서 빼면 되거든. 해볼까? 요거 몇 개요? 8개. 8개 중에 3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8, 7, 6. 그리고 3, 2, 1이야. 그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56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어디에서 뺀다고요? 여기에서. 요거 해보자. 3, 2, 1분의 19, 8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120이거든요. 120에서 56을 빼야 돼. 그러면 120, 56. 4가 될 거고 6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 64가 될 거야. 이렇게. 괜찮니? 그다음 두 번째 거.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순서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나머지가 1인 걸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그다음 0. 요런 구조가 있겠고. 됐어? 또1 더하기 1 더하기 1짜리가 있겠고. 괜찮아? 그 다음, 또, 나머지가 2짜리. 2짜리, 2짜리가 있겠구나. 됐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 아니, 0짜리도 괜찮잖아. 맞아? 0짜리. 0, 0, 0. 요렇게. 됐습니까? 요렇게 네 가지를 다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1, 2, 0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1인 것들만 뽑아보면 1, 4, 그 다음 7, 9가 되고요. 아니, 10이지. 10이 되고요. 나머지가 2인 거는 2, 5, 8이 되고요. 나머지가 0인 건 3, 6, 9가 되겠다. 이제 조합을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가 1인대에서 하나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네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나와야 돼. 세 가지가 되고요. 여기서 하나 나와야 돼.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111이 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4개 중에 몇개 뽑는다? 3개 뽑는다. 오케이. 그다음 여기 22가 와야 돼. 3개 중에 몇개 뽑아요? 3개. 오케이. 그다음 여기는 000이니까 3개 중에 3개.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좋아요. 4, 32, 3 곱하면 36이고 4가 될 거고 2가 될 거야. 11이니까.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얼마? 42가 되겠다. 이렇게. 됐어? 자,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게 있을 수 있겠네. 5의 배수이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각각 구하긴 했는데 저 문제는 지금 배수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곱사건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덧셈 정리로 내가 또는에 대한 걸 구해야 돼. 그럼 64에다가 42에다가 그다음 겹치는 거 빼주는 과정으로 가면 되고, 요번에는 아예 둘다 겹치는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5의 배수 다 되는 거한 거죠. 그럼 이 밑에 거에서 5의 배수가 되는 걸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5하고 10이 어디 있어요? 5는 노란색 하나에 있고, 그 다음 10은 빨간색 하나에 있잖아. 됐어? 그래서 직접 한번 골라내 봅니다. 어떻게 해볼까? 자, 요거. 빨간색이 들어가는 거에서 10을 꺼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거는 4개 중에서 일단 10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10이 하나가 나왔어. 됐어요? 아, 이거 곱하기로 하면 안 되겠지. 10이 고정이야, 고정. 그럼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1입니다, 1.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뒤에 있는 거 노란색이랑 그 흰색. 그러니까 나머지가 2짜리인 거랑 나머지가 0짜리인 걸로 이제 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10에 대한 것과 5에 대한 거를 각각을 구한 다음에 10과 5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를 빼주는 걸로 또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가 될 거고, 노란색에서는 세 가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 흰색에서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 또 10이 들어가 있는 거 어디 보자. 저기 있는 거. 111짜리 있죠? 나머지가 1짜리인 거.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는 10이 들어가면서 나머지에서 두개 선택하면 되겠죠? 그게 뭐야? 3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1, 4, 7에서 두 개. 자, 그다음 5를 봅니다. 5. 5에 대한 거는, 아이고, 5에 대한 거는 저기 뒤에 보시면은 노란색 있죠? 노란색에서 내가 5를 가져온다라고 판단을 하면 요거 한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 몇 개를 가져와야 돼요? 4개, 4가지의 가능성이 있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인 데에서 몇 가지? 3가지가 있겠구나. 됐어? 그리고 또 나머지가 2짜리인 거는 저 안에서 뽑는 게 있겠죠? 그게 뭐야? 2, 5, 8 그냥 3개 다 뽑아버리는 거잖아. 그것도 5의 배수거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두개 동시에 들어가는 거. 그럼 뭐야? 10과 5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가 얼마짜리였어요? 1짜리였고요. 얘는 나머지가 얼마짜리였어? 2짜리였어. 그럼 마지막에 채워야 될 거는 무조건 나머지가 얼마짜리인 거야? 0짜리인 거야. 그럼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0인 데에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게 3개예요. 그럼 요것만 다 더해서 빼면 되겠다. 요거 몇 개야? 9개에다가 3개니까 12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12개에다가 하나 더 하니까 13개가 되고요. 빼기 3을 합니다. 그럼 얼마? 22죠. 요게 답이야. 요게. 밑에만 구하면 돼. 밑에 얼마? 10개 중에 3개 선택이니까 120이죠.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60분의 11. 요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또는으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또는에 대한 거를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푼 것처럼 요 과정을 다 거쳐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겹치는 걸 빼줘야 되는데 그 겹치는 게이 문제에서는 그냥 답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겹치는 것만 하게 되면 요 뒤에서 10이 나왔을 때랑 5가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10과 5가 나오는 걸 가지고 또뭘 하는 거야? 덧셈 정리를 하는 거야. 됐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건 사실 이 뒤에 있는 거 하나면 되겠지만 저기에서 나머지가 얼마짜리인 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 합이 뭐의 배수가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나머지. 나머지에 주목해서 풀이하는 게꽤 많다.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정답은 60분의 11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은근히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좀 이걸 배워두면 나머지에 대한 걸로 숫자 구분하는 거는 좀 적용을 해보세요. 다른 문제가 나오면 유사하게. 자, 36번으로 갑니다. 36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라고 하고요. 두수 A.

AB의 최대 공약 수가 뭐래? 홀수래, 홀수. 최대 공약 수가 홀수래.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로 풀 거예요. 어떻게 푸냐? 얘 그대로 풀 겁니다. 왜냐, 이것도 별거 없거든. 막상 해보면. 홀수가 나와야 돼. 자, 두번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똑같은 숫자가 나와도 됩니다. 해볼게요. 홀수가 그 최대 공약 수인 거는 1인 경우 있겠죠. 그 다음은 3인 거 있겠죠? 3. 그 다음은 또 5인 것도 가능할 거야. 사실 3하고 5는 별거 없어요. 몇개 없거든. 얘는 최대 공약수가 3이라는 거는 그 각각에 대한 게 3에 배수여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3, 3. 그리고 3, 6. 자리 바꾸는 거는 나중 문제고요. 얘는 5, 5.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 그럼 1이 문제야. 그럼 1에 대한 거 쉽게 1부터 얼마까지 갈까요? 1, 1에다가 쭉 가서 1, 6까지 간다. 자리 바꾸는 건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서로소란 얘기야. 알겠지? 1에 대한 거 빼고는 나머지들은 약수가 뭐밖에 없는 거? 1밖에 없는 거. 그치? 그럼 1에 대한 거다 끝났잖아. 그럼 2에 대한 걸로 한번 가보자. 2 다음에 뭐가 오면 될까요? 3이 오면 돼요. 2에다가 2 오면 안 돼. 그럼 최대 공약수 2가 될 거니까. 2 다음에 3이 오고요. 그 다음 2에다가 4안 되고요. 2에다가 5가 오면 됩니다. 2, 5. 2, 6도 안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3에 대한 거 한번 해보자. 3, 2는 어차피 이따 자리 바꿈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빼고요. 3, 4 되죠? 그 다음, 3, 5도 돼. 3, 6은 당연히 안 되고. 4에 대한 거 보자. 4, 5 됩니다. 됐지? 또, 뭐 있어? 5, 6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개수만 세보면 됩니다. 요거 똑같은 거 3개예요. 얘는 자리 바꿔봤자인 거. 여기 있는 거 5개가 있을 거고,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리 바꿀 수 있는 것만 센 거야. 여기서 5개 나오고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11개에다가 요거까지 하니까 12개. 그지? 그거는 바꿨을 때몇 개가 된다? 24개가 된다.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27가지가 될 거고요. 전체 어떻게 돼? 36이잖아. 6 곱하기 6.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3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3에 2가 될 거니까 계산하면 4분의 3이더라. 자, 근데 이렇게 풀고 나니까 확률이 지금 4분의 3이잖아, 답이. 그럼 이거하고 반대되는 건 얼마였던 얘기야? 4분의 1이었던 얘기죠. 얘는 6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6건으로 봐야지만 쉽게 풀립니다. 어떻게 A, B의 최대 공약수가 뭐인 걸로? 짝수인 걸로 구해보자. 이거 몇개 없거든요. 몇개 없어. 한번 해볼까? 2부터 시작합니다. 2, 2. 괜찮아? 여기 위에다 쓸까요? 뭐 2라고 써도 돼. 4라고 쓰고요. 6이라고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얘가 2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 2, 4. 또 뭐? 2, 6. 이렇게. 됐습니까? 4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4. 4. 됐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4하고 6하고 또 겹치는 게 있겠다. 그러니까 짝수들끼리의 조합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2에 대한 거는 이미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 4에 대한 건 4, 4 했는데, 4, 6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약수가?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2야. 그러니까 여기에 4, 6이 들어가. 됐어요? 그래서 짝수들끼리 조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나열하면 돼. 6은 66이지 뭐. 됐습니까? 몇 개예요, 이거? 이거 끝난 거야. 이거 똑같은 거. 3개잖아. 이거 3개죠. 자리 바꿔? 6개야. 몇 개? 9개다. 9개. 36분의. 9개 하면 4분의 1이잖아. 1에서 빼면 답이 얼마? 4분의 3. 끝이죠. 됐니? 그래서 깔끔하게 최대 공약수가 홀수인 것들도 직접 구해봤고요. 짝수인 걸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6건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36번이었습니다. 37번으로 가보죠. 주사위 2개와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과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주사위하고 동전하고 또 섞어놓은 거야. 오답률이 조금 뭐 57.2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많이 틀렸단 얘기예요. 40%가 넘게 틀렸, 아니, 그 40%밖에 안 맞췄으니까, 43%. 자, 주사위하고 동전이 같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로 구분을 짓는 게 좋겠죠. 왜냐면 주사위는 1부터 6이고, 얘는 1부터 얼마까지, 그러니까 0부터 얼마까지야? 4까지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눈의 수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1, 1부터. 66까지잖아? 그러면 36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요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어? 앞면의 개수가 0인 거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1, 또 뭐가 있어? 2, 또 3, 또 4까지만 가면 되겠지. 동전에 대한 확률부터 가볼게요. 한 개가 앞면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전이 서로 다른 4개가 있는데, 이네개 중에서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4 컨비네이션 1이 될 거예요. 됐어? 앞면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예요? 2. 2가 나와야 돼. 그럼 4 컨비네이션 2가 와야 돼. 자리. 경우의 수만 따지는 거야. 얘는 4 컨비네이션 3이 오고요. 얘는 4 컨비네이션 4가 옵니다. 자, 확률까지 처리해줘야 되겠죠? 얘는 얼마 다? 2분의 1에 4제곱. 얘도 2분의 1에 4제곱. 얘도 얼마? 2분의 1에 4제곱. 얘도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오겠다. 됐어? 그러면,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것들이 돼야 되잖아. 그럼 1, 1, 어때요? 딱 매칭이 되죠? 자, 2가 돼야 돼? 1, 2. 또 뭐야? 2, 1. 6 곱하기 6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1, 2와 2, 1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저거는 왜 1, 2와 2, 1을 구분하나요? 가 아니라, 서로 다른 주사위가 라고 안 했는데 왜 그러나요? 가 아니야. 왜? 수학적 확률에서는요, NS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위에 있는 게 달라지거든? 근데 이 NS라는 거를 지금 서로 다른 걸로 해서 처리할 거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오는 것들도 당연히 자리 바꿈하는 것도 다른 걸로 쳐야 된다. 알겠어요? 얘는요, 3이야. 1, 3, 3이야. 또, 얘는, 뭐야, 4개, 4, 1, 4, 2, 2, 3, 1,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나와야 그러한 확률이 된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뭘 의미하는 거야? 케이스로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거 해볼까요? 1, 1이 나와야 돼. 그럼 얘는 36분의 얼마? 1이야. 곱하기 요거예요. 그냥 요거 한 번에 할게. 16분의 4. 됐어? 얘는 36분의 2고요. 16분의 요거 위에 거 갑니다. 6이야. 36분의 2고요. 16분의 4. 36분의 3이고요. 16분의 1입니다. 됐어. 그럼 요거 다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36 곱하기 16에다가 요거에 대한 거 더하면 4에 12에 8에다가 3입니다. 그럼 20에 27이 될 거예요. 36 곱하기 16이야. 그러면 약분하면 9에다가 약분하면 4가 되겠죠? 그럼 얼마야? 64분의 3. 맞나요? 됐어. 의미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으나 요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왜? 주사위의 눈의 곱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고 각각에 대하여 얘가 주사위 나오는 거, 얘는 동전이 그렇게 나오는 것. 그래서 요거를 서로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같게 되는 확률들이니까 이것들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곧 케이스라고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케이스 분류가 제일 으뜸이야. 으뜸. 제일 중요해. 케이스 분류 안 하고서는 풀수 있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37번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37번 다음에 오는 유형이 여러분들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 조건부 확률은 개념으로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선생님이 더 추가할 건 없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조건부 확률의 유형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아이고, 첫 번째는 첫 번째, 표로 구성되어

곱 B와 MA 곱 B의 여사건에 대한 거, 이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두 번째 거는 문장을 해석하는 건데, 이거는 꼼꼼하게만 읽으면 특별히 문제는 안될 거야. 근데 이제 세 번째도 시차를 좀 보시면 됩니다. 결과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이 몇 가지가 나왔다.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도 그 원인에 대한 거야. 그럼 베이지 정리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를 쪼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개의 쪼개진 분모를 구하고, 그 위에 내가 원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풀게 되는 38번은요, 가장 쉬운 거. 제일 난이도가 낮은 겁니다. 24번이잖아. 어쩌면 23번보다 더 빠르게 풀 거예요. 자, A, B, 어떻게 쭉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일 때라고 했습니다. 진로활동 B. 그냥 B만 봐. 얼마야? 9명. 9명 중에 1학년 1확률 9분의 5다. 이렇게. 너무 쉽죠? 표가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아, 그 얘기 안 했네요. 표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걸 표로 구해서 푸는 문제다. 그거에 대한 구분은요, 이분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돼요. 뭐, 이분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삼분법 이런 것도 나와.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1시간이면 양식, 동아리 A, B, 그리고 뭐, 생물, 무생물, 그리고 뭐가 있지? 뭐, 버스, 지하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법적인 요소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숫자들을 표로 구성하는 게 제일 풀기가 쉬운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남녀, 뭐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또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로 풀수 있는 문제다. 됐습니까? 자,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39번으로 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그만큼 어렵냐? 그거는 아닌데, 이게 왜 어려웠을까에 대한 이해도 되기는 돼요. 이 기준점을 잡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 약간의 문제를 좀 쉽게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해. 그 안목을 지금 이걸 공부하면서 키우셔야 돼요. 16개의 공과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빈 상자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식을 하는데,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의 수가 K일 때, K가 홀수일 때, 1, 3, 5에다가 공을 넣으면 돼요. 1, 3, 5에다가 공을 넣는 데. 됐지? K가 짝수이면 K의 약수가 적힌 상자에다가 공을 각각 한 개씩 넣는다고 합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주사위예요, 주사위. 그럼 여기가 홀수니까 1, 3, 5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 자, 짝수일 때는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어디에 넣는다는 얘기야? 1, 2에 넣는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짝수가 4가 있겠죠? 그럼 얘는 1, 2, 4. 그 다음 6이 있겠지? 1, 2, 3, 6. 이렇게 넣겠다. 됐어요? 그 다음 이 시행을 4번 반복하여 6개의 상자에 들어있는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뭐래요? 홀수래. 몇번 했을 때? 4번 했을 때.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는요, 어찌저찌 해가지고 공을 여기다 다 뿌렸어. 그랬더니 그 뿌린 공의 전체 개수가 몇 개일 때가 중요한 거야? 홀수일 때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공의 개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홀수가 나왔다. 사용한 공의 개수는요, 사용한 얘는 3개야. 얘는 몇 개야? 2개야. 얘는 몇 개야? 3개야. 얘는 몇 개? 4개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보자. 4개가, 그러니까 4번 시행을 해가지고 합이 홀수가 된다는 거는 그들이 홀수와 짝수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ns를 먼저 구하는데 얘는 별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많이 막혀, 의외로. 왜 그러냐? 선생님, 4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려는 거는 홀, 짝짝짝 이런 거될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홀수가 되는 건 요거 하나지만 짝짝짝이 되는 거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세분할 필요가 있을까? 세분할 필요가 없어. 왜? 얘는요, 단순하게 합이 뭐이면 되는 거야? 홀수이면 되는 거야.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구성을 먼저 봅니다. 홀에다가요, 나머지가 다 모이면 돼. 짝짝짝. 됐어? 자, 홀몇 개이면 될까요? 세 개. 이렇게. 아, 이두 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한번 해볼까? 홀수가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네번 중에 한 번이. 그럼 4 컴비네이션 1이야. 홀수가 나오는 거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됐지? 그리고 나머지가 돼야 돼. 짝수가 몇 번이다? 3번이더라. 괜찮을까? 이게 그냥 끝이에요. 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다시. 여기 4개 중에서 한 번이 홀수인 건 맞는데, 잘 봐요. 선생님, 지금 요걸로 본 거야. 자, 들어가는 공의 개수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홀수에 해당하는 게 울려면, 요것과 요겁니다. 요게 홀수야. 개라고 붙일게요, 제가.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짝수, 개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얘가 오는 상태는 주사위에 눈으로 따져보자. 1, 3, 5에다가 뭐가 와야 돼요? 4가 와야 돼. 그럼 얘는 얼마? 3분의 2짜리가 한번 오면 되겠다. 됐지? 그럼 짝수에 대한 거 볼래? 여기 있는 거 2하고 뭐가 오면 돼요? 6이 오면 돼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짜리가 3번 오겠다. 됐어? 이게 개수니까 선생님도 순간 착각했지만 이게 개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한 공의 개수로 내가 홀짝을 구분해서 그거 되도록 하는 주사위의 눈을 선택해야지. 자,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돼요? 네개 중에 몇 개가 홀수야? 세 개가 홀수, 개가 와야 돼. 그러니까 홀수계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 두 개잖아요? 그게 아까 3분의 2였거든? 그러니까 3분의 2짜리가 세 개가 오고 3분의 1짜리가 몇개 건다? 하나 건다. 됐습니까? 요거 구해요. 얘는 81이고요. 그냥 81로 한 번에 하자. 그 다음에 여기 4가 될 거고, 2가 오니까 8이 될 거고, 더하기 8에다가 4니까 32가 될 거야. 그럼 81분의 얼마? 40입니다. 됐어? 우리가 조건부 확률 할때 원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많이 푼다고 했죠. 근데 얘는 확률로 먼저 했기 때문에 확률로 해도 괜찮아. 알겠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3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가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보다 몇개더 많대요? 한개더 많대. 그러니까 여기가 한 개씩 더 많아야 돼. 그럼 그게 되돌아가는 케이스를 먼저 써볼까? 그냥 자유롭게. 0, 1. 또뭐 있어요? 1, 2. 또 2, 3. 그 다음 3, 4. 하나만 더 해볼까? 4, 5. 자, 이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2, 홀수를 하든 짝수를 뽑든 간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얘는 지금 3에다가 1, 3, 5에 넣었는데 그중에 3도 들어가. 1, 2에 넣으니까 얘는 2도 들어가. 얘도 1, 2, 4니까 2에 들어가. 얘도 1, 2, 3, 6이니까 2, 3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4번을 시행하면 2와 3에 합친 게 최소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4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 알겠어? 그럼 여기 봐봐. 0, 1. 이건 불가능해, 아예. 던지면 2나 3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4번 하면. 요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 2도. 4개가 돼야지, 최소. 자, 그럼 얘부터 한번 가보자. 2, 3. 되지. 3, 4. 되죠. 4, 5. 안 돼, 얘는. 왜? 5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3에 지금 5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최소 시행을 몇번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요게 나오든 요게 나오든. 5번이 돼야지. 그러니까 저건 안 돼. 아, 그러면 가능한 거는 뭐와 뭐겠구나? 2, 3과 3, 4겠구나. 근데 이게 또 중요하죠. 잘 봐. 2에 공이 2개 들어갔고 3에 공이 3개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던지든 2에 들어가고 3에 들어가요.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2 또는 3에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여기 6 봐봐. 6은 2와 3에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2에만 그러니까 2만 고려해가지고 내가 넣었다. 그럼 얘가 몇번 나왔단 얘기예요? 두번 나왔단 얘기야. 3만 고려해서 3에 들어갔다. 그럼 얘가 몇번 나왔단 얘기예요? 세번 들어갔다.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뭐가 나야 돼? 그렇죠. 중복된 게 있단 얘기잖아. 그래서 그게 몇 개다? 한 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얘는요. 7개예요. 7개.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이 전체가 다섯 개가 됐는데 각각을 한번 보자고. 여기에 들어간 거는 2에 넣는 거야. 그러면 내가 2, 3 중에서 하나를 넣었을 텐데 2에 들어간 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두 번이고요. 3에 넣은 그 경우의 수가 세 번입니다. 란 뜻이에요. 근데 그두 개를 더했더니 다섯 번이 돼. 그러면 하나는 중복이 됐단 얘기잖아. 그걸 덧셈 정리로 이해하면 빼기 1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뭔데? 6이야, 6. 6이 나온 횟수. 알겠어? 요거. 자, 얘 한번 해볼래? 3개, 4개가 됩니다. 그럼 이거 더하면 몇 개예요? 7개지. 그럼 7개 중에 중복돼서 나온 게몇 번이었단 얘기예요? 3개였단 얘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얘가 또 뭐라고요? 6이라고요, 6.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3개 중에서 2에 들어간 공 3개 중에 3개가 다 언제 들어왔단 얘기야? 6을 뽑아서 들어갔단 얘기야. 다시 말하면 2와 3을 같이 넣은 3번에 포함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3에 들어간 그 3번도 6을 뽑아가지고 같이 넣었던 3번이지. 그리고 마지막 한 번만 뭘 뽑았단 얘기예요? 3에만 넣는 거. 이해돼? 그래서 제일 쉬운 케이스부터 할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쓸게요. 3, 4에 대한 거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숫자의 조합이 이렇게 될 겁니다. 6이 세번 나와야 돼. 됐어요? 그리고 3에만 넣는 거 뭐야? 1, 3호야. 홀수가 한번 나와야 돼요. 요게 딱 이거다.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뽑았을 때 뭐도 만족을 해야 돼? 요거. 합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것도 만족을 해야 돼.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 6이 세번 나왔다. 근데 6이 뽑히면 공을 몇개 쓰냐면 4개를 써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12개 썼거든요. 그지? 자, 홀수가 한번 나온대요. 그럼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얘가 몇번그 공을 몇개 썼어? 3개 썼어. 뭐야? 홀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분자에 올라가겠구나.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금 어려운 거 합니다. 2, 3이에요, 2, 3. 자, 2, 3은 6이 몇번 왔던 얘기니? 한 번. 알겠지? 저기 오른쪽에 쓴게 6이에요. 6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설 강의 할 때도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홀수나 짝수나 이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의 개수가 그거에 따라 홀수, 짝수가 나눠지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세팅에는 그냥 마냥 2, 3과 3, 4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요. 똑같이 중복이 돼가지고 들어간 어떤 기준, 그게 뭐야? 6이라는 게몇번 나오냐가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것만 잡으면 이 뒤에 건 사실 되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이제. 알겠어? 자, 가보자. 얘는 2와 3이 동시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2라고 하는 것도 한번 나와야 되고요. 3이라는 것도 한번 나와야 되겠죠. 아니, 두번 나와야 되겠죠? 단독으로. 그럼 3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홀수 두번 나와라. 이렇게. 됐어요? 아, 1에 뭐가 들어가든 5가 뭐에 들어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뭐하고 뭐야. 2하고 3에 뭐가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2상자와 3상자. 됐어? 자, 그럼 이것까지도 고려할 사항이 아니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 여기까지 했어. 2에 담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에만 담는 거. 2 또는 4예요. 2 또는 4. 자, 여기 한번 했고, 여기 두번 했고, 여기에서 딱한 번만 뽑으면 되는데, 이거를 구분 짓는 게 뭐냐면, 공의 수예요. 자, 여기 공몇개 썼니? 네개 썼어. 얘, 공몇개쓴 거예요? 세 개짜리 두 세트잖아. 홀수가 두 번이니까 여섯 개 썼어. 두개더 하니까 짝수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서 몇 개가 나와야 돼요? 홀수 개가 나와야 돼. 됐어? 그러니까 얘가 홀수 개가 되려면 2가 뽑혔을 때몇 개야? 두 개야, 얘. 4가 뽑혔을 때몇개 써? 세개 써. 아, 뭐가 답이다? 요게 답이지.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홀수개가 돼야 되거든. 됐죠? 이게 끝이에요. 이제 확률만 구해주면 돼. 한번 해보자. 자, 6이 3번 나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순서는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언제 나오는지는. 그러니까 옆에다 쓸게요. 4번 중에 3번이 나와야 됩니다. 뭐가요? 6이요. 그거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짜리가 3번 나와야 돼요. 홀수가 한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확률이 홀수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잖아. 2분의 1이야.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6이 한번 나오고요. 홀수가 두번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에 대한 위치부터 먼저 선정을 해주는 게 좋겠지. 이 홀수에 대한 거. 그러면 홀수에 대한 거는 4팩에다가 2팩을 이렇게 해줘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이 뒤에 있는 게 똑같은 경우들도 혹시나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면 홀수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냥. 그럼 뭐야? 4 컴비네이션 2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홀수에 대한 거는 2분의 1짜리가 몇번 온다? 두 번이 오겠다. 그리고 6이 오는 게 있겠고요. 4가 오는 게 있겠지. 그러면 얘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배치를 해주냐? 홀수에 대한 거 선택을 했어. 그럼 그들끼리 6과 4가 골고루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자리 바꿈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곱하기 2에 대한 게 있고요. 각각에 대한 확률. 6이 들어오는 거 6분의 1이 될 거고, 4가 들어오는 거 얼마예요? 확률? 얘도 6분의 1이 되겠다. 이거 정리하면 그냥 6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얼마야? 요거 4에다가 6의 세제곱에 2가 될 거고요. 약분을 합니다. 그러면 6의 세제곱분의 2 일단 처리하고요. 요거는 4, 30이 2로 나누니까 6이죠? 그럼 6에다가 그 다음에 2까지 곱하자 한 번에. 12. 그리고 4에다가 6의 제곱. 이렇게 되겠구나. 됐습니까? 좀 적당히 처리는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여긴 6의 제곱분의 3이고요. 여기는 6의 세제곱분의 그냥 통분을 할 거야. 18입니다. 그러면 6의 세제곱분의 요거 하게 되면 얼마예요? 20이 될 거고. 밑에는 뭐가 있어? 81분의 40이 있습니다. 처리하면 이렇게 이렇게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6의 세제곱에 2의 81 이렇게 가겠구나. 맞죠? 그럼 요거 약분 편하게 하려면 여기 있는 거 3이 몇개 있는 거예요? 3, 3, 3이 있고 2가 4개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거 분의 8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27이잖아. 27짜리가 여기에 3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16분의 3.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걸 이제 30번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0번보다 28번이 훨씬 더 어려웠다. 시간적인 부분에다가 아이디어적인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됐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26학년도 수능을 어렵게 하게, 어렵게 느끼게끔 했던 문제였어요. 정말 명확하게. 그래서 이게 객관식인데, 오답률이 69.4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찍어서 맞췄다라는 겁니다. 맞춰서 푼 친구들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셨죠? 그래서 요거 39번 정말 복습 철저히 하시면 생각보다 이제 한 번, 두번 복습하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아이디어들은 또 풀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덧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6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주사위에 눈에서 뽑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내가 공을 사용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공의 개수가 홀수 짝수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그거 처리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거 선배들이 보면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30번은 어차피 끝에 있기 때문에 원래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냥 못 풀었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것 같은데, 28번 정도는 사실 그 전까지 모의고사에서 막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선배들의 그 모의고사에서 28번의 위치의 난이도는.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40번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기출로 좀 유사하게 나온 건데, 보겠습니다.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더라. 상자 A에는 흰 공,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상자 B는 비어 있습니다. 뭐 상황은 알겠지?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이 각각 8개 이상인 거야. 이 주머니와 두 상자 AB를 사용하여 다음 식을 하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요 네모 박스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자,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데, 확인한 수가 여기부터 중요해. 1이면, 확인한 수가 1이면, 상자 A에 있는 흰 공을 어디에 넣는데요? 흰 공을 A에서 B에다가 넣는데. 됐지? 그 다음, 확인한 수가 뭐이면,
2 또는 3이면 그러면 상자 A에 있는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를 상자 B에다가 넣는데 그 다음에 뭐를 넣어요? 검은 공까지 A에서 B로 나눈다. 그 다음 확인한 수가 4이면 오케이 4이면 그리고 상자 A에 있는 흰 공 두 개와 검은 공 한 개를 상자 B에 넣는데 흰 공 두 개하고요 검은 공 하나를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B로 넣는다. 됐습니까? 이 시행을 몇 번 반복해요? 네 번 반복해서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일 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지.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걸 처리해줘야 돼. 맞아? 아 그럼 어쨌든 요 모든 가능성에 따라 8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그 뭐야 숫자 1, 2, 3, 4가 적힌 카드 중에서 뽑는 거니까 무조건 저 중에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1, 2, 3. 왜? 옮기는 공의 개수가 여긴 한 개, 여긴 두 개, 여긴 세 개란 뜻이야. 이걸 통해 뭐를 분할해라? 8을 분할해라. 뭐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자연수의 분할로 8을 만들어 보자. 1 더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은 큰 것들 오면 되겠죠? 3 더하기 3이 오면 되겠다. 8 됐어. 그치? 그 다음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됐습니다. 8 됐죠? 하나씩 이제 줄여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큰 숫자 3을 기준으로 잡든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잡든 어쨌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밖에는 케이스가 없겠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에 대한 거 하면 되잖아. 1, 1, 3, 3이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4가 나오는 게 두 번씩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야 순서. 네 번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 얘들이 나오는 거 두 번과 얘들이 나오는 거 두 번이잖아요. 괜찮아? 그러면 4분의 1짜리가 몇 번 나오고요? 요거? 두 번. 그 다음 4분의 1이지. 4에 대한 것도 두 번이야. 그 다음 얘는요? 얘는? 요거 두 개만 먼저 선택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이 나오는 위치를 선택하자. 4 콤비네이션 2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거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도 전혀 괜찮습니다. 얘들끼리 자리바꿈 할 수 있잖아, 두 개. 그리고 확률을 계산해보자. 첫 번째 거 1에 대한 거 한 번 나와요. 4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두 개 나오는 거는 2 또는 3이 나오는 거잖아. 4분의 2야. 그게 몇 번? 두 번. 마지막 4분의 1짜리 한 번. 됐어? 이것도 한 번. 자, 마지막. 이건 어떻게 돼요? 두 개씩이 그냥 네 번 뽑히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4분의 2짜리. 얘가 4번이면 되겠다. 다시 말하면 2분의 1짜리가 4번이면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시행이잖아. 이거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여러분들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이거 중요한 거는 그거야. 이 2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가 중요한 거니까 뭐 조합으로 풀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든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거 4분의 1이 와야 되고 뭐 2분의 1로 하자. 2분의 1이 와야 되고 4분의 1이 와야 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해봐. 아까도 그 수능 문제도 제가 이걸로 풀긴 했지만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도 괜찮다고요. 다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했을 아니 그 조합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특별한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들의 위치만 잡아주는 것. 그래서 그 뒤에 전개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울 수는 있다. 이거 얼마예요? 6에다가 2 곱하니까 10이고 이것도 10이야. 알겠지? 그래서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건 얼마예요? 6에다가 2의 8제곱이 되겠지. 자, 이거는 4, 3, 12가 될 거고요. 이것도 2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6개 들어가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얘는 그냥 요거 2의 4제곱분의 1이지 뭐. 다 어떻게 한다? 더한다. 요거 하나를 줄여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통분을 해도 괜찮고요.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2의 얼마로 할까? 8제곱으로 할까요? 8제곱분의 여기 있는 거 6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2의 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48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8제곱 되려면 2의 4제곱이니까 16. 오케이. 그러면 요거 다 더해요.
22에다가 48이니까 얼마야? 70인가?

70에 2에 8제곱이니까 요거는 256이잖아. 그지? 256분에. 약분하면 128분에 얼마 나오나요? 35가 나올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밑에 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상자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두 개여야 된다. 그럼 그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어쨌든 전체는 이세 가지가 될 건데, 이 중에 검은 공이 두 개가 되는 케이스는, 자, 1이 나왔어요. 얘는 흰색만 옮겨. 검은색 못 옮겨. 얘는 검은색 하나씩 옮기죠? 요거 돼. 됐지? 그 다음 얘는요. 검은색 하나, 둘, 세개 나와. 얘안 돼. 얘는 검은색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요. 안 돼. 그러니까 가능한 건 뭐야? 요거야. 따라서 얘를 128분의 35가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어? 2의 8제곱분의 6이 있는데 요거 처리하자. 2의 7제곱분의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의 7제곱이 요거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약분을 해버려. 그럼 답은 얼마예요? 35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수능 문제보다는 훨씬 더 심플한 거야. 자연수의 분할을 통해서 전체 구해주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검은색이 두개 들어가 있는 것만 골라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말 전형적인 그 독립시행 문제가 나오는 반면에, 응?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가지고, 아까 수능처럼 뭔가 케이스를 나누기가 애매한 것들,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난이도는 당연히 충분히 연습해서 숙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 같은 수능 문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적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문항들 위주로 좀 풀어봤는데요. 복습 철저히 하셔야 돼요.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복습할 때 분명히 백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풀어보면 막히는 데가 있을 거야. 한 번에 깨끗하게 풀어주면 괜찮고요. 근데 분명히 막히는 데가 있으면 그 막히는 데를 뚫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백지에다 놓고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도 오류가 없게끔 훈련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퀴즈 뒤에 또 오늘 풀었던 것 중에서 유사한 것들 위주로 갖고 와봤고요. 그거 풀어서 다음 시간에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강의하러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저도 맨날 뭐 여러분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고 뭐 공부하고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일산을 들어오다 보니까 벚꽃이 막 이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꽃이 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옷을 막 저 이게 턱 빠지냐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이런 핑크색 옷을 막 입혀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꽃들이 사실은 피는데 그 겨울 내내 그 땅속에서 얼마나 힘든 그러한 것들을 다

맺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서 꽃이 핍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꽃 열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희 집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보면은 항상 식목일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씨앗을 주거나 아니면 묘목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첫째가 그 학교에서 받아온 아이가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처럼 잘 보살펴라 라고 해서 제가 그 아이가 그 처음엔 저도 놀랬어요. 거기 애 이름을 적었는데 자식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엄마 선생님이 자식처럼 잘 보살펴야 잘 자란대요라고 해서 자기는 자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근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첫째 아이는 그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그 매일 물 줘야지, 뭐 벌레 잡아줘야지. 그런데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 훨씬 더 튼튼하게 여러분 수학적인 어떤 근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63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함수 문제긴 하지만 두점 사이의 기울기도 알아야 되고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고러한 어떤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 그렇게 한번 문제를 찾아볼게요.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라고 했고요. y는 사인의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y는 fx라 하자라고 했고요. y는 fx 그래프 위의 두 점을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n은 뭐예요?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래봤자 1부터 10까지인 거야. 맞죠? 10개만 해보면 돼. 모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fx라는 i를 먼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x 대신에 x-n. y 대신에 y-1을 대입을 하면 얘는 원래는 y-1은 사인의 2분의 파이에 x-n 이렇게 쓸수 있게 되고 fx는 사인의 2분의 파이에 x-n 더하기 1로 이렇게 쓸수 있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y는 fx라고 했고 이 그래프 위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은 그냥 모르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알면 훨씬 더 계산이 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구를 기준으로 두자? y는 1. 자, y는 1을 기준으로 사인 앞에 곱해진 숫자가 1이니까 1만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y는 2. 그 다음에 1에서 1을 빼면 y는 0. 즉, 여기가 뭐가 될 거야? x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 우선 나는 주기부터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 파이를 얼마로 나눠주면 돼?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주기가 4였던 거야. 주기가 4였기 때문에 여기에 0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주기를 반으로 나누면 2죠. 2를 반으로 나누면 1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1, 2, 3, 4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쭉 한번 써놓고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N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여기에다 N을 더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 플러스 N, 얘는 2 플러스 N, 얘는 3 플러스 N, 얘는 4 플러스 N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주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 개가 반복해서 나타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어서 2, FE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8, F8이 있을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 그러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얼마가 되면 돼요? 3분의 1이 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6이죠. 양변에 6을 곱하면 F8 마이너스 F2가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겁니다. 이두 수의 차가 2가 되는데 F8이 F2보다 얼마만큼 더큰 거야? 2만큼. 그런데 여러분, 얘를 보세요. 어차피 최대 최소 얼마예요? 2만큼 차이나. 그러면 무조건 F8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2고 F2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게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f2가 0이잖아. f2가 0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f8은 또 얼마가 되는데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자. 지금 보니까 0이 되게 하는 i와 그리고 2가 되게,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i와 함수값이 그리고 얼마가 되게 하는, 함수값이 2가 되게 하는 i만 잘 찾아보면 문제가 끝날 것 같아. 그러면 0이 되게 하는 i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0이 되게 하는 i 입장에서 보니까 3 플러스 n이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3 플러스 n이 1대 0인 거야. 3 플러스 n일 때 0이면은요, 우리는 주기가 얼마였기 때문에 4였기 때문에 4 플러스 n도 0인 거야. 또는 주기가 0이었기 때문에 빼기 4를 하면 n-1일 때도 0인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값이 얼마이고 싶어? 2. 얘가 2가 되게 하는 n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 자연수 아니죠. 얘도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n-1이 있을 거고 또 빼기 4를 하면 n-5도 있을 거고 n-9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2면 돼. 얘가 2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n은 얼마가 됩니까? 3. 이때 n은 얼마가 돼? 7. 근데 이때 n은 11인데 n은 1부터 10까지니까 요거 두 개만 가능한 거죠. 그럼 봐봐. n이 만약에 3이라고 해봐. n이 3이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얘는 3이면 4인데 8은 아닌데? 자, 그럼 n이 만약에 7이야. n이 7이면 봐봐요. n이 7이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7 더하기 1하면 8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n이 3일 때는요, 그러면? n이 3이었으면 여러분이 어디로 또갈수 있어? 뒤로도 갈수 있잖아. 주기가 4니까 n 플러스 5 입장에서, n 플러스 5 입장에서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또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생각해도 되고 여기서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고 n은 3 또는 7입니다. 모든 n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n이 10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려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프 그려서 문제 해결하는 연습들 많이 하시고 63번 문제도 역시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봤고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은 단체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3번 문제였고, 이제 6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이에요.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어떤 세타의 값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에 대해서 얘의 최댓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선은 여러분이 얘네들은 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주는 게 맞겠죠? 거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가조건이 굉장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지금 보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그리고 1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은 0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문제를 보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1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보면은 여기 어떤 자분면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13세타는 자,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일치하게 이렇게 생긴 거야. 맞죠? 그러면 초록색을 선생님이 13세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13세타가 세타보다 클 텐데, 초록색에서 흰색을 빼고 나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납니까? 2n파이만큼의 차이가 나고, 이때 n은 뭐다? 정수. 요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가 얼마입니까? 12세타란 말이야. 그럼 나는 세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세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타는 12분의 2n파이가 되는 거야. 즉, 6분의 n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조건들을 잘 생각해 보자. 세타라는 i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세타는 파이에서부터 얼마 사이에 있다, 2파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과 나 조건을 보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뭐보다 작아? 0보다 작아.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헷갈리는 게 3, 4분면과 4, 4분면에 있어.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뭐보다 작아? 0보다 작아요.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건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파이와 2파이 사이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3, 4분면이야. 3, 4분면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음수예요. 그럼 곱해서 뭐가 될수 있어요? 곱해서 지금 사인도 써드릴게요. 자, 봅시다. 파이에서부터 세타가 2분의 3파이에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지금 3, 4분면이고 사인 세타도 0보다 작고 코사인 세타도 0보다 작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양수가 되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아닌 거야. 그러면 파이가 만약에 세타가 만약에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아. 그러면 이때는 사인 세타는 어때요? 음수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4, 4분면이라 양수가 돼서 곱하면 음수. 주어진 조건들을 다 만족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타라는 아이는 2분의 3파이와 2파이의 사이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긴 아이야? 6분의 정수 파이의 모습으로 생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그럼 만약에 n이 9면 2분의 3파인데 얘안 들어가죠. 그러면 n은 얼마일 때? 10일 때. 그리고 11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딱 정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n이 얼마일 때와 10일 때와 n이 11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n이 10이다라고 해봐. 그러면 세타는 얼마가 돼? 6분의 10, 즉 3분의 5파이가 될 것이고 11이면 6분의 11파이. 이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가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불편했던 게 뭐냐면 최댓값이거든. 아, 그래서 얘가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야. 자, 두개 중에 대입해서 더큰 값을 찾아내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이 부분입니다. 자, 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는데요. 물론 대입하고 계산을 해도 좋겠지만 얘는 우선 2분의 홀수 파이야. 그럼 얘는 뭘로 변신이에요? 코사인 세타로 변신인데 2분의 3파이까지 갔다가 예각만큼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오면 얘는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가? 3, 4분면. 3, 4분면에서의 사인의 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홀수 파이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뀔 것이고 2분의 3파이에서 예각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뭐가 됩니까? 더 양의 방향으로 가면 얘는 제4사분면이야. 제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값은 양의 값이니까 사인 세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내가 구하려는 목표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3분의 5파이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의 3분의 5파이 마이너스 사인의 3분의 5파이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특수각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좀더 수월하게 해결이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특수각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파이가 180도잖아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얘는 얼마예요? 300도야. 그럼 얘도 300도니까 어떻게 그려놓고 시작하면 가장 편하냐면 자, 300도는 270도만큼 와서 몇 도만큼 더간 거야? 30도만큼 더간 거야. 그럼 여기가 30도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는 몇 도가 돼? 60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2대 1대 루트 3의 비율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건 뭐예요? 2분의 1인데 코사인의 값이 4, 4분면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니 2분의 1이라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사인은요, 2분의 루트 3인데 얘는 음의 값을 가지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앞에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 두 개를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6분의 11파이입니다. 마이너스 사인의 6분의 11파이야. 여러분, 물론 이거를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계산을 해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지만, 6분의 11에다가 파이가 180도다라고 해봐.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330도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그려놓고 가면 괜찮냐면, 자, 330도잖아. 그럼 270도만큼 가서 60도만큼 더간 거야. 60도. 여기가 60도인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고 나면 여기는 그러면 30도에 해당하는 거지. 맞아요? 거꾸로 30도만큼 내려간 거야.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2.

2가 루트 3이 되어서 코사인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이야. 양수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사인은 2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보다도 얘가 크고, 그지? 얘가 얘보다 크지? 둘다더 얘네들이 크니까 최댓값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64번 문제도 역시나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삼각함수의 성질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됨을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6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인 알파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를 더했더니 6분의 5고, 사인 제곱에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 사인 제곱에 파이 빼기 베타가 3분의 1에 뭔가 불편하죠? 아는 모습으로, 좀더 편한 모습으로 바꿀게요. 사인 알파입니다. 사인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얘는 코사인 베타가 될 거야. 그런데 2분의 파이에서 예각이라고 간주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뭐, 양리 방향으로 가면 얘는 뭐가 됩니까? 사인의 값은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서 얘가 얼마예요? 6분의 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사인의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부터 우리가 챙겨볼게요. 2분의 홀수 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코사인 알파가 될 거야. 코사인 알파인데 2분의 3파이까지 갔다가 예각만큼 음의 방향으로 오면 얘는 3, 4분면. 3, 4분면에서의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니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사인의 파이 빼기 베타부터 보면 파이니까 얘는 그대로 사인 베타를 따라갈 것이고, 파이에서 예각만큼 음의 방향으로 오면 제2사분면. 2사분면에서 사인의 값은 양수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어차피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사인 제곱 베타를 곱했더니 3분의 2가 된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얘네들이 막 혼재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얘네들이 다 섞여 있는 모습이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떠한 모습을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은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의 모습으로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의 값이 궁금한 상황이니 어떻게 하는 게좀더 편할 것 같으냐면, 우선은 여러분이 얘를 제곱하면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의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코사인 베타를 뭐라고 우선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면 불편하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쳐다보면서 제곱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 알파는 1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쓸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베타는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베타로 쓸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이용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1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베타인데 이 값이 얼마가 된 거예요? 3분의 2가 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면 목표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고,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의 합과 그리고 사인 알파가 들어있는 두 개의 식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복잡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얘는 A 플러스 B가 얼마인 상황이야? 6분의 5인 상황이고, 얘는 우리가 사인 제곱 알파니까 얘도 A 제곱이 되겠지? 코사인 제곱 베타니까, 코사인 제곱 베타니까 얘는 B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쓰면 1 곱하기 1은 1. 그 다음에 빼기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이 3분의 2였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A 플러스 B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 생각할 수 있어요. B 자리에 6분의 5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얘를 제곱해 보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얼마가 됨을, 36분의 25가 됨을 활용을 하면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요렇게 쓸수 있거든. 맞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됨을 알수 있냐면 36분의 25 마이너스 2AB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얘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36분의 25 빼기 빼기 2AB가 되겠지? 플러스 얘는 그럼 뭐라고 쓸까? AB 몽땅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AB 몽땅의 제곱 플러스 2배 AB가 될 것이고, 통분을 하겠습니다. 36이죠. 36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얘는 10이니까 24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36분의 11이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13이 된다. 아이고, 어렵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양변에 얼마를 곱해버려? 36을 곱하면 얘는 36의 AB 몽땅의 제곱이고, 36 곱하면 플러스 72의 AB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13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6이라는 게 6이랑 6이고 하나가 13이고 하나가 1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여기다.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63, 18, 6이죠. 그리고 63, 18, 7이죠. 그리고 빼기 6을 하면 72가 된 거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6AB 플러스 13이 하나 나올 거고요. 6AB 마이너스 1은 0이 하나가 나와서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AB가 마이너스 6분의 13일 수도 있고요. AB가 얼마일 수도 있냐면 6분의 1일 수도 있어. 그러면 둘 중에 뭐냐 이거예요. AB가 마이너스 6분의 13일까 아니면 AB가 6분의 1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니까 알파와 베타라는 각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값들은 항상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그죠? 그러면 그런 거두 개를 곱했어. 그래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값은 절대값 자체가 1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절대값이 1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AB의 곱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 6분의 1이 되고 얘가 정답인 거야. 우리 처음부터 사인 알파를 A, 코사인 베타를 B라고 뒀죠. 문제 자체가 AB를 물어보는 것이었고, 정답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65번 문제도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제곱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좀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여러분, 발문 자체를 좀잘 이해하면 사실은 충분히 해결은 할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고,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대.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럼 2분의 3파이랑 2분의 파이가 아니라는 게왜 나와요? 탄젠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탄젠트라는 게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 근데 분모가 0인 거, 즉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 되고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0이 되는데, 그런 애들 다 빼라는 거야. 아시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아, 여기에 있는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들어가지 않는 건 탄젠트 값에서 분모가 0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야. 즉, 코사인은 0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조건을 하나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럼 얘네 둘을 곱해서 0이라는 건, 우리는 우선 사인 x가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탄젠트 x가 k의 사인 x가 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가 돼야 돼? 다섯 개가 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선 여기서는 우리가 실근을 찾아낼 수 있고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그 각이 얼만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함수 입장에서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해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우리 특수각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x가 얼마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냐면, 3분의 4파이이거나 x가 3분의 5파이가 되는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 사인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이 되었어? 그러려면 3분의 4파이 그리고 3분의 5파이입니다.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자, 얘가 이제 중요해요. 이 문제는 탄젠트가 코사인 x분의 사인으로 고쳐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분모 어차피 0 아니야.

그럼 얘는 K의 sin x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게요? sin x를 양분으로 약분해 버리니까 문제인 거야. sin x가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으로 모아서 해결을 할게요. 그래서 sin x로 묶어내면 코사인 x 분의 1이 남고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k가 0이 됩니다. 또다시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사인 x가 얼마가 되게 하는 아이도 찾아야 돼. 0이 되게 하는 아이도 찾아야 되는데 이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는 0도 포함이고요. 파이 들어가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파이도 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파이도 포함입니다. 근데 이 파이는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벌써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가 나와버렸어? 4개가 나와버린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이 4개가 나와버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코사인 x 분의 1 마이너스 k는 0에서 실근이 몇 개만 더 나와야 끝나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가 더 나오면 끝이 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잘 보면은 k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코사인 x 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k가 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 코사인 x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k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야. 어디에서?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그러면 코사인 x가 k분의 1이 되게 하는 아이는 굉장히 여러 개가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여기에 지금 이 코사인 x는 k분의 1이 주어진 이네개 말고 다른 거를 가지고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항상 기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근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코사인 x가 k분의 1이 되고 싶어. 코사인 x가 k분의 1이 되고 싶은데 얘네들 말고 딱한 개만 더 가져야 돼. 그게 됩니까? 자, 여러분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자, 주어진 조건 하에서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가 있고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 그런데 2분의 파이 안 들어가요. 2분의 파이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얼마도 안 들어가? 2분의 3파이도 안 들어가. 그러면 어떤 k분의 1이랑 딱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 돼. 근데 우리 문제에서 여기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들어가는 상황이야. 2파이는 안 들어가. 자, 그러면 k분의 1이랑 딱 하나의 점에서 만나려면 k분의 1이 얼마가 될수 있어? 1이 될수 있어. 1이 되면 x는 0이 돼. 아까 우리가 아까 저기에서 나온 0, 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근으로 가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 0을 근으로 가져버리는 거야. 아니겠지? 자, 그러면 파이를 또 근으로 가져야 돼. 맞죠? 하나의 점에서 만나려면 걔는 파이이거나 하나의 점에서 만나려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데 0과 파이는 근으로 가지 않기로 하고 생각했더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 저기에 있는 주어진 근을 반드시 가지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래서 주어진 거 말고 다른 거한 개만 더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이 0이나 파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봐봐. 자, 코사인 함수 그래프 그렸는데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라서 이렇게 생겼어. 자, 저기에 주어진 근을 우리가 봤더니만 0 그리고 파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0을 대입했잖아. 0을 대입했더니 얘 말고 다른 근이 없는 거야. 맞죠? 자, 잘 봐. 코사인 0 하면 얘가 얼마가 돼? 코사인 0은 1이지. 그래서 k가 1이 돼버렸어. 그럼 코사인 x랑 1이랑 만나는 건 0밖에 없어. 서로 다른 5개가 있으려면 내가 4개 확보해둔 상태에서 한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자, 그러면 x에다 파이 대입했어. x에다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k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얘 말고 다른 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0과 파이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기에 이제 x가 얼마라고 놓고 3분의 4파이 또는 x가 3분의 5파이일 때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지 해결해 보는 거야. 3분의 4파이가 얘의 근이어야 돼. 그러면 코사인의 3분의 4파이가 뭐랑 같아져야 돼요? k분의 1과 같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얼마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자, 코사인 3분의 4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수각 알고 있어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 즉, k가 우선 마이너스 2일 때 봐봐. k분의 1과 만나야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

한군데 파였던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실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K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이었고 하나는 2였어. 얘네들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산은 선생님이 바로바로 알아내는 어떻게 대칙승성 이용한 거예요? 얘가 3분의 4파이면 얘가 얼마지? 얘가 3분의 5파이면 얘가 얼마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66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었어. 그러면 근이 중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66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 1등급을 넘어서는 상위 1%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수능형 문제고요. 3 이하의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각각 mn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n의 값,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각각 구해서 두 개의 합이 뭐가 되도록 하는 거야? 홀수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요, 어차피 3 이하의 자연수잖아. A도 1, 2, 3, B도 1, 2, 3, C도 1, 2, 3이야. 하나하나 해보면 돼요. 근데 하나하나 하는데 그냥 막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겠지. 누가 기준이면 좋을까? 여러분, 지금 A와 C는 최댓값과 최소값 그리고 가운데 딱 C가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B는 뭐를 결정해? 주기를 결정해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맞아? 주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맞겠지. 왜? 얘는 두 개가 이제 최대 최소와 가운데 있는 아이를 결정하고 얘만 딱 표시나게 주기를 결정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은 B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3 이하의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B가 얼마일 때부터 해보는 거야? 1일 때부터 해보는 거야. 그러면 B가 1이면 Y는 A의, 보자, A의 사인에 B가 1이니까 X 더하기 C라고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두는 거야? Y는 C를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만큼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Y는 C 플러스 A야. 그리고 A만큼 내려옵니다. Y는 C 마이너스 A만큼 내려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0부터 2파이까지만 살펴볼 건데 얘 주기 자체가 얼마입니까? 2파이를 1로 나눠서 주기가 딱 2파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2파이인 상황인 거야. 그러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고 생각할 수 있죠. ABC가 모두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어차피 Y는 2, Y는 5랑 만나는 뭐예요? 점의 개수를 각각 MN이라고 했거든.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C가 1일 때, C가 2일 때, C가 3일 때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C가 1이라고 해보자. C가 1이야. 그러면 Y는 2는 얘보다 위에 있겠죠. C가 1이라고 했을 때 Y는 2는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Y는 2가 여기에 있었어. Y는 2가 여기에 있었어.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 그러면 더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Y는 5가 어디에 있어서 여기에 딱 있어 두개 하나 하면 홀수계가 되겠지. 아, 여기에 Y는 2가 있는 거야. 가운데. 어딘가에, 그래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얘가 y는 5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c를 1이라고 뒀기 때문에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4. 근데 a는 1, 2, 3 중에 하나니까 주어진 조건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볼게. 자, 봐봐. 만약에 c가 1이라고 했을 때, y는 2가 여기에 있어도 되잖아. 얘가 y는 2야. 그러면 하나의 점에서 만났지, 홀수계. y는 5는 만나지 않아, 0개. 더하면 1개야. 그러면, 자, 얘가 y는 2라고 했을 때, c가 1입니다. 아, 그러면 a가 1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a와 c의 순서상을 abc라고 할게.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c는 1.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자, c가 1이라고 했더니,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가 만약에 2라고 해보자. 얘가 그냥 2가 된 거야, 이제. c는 2야. 그러면 이미 몇 개의 점에서 만나버렸냐면, 세 개의 점에서 만나버렸습니다. 맞죠? C가 2야. 그러면 여기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아이는 어떻게 돼야 돼? 짝수 개만큼은 만나야 돼. 그러면

우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안 만나면 돼. 얘가 C는 E니까 여기에 Y는 O가 있으면 돼. 얘가 Y는 O라고 해봐. 그러면 Y는 O가 뭐보다는 C 플러스 A보다는 큰 쪽에 있으면 되는데 C가 E였어요. 그럼 넘어가면 A가 뭐보다 작아지면 돼? 3보다 작아지면 돼. 어? A가 1일 때 2일 때다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1일 때 C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2일 때 C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여기가 3개잖아요. 3개면 여기에 사이에 있으면 안 될까요? 됩니다. Y는 5가. 그러면 5가 C 플러스 A보다 작으면 돼. 그죠? 5가 C 플러스 A보다 작으면 되는데 A가 2였던 거야. 그럼 2가 넘어가면 A가 3보다 커져야 돼. 근데 A는 1, 2, 3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져볼 건 C가 얼마일 때에 대해서 따져볼 거야. C가 3일 때야. 그럼 얘가 C는 3입니다. C는 3이야. 그러면 Y는 2, Y는 5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 봐. Y는 2라는 아이가 3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죠. 3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Y는 5는 3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잘 봐. 만약에 Y는 2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봐. 그럼 얘가 Y는 2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근데 여기랑 여기랑 얼마 차이 나는 거야? 이제 1 차이 나는 거야. 1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Y는 5라는 아이는 어디를 넘어가? 얘를 넘어가 버리죠. 맞죠? 얘가 1 차이 나는데 얘는 2 차이 나잖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아, 어떻게 되면 될까? 여기에서 지금 두 개의 점에서 만났지? 얘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홀수 개에서 만나려면 여기에 Y는 5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근데 C가 3이었어. C가 3이지.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는 거야. 어? 가능하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요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기본적으로 A는 만약에 2였어. 그럼 여러분 잘 봐. C가 3이고 A가 2니까 여기가 Y는 1이었던 거야. 주어진 조건 예쁘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A가 2고요. A가 2고요. B는 1이고요. C가 3인 것을 만족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Y는 2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얘를 Y는 2라고 해볼게. 근데 C가 3이에요. C가 3이죠. 그러면 3 빼기 A가 2가 되면서 A가 얼마가 될수 있는 거야? 1이 될수 있어. 그럼 A가 1이면 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Y는 2랑 하나의 점에서 만났고, 그럼 Y는 5는 4보다 위에 있으니까 만나죠. 이것도 만족하죠. A가 1이야. A가 1이고 B가 1인데 C가 얼마인 것도 만족하는 거야? 3인 것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B가 얼마일 때에 대해서 해볼 거냐면 2일 때에 대해서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2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함수를 보면 A 사인 2분의 x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2, y는 5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또다시 b는 얼마라고 해볼까? 2라고 해보면 y는 a의 사인에 얼마예요? 2분의 x 더하기 c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2분의 x죠. 2분의 x. 자, 2분의 x 더하기 c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주기찾기야. 자,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 이 파이를 2분의 1로 나누면 얘가 주기가 4파이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생각을 할 거고 우리는 기준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어. y는 c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야. y는 c 플러스 a가 있을 거고 여기에 y는 c 마이너스 a가 있어서 자, 여기가 원래 0인데 주기가 4파이야. 그럼 우리는 2파이까지만 나타내면 되니 주기의 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사인 함수니까 어떻게 그려놓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C가 1이라고 해보자. C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우리는 2가 어디에 있어야 돼? 이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2가 만약에 C가 1이야. 2가 여기에 있어. 2가 여기에 있는 순간 Y는 2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Y는 얼마여야 돼? Y는 5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1이란 말이야. 5가 되려면 A가 4가 돼야 되는데 A는 1, 2, 3이잖아.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안 되네. 자, 그러면 이제는 E가 여기에 있는 거야. 얘가 Y는 2인 거야. 그러면 얘가 2라고 하면 C가 1이니까 A는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고 그 위에서 만나는 게 없으니 딱 홀수게. 한 개서 만나겠지.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고 C가 1인 걸 하나 찾아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C가 2라고 해보자. 얘가 2야, 딱. Y는 2야. 이미 Y는 2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났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버렸지. 그럼 홀수계에서 만나야, 더해서 홀수계해야 되니까 여기가 Y는 5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C가 2예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A가 3이고, 그 다음에 B가 2고, C는 얼마? 2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Y는, C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C가 3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Y는 3인 거야. 그럼 Y는 2는 얘보다 어디야? 아래에 있어. 못 만나. 그럼 무조건 Y는 5가 홀수계니까 하나에서 만나. 여기에 있어야 되지. 얘가 Y는 5였던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C가 3이잖아요? 그러면 A는 2가 돼서, 이것도 가능하네? A가 2고, B가 2고, 그리고 C가 3인 경우도 가능하네.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가 얼마일 때에 대해서만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되는 거야. B가 3일 때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B가 3이면 Y는 A의 사인에 3분의 X 더하기 C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더 재밌는 게 주기가요. 이 파이를 3분의 1로 나누니 얘는 주기가 6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실질적으로 얘가 Y는 C가 되거든요. 얘는 Y는 C 플러스 A가 될 거고 똑같아. Y는 C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원래 한 주기 안에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6파이가 주기란 말이야. 6파이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 3파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3파인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어디까지만 살펴보면 돼? 2파이까지만 살펴보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살펴볼 거야?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돼. 그렇게 한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요? 하나씩 또 계산을 하는 거야. C가 만약에 1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되는 아이들이 꽤 많아지게 되겠지. C가 만약에 1이야. C가 1이라고 해보자. C는 1이라고 하면 우선 여러분이 중요한 건 2파이에서의 값을 하나 알아놓아야 될것 같아. 자, 여기서 사인에 그러면 3분의 2파이의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문제가 달라지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거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같아서 사인의 3분의 파이와 같겠지. 따라서 얘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에 A가 곱해진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거기다가 모습을 생각하면 돼. 요걸 하나 기준으로 두고 C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해봐.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우선 여기가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 더 위에 Y는 2가 생기겠지. Y는 2가 이런 데 생겨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제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홀수계가 되겠지. 또는 안 만나야 홀수계가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주면 충분히 여기서도 A와 C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Y는 2가 있어. 그러면 하나의 점에서 만났네? 그러면 나는 여기에 Y는 5가 있어야 돼. 또는 밖에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2가 있어. 두 개의 점에서 만났으니 Y는 5는 여기에만 있어야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C가 2면 이미 얘가 Y는 2죠. 하나의 점에서 만나. 그러면 그 다음은 짝수계나 아니면 0계. 그 다음에 얘가 C가 3이라고 하면 Y는 2는 만나는 애가 없죠. 그럼 위에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홀수계의 점에서 만나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쭉쭉쭉 써보면 A와 C의 순서상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순서상이 그래서 7개가 더 나와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 개, 일곱 개니까 정답은 모두 몇 개가 된다? 15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 선생님 이거 쉬운 방법 없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내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들 해봤고요. 삼각함수에서 이제 도형의 활용된 모습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내신 빈출 필수 문제부터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형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A와 마주 보는 변을 소문자로 나타내면 돼요. 각 B와 마주 보는 변을 소문자 B, 각 C와 마주 보는 변을 소문자 C로 나타내면 항상 수학에서는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A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 봐. 선분 AB죠. 얘가 C였던 거야. 그러면 선분 BC죠. BC 다음에 A가 와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선분 CA는 그러면 뭐가 될까?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분 AB라고 하면 공식에 넣기 불편하기 때문에 얘는 C가 루트 7이네. 이렇게 두는 거야. 그리고 각 A가 120도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선분 BC니까 A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A에 대해서 마주 보고 있는 각의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C에 대해서는 코사인의 값이 주어져 있어.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각은요, 항상 0과 파이 사이에서만 있습니다. 1사분면과 2사분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삼각형에서만이야. 삼각형에서는 사인의 값이 항상 양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사인 C는 항상 양의 제곱근이고 1마이너스 4분의 3 몽땅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6, 루트 16은 4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4분의 루트 7이 루트 7과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의 얼마가 120도가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 A랑 마주보고 있어서 바로 A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 사라지고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하면 A의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2루트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 한 번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요. 이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선이시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단별력 만드는 1등급 문제 두 번째인데 벌써 한 3, 4시간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 문제들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제가 풀이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꼼꼼하게 판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백지에다가 해보는 연습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바쁘니까 일단 오늘의 꿈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꿈은 요겁니다. 산업 디자인학과고요. 사람과 사물 사이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설계하는 디자이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되게 관심 가졌던 분야입니다. 선생님이 원래 수학교육과를 희망했던 건 아니고요. 되게 좀 손에 꼽았던 몇 가지의 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이기도 했지만 다른 하나는 좀 약간 이런 인테리어나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산업디자인학과를 좀 생각을 했었다가 그 당시에 뭐 어찌어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교사를 하는 게 더 좋겠다. 개인적인 성향과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해서 교사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머릿속에는

때는 아, 산업 디자인학과가 하는 일이 되게 재밌어 보이긴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휴대폰 아니면 전 전자기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전자기기 보면 그 전자기기의 그런 디자인 같은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딱 봤을 때 예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느끼는 어떤 비율이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지만 그 황금 비율 말고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되게 좀 편안함을 느끼는 디자인들의 그런 비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산출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불편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게 이제 이런 산업 디자인학과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수학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수학적인 이론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디자인하는데 좀더 깊이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꿈 응원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62번부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풀이 좀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풀이로 풀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교재에 있는 프리로 뭐 해결하셔도 괜찮겠지만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내가 완벽하게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를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집중하세요, 집중. 응? X는 1, 2, 3, 4, Y와 Y는 12하의 자연수이다.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중에서 중요한 말 나왔죠? 1대1 함수래요. 이건 뭐야? 내가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구할 때 그냥 10개 중에 퍼뮤테이션 몇개 하면 되겠다? 4개 하면 되겠다. 그게 분모야. 확률로 한번 그냥 체크를 해보면 전체 표본 공간은 이렇게 된다고요. 왜? 1대1 함수니까. 임의로 택한 한 함수가 F1, F3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F1 곱하기 F3의 값은 홀수일 때라고 했죠? 이거 뭐야? 조건부 확률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얘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까지 플러스 된걸 위에다가 올려주면 되는 거죠. 괜찮아? 자, 한번 해볼게요. 보자. F1보다 F3이 크답니다. 그리고 F1 곱하기 F3의 값은 홀수래, 홀수.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요약하면 뭐야? 홀수들 중에서 공역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 안에서 홀수들만 뽑아요. 1, 3, 5, 7, 9. 몇 개예요?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끝나요? 2개 선택하면 끝나. 왜 선택만 합니까? 어차피 크기가 정해져 있죠. F1이 작은 거고 F3이 큰 거야. 그러면 내가 5, 3을 뽑았어요. 그러면 3이 어디가 되는 거야? F1의 함수 값이야. 5가 뭐가 되는 거예요? F3의 함수 값이야. 저절로 가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번호를 이렇게 매겨놓고요. 그 자리, 책상 자리 한번 볼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규칙을 달아요.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규칙을 다는데 키 순서대로 앉아라. 키큰 친구들이 이제 뒤에서 잘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앉아라. 선생님 어릴 땐 그렇게 많이 앉았는데 요즘 그렇게 잘안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죠? 정해져 있는 거야. 맞지? 그럼 만약에 자리가 다섯 줄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10명의 학생이 있거든요. 이 10명의 학생 중에 내가 5명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돼. 다 키가 다르다는 가정하에. 정말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의 그 두께부터 시작해서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5명을 뽑아요. 뽑으면 아, 여기 앉는 규칙은 작은 친구들부터 큰 친구들로 앉는구나.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뽑은 친구들이 알아서 간다고요. 저절로 정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다섯 개 중에 두개 선택했어. 5 컨비네이션 2로 끝납니다. 괜찮지? 자, 근데 중요한 게또 있죠. 밑에 조건. F1, F2, F3, F4가 다음과 같대요. 근데 F2와 F4의 값은 짝수랍니다. 합이 짝수가 되도록 하는 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홀수가 있고요. 짝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100% 3학년들이 풀었던 평가원 기출 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거기서도 이러한 아이디어로 나왔거든요, 문제가. 그죠?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내신 대비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기출분석, 모의고사 기출분석을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보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홀수 홀수일 때를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F1과 F2와 F3과 F4가요,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야? 홀수야. 얜 너무 편해요. 왜? 다섯 개 중에 몇개 뽑으면 끝나요? 네 개. 저절로 가거든. 얘가 그냥 앞자리, 뒷자리, 뒷자리, 뒷자리인 거야. 그죠? 홀수 뽑으면, 야, 너 알아서 가. 하면 알아서 가요. 5 컴비네이션 얼마? 4가 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얘예요. 별표하세요. 별표. 짝수들이 중간에 있고요. F1과 F3이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두 개는 짝수고, 얘들 두 개는 홀수더라. 물론 선생님도 이 풀이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 게 케이스 분류에서 하는 거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나쁘다가 아니야. 케이스 분류로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케이스 분류는 그냥 그런 겁니다. 모든 거에 맞는 키 같은 거야. 왜요? 어쨌든 다 풀리긴 할 거거든요. 다만 뭐가 문제다? 시간이 문제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인 것뿐이죠. 근데 이게 시험에서는 조금 크리티컬하긴 하다. 그래서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은데, 어떤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요, 원래라면? 이렇게 하는 거지. F1과 F3이, 그냥 선생님 예시로 몇 개만 이제 좀 들어볼게요. F1, F2, F3, F4야. 홀수들에 대한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요, 1, 3, 1, 5, 1, 7, 1, 9. 자, 요렇게 케이스 분류예요. 자, 그럼 1, 3일 때 여기는 고정. 그치? 그 다음에 얘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봐요. 4, 6, 8, 10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얘는 2, 4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거 뭐예요? 6, 8, 10이구나. 자, 이거 뭐가 되겠어요? 2, 4, 6 중에 하나 오고요. 얘는 8, 10 중에 하나 오면 되겠구나. 얘는 2, 4, 6, 8 중에 얘는 10 중에 하나인데 10이 되겠죠. 자, 그럼 1로 한 거는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다음도 있잖아. 3, 5, 3, 7, 3, 9. 또 5, 7, 5, 9. 마지막 7, 9. 해도 돼요. 알겠니?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요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내는 하고, 두 번째 풀이. 여기다 일단 쓸게요. 제목이 케이스 분류야. 두 번째.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로 푸는 겁니다. 엥? 갑자기 중복조합이요? 네. 갑자기 떠올라야 돼요. 이런 문제 보면. 자, F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조합의 느낌은 살렸는데 여기에서 또 케이스 분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 그럼 그것도 좀 좋은 건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얘가 짝수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조건 다르죠. 왜? 홀수잖아. 그지? 얘 홀수예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짝수로 만들어 버려서 등호로 내가 여기에 포함시켜줘 보자. 왜? 중복조합의 기본 아이디어는요,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간 형태로 부등호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로 접근하잖아. 맞지?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변형할 거예요. F1 플러스 1. 그래서 F2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짝수로 바뀌어. 얘도 뭘로 바뀌어요? 짝수로 바뀌어. 제가 그 평가원 기출도 해설 강의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아이디어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0번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굉장히 짧게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로 익혀놔야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푸는 거야. 자, 얘도 어떻게 될까요? F3을 얘 짝수고 얘 실제 홀수예요. 근데 내가 등호를 포함해서 뭔가를 넣고 싶다니까? 그리고 얘들 지금 짝수를 했으면 얘도 짝수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냐? F3에서 뭘 뺄까요?

1을 빼요. 그러면 짝수로 표현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걸 갖다가 또 하나로 맞출까라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분류를 하는 게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얘는 그대로 둬. 얘는 건드리지 않아요. 자, 근데요. 얘도 결국은 뭐가 됐죠? 짝수가 됐어요. 얘도 뭐야? 짝수야. 그러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짝수에 대한 관계식으로 꺼내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얘를 기준으로 잡아요.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한 건 2, 4, 6, 8, 10 중에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것도 있긴 하거든. 그걸 빼야 돼. 그게 뭐냐, 첫 번째. 2가 안 돼요. 왜? 2보다 작은데 짝수가 존재할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4예요. 자, 4라고 두자. 그리고 나서 요 안에 있는 짝수들로 가능한 건 어떤 후보군이 있죠? 2가 가능해요. 자, 이따 예시를 통해 확인해 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이 나오나요? 나와요. 어? 왜 그런지 이따 확인해 줄 거예요. 4. 그러면 얘가 6일 때도 해보자. 여기 6보다 작은 짝수 뭐 있죠? 2, 4가 있고요. 6보다 큰데 짝수야 8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 2, 4, 6이 있고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알겠니? 얘, 뭐 있죠? 10이 있어. 그 다음 뭐 있어? 2, 4, 6, 8이야. 자, 이제 보자. 전 이걸 한 번에 어떻게 풀 거냐면요. 얘 중에서 중복으로 형의 몇 개를 뽑는다? 3개를 뽑는다로 할 거야. 왜? 여기 부등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중복조합의 구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한개 중에 중복으로 형의 3개를 뽑습니다. 얘는 사실 할 것도 없기는 한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그냥 2라고 하는 것들로 다 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얘는 3 컴비네이션 0이고요. 그냥 하나예요.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 사실. 얘는 2개 중에 중복으로 형의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아. 자, 요거 처리하면 4 컴비네이션 3인데 4가 될 겁니다. 자, 얘는요. 3개 중에 중복으로 형의 3개를 뽑아요. 5 컴비네이션 2가 될 거예요. 얘 10가지고요. 얘는 4개 중에 중복으로 형의 3개를 뽑아요. 어떻게 돼? 6 컴비네이션 3이야. 20이야. 자, 이제 확인해보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값은 2, 2. 흰색으로 할까? 2, 2, 2가 됐단 얘기죠?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2에서 한 가지였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얘가 실제로 이 값들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를 보자는 거야. 2였잖아요. 근데 얘가 F1에서 더하기 1을 한 거야. 그럼 실제 F1은 얼마였단 얘기? 1이었단 얘기야. 얘는 그대로고요. 얘는 F3에서 1을 뺀게 2가 되더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거 뭐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아, 1, 2, 3, 4 이런 것도 이 조건 만족하는 거 맞잖아. 괜찮니? 자, 여기로 올까요? 2, 4 중에 중복으로 형의 3개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2, 2, 4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란 얘기? 실제는 1이란 얘기. 여긴 2란 얘기고요. 얘는 3인데 F3에서 뺀게 4야. 얼마였단 얘기? 5였단 얘기야. 아, 있잖아. 실제로 1, 2, 5, 6. 더 해볼까? 극단적으로? 4, 4, 4 해볼까요? 뭐야? 얘는 실제 3이었단 얘기. 얘는 4 그대로고요. 얘는 F3에서 1뺀게 4였으니까 5였단 얘기. 봐봐. 홀, 짝, 홀, 짝. 됐죠? 뭐이 중에서 아무거나 극단적으로 해볼까? 4, 4, 6, 8 해볼까요? 4, 4, 6, 8. 얘 뭐예요? 아니, 4468에 3개만 뽑으면 되겠지? 466 해보자. 466. 얘 뭐예요? 3이야. 실제 F1은. 얘는 그대로야. 얘는 아, 7이었구나. 3, 6, 7, 10. 그러니 지금 이러한 형태들을 다 표현해서 경우의 수로 구한 게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야, 그냥. 이 문제의 답이 아니라 그 분자에 올라가는. 됐어요? 처리합니다. 요거 몇 개예요? 30에다가 5가 될 거니까. 3...

35가지가 되겠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했었죠? 저거, 35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거였어요? 요게 지금 아까 전에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서였잖아. 그치? 그래서 F1과 F2와 F3과 F4가 저첫 번째 홀수이면서 그 다음에 가나의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거였고, 여기에 첫 번째 홀수 더한 거 있죠? 저것까지 더해줘야 돼. 저게 몇 개요? 5개였다. 아, 그래서 얘는 40가지가 되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아까 다섯 개 중에서 이제 두 개만 선택하면 F1과 F3을 선택한 게 됐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F2와 F4가 자유롭게 가야 되겠죠? 그럼 자유롭게 간다는 건 F1과 F3이 선택한 애들 빼고 가야 될거 아니야. 1대1 함수니까. 괜찮니? 그럼 어떻게 돼요? 여덟 개 중에, 맞아요? 몇 개를 선택하면 돼?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잘 봐요. 홀수 중에서 두개 선택해서 F1과 F3을 배치했습니다. 근데 F2와 F4는 자유롭게 가야 되겠죠? 근데 얘들이 선택한 건못 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8개였어. 그 8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선택해서 보내야 돼? 두 개를 선택해서 보내야 된다고요. 크기 상관없기 때문에 퍼뮤테이션 2를 해줘야 돼요. 자리 바꿈도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10개에다가 7, 8에 56이야. 그럼 560분에 40. 얼마예요, 이 친구? 13가요? 1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전체 경우에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래 그 조건 부확률에 맞게끔 NA분의 NA 곱피로 한 거야. 너무 중요해요. 요식. 오늘 하는 것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식철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런 형태가 어떤 때 힌트가 나오냐? 홀짝이 섞여 있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접근하면 좋아요. 제가 아까 말한 평가원 기출도 그런 아이디어였어. 홀짝. 됐습니다. 62번. 첫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였고요. 63번으로 갑니다. 63번은 비교적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12 이하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2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시행에서 택한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12의 약수인 사건을 A라고 하자. A 적어요, 그냥. 1, 2, 3, 4, 6, 12. 이렇게 해놓자. 이 시행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 B의 개수를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솟값. 좀 복잡하네. 그래도 괜찮아. 이따가 좀 차분차분히 하시면 됩니다. 일단 위에부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의 개수라는 건 집합의 종류. 그래서 얘는 디테일하게 집합의 원소들을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가. 확률로 나와 있죠? 확률은 우리가 물론 확률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기는 한데, 독립식이나 이런 때. 근데 대부분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때에는요, 경우의 수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자. 경우의 수로. 어떻게 바꿔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PB는 NS분의 뭐야? NB예요. 1이야. 자, 그러면 NS에 대한 것들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될 건데, NS가 얼마니? 12개죠. 그러니까 12분의 NB야. 그럼 11을 다 곱해요. 6, n, b. 그 다음 12가 되겠다. 요게 가의 조건. 아, b의 원소의 개수는 6, 7, 8, 9, 10, 11까지 되는구나. 됐을까요?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뭐래요? 독립이래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뭐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쩔 수 없어.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문제는 무조건 오래 걸립니다. 왜? 직접 다 해줘야 되거든. 됐을까요? 자, 그러면 A와 B가 독립인 상태에 대한 걸 구하기 위해서는 PA와, 그 다음 PB, 그리고 PA 곱 B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PA는 이미 나왔어. 6개였습니다. 확률이 그냥 얼마예요? 고정적으로 2분의 1이야. 자, PB라는 걸 구성하려면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부터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따졌잖아. 그
B집합의 원색액수 얼마부터 가능해요? 6개짜리 가능하고요. 7개짜리 가능하고요. 8개짜리 가능하고요. 9개짜리 가능하고요. 10개, 11개까지 가능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어쨌든 얘가 6개가 나오긴 나올 건데 얘에 대한 확률을 먼저 쓰자. 그걸 왼쪽에 써볼게요. 잘 봐. 이 6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확률 구하는 건 쉽잖아요. 왜 NS는 12개거든? 12개 중에 6개니까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야. 얘는 12개 중에 7개야. 얘는 12개 중에 8개니까 3분의 2가 되나요? 12개 중에 9개니까 4분의 3. 얘는 6분의 5. 얘는 12개 중에 11개. 이거 왜 했을까요? 곱하기거든. 쭉쭉쭉쭉쭉한 결과가 얘랑 같아야 돼.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다. 중요한 거. 무조건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요? 원소의 개수는 자연수예요. 이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먼저 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걸 곱해서 요 결과를 써볼게요. 독립이라고 되게끔 쓰는 거야, 일단.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돼? 4분의 1 나와야 돼. 얘 되겠죠? 왜? 12분의 얼마로 갈 거니까? 3으로 갈 거니까. 자, 이런 거 봐봐. 24분의 얼마예요? 7이거든요? 얘는 12분의로 바꾸면 12분의 3.5잖아. 그럼 원래 12개였는데 그 12개 중에서 3.5개가 겹치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안 되더라. 알겠지? 안 돼요. 이런 거안 돼. 자, 얘도 해보자. 3분의 1입니다. 되겠지? 그럼 얘는 12분의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야. 오케이. 얘는 요거 해볼까? 8분의 3이에요. 8분의 3. 자, 12분의로 이런 거 될까요? 안 돼. 얘도 자연수로 딱안 떨어져. 그러니까 얘도 안 돼. 그 다음, 6분의 5? 12분의 5야. 저거는 바로 되네. 12개 중에 5개가 겹치는 원소구나. 자, 얘는 안 되겠죠. 24분의 1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애초에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럼 되는 것만 체크하자. 세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황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집합을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것과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겹치는 원소가 몇개 돼야 되고요? 세개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A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적어볼게요. 다른 색으로. 5, 7, 8, 9, 10, 11. 이렇게. 자, 이 얘기는 뭐냐?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즉 A에서 겹쳐 있는 걸몇 개를, 세 개를 B에 넣어놔야 돼란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구성이. 여섯 개잖아. 그럼 세 개는 A 쪽에서 꺼내면 되고요. 세 개는 나머지에서 꺼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여섯 개를 구성을 하면 얘와 얘가 맞아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딱 맞아떨어진다고요. 자, 그럼 여기 밑에도 한번 해석을 해볼까? 얘는 어떤 느낌이야, 그러면? 아이고. 봐봐요. 요거 아니고, 요두 번째 거잖아? 아까 안 되는 거다 지웠어요. 12개 중에 4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원소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를 가져와요? 4개. 그렇지. 4개를 A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 여기 4개. 어디서 가져온다? 나머지에서 가져온다. 알겠죠? 요것도 교집합이 5개야. 아, 5개. 어디에서? A에서. 5개. 어디에서? 나머지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얘들의 집합의 그 구성은 원소들 중에서 내가 뽑기를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A의 원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뽑아요. 나머지가 있고, 나머지 중에 몇 개를 뽑아요? 세 개를 뽑습니다. 그 다음 얘는 몇개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A에서 4개 가져오고요. 나머지에서 몇개 가져와요? 4개 가져옵니다. 자, 몇 개에서? 여섯 개에서 5개 가져오고요.
6개에서 몇 개가 좋아요? 5개가 좋습니다. 계산해 보자. 65431이니까 400이에요. 20 곱하기 20. 6C니까 15 곱하기 15니까 225예요. 6 곱하기 6이니까 36이야. 됐어? 자, 이게 뭐란 얘기야? 이게 M이에요. 더해. 625에다가 36이니까 661.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야 되는데 뭘 더하냐?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솟값이래요. 그러니까 B가 여기에 400개가 있고 225개가 있고 36개가 있잖아. 그럼 이것들 중에 B의 원소를 다 더했더니 합이 제일 작은 걸 고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수도 제일 작게. 뽑는 원소도 제일 작은 것들로. 그럼 여기일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개 뽑으면 되지 않을까? 맞죠? 합이 최솟값. 여섯 개. 아니, 여섯 개 아니라 6. 여기 6이고요. 15, 20. 얼마예요? 26이야. 그럼 얼마? 687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m 더하기 n.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독립과 종속이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독립 종속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가요. 이 정도 느낌은 하긴 해야 돼. 이거보다 더 간단한 문제들은 사실 훨씬 쉬운 문제들이고 대부분 독립과 종속 문제 중에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온 문제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요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난이도입니다.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구조화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마다 구조화, 구조화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뭐긴. 뼈대를 세우는 거죠. 문제풀이에 뼈대 없이 살을 막 어찌저찌, 어찌저찌 붙여요. 다 금방 무너져. 우리 찰흙. 아, 되게 오래됐네요. 찰흙 만든 지가. 찰흙으로 이렇게 인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뼈를 없이 안에 뼈대, 이런 옛날엔 철사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찰흙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건 잘안 무너져.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얼굴, 여기다 몸 대충, 팔 대충, 그럼 이제 다 뜯어져요. 그지? 그래서 수학 문제도 뼈대를 일단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내가 필요한 조건들을 투입해서 정확한 답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너무 마음들이 급하시니 그걸 참기가 어렵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구조화를 하는 게. 근데 그걸 훈련하는 게 지금입니다. 내신 대비할 때. 그리고 이거 보는 친구들 아마도 3학년은 아닐 것 같은데 3학년이 아닌 경우에 그런 연습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3학년 되면 바빠요. 문제 많이 풀기 바빠. 64번으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숫자 1, 1, 2, 3, 3이 하나씩 적혀있는 흰공 6개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이것도 좀 신선했어. 선생님이 볼땐 여기는 뭐 지금 특별히 신유형이라고는 안 되어 있죠. 가끔 여기 여러분 67번 같은 경우 신유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약간 좀 새롭게 표현을 한 건데 전 이것도 약간 새로운 느낌이었다고 봐요. 자, 검은 공 2개가 있고 쭉 이렇게 하는데 검은 공을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공을 꺼내지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종료랑 마찬가지야. 이 시행을 한번 하여 꺼낸 흰 공에 적혀 있는 모든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시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반복해서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이 8이 나와야 돼. 그럼 8이 나오게끔 하는 그 구조를 좀 짜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1이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이제 1이 나왔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수 있어요? 또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또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검은 공을 언젠가는 꺼냈기 때문에 얘가 모든 수의 합이 8로 딱 처리가 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자연수의 분할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또 어디랑 연결되냐면, 지금 얘가 64번이었죠? 66번이랑 연결됩니다. 구조가 비슷해요. 차이가 있어. 얘는 꺼내고 넣지 않아.
그게 비보건 추출이야.

근데 66번은 복원 추출이에요. 거기서 좀 달라져요. 그리고 합이 8인 것도 비슷해, 심지어. 자, 그래서 어쨌든 종료가 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처리를 좀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합이 8이 되게끔 그냥 편하게 자연수에 분할해보자. 제일 작은 것들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8은 1을 최대한 넣어보자. 그러면 1 더하기 1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큰거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 1한 다음에 뭘할수 있겠어? 2를 채웁니다. 그죠? 그럼 뭐가 돼요? 하나, 둘, 셋 더하면 4가 될 거야. 그럼 4에다가 뭘 더해도 어때요? 안 돼. 8이 안 돼. 왠줄 알아? 4에다 8이 되려면 4가 더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2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3이야. 그지?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1 더하기 1한 다음에 2를 한 경우는 안 되는구나. 그 다음은 뭘 해볼까? 3을 해봐요. 어? 된다. 3 더하기 3도 가능하겠구나. 그럼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저기부터 하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최대치로 늘려놓은 겁니다. 최대한 끝까지 가고 요 마지막에 요거 한 다음에 이제 검은 궁을 꺼냈다라는 상황이야. 그러면 요 안에서 조금씩 바꿔서도 할수 있겠죠. 1 더하기 1두개 썼으니 이제 1한번쓴 걸로 체크를 해볼까? 1, 2가 될 거야. 그 다음 얘 뭘로 바꿔요? 2가 될 거고, 그 다음 3이 될 거야. 괜찮아요? 그 다음은 또 뭐가 있겠어? 원래 1을 하나 썼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쓰는 걸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2 더하기 2, 그리고 여기가 2로 바뀌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 8이 될 건데, 문제는 비복원이야. 그러니까 개수에 제한이 있어. 2가 4개가 절대 안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렇죠. 큰 숫자들로 배치를 해봐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2라고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8이 되게끔 구성을 해요. 얼마? 2가 오고. 그 다음 3을 하려고 했더니 안 돼. 7이야. 그래서 아, 이두 번은 안 되는구나. 뭐가 들어와야 돼? 3과 3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딱 8이 되는 케이스 몇 가지를 뽑은 거예요? 세 가지를 뽑은 겁니다. 요것들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순서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거는 뽑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것들만 개수들 고려하면 되는 거고, 1이 먼저냐, 뭐 3이 먼저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처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뭘 뽑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뽑는 상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덟 개 중에, 그 다음 또 뭐야? 일곱 개 중에 왜? 버렸을 거거든? 그 다음 여섯 개, 그 다음 뭐? 다섯 개, 이렇게 할 거라고요.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도 해주셔야 돼요? 네 개를 뽑았지? 네 개가 남아있네? 근데 그 중에 뭘 뽑아야 끝나? 검은 공을 뽑아야 끝나. 그러니까 얘는 4분의 2로 끝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위에를 채워볼게요. 순서는 나중이야. 그냥 위에 오는 것과 밑에 오는 숫자들에 대한 것들을 써보면 되는 거예요. 잘 봐. 1이 두번 오겠죠?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는 1이라는 숫자에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1에 대한 거한 가지의 가능성이 오고요. 그 다음 3에 대한 것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오고요. 그 다음 1, 한 가지가 있겠다. 하나 뽑고 버리면 나머지 하나가 될 거니까. 괜찮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순서. 얼마예요? 4팩토리알. 2팩토리알. 2팩토리알.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1, 2, 3이야. 같은 구조로 할 겁니다. 이제 한 번에 그냥 쓸게요. 8, 7, 6, 5.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나 4개 중에 2개야. 위에 오는 건 3이 한 번이고요. 그러니까 3이 한 번이니까 그냥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다. 그냥 순서대로 할까요? 1부터. 1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2가 2개 다 나와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이 올 거고, 그 다음에 3은 2개 중에 하나 나올 거니까 두 가지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곱해줘요. 뭘 곱해줘?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 마지막. 2, 3, 3입니다. 어떻게 돼요? 첫 번째 8이지? 두 번째 7이지? 세 번째 뭐야? 6이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5분의 2가 돼야 될 거야. 자, 2가 한번 나와요. 2가 두개 중에 하나 나왔겠네? 3이 두개 중에 일단 하나 나오고 언젠가 하나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얘에 대한 순서는 3팩을 뭘로 나눠요? 2팩으로 나눠. 이렇게.

이게 끝이야. 이게 8이 되는 확률이야. 계산해요. 6입니다. 일단 빠르게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약분해볼까요?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애자. 됐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없애자. 그럼 얼마예요? 35 곱하기 4분의 1. 됐죠? 얘도 이렇게 해서 12가 남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2가 남고, 이렇게 이렇게 없애. 그 다음 6 이렇게 해서 2를 남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8이 없어지겠다. 얼마 남아요 그럼? 35분의 1이겠구나. 얘는 얘도 3이 있고요. 여기 있는 5가 없을 테니까 3, 2, 6 하나 없애자. 이렇게. 괜찮아? 3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올 겁니다. 자, 얼마로 통분하면 좋겠어요? 35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얘는 4가 될 거야. 얘는 2가 될 거야. 그러니 140이에요. 그 다음 얘는 7입니다, 7. 그럼 얼마예요? 약분했을 때 20분의 1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좀 신선한 문제였다. 내가 종료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그걸 마지막에 곱해줘야 되는 형태입니다. 좋아요. 이제 64번까지 했고, 65번으로 갑니다. 자. 얘도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뒤에 있는 1등급 문제들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그래요. 차근차근히 한번 해봅시다. 복습할 때 절대 요 오늘 배운 뭐 3, 4개 정도의 문제를 하루에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너무 지치니까. 하나 정도씩 나눠가지고 하세요. 오늘 하나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내일 또그 다음 거 마무리하고. 강의를 무조건 막 하루에 3, 4개씩 들어가면서 약간 뭔가 미션 클리어 하듯이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필요한 걸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해야지. 하나하나 완료했다, 완료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자, 어쨌든 동전이랑 주사위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시행에서 중요한 말이야.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보다 한 개의 주사위를 반복하여 던져 나온 주사위의 모든 눈의 수의 합이 6만큼 클 확률이. 그래서 여기에서 못한 친구들 어려웠을 것 같아. 모든 눈의 수의 합이 6만큼 크대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 잘 봐요. 동전이 그 앞면이 나오기도 하고 뒷면이 나왔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줄게요. 내가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동그라미가 앞면입니다. 앞면 몇개 나왔어요? 2개 나왔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야? 주사위를 몇번 던진대요? 두번 던진대요. 주사위. 자, 근데 이두번 중에 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였어? 2였잖아. 그러면 그 개수보다 6만큼 크다는 건이 주사위에 두번 나온 눈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 여긴 2였으니까 6만큼 크대요. 얼마? 8이어야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되게 신선하죠? 예를 들어, 앞면이 몇개 나온 거야, 지금? 한개 나왔어요. 그러면 주사위는 두 번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던지는 거야. 근데 이한 번이 1, 에서 6만큼 커야 되기 때문에 7이 돼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얘는 가능하거든요. 두개 던져가지고 합이 8이 나오는 건 2, 6, 3, 4, 아니 3, 5, 4, 4 이렇게 가능해. 얘는 주사위 한번 던지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지만 1보다 6만큼 큰 합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없죠,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앞면이 한개 나오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앞면이 예시된 것처럼 두 개가 나왔을 때. 자, 그럼 이때 주사위를 두번 던지고요. 그 합이 얼마?

3개가 나와요. 앞면이 2분의 1의 4제곱. 얘는 4개 중에 4개가 나와요. 앞면이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이니까 그나마 좀 편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봅시다. 주사 위에 눈이 합쳐가지고 8이 된다는 건 이런 거 있잖아. 2, 6, 3, 5, 4, 4. 그 다음 또 뭐예요? 반복해서 던지는 거니까 순서가 있겠죠? 5, 3, 6, 2가 있겠다. 여기도 이제 가능성 써볼까? 합이 9가 되는 거 뭐가 있어요? 3번이잖아. 그럼 1, 1, 안 돼. 그러니까 하나씩 키워가면 돼요. 작은 것부터. 1, 2, 6이야. 했니? 9 돼요. 그럼 1, 3, 5가 되고요. 1, 4,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로 늘리면 되겠다. 2, 3, 아니 2. 똑같은 것도 가야 되겠죠? 2, 2에 5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뭐야? 2, 3, 4도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 3으로 늘려. 3, 3, 3이겠구나. 자연수의 분할이에요. 여전히. 앞에 했던 문항들도 그랬잖아. 자, 밑에 있는 것도 4번을 던져요. 그러면 얘는 1, 1, 1. 그 다음 7이 와야 되는데 얘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를 늘려. 2. 그럼 여기 4죠? 6이야. 4번에 10이 되고 있잖아. 그치? 1, 1, 3, 5가 됩니다. 1, 1, 4. 4가 될 거예요. 됐어? 1에 대한 거두 번에선 끝났어요. 1, 2로 가보자. 그럼 또 하나 또 작은 거 2. 그럼 얼마요? 5가 되겠죠? 5야. 자, 하나씩 또 늘려. 1, 2, 3, 4가 있겠고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지치지 말고. 그럼 2에 대한 거는 이걸로 이제 끝났겠죠? 그럼 또 3으로 늘려. 이두 번째 자리만. 1, 3, 3, 3. 가능하겠다. 또 있어요. 2, 2, 2. 요거 6이잖아? 4가 있겠다. 그럼 뭐예요? 2, 2, 3, 3이 있겠다. 됐지? 더 이상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여기 2 해놓고 여기 3으로 늘리면 최소 3, 3, 3이잖아? 9에다가 2 더하니까 요거 11이잖아? 요게 끝이야.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경우의 수다 구한 거예요. 주사위 두번 던진다고 했잖아요. 36분의. 여기다 쓸까? 36분의. 66이에요. 6 곱하기 6.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결국은 몇 번을 했어요, 얘가? 주사위 세번 던졌죠? 그러니까 6의 몇 제곱이야? 세 제곱이야. 자, 근데 여기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땐 위에 건 그냥 순서 바꾼 것까지 다 체크가 돼 있으니까 그냥 셌지만 얘는 지금 어때요? 자리 바꿈 할수 있잖아. 그지?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상태가 똑같은 것들을 좀 볼게요. 이렇게 세개 똑같아요. 그러면 3팩토리알이니까 6 곱하기 3이 있겠고, 그 다음 얘하고 얘가 똑같겠구나. 그러면 2 오니까 3가지, 3가지에서 6가지가 또 있겠고요. 얘는 1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18가지에 24가지에 25가지가 올 겁니다. 괜찮죠? 25가지. 자, 밑에 있는 것도 몇 제곱이 와야 돼요? 6에 4제곱이 와야 될 거야. 그리고 얘도 자리 바꿈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것들 뽑아볼게. 여기 2개. 그 다음, 어디 있죠? 요거 또 똑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얘는 두 개가 지금 같은 것들만 묶어놓은 거야.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했고요. 그럼 얘는 12가지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더라. 자, 그 다음. 1, 1, 4, 4. 두 개씩 같은 거죠? 요것도 같잖아. 그럼 얼마야? 4팩토리알, 2팩토리알, 2팩토리알. 그럼 약분하면 6가지예요. 그럼 6가지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얘하고 그다음에 아니 요거부터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 하자. 얘 4가지고요. 얘 4가지예요. 그래서 8가지. 그다음 1, 2, 3, 4다 다른 거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24가지가 있더라. 요거 다 더해볼까요? 36에 12가지에 8가지에 24가 될 건데 요거 더하면 60 더하기 요거 더하면 20이니까 80이 되겠다. 오케이. 여기 80. 괜찮아요? 아유, 계산이 참 길어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면 6의 제곱분의 6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16이거든요. 그러니까 16분의 6은 약분하면 8분의 3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2의 세제곱. 그리고 3 곱하기 5를 해요. 됐고, 여기도, 여기 이제 지웁시다. 이렇게 지워. 자, 얘는 6의 세제곱분의 앞에 있는 거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이 남아있고, 위에 얼마? 25가 있겠구나. 그 다음, 여기 마지막 거는, 여기다 쓸까요?
6에

4제곱에, 그 다음 앞에 있는 건 2의 4제곱,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80이야. 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 다 해볼게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 하면 2가 3개가 다 날아가잖아, 일단. 그럼 얘는 10이 될 거고요. 여기 얼마 남아? 2가 남아. 근데 요거 또 돼. 5야. 그럼 6에 4제곱 분해. 5가 되겠구나. 자, 여기 있는 것도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볼까? 여기 있는 거는 6이랑 이제 3이랑 되는 건데, 요건 굳이 하지 말고요. 어차피 우리가 6의 4제곱까지 갈 거거든. 굳이 하지 말고 요거 6의 4제곱만 이렇게 해주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일단 6의 4제곱을 써요. 그 얘랑 또 맞춰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2의 3제곱. 그럼 6 곱하기 2를 한번더 해준 겁니다. 6 하나 필요하고 2 하나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25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의 4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거 6의 제곱에다가 얼마가 필요해요? 여기 2의 3제곱이 있고 6의 제곱이 있으니까 3 곱하기 5의 6의 제곱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여기 얼마 하면 돼요? 2의 3제곱분의 2의 3제곱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 통분을 하고요. 그래서 6의 4제곱으로 놔두고 나머지 위에만 딱 처리하게 되면요. 이 K는 얼마가 나오냐면 110으로 처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무리만 저렇게 결과를 쓰고요. 여러분들이 정리만 스스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형태 자체를 구조화해서 쓴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뒤에 또 퀴즈 나가니까 퀴즈 풀어서 후기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신 만점 수능특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회와 제위, 역할에 대해서 했고 이번 시간은 바로 그 두 번째 주제인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입니다. 이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학생들이 진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개념도 단순 암기해야 되고 또 문제에서도 예를 들면 종친회가, 예를 들면 문중이, 예를 들면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각종 뭐 군대가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하는지를 뭔가 처음에는 잘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하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사회와 지위 역할하고 그다음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 한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그런데 학교 시험은 진짜 여기 낼 게 많지. 그래서 더 자세히 학교 시험으로 정말 아주 촘촘하게 대비를 하시고 수능에서 오히려 딱 쉽게 풀 수 있게끔 내신이 수능 준비의 이 기본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 있는데 사회 집단의 의미 그리고 사회 조직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회 집단의 의미만 가지고도 한 문제로 출제할 수 있고요. 이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우리는 현실에서 쓸 때 막 사회 조직이 말이야, 사회 집단이 말이야 뭐 별로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섞어 쓰지만 사실은 이 사회 조직이 사회 집단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조직은 다 사회 집단이다. 사회 집단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 됩니다. 집단이니까 두 명 이상이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속감 공동체 의식 느낄 때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회 집단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완전 별표죠. 네, 내신에서는 여기서만 정말 여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집단, 2차 집단, 그 다음에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다음에 내 집단, 외 집단, 그다음에 준거 집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사회 집단을 표시를 해놓고 1차 집단인지, 2차 집단인지, 이익 사회인지, 내 집단인지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야.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이 사회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 조직이 뭔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회사, 학교 이런 게 공식 조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각할까 봐 큰일 나서 막 세수도 안 하고 달려갈 때도 있지 않아? 그런 데들, 즉 뭔가 목표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 공식적인 규범이 있는 곳들, 그게 공식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비공식 조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속합니다. 자발적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것이 또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친목 집단, 이익 집단, 그다음에 시민 단체 이렇게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쓸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 뿐만 아니라 제가 1차 집단, 2차 집단이라고 했어요. 이건 1차적 사회화 기관하고 2차적 사회화 기관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라고 했어요. 이건 공식적 사회화 기관하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하고 또 다른 개념이야. 여기 이익 사회라고 했습니다. 이익 사회하고 여기 이익 집단은 또 다른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정말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탁 책에 잡아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공식 조직하면 뭐라고 했어? 회사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 회사 어떻게 운영하지? 운영 원리입니다. 운영 원리에 관료제가 있고, 그리고 탈관료제가 있습니다. 관료제, 탈관료제에 순기능, 역기능,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또는 공통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할 여지가 있어.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요즘. 요즘 수능에서는 여기 사회 집단의 유형보다는 얘가 100%이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이 복잡다단한 개념들이 선지 한두 개로 끼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야. 그러면 사회 집단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의 유형별 특징, 사회 조직의 개념과 유형, 관료제와 탈관료제. 그게 세 가지죠? 네. 사회 집단, 여기 볼까요? 사회 집단은 두명 이상이야. 집단이니까.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돼요. 그걸 바로 사회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출제됐던 것들인데 밑줄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사회 집단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뭘까? 가족 사회 집단이지? 두명 이상 소속감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하잖아. 근데 빈곤층은요? 그렇지.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묶어서 분류한 겁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지. 평론가 협회는요, 평론가들끼리 모여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할 거고요. 보조 출연자들 어때?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로 보조 출연자 갔어. 그렇다가 이제 뭐, 갔다, 안 갔다 뭐할 수도 있고. 따라서 얘는 사회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조 출연자 협의회, 뭐 이런 걸 협회, 이런 걸 만들었다고 치면 사회 집단이 될수 있지만. 관객들도 역시 아니지? 지속적인 상호작용 하지 않으니까. 노동조합, 그다음에 연극학과, 이런 것들은 다 사회 집단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빈곤층, 그다음에 보조 출연자들, 그리고 관객들, 아, 사회 집단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찾아내면서 사회 집단의 의미 정도 한번 이렇게 개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 집단의 유형이야. 앞서서 봤지? 1차 집단, 2차 집단이야. 1차 집단, 2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어떻게 나눠요? 바로 이겁니다. 접촉 방식에 따라서야. 접촉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직접 접촉하느냐, 아니면 간접 접촉하느냐. 거야.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랑 저랑 만난 거죠. 예, 접촉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간접 접촉이야. 뭐냐면 이거 촬영하려고 만나는 거지.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 사회 선생님 만납니다. 왜? 공부하려고 만나는 거지. 뭔가 다른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만나는 걸 간접 접촉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간접 접촉이고요. 직접 접촉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야. 시간대? 아, 오래됐네. 우리 만난 지 오래됐네. 한번 보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인지 이게 바로 직접 접촉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을 구분하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냐 자체가 목적이면 직접 접촉이고 그렇지 않으면 간접 접촉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야? 가족이죠. 예. 가족은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입니다. 뭐를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지. 하지만 회사, 학교 이런 데는 다 수단적 만남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접촉하는 데를 1차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간접 접촉하는 사회 집단을 2차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서 살펴보면 1차 적사회화 기관과 적사회화 기관하고 지난 시간에 했죠. 2차 적사회화 기관하고 1차 집단, 2차 집단 다른 거예요. 예. 얘네는 무엇에 따라서 구분했어?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한 거였잖아. 그래서 기초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면 1차였고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면 2차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봐도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1차 집단. 네, 그다음에 회사 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2차 집단. 뭐 이렇게 되지만 이 개념 자체는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이 1차 집단은 도덕, 윤리, 관습 등 비공식적 규범을 통한 통제가 일반적인 반면에 2차 집단은 공식적 규범을 통한 통제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오늘 10시까지 들어와야 돼. 맨날 학원 끝나면 늦더라.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셔도 여러분이 10시 넘어서 조금 더 수다 떨다가 막 이러고 늦게 들어가죠. 또 늦었어.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 너 그러다가 용돈 깎는다. 뭐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귀등으로 듣고 들어가잖아. 근데 학교는 어때? 지각하지 마. 지각하면 계속 누적돼가지고 그다음에 세번 지각하면 그 결석 한 번이야 이런 식으로 통제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에 따라서 접촉 방식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결합 의지에 따라서예요. 결합 의지. 여기 보시면 결합 의지에 따라서 네, 어떤 의지, 어떤 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일부러 얘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집단이 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집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가족. 그렇잖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되길 바래가지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가족이 된 거야?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동생이 되고 누나가 되고 엄마 아빠가 되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부부가 될 때는 저 사람이랑 반드시 결혼을 해서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친족도 마찬가지죠. 내 고모가 되고 이모가 되고 이렇게 된게 내가 원해서야? 아니야. 자연 발생적으로입니다. 이런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고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들이 있습니다. 학교 일부러 만들었죠. 그쵸? 시민단체. 환경 보호를 하려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AI로 막 뭔가 발명해가지고 진짜 돈 많이 벌어보고 사회에 헌신해야지 하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결합 의지가 자연 발생적인 또는 인위적인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걸 이익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든 거 학교, 시민단체, 회사. 선생님은 학교랑 시민단체가 이익을 추구해요? 왜 이익사회라고 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트위니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형성한 건다 이익사회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익을 추구한다던가 이윤이라든가 그런 금전적인 거 뭔가를 추구한다든가 그걸로 생각을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 발생적 결합 의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본질 의지라고 불러요. 이게 본질 의지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걸 공동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의지, 이걸 선택 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타산적이고 수단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 집단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전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사회 집단도 있다. 왜냐하면 동호회 같은 경우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지, 그치?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익사회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속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야.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여기 보시면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뭐냐면 내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어느 대학교에 속해 있는데, 근데 아, 이 대학교 말고 다른 더 좋은 대학교 어디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소속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면 내 집단이라고 안 부른다고. 그냥 소속 집단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래서 내 집단은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감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외 집단은 속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질감, 배타적 감정, 경쟁 의식 등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야 외 집단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겠고. 다음,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 및 신념을 형성할 때 기준으로 삼거나 행동이나 입장 선택의 근거가 되는 집단.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준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거 집단은 기준과 근거가 되는 집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사례 중에 세무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막 세무소 막 이런 데 가서 막 예기사회화도 하고 막 그런 거 봤었죠. 그런 게다 준거 집단이 되는 겁니다. 세무사 집단, 뭐 세무법인 이런 데가 준거 집단인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미리 막그 실습도 해보고 6개월 인턴도 해보고 그게 기준이 돼서 행동과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아직 속하지 않은 집단이 나의 준거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EBS가 나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스케줄이 최우선이고 여기 스케줄에 맞춰서 다른 일정을 짜고 이런 거지. 내 행동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집단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속해 있지 않은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다 살펴봤어. 다시 살펴보시면 접촉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 1차, 2차. 1차, 2차. 그다음에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잘 기억해 놔야 되고 내 집단, 외 집단, 준거 집단 이렇게 간 거야. 이제 뭐냐면 사회 조직이 돼요. 사회 조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조직이 공식 조직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여기 사회 조직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회사, 시민단체, 정당. 어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뚜렷해. EBS라고 하는 방송사,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방송사. 목표가 뚜렷하죠. 방송 콘텐츠를 교육과 관련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야. 과업 수행을 위한 지위와 역할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제작하는 사람, 여기 출연하는 사람 또 이렇게 막. 네. 그렇죠? 그래서 지위와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요.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식 조직이 되는 거야. 공식 조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회 집단이잖아. 사회 집단. 제일 처음에 썼죠. 두명 이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느낄 때.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했고. 저 이것도 사회 집단이죠. 또 회사, 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회사, 학교 이런 애들은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고 얘네들이 사회 조직이라고. 사회 집단 중에서도 사회 집단이기도 하고 사회 조직이기도 한 겁니다. 얘를 공식 조직이라고 부른다고. 두 번째 얘는 이 비공식 조직은요. 그냥 하나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뭐? 근데 이거 되게 잘 외우더라고. 뭐냐면 비공식 조직.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다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의 뜻은 공식 조직, 학교나 회사나 여기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회사 내죠. 회사의 구성원들이, 이 사내라고 말했을 때의 사내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동호회를 만든 거야.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즉, 하나의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아실현,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호회를 만드는 거죠.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몇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창회, 무슨 회사, 무슨 동문회, 이렇게 만든다든지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또는 다 테니스 좋아해요? 테니스 그럼 배워보실래요? 라고 해서 테니스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회사의 구성원들이 같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내, 교내, 무슨 무슨 동호회라고 반드시 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이 된다라고 제일 처음에 쓴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가 뭔지 볼까? 자발적으로 만든 거. 지금 말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만든 거.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가 됩니다. 현대사회에 와서는 뭐가 많아져? 2차 집단이 많아집니다. 2차 집단 아까 뭐라고 했어요? 2차 집단? 그치, 이거 2차 집단? 간접 접촉. 간접 접촉이 뭐야? 공부하려고 만나고, 돈 벌려고 만나고. 회사의 인간관계 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렇게 만나는 게다 간접 접촉입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2차 집단이 진짜 많은 거야. 공부하려고 만나고, 돈 벌려고 만나고, 뭐 영업하려고 만나고, 막 이런 게 많다고. 그럼 내 원래 본성대로 여러분 집에서 하듯이 해? 아니지. 다 껍데기 쓰고 막 친절하게 웃고 껍데기 쓰고 만나지. 그게 바로 형식적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내 내면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 껍데기 쓰고 만나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인간 소외 증가 뭐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취미가 같은 사람들, 친밀한 인간관계 같은 고향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더 편하게 거기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게 이런 자발적 결사체들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현대사회로 올수록 엄청 사회가 다원화됐어. 다양한 분야들이 생겼다고요. 예를 들면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치? 분야의 관심사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그걸 같이 공부하고, 또뭐 주식을 뭐 좋아하는 주식 공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 같이 모여서 하는 거야. 관심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에는 친목 집단이 있고, 친목 집단이 뭐예요? 친함과 화목함을 도모하는 집단이야. 뭐 그런 와인 동호회 이런 것도 와인을 마시면서 뭐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친구도 만들고 왜냐하면 취미가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탁구 동호회 막 이런 것들 만들어서 그쵸? 탁구라고 하는 같은 스포츠를 즐기면서 친구도 만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친한과 화목함을. 그다음에 이익 집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익은 진짜 이익이야. 그래서 직업적 이익.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사회, 약사회. 뭐 또는 되게 많죠. 요즘 이익 집단 정말 많고요. 이익 집단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돼. 왜냐하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익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익에 대해서 자기가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수 있거든. 그래서 다양한 직업적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단을 만드는 거야. 어디 시장 상인회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거는 여기는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편적 이익이 뭐겠어요? 인권,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래 있죠? 예, 여기 보겠습니다. 집단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념이 뚜렷하고 참여도가 높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관심사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거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보면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어. 즉, 스티브 잡스가 뭐 컴퓨터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집 차고에서 친구들하고 애플사를 만들었어. 이거 자발적 결사체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 특징, 이게 나타나야 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돼. 그래? 아니잖아. 이 회사 이런 데는 가입이 어렵죠. 그쵸?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자발적 결사체의 뜻은 또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니까 다니는 게 아니거든. 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경제적 보상의 근거에서 운영되지 않아요.
내가 재밌으니까 친목단체에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뭐 이익 집단의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겁니다.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친목 집단과 같은 자발적 교사체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이익 집단 시민단체와 같은 그런 자발적 교사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아래 내용에 있습니다. 이거 포함 관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앞서서 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뭐냐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교사제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사회 집단. 사회 집단 대신에 여기다 이익 사회라고 써도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우리 앞에서 이미 얘기했었던 것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교사체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 뭐가 뭐를 품고 있다고. 그렇지.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비공식 조직이야. 그래서 모든 비공식 조직은 결국 자발적 교사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겠어? 공식 조직입니다. 네, 공식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자발적 교사체의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을 모두 포함하면 얘네 다 사회 집단이지. 그래서 여기 사회 집단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 얘네 다 어때?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건 뭐라고 해 있어? 그렇지, 이익 사회야.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건다 이익 사회다. 앞서서 봤죠? 그래서 뭐도? 학교도, 회사도 모두 사회 집단이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익 사회에 속합니다. 회사나 학교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공식 조직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얘네 자발적 교사체라고 볼 수는 없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회사 학교는 공식 조직이고 자발적 교사체 중에 여기 보면 여기 사내 동호회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사내니까 여기 공식 조직 회사 내 이렇게 여기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특징에 따라서 한 거니까. 사내 동호회 앞서서 뭐라고 썼냐면 사내 동호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사내 동호회와 같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 집단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거, 사내 같은 회사의 구성원들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자발적 교사체는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발적 교사체에 보시면 이렇게 해볼게. 이 자발적 교사체에는 비공식 조직의 성격을 띈 자발적 교사체도 있지. 근데 여기는 어때?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교사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공식 조직의 성격을 띠면서 자발적 교사체인 것도 있다고. 그치.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시민단체. 이익 집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노동조합. 이런 것들입니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결사한 것인데 얘네는요 목표가 뚜렷해. 지위와 역할이 탁탁탁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이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 교사체에 보면 공식 조직의 성격을 띤 자발적 교사체도 있고 비공식 조직의 성격을 띤 자발적 교사체도 있고요.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자발적 교사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런 식이야. 파주, 시, 축구, 동호회. 이런 거죠. 그런 거 보시면, 같은 회사의 구성원들이 아니니까 비공식 조직 아니에요. 그리고 막 여기가 목표가 뚜렷하고 지휘 역할이 공식 조직도 아니야. 그래서 비공식도 공식 조직도 아닌 자발적 교사체 성격을 가진 게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일단 어떤 문제를 살펴볼 거냐면, 여기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 많이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거기 1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신이 목표하는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원도 나와 있네요. 갑은 공부하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날이면 대학교를 찾아 교정을 거닐기도 하고 로고가 생겨진 문구류를 사면서 대학 진학에 대한 의지를 다졌대. 이제 을입니다. 을은 이 대학교 갔네. 예, 갑 여기 있고. 예.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재수를 고민하며 방황하다가 교내 영화 동아리하고 나오네요. 여기 대학교 무슨 학과까지.

나오고 매일 동아리 활동하러 학교에 나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대학교는 갑에게 내 집단이 아니죠. 일단 왜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속이 되어 있고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가고 싶긴 하지만 예, 아직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동그라미 대학교 네모학과는 을의 준거 집단이다라고 보기 어렵지. 그치? 와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갑은 을과 달리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 자발적 결사체가 있어? 여기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는 교내 영화 동아리? 이거 말고는 학원, 뭐 대학교 자발적 결사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갑의 경우는. 을은 갑과 달리 비공식주의. 이거지, 그치? 교내 무슨 무슨 동호회, 동아리. 따라서 비공식 조직이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을 모두 여러분 이제 이번에 사회화 기간 나왔어요. 1차적 사회화 기간이네. 기초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는 1차적 사회화 기간 없지. 그치?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영화 어디에서 열연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밑에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 마지막 문제 본 것처럼 여기 역할, 성취 지위, 공식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최근에는 요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에이, 그렇게 정말 많이 배워놓고 선지 두개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6, 작년에 6월 모의평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역배우 시절부터 저를 위해 헌신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예술고등학교에서 만나 극단생활을 함께하며 꿈을 키웠던 아내에게도 사랑한다 말하고 싶다. 팬클럽과 기획사 식구들, 시청자 여러분, 가족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가볼게요. 1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역할에 대한 보상하고 나오면 그냥 읽자마자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지. 왜? 역할이 뭐니까. 이게 기대되는 거잖아. 기대되는 것에 보상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남우주연상 수상한 것은 실제 연기를 진짜 잘했나 보지.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니은 그다음에 리을 어딨어? 리을 여기 있네요. 리을 볼게요. 니은 리을. 보면 아역 배우 아내 모두 성취지이다. 맞아요? 아내 성취지이지. 그치? 아내 성취지입니다. 남편, 아내, 엄마, 아빠 다 성취지야. 아역배우는요? 여러분, 여기 아역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꽂히시면 안 돼. 배우. 아무나 배우대. 그치. 예, 발탁되고, 오디션 보고, 이래야 됩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배우, 아역배우 모두 성취지에 해당이 된다. 정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D급과 B급은 여기 고등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B급. 기획사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즉 교육기관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 어디만? D급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기획사는 회사잖아.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여기 팬클럽하고 나와 있네요. 팬클럽. 그 다음에 비읍. 또 나왔네 여기. 기획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미음이 비공식 조직이에요. 만약에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같은 회사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가수 팬클럽을 만드는 거야.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따라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수 없고 여기는 회사니까 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시청자 하고 나왔어. 사회 집단이 아니야? 아니야.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관객들, 시청자, 보조 출연자들 다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1차 집단 이건 맞지? 그쵸? 네. 이제 다음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아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뭐 밑줄은 없지만 찾아서 하는 방식, 최근에는. 그 다음에 사회와 지위 역할하고 사회 집단 섞어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수능 문제였고요. 여기에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 탐사 보도 공모전에 입상한 동아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어떻게 함께 되었나요? 함께하게 되었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갑병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을과 병이 속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얘 말들을 보고 속한 갑, 을, 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갑.
저는 어느 대학교 내 영화 제작 동아리 회원으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까지 써줘야죠. 그렇죠? 따라서 교내 영화 이렇게 쓰겠습니다. 병도 교내 영화. 그렇지? 이렇게 쓸때다 병이 함께. 그 다음에 인권단체 회원으로 함께 이 네모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네모 동아리. 동아리. 그래서 얘도 네모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이 취업 준비를 위해 네모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예. 네. 볼게요. 그 다음에 인권단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을에게 제가 제안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여기 인권단체 회원이라고. 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약간 지금 멈칫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일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말해야 되겠네. 바로 여기. 신문사가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입상한 이 동아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세분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나요? 하는 순간 여기 네모 동아리는 세개다 이렇게 써줘야죠. 그렇죠? 사실 써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모 동아리, 네모 동아리, 네모 동아리. 혹시 이제 이걸 놓치고 갈 경우도 있을까 봐. 네, 이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자가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공모전 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저는 사회복지대학원에 여기 대학원 다니네요. 대학원.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을 더 알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마지막 있네요. 저는 갑과 함께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아, 얘 교내 영화 동아리니까 대학교도 같은 대학교구나. 대학교 여기도 대학교. 있군요. 그래서 여기 됐고요. 갑과 함께. 그래서 갑과 함께 들었던 PD 초청 특강이 큰 도움이 되었고 이 입상을 계기로 셋이 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씩 속해 있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한번 해볼게. 갑과 병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교내 무슨 무슨. 교내 무슨 무슨. 맞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을과 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각각 한 개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권단체 2차적이죠. 대학원 동아리 다 2차적입니다. 얘도 교내 영화 대학교 동아리 다 2차적이야. 전문적인 내용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전문 당연하지. 뭐 여기 교내 신문사 탐사 보도 공모전에서 했으니까 그 내용이 전문적이라고 봐야 되죠. 따라서 각각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다음 가서 볼게요. 이 문제에서 보시면 기업과 니은은 뭐였냐면 속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는 거 했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에서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 이렇게 해볼게. 영화 제작 동아리 이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대학원 가족도 있네요. 그쵸? 이게 가족이 있습니다. 적혀 있는 거라고 돼 있으니까 대학교 있고 여기 동아리 여기도 동아리 있었으니까 여기 동아리 있네. 그럼 볼게. 이 적혀 있는 거 가구인데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그럼 자발적 결사체 다 지워보겠습니다. 동아리 자발적 결사체지 지워줘야지. 이거 동아리 다 지워줍니다. 그쵸? 예. 네, 동아리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권단체도 아까 있었는데 여기 인권단체. 인권단체도 어때요? 그렇지. 자발적 결사체지. 그치?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라고 찾았으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거. 그러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 뭐 있어? 여기 대학원. 그쵸? 대학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어요? 가족. 하나만 남았네? 그치? 따라서 한 개이다. 라고 해서 틀렸다. 라고 하시면 이 문제가 틀리는 거죠. 왜?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거뭐 있어? 그렇지. 가장 처음에. 어떤 신문사. 이것도 적혀 있단 말이야. 이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신문사가 얘네 둘다 뭐야? 자발적 결사체 아니면서 비공적 사회기관이잖아요. 두개 있다. 맞고요.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 정말 중요한 거 관료제와 탈관료제입니다.
관료제를 보면 여기 등장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산업화 이후에. 산업화가 뭐지? 산업혁명 이후죠. 뭐가 가능해졌어? 산업사회에서 여러분 해볼게요. 소품종 써주세요. 대량 생산. 여러분이 가게 하는데 김밥 30줄씩 팔다가 하루에 1000줄씩 팔게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직원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그렇지. 조직이 커집니다. 대량 생산하면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군대에 막 1000명씩 있고, 학교 1, 2, 3학년 하면 1000명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요? 그렇지. 피라미드 연구죠. 쭉 위계 서열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또는 업무적으로도 딱 분업합니다. 수평적인 분업 체계에 기초하여서 조직을 만든 걸 이걸 바로 관료제 조직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게. 조직의 특성.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계 서열화. 학교와 같은 곳들이 바로 이 관료제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부장, 평교사 이렇게 돼서 권한과 책임이 쫙. 여기 가장 권한도 높고 그만큼 책임도 높은 사람으로 위계 서열화가 딱 되어 있죠. 업무에 뭐 1반, 2반, 3반, 4반 담임, 학생부, 뭐 연구부 쫙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 어떻게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 약속이 중요합니다.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딱 매뉴얼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딱딱딱딱딱 진행되어야죠. 따라서 규약과 절차가 강조돼. 또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연공 서열에 따름. 다시 말하면 경력이에요. 경력. 근무 연수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야 안정적인 거지. 그치? 그리고 얘가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이후라고 했잖아. 전통적인 신분사회에서는 어떤 집안 출신이냐, 이런 것들, 어떤 가문 출신이냐가 지위를 획득하는데 되게 중요했다면, 이젠 아닌 거야. 산업화 이후에서는 자격증을 가졌냐. 시험에 따라서. 그래서 지위 획득에 공평한 기회 보장. 얘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와요. 저 대규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죠. 맞잖아. 1000명씩 학교에 있어도 그 1000명이 다 점심시간 한두 시간 해가지고 밥다 먹을 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 가고 줄 서서 딱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업무 수행의 안정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바로 약속이 중요하다고. 규칙 절차가, 매뉴얼이. 그거에 따라서 착착착 하기 때문에 매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 이 업무 지금 끝냈으면 다음 달엔 뭐 해야 되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내고, 그다음에 성적 처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매뉴얼이 있으니까 성적 처리하는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 못 나와도 누군가 매뉴얼 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성이 높습니다. 왜 그랬어요? 분업화했어. 누구는 성적 처리만 하고, 누구는 학생 관리 업무만 하고, 이렇게 딱. 누구는 학생 기록부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면 누구의 책임 소재인지 명확하다는 거야. 이제 단점입니다. 규약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규약과 절차가 뭐가 돼? 수단이야. 수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목적이 저리 사라져. 이걸 목적 전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를 전자고 위치 치자야. 목적이 훨씬 중요한데 규약, 절차, 매뉴얼, 수단, 문서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어. 왜? 매뉴얼이 있어. 이 순서대로 해. 이 규약대로 해. 이렇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거나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있네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왜 인간 소외가 나타나? 내가 뭔가 이 업무를 진짜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뉴얼대로 입력하는 기계일 뿐인 거야. 내가 그냥 이 조직 굴러가게 하는 수단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경직된 조직 구조가 이렇게 탁 정말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약속된 규칙에 따라서만 여기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현대사회는 진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정말 빠른 속도로. 여러분, 2007년? 뭐 이때쯤에 휴대폰이 나오고 20년도 안 되는 동안 정말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게 그때예요. 스마트폰. 예. 근데 한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빠른 변화가 있어. 이렇게 거대한 조직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과 신분 보장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경력만 쌓이면, 월급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 잘리지 않고 신분을 보상해 주니까, 맞아, 무사 안일. 뒤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관료제 조직에서는 위에서 다 의사결정을 해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향식의 의사결정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얘가 잘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다른 조직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바로 탈관료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보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 변동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서 이 관료제 시스템, 이 거대한 조직, 이게 안 맞게 됐어요. 그래서 팀제, 네트워크형 조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특징은 수평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이렇게 돼 있지.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다시 말하면, 예전에 여기서 의사결정해서 아래로 명령하는 체제였다면, 이제 정보사회에서는 어때요? 여기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뭐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 다 이게 밑에 아래 직원들까지 다 의사를 모으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고요. 그리고 여기 관료제랑 비교해서 보시면 관료제는 누가?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해. 여기다가 중간관리층. 워낙 대규모 조직이에요. 교장 선생님하고 이 대규모 막 70명 직원들이 다 만나서 회의하고 하기보다는 여기 중간관리층하고 회의해서 여기 아래로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탈관료제 조직에서는 그냥 네트워크로 다 소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감소한다. 여기 뒤에다가 여기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감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유연한 조직 구조야. 관료제는 문서, 규약,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정보사회에서는 개성, 다양성, 창의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구성원이 재량을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도 낼수 있어요. 자율성, 이런 것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 확대. 여기다 써주세요.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아래에서 열심히 의사결정을 해서 위로 올리는 방식이 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예. 상향식.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는 뭐냐면, 성과, 능력, 업적에 따라서 보상하게 됩니다. 관료제는 어땠어요? 경력, 근무 연수 등에 따라서 보상했거든. 그거랑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 있는 거 관료제, 탈관료제 한번 봐보시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보편적인 조직 운영 원리 A 바로 뭐겠어요?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조직 운영 원리는 관료제. 그런데 얘가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B가 등장했다. 뭐예요? 정보사회의 탈관료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바로 여기입니다. 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답은 쉽게 한번 찾아질 거야. 기억으로 인해 역기능. 역기능에 뭐가 있어? 업무 수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아니지. 매뉴얼, 규약이 있어. 그거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내 일을 못하고 출근을 못해도 다른 사람이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조직의 운영의 유연성 발휘가 어렵죠. 그쵸? 매뉴얼대로 해야 돼. 그래서 재량권이 별로 없다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경력보다 업적 성과 아니지. 여기가 경력이고 여기가 업적 성과였죠? 방금 봤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제 나의, 마지막 가볼게. 다의 목적 전치.

하고 나왔네요. 여러분, 목적 전치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관료제의 문제점, 가에 들어가야 되죠. 인간소의 목적 전치, 무사 안일주의 이런 거 썼습니다. 그러면 나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공통점이야. 여러분, 이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뭐냐면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입니다. 공식 조직이 뭐예요?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공식적인 규범에 의해서 구성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얘가 공통점이 되는 거야. 됐죠? 회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차적 관계가 나타나죠. 그쵸? 이것도 공통점이 됩니다. 또요? 얘네 둘다 모두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얘가 효율성이 없어졌다는데, 그치. 사회가 변해서 관료제 조직이 정보사회에 좀안 맞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이려고 탈관료제 조직으로 바뀌는 거야. 둘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마지막. 지위 획득에, 그렇지. 공정한 기회. 가문이나 신분이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 조직에, 공식적이라고 쓰지 않고요. 관료제, 탈관료제의 공통점, 공식적인 규범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 다음에 2차적 관계가 나타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지위 획득에 공정한 기회가 있다. 까지 해서 공통점 정리해 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탈 이론, 그리고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내신 만점 승특강 생명과학2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과 광합성을 비교해보면서 3단원을 마무리해볼까 해요. 자, 이제 세포과 광합성 우리가 과정 쭉 한번 배웠잖아요. 이 둘을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자, 이 둘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시그널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합성 관련 실험이에요. 이제 벤슨의 실험, 힐 루벤의 실험, 켈빈의 실험, 그래서 명반응과 관련된 실험, 그 다음에 탄소 고정반응과 관련된 실험, 이 과정들을 물어보는 거, 그리고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골 손님이거든요. 쌤이랑 한번 해석하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세포과 광합성, 우리가 그 과정들을 쭉 함께 살펴봤었는데, 장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ATP의 합성 과정, 이제 광인산화, 그 다음에 기질 수준 인산화,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의 이동 방향 비교하는 게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아, 촉진 확산의 방향이 어디냐, 능동 수송의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념 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 관련의 시험 중에 첫 번째로 벤슨의 실험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벤슨의 실험은 이제 명반응과 관련된 실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 이때 이 광합성 속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광합성 속도를 쟀느냐 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광합성 속도는 단위 시간당 포도당 생성량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포도당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라는 거를 잰 것이 이제 y축의 값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조금씩 달리를 했는데, 지금 빛이 없고요. CO2

빛이 있는 단계가 있었어요. 즉 명반응이 이 B 실험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럼 명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산물이 어떤 게 생성이 되냐면 ATP와 NADPH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왔었죠. 그러니까 명반응에 산물이 있으니까 이제 빛이 없고 CO2가 있게 된다면 CO2의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서 포도당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었던 실험 결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이제 조건이 D하고 E에서 있다가 F에서는 어때요? 빛도 있고요, CO2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그 꾸준하게 계속 포도당을 생성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벤슨의 실험에서 이 조건의 차이로 어떻게 포도당이 만들어졌느냐, 명반응의 산물이 이전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실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의 실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힐의 실험, 뒤에 나오는 루벤의 실험과 함께 명반응에 관련된 실험인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게 궁금했어요. 분명히 산소가 광합성의 결과 발생이 되는데 그 산소가 CO2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게 궁금했던 거죠.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물이 광분해 되면서 산소가 발생한다 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 과정을 힐의 실험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식물 중에 질경이 같은 애들 있죠. 그 질경이 같은 애들로부터 엽록체가 함유된 추출액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엽록체를 옥살산철3라는 것과 함께 섞어준 다음에 공기를 빼줬어요. 자, 이제 공기를 빼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기를 빼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산화탄소, CO2를 제거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을 비추었더니 여기에서 무엇이 발생했냐면 O2, 산소가 생성되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CO2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산소의 기원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실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실험의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자, 이때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 보기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옥살산철3요. 빛을 비추기 전에는 옥살산철3의 형태로 존재를 했었는데, 빛을 비추고 산소가 발생했더니 옥살산철 2로 바뀌어 있었어요. 자, 이 옥살산철3라는 것은 Fe3+, 의 상태인 것이고, 옥살산철2는 Fe2+입니다. 그러면 Fe3+가 Fe2+가 된다라는 것은 전자를 얻었다라는 거죠? 아, 전자를 얻었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명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환원되는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엽록체 안에서도 이 환원되는 물질이 있을 텐데, 비슷한 물질, 역할을 하는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 Fe3+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조효소 NADP+이다. 그치? 그리고 얘가 이제 환원이 되어서 NADPH가 됩니다. 아, 그래서 옥살산철3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NADP+예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힐의 실험도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의 실험도 발생하는 산소가 광합성의 결과 발생하는 산소의 기원이 어디냐라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자, 이때 무엇을 이제 사용을 했냐면 마찬가지로 동위원소를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18O요. 자, 이거는 이제 동위원소죠. 자, 이 동위원소로 표지된 H2-18O를 이용해가지고 CO2하고 함께 반응을 시켜봤어요. 빛을 주고서는 반응을 시켰더니 여기에서 발생한 산소는 18O2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얘는 그 18O2가 아니라 우리 산소의 질량수는 원래는 16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CO2에는 18O가 없었고 H2O에 18O가 있었는데 발생한 산소가 18O2니까 바로 H2O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바꿔봤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거를 공급해줬냐면 18O가 있는 18O2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H2O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기에서 그냥 O2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CO2로부터 산소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물로부터 산소가 발생한 것이다.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면서 산소가 발생했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맞죠? 자, 이게 바로 루벤의 실험이다. 그래서 산소의 기원은 물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실험 이겁니다. 자, 이게 명반응과 관련된 실험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켈빈의 실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빈의 실험은 여러분들 그 탄소 고정 반응에서 물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3PG, PGAL, 그다음에 RUBP 이 과정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켈빈 회로를 어떻게 밝혀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켈빈의 실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포의 연구 방법 중에 자기방사법, 그 다음에 광합성 색소 분리 실험할 때 썼었던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피죠. 이 크로마토그래피까지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밝혀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했냐면요, 누구를 이용했냐면 단세포 생물인 클로렐라를 이용을 했어요. 자, 이제 클로렐라를 이렇게 배양을 합니다. 클로렐라를 배양을 하는데, 이 클로렐라를 배양을 할때 여기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된 14CO2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빛을 주게 되면서 얘네들 광합성에 반응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이 추출물을, 세포 추출물을 시간 단위별로,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5초, 90초, 그 다음에 5분 이 결과를 볼 거거든요. 이렇게 5초 정도 광합성을 하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추출액을 얻는 거예요. 자, 추출액을 얻고 여기에다가 끓는 알코올을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이상 이 클로렐라가 광합성을 못하겠지. 그 추출액을 얻어놓고 또 90초 정도 반응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얻어가지고 또 추출물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5분 반응시킨 다음에 얻어낸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볼 겁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전개액에다가 담글 건데, 추출액의 원점을 이렇게 찍죠. 그래서 원점이 전개액에 담기지 않을 만큼 원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얘네들을 전개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쭉 전개율에 따라서 분리가 되겠죠. 이때 ABCD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여기 안에는 더 많은 물질들이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90도 회전시켜가지고 2차 전개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1차 전개 때와 2차 전개 때의 용매는 같은 종류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용매 A라고 한다면 얘를 용매 B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전개액을 쓴다라는 거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2차 전개가 되면서 여기에 있었던 애들, 얘네들이 이제 90도 회전했으니까 다시 2차 전개의 원점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쭉 분리가 될 겁니다. 전개율에 따라서 분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X선 필름에 관광해가지고 X선 필름에 나온 물질들 이렇게 봤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5초 후에 5초 동안 광합성을 시킨 다음에 5초 후에 나온 결과물, 이게 봤더니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3PG. 아, 그러면 이제 광합성 탄소 고정 반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애가 누구다? 3PG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90초 후에 90초 동안 반응을 시킨 그 추출액을 가지고서는 2차 전개 크로마토그래피를 했더니 3PG도 나왔고 PGAL도 나왔고 6탄단 인산도 나왔어요. 아, 그러면 PGAL이 3PG보다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물질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5분 동안 반응시킨 그 5분 동안 반응시킨 추출액을 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돌리게 된다면 여기에 3PG, PGAL도 당연히 나오지만 포도당과 RUBP도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 과정 뒤에 PGAL이 나온 과정 뒤에 포도당도 만들어지고 RUBP도 재생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쭉 보면서 얘네들을 이제 더 촘촘히 보면서 그 켈빈회로의 과정을 밝혀낸 것이다. 켈빈회로에 나오는 물질의 순서를 알아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켈빈회로에서 여러분들 3PG가 환원이 되면서 PGAL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PGAL의 한 분자가 포도당 합성에 쓰인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그 재생이 되면서 RUBP로 재생이 되면서 회로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과정을 밝혀낸 것이 바로 이 켈빈의 실험이다. 이때 사용된 것이 자기방사법이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됐겠죠?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했다. 2차 전개를 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들은 함께 다 살펴봤고요. 개념 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세포과 광합성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잘 나오는 주제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광합성하고 세포흡의 장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엽록체가 될 것이고 세포흡 이제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 바로 나올 텐데 우리는 해당 과정까지 다 배웠으니까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그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 광합성과 세포흡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했던 게 전자전달계가 관여를 하면서 화학삼투에 의해서 ATP가 합성된다라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차이점으로 돌아와서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에너지 전환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것이고 세포흡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기물에는 화학에너지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ATP라는 화학에너지를 다시 얻어내죠. 그러니까 화학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에너지의 전환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ATP의 합성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광합성에서는 이 ATP가 광인산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합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포흡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의 인산화가 나오죠. 기질수준 인산화 이거는 해당 과정과 그 TCA 회로에서 기질수준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광합성이랑 세포흡이 함께 한 방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비슷한 점이 되게 많죠. 지금 광합성에서는 켈빈 회로가 돌아간다. 그리고 그 세포흡에서는 TCA 회로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이쪽에 광합성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얘네가 이제 광합성일 텐데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이 필요하죠.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광분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명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명반응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광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명반응의 산물 중에 NADPH가 생성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ATP와 NADPH라는 명반응의 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켈빈회로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때 켈빈회로 CO2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우리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CO2하고 H2O가 사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CO2의 고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PGA의 환원 그래서 PGA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합성되고 RUBP가 재생된다 라는 켈빈 회로가 돌아가게 되면서 포도당이 이렇게 합성되는 과정이 광합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 식물세포 안에서는 세포흡도 같이 일어나게 될 건데 포도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과정이 해당 과정 그 다음에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까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도 TCA 회로에서도 ATP가 만들어지는데 이 ATP가 만들어질 때는 아까 봤었던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우리가 자세하게 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기울기가 생성되고 화학삼투에 의해서 ATP가 합성된다라는 것이었고 자 이때 여기에서 무엇이 산화가 되면서 전자전달계가 돌아갔냐면 FADH2 그 다음에 NADH가 이제 그 산화되면서 전자전달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누구였다? O2였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은 쌤이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려고 해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에서 ATP의 합성을 한번 그림으로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매우 유사한 그림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이것이 광합성이고 이것이 세포흡이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건 우선 무엇이냐면, 막의 종류죠. 우선, 틸라코이드 막에, 이러한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가 있으면, 이거는 광합성에서의 광인산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를 나타낸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그 광합성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광계 2 쪽에서 물의 광분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얘가 EH+와 EE-, 그다음에 1/2 O2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에 물의 광분해 써 있으니까 쌤이 그냥 지울게요. 자, 그다음에 전자 그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광계 2에서 전자 두 개가 방출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전자의 공여체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니까? H2O로 보니까 H2O의 전자가 이 광계 2에 전자를 공급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때 이 광계2의 반응 중심 색소가 누구였냐면 바로 P680이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광계2에서 나온 전자가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광계1 쪽으로 전자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 광계1의 반응 중심 색소는 P700이었다. 그리고 이 광계1에서 나온 전자는 누가 마지막으로 가져갔냐면 NADP+가 가져갔기 때문에 얘를 전자의 최종 수용체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H+가 능동수송됐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수송이 되었고, 그러면 이 틸라코이드 내부의 H+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스트로마 쪽에 H+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여기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H+가 촉진확산되면서 ATP가 합성되게 된다. 그래서 ATP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딥니까라고 한다면 스트로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산화적 인산화도 매우 비슷한 과정이었는데, 자, 얘네들은 NADH와 FADH2가 산화가 일어나면서, 즉 전자를 잃게 되면서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H+를 능동수송시키고, 그러면 막사이 공간에 H+의 농도가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H+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촉진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H+의 농도가 높아졌다라는 건 pH가 낮아졌다라는 것으로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얘는 pH가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차이점 나왔을 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자 공여체가 누굽니까? 엽록체에서의 ATP 합성이 일어날 때, 즉 광인산화가 일어날 때 전자의 공여체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물이죠. 그래서 H2O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은, 즉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때는 누군가 산화돼야 돼. 그 산화되는 애가 NADH와 FADH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최종 전자 수용체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얘는 지금 그 광인산화에서는 NADP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에서는 최종 전자 수용체가 O2, 산소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결국에는 요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H+의 이동 방향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요소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이동 방향을 가장 헷갈리지 않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쌤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쌤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요 ATP가 만들어지는 장소를 기억해요. 그 엽록체에서는 스트로마에다가 ATP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탄소 고정 반응을 돌리려면 이 명반응의 산물 ATP하고 NADPH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소 고정 반응 어디서 일어나? 스트로마에서 일어나. 아, 그러니까 스트로마에다가 ATP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ATP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무엇이 일어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촉진확산이 일어난다. 그 촉진확산은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H+가 이동하는데, 그때 촉진확산의 이동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촉진학산은 ATP를 만드는 방향 쪽, 즉 스트로마 쪽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틸라코이드.

근데 막을 기준으로니까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쌤이 틸라코이드 내부를 틸레라고만 쓸 거예요. 그러면 전자 전달 과정에서의 수소 이온 방향을 물어보게 된다면 이거는 능동수송일 텐데 능동수송은 이 촉진확산하고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면 얘는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이렇게 되겠다. 이 방향으로 수소이온이 이동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점으로 촉진확산 방향 결정하고 능동수송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략인 거예요. 좋아.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이 적용시켜 보자.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어디에다 만들어 놓을 거야? 기질에다가 만들어 놓을 거야. 아, 그러면 촉진확산의 방향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쪽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내막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와야 돼요? 막 사이 공간. 쌤이 그냥 얘를 막공이라고 쓴다라고 했었죠. 막 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능동수송은 아 반대다. 반대니까 얘는 어떻게 될 것이야? 기질에서 막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아 이렇게 비교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그 화학삼투에 의한 ATP 합성이 눈에 보이죠. 비교가 되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빈출픽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출픽. 수능 3점 테스트의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었던 어떠한 실험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바로 벤슨의 실험부터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어떤 식물에서 빛과 CO2 조건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측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표는 이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 기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반응 기역은 아, 물이 분해된다. 물의 광분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3PG가 PGAL로 전환되는 3PG의 환원을 나타낸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명반응, 이거는 탄소 고정 반응.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좋아.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가하고 나가 빛과 CO2를 순서없이 나타낸 거래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쌤이 이 벤슨의 실험에서는 광합성 속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무엇이에요? 포도당 생성량. 포도당 생성량이야. 그러면 여기 가나가 뭔지 모르지만 빛도 없고 CO2도 없으면 당연히 포도당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치? 그리고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어. 그때 안 만들어지다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을 때 잠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말인즉슨 얘는 CO2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CO2 되는 것이고 가가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왜 포도당이 안 만들어졌냐? 빛은 있고요. CO2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 포도당이 만들어지려면 CO2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CO2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도당이 안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구간 2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한다면 명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명반응의 산물 두 가지 ATP와 NADPH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에서 빛이 없더라도 CO2가 있을 때그 켈빈으로가 돌아가게 되면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났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이제 빛과 CO2가 계속 공급이 되면 얘네들은 광합성 속도가 계속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라는 걸 4번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구간 2에서 광인산화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인산화라는 것은 이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빛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여기 AT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구간 3에서 그 포도당이 생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간 2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맞는 보기다라고 골라주면 되겠고, 보기 니은, 구간 3에서 니은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간 3에서는 여기 3PG의 환원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어. 그렇지. 켈빈에로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맞다라고 골라주면 되겠고. 다음에 보기 디귿에서 구간 4에서 A는 광계 1로부터 광계 2를 거쳐 NADP 플러스에 전달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죠? 광계 2, 광계 1을 거치는 겁니다. 2에서 1을 거쳐서 NADP 플러스에 전달된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플러스 보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얘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쌤이 여기에다가 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X축에다가 여기 그 구간 2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다가 T1이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간 3가 거의 여기 광합성 속도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을 한 T2 정도라고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텔라코이드 내부의 pH를 물어봤어요. 그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구간 2에는 빛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간 2가 끝났을 때는 이 텔라코이드의 내부의 pH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pH로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기 힘드니까 H 플러스의 농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텔라코이드의 내부의 pH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여기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스트로마에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텔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H플러스가 이동할 때, 촉진확산될 때 얘네들은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텔라코이드 내부에 H플러스 농도가 높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 T1일 때는 ATP가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내부에 텔라코이드 내부에 H플러스 농도가 높을 것이고 이때 pH는 반대니까 낮은 상태일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T2에서는 빛이 없는 상태니까 여기 이전이 T1일 때가 이 상태, pH가 낮은 상태겠죠? 근데 지금 T1일 때가 pH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야, 틀린 보기야? 틀린 보기지.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생각을 해줘야 되는 보기 선지죠. 자, 그래서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음, 스트로마에서 NADPH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그때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해서 T1일 때가 낮은지를 한번 판단해 봐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로마의 NADPH, 이걸 왜 물어봤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본다면, 얘는 탄소 고정 반응의 NADPH가 사용이 되잖아. 3PG가 그 PgAl로 환원될 때 NADPH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그 3PG가 PgAl로 환원되면서 NADP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T1일 때는 NADPH가 아직 안 되다가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용이 됐겠죠. 그러면 NADPH의 농도는 언제 높아요? T1일 때 높아야 돼요. 그러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낮다 돼 있으니까 얘는 틀린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 둘 비교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좋아. 자, 그러면 다음 빈출픽 2번으로 가서 히레 실험과 관련된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는 어떤 식물의 엽록체 추출액과 옥살 산철 3를 이용한 광합성 실험의 일부를 나타내 줬대요. 그리고 나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식물의 명반응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A하고 B는요, O2와 NADP 플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럼 우선 요 A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빛을 줬을 때 물이 광분해 되면서 O2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히레 실험은 산소의 기원이 물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실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서 이 B는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B가 NADP 플러스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니은이 관계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물이 광분해되면서 이 전자는 누구의 그 전자를 채워줬었냐면, 관계 2였어요. 그래서 물의 광분의 결과 방출된 전자는 관계 2의 그 P, 680을 환원시킨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왜냐하면 빛에 의해서 전자가 나가면 얘는 산화가 됐었던 거니까 이 전자에 의해서 환원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은이 바로 관계 1이다.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는 P700이다. 그래서 1과 2의 이 숫자를 쌤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라 그랬죠? 1등이 100점이야. 그래서 700 나온 애가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1번이다. 그 다음에 80점이 2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2에서 1으로, 그 다음에 NADP 플러스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경로 A와 경로 B는 무엇을 나타낸 거냐? 이 물의 광분해부터 나온 전자 공여체서부터 나온 전자가 NADP 플러스까지 이렇게 간다라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
경로 B는요, 얘는 지금 관계원에서 나온 전자가 다시 관계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순환적 전자 흐름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기억. A는 경로 A와 B 중 경로 B를 통해서만 생성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A가요. 산소잖아. 이 산소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면서요. 그래서 얘를 괜히 물음표로 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이 광분해되면서 얘가 이제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수소 이온과 2분의 1 O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되는 것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은 산소는 경로 어디에서 생성되는 것이에요? 바로 비순환적 전자흐름 A죠. 그래서 경로 B를 통해서만 생성된다.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가의 옥살 산철 3는 나의 B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옥살 산철 3가 이렇게 3 플러스 Fe2는 Fe2 플러스라고 했는데, 전자를 받아서 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럼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 전자의 수용체 역할을 하는 애는 누구다? NADP 플러스다. 그래서 NADP 플러스와 3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게 맞는 보기예요. 그치? 다음에 디귿. 나에서 니은의 반응 중심 색소,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는 P700이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 자, 플러스 보기,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H2O가 광분해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에서 산소가 발생한 거는 물이 광분해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미음. 가의 A는 경로 B의 산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산소는 어떠한 경로의 산물이 되는 것이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죠? 근데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빈출픽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는 어떤 식물의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나는 엽록체를 갖는 녹조류인 클로렐라의 산소의 동위 원소인 18O를 이용해서 광합성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럼 루벤의 실험과 관련된 것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A와 B가 관계 1과 2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요 A가 관계 2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관계 1이에요라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역과 니은이 O2와 18O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이 발생하는 산소는 물이 기원하니까 여기에 동위원소 18O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18O2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니까 그냥 O2 이렇게 되는 것이지. 됐어? 자, 그럼 보기 기역에서 기역이 18O2이다, 18O2이다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맞는 거지. 그다음 보기 니은. 니은이 발생하는 과정은 가에 비해서 일어난다. 자, 지금 관계 1에서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은 물이 광분해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의 광분해는 관계 2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다. A에서 일어난다로 고쳐주셔야 되고. A에 카로티노이드가 있다. 이 카로티노이드 광합성 색소였어요, 여러분들. 그치? 이 광합성 색소는 어디에 존재한다? 관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관계 2에 카로티노이드가 있다. 맞는 거지. 됐고. 자,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가 나온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나는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물로 H2O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다. 이게 바로 실험의 내용이었고, 루벤은 이 실험을 통해 포도당의 원료가 CO2와 H2O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건 아니죠. 산소의 유래가 이거다라는 걸 증명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색광에서, 우리 적색광과 청자색광에서 이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했었는데, 반응 중심 색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어디서 높냐? 결국에는 P680과 P700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A는 관계 2였으니까 숫자가 더 낮아. P680. 680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얘가 1이니까, 아, 얘가 더 높을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B는 관계 1이니까 P700. 근데 680에서의 파장이 700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아, 그래서 X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 다음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빈출픽 4번. 켈빈의 실험 한번 또 문제로 나왔으니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클로렐라 배양액에 14CO2를 공급하고 빛을 비춘 후 3시점 T1, T2, T3에서 얻은 세포 추출물을 쌤이

크로마토그래피로 이용한다 그랬죠? 그걸로 전개한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그때 기억니은 디귿이 3PG, PGAL, RUBP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물질이 많이 나온 거, 그 다음에 물질이 중간 나온 거, 물질이 가장 적게 나온 거, 어느 것이 가장 그 반응을 적게 한 것이겠어요? 물질이 적은 거. 그치? 그러면 시간의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얘가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반응을 시켜내고, 그 다음,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은 요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물질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3피지였죠? 니은이 3피지다. 그러면 니은이 3피지니까, 그 다음 나오는 물질이 PGAL이다. 우리가 켈빈에로 다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PGAL 말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라 그랬지? RUBP. 그래서 디귿이 RUBP입니다. 라는 걸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러한 X선 필름의 감광을 해서 얻어낸 결과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 우리가 볼수 있었던,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네들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14C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실험에는 자기방사법이 이용되었다. 맞는 거네. 시간의 흐름은 T3, T2, T1 맞고요. 디귿에 한 분자당 인상기수분의 탄소수. 오랜만에 나왔다. RUBP니까 RU 들어가면 쌤이 5탄당이라고 했었고, 이 B가 인산기 두 개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럼 인산기수 두 개. 그러면은 3이 아니네. 2.5네.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보기는 기억이 디귿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즉, PGAL이 디귿, RUBP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NADPH가 사용된다? 아니었어요. NADPH하고 ATP는 3PG가 PGAL로 환원될 때 쓰이고, PGAL이 RUBP로 재생될 때는 ATP만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NADPH가 사용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실험을 놔두고 그 켈빈에로의 과정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미음 켈빈에로에서 한 문자의 니은이 기억으로, 즉 3PG가 PGAL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ATP 분자수분의 소모되는 NADPH의 분자수, 이게 1이냐? 같았죠, 여러분들. 우리가 3CO2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얘가 고정됐을 때 우리 3RUBP와 만나서 얘는 6개의 3PG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6개의 PGAL로 환원이 될때 어떻게 쓰였냐면, 6개의 ATP. 여기 생성물의 숫자하고 똑같다 그랬죠? 6개의 NADPH가 사용이 됐으니까 6분의 6 똑같잖아. 얘가 만약에 6CO2라면 12분의 12, 1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이다. 맞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미음 동그라미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넘어가서 빈출픽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줬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특징 중 1과 2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과 2가 광합성과 세포흡이니까, 여기 특징 옆에다가 한번 어떠한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써볼게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것은 얘는 세포흡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학 3투에 의해 ATP가 합성되는 것은 광합성의 광인산화,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광합성도 해당이 되고 세포흡도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 고에너지 전자와 결합하는 조효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의 NAD+, 그 다음에 세포호흡의 NAD+, FAD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세포호흡은 세 가지 특징을 다 갖네. 그래서 특징의 개수 세 개인 게 로마 숫자 2, 세포호흡이 로마 숫자 2가 되는 것이고, 이 1은 바로 광합성 되면서 광합성은 특징이 두 개예요. 이렇게 바로 고르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A는 2이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니은 1은 세포흡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은 광합성이었어. 자, 2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돼요? 아니요. 우리 에너지 전환 공부하고 왔는데 광합성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고, 세포흡에서는 화학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기억만 맞다라고 골라주면 되겠고, 여기서 플러스 보기 하나 정도만 더 본다면 1과 2 모두에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 H+ 수소 이온이 촉진 확산될 때 ATP가 합성된다. ATP.

ATP가 합성된다라는 거. 맞는 거죠, 이거. 이 ATP 합성유수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촉진 확산되는 것이고, 그때 ATP가 합성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 광합성과 세포업에서 모두 일어나는 일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빈출픽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이제 두 세포과 미토콘드리아를 비교하는 것인데, 어떤 식물 세포에 있는 세포 속인간 가와 나의 구조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막이 꾸불꾸불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무엇이라고 할수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틸라코이드들이 쌓여 있는 글 하나 보이죠? 그러면 얘는 엽록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자, 이제 기역리엔 디귿 리을의 공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미토콘드리아 기질, 내막, 스트로마, 틸라코이드 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요게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이 기역이 될 것이고, 그럼 안쪽 공간인 리은이 기질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은 틸라코이드의 막이 되겠죠. 쌤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쓸게요. 그리고 여기 리을이 바로 스트로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 A하고 B가 가와나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니까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중막 구조이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자체 DNA가 있다는 얘네 둘에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그라미예요. 해당함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엽록체밖에 없다. 그래서 B가 엽록체 되면서 여기 나가 되는 것이고, 이 A가 미토콘드리아 되면서 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보기 기억에서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이다. 자체 DNA가 있다까지 모두 동그라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니은 기역과 디귿에서 모두 산화와는 반응이 일어난다. 내막, 산화적 인산화 일어나고요. 틸라코이드의 막, 여기에서는 이제 광인산화가 일어나는데, 전자 전달계를 통해 가지고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때 산화하는 반응들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맞고, 니은과 리을,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과 스트로마의 리보솜이 있다. DNA도 있다. RNA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리을에 이런 선지가 나왔어요. 니은에 FADH2가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 기질에 FADH2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FADH2가 있다가 내막을 통해서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막에 있는 그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FADH2는 TCA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에 있다, 요거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기역과 디귿에는 모두 ATP 합성 요소가 있다. 막에 ATP 합성 요소가 있다,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읍. 기역과 디귿에서 전자 전달계를 통한 흐름이 일어나게 되면 니은과 리을에서 pH가 낮아지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니은하고 리을에서는 ATP가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H 플러스의 농도가 낮죠. 그럼 pH는 높아진다라고 해줘야 되고 X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요 정도의 선지는 이제 우리 확실하게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빈출픽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쌤이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녹조류에서 CO2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물질 기역과 니은의 농도래요. 자, 이때 기역과 니은이 3PG와 RUBP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에서 0.003이 됐다라는 건 거의 CO2의 공급을 차단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누구는 줄어들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CO2가 차단됐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CO2의 고정이 제대로 안 일어나겠죠. 그럼 3PG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네요. 그러면 기역이 3PG고 RUBP는 쌓이겠다. 그래서 니은이 RUBP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광합성 반응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역에서 기역은 RUBP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역은 3PG잖아. 틀렸고. 기역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즉 3PG가 RUBP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이제 중간 과정이 PGAL의 환원이 있고 PGAL이 RUBP로 재생되는 단계가 있죠. 그러면 그때 A와 C가 모두 일어납니까라고 했는데, A는 ATP가 사용되는 반응이고요. C는 NADPH가 사용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AC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3PG가 PGAL로 환원될 때, 그 다음에 PGAL이 RUBP로 재생될 때는 요 ATP만 사용된다.

어쨌든 둘다 모두 일어난다. 맞다라고 골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분자당 탄소수분의 인산기수 물어봤어요. 자, 기억은 3피지니까 탄소수 3분의 인산기는 하나다. 니은은 알류니까 탄소수 5개, 그 다음에 인산기수는 2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얘는 15분의 5고, 얘는 15분의 6이죠. 누가 더 커요? 얘가 큰데 지금 3분의 1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렸다. 작다로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쌤이랑 이제 7문제나 풀어보면서 광합성과 세포를 다 정리해보면서 3단원을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쌤이랑 4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생윤 만점러 여러분들 잘 들으셨고요. 이번 시간에도 저랑 열심히 하셔서요. 승희쌤 강의 듣지 않은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얘들아 너보다 내가 시험 좀 잘 볼게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나게 달려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팅 한번 하고 가죠.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사회와 윤리 중에서도 사회 정의와 윤리 들어간 파트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E라고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요. 롤스, 노직, 왈저 부분을 이번 시간에는 집중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려놨고요. 이번 시간 공부하면서 혹시나 학교에서도 쌤이 이 주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 역시나 아주 쉽지만은 않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는 거, 한 번 더 해보는 거,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문제 더 풀어보는 거, 오답 체크 확실히 해보는 거,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해보는 거,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을 더 가는 거, 이게 다른 친구들과의 차별화를, 격차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정석이다 라고 한 번만 더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잘 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힘내면서 그럼 롤스, 노직, 왈저 들어간 분배적 정의 클리어하기 위해서 키리노트 준비해 주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연 설명들 잘 체크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학교쌤이 강조하신 부분들과 함께 잘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럼 롤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롤스, 노직, 왈저 보시면 밑에 하단에 조그맣게 쓰여 있긴 하지만 현대의 미국 사회를 주도했었던 중요한 철학자들입니다. 롤스와 노직은 2002년에 작고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그 시대적인 특징이 또 비슷하게 맞물려 있기도 하고요. 왈저의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내용이 이론적인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데 실제 수능에서 더 포인트 맞춰져서 많이 나오는 사상은 롤스 그리고 그 롤스와 대비되는 노직의 입장 또 이 대비점을 단편적으로 간단하게만 보았던 친구들의 허를 찌르는 큰 틀에서 공통의 지향점이라고 진술할 수 있는 문장들 그러니 각각의 특징을 미국 사회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제한점들의 그 방향의 특징들을 이해를 하시되 큰 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좀 보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한 시간 동안 그런 복합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가 볼게요. 미국 사회에서 롤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 각자의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몫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그가 바라보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나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 라고 주장을 하려면 먼저 내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의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가 중요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루스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가졌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이성의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어떨까요? 나도 합리적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당신 역시도 당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나도 당신도 모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신과 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며 잘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며 그 속에서는 혹시 우리가 조절할 것이 없는지 또더큰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 함께 협동하는 협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너와 나 모두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야. 그러다 보니 이 협동체 안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어야 해. 모두가 이익이 된다는 건 호혜성을 실현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전제이며 지금까지 수능 버전에선 지속적으로 쌓여왔던 선지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두고 학교 수업에 적용하셨다면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꼭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문항으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입니다. 롤스 다 공부하고 문제 풀고 오답 체크하다 보니 이 얘기의 시발점,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열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것이, 롤스가 이렇게 말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기 위한 협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단편적인 균등 분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편적 균등 분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라. 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정의의 원칙이 실현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만약 그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 평등하게 분배해야 돼. 라는 말이 지나가며 언급으로 남아져 있어요. 그게 수능 선지에 쓰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균등분배 X라고 딱 깔끔하게 써드리면 좋겠지만 언급을 덧붙인 것은 그의 이러한 입장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려면 너랑 나랑 똑같이 분배해야 해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나를 깔아놓자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다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뒤에 마늘이라고 붙였는데요. 이것과도 거리가 멀어요. 비판하는 입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익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지향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회적인 유틸리티, 공리,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로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효용성 자체를 부정한다라기보다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의 문제점에 포착하는 거예요. 최대 다수가 이익이 된다? 그건 전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올이 아닌 최대 다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롤스의 관심은 올에 있어요. 모두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익이 돼야 되는데 그 모두 중에서 소수라도 누군가가 배제되거나 소외된 상태에서 소수를 뺀 다수가 이익을 받았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도 구시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소수의 자유, 이익,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다수가 이익이잖아. 네가 좀만 참고 희생해. 그걸 당신이라면 정당하다고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 입장에선 사회 구성 모두가 이익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수가 이익을 누리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롤스에게서 공리주의적인 지향점을 가진 게 오진술로 잘 쓰이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에게서 이러한 사회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떠한 정의를 실현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단순한 균등분배도 가깝지 않고 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가깝지 않다. 또 개개인들이 자신의 노력,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들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부정하지만은 않아요. 그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건, 지위와 경제적인 부를 가진 것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전제 조건은 정의 원칙이 실현된 경우예요. 그러니 그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의 원칙, 뒤에 나오겠지만요. 정의 원칙이 실현되지 않은 채 비정한 능력주의만으로 분배하는 것이 그게 세상 공평하지? 능력에 따라 서로 분배하는 게 가장 정당하지? 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의의 원칙이 실현돼서 최소 수혜자도 이익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 그 최소 수혜자가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우연성의 영향상 그 많은 능력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도달한 지점에 갈수 없는 우연성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연성의 영향을 줄여주는 정의의 원칙이 작동했을 때 능력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격차가 일어난 것을 인정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정성과 공정하지 못한 부당함, 정의의 실현과 불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 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자, 그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초로 정의관으로 가보죠. 앞에 플라톤 공부할 때도 정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도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상의 덕이고 그게 정의야 라고 할 만큼 정의라는 주제는 우리 인류에게서 너무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롤스에게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정의가 사회 제도의 제1덕목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 사회의 제도 내지는 체제와 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권리나 의무들을 할당받게 돼요. 또그 제도에 의해서 이 협동체, 사회로부터 발생한 이익도 분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분배받는

이익 혹은 너는 이런 권리가 있어. 너는 이런 의무를 다해야 해. 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분배됐을 때, 그치? 그걸 분배하는 기준인 제도 자체가 정의로웠으니까 나는 그 분배 기준에 합의해. 만족해. 공정했다고 봐. 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 생각에는 학문, 네, 제1덕목은 진리인 것처럼 우리 사회 제도가 갖춰야 될 제1덕목이 정의이다. 그래서 그 정의로운 제도에 의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몫을 분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배 정의를 실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이미 나왔죠? 사회 제도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 제도에 의해서 우린 어떠한 사회 체제를 선택하고 그런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 체제의 선택 문제가 분배 정의를 실현할 때 핵심적인 숙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이러이러한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체제에 따라서 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들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의? 무엇보다 제도가 정의로워야 되고, 제도가 정의로운 상태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올바른 사회체제를 선택해야 돼. 그게 중요한 숙제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자발적인 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협동이요? 앞에서 이야기했었네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이 사회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였죠? 이 안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 협동체로서의 사회 제도와 체제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내가 선택한 그 체제와 제도에 의해서 기준점을 만들어 사회적인 가치를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그래서 이 협동체에 자발적으로 협동할 수 있어. 라고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조금 더 해석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럼 이 자발적인 협동이 가능하게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회로부터 많은 이익을 분배받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그 사회로부터 많은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해봅시다. 사회적인 약자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체제, 제도, 정책이어야 그들에게도 당신들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함께 작동하며 그 안에서 당신도 이익을 달성하고 있으니 이 사회를 위해 함께 협동해요. 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발적 협동이라고 하는 거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된다. 당연 기본 전제로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더 신경 써서 논의해야 되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많은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다른 기준을 따를 때보다는 많은 이익이 보장될 때, 여기서 개념을 조금 들어갑니다. 최소 수혜자에게도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체제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때 그들까지도 모두 설득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협동체로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정의의 원칙 중에 그의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목받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롤스에게서 제도와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자발적인 협동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자발적인 협동을 실현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냐? 그걸 바로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정의 내렸거든요. 네이밍했거든요. 그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건 어떻게 실현되냐면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조

요건에서 정의의 원칙이라는 걸 합의해요. 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 사회가 규제될 때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네이밍했다는 겁니다. 위에 본 대로 사회 체제와 제도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라고 그랬죠? 이 선택이 더 공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조건을 따로 마련하고 그 조건에서 우리가 합의한다. 합의. 합의하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선택한 결과물인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 사회가 규제된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걸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짚어볼 것은, 그럼 공정한 조건이라는 건 뭔데? 2. 합의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상태인데? 3. 합의에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은 대체 뭔데? 1, 2, 3이 이제 남았어요. 요것도 핵심이죠. 넘어가 보죠. 공정한 조건이란 바로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불리는 원초적 입장, 즉 철학자잖아요. 사고상의 실험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단계에서 말했어요.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했죠. 그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더 공정하고 서로 이성의 능력도 조금씩은 다르고 서로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를 할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조금씩 다른 우리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우리 인간들이 이성을 가졌어요.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좀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기 위한 사고상의 실험 상태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는 로이스 선생님 철학자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철학자들을 쫙 꿰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꿰고 있는 전문가 로이스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근대에 홉스, 로크 등의 사회계약론이 등장했죠. 그 사회계약론에서 자연 상태라는 걸 제안하죠. 그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왜 사회가 필요한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회 계약을 계승해서 좀더 추상화시키고 보편화시킨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스 선생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을까?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사고 실험 단계에서 나에게 더 이익이 될 만한 논의를 하되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을,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3번, 하이포테티컬이라고 해서 가설적 혹은 가상적인, 역사적으로는 실제하지 않는 상태지만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정부나 사회체제, 이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사회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분배정의 핵심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사회체제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지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합의하기 위해서 가상적이고 가설적인 상태를 만드는데 그것의 모델은 사회계약론으로부터 온 거다. 그 사회계약론의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걸 세팅하고 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어떠한 상태냐라는 거에 1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계약의 자연 상태를 철학적으로 계승한 가상적 상황인 거고 우리가 좀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정부와 사회체제를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1단계를 얘기했고요. 2단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회체제를 잘 선택할 수 있나요? 장치가 하나 있어요. 무지의 베일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각자의 특수한 상황을 모른다라는 이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굉장히 스페셜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내가 남잔지 여잔지, 내가 나중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내가 수도권에 사는지 아니면 저 지역에 사는지, 나의 부모님의 경제력이 어떠한지, 내 취향과 능력이 어떠한지 등의 각자 개별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모른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hypothetical, 가설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에서 무지, 나의 이 특수한 상황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무지의 베일을 싹 써버린다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이고 자연적 차원에서의 우연성을 배제한 채로 한번 어떠한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더 이익이 될 만한 것인지 논의해 보자라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까, 더 옳은 것일까를 판단하려면 내 기본적인 나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른다고 할지언정 인간사회의 일반적인 지식으로서 심리학이나 경제학 등과 같은 다양한 지식들 있죠. 이건 알아요. 그래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볼수 있고,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볼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쓴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수한 상황은 모르지만, 인간사회의 일반적인 지식은 알기 때문에, 이 협상을, 논의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때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고민해봐라고 주문을 받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어떠한 선택이 나한테 이익인지에 대한 말하자면 이기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고민하라 라는 주문을 받지만 진정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때, 내가 이익이 되려면 너한테는 이익이 되면 안 되겠다. 너의 불이익이 나의 이익이다. 내지는 나는 너가 이익을 받는 게 질투나고 기분 나쁘다. 와 같은 시기심이 없는 진짜 합리성을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익을 취하는 선택을 할때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 한 채에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상호 무관심적으로, 지금 같은 얘기예요. 상호 무관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방법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우리가 합의한 이 체제나 정의 원칙이 만약 실현되었을 때, 그 정의 원칙이 실현된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상호 이익을 달성하는 협동체로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협동체가 나누어 가질 파이, 분배의 몫이 더 커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 사회가 나누어 가질 분배의 몫이 더 커진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누군가가 많은 이익을 차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회의 분배의 몫을 넓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잘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건 결국 나에게도 이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여겨요. 따라서 타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너의 파이가 작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의 베일을 쓰라. 나의 이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라.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주문이 이기적으로 너의 것만 고민하라. 라고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할지언정 그 이기적이라는 말이 배타적이고 상대방을 질투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 사회의 파이가 커지면 더 좋다라는 합리적인 계산까지 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합의한 정의 원칙이 이 사회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신뢰의 기반 하에 이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 없는 합리성이에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너를 공격하는

너를 배타적으로 제외하는 이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철학을 핵심적인 이런 용어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담겨 있는 맥락과 진짜 의미까지 잘 체크를 해두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를 드렸고요. 그럼 5번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사회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합의하자. 좋아. 협동체니까 우리 다 같이 그 차제를 선택하는 게 옳아. 그래, 그럼 오리지널 포지션으로 오렴. 다 같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 무지의 베일을 쓰렴. 다 썼어요. 남잔지 여잔지 대학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내가 부모님의 지위가 어떤지 이런 거싹다 몰라요. 모른다라고 딱 가정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를 고민하다 보니 가짓수가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니까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내가 완전 럭키비키 해서 부모님도 부자고 내가 심지어 IQ도 좋은데 내가 굉장히 성실한 그런 상황에서 대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처럼 내가 좀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열악한 조건을 좀 커버할 수 있을까? 그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까? 두 가지 중에 루이스의 답은 후자예요. 아마 이 무지의 베일을 쓰게 된다면 합의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될 거다라고 봐요. 그걸 맥시민 룰이라고도 하고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번역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 맥시민의 룰에 따르자면 그래서 내가 사회적 약자가 돼서 우연성의 영향상 매우 언럭키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제도가 작동해야 그래도 내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의하게 된 정의의 원칙이 이렇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1 원칙과 2 원칙인데요. 1의 원칙은요,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달성해야 되는 구성원들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그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1원칙이에요. 그 구체적인 항목으로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정치와 집회의 자유가 있어. 사상과 신체의 자유가 있어. 이유 없이 구속되지 않아야 해. 인신의 온전성을 실현할 수 있어. 와 같은, 이게 신체의 온전성과 연결이 됩니다. 와 같은 기본적 자유는 우리 모두 다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돼. 맞지? 응, 맞아. 이건 1순위예요. 이건 축차적인 서열상 우선성을 가져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 안 돼요. 서열상 첫째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었다면, 보장이 되었다면, 우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부가, 지위가 다른 불평등 인정할 수 있어.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면 이 원칙이 실현되어야 돼. 이 원칙이 작동되어야 돼. 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인정은 다음에 이 원칙이 실현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거냐? 향후 사회적인 지위와 직책을 결정하게 될 기회에 관해서는 공정하게 보장한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또한 우리가 이 사회의 체제와 정책이 최소 수혜자에게도 다른 체제와 정책을 따랐을 때보다 최대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최소 수혜자까지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되며 이 사회와 제도, 이 사회 제도와 정책, 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연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작동함으로써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될수 있어야 우리들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건 차등의 원칙으로 제시가 되죠. 이 차등의 원칙이 제시되는 것이 앞에 맨첫 번째 컷에서 봤었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 호혜성의 실현. 그걸 실현하려면 저 차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작동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걸 작동하는 이유는 우연성을 배제해서 사회 경제적인, 사회 자연적인 유불리의 영향을 조절해주고 좀 줄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각자 노력도 하고 능력도 발휘하고 시험도 보고 해서 그게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기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입 정책을 따르자면 기회 균등 원칙을 넣는다거나 혹은 뭐 다양한 가정의 특성, 뭐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해서 좀더 형평성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단순히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평등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겠습니다. 자, 이게 롤스예요. 그래서 롤스에게서 정의관의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Justice as Fairness, 공정으로서의 정의였고요. 뜻을 한번 빨리 얘기해 볼게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가 규제될 때 정의가 실현된다. 이게 공정으로서의 정의였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조건이 뭐냐? 거기서 합의한 정의 원칙이 뭐냐를 지금 앞부분에 중요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중요한 결론으로 남은 결론이 되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건 평등한 자유는,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그런 상태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체제와 정책이 작동하는 사회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이 실현되는 사회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분배 정책이 실현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만으로 모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건 당연 맞다.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함으로써 만약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큰 격차의 부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 그건 문제된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될 너무나 큰 격차의 부가 상속되고 대물림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제안한다. 그게 바로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라고 롤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노직은 자유에 대한 지향점이 좀더 강화된 상태에서 정당성, 동그라미 1번, 자유지상주의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신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처럼 나의 다른 소유권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 거라면, 정당하게 내 거라면 배타적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도 나에게서 그 권한을 인정받아야지.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권이라면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소유하고 처분하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를 인정하는 자유지상주의적인 관점에 있어요.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노직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내 소유권이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내가 정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 그러니 누군가가 그 선택의 기준을 따로 정해놓는 거, 분배 결과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해놓는 거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형적으로 분배의 결과를 정해놓는 형태 부정하고 비정형적 원리를 추구해요. 그러면 분배의 결과를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분배가 정의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과정. 역사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그 역사 과정이 정당했다라는 건뭘 말하는 거죠? 라고 한다면 이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물건, 그 재산, 그 대상이 최초로 취득할 때 정당했나요? 그 과정과 역사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것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잖아요. 준다라는 건 교환할 수도 있고요. 이전할 수도 있고요. 상속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주는 행위들도, 기부하는 행위들도 포함해서 수많은 내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이전이 정당했나요? 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나의 노동을 발휘해서 내가 어떠한 대상물에 대해 취득했다면 그건 정당하다고 봐요. 이걸 학교생께서 로크적 단서라고 알려주시면서 했다면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뜻이 이 내용이에요. 나의 정당한 노동, 수식어는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어떠한 대상물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 권리는 너한테 있어. 그래서 너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 그렇게 너에게 정당한 배타적 소유권이 있는 것을 너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한테 이전했다면 그 이전받은 사람의 소유권도 정당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이 아니었거나 이전 과정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뭐 강압이나 절도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양한 불의가 발생 했다면 그거는 바로잡아야 돼. 그때에는 교정해야 돼. 와 같은 교정에서의 정의 원칙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내가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역사와 과정에 대한 취득 과정, 이전 과정을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면 교정하는 과정까지도 정의 원칙에 포함해서 노직은 내가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에 대한 권리, 그거에 대한 처분권 모두 다 비정형적으로, 즉 나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정해져야지 타인이 개입한다거나 그 개입이 국가의 제도, 정책에 의해서 내 소유권을 함부로 침해하게 되는 거난 불만이에요. 라고 봐요. 그래서 노직에게서의 정의관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니, 너희들, 자꾸만 분배적 정의 얘기할 때, 야, 우리 이거 어떻게 나눠가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전에 해야 될 얘기가 하나 더 있지 않아? 이거 누구 거야? 너 거라고? 너게 맞는지 한번 따져볼까? 아, 니게 맞다면, 이건 확실히 너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처분할지도 네가 정할래? 와 같이 그 소유권을 정확히 해두자는 거예요. 정확히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직의 입장에서는 혹여 국가가 제도와 정책으로 그러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조심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니멀 스테이트라는 최소 국가론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 국가는 무정부주의에서 말하는 국가가 없어야 된다. 아닙니다. 또한 복지국가와 같은 확대된 국가? 아닙니다. 바로 폭력과 도난, 사기, 절도 등으로부터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해주고, 만약 불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줌으로써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아서 내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강제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국가 운영과 사회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해당되는 과세와 조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때론 문제가 생겼을 때 교정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그 역할만 하는 최소 국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재분배한다. 어머, 그거는 확대된 국가다. 나의 소유권을 방해할 수 있다. 내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누굴 도와준다면 그건 오케이. 제도와 정책으로 개입하면 그건 높. 이게 노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왈절을 가보면요. 평가 문항에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접하셨다면 왈절의 핵심, 그의 정의가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다원적 정의라고 명명되고요. 그의 정의관에 근거하자면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건데 그 분배 기준? 그건 공동체의 역사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 그 특수한 기준에 따라 분배 기준을, 분배 영역을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돈과 상품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고 또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제공할 수도 있고 기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제공할 수도 있어. 그러니 그 영역을 세분화시켜서 분배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공동체의 역사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배 기준의 경계가 명확히 지켜져야 된다는 점이야. 이 말은 전제와 지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교육을 더 유리하게 받게 된다면 돈과 상품을 분배받는 기준이 그 영역에서만 경계가 안전하게 유지된 게 아니라 선을 넘어서 기초교육으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 기초교육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가게 된 거잖아. 그건 옳지 않아. 또 돈과 상품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권력, 민주주의의 토론과 과정에 의해서 권력을 정당하게 분배받았으면 괜찮은데 돈과 상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권력도 유리하게 취득하게 된다면 그건 분배 기준의 경계가 안전하게 유지된 게 아니고 전제가 이루어진 것, 지배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해. 중요한 건 전제와 지배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복합평등, 다원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왈저의 입장이야. 이러한 입장을 문항으로 체크해 보면 대표적으로는 롤스를 기본에 두고 또 그것을 노직과 비교해 보는 문항 구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시문상에서 갑번은 가상적 상황, 무지의 베일, 평등한 자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롤스 선생님인 걸잘알수 있고 1번을 보게 되면 취득 이전 교정의 원칙이라는 정의 원칙에 따라 역사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노직이라는 걸잘알 수가 있어요. 롤스와 노직을 두고 1번 선지 보시면 갑은 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다. 맞습니다. 이 선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정의 원칙에 부합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1원칙, 2원칙이 모두 실현되는 정의 원칙에 부합했다면 그건 공정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의로운 분배는 모두 정의로워요. 공정한 분배는 모두 정의로워요.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을은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맞아요. 을이 생각하는 역사적 정의, 역사적인 원리에 따라서 취득과 이전이 공정했다면 권리가 배타적으로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많은 부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둘 사이에 불평등하다라는 점, 서로 다르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게 불이한 건 아니지 않느냐. 노직의 입장 맞습니다. 3번. 갑과 달리 을은 복지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이건 틀렸습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갑의 입장에서는 복지국가에서 사회 구성원들한테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만을 추구하느라고 차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큰 규모의 부의 불평등이

0: 상속하는 걸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노징의 관점에서는 만약에 복지국가 같은 시스템이 작용해서 확대된 국가로 가는 것을 비판하므로 3번은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고요. 4번 갑은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인 분배, 차등의 원칙을 강조했고요. 맞죠? 5번 개인이 정당한 소유물을 가졌다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공통진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룰스, 노직, 왈저까지 클리어 해봤고요. 잘 복습하셔서 꼭 문제 맞춰주세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7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기의 변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열대저기압 좀 주로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악기상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스터키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열대저기압의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어야 했죠. 그죠? 열대해상에서 열대저기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대저기압이 우리 지역에 이제 성장해서 온다? 그럼 이제 태풍으로 발전하는 거.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등압선의 형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전선은 갖고 있는데 갖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태풍, 열대저기압이 발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올라올 때, 그죠? 강력한 저기압 형태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태풍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동하니? 무역풍대에서 편서풍대에서 어떻게 이동하니?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에서의 어떠한 피해 양상, 아셨죠? 그리고 태풍의 구조, 태풍의 눈이 강력하게 발달한 태풍이라고 한다면 눈에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그러니까 구름 분포를 보고 우리가 태풍의 눈이 잘 발달했는지 발달했지 않은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태풍 이동할 때 어떻게 날씨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이 되면 체크, 설명이 안 되면 다시 개념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뇌우와 호우, 제일 많이 다룹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자료들, 우리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고요. 관련 문제들이 많아서 선생님들도 이 뇌우에 대한 문제를 아마 제일 쉽게 좀 출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뇌우와 호우, 그 다음에 폭설 같은 경우는 기단의 변질,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과 이 폭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강풍이라고 하는 건 계절적 특성이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겨울철에 강풍이 잘 불고요. 여름철에 강풍이 분다라고 하면 이제 태풍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바, 강한 적란운이 발달했을 때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를 이제 우박이라고 하는 거. 황사 역시 계절적 특성이 있죠. 언제? 주로 봄철에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전반적인 어떠한 일기 현상, 그 다음에 저기압에 의한 일기 현상이 주로 이제 일기도와 함께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기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체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대표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여 이동하고 있는 열대저기압의 가시 영상이다 라고 했어요. 가시 영상.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럼 가시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반사. 구름이 햇빛을 얼마큼 많이 반사할 수 있니? 반사를 많이 시키면 밝게 보여요. 반사를 잘 못 시키면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구름의 두께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꼭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가시, 얇어, 요거 하셨죠. 생선을 먹는데 가시가 나왔는데 가시가 얇어. 가시 영상에서는 얇은 구름은 어둡게 보인다. 아셨죠? 두꺼운 구름은 밝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얇은 구름은 어둡게.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열대저기압은 중위도에 위치하며, 거기 밑줄 긋겠습니다. 이 열대저기압은 중위도에 위치하며 이동 경로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다. 쭉 밑줄을 그어볼게요.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열대해상. 그러니까 저위도의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열대저기압은 중위도, 고위도, 상대적으로 고위도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만량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에너지 분배 측면에서라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려고 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중위도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자, 볼게요.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30도 N, 여기가 30도 S라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주로 열대저기압은 이제 서태평양 부근에서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 그거를 가정을 해서 만약에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열대저기압이다 라고 하면 무역풍을 따라서 북서진, 그 다음에 편서풍을 따라서 북동진, 북반구 아셨죠? 만약에 남반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무역풍을 따라서 남서진, 그랬다가 편서풍을 따라서 남동진 아셨죠? 그러니까 무역풍 때, 아 다시요,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포물선,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 그런데 중위도 지역에 위치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북반구에 위치한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역 방향이 되는 거고, 남반구에 위치한 녀석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지금 니은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북반구에 위치해 있니 남반구에 위치해 있니를 지금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가시영상을 봤더니 구름, 꽤나 두꺼운 구름의 분포를 봤더니 구름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저기압인데 저기압은 공기가 들어오는 건데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 들어오네. 아, 그러면 너 남반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반구. 아셨죠? 북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들어오니까 그럼 남반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남반구에서 발달한 열대저기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남반구? 아, 니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니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은 남반구에 위치한다. 맞네요. 이 열대저기압의 이동 경로는 니은이다. 니은이다. 맞네요. 자, 구름의 두께는 A 영역이 B 영역보다 두껍다. 자료 해석입니다. A 영역은 여기 있고요. B 영역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밝게 보이죠? 굉장히 두껍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두께는 A보다 B에서 두꺼운 거지. A 영역이 B 영역보다 두껍다. 넌 틀렸구나. 됐죠? 원래 이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기억니은 디귿 중에 이제 기억니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만들었습니다. 보자고요. 자, 이 열대저기압은 남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이쪽 니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니은 방향이 어디야? 남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죠.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평균 풍속은 A 영역이 B 영역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A 영역과 B 영역을 뒀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잘 보면 이 회전, 회전하는 공기 또는 회전하는 구름의 중심이 이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면 중심에 가까이 있다? 공기가 안으로 수렴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너무너무너무 빨라지면 나중에 눈병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빨라진다, 빨라진다, 빨라진다. 풍속이 빨라진다, 빨라진다, 빨라진다. B가 풍속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A 영역이 B 영역보다 크다? 아니지. B가 더 풍속이 크다고. 너 틀렸어. 자, 공기는 저기압 중심을 향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수렴한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수렴한다라고 하는 걸 꼭 체크. 선생님이 추가 선지 만들었고요. 자, 선지의 답은 리을, 비읍.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를 변형해 본다. 이렇게. P는 위험 반원, Q는 안전 반원에 위치한다. P와 Q를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여기를 태풍의 중심 또는 열대 저기압의 중심이라 하고, 열대 저기압의 중심이라 하고, 같은 거리, 같은 거리,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하겠습니다. PQ. 아셨죠? PQ라고 했을 때, P는 위험 반원, Q는 안전 반원에 위치한다. 우리가 북반구 태풍을 얘기할 때는 OVC, 진행 경로의 오른쪽이면 위험 반응, 진행 경로의 왼쪽이면 안전 반응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누구냐면 남반구의 태풍, 남반구의 열대 저기압이라고. 남반구의 열대 저기압에서는 회전 방향을 고려하면 진행 방향은 요거고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면 Q 쪽은 이렇게, P 쪽은

요렇게. 휴 쪽은 지금 이동 방향과 회전 방향이 똑같으니까 굉장히 큰 풍속이 나타난다는 거지. 즉, 남반구에서는 진행 경로의 왼쪽에 위치할 때가 위험 반응. 그러니까 P는 위험 반응, Q는 안전 반응 서로 반대로 된 거예요. 아셨죠?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남반구의 경우를. 자, P와 Q 중 바람에 의한 피해는 어느 지역이 더 크게 나타나는가? 그렇다고 하면 Q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위험 반응. 아셨죠? 이동 방향과 회전 방향이 같기 때문에 큰 풍속.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대표용 1번 봤습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 일기도상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 이런 거, 요런 거. 등합선 나와 있고요. 일기도상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위도에서 발생한 저기압 A와 P가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했을 때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딱 보니까 전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선을 가지고 있어요. 온대저기압이네 하는 거고요. 지금 등합선이 간격이 굉장히 좁고요. 거의 원형이고요. 전선이 없어요. 너 열대저기압이네. 이렇게 놓는 거고, 요 열대저기압이 우리 지역에 이제 태풍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저기압의 세기는 A가 B보다 강하다. 저기압의 세기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중심기압을 가지고 판단한다. 중심기압, 등합선을 가지고 중심기압을 따져보는 겁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기가 센 거야. 그러면 세기는 A가 B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B가 더 강하다. 틀렸지. 자, 저기압이 발생한 지점의 위도는 A가 B보다 높다. 저기압이 발생한 지점, 열대저기압은요, 열대해상, 저위도.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은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공존하는 중위도. 아셨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이제 한대 전선대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더 고위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위도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발생한 지점의 위도는 A가 B보다 높다. 맞는 거고요. 지표 부근의 공기는 A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B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으로 중심을 향해 불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둘다 저기압이야. 어디에서? 북반구에 존재하는 둘다 저기압이라고. 저기압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 맞죠? 그러니까 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가 틀렸어. A도 시계 반대 방향이야. 아셨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요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 선지를 이제 요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가와 나의 저기압은 모두 대체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지금 우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은 거대한 대기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이 있죠. 거대한 대기 바람의 흐름, 편서풍이 있죠. 그러니까 편서풍에 의해서 얘나 얘나 우리 지역으로 온다라고 하면 서에서 동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편서풍을 공부한 친구들은 편서풍? 서쪽? 편서풍이니까 서쪽 맞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고. 이제 함정에 빠져드는 겁니다. 서풍은 서에서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을 때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간다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다. 자, A와 B는 모두 전선을 동반한다. 열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온대저기압만 동반한다. B가 틀렸지. 자, 그 다음에 B는 우리나라 부근에서 A로 성질이 변할 수 있다. 자,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열대저기압은요, 태풍은요, 우리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면 상륙을 하거나, 아니면 지표 마찰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거나 하면 세력이 약해져요. 세력이 약해지면서 중심기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면서 전선을 갖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전선을 갖는 형태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열대저기압이 아니라 온대저기압으로 성질이 바뀌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열대저기압이 소멸되었다라고 보는 거지. 즉, B는 우리나라 부근에서 A로 성질이 변할 수 있다. 맞는 거.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온대저기압이 열대저기압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렇지만 얘가 얘로 바뀌는 경우는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B음만 이렇게 맞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더 구성을 해봤습니다. P 지점에서 풍속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다. P 지점은 선생님이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 제주도에다 찍을 거야. 제주도에다. 찍는다라고 하면 풍속을 비교합니다. 풍속을 비교하려면 일기도상에서는 등합선 간격을 봐라. 등합선 간격이 좁을수록 풍속이 세다. 그러니까 나시기가 훨씬 더 풍속이 세겠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시기가 크다고. 됐죠? A와 B 중 주로 봄철에 잘 발달하는 저기압은 봄철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아, 우리 지역의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서로 어느 정도 세력을 미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겨울철이라고 하면 찬 기단이, 여름철이라고 한다.

하면 따뜻한 기단이. 그런데 봄철이면 둘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전선을 가지고 있는 저기압이 잘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A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봄철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양쯔강 고기압, 양쯔강 기단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양쯔강 고기압이 세력을 미칠 때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 형태로. 이동성 고기압, 고기압이 이동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저기압이 오는데 그때 저기압이 올때 이런 온대 저기압이 잘 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대표 유형 2번 봤어요.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태풍의 이동. 자, 표 자료 해석인데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태풍의 중심 위치와 중심 기압을 24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서 자, 발문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자,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도 북반구인데 위도값이 커지고 있죠. 자, 커지고 있어요. 그럼 얘뭐 하고 있는 거야?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맞죠? 경도, 동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값이 작아졌다? 그럼 서쪽으로 간 거고. 값이 커졌다? 그럼 동쪽으로 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중심기압 나와 있죠? 우린 중심기압 가지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 세력, 세기 또는 최대풍속.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기가 세다. 또는 최대풍속이 크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료에서 옳은 거 고르겠습니다. 최대풍속은 T1, T4 중 T1일 때 가장 빨랐을 것이다. 최대풍속은 세기가 셀수록 빨랐을 것이다. 세기라고 하는 건 중심기압이 작을수록 센 거. 그러면 이 중에서 중심기압이 가장 작았던 T1일 때가 가장 빨랐을 것이다. 맞는 거고요. 평균 이동속도는 T1에서 T2, T2에서 T3 동안이 T3에서 T4 동안보다 빨랐다라고 했죠. 자료 해석입니다. 지금 잘 보면 위도 변화가 4도고 경도 변화가 없어요. 위도 변화가 4도고 경도 변화가 6도네? 그럼 변화가 훨씬 더 크네. T3에서 T4 동안이 변화가 더 커요. 위치 변화가 더 커요? 그러면 이동 속도, 평균 이동 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시간이 요 시간보다 빨랐다가 아니라 느렸다. 요 시간이 더 빨랐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T1에서 T4 동안 세력은 계속 강해졌다? 중심기압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기압에서 중심기압이 커진다는 얘기는 세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구나.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T1에서 T2 기간에 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동하였다. 지금 잘 보면 T1, T2는 북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북서쪽으로. 그죠? 북서쪽으로.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서풍은 서풍, 서에서 동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바람이니까 영향을 받아 이동하였다? 틀린 거고. T2 이전에 전향점을 통과하였다. 지금 보세요. T1에서 T2는 북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T3에서 T4를 가면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T2 이후에 방향이 바뀌었어. T2 이후에 전향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전이 아니라 이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T1, T4 동안 점차 고위도로 이동하였다. 고위도로 이동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북쪽, 북쪽, 북쪽, 북쪽. 고위도로 가고 있네요. 맞네요. 자, 추가 선지. 비읍 맞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 거더 가져와 봤습니다. T3에서 T4 기간의 P 지역에서 관측할 때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요 P 지역이 위험 반원이냐 안전 반원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느냐인데. 자,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T3, T4 동안에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여기를 30도 아니죠? 여기를 34도, 여기를 30도. 고위도 상대적으로 저위도. 경도를 표시하면 얘가 더 동쪽에 있는 거고 얘가 더 서쪽에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124도, 여기가 130도라고 하면 요 시즌에 요 기간에 태풍은 여기에서 124에 30도에서 130에 34도로 이동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P 지역을 여기다 체크를 하려고 하면 P 지역은 34도의 경도 128도 동경이니까 이쯤이 P 지역이야. 그럼 P 지역은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이잖아. 왼, 안, 반. 왼쪽에 위치합니다. 안전반원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요. 그렇다고 하면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가 틀렸지. 아셨죠?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T1, T4 중 태풍의 세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태풍의 세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는 중심기압이 가장 작은 T1일 때. 됐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 유형 3번 봤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태풍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죠.

자, 그림은 어느 해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표는 지점 A, B, C에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거기 밑줄, 중심이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관측한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관측 기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측 기압. 가장 가까이 지나갈 때. 자, 옳은 거. 태풍의 최대 풍속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빨랐을 것이다. 태풍의 최대 풍속을 판단해라 라고 하는 건 세력, 새 길을 판단해라 또는 중심 기압을 판단해라고 하는 거죠. 지금 A를 통과할 때 관측 시기 T1일 때 태풍은 여기 있는 거야, 중심이. 그때 기압이 요거야. 그쵸? T2일 때는 중심이 여기 있는 거고 그때의 기압이 요거라고. 그럼 볼때 우리가 지금 요 거리와 요 거리를 따져볼게요. 그럼 요 거리가 더 가깝죠? 가까운데? 만약에 태풍의 중심 기압이 일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더 가까이 있으면 B 시점의 관측 기압은 더 낮아야 돼. 중심과 가까우니까. 그런데 B 시계 관측 기압을 봤더니 이때보다 더 높네? 그 얘기는 뭐야? 아, 중심 기압이 높아졌구나.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 그래서 거리를 가지고 태풍의 중심 기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졌어도 관측 기압이 커질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친구들은 이런 관점도 좋아요. 바다에 있던 태풍이 고위도로 올라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육지로 올라옵니다.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하면요,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어요. 또 상륙을 하면요, 지표에 마찰이 커져요. 그러면 회전을 잘 못해. 그러면 중심부에 공기가 쌓이면서 기압이 커져요. 세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상륙했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져서 최대 풍속이 작아졌겠구나. 이렇게 봐도 좋아요. 아셨죠? 둘다 괜찮습니다. 최대 풍속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빨랐을 것이다. 다른 말로는 태풍의 세기는 A 부근을 통과할 때가 B 부근을 통과할 때보다 이때가 더 셌다. 아셨죠?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T1에서 T3 동안 B에서 관측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다. B가 어디예요? 여기죠? 태풍이 이렇게 통과합니다. 자, 오른쪽에 위치한다. 위험 반원이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지. 오이씨. 그죠? 오이씨. 이거. 그러면 자, B에서 관측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 너 틀렸지? 자, 그 다음에 T3일 때 태풍의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보다 높았을 것이다. 자, T3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겁니다. 관측 기압이 970이야. 그러면 중심 기압은 이것보다도 더 낮아야 되겠지? 왜냐하면 저기압의 중심이 기압이 제일 낮은 곳이니까. 그러면 태풍의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보다 낮았을 것이다 라고 가야 되겠지. 맞죠?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A는 안전바운에 위치한 적이 있다. 진행 경로에 대하여 A는 지금 왼쪽에 놓여 있죠? 왼쪽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바운,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 왼안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너 맞지? T2일 때 태풍의 중심 기압은 956.6 헥토파스칼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T2일 때 지금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B에서의 관측 기압이 요거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중심에서의 중심 기압은 이것보다도 더 낮아야 된다라는 거지. 낮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가는 거고요. T1에서 T3 동안 태풍은 무역풍보다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진행 경로를 보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남서에서 북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서풍 계열의 바람, 남서풍 계열의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러한 바람이 누구예요? 편서풍이니까. 무역풍보다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오케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리을, 비읍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역시나 조금 더 구성을 해봤습니다. 볼게요. T3일 때 기역에서 관측 기압은 970 헥토파스칼보다 낮다. 이런 문항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구성할 때. T3일 때 태풍 중심은 여기 있는 거야. 아셨죠? 자, 선생님이 기역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다 찍겠다는 거야. 여기다. T3일 때 태풍 중심 여기 있는 거고 C는 여기 있는 거고 기역은 여기 있다고. 그러면 기역은 C보다도 더 멀리 있는 거잖아요. 더 멀리 있어요? 그럼 기압이 더 높아야 되겠지.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먼 거니까. 아셨죠? 그럼 T3일 때 기역에서 관측한 기압은 이것보다 낮다가 아니라 얘보다도, 여기서 관측한 것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 됐죠? 태풍의 세력은 T2, T3 기간에 어떻게 변하였는가? 자, 태풍의 세력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대륙을, 육지를 거치면 거칠수록 수증기 공급은 안 돼요. 거치면 거칠수록 지표 마찰은 커져요. 회전이 잘안 돼요?

태풍의 눈 통과라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자료를 잘 보시면 기압, 태풍이 접근할 때 기압은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이 나에게 오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태풍이 접근할 때 풍속은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속은 커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풍이 접근할 때 기압은 감소한다. 풍속은 증가한다. 그렇다가 태풍의 눈 안에 들어오면 태풍의 눈 안에서는 회전하는 바람이 거의 없다. 그죠? 상승하는 바람도 거의 없다. 오히려 태풍의 눈 안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 접근을 할때 기압이 낮아진다? 풍속이 커진다. 그런데 어느 시점 봤더니 풍속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근데 확 떨어진 시점이 기압이 굉장히 낮은 시점과 거의 일치하지. 아, 태풍의 눈을 통과했구나. 라고, 또는 태풍의 눈에 놓였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이 자료에서는 태풍의 눈이 통과했다라고 이제 문두에 주어졌지만 제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태풍의 눈을 통과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풍속이 갑자기 확 떨어졌기 때문에 눈 속으로 쏙 들어온 거지. 그리고 나서 태풍이 다시 지나가니까 다시 풍속이 세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야. 아셨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태풍의 풍속이 이렇게 센 구간은 우리가 보통 이제 눈벽 부근에서. 아셨죠? 그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역은 기압, 니은은 풍속이다. 얘는 기압이 되는 거고요. 얘는 풍속이 되는 거예요. 풍속. 그러니까 맞는 거. 지상 일기도에서 이 지역의 평균 등압선 간격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죠? 자, 등압선 간격, 뭘 가지고 봐야 된다? 풍속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T1일 때의 풍속은 요거고요. T2일 때의 풍속은 요거야. 그죠? 1일 때와 2일 때 비교하니까. 2일 때 풍속이 세다라고 하는 건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 그러면 T1일 때가 더 넓다라고 봐야 되겠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넓다. 맞는 거고요. 상승 기류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T2는 풍속이 제일 센 부분. 아, 그럼 너 눈벽 부분을 통과할 때고, T3일 때는 풍속이 다시 확 떨어졌어요. 아, 너는 태풍의 눈을 통과할 때구나. 이렇게. 그럼 상승 기류는 눈벽 부근에서 최대.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진다. 풍속도 세고. 아셨죠? 그러면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활발하다. 맞는 거. 됐죠? 기역, 니은, 티귿 다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 선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기역이 최소인 시기에 니은은 최대이다. 자료를 해석해봐라. 라는 의미였고요. 기역이 최소일 때, 기압이 최소일 때, 풍속은 최대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눈을 통과했기 때문에 눈을 통과한 시점에 기압이 최소일 때 풍속도 굉장히 작다. 아셨죠? 이 지역은 T1일 때가 강풍에 의한 피해, T1일 때 강풍에 의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T1은 언제? 여기. 여기. 풍속이 요 정도 됩니다. 강풍의 기준은 뭐야? 강풍의 기준은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의 시간.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평균 풍속이 초속 14m/s. 악기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 정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일 때. 보세요. 이 T1을 기준으로 봤을 때그 전에도 그 이상. 그때도 그 이상. 그러니까 강풍에 의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태풍의 세력이 일정하다면 T2일 때 태풍의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정도. 약. 맞죠? 자, 세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태풍의 눈을 통과한 시점. 태풍의 눈을 통과한 시점이라고 하면 그때가 중심 기압. 태풍의 중심 기압과 관측 기압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지. 즉, 태풍의 세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 태풍의 중심 기압은 대략적으로 965보다도 더 적은 값, 더 작은 값.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 T2일 때든, T1일 때든, T3일 때든. 아셨죠? 세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너도 틀렸다. 그렇다고 하면 추가 선지에서는 미음만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볼 거. 요거. 가시 영상에서 구름은 T2일 때와 T3일 때중 언제 더 밝게 보이겠니? 자, T2일 때는요, 눈벽 부분을 통과할 때, 굉장히 두꺼운 구름 통과하니까 굉장히 밝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태풍의 눈을 통과할 때는 구름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 아셨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5번 봤고요.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역시나 자료 해석 문제인데, 지금 자료가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 그림 해석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 주변에 위치한 해상 관측소에서 관측한 풍향, 풍속, 기압,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제일 앞에 있는 거 풍향부터 볼게요. 태풍이 통과를 하는데 풍향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북서에서 북, 그랬다가 북동에서 동으로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서, 북, 그 다음에 북, 동이야. 자, 방향을 찍어 볼게요. 서풍, 북풍, 동풍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 태풍이 지나가는데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위시, 오위시.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험 반원에 위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소는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였다.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1, T3 중 태풍의 중심과 관측소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때, 거리를 따져봐라라고 했을 때이 거리를 따지는 가장 좋은 데이터는 뭐예요? 기압. 태풍 중심과 가장 가까이 있어 기압이 가장 낮아야 되는 거야. 관측 기압이. 기압 자료를 봐야 된다는 거지. 기압 자료를 보면 관측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언제? T2일 때. T2일 때가 가장 가까웠다. 아셨죠? 그럼 가장 가까웠던 때는 T2이다가 맞는 거고요. 바람 효과만 고려한다면 이 해역의 표층 수온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표층 수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태풍이 지나갑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을 불고 있어요. 태풍이 지나가면 바람에 의한 혼합. 그죠? 그다음에 태풍은 저기압성 바람이죠. 저기압성 바람에 의한 용승. 그러니까 바람 효과만 고려해라라고 하면 우리는 혼합 효과와 용승 효과를 다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태풍이 통과하면 수온이 내려간다라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T1일 때와 T3일 때를 비교해 보면 이 지역의 태풍이 통과한 시점은 2가 될 테니까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나가서 가장 가까이 지나간 시점이 기압이 가장 낮은 T2 맞죠? 그러면 T1은 통과 전, T3는 통과 후 맞죠? 통과 전과 통과 후를 따져보면 통과 후에는 바람에 의한 혼합, 용승에 의한 효과가 나타난 이유이기 때문에 뭐예요? 수온이 내려간다는 거지. 그러면 표층 수온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았을 것이다. 맞지? T3일 때는 그 효과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고.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이 관측소에 태풍의 눈이 통과했다. 태풍의 눈이 만약에 통과했다면 관측 기압이 제일 낮은 이 시기에 풍속도 확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풍속이 안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태풍의 눈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풍이 이 관측소에 가까운 곳을 그냥 지나간 거야. 아셨죠?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과하지 않았다. 자, 관측 기간에 태풍은 대체로 서동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제 이런 것들 내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 풍향을 봐야 돼. 처음에 관측 풍향이 뭐였냐면 북서였어. 북서. 북서.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북으로 바뀝니다. 북. 이게 2번이야.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북동으로 바뀌어요. 풍향이 3번이야. 즉, 관측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태풍은 이렇게 지나간다고. 대체적으로 동에서 서로 간다. 아셨죠? 동에서 서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 방향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방향을 하나를 따지라고 한다면 동서가 더 가깝다. 넌 틀렸어. 자, 바람만을 고려할 때 혼합층 두께는 T1 직후가 T2 직후보다 두껍다. 혼합층 두께에는 풍속이 굉장히 센 시기에 더 많이 섞였을 테니까 T2 직후가 두껍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너도 틀렸어. 아셨죠? 추가 선지는 다 틀렸네요.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지상 1,2도에서 등합선의 평균 간격은 T2 시기와 T3 시기 중 언제가 더 조밀할까? 등합선에서의 평균 간격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풍속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라라는 건지. 풍속 자료. 풍속이 큰 시기는 등합선 간격이 조밀하다. 풍속이 약한 시기는 등합선 간격이 좀 넓다, 느슨하다라고 하면 T2와 T3를 보면 이때가 풍속이 세잖아요. 등합선 간격이 조밀하다 또는 좁다. 아셨죠? 그러면 T2 시기가 T3 시기보다 더 조밀하다. 아셨죠? 이렇게 추가 선지 구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6번 봤습니다. 대표용 7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그림,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그림 가와나는 어느 태풍이 통과하기 전과 후의 평균 해수면 온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풍이 지점 기역을 가장 가까이 통과할 때의 태풍의 이동 속력은 8m/s. 거의 밑줄. 기역에서 관측된 최대 풍속은 30m/s이다. 거기도 밑줄. 자,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이러한 범례가 나와 있어요. 범례가 나와 있으면 이 축적들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잘 보시고 수온이 높다, 수온이 낮다. 수온이 높다, 수온이 낮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태풍이 통과한다. 태풍이 통과하면 바람에 의한 혼합, 찬물이 많이 섞이죠. 그다음에 용승 이런 효과에 의해서 수온이 내려간다고.
그러면 태풍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봤을 때 하나가 통과 전, 하나가 통과 후라고 하면 통과 후는 수온이 내려간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자, 그럼 보면 여기서 가와 나중에 얘가 수온이 내려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통과 후가 된다는 거지. 통과 후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요 녀석이, 요 그림이, 요 자료가 통과 전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가 제시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두에 제시된 게 뭐였죠? 요 기억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풍이 기역 지점을 가장 가까이 통과할 때이 태풍의 이동 속력은 8m/s. 기역에서 관측된 최대 풍속은 30m/s. 그러니까 이게 의미한 바가 뭐냐? 태풍이 지금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나갈 때 태풍은 저기압성 바람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바람. 그렇죠?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바람에 의한 풍속 플러스 태풍이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속도. 맞죠? 그두 개의 효과를 더했을 때요 기역에서 측정되는 풍속이 얼마? 30m/s다. 맞죠? 그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자, 보자고요.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태풍이 요렇게 지나간다.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태풍은 저기압성 바람을 갖고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맞죠? 그런 상태에서 기역 지점은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위치하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왼쪽에 위치합니다. 안전 반원에 위치합니다. 풍향 변화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많이 정리했었죠. 자, 이랬을 때요 지점에서의 요 풍속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볼게요. 태풍의 이동 속도를 지금 V2라고 하고요. 태풍의 회전 속도를 V회라고 하겠습니다. 회. 그런데 발문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역에서 풍속을 관측할 때 태풍의 회전에 의한 풍속은 일정하다고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전 속도는 일정한 값.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때 기역 지점에서 측정될 수 있는 최대 풍속 30m/s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자, 회전 속도에서 회전 속도,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속도, 시계 반대 방향에 의한 속도 보면 여기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동 속도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속력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회전 속력에서 이동 속력을 빼주면 그 값이 여기서 관측되는 바람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얼마? 30이라는 거야. 근데 이동 속력이 얼마냐고 했냐면 8 미터퍼세크. 관측되는 건 30m/s. 맞죠? 그러면 일정한 이 회전 속력, 요 지점에서 나타난 일정한 회전 속력은 얼마라는 거야? 38m/s.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문두의 자료와 발문의 조건으로. 아셨죠? 자, 자료 해석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태풍이 통과하기 전의 해수면 온도이다. 통과 후라고. 그래서 수온이 내려갔다는 거지. 틀렸어. 통과 전이 아니라 후야. 태풍이 기역 지점 기역을 가장 가까이 통과할 때 태풍의 이동 속력이 8m/s보다 빨라지면 지점 기역에서 관측된 최대 풍속은 이것보다 느려질 것이다. 자, 요 식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얘가 더 빨라진대. 얘가 빨라진대요? 근데 얘는 일정하다고 했죠? 빨라지는데 얘가 일정하면 요 값이 내려가겠지. 그죠? 일정한 값에서 더큰 값을 빼야 되니까 요 값이 내려가겠지. 그러면 30m/s보다 느려질 것이다. 맞네. 자, 해역 니은에서 혼합층의 평균 두께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두껍다. 지금 가일 때는 바람에 의한 혼합이 일어나서 수온이 내려갔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 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바람에 의한 효과가 혼합이 나타난다? 혼합층이 두꺼워졌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혼합층의 평균 두께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두껍다가 맞는 거. 됐죠? 니은, 디귿 이렇게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추가 선지를 구성합니다. 요거. 자, 태풍이 통과할 때 기역에서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기역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웬, 안, 반. 웬, 안, 반.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틀렸고. 해역 니은에서 표층 영향염의 농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 이제 요런 것들. 지금 통과하고 있죠? 통과했습니다. 바람에 의한 혼합.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옵니다. 찬물이 올라오면 수온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에 깔려있었던 영향염이 같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찬물이 잘 섞이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영향염의 농도가 높아진다. 아셨죠? 표층 영향염의 농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가 맞습니다. 혼합되는 과정에서 또는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셨죠? 해수 혼합만 고려할 때 해역 니은에서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깊다. 혼합만 고려하라고 했잖아. 혼합층이 생겼어요. 두껍게 만들어졌어요. 혼합층이 두꺼워지면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깊은 거지. 혼합층이 얇으면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얕은 거고. 아셨죠?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서 더 두꺼운 거니까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도 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깊다가 맞는 거. 미음, 비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또 구성을 해 봤습니다.
태풍이 통과할 때 평균 풍속은 P 지점이 Q 지점보다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태풍의 중심의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P고 Q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반원, 위험반원, 위험반원의 풍속이 더 크겠지. 그치? 그러면 P 지점이 Q 지점보다 클 것이다가 아니라 Q가 더큰 거야. 자, 태풍이 지점 기역을 통과할 때 태풍의 회전에 의한 풍속은 얼마인가? 요거를 계산해 낼 수가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아셨죠? 요거를 또 계산할 수 있느냐? 얼마? 38m/s.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7번 자료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8번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악기상과 관련된 자료 해석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날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위치할 때 기상 레이더로 관측한 시간당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정체전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체전선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 이제 장마 오는 거고, 장마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정체전선은 기역 또는 니은 중 하나에 형성되어 있다.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봅니다. 북쪽의 찬 공기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요. 그렇죠?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장마를 일으키는 거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찬 공기는 아래로, 남쪽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북쪽으로 가고 싶은 상태에서 세력 다툼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엔 밀도가 작은,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한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결국에 전선 기준으로 북쪽의 상승 영향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비를 많이 내린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전선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의 강수 영향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강수량을 봤을 때 짙은색의 음영이 나오는 곳, 거기에서 상승하는 구름이 있는 거고, 맞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면, 아, 여기에 전선이 있는 거구나. 니은에 전선이 있는 거고, 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상승하는 공기, 구름이 발달하는 거고, 거기서 비를 많이 내리는 모습. 됐죠? 그러면 정체전선은 기역에 형성되어 있다가 아니라 니은으로 가는 거고, 집중호우는 B 지점보다 A 지점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자료 해석입니다. B는 지금 짙지 않아요. 색깔이 짙은 색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A 지점은 굉장히 색깔이 짙죠. 음영이 굉장히 짙은 색이야. 어두운 색깔이야. 그럼 시간당 강수량이 많은 거니까 집중호우는 B 지점보다 A 지점에서 발생하실 것이다. 맞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집중호우, 지금 여기 강수량 단위로 시간당 얼마가 나와 있잖아. 그럼 집중호우의 기준을 좀알 필요가 있겠죠? 한 시간에 30mm 이상.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 정도의 음영. 100에서 50에서 100에, 다시요? 100에서 50. 50에서 25라고 하면 요 정도의 음영이라고 하면 지금 이 A 지점에서의 집중호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ABC 중 상승 기류가 강한 지점은 A다. 사실 니은과 디귿은 같은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상승 기류가 강하다.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진다. 집중호우가 내린다. 이런 거지. A 지점 맞는 거.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추가 선지 요거 보겠습니다. 자,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지금 전선면이 이 위쪽에 올라오고 있는 거야. 위쪽에. 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맞는 거고. B는 정체전선의 북쪽에 위치한다. 전선이 여기 있고요. B가 위에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북쪽에. 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땐 상대적으로 북쪽. 맞는 겁니다. 전선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동한다.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저기압, 규모가 작은 저기압, 그다음에 한랭전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이동할 수가 있지만, 정체전선은 위와 아래에 있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들이 지금 세력 다툼을 하면서 남북으로만 살짝 진동을 하는 거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하지 않는다. 아셨죠? 리을, 미음 요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에 추가. 기온은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P, 여기다가 Q를 하겠다. 아셨죠? 다른 걸 고려하지 말고 여기 P, 여기 Q라고 했을 때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단의 성질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P는 찬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고 Q는 따뜻한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P가 더 기온이 낮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아셨죠? 얘가 더 높은 거야. 집중호우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30mm가 되는 겁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80mm가 되는 거야. 아셨죠? 또는 그 지역에 내릴 수 있는 평균 연 강수량의 10%, 그 이상. 아셨죠? 그 정도가 내리면 이제 집중호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집중호우의 기준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8번 봤어요. 이제 대표용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뇌우와 관련된 겁니다. 자, 볼게요. 밤새 이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다. 얘가 지금 뇌우죠.
자, 이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가옥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비가 그친 뒤쭉이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굉장히 더운 시기가 보네요.

기억은 뇌후의 발달 단계 중 성숙 단계에 나타난다. 자, 뇌후의 발달 단계 뭐죠? 적은, 성숙, 소멸 단계 중에서 강한 비를 동반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언제? 성숙 단계에 맞는 거고요. 니은은 우리나라가 주로 함대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발령된다. 지금 폭염경보인데? 폭염경보인데 함대 기단? 말이 안 되죠. 뭐 열대 같은 거. 굉장히 뜨거운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발령되겠죠. 뇌후의 시간 규모는 태풍의 시간 규모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시간 규모라고 하는 건 지속 시간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지금 보면 밤새. 밤 사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끝난 거야. 근데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 일기예보를 보세요. 며칠 전부터 막 계속 방송에 나오죠. 태풍의 영향권은 굉장히 시간이 길다는 거지. 수일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밤새, 하룻밤에 끝났다는 거지. 그러면 시간 규모는 태풍의 시간 규모보다 작다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기역, 티귿, 골라줄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요거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계절은 봄철보다 여름철에 가깝다. 뜨거운 기단의 영향을 받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깝다. 아셨죠? 뜨거운 기단의 영향을 받는 시기. 자, 기역은 한랭전선의 후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자, 뇌후현상. 기본적으로 적란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적란운 한랭전선의 후면에서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랭전선의 후면에서 굉장히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해요. 수직적인 상승을 하니까 두꺼운 구름, 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뇌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아셨죠? 여름철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전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니은이 발령될 때 강풍주의보가 함께 발령된다라고 되어 있죠. 니은 뭐? 폭염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강풍주의보가 같이 발령이 된다고? 아니지. 강풍주의보는 주로 겨울철. 아셨죠? 만약에 여름철이라고 한다면 뭐? 태풍과 관련시켜야 돼. 근데 태풍에 대한 얘기 없죠. 그러니까 아닌 거야. 아셨죠? 추가선지는 리을, 미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좀 더. 디귿은 우리나라가 주로 열대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난다. 디귿은 여기다가 디귿을 체크하겠습니다. 무더위를 디귿으로 할게. 무더위, 열대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맞고요. 이 계절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압 배치는, 자, 우리나라가 열대기단의 영향을 받는 아주 더운 시기, 여름철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고기압, 이쪽에 상대적으로 저기압,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까지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 9번까지 봤고요.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신을 만점 시켜줄 수 있는 내신 만점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할 것들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무엇을 봐야 되냐면 태풍의 구조에서 기압과 풍속 변화 어떻게 나타나는지,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압만을 고려할 때, 바람이 아니야. 기압만을 고려할 때 해수면의 높이. 아셨죠? 그 다음에 태풍이 상륙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요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기상과 관련해서 자, 뇌후의 발달 단계, 적은, 성숙, 소멸, 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특히나 대부분의 악기상은 성숙 단계와 같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박은 어느 시기에 잘 만들어질 수 없는지, 잘 일어날 수 없는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폭설이 내릴 때 기단의 변질과 이걸 설명,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지. 됐죠? 요 정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7강 대기의 변화 이제 완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해양의 변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 오늘은 교재 6강에 해당하는 남은 문제들 살펴보러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문 먼저 읽어오시고 오늘도 내신 대비하러 한층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은요. 6강의 4번에 해당하는 역시나 어법이네요.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챕터에 어법 유형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용 이해를 좀 덜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한층 더 이해를 더해 가시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지문을 내용 위주로 읽으면은 더 나의 것이 될 것 같거든요. 역으로 다시 한번 읽는 과정도 꼭 더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보겠습니다. 동물의 모방에 관한 글이었는데 최근 연구는 모방을 다른 사회적 학습과 구분하는 절차를 개발을 했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어떠했지요? 침팬지부터 매출하기까지 모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행동이나 시행착오 학습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였어. 근데 이 모방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더라. 근데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략이 뭐였습니까? 모방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과 행동의 범위를 탐구하면 되겠다라고 하며 사회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생존과 번식 행동의 습득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동물의 모방은 효율적인 사회적 학습 방식이지만,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그 인지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영어 요약문 살필게요. 자, 모방 역으로 뭐라 그럽니까? imitation. 그렇죠. imitation,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진 형태입니다. 사회적 학습의. 그리고 이것은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전적 행동이라든지 시행착오 학습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the mechanisms, mechanism입니다. 동물들이 다른 개체를 모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완전히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에 해당하는 부사자리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챙겨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빈칸 문장은 3번 문장 어떠합니까? 자, however로 뒤집으면서 방금 요약문에서도 봤던 이야기 또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다시. 관련 과정입니다. 동물들이 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신의 행동을 시범자의 행동에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과정은요. are fully understood.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모방에 관여되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부사 썼습니까? are fully understood라고 해서 어떤 부정어가 보이지는 않으나 fully라고 하는 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었지요.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구나. 단어의 쓰임까지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 갈게요. 7번 문장입니다. 지금 make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을 살피는 문장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다른 동물로부터 배우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may not only be adaptive in 적응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make 만들 거예요. 근데 more efficient라고 해서 지금 뭐가 앞으로 나왔냐면 목적격 보어가 앞으로 나와버립니다. 아하. 자, make 있습니다. 앞에 전치사 in이 붙었기 때문에 ing 형태로 맞춰준 것뿐이고요. 뒤에 목적격 보어가 먼저 나왔다고요. 그럼 목적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목적어 아니겠습니까? 목적어 해석해보면 the acquisition of behavior, 행동의 습득입니다. 행동의 습득인데 그때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구에 수식받고 있어요. 생존과 번식의 중요한 행동이랍니다. 그럼 결국 해석을 했을 때 생존과 번식이 중요한 행동의 습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적응성이 있다란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어순은 메이커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목적격 보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누가 봐도 지금 목적어가 너무너무 길잖아요. 그치? 특히나 behavior라고 하는 명사가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어요. 무거워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얘네를 뒤로 보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은 문장 삽입입니다. 6번 문장인데요. 앞에서 무슨 이야기 나왔죠? 그 모방 메커니즘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 reasonable strategy, 어떤 합리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모방에 관여하는 그 메커니즘을 더잘 이해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치? 아하,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고, 이것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탐색하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치? 비동사에 걸리는 두 개의 투부 정사 병렬로 연결된 거 챙겨주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용적으로 전략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앞 문장에서 미해결 문제를 제시를 하죠. 모방의 메커니즘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해결 방법, 연구 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이 문장 삽입으로 물어보기가 참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6강의 5번 갑니다. 무관한 문장 유형이었어요. 무관한 문장이었던 번호는 뺐습니다. 자, 스포츠 산업에서 고객의 기쁜 경험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스포츠 산업에서 고객의 기쁨, 영어로는 delight라고 하죠. 지속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고객은 그 경험을 기억해요. 즉, 기쁨을 기억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문제냐? 기억된 기쁨은 기대 수준을 상승시킨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죠? 동화된 기쁨이라고 해서 assimilated delight라고 부른답니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고객은 서비스 특징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까지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고객들도 높은 수준을 정상으로 기대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조직이 이거를 따라할 수가 있더라. 결국 서비스의 독특성,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스포츠 산업, 그 조직은 무엇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을 주는 서비스의 제공 비용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쁨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내용이 꽉차 있는 질문이었네요. 요약합니다. 스포츠 산업에서 고객의 기쁨 경험은 기대를 높이고 서비스 차별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포츠 조직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한 내용이었어요. 영어로 살피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지라도, the memory of it, 그 기쁨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뭐합니까? Raises? 높입니다. 그쵸? 기대 수준을 높인답니다. 자, 그리고 또뭐할수 있어요? Reduce. 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까? 서비스의 differentiation. 차별성이죠. 왜? 경쟁 조직이 그걸 따라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의 차별성은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포츠 산업의 조직들은 must consider 뭐 해야 됩니까? 고려해야 됩니다. 아하, 뭐인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까? 그러한 기쁨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is worthwhile.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얘네가 다 중요한 동사 역할이기 때문에 일부러 세 군데에 다 노란색 표시를 해뒀거든요. 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빈칸 픽으로는 여섯 번째 문장 한번 가봅니다. As a result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문장이었는데 그 결과, 스포츠 조직은 must 뭐 해야 됩니까? 방금도 살펴본 내용입니다. Carefully,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뭐인지. 그렇게 기쁘게 하는 특징을 제공하는 것에 드는 비용이 is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는 어떤 표현 쓰였어요?
worth it. Be worth it이라고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란 뜻이지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스포츠 조직이 결과적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 자세에 해당하는 문장, 빈칸 예측 한번 해보고요. 문법 갑니다. 5번 문장 되겠습니다. Worse, 더 나쁜 것은.

더 나쁜 것은이라고 해서 경쟁 조직이 모방할 수 있다 해당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 안에서 what의 쓰임을 한번 볼 거예요. 경쟁 조직이 들을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까?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와야 되죠.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와야 된다고요. what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what의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what is being offered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공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생긴 모양을 봤더니요. 비동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ing의 현재 진행형 같은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B 플러스 PP의 수동태까지 따라서 현재 진행 수동태 아니겠습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 제공되는 것, 제공되는 중인 것이라고 진행의 의미 강조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형태 익숙하게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자리라는 거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나오는 it은 뭘 받고 있습니까? what 덩어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제공되는 것에 대해 듣고 and duplicated themselves 그것을 직접 모방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it으로 받아주는 과정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서술형 갑니다. 본문에 따르면 a similarity like 이거 뭐였지요? 아까 내용 구조를 살펴봤었던 동화된 기쁨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게 무엇이며 그 결과 무엇이 발생하는지 그 결과까지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A similarity like란 동화된 기쁨으로 일단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죠. 동화된 기쁨으로 고객이 이전에 경험한 기쁨을 정상적인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를 한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러하고요. 그 결과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경쟁 조직이 해당 서비스를 모방해서 서비스의 차별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내가 잘 찾아서 썼는가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6단계 6번 문제 넘어가셔서요. 그래, 순서였습니다.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정의의 범위였습니다. 이때의 정의는 definition에 해당하는 정의죠. 저희 정의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은 counter example, 발레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발레가 무엇이냐? 정의가 틀렸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발레라고 한다. 예시를 들어줍니다. 정의가 너무 협소해요. too narrow, 너무 협소해요. 개념에 속하지만 정의에서 제외된 사례가 발생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종교적 동물로 정의하게 되면 무신론자가 그 정의에서 제외되게 되지요. 이때 이 무신론자를 발레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정의가 너무 포괄적, 너무 넓어요. too broad, 너무 포괄적이라면 개념에 속하지 않지만 정의에 포함된 사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두 발 달린 동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거기에는 새가 포함될 건데 얘는 개념에 속하지 않는 사례거든. 이 경우에는 새가 발레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더해가야 하는 질문이었구나. 볼게요.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협소한지는 발레, counter example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요. 발레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답니다. determine. 무엇을 결정하는데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뭐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냐면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too broad, 너무 포괄적인가 아니면 too narrow, 너무 협소한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뭐 함으로써?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근데 그 사례라고 하는 것은 wrongly included in, 잘못 포함되거나 아니면 excluded from the concept, 그 정의에서 제외된 사례. 그러니까 개념에 잘못 포함되거나 이 개념에서 제외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정의가 너무 포괄적인가, 너무 협소한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the concept,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걸리는 것이 전치사 in, 전치사 from 두 개나 있거든요. 이거 챙겨서 해석을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개념에 잘못 포함되거나 개념에서 제외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그 정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counter examples 발레구나 라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예측은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We can tell. tell이라고 하는 동사에는 알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함으로써 발레를 찾아봄으로써 뭐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앞에서도 계속 봤던 내용이지요. 그 정의가 too broad, 너무 포괄적인가 아니면 too narrow, 너무 협소한가를 알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반복 내용. 자, 어떤 문장은 3번 문장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것은 병렬구조 파악하는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만약에 정의가 너무 협소하다면 발레는 무엇이 될 거냐면 저희 something을 선행사로 하면서 대시 이끄는 관계절이 따라옵니다. 참고로 이때의 넷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에 걸리는 동사 두 개가 but로 연결되어 있지요. 첫 번째는 belongs in, 두 번째는 is excluded.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선행사가 something이기 때문에 s 붙었고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쓰인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죠? belong이는 뭐뭐에 속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be excluded는 뭐뭐에 의해 제외되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의가 너무 협소하다면 발레는 그 개념에 속하지만 정의에 의해 제외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서술형 갑니다. 본문에 근거하여 포괄적 정의와 협소한 정의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우리말로도 서술할 수 있는가? 이게 은근 헷갈리는 개념이거든요. 포괄적 정의는 개념에 속하지 않는 대상까지 포함하는 정의이고 협소한 정의는 개념에 속하는 대상을 일부 제외하는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지문 속에 등장한 또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례에 대해서 서술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포괄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 너무 협소한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 이 추가 사례까지 다시 한번 우리말 정리 보면서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다시 업법 갑니다. 6강의 7번째 연습 문제고요. 곤충을 주인공으로 해서 곤충의 정교한 행동과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기준인식은 어떠했습니까? 곤충의 행동은 유전적으로 고정된 단순한 행동이다. 근데 최근 연구가 밝혀냈지요. 학습 능력과 행동의 유연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말벌의 이야기가 주로 지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러 장소에 둥지를 숨기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더라. 그리고 둥지마다 제공한 먹이의 질과 시간까지 기억을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때 이 말벌은 뭐를 기억하는 겁니까? 무엇을, 어디서, 언제, what, where, when을 기억하는 것이더라. 저 요게 핵심이었죠. 자, 인간도 유사능력, 에피소드 기억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거는 언어로 전달 가능한 명시적 기억이라는 점에서 곤충의 기억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비교의 내용까지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요약할게요. 곤충도 what, where, when의 기억을 통해 이러한 기억을 통해 정교한 학습 능력을 보이지만 인간의 에피소드 기억은 언어로 전달 가능한 명시적 기억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자, 인간의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하면서 이게 언어로 전달 가능하대. 그래서 인간은 전날 밤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한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시까지 질문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최근의 연구는 보여준답니다. 자, 곤충인데 예를 들어서 누구 등장한다고요? wasps라고 해서 말벌이죠. 말벌과 같은 곤충들이 보여줍니다. 학습의 유연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기억합니다.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였습니다. 자, 무엇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는지, 즉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지를 갖다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능력은 뭐랑 유사한 능력이다? 인간의 에피소드 기억이랑 유사한 능력이다. 근데 인간의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differs, 다르답니다. 뭐라는 점에서 이것은 명시적이고 언어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에피소드 기억과는 이러한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두 개 핵심어에 체크해 주시고요. 자, 빈칸 픽은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곤충은요, 보통은 묘사가 됩니다. 유전적으로 고정된, 정형화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뒤집으면서, 최근의 연구는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핵심은 이거잖아요.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길. 자, 곤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정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곤충들은 꽤 정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벌의 예시가 뒤따라오는 거죠. 그쵸? 좋습니다. 어법 문장은 3번 문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의 대가 가리키는 것은 맥락상 말벌이었으니까 말벌로 해석할게요. 자, 말벌들은요, apparently remember, 기억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하하, 뭐를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첫 번째, the quality of the supplies. 이것은 보급품이죠. 자기네들이 공급한 보급품 아니겠습니까? 보급품의 질을 기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때 보급품이라고 하는 것을 PP 덩어리가 수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수식하고 있구나. 자, 지금 provided to each nest라고 해서 각 둥지에 제공된 보급품, 지금 얘와의 관계가 어떠하지요? 보급품은 제공된 대상이니까 수동 관계입니다. 따라서 PP 형태로 수식하고 있는 거구나. 챙겨주시고. 자, 이것의 질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the time, 시기, 시간도 기억을 한답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시간을 받아주는 관계 부사 when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와야 되는데 봤더니 주어, 동사. 근데 동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에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이거 완전한 절 따라온 거 맞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즉, 이것들이 공급된 시간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란 해석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기까지 문법 살피셨고요. 순서. 지금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단순 행위를 나열한 듯 보이지만 사실 순서를 물어보기에도 참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냐면,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연구가 뭘 보여줬지요? 글쎄, 곤충들이 꽤 정교한 행위를 할수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두 번째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벌의 예시가 나와요. 그 말벌이 기억하는 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기억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가? 구체적으로 what과 where와 when을 기억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부연 설명 나오고 마지막에 뭐까지 하고 있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 기억과의 비교까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 순서 문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순서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6강의 8번 갑니다. 주제 추론에 해당하는 질문이었고요.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인구 고령화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평균 수명이 증가한 것이 스포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구체적으로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전통적이고 격렬한 스포츠 참여를 감소시키더라. 스포츠는 고령 관객을 위한 마케팅의 변화가 필요하더라. 지금 관객이 고령화가 되면서 스포츠 산업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변화가 필요하더라. 구체적으로 경기장 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요. 경기 시간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 고령화되고 있는 시청자 현상 때문에 새로운 후원사도 필요하게 될 것인데, 이 후원사와 관련된 내용을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젊은층 대상 제품인 콜라와 운동화는 고령층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고령층이 선호하는 어떤 제품 쪽으로 예시를 들어준 것이 적포도주와 편안한 슬리퍼였습니다. 그쪽으로 후원사를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년의 이미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 전략은 결국에 젊음의 이미지와 노년층의 안락함을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까지 챙겨주셔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요약 갑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스포츠 산업은 고령 관객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와 마케팅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 좋습니다. As populations age,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스포츠 조직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Adapt,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아하. 그들의 마케팅, 시설, 경기 시간이나 일정, 그 다음에 후원사 전략을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미스는 충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충족하기 위해서요. 그 고령화된 관중의 선호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While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 산업을 전반적으로 나이든 고객한테 맞춰서 노년의 이미지만 가져갈 것인가?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뭐도 해야 됩니까? Combine A with B의 구조 나오면서 A와 B를 결합하는 거죠. 젊음의 매력과 노년층이 중시하는 comfort, 안락함을 갖다가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뒷부분의 내용까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이러한 스포츠들은요, will need to, 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필요성에 해당하는 문장이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Market their products differently. 중요한 건 이거죠. 다르게. 그들의 제품을 갖다가 다르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이든 관중이나 팬들의 요구를 satisfy,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르게 마케팅해야 할 것이라고요. 자, 첫 번째 문장에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With을 활용한 분사 구문이 등장했는데, 지금 주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뒷부분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with 분사구문은 어떻게 생겼는가? 일단 with 나오죠. 명사 나오고요. 이 구절에서는 ing의 현재 분사 덩어리. 근데 한 덩어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and로 연결되면서 명사 덩어리 또 나오고 increasing 이하의 현재 분사 덩어리가 또 나왔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사실 그 명사 덩어리를 주어처럼 분사 덩어리를 동사처럼 뒷부분도 명사 덩어리를 주어처럼 분사 덩어리를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와 동사처럼 with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더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어떻게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평균 연령이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는데 형태 챙기십시다. 왜 ing의 현재 분사가 각각 왔습니까?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살폈을 때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거죠. 능동 관계고요.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능동 관계입니다. 그래서 각각 ing를 써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the ramifications for sport,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substantial, 상당하다. 자, 어휘 어렵습니다. 어휘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장상 예측갑니다. 6번 문장에 가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The aging viewer syndrome, 고령화되고 있는 시청자 증후군은 실로 그렇게 부를 만한데, 자, 아마도 herald라고 해서 도래를 알리다라는 뜻이고요. realization은 인식이란 뜻이니까, 인식의 도래를 알릴 것이랍니다. 어떠한 인식? 새로운 후원사가 스포츠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인식의 도래를 알릴 것이래. 그러면 앞에는 일단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고령화되고 있는 시청자 증후군에 대한 설명, 그치? 고령 관객 증가 현상을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문장에서 후원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가 바로 뒷문장에 등장하지요. 그치? 더 이상 콜라나 운동화가 아니라 이 노년층이 선호하는 편안한 슬리퍼, 적포도주, 이쪽으로 후원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문장사비에 해당하는 주어진 문장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강의 9번 갑니다. 제목 출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어요. 학습된 포만감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 사람들은 보통 정해진 양의 음식 전체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이것은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특정 양이 포만감과 에너지를 준다는 학습이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의 에너지 밀도와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1인분을 다 먹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예시가 나왔죠? 시리얼 한 그릇은 사실 종류에 따라 칼로리 차이가 크고요. 우유 지방 함량에 따라서도 칼로리 차이가 다 커지는데 우리는 그냥 주어진 시리얼 한 그릇 1인분의 양을 다 먹더라. 칼로리와 상관없이, 에너지 밀도와 상관없이 다 먹더라. 해당하는 얘기였어요. 그쵸? 자, 우리는 경험을 통해 포만감을 주는 양을 학습하지요. 그러나 식당에서는 많은 양과 높은 칼로리 밀도 때문에 쉽게 속을 수도 있다. 자, 식당에서 나오는 1인분, 나온 대로 다 먹는데, 그건 사실 양도 많고, 칼로리 밀도도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속는 것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음식의 칼로리 밀도보다 초기 경험을 통해 학습한 포만감을 주는 양으로 기준으로 섭취량을 결정을 한다. 다시.
칼로리 밀도보다는 이 초기 경험을 통해 학습

단 포만감을 주는 양. 그것을 기준으로 섭취량을 결정을 한다고요. 영어 요약문 갑니다. People tend to consume. 사람들은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ntire portions. portion이 1인분이거든요. 1인분 전체를 갖다가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그 음식에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것이 높은지 낮은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주어진 1인분 전체를 다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자,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초기 경험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죠? 특정 음식에 대한 초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를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렇지? 어떤 양이 포만감, 스타일이 중요한 단어죠. 어떤 양이 포만감을 만들어내는지를 초기 경험 때문에 배우게 됐어. 따라서 에너지 밀도, 칼로리가 높은지 낮은지에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1인분을 다 먹더라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빈칸 픽은 7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So we learn, 우리는 배운답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초기 경험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What quantities? Yield society. 방금 요약문에서도 비슷한 표현 봤습니다. 그렇죠? 얼만큼의 양이 포만감을 가져오는지, 포만감에 해당하는 society. Yield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다, 산출하다 이런 뜻이니까 얼만큼의 양이 포만감을 가져오는지를 음식에 대한 초기 경험에서 배운다고요. 좋습니다. 2번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병렬 구조 한번 배워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섭취를 한답니다. 위가 주어되는 거고요. consume이 첫 번째 동사 자리에 온 거네요. 자, 완전히 섭취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해진 양의 음식을 완전히 섭취를 하며 and가 두 번째 동사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have가 두 번째 동사. 자,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특정 양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딱 보시면은 아니 이게 무슨 중요한 어법이라고 선생님이 소개를 하시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병렬 구조는 주어 동사 찾기 다음으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구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온전한 형태를 보면은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얘를 투부 정서로 바꾼다든지 ing로 바꾼다든지 pp 형태로 바꾼다든지 약간의 변형을 주면은 어쨌든 해석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상 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병렬 구조도 항상 이렇게 세모 표시동으로 확인을 해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출제로는 서술형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영어 발문의 영어 답변이에요. Explain, 설명을 하랍니다. 왜? A bowl of cereal, 한 그릇의 시리얼이 may provide, 제공할 수 있는지, 다른 양의 칼로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랍니다. 우리 이거 아까 전체 내용 구조 확인할 때 살짝 우리말로 살폈던 내용이에요. 그쵸? 자, it is because, 뭐 때문입니까? The type of cereal, 시리얼의 종류, 그리고 the fat content of the milk, 해서 어떻게 하지요? 우유의 지방 함량입니다. 우유의 지방 함량이 뭐 할 수 있어요? can vary,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리얼 한 그릇이다라 할지라도 그게 뭐 초코랑 마시멜로가 들어가는 시리얼인가 아니면 통곡물 시리얼인가 거기에 더해서 일반 우유를 넣었는가 저지방 우유를 넣었는가 무지방 우유를 넣었는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총 칼로리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예시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그리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6강의 10번 어법 문제로 넘어가서 봅시다. 뭐에 관한 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 내용이 굉장히 꽉꽉 들어가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수행, performance.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행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수행에는 뭐도 핵심 요소입니까? 의사결정 능력이시요. 의사결정 능력도 핵심 요소구나. 자, 그럼 의사결정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일단 내려주고 있어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수행자가 가진 과거 경험과 지식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 과거 경험은 의사결정을 도울 수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행동은 같은 선택을 하도록 편향을 발생을 시킬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수행 상황에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올바른 정답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올바른 선택은 개인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달라지고요. 시간 제약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자 축구 경기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갓 데뷔한 신인 선수입니다. 골대 앞에 공을 잡고 서 있어. 공이 발 앞에 있다고요. 그랬을 때 신인 선수라면은 숙련도가 낮으니까 내가 바로 슛을 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노련한 선수한테 패스를 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결정일 수가 있겠고 하지만 뭔가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골대 앞에서 슛을 때리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숙련도가 많은 선수이니까 그게 또 올바른 결정일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예시로 이해를 도와가 주시고요. 자, 빈칸 문장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다양한 수행 분야에 걸쳐서 성공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에만 달려있는 건 아닙니까? 능숙한 동작 제어와 성공적인 기술의 실행이 달렸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요 부분, 요 땡땡, 세미콜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But also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에도 달려있습니까? Effective decision making, 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core requirement,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기에 also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연결하는 but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치? 다시 효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핵심은 요거였죠. 효과적인 의사결정. 얘 또한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어떤 문장으로는 3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모든 경우에 the decisions that are made라고 해서 지금 예를 선행사로 하면서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뒤에 동사 따라 나오는 구조입니다. 해석하면은 내려지는 결정들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영향을 받는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 기반의 영향을 받는데 자, 이 뒤에서도 얘를 선행사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뒤에를 봤더니 주어 동사 나오는데 동사 has의 목적어가 없어요.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관계절의 쓰임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그래 순서 예측 갑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무엇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또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더라.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더라.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5번 문장은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 되겠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또 추가되는 그러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순서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6강의 11번 무관한 문장 유형이었는데 또 뭐에 관한 글이었지요? 온라인을 통한 소수 집단의 견해 주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전자적 의사소통에서 이 온라인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에서 소수의 의견은 집단의 성과 향상에 기여가 가능하다. 이게 사실상 주제였어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떨어진 소수 의견도 영향력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소수가 일부러 반대 의견을 밝혀요. 그래서 다수가 뭐 하게끔 합니까? 대안에 대해 고려하게끔 합니다. 자, 이 비대면 환경은 의견 충돌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는 환경이다를 고려를 했을 때 소수가 비전형적인 견해를 주장하고 다수가 이를 수용하기가 쉬워지더라. 그래서 그 결과 소수 의견이 집단의 의사결정을 개선한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자, 전자적 의사소통에서는 소수 의견이 더 쉽게 제시되고 수용되어 집단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답니다. 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적인 의사소통은 can enhance, 뭐 할 수 있습니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요. 이게 큰 주제가 되는 거야. 자, 왜냐하면 가능하게 하거든.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뭐 하는 거? 더 자유롭게 자기네들의 견해를 주장하고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해주죠. 그리고 이것은 또 뭐 하게끔 합니까? 다수가 대안을 고려하게끔 해서 결국에는 전반적인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기능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내용 확인해 주시고. 빈칸 빈칸입니다. 첫 번째 문장, 주제문 바로 나와 있어요. 최근 나온 연구 결과들은 보여준답니다. Minorities, 소수 집단인데 그들의 관점을 갖다가 어떻게 전자매체를 사용해서 주장하는 소수 집단들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더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더라. 모호하는 방식으로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하지만 조건도 달려 있었어요. 그치? 자, 그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in-group affiliation이라고 해서 내 집단 소속. 내 집단 소속임을 주장을 하고 그들의 견해를 일관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도 달려 있었으나 중요한 건 이거죠. 전자매체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소수 집단이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제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장이었으니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은 4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지금 주어 동사를 먼저 한번 찾아볼 겁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어요. 빙부터 makes up까지가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being이라고 해서 ing, 동명사가 이끄는 동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뭐 왔습니까? makes라고 하는 s 붙은 동사 왔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구조 분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얘가 첫 번째 동사가 되겠고 그리고 이어지면서 makes 또 다른 두 번째 동사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내에서도 지금 뒤에 따라오는 it은 알맹이가 없는 형식상의 목적어죠. 형식상의 목적어가 될 겁니다.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는 to 부정사 이하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고 앞에 있는 for plus 명사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자, 요 형태 살려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형태도 똑같습니다. makes 뒤에 있는 it은 형식상의 목적어. to 부정사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 그 앞에 있는 verb plus 명사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것이구나. 내용 살려서 해석해주면 되는 거. 자, 이 문장을 우리 다음 유형 예측에서도 똑같이 볼 겁니다. 자, 어휘 적절성인데요. 이 문장의 구조도 어려웠을 뿐더러 내용상으로도 중요한 어휘들을 많이 담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 Being removed from 이라고 해서 이거 멀어지는 거죠.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는 대면 상황에서의 의견 불일치가 주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지금 전자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벗어나는 것은 더 쉽게 맞는답니다. 누가 뭐 하는 거? 소수가 주장하는 겁니다. Atypical, 비전형적인, 비전형적인 견해를 갖다가 뭐 없이 어떤 안갚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장할 수 있게끔 해줄 거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수 집단은 뭐 하는 게 더 쉬워질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소수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마찬가지로 뭐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갖고 올 어떤 정체성에 미칠 결과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고서도 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수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내용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어휘 많은 문장이었습니다. 챙겨주시고요. 자, 6강의 12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글의 순서에 해당하는 질문이었는데 본질주의와 비본질주의에서의 물체, 분류, 의자 예시 나왔던 질문 기억하시죠? 의자 개념을 통해서 본질주의, essentialism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본질주의란 사물은 본질적 속성, essential properties로 정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자의 본질적 속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앉는 부분, 등받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 속성이 하나라도 없으면 의자로 분류되지 않아요. 반면에 비본질주의는 사물은 특정한 본질적 속성이 필요 없다. 뭐만 달성한다면 의자의 경우 앉는 기능, 이 기능적 목적만 달성한다면 의자로 볼 수 있다. 본질주의와 비본질주의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본질주의는 사물이 특정 본질적 속성을 가져야 분류될 수 있다고 보지만 비교하는 거죠. 비본질주의는 기능만 충족하면 분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어로 다시 표현합니다. Essentialism,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물체가 반드시 possess,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정 정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되려면, 그 범주로 분류가 되려면 반면에 비본질주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체가 분류될 수 있더라. 무엇을 바탕으로? functional role,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뭐가 아니라 어떤 고정된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라 기능적인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 물체가 분류될 수 있더라? 그게 비본질주의였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8번 비본질주의에 대한 설명이 이끌어지는 문장 한번 가볼게요. 반면에 뒤집으면서 비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a challenge. 얘가 중요하죠. 뭐 하는 겁니까?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어떠한 생각에 이의를 제기를 할 거냐면은 의자는 필요로 합니다. 특정 본질적인 속성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생각은 무슨 생각? 본질주의의 생각이에요. 근데 비본질주의는 거기에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이었죠. 그쵸? 굉장히 중요한 어휘도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번 문장 가봅니다. 7번 한번 가볼게요. The presence of legs. 다리의 존재는 is considered essential,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진답니다. 뭐가 뭐 되기 위해서는 그 물체가 의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이때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데 앞에 있는 verb plus 명사는 우리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자, 그럼 동사 부분 한번 가봅시다. 다리의 존재는 얘가 주어의 핵이고 동사 나왔는데 is considered essential이라고 해서 consider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consider는 A 나오고 B 나오는데 여기에 to B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A가 앞으로 나가면서 수동태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B 자리에 있는 것이 essential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형용사 오는 거 괜찮지요. 그래서 essenti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남아있는 것이구나. 라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갑니다. 답변이 굉장히 긴 걸로 봐서는 이것도 논술형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자, 본문에 근거하여 본질주의와 비본질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것을 의자 예시에 적용까지 해야 돼요. 의자의 예시에서 두 관점이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지 서술하시오. 모범 답변은 이러합니다. 본질주의는 어떤 사물이 특정 범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범주를 규정하는 본질적 속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반면 비본질주의는 특정한 본질적 속성이 없어도 기능적 목적을 달성한다며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제 의자에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의 경우 본질주의에서는 앉는 부분, 등받이, 다리와 같은 본질적 속성이 모두 있어야 의자로 인정이 되지만 다리가 없는 물체는 의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주의에서는 앉을 수 있는 기능만을 수행을 한다면 다리가 없더라도 의자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었지요. 이 차이를 서술하는 것까지는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의자의 예시에 적용했을 때에도 내가 잘 서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습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더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OX 퀴즈 나갑니다. 자, 이거 내용 굉장히 많았던 질문입니다. OX 잘 생각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이어지는 새로운 챕터도 질문 꼭 확인하고 오시는 거 기억하지요. 그쵸? 자, 오늘도 복습하시고 다음 질문도 예습 잘하고 찾아오시고 우린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4단원의 최종 마무리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민주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좀 정리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민주시민의 초점을 맞춰서 민주시민의 의무와 정치 참여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 겁니다. 특히 시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특히 시민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과 시민불복종의 어떤 정당성의 요건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내기도 정말 용이한 게또 분량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나올지 좀 예측이 불가능한, 그래서 다 하나하나 알아둬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가 마지막 단원이니까요, 여러분. 좀 마음 다 잡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제 4단원 시작하면서 2차 시험 범위 초반부터 해서 조금 많이 힘겨웠을 텐데, 이번이 마지막, 그죠? 이 등산의 마지막 지점이고, 이제 앞으로 내리막길 조금씩 내려갈 거거든요. 마음 편히, 이번 시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볼게요. 좀 일반화된 이야기들인데요.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념 같은 것들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라는 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라는 것이 주권자라고 해서 뭐 무제한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주권자로서 시민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그런 권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민적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자연권이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잖아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어떤 정치 권력이라는 것도 설명할 때 거의 자연권 개념을 갖고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권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없는, 좀 무제한적인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었는데, 비로소 우리는 국가를 만들고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법을 만듦으로써, 이 법에 의해서 제약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유, 그죠?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민주시민의 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민적 자유라는 개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회계약론을 좀 빌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연 상태에서 갖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는 비로소 시민적 자유로서, 그죠? 어떤 제한된 자연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사회계약론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생명에 대한 권리,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재산권이죠. 그리고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 사상과 뭐 양심의 자유,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민주시민의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들이겠고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권리만 요구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민주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동료 시민들에 대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겠는데, 민주시민의 의무의 대표적인 의미는요, 사회질서의 유지와 조정을 위해 부여된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국가 권위를 존중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국가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고, 또한 이 국가가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 없고요. 동료 시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권위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방, 납세, 교육, 정치 참여,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또 국가에서 우리에게 의무로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좀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치 참여라는 건 민주시민의 권리이기도 해요. 그죠? 나는 주권자로서 당연히 내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죠? 나의 어떤 주권을 이제 주권자로서 어떤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편으로 그런 정치 참여라는 건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실행하지 않죠. 그죠? 이제 이런 권리를 유기하고, 이제 이런 정치 참여 의무를 유기하고, 이제 개인선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표현, 아,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왜 필요하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치 참여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거의 대부분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어찌 보면 반대된, 상반된 개념인데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뭐 루소가 말했던 사회계약론처럼, 그게 아니라 이제 로크가 말했던 사회계약론처럼 우리가 뭐 대표자를 뽑아요.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권력을 빌려가서 이제 대신 법을 만들고 대신 뭐 행정 처리를 해주고 뭐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근데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빌려갔잖아요. 그죠? 권력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뭐 이런 태도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자신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뭔가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오남용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사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건 분명하잖아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도 일단 시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민에 의한 통치라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데 그 진짜 정치 참여를 할때 의미가 있는 거지. 민주주의, 민주주의 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자체적으로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한계도 분명하죠. 하지만 진짜 그 시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살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거니까 꼭 정치 참여 해야겠죠, 여러분. 자,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뭐 선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더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이반이나 결정이나 집행 등 모든 정부 활동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선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뭐 국회의원이든 뭐 지방자치 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장이든 뭐 뽑을 때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법안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공청회를 열기도 하죠. 가서 의견 제시할 수도 있고요. 뭐 주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 같은 것들도 시행되고 있는데 요거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일환으로서 주민투표제, 어떤 지역의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는 뭐 구의원이라거나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잘 못했어요. 뭔가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실제로 그 사람을 소환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해임을 가결하고 부결하는 뭐 그런 주민소환제도 실제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본 적이 없죠. 사실 거의 실행되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고 없냐? 없는 건 아닙니다. 사례 찾아보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주민소환제 같은 거는 진짜 좀 제한적인 게 보통 그 국가적인 어떤 선거할 때 있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할 때는 국가공휴일로 이제 선거일을 지정을 하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투표 참여율이 60에서 한70% 정도 이제 그 정도 선이죠. 보통 항상. 근데 주민소환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이제 평일에 많이 합니다. 이제 평일에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쉬는 날도 아닌데 와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정족수, 이제 3분의 1, 3분의 1이 투표를 해야 돼요. 33%. 근데 쉽지 않죠. 공휴일인데도 60, 70%가 나오는데 쉬는 날이 아닌데 투표 날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죠. 자, 그리고 입법 청원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의견을 또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은요, 굉장히 합법적인 어떤 많이 알려져 있는 루트들이고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정치 참여 방식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시민 불복종이라는 거예요. 여기 별표 하나 쳐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시민 불복종 정말 아까도 제가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인데요. 전반적인 소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가들의 개인적인 입장들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일단 시민 불복종의 의미가 무엇이냐?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번역하려는 의도적인 위법행위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아까도 뭐 우리가 봤던 뭐 주민소환제라든지 뭐 입법 청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번역하려는 뭐 의도 뭐 이런 것들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권력의 남용이라든지 오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견제하려는 어떤 시도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방법과 시민불복종 행위가 조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소개했던 방법들은 합법적인 루트를 통한 방법들이에요. 근데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법적인 시위 같은 것들 있죠. 위법적인 시위 같은 것들. 그래서 뭐,

그러면은 뭐 도로를 막 점거하거나 뭐 아니면 뭐 지하철을 막 점거해서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주거나 뭐 이런 행동들. 근데 그런 행동들, 그런 시위들을 잘 살펴보면은 보통 위법 행위예요. 그죠? 뭐 도로를 점거하는 게 합법적이진 않겠죠? 혹은 뭐 지하철을 방해하는 것이, 운행을 방해하는 것이 합법적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위들이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메시지. 뭔가 자신들이 뭔가 이 불리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불리한 처지, 혹은 자신들의 어떤 자유와 권리라는 것이 침해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꼭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법과 정책이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어떤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행위를 시민 불복종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국가 정책에 대한 저항을 시민불복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민불복종은 조금 디테일하고 협소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서술형에서.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써보세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특정 사상가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써보세요.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낼수 있죠. 그래서 포인트 같은 것들은 이겁니다. 위법적인 행위다. 그리고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시도이다. 뭐 이런 포인트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불복종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뭐 사실 위법 행위잖아요. 그러면 뭐그 자체로 뭐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는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좀 살펴볼 건데, 요거 주의하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정당화입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시민불복종 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조건을 나열해 놓은 것이지, 특정한 사상가는 이 요인들을 조금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건 기억하세요. 우리 일반적인 내용 보고 사상가 입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뒤에서.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술형 문제에서 뭐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나오지 않을 거예요. 사상가를 주거나 혹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조건을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분명히 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잘 구별하시고요. 자, 첫 번째, 공동선을 추구해야겠죠? 방금 말했죠?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정의 실현과 같은 공익을 추구하는 어떤 목적성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충분히, 아, 그러려니 할수 있겠죠? 들어들 수 있겠죠? 그들의 목소리를. 자, 두 번째, 그 시민불복종의 방법론이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위법행위라서 일단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나름대로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위법행위들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시민불복종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행동이 알리려는 행동.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유발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통해서 이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이제 바꿔나가려는 어떤 시도가 시민불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 폭력적으로 막 시위하고 있어요. 막 기물 파손하고 막다 때려 부시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주고 싶겠어요? 안 들어주고 싶겠어요? 그 메시지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되도록이면 비폭력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최후의 수단. 합법적인 방법의 실패 후에 시민불복종을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 이런 것은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정의로운 법과 정책을 위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합법적인 절차들을 다 거쳤어요. 다 했어요. 근데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최후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이런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호소가 바로 시민불복종이기 때문에 그런 진실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이 이행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처벌 감수. 역시나 마찬가지인 맥락입니다. 법 체계 자체에 대한 존중을 내포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체제 자체를 변혁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민불복종은 말했죠? 그냥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일부

일부분에, 그죠? 일부분의 어떤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위 행동, 그죠? 어떤 불법적인 행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 체계 자체, 그죠? 법 체계 자체,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 체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 존중해요. 하지만 그 일부의 부정의한 법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니까 그법 체계 자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왜? 위법행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처벌 감수해야 된다. 위법행위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입헌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죠? 어떤 특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춰지지 않게끔 처벌 감수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공개성. 이거 당연한 거죠. 호소의 행위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리려는 행위.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존재를 알리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행위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호소의 행위여야 한다. 호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호소라는 표현.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시민불복종의 어떤 일반적인 조건들이었고요. 자, 이제 사상가로 갑니다.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대다수는 활용을 할 건데, 미묘하게 사상가들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상가입니다. 사실 사상가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1800년대 미국의 문학 작가예요. 문학 작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을,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그죠? 그런 선구자격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시험에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소로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기본 입장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지금 대비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정의죠. 어떤 도덕성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라는 건 만들어진 규칙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법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소로가 보기에도 충분히 그렇죠. 하지만 정의라는 거, 도덕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올바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법보다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당연한 거. 법은 뭐 무조건적으로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행위들을 정당화시킬 때, 야, 법에 있잖아. 법이 그렇게 써져 있잖아. 법은 다른 건데 합법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존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시민적인 정체성보다는 인간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똑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법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시민이 지키는 거예요. 정의는 누가 지키는 겁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지켜야 할 어떤 도덕성인 거죠. 그래서 나는 시민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따라서 인간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의한 법, 정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거를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게 바로 시민불복종이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의 근거라고 한다면 소로는 인간의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양심. 요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양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게 우리의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 맞는데 조금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이성이 명령하는, 이성이 내리는 보편적인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칸트가 말했던 도덕 법칙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양심이라는 표현, 양심과 신념이라는 표현 속에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는 정의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양심에 이 정의에 어긋나는 법이 있다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불복종의 목적성,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목적성이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부정의한 법의 개선입니다. 다만 뭐가 아니다. 이건 사실 공통적인 거예요. 체제의 변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민불복종 행위는 이 체제를 뒤엎고자 하는 혁명적 움직임은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요. 자, 그리고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소로는요, 즉각적으로 불복종할 것을 주장합니다. 요게 좀 독특한 지점인데, 아까 우리 일반적인 그 조건들에서 봤잖아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것. 근데 소로는 즉각적으로 시민불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즉, 부정의한 법을 발견하면 바로 어겨야 돼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법적인 이 절차를 밟는 그 시간에도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유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복종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빨리빨리 그 법을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두 번째, 반드시 비폭력적일 필요도 없어요. 아, 이것도 좀 독특한 점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주셨다? 그러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자, 롤스 한번 볼게요. 이미 양부터가 차이가 많죠,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스스로 많이 갖고 온게 아니고요, 여러분. 요 내용이 우리 교재에 다 나오고 있어요. 교재에, 문제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 들고 왔는데, 롤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분배정의 배웠죠. 그 분배정의의 좀 연장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을 잘 복습한 다음에 요 시민불복종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롤스의 시민불복종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롤스가 말했던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이 사회 모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롤스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왜 시민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롤스가 말했던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요, 말 그대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의롭긴 정의로워요. 즉, 기본적으로는 정의로운 입헌체제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헌법을 바탕으로 하는 입헌체제, 어떤 법과 제도의 체계라는 것이 나름대로 마련이 되어 있는 사회예요. 근데 모든 법이 완전히 100% 정의롭지 않고요. 일부의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또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사회죠. 사실 진짜 모든 법과 정책이 정의로운 사회가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요 정도 되지 않나요? 정의로운 입헌체제를 갖추고 일부의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있는 그런 사회.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부의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롤스가 말했던 정의로운 입헌체제라는 건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체제.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편해요. 민주주의 체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국 법을 만드는 과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입법의 절차들에 대해서 뭐 과반수 정족수가 뭐 얼마가 모여야 되고 뭐 투표했을 때뭐 과반수를 넘겨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 다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민주사회에서는요, 헌법상의 민주적인 입법 절차로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은 없어요. 그죠?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장 잘 실현시켜 줄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수결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 다수결의 방식은요,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해 줄수 있는 완전한 절차는 아니에요. 왜요? 다수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다수가 동의했는데 무조건 정의로워요? 아니잖아요. 다수가 동의했어도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수결의 절차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과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의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헌법과 어떤 법제도 체계 자체가 정의롭지만 일부의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존재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는요, 공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시민들 사이에 공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하나의 정의에 대한 관념, 정의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의관, 우리 앞서 배웠어요. 뭐냐면, 바로 정의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의의 원칙을 많은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예요, 실제로.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요,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연적인 의무라는 것이 모든 시민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연적 의무.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그런 의무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자연적 의무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었다라고 롤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에서 무죄 비율이 가려져가지고 공정한 상황에서 정의 원칙들을 다 합의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어떤 주제로 향하게 되냐면, 이 정의의 원칙을 우리가 수립했는데, 이 정의의 원칙을 당연히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정의의 원칙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잘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의무라는 것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 아닐까라는 이런 논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누가 동의하겠어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 원칙에 동의했어요. 만장일치 동의했고요. 당연히 정의 원칙을 잘 실현시킬 의무. 당연히 만장일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의를 실현할 자연적 의무를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런 정의를 실현할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도 내에 부정의는 준수할 의무예요. 다시 말하면 준법의 의무죠. 그러니까 어떤 부정의가 존재하는데 어느 정도 감내할 정도의, 그죠? 이제 뭔가 개인의 어떤 특정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막 너무 광범위하지는 않은, 그죠? 충분히 합법적으로 뭔가 절차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시민불복종 하게 되면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한도 내에 부정의는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시켜 나갈 의무를 또한 롤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도를 벗어나는, 그죠?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묵과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심각한 부정의를 제거할 의무. 다시 말하면 시민불복종의 의무를 롤스는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요약하자면 결국 정의를 실현할 자연적 의무로서 이 부정의를 준수할 의무, 한도 내의 부정의를 준수할 의무와 심각한 부정의를 개선할 의무를 모두 실행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시민불복종이 권리이자 의무로서 성립되는 사회가 바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복종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뭐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불복종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에서도 역시 시민불복종은 성립하지 않아요. 애초에 뭐 입헌 체제 자체가 독재 체제인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회에서도 역시 호소로서의 어떤 시민불복종 행위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극단적인 저항, 어떤 물리적인 저항,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 있다라고 롤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꼭 기억하시고요. 이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자연적 의무라는 개념 때문에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크게 의미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 생략하시고요. 요두 개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추가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불복종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롤스에게 있어서 시민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다수자들에 대한 위법적이고 정치적인 호소의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호소의 행위다.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위다라는 것. 그리고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행위라는 것. 요게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합법적인 루트를 다 밟고 나서, 이제 합법적인 어떤 시도를 하고 나서, 어떤 그런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뭔가 이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개선이 안 되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위법적인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는 행위가 시민 불복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다수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존재를 알리려는 호소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진짜로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진짜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숙고를 요청하는 거죠. 고민해 볼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진짜로 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었다면 어떤 공감대와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법과 정책을 개선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또한 크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요 위법적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 부정의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대표적으로는 사실 도로교통법을 많이 위반하게 돼요. 사실 막 도로를 뭐 점거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지하철을 점거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퍼포먼스인 거죠. 사실 위법적인 어떤 호소를 위한 어떤 수단적인 퍼포먼스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부정의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자,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아까 말했죠.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교정함으로써 입헌 체제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행위로서 뭔가 약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건 분명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부정의한 법을 개선시킴으로써 훨씬 더 확고한 정의를 수립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입헌 체제의 안정을 가져온다. 체제 변혁을 꿈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거. 공통적인 부분이죠. 놓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입헌 체제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민불복종의 근거, 어디에 바탕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정의의 원칙이죠. 공유된 정의관이죠. 그러니까 호소라는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유된 정의관을 갖고 있어요. 어떤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소가 가능한 거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면 어떻게 여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근거해서 시민불복종이 시행되어야 하고요. 말 그대로 많은 다수자들, 시민들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비추어서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근거는 공유된 정의관, 정의의 원칙이다.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도 어떻게 쓸수 있냐면, 다수자의 가끔 나오는데요. 정의감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교재에 있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의감이라는 건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을 어떤 인정하고 있는, 어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정의감을 갖고 있겠죠. 이 정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정의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감에 대한 호소라는 건 결국 정의관에 대한 호소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당연히 뭐는 안 돼요.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에 근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자에 대한 호소, 그리고 공감과 여론이기 때문에 나만의 개인적인 어떤 규칙들에 근거해서 호소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정의의 원칙과 헌법 자체에 대한 불복종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대상이 뭐예요? 일부의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한 불복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유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자체에 대해서 불복종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입헌 체제 자체에 대해서 불복종을 한다? 그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시민불복종의 성격에 대해서 공공적이다. 당연히 아까 말했죠? 호소의 행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요.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롤스는 표현하고 있는데, 입헌 체제에 대한 존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시민불복종은 위법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위법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입헌 체제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고,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충실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비폭력적 시민불복종, 그리고 처벌을 감수하고자 하는 어떤 태도들, 그리고 실제 법적인 절차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민불복종의 의도를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좀더 디테일하게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요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시민불복종 첫 번째는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에 대한 것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말하면, 부정의한 법과 정책입니다. 그 일부 존재하고 있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인데, 롤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 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심각한 위반. 그죠? 우리 아까도 말했죠? 우리 정의를 실현할 자연적 의무 이야기하면서, 한도 내의 부정이 준법의 의무를 실행해야 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와 기회를 완전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법과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불복종 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 더 있죠.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하지만 시민불복종은 호소의 행위이고 다수의 여론과 공감을 끌어내야 돼요. 근데 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법과 정책들은 사실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실례로 생각해 보면 결국 차등의 원칙을 실현해요. 뭐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려는 어떤 부의 분산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세금을 떼야겠죠? 그럼 이런 문제들. 소득세율을 얼마나 떼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약간 논란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자유를 침해하고 기회를 침해하는 건 명백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나이 30살 이상은 수능을 못 보게 하겠습니다. 그럼 30살 이상인데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너무너무 명백해요. 자유와 기회를 침해했다는 것이. 하지만 소득세율을 몇 퍼센트를 떼는 것이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걸까요? 라는 것은 사람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법과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들이 있겠죠.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 당연히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모든 시도 이후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시민불복종의 부작용을 또한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이제 한 군데서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시민불복종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게 된다면 이 입헌체제의 극심한 무질서와 이 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단 말이죠. 부작용이죠. 부작용. 그러니까 이 시민불복종의 어떤 정도와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또 롤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을 막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할게 아니라 좀 순서를 정해서, 그죠? 어떤 범위를 좀 정해서 이제 시행해야 한다.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항상 성공한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해야 된다는 것. 요게 바로 롤스가 이야기했던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들이죠. 자, 이제 넘어가서 싱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싱어는 우리가 앞서서도 배웠지만 공리주의자였습니다. 그죠? 공리주의자이자 결과주의자예요. 따라서 이 공리주의와 결과주의의 특성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윤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싱어는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부정의가 존재하고 있냐면 다수 의견이 배제된 부정의에 대한 불복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과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국회의원들 다수는 동의를 한 거야. 근데 실질적인 국민 다수가 그걸 지지하지는 않는 그런 법과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법과 정책은 개선되어야겠어요? 아니면 내버려 두어야겠어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거겠죠. 부정의하다고 볼수 있겠죠. 충분히.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충분히 불복종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복종이라는 것의 의미는 다수 시민들에 대한 위법적인 호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사를 진정으로 반영하지 않은 법과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개선해야겠죠? 하고서 알리려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겠죠. 당연히 이 경우에 시민불복종의 근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 즉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복원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 이거 진정한 민주주의

개인적 의사결정이 뭐예요? 진정한, 그죠? 누구의 의사? 시민의 의사를 이야기한다. 시민 다수의 의사. 그러니까 어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국회의원 일부가 동의한 법과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 다수의 의견, 그 민주주의적인 의견이 반영돼, 그 법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시민불복종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처벌을 감수해야 되고요.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게 싱어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뭐가 문제가 없어요. 그죠? 별거 없죠. 하지만 두 번째 경우가 이제 문제죠. 어떤 경우냐면 실제 다수가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동의했고 국회의원도 동의했고 실제로 다수 국민이 동의한 거예요. 그런 법과 정책이 있는데 그 법과 정책이 심각한 부정의인 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던 히틀러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이때 당시에 이제 히틀러의 이제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지지했던 비율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죠? 딱이 경우에요.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감행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종할 수 없는가? 다수가 동의했으니까 불복종할 수 없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불복종 안 해요? 그죠? 이거 심각한 부정이잖아요. 그 자체로. 그래서 싱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가 동의했더라도 불복종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달라요.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수 의견을 반영시키려는 불복종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다수가 동의를 했으나 다수결은 불완전하잖아요. 다수가 동의한 것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선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다수가 동의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을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근거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이 될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때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바로 공미의 원리라고 싱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따져봐야 돼요. 뭘 따져봐야 하느냐. 이 불복종을 통해서 나름대로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복종의 부작용. 즉, 불복종이 유발할 수 있는 해악과 뭘 비교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정의의 해악. 이걸 공리주의적으로 비교하면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는 이 시민불복종이 다소 부작용을 많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민주사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다수 의견을 다소 무시하는, 이 다수의 결정을 무시하는 그런 불복종이 될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거스르는 불복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존중심을 감소시키거나 뭐 이런 어떤 다수의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이 불복종, 약간 이 무리한 시민불복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해악과 우리가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 부정의가 유발하고 있는 해악을 비교해서 만약에 불복종의 해악이 더 작다라고 한다면, 이 부정의의 해악이 더 크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작은 해악으로 큰 해악을 막은 거니까,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싱어의 주장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불복종의 부작용과 우리 불복종이 성공 가능할 것인가, 성공 가능성의 감소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민불복종을 이행해야만 하겠고요. 그래서 싱어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단으로 정당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부정의의 개선이겠죠.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개선. 근데 약간 수단이 무리해요. 그죠?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소 위반하는 경우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정당할 수 있다는 게 또한 싱어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리주의자의 어떤 논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론들 쭉 살펴봤고요. 이제 자료 참고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로럴스 싱어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나는 우리가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딱 봐도 소로예요, 그죠? 인간 존재의 정체성이 시민적 정체성보다 우선되어야 해.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 그죠? 내 양심이 시키는

원칙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둘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심각한 위반, 그죠? 현저한 위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기회균등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두 불복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시민불복종은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왔지만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요. 셋째, 시민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이 시민불복종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유발되었을 때, 이 입헌체제의 극심한 무질서를 유발하고 입헌체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이 부작용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 시민불복종을 그냥 뭐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정의 원칙에 기반했다고 해서 막 무조건적으로 막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롤스의 취지는 이거예요. 항상 시민불복종은 조심스럽게 행해줘야 한다는 거. 조심스럽게. 정말 신중하게. 자, 마지막 싱어 한번 볼게요. 자,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다수에게 부정의를 알리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래서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행위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불복종자들은 자신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자신의 존중을 표명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아까 말했던 조건들 다 나와 있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요.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처벌 감수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입헌 체제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것이다라는 것. 자, 시민불복종을 결심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그죠?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부정의의 해악을 이야기합니다. 중단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 부정의의 해악과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우리의 불복종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이 부작용이죠. 부작용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다소 무시하는 듯한 이런 시민불복종을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어? 뭐야? 민주주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이거 뭐안 따라도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이런 태도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과 어떤 부정의의 해악을 잘 고려해서 그래도 부정의의 해악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죠? 불복종? 할수 있다라는 게이 싱어의 입장이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민주시민의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한 그리고 시민불복종에 대한 내용까지 쭉다 정리를 해봤어요. 시민불복종의 요건들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롤스가 제시했던 어떤 조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요 파트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복습 많이 해두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전쟁으로 불리는 보스니아 내전과 이를 다룬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참 아름답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다 보니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새 둥지처럼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봉쇄기간 저격수들이 이 도시를 에워싸고 총격을 퍼부었던 것은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또 사라예보는 변화무쌍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골목을 하나 꺾을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럽풍의 건물과 이슬람 건축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의 외모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발칸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처럼 모스크와 정교회, 가톨릭 성당과 유대교 회당이 어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의 중심에는 색색의 양탄자를 파는 가게가 늘어서 있고 노천 카페에서는 노쇠 주전자로 끓이는 진한 튀르키예식 커피와 물담배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사라예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는 화려한 영화 포스터와 관광객들로 북적이지요. 이렇게 활기 넘치는 도시 사라예보가 무려 4년 동안 완전 봉쇄된 채 끔찍한 살육이 펼쳐진 죽음의 도시였다니 말만 듣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이슬람, 정교, 가톨릭이 공존해온 보스니아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를 믿으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민족과 섞여 살면서 다양한 얼굴 색과 눈동자를 지니게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의 남슬라브 민족이었고 서로 다른 종교와 풍습은 이들의 친분이나 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과 정교의 꼬마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이웃의 종교 축일을 함께 축하하며 가톨릭과 무슬림 부부가 혼인 후에도 각자의 예배당에 나가는 일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 사라예보는 국적과 종교를 넘어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추구했던 그야말로 유고슬라비아의 이상을 압축시킨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유고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첫 장면은 활기찬 사라예보의 아침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국가대표 사격팀의 에이스인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친구가 가족과 함께 근교로 캠핑을 떠났는데요. 바비큐를 굽고 먹고 마시며 신나게 놀다가 돌아가는 길, 무장을 한 세르비아 군인들이 차를 세우더니 다짜고짜 여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옆 동네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무슨 여권이 필요하냐고 항의하자 오늘부터 이 지역은 세르비아계의 공화국이 점령했으니 세르비아 국민만 통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오죠. 두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대묻습니다. 세르비아 공화국? 그게 어디죠? 우린 유고슬라비아 국민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이 장면은 내전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제까지 정다운 이웃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적이 나뉘고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힘을 합쳐 조국의 사격 금메달을 안겨주리라 다짐했던 두 친구는 이후에 사라예보를 포위한 세르비아군과 이에 대항하는 보스니아 방위군에 입대해 끔찍한 사라예보 봉쇄전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고 각 공화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틀어 유고 내전이라 부르는데요. 많은 이들에게는 보스니아 내전이란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독립분쟁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보스니아 내전이 더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만큼 이 전쟁이 참혹하고 처절했기 때문인데요. 약 4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와 난민을 만들어냈으며 그 잔혹함과 비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참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잔인하기 마련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은 더욱 비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정한 이웃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서로를 죽여야 하니까요. 특히 유고 연방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되었던 보스니아의 경우 이러한 비극성이 유달리 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웃과 친구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동료와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이성을 잃고 나중에는 앞장서서 적들을 처단하는 끔찍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스니아 내전의 원인을 민족 간의 갈등으로 몰아갔지만 사실 이 분쟁의 당사자는 모두 같은 뿌리의 민족입니다.
보스니아의 무슬림은 아랍이나 튀르크 계열의 이슬람 민족이 아니라 이웃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매우 가까운 남슬라브족이거든요. 단지 보스니아가 유달리 오랫동안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곳에 살던 슬라브인 중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 많은 것뿐입니다.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누가 무슬림이고 누가 정교인인지, 누가 세르비아인이고 누가 보스니아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화국 간의 결혼을 장려했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더욱 뒤섞여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한마디로 사라예보의 무슬림은 단지 이슬람교를 믿는 슬라브인이고 이웃에 사는 세르비아 가족은 정교를 믿는 슬라브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이었죠. 이처럼 구별과 차별 없이 공존해온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와 민족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었다니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종교와 민족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내세운 선동이자 핑계일 뿐 결코 비극의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어느덧 내전이 끝난 뒤 30년이 지났고 이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도시이긴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사라예보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사라예보 시내와 외곽에는 정말 묘지가 많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묘지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것도 작은 규모의 가정묘나 마을묘지가 아니라 축구장 넓이에 가까운 공동묘지들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생물연도를 보면 대부분이 사라예보 봉쇄기간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묘지와 함께 봉쇄의 기억을 전하는 흔적 중 하나가 사라예보의 장미라 불리는 포탄의 흔적입니다. 박격포탄이 터져서 여기저기 움푹 파인 자리를 붉은 페인트로 채워놓은 표식을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릅니다. 로맨틱한 이름과는 다르게 야만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라예보의 장미는 원래 도시 곳곳에 많았다는데 이제는 보도 재정비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많이 희미해져서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스니아의 정식 명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요. 이 중 보스니아 지방의 중심지가 사라예보라면 헤르체고비나 지방의 중심지는 모스타르입니다. 지리적으로 헤르체고비나 지방은 크로아티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가톨릭이 어울려 살았고 모스타르 중심에 세워진 다리 스타리 모스트는 강 건너 두 마을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전이 한창이던 1993년 모스타르도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스니아를 침공한 세르비아군에 이어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크로아티아인들마저 독자적인 공화국을 수립하고 모스타르를 수도로 삼았던 거죠. 다리를 오가며 사이좋게 크리스마스와 라마단을 축하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서로의 적이 되었고 그 와중에 크로아티아계 포병에 의해 스타리 모스트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다리의 파편은 그 자체로 산산이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듯했죠. 전쟁이 끝난 후 스타리 모스트는 재건되었고 복원된 다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다리는 모스타르 관광의 핵심이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는 포토존으로 언제 봐도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하지만 그 한쪽에는 1993년을 잊지 말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말없이 서서 이 다리의 슬픈 역사를 전해줍니다. 왜 유독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더 치열했던 걸까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파워게임을 벌인 것은 두 강대국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둘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은 상당히 오랜 역사와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내세웠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애써 억누른 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 티토가 죽은 뒤 더 우위에 서고 싶던 두 나라의 권력자들이 싸움을 시작했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꾸 종교와 민족을 내세웠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중간에 위치한 보스니아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두 나라의 파워게임에 끼일 수밖에 없었고 점차 전쟁의 방점이 종교에 찍히면서 무슬림이 많은 보스니아가 내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입니다. 내전이 절정에 접어들면서 세르비아군은 보스니아에서도 특히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그중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보스니아 내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학살로 손꼽힙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스레브레니차는 유엔이 선포한 안전지역으로 유엔 평화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탱크 부대와 함께 스레브레니차에 입성한 세르비아군은 유엔군을 설득해 내보내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보스니아인을 모두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와 아이들은 버스에 태워 다른 도시로 보냈지만 무슬림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스레브레니차에서 살해된 보스니아 무슬림만 무려 8천 명이 넘습니다. 대량으로 사살한 뒤 아무데나 파묻어서 아직 시체조차 찾지 못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2024년 유엔은 7월 11일을 스레브레니차 제노사이드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지 30년 만에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매년 함께 기억하기로 약속한 셈입니다. 아직 남편과 아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이들에게 이 긴 기다림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주범은 세르비아군이었지만 이곳이 당시 유엔이 정한 안전지대였다는 사실은 유엔의 책임 또한 묻게 만듭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인 내전의 특성상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4년 가까이 주둔하면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돕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주로 빵과 의료품만 전달했던 유엔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레브레니차 학살 당시 자신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남겨둔 채 철수한 것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보스니아 출신의 야스밀라 즈바니치 감독의 코어바디스 아이다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영화입니다. 즈바니치 감독은 매우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그날의 스레브레니차를 보여줍니다. 당시 그곳에는 소수의 유엔 네덜란드 군만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세르비아 사령관은 유엔이 철수하고 이곳을 넘기면 모든 포로를 다른 도시로 무사히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지원 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장한 세르비아군을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군은 저항하지 못한 채 스레브레니차를 넘겨주었고 그 직후 무슬림 남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덜란드 정부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코어바디스 아이다에서 즈바니치 감독은 가상의 인물인 유엔군 보스니아 통역관 아이다의 시선을 통해 운명의 그날 유엔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매우 담담한 시선으로 그립니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다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이 작품의 제목 쿠어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의미하는데요. 박해를 피해 로마를 피하던 사도 베드로가 길 위에서 예수의 환상을 마주하고 던진 물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쿠어바디스란 제목은 여러 가지 층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아이다의 모습을 통해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니 아이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내내 아이다가 그토록 분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이 영화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추상적 비극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죽은 고통스러운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어바디스가 향하는 곳은 바로 스레브레니차에서 철수하는 유엔군의 모습입니다. 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들 유엔군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바로 저 제목을 통해 저들을 버린 채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말없는 질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쿠어바디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가운데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묵직한 질문이 보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개봉 당시 많은 영화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 아이다와 학살을 이끈 장군 등 주요 배역을 세르비아 배우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내전을 다룬 영화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인 역을 보스니아인이 맡고 반대로 보스니아인 역을 세르비아인이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려 해도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누군가

누군가가 되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극과 영화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나로부터 너, 그리고 우리로 확장시키는 예술 장르입니다. 앞으로도 내전에 대한 더 많은 연극과 영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슬라브의 슬픈 역사이자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 강연을 관통하는 의미를 담은 연극 한 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주어진 문장의 위치 넣는 시간. 네, 선생님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파트가 들어올수록 여러분 좀 신나지 않아요? 좀 이상해? 그게 아니라 좀 어려운 파트를 넘으면 그래도 거기에 오는 보람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냈을 때, 해결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이 엄청 희열이 크지 않습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언제 하지? 이 어려운 파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맨날 고민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그렇지. 실제로 해보면서 노력하는 게그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특히 영어는 오늘 외운 단어가 오늘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참 속상한데. 근데 어느 순간에 퍽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이 하나하나씩 쌓이면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확실한 인사말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자,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Effort, 노력은요, doesn't vanish, vanish 하지 않는데요. 이 vanish도 여러분들 처음 보는 단어인가? 수능 단어이긴 한데,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disappear,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는 게 바로 vanish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노력은 어떻게 하는데요? settles 한대요. settle이란 단어가 원래 자리를 잡다, 혹은 이제 점점 노력들이 자리를 잡고 쌓인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친구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의평가는 3학년, 1, 2, 3학년은 다 올라오면서 학평이나 모의평가나 늘 열심히 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했는데, 1등급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확실한 1등급. 확실한 1등급 막 95점, 60, 뭐 97점 이렇게 100점 맞는 거죠. 네, 근데 1등급이 나오지 않다가, 올해도 있었어요. 대수능 보고 나서, 선생님 저 1등급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정말 감동, 눈물 날 뻔했어요. 그 친구도 너무 이제 본인이 노력한 게 빛을 발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희열감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 날을 상상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섯 개의 문제 준비했습니다. 7번부터 11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 주어진 문장의 단서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죠. 하지만 딱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요즘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또 고맙게 나오기는 했어요. 뭐가? however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커마커마 들어간 however는 문장의 맨 앞으로 빼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trade secret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ithout이 나왔으니까 뭣뭣이 없이는 없다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는 분명히 이 주어진 내용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죠. 예, 선생님이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however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지만 꼭 역전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앞에 이야기도 맞는데, 근데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해라고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however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역접을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긴 하죠. 볼게요. 무엇이 없다면?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어떤 특별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요. 뭐에 대한? For trade secrets. Trade라는 단어가 뭐 무역이나 거래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업상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적절하더라고요. 영업상의 비밀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 여러분들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레시피, 그 식당만의 굉장히 비법, 소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secret 아닙니까? top secret이란 말이야. 영업 비밀이야. 그치? 그러니까 영업상의 비밀을 특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보호가 만약에 없어? 만약에 없다면, 하지만, the secretive inventor? 비밀주의 발명가들. 비밀리에 뭔가 발명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risk.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어떤 위험? an employee or a contractor? unemployee, 어떤 직원이나 아니면 contractor, 그 사람과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자가 will disclose the proprietary information. proprietary라고 하면 얘는 독점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그치, 드러낼 그런 위기를,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lose가 닫다잖아요. 폐쇄하다잖아. disclose니까 그게 반대 아니겠어? cover가 덮다지? discover 하면 덮여져 있던 걸 드러내니까, 들춰내니까, 발견하다 의미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드러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만약에 비법 소스를 정말 이 특별 top secret의 레시피를 갖고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너무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자기만 이걸 해서는 이 운영하기가 힘들어. 그 직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 직원이나 혹은 계약자가 어떻게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그걸 보호해줄 수 있는 특별한 법적인 보호가 없으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지. secrecy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주의. 뭔가 영업 비밀이라고 할까, 우리? 영업상의 비밀. 영업상의 비밀이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됐을 때, 이 비밀이 뭐 하지 못했을 때, 보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상의 비밀의 어떤 허점 혹은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이 꼭 있어야겠다. 그죠?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법 가볼게요. Trade Secret Law. 영업상의 비밀 법은요. Aims to. 무언가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죠. Promote innovation.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일단 이걸 왜 비밀로 법적으로 만들어주느냐? 비밀을 지킬 수 있게끔 이걸 법으로 잘 보호를 해주느냐? 그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although, 뭐이긴 하지만, it accomplished this objective in a very different manner than patent protection. patent란 단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는 지금 나와 있긴 한데, patent or patent 둘다 발음이 가능하고요. 특허라는 뜻입니다. 이건 주석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특허의 보호와는 완전히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그것, 즉, trade secret law가 달성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목표가 있기는 하죠. 그죠? 그게 뭐야? 바로 promote innovation,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거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안 그러면 이거 보호 안 해주면 누가 새로운 거 만들겠어? 그치? 다 보호를,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계속 내가 열심히 시간과 노력과 그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 손에 그냥 훅 넘어간다면 누가 그거 만들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인 보호를 하는 건 바로 뭐 때문이냐?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Patent Law와 그 다음에 Trade Secret Law.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Notwithstanding 이라고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Notwithstanding the advantage of obtaining a patent. 특허를 획득하는 것에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특허를 얻게 되면 분명히 이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명가들은요, 많은 혁신가들은 prefer,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합니다. To protect their innovation through secrecy.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유지야. 자, secrecy, 비밀 유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혁신을 보호하기를 더 선호합니다라는 얘기야. 특허도 있는데 왜 특허를 안 하고 비밀 유지를 굳이 선택을 할까? 궁금하죠? 그죠?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틈은 없는 것 같아요. 어색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훅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 However가 있는데, 그죠? 자, 그럼 볼게요. They may believe, 그들이라고 한다면 앞문장과 바로 연결이 된다면 secrecy를 더 선호하는 innovators가 되겠죠. 혁신가들이 되겠습니다. 자, 비밀주의를 선호하는 그 혁신가들은 아마도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The cost and delay of seeking a patent, 특허를 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지연이, 즉 특허를 따내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꽤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특허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죠? 그러한 시간과 그리고 돈, 이런 부분들이 are too great,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혹은 that secrecy better protects. 비밀 유지가 더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Their investment and increases their profit. 그들의 이 투자를 더잘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문장의 내용은 바로 뭐야? Secrecy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죠. 뭐에 비해서? Over patent. 특허를 받는 거에 비해서 Secrecy가 더 장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 장점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장점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법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떤 직원이나 혹은 계약자가 자신들의 독점적인 정보를 드러낼 수도 있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3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볼게요. They might also believe. 그들은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가 나왔어요? 또한이라는 장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도 믿을 수 있어요? The invention can be best utilized. 그 만들어낸 발명품이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다고요.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장기간에 걸쳐서요. 뭐보다 더잘 사용될 수 있어? That a patent would allow. 이 특허가 허락하는 것보다 더 장기간에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뭐 때문이라고? 바로 using secrecy, 비밀 유지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using secrecy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믿고 또한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뭐의 장점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secrecy의 장점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더 patent보다 더 우월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바로 앞 문장과 뒤에 있는 3번 다음 문장이 잘 연결되고 있고 틈이 없다. 이런 역접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3번도 일단 넘어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Once the idea is released. 자, 지금까지 secrecy의 장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뭐래요? 일단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면? 그렇지. releas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방출하다 라는 뜻이에요. 방출이 되면. 다시 말하면 노출이 되면. 다시 말하면 드러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아이디어가 드러난다는 게 바로 뭐야? secrecy가 풀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시중에 나간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it will be free as the air. 공기만큼 자유롭게 그렇게 될 거래요. 그렇게 된다는 게 뭐야? It will be released free as the air.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공기만큼 자유롭게 그렇게 방출이 될 거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 뭐 아래서요? Under the background norms. 이면 규범에 하에서요. 이면에 있는 그 규범에 영향력 하에서요. 뭐의 이면에 있는 규범이야? A free market economy. 자유시장 경제의 이면에 있는 그 규범. 그게 바로 뭐야? 일단은 뭐 수요가 있으면 공급.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게끔 자유롭게 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한번 풀리면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갈 거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앞에 노출이 된다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secrecy의 장점 다음에 이게 그런데 secrecy가 한번 노출되면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디를 넣어보면 돼요? 주어진 문장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인 보호가 없으면은요, 비밀주의 발명가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어떤 직원이 혹은 자신과 계약한 계약자가 독점적인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돼요. 일단 그 아이디어가 그 정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 마무리가 되겠죠? 가볼게요. Such a predicament. Predicament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고요. 이 단어 안 해오셔도 돼요.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공경. 그 공경이 뭐야?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래서 비밀 유지가 안 된 거죠? 자, 이러한 공경은요. would lead.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y inventor. 그 어떠한 발명가가 뭐 할 수 있게끔? To span. 쓸 수 있게끔 이끕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lea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any inventor가 되겠고요. 목적 보호를 이렇게 투부정사를 쓴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구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어떠한 인벤터들로 하여금, 즉 모든 인벤터가 되겠죠. 모든 발명가들, 뭐하고자 하는 모든 발명가들이야. Seeking to rely on secrecy. 비밀 유지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 어떤 발명가라도 to span o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막대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원을 소비하게끔 이끌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자원을 돈이든 뭐든 이렇게 들여서 어디에다 쓰느냐? spend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데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 하는데 쓰고 뭐 하는데 자원을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end로 span ing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병렬 연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한 양의 자원을 쓸 수 있어요. 뭐 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써? High and impassable fences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ies. 그들의 연구 시설 주변에 높은 담장, 그리고 통과할 수 없는 담장을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막대한 자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돈과 보안 팀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 하는데도 또 막대한 양의 자원을 써요? Greatly limit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access to the proprietary information. 독점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굉장히 제한하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양의 또
돈을 드릴 수 있다, 자원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가 적게끔. 그래서 계속 그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홍채 인식하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뭔가 이노베이션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한 자원을 쓰는 조금은 더 불필요한 자원을 쓰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로 such a predicament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내용,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고 그 경우에는 이렇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노출되면, 아이디어가 풀려지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 아이디어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proprietary information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 볼수 있죠. 끌어다가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번 문제는 내용적인 단서로 문제를 좀더더 푸는 게 훨씬 더더 강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본문의 단서가 확실하게 있었던, 갭이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8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도 지금 주어진 내용 자체는 좀 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건 irreality, 실제로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in fact, in reality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앞에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라는 의미로 앞에 상황의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in reality, 실제로라는 뜻이니까 앞에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Object, 사물은요, do not conform. conform이라는 단어 선생님 똑똑복화로 넣어드렸었는데요. 같은 형태를 취하는 거, 순응하다,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따르지 않아요. 물건은 뭘 따르지 않아? To a linear life cycle model. linear라는 단어도 우리 전전 시간이었나요? 한 3시간 전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두 번의 지문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거 뭐예요? 선형의라는 뜻이에요. 선형이라는 게 뭐야? 직선처럼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쭉,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형의 생애 주기의 모델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물이 생애 주기, 그것도 선형.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라질 때까지 이런 선형 주기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선형 주기를 따르지 않고, 그럼 대신에 얘네들은 어떤 걸 겪게 되는가? 봤더니, 사물들은요, undergo breaks. 고장도 겪고, always repairs. 고장이 났으니까 이제 수리가 되어야 되겠죠? 수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and are stored away. 저장은 되는데, 보관은 되는데, 사용되지 않은 채로 보관이 되거나, and find themselves relegated to the basement. 지하실로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only to later, 나중에는 다시 발견이 돼서 repurposed. 그 목적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냥 사용이 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고장이 났다가 그걸 다시 고쳐서 쓰고, 그리고 사용이 안 되다가 다시 지하실까지 갔다가 다시 발견이 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렇게 물건은 이런 주기를, 생애 주기를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그냥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그냥 쓰다가 낡아져서 사라지는 그런 생애 주기를 겪는 게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주기를 겪는 게 바로 뭐다? Object, 물건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Object가 바로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핵심 소재인 것 같아요. 이해됐죠? 실제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위에는 그럼 뭐가 나올 거야? 실제로 바로 선형 구조, 선형 생애 주기를 겪는 업젝트들이 나와주면 좋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고, 근데 실제로는 이걸 따르지 않고 이런 걸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주고 뒤에 부분은 그럼 뭐야? 선형 구조가 아닌 고쳤다가 그다음에 사라졌다가 다시 발견했다가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의 들쑥날쑥한 생애 주기를 갖고 있는 물건의 모습이 보여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By their very nature, 본질적으로요. The concepts of maintenance and repair. Maintenance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원래는 얘가 유지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물건에서 쓰일 때는 정비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정비와 그리고 repair, 수리의 개념은요. are predominantly examined. 주로 검토가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검토가 돼요? From a process-oriented perspective. 과정 지향적인. 이 물건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그 과정 지향적인 관점에서 주로 검토가 됩니다. 자, 일단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비나 수리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The focus. 핵심은, 초점은 뭐에 있어서의 초점?

점점 in related scholarly discourse 이와 관련된 앞에는 정비와 수리 이것과 관련된 학술적인 담론에서의 초점은요 often revolve around 어디를 주변으로 이어지게 돼요? lifespan or life cycle of objects and technologies 사물과 물건과 그리고 기술들의 lifespan 생애 주기 생애 주기가 이거죠? 생애 주기와 수명을 주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일단 앞부분에서는 이 사물에 대한 정비하고 수리하고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다뤄진다.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뭘 찾아서 가야 돼요? 사물들이 생애 주기가 선형으로 그냥 쭉 평범하게 단순하게 그냥 가는 그 설명이 나와줄 때까지 가는 거야.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요. Maintenance and repair, 정비와 수리는요. are considered practices. 어떠한 실행 혹은 어떠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겨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비 그리고 수리는 어떤 행위로 여겨질 수 있을까? That have the potential to prolong the existence of objects. 사물들의 존재를 prolong, 연장하다라는 뜻이요. 연장시켜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러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물건이 한번 고장났을 때 그냥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정비하고 수리하는 거. 그건 바로 뭐 하는 거야? 그 물건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행위죠. 그 얘기란 얘기예요. 됐죠? 자, 이것은 무엇을 확실하게 해줍니까? 여기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이것은 ensuring their sustained utilization over an extended period. 장기간에 걸쳐서, 즉 장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것들의, 그 물건들의 지속되어지는 그런 사용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면서요. 그래서 수리하고 정비해서 쓰면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정비와 수리의 행위에 갖는 의미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 그치. 물건이 그냥 단순하게 생애 주기가 만들어졌다가 그냥 평범하게 쓰이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주기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critically engaged with 비판적으로 뒤에 걸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봤더니 의인화된이라는 anthropomorphic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의인화된 비유, 은유를 비판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의인화된 비유는 뭘로 갖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봤더니 무엇을 사람처럼 설명하는 거냐. imply a biography of things. 사물들을요. biography라고 하면 전기죠.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쭉 그 생애.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다룬 게 biography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사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사물의 생애 주기인 이런 전기를 함축하는 의인화된 이런 비유를 비판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적절하게 강조를 하면서라고 부연 설명이 분사구문으로 이어집니다.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life cycle of a technology from its acquisition to its disposal from the household. 자, from 그리고 to 이렇게 갑니다. 어디에서부터 사물이 습득되어지는 거, 만들어진 다음에 누군가가 사잖아요. 그죠? 습득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의 처리, 처분이야. 그러니까 버리는 거지. 그것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뭐에 대한 이해예요? 기술의 생애 주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그 전통적인 이해가 뭐야? 사람들이 사서 가정에 쓰다가 그 다음에 버려지는 거, 처분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탄생, acquisition, 습득에서부터 마지막에 disposal. 그냥 쭉 이어져서 쓰는. 그게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biography처럼 똑같이 사물의 생애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비판적으로 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provides an incomplete definition.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예,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런 전통적인 기존에 봤었던 그런 관습적인 이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완전하지 않은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물은요. 앞에서 말했던 이런 linear life cycle model의 conventional understanding을 취하지 않아요. 이런 definition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 사물들은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쓰여지다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유력하게 지금 보여져요? 4번이 유력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전통적인 부분이 전통적으로 믿는 관습적인 이런 이해가 잘못됐어요. 기존의 이해가 잘못됐어요.

실제로 이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선영의 생애 주기를 따르지 않고 대신에 이런 주기를 따르게 되죠. 더욱이 게다가라고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추가되는 내용이 위에 있는 문장과 비슷한 결인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어? 그치. 먼저 여기 4번에 들어가 줘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물건은요. May enter recycling.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재활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 and secondhand cycles. 어디로? Secondhand는 중고품이죠. 중고품의 순환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한번 습득되어졌다가 처리되는 그냥 선형의 상황이 아니라 추가해서 어떤 사이클도 갈수 있다는 얘기야. 뭐 고장났다가 수리를 기다렸다가 지하실로 추방됐다가 다시 발견됐다가 제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물건들은 또 어떻게 재활용이 될 수도 있고 중고품의 순환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형의 이런 라이프사이클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르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따르는 방법. 이게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한번 쓰고 습득해서 그냥 버리는, 처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렇지. 4번에 들어와 줘야 이거의 추가적인 내용으로 비슷한 설명이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로 이어지게 돼요? To a dynamic afterlife. 설명이 재밌지 않아요? Afterlife래요. 사후 세계입니다. 그것도 dynamic, 역동적인 사후 세계로 이어지면서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해서 다른 물건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은 marked by diverse applications. 다양한 이런 적용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역동적인 사후 세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다시 쓰여질 수 있는 물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s such, 따라서요. The life of an object. 사물의 이런 삶은요. exhibit, 보여주게 됩니다. A far more complicated and adaptive path. 복잡하고 적응적인 그런 경로를, 훨씬 복잡하고 훨씬 적응적인 경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보다는요, simplistic linear progression.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선형, 단순한 이 선형의 진행보다는 앞에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응해서 다르게 쓰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들어갈 곳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추가의 내용이 바로 뒤에 있는 이 주어진 글에 있는 후반부의 내용과 비슷하게 첨가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도 잘 해결해 봤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9번 문제 어땠어요? 25년도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기억납니다. 지금 일단 단서가 너무 잘 주어졌죠? 그죠? If not,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반대의 상황이 앞에 나와줬겠죠? 그죠? 가볼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로봇은요, 그 로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로봇은 not endlessly chased itself. chase가 여러분들 쫓다라는 뜻입니다. 끝도 없이 누굴 쫓아? 스스로를 쫓을 거래요. 그럼 뭐야? 로봇이 스스로를 쫀다는 얘기는 왜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쫓는 것처럼 막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죠? rather than the blocks. 블록을 쫓기보다는 스스로를 끝도 없이 끊임없이 쫓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야. 쫓을지도 몰라요. 라는 얘기야. 그럼 앞에 것이 안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로봇이 지금 추적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이 문장으로 봤을 때. 블럭인 것 같죠? 블럭을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블럭을 찾거나 블럭을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쫓는데,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된 상황이지. 그지? 그럼 위에는 어떤 상황이 나오겠어? 그렇지. 제대로 된 적절한 상황이 나와줘야 되겠고, 이 문장을 기점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확실한 그 지점이 있겠죠. 터닝 포인트가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틈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가볼까요? 네, 들어가 볼게요. People involved in 어디에 관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In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s designed to perceive and act. 지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디자인이 된, 설계가 된 로봇들에 대한 구상. 개념이라는 뜻도 있죠. 컨셉션이라는 단어가. 로봇들을 구상하고 그리고 로봇들을 엔지니어링 하는 그러한 것에 관여하는 사람들은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지 뭐.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know 압니다. 자, 주어가 people, 동사가 know 이렇게 됩니다. 뭘 알아요? How fundamental is

the ability to discriminate oneself from other entities in the environment. 자,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요, 다른 실체, entities, 다른 실물과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는 discriminate가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discriminate it from the, A를 B와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로봇이 되겠지. 로봇과 자신의 그 로봇 주변에 있는 다른 실체들, 실제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how fundamental. fundamental이 무슨 뜻이에요? 근본적인, 핵심적인 이런 뜻이죠. 얼마나 근본적인지,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지를 이 사람들,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설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뭘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 설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야? 로봇이, 로봇 스스로와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실체들, 그 실체들을 어떻게 갖지 않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어야 돼? 로봇이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지. 생각해봐. 로봇이 다른 애들 실체와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대로 구별을 하면 얘가 원래 목표를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끝도 없이 블럭이 아닌 자신을 쫓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계속 갈게요. Without such an ability,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자신과 다른 실제를 실제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no possible 이니까 불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어떤 목표지향적인 행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표지향적인 행위가 뭐야? 목표로 해서 달성해야 되는 과업이 있어. 근데 그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1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지. 아직 뭐가 안 나왔어? 로봇이 안 나왔잖아. 자, imagine that. That 이하를 상상해보죠. Then you have to build a robot. 여러분들이 하나의 로봇을 만든다고요. 그 로봇이 바로 the robot이 되지 않을까요? 아, 물론 이거 여러분 너무 쉽게 잘 아웃시키겠지만 1번을 여기에는 a robot 다음에 the robot이 나와야 되니까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 그죠? 자, 그러면 로봇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야? Able to search for blocks. 드디어 블럭 나왔습니다. 블럭을 찾아요. 근데 그 블럭이 어떤 블럭이야? Scatter in a room. 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블럭들을 찾아요. 왜? In order to pile them. 그 블럭들을 쌓기 위해서 방에 흩어져 있는 블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able to 이하가 굉장히 긴 의미 단위의 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뒤에서 형용사지만 앞에서 able robot이라고 하지 않고 able to 쭉 이어서 그 뒤에 걸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해서 뒤에서 지금 수식을 하는 형용사 구로 보여집니다. 이해됐죠? 네, 이런 구조 가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아, 의미 단위가 굉장히 길어. 뭐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긴 경우에는 뒤에서 명사를 설명할 수 있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 만드는 거 한번 가볼게요. 블럭. 블럭을 방에 공간이 있어. 방에 블럭이 막 흩어져 있어. 그럼 이 블럭을 찾아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찾아.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싸. 이게 바로 얘가 해야 되는 goal-oriented. 목표지향적인 과업이에요. 그쵸? 자, 이걸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와, 자기 자신과 others라는 거 여기 뭘 말하겠어? blocks를 가리키겠지. 블럭을 구분해야 될 거야. 같지 않다고.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Even this simple task. 심지어 이런 간단한 과업. 간단한 과업이 뭐야? 찾아서 흩어져 있는 거 찾아가지고 쌓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잖아. 그치? 자, 이런 간단한 과업조차도 will require, 아마도 요구할 거예요. 뭐를? Then your machine, 당신의 기계, 즉 로봇이 be able to discriminate between simulation that originate from one's own machinery and stimulation. 자, 선생님 왜 갑자기 이렇게 중단했냐면 여기 stimulation과 stimulation을 찾고 있었어요. 자, A와 B 사이라는 뜻인데 이 자극과 이 자극 사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블럭, 간단한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로봇들은 어떤 자극과 어떤 자극을 구별해야 돼? That originates, 유래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자극이요. 자, 어디서부터 나와? 그 로봇 자체의 부품, 자신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자신의 그 부품에서 나오는 자극과 이럴 때면 얘가 움직이면서 삐그덕대면서 소리가 나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런 자극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극과 뭘 구분해야 돼요? Stimulation that originate from the blocks and the environment. 환경, 주변 환경에 있는 그 블럭에서 나오는 자극들. 그 블럭이 쓰러진

생략될 수 있습니다. 슈드가 생략된다 하더라도 뒤에는 비의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선생님도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계속 갈게요. 자, 그럼 3번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Suppose that, that 이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Can you equip the robot with an artificial eye and artificial arm to detect, grab, and pile the blocks? 아닌 거 알겠네요. 그죠? 왜 3번이 아니에요? 뒤인제 로봇을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로봇 제작을 하는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로봇이 블럭을 찾아서 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일단 가서 봐야 되겠지. 블럭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눈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가서 뭐 해야 돼? 집어야 되겠지. 뭐가 필요해? 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equip A with B, A를 B로 갖추다, 갖추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로봇이 뭘 갖추게끔? 인공 눈, 인공 팔을 갖도록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한번 정해 보자고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요? 감지하고 잡고 그리고 블록을 감지하고 블록을 잡고 블록을 쌓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팔도 있고 눈도 있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몇 번은 들어갈 수가 없어. 3번은 들어갈 수가 없겠지. 자, 만들었어.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게 뭐야? 제대로 가서 찾아서 잡아서 쌓는 거. 그죠? 자, 이렇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계, 여러분들이 만든 로봇은 will have to have some built-in system. 어느 정도의 어떤 내장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거래요. 그 내장된 체계가 바로 뭔데? Enabling it. 그 로봇이 뭐 할 수 있도록? To discriminate between the detection of a block and the detection of its own part, own arm. 자, 이 블럭을 감지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팔을 감지하는 것 사이에 구별을 할 수 있는 내재적인 내장된 시스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뭔데?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로봇은 어떻게 될까요? 끝도 없이 자기를 돌겠죠. 뱅글뱅글뱅글뱅글 돌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로봇은 성공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가 없죠. 성공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건 블럭이 아닌 자신을 끝도 없이 쫓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 5번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아, 선생님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쉬운데? 아, 그래? 그러면 뒤에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도 없이 스스로만 쫓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로봇은요, would engage in circular self-centered acts. 순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장이 없다면은요, 이걸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의 로봇은 갑자기 순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갖추게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해요? 못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행동은요, that would drive it away from. 그 로봇으로 하여금 더 멀어지게 하죠. The target or external goal. 목표물 혹은 외적인 그런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순환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될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몇 번을, 그렇지, 여기 있는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9번 잘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에는 뭐가 보여요?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라고 하는 어떤 역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바로 연결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가볼게요. 자, 안타깝게도요. At the scales, accuracy and precision. 이것은 바로 뭔데? Most useful to protected area management. 자, 보호 구역 관리에 가장 유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뭔데? 규모라든가 가장 유용한 규모 그리고 정확성, 정밀도에 있어서 the future, 미래는요, not only promises to be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이란 뜻입니다. 전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가 앞으로 미래니까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but it also promises to be unpredictable,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에 관련된 거예요? 보호 지역 관리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보호지역 관리가 바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미래의 보호지역 관리가 어떻대요?

지금 전례 없고, 이전의 것과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예측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뭘 달고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라는 내용을 달고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 돼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야? 앞에는, 우리가 충분히 전례 있는 내용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럼 일단 뭐에 대한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 decide whether and how to intervene the ecosystems. 생태계를 개입할지, 생태계에 개입을 할지, 혹은 어떻게 개입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 생태계에 개입한다라는 건 뭔가 멸종의 위기의 종이 있었을 때 걔를 보호한다거나 혹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 개입을 하는 거죠. 자, 개입을 할지 혹은 어떻게 개입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보호구역 관리사들은요,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뭐가요? 합리적인 분명한 생각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까?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까? 미래의 생태계가 어떨 거라는 거. 만약에 그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떨 것이다 라는 분명한 생각을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단 얘기야? 안타깝게도 미래의 보호 관리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전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바로 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만 아니면 관련된 내용의 추가적인 부연 설명만 없으면은요. 가볼게요. 자, 그러면 관리 관행은요. 일반적으로 관행에 관련된 거예요. 일반적인 지금까지 그런 관행들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포함해요? Defining, 규정하고 and implementing, 실행하는 걸 포함하게 됩니다. 뭘 규정해요? More desirable future condition. 보다 바람직한 미래 상황들을 규정하고, 앞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황, 이런 상황이야 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거지. 관리의 행위, 조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 하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Push or guide ecosystem toward that condition. 바람직하다고, 미래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 쪽으로 가도록 이 생태계를 밀거나 혹은 생태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렇도록 설계가 된 조치들, 관리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 예측 불가해. 전례 없어.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Managers. 앞에 있는 관리자들을 가리키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관리자들은요. Need confidence. 뭐가 필요해요? 자신감이 필요하대요. 자신감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얘는 확신이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In the likely outcomes of their interventions. 그들이 개입한 그 결과, 가능한 그런 결과, 개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관리가 이럴 거야라는 확신이 필요해. 하지만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아직까지 나온 스팟이 2번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볼게요. This traditional and inherently local approach. 자, 이러한 전통적이고, 그리고 본래의 논리적인 접근 방법은, 그럼 이게 바로 이러한 접근 방법, 기존의 접근 방법이 뭐야? 앞에 있는 접근 방법이 되겠죠. 역시 몇 번에도? 3번에도 들어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높은 수준의 뭐를요? Predictive ability.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측 가능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and predictions must be developed. 이런 예측은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At appropriate spatial and temporal scales. 적절한 공간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규모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Often localized and near term. 자, 어떤 경우에는 이제 localized, 국지적이고 그리고 가까운 그런 시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까운 그런 면에서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바로 뭐야?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규모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야? Scales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unfortunately를 더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안타깝게도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규모, 정확성, 정밀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전례 없는 일이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겠죠. 우리 계속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3번도 어렵고 4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To illustrate this, 이것을 illustrate,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위에 있는 불확실성,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Consider, 고려해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찾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uncertainties가 나왔네요. 이거 뭐야? 불확실성. 자, 그러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죠. 뭐와 관련된? Involved in predicting climate changes.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생각해보고 또 뭐에 대해서도 How ecosystems are likel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s. 이런 기후 변화에 생태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은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and the likely efficacy of actions 행동에 대한 효율도 가능한 효율도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행동이라는 건 조치가 되겠죠. 근데 이 조치는 어떤 조치냐? Might be taken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To counter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Counter adverse effect of climate changes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여기에는 해로운이라고 되어 있죠. 해로운 부정적인 그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될 수 있는, 취해질 것 같은 그런 조치들의 효율, 가능한 그런 효율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 전례 없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을 생각해보자. 고려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 앞에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이 Uncertainty가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눈에 띄는 바로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고 To illustrate this, 이것을 설명한다는 얘기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넣게 되면 뒤에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 가보겠습니다. Comparable uncertainties surround the nature and magnitude of future changes in other ecosystem stressors. 비슷한 불확실성이요. surround. 에워싸다 둘러싸다 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비슷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The nature, 자연과 and magnitude, 그 규모, 특성과 규모, 뭐에? Future changes in other ecosystem stressors, 다른 생태계의 스트레스 요인에 있어서 미래의 변화에 대한 특성, 어떤 성격과 그리고 magnitude, 규모에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불확실성이 또한 존재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스팟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unfortunately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상황 긍정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뒤에서 보면 이 지금 주어지는 문장이 들어가는 요 부분 즉 4번 다음을 보시면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연결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에 가볼게요. 자, continuous emission. emission이라는 게 뭐야? emit이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가 되겠는데요. 방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지속적인 방출입니다. 계속 내뿜는 거야. 지속적인 방출을 측정하는 것은요. can be costly. 계속 뭐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방출을 측정하는 게 어때? 비싸다는 얘기야.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히 어떤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듭니까? Where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많은 분리된 개별적인 그런 원천들이 있는 경우. 뭐 이를테면 공장이 있어. 공장에서 계속 뭔가 매연이 나와. 그러면 그 공장이 여러 군데 개별적으로 많아.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비용이 많이 들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sources of emission, 이 분출되는, 방출되는, 나올 수 있는 개별적인 그런 나올 수 있는 원천들이 특히나 이런 많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요, 많은 이 pollution problems, 오염의 문제들에 있어서는요, this may be a major disincentive. 인센티브가 여러분들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유인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disincentive라는 표현은 그럼 그거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저해 요인 정도로 볼까요?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 저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의 저해 요인, 주요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런 많은 이 오염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오히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사실 굉장히 힘들기도 하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요인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중요한 소재는 바로 뭔 것 같아요. emission을 measurement, 측정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출에 대한 측정, 특히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에 관련된 지문인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경세. 그렇구나. 환경세, 이거 방출되는 걸 잘 측정을 해야 얼마만큼 환경에 대한 세금을 낼지가 결정이 되겠죠. 환경세는요, 무엇을 근거로 한? Directly unmeasured emissions. 이 직접적으로 측정이 된 그 방출물, 측정이 된 방출물에 직접적인 기본을 두는, 직접적으로 기초를 두는 환경세라는 것은요,
원칙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겨냥될 수 있어요. 어디를 겨냥할 수 있어? 정책적인 환경의 그 목표에 정확하게 겨냥이 될수 있죠. 다시 말하면 그걸 어기는 혹은 방출이 대상이 되는 정말 정확하게 그 대상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그 양을 측정해서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에 강점이 되겠죠? 자, 만약에 어떤 회사가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한 회사가요, 더 많은 것들을 오염시켜요. 더 많이 오염물질을 내뿜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방출하게 돼요. 그러면 그 회사는 지불하게 되죠?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뭐에 비례해서요? 정확하게 이 비율로. 방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방출을 더 많이 했느냐, 그 비율을 따져서 그래서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니까 1번에는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비싸서 그래서 이것이 디스인센티브 하다. 저의 요인이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죠. The polluter. 자, 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을 유발시키는 그 오염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들은 따라서요. Has an incentive. 뭐가 있어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유인책이나 동기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뭐 하려는 동기가 생겨?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야, 방출물 줄여! 이 방출물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요? It's less costly per unit of abatement. 밑에 보시면 감소라고 되어 있죠? 감소의 그 단위당 더 적게 비용을 줄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즉, 감면을 하게 되면, 감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뭐보다는요? The tax o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 Residual 이란 단어가 잔여의라는 뜻이거든요. 잔여의 그 방출에 대한 각각의 단위에 대한 세금보다는 오히려 줄여서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금을 많이 부여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덜 내려고 오염물질을 줄이게 된다. 방출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연결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측정된 그 방출에 직접적으로 부과가 되는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한그큰 내력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그만큼의 비율에 맞게끔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매력이니까 강점이 되겠죠. 그건 바로 뭐가 되는데요. The actions of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이 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물질을 내뿜는 이 기업들이 take to reduce. 뭘 하게 돼요? 줄이게 된대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조치들은요. 뭐 하기 위해서? 세금의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오염물질을 내뿜는 그 기업들이 행하는 그 조치가 are actions. 어떤 조치가 될수 있어요? That also reduce emissions. 역시 무엇을 줄이는? 배출을 줄이는 그런 조치가 될 수도 있죠. 이게 큰두 가지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줄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폴루터들이 적은 에미션을 더 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유인책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강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디스인센티브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죠.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나왔다면 여기 앞에 있는 내용과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뭐에 관련된 거야? 이렇게 emission measurement가 갖고 있는 강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면 단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야? 이용 가능한 기술이야. 뭐 하기 위한? 모니터링 하기 위한. 감시하고 관찰하는 거죠. 뭘 감시하고 관찰해? Concentration 이라고 하면 여기 특히나 이제 배기물질이 되는 거니까 이런 그 배출물이 되는 거니까 얘는 농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압축되어진 그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농도와 흐름. 뭐에? 특정 물질, 폐기물에 특정 물질에 대한 농도와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요.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잘 쓸모가 많기 때문에 기술들이 발전해오고 있어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게 적절해요? 그렇지. 주어진 문장.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이런 오염원들이 많은 경우에, 오염의 문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배출물에 대한 세금을 직접적으로 매기는 게 주로 저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용하다는 측면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보완점이 뒤에 나오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in the future, 미래에는요. 그래서 it will be possible, 가능할 거예요. 뭐 하는 게? To think of taxing measured emissions.

0: 추정된 배출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규모로요? In a wider range of applications. 이 적용할 수 있는 더큰 범위에서 더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비용도 많고 그리고 오염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보완이 될 거다. 그러니까 더큰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다음에 있는 내용과 5번 다음에 있는 내용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바뀌는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지점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배출물에 관련된 배출물에 따라서 세금세를 부과시키는 게 이점이 있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확실하게 이 Nevertheless가 할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똑똑포카 갑니다. Adapt라는 단어고요. 이 apt라는 게 적절한 알맞은의 의미가 돼요. 알맞은 쪽으로 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의자가 나사가 헐거워져서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알맞게 그 상황에 적절한 상황에 알맞게 어떻게 조절하다, 조정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적응하다, 적응시키다라는 의미가 돼요. 어떤 변화된 상황에 적응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장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개작하다, 각색하다 이런 의미까지 됩니다. 그래서 adaptive라는 형용사가 우리 지문에는 나왔죠. adaptation이라는 명사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예요. 똑똑포카에 넣어주시고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 문장 삽입 문제 지금 중간을 훌쩍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장 삽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기출의 미래의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7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연결어의 활용 단원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부분 나머지 나가 볼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진짜 어려운 지문들 많이 다뤘어.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 아 중간에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꿋꿋이 견디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도 쭉쭉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오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데 반드시 이 고비를 넘어가야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 두시고 저희 오늘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풀 거고요. 기출문제 20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역시나 수능 문제 눈 크게 뜨고 보자고 했었죠.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냐면요. Regulation, 규제잖아요. 규제라고 하는 건데 covering scientific experiments and human subjects are strict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규제는 규제인데 어떤 규제냐면 covering 이라고 해서 다루는 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 거냐면요. 과학 실험은 실험인데 인간 피실험자를 다루는 그 규정들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과학 실험을 하는데 인간이 실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거기에 있어서의 규정은요, 규제는요, are strict, 굉장히 엄격하죠. 당연히 그래야겠지, 얘들아. 과학 실험을 하는데 사람이 피실험자가 된다면 굉장히 규정이나 규제는 엄격해야만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subjects, 피실험자들은요, must give their informed written con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보를 제공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서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실험을 주최하는 그런 실험자들은요, must submit their proposed experi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런 계획된 실험을 제출해야 할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To thorough examination by overseeing bod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감독기관의 아주 철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계획된 실험을 제출해야 될 겁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scientist,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냐면요.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여기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요.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요 무엇을 피할 수 있다? 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동사 잡아보면 Can avoid 여기 지금 동사가 나누어져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무엇을 피할 수 있냐면요 The restriction 규제는 규제인데 어떤 규제야?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는 피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associated가 꾸며주는 이 앞에 나오는 얘랑 능동관계인지 수동관계인지만 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규제는 규제인데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받아주고 있지? 그러면 과거 분사 쓰는 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They can also sidestep most of the ethical issues in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또한 피해갈 수 있는데 뭘 피해갈 수 있대요? 그 실험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nobody, presumably, 아마도 그 누구도 더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Of an experiment's potential haza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험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좀 설명해 주고 있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냐면 than the scientist who devise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험을 고안해낸 사람보다 그 실험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는 scientist를 꾸며주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it은 뭐예요 얘들아? 쌤이 해석할 때 살짝 힌트를 줬는데
그 실험을 고안한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앞에 등장하는 an experiment가 되겠습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받고 있으니까 오케이, 대명사 단수로 받은 거 너무 잘했다. 그치? 자, 그래서 그 실험을 고안한 사람보다 더그 실험의 위험성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도 피해갈 수 있구나.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ing on oneself remains deeply problem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remains deeply problem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깊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얘들아, deeply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나오고 있고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만 봐주면 되겠지. 그러면 deeply problematic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아주 매우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네. 자,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맞구나라고 동그라미 치면 될것 같고요. 그랬을 때 one obvious drawback is the danger in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명백한 문제점으로 꼽히는 거. 즉, 스스로한테 실험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명백한 문제점은 뭐냐면요. Is the danger involved? 그 실험에 포함된 그 danger 하면 뭐예요? 위험이라고 하는 게 명백한 문제점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knowing that it exis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것이 존재하는 걸 안다는 것은 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눈 크게 뜨고 한번 볼까? 세미콜론이잖아요. 세미콜론 나온 다음에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아는 것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어. 자, 무엇에 대해서 아는 거냐면요. It exists 할 때, 얘들아, 이때 is 뭐야? 위험이지. 앞에 나오는 그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은 does nothing to reduce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위험을 줄여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실험을 설계했는데 거기 분명히 위험성이 있어.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위험성을 줄일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여기 does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니?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지금 주어 knowing that it exists 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동명사 주어고,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줄 거니까, 자, 동사 자리에 단수 형태 오는 거 너무 잘 오고 있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마저 읽어보자면요. A less obvious drawback is a limited range of dat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명백한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제한된 데이터라는 거지. 왜? 나 스스로한테만 실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제한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that the experiment can generate 그 실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v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나 혹은 생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in small but significant way 굉장히 사소할지 모르지만 중대한 방식으로 according to 어떻다? v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중대한 방식으로 그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혹은 생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According to gender, age, lifestyle, and other fac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성별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혹은 뭔가 생활 방식,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뭔가 스스로한테만 실험을 하는 게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experimental result, 어떤 실험 결과라고 하는 거,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나라고 하는 그 단일 피실험자로부터 도출된 실험 결과들은 are, therefore, 그러므로 of limited value, 굉장히 제한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here is no way to know.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무엇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대? What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 건지 혹은 이례적인 건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집단에 대한 응답에서에 비해서 어떤 피실험자의 반응이 진짜 전형적인 건지 혹은 이례적인 건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 개인한테만 실험을 했을 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봤을 때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올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일단 한번 봤더니 선행사는 없어. 그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는 맞을 거야. 한번 볼까? The subject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얘들아, 어떤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으면 얘는 뭐가 들어갈 자리냐면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쌤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지 이례적인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우리 해석했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우리 접속사 뭐가 있다고 했었어? weather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wea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일단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쌤이 강조하고 있지만 틀린 부분 찾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하지만, 아, 이 틀린 표현을 뭐로 바꿀 수 있어야겠다가 진짜 문법 실력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한번 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죠. 15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역시나 수능 문항입니다. 2020년도 수능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specu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아래 다행히도 나오고 있어요. 고찰이거든요. 뭐에 대한 고찰이냐면요. abo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prehistoric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사시대 예술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고찰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고찰이잖아, 고찰. 자, 그런데 고찰들으로 지금 복수 형태로 나와 있네? 그러면 동사 잡아봐야지. 주어는 지금 잘 잡았고, 이 speculation, 고찰들이라고 하는 거에 상응하는 동사가 어딨는지 보면요. rely o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사시대 그 미술의 의미, 그리고 그거의 목적에 관한 고찰들은 rely heavily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여기 동사 들어올 자리 맞아? 맞지? 앞에 주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에 주어랑 일치시켜줘야겠지? speculations라고 하는 복수 형태 나오고 있으니까, 아, rely on 복수형 동사 나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런 고찰들이요. 어디 의존을 하고 있대요? ana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점에 뭔가 의존을 하고 있나 봐요. 유사점은 유사점인데, drown with modern day hunter-gatherer soc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의 어떤 hunter-gatherer 하면 뭐였죠? 수렵 채집이잖아요. 현대 수렵 채집 사회로부터 끌어진 그런 유사점에 의존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랬을 때 such primitive societies 이러한 원시 사회. 자, 그다음에 2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As Stephen Milton emphasizes in the prehistoric of the modern min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하였듯이 강조하듯이라고 해석했어, 얘들아. 뭐뭐 하듯이라고 쌤이 해석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s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야?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접속사 as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as 뒤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되니까 주어 동사가 이끌어지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 오케이, 접속사 as가 들어갈 자리가 맞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such primitive societies 이러한 원시 사회. 자, 누가 말했듯이 자, 스티븐 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강조를 했냐면 뭔가 본인의 책인가 봐요. 본인의 책에서 강조하였듯이 이러한 원시 사회는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이 문장의 주어는 primitive societies 여기가 지금 주어가 될 거야. 이러한 원시 사회들은 tend to vi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보는 경향이 있대. 얘들아, 근데 여기 수거 표현 우리 하나만 같이 짚어볼까? view A as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A를 B로 보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원시 사회는 뭐를 보는 경향이 있냐면 man and bea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과 짐승, 그리고 animal and plant, 동물과 식물, 그리고 organic and inorganic sphe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영역을 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하지. Participants in an integrated animated tot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로 본대요? 참여자로 본대. 어디에 참여자냐면요. 아주 통합되고 살아있는 총체의 참여자로 본대. 즉, 어디에서? 이러한 원시 사회에서는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생물들 혹은 사람과 짐승, 식물과 동물 이런 애들을 다 뭐로 본대? 하나의 총체로 본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The dual expressions of this tend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향에 두 가지 표현이 있나 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이러한 경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전 문장에서 말한 이 부분이었겠지. 뭔가 하나의 통합된 살아있는 총체로 보는 이러한 관점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 anthropomorph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인화입니다. 자, 의인화인데요. The practice of regarding animals as hum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관행이냐면 동물을 인간으로 보는 그런 관행인 의인화라고 하는 표현과 entertainism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practice of regarding humans as anim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을 동물로서 여기는 인간을 동물로 여기는 그러한 관행인 토테미즘과 의인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의인화와 토테미즘.

both of which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 그두 개의 표현 둘다 spread through 어디에 널리 퍼져 있냐면요. The visual art and the mythology of primitive cul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원시 문화의 시각적인 예술 그리고 신화라고 하는 것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both of which에 여기 which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맞아? 그게 지금 궁금한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볼래? 자, 이때 which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문장을 봤는데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 맞아. 그치? 자, 그리고 앞에 문장을 봤는데 얘들아, 앞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야. 앞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을 하나 덧붙여 주려고 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완전한 문장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접속사도 없이 다음 문장이 나올 수 있어? 없잖아, 얘들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면 안 돼. 그럼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거첫 번째 뭐야? 접속사가 필요해. 자, 두 번째.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뒤에 문장이 아까 어떻다 그랬어? 불완전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디 부분이 없는지 봤더니 주어 부분이 없네. 그럼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두 가지야. 첫 번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수 있는 접속사 필요하고, 두 번째, 뒤에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명사가 필요해. 즉, 이거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애가 누구야? 접속사 기능과 대명사 기능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아,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여기 which가 오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얘들아, 여기 어떻게 다르게 문제로 나오냐면, 여기다가 갑자기 them을 주는 거야. 그러면 both of them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너네 헷갈린다? 어, 맞지. 앞에서 지금 두 개의 개념을 짚었잖아. 그러면 both of them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게 뭐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그럼 연결시켜 줄 수가 없어. 접속사 역할을 해내는 애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both of them이라고 나와도 헷갈리지 말고 우리 여기 뭐가 와야 된다?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기 쉬워요. 알았죠?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the natural world is conceptualized. 이러한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개념화되었냐면요. In terms of human social relationship.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아, 개념화되어진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when considered in this light,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되어질 때, The visual preoccupations of early humans with the non-human creatur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preoccupation이라고 하면 집착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냐면 visual preoccupation, 어떤 시각적인 집착을 했나 봐. 뭐에 집착을 했냐면 초기 인간들이 With the non-human creatures inhabited their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어떤 거? 시각적인 집착은 becomes profoundly meaning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장에 얘들아, 동사 어딨어? 동사 찾아볼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라고 하는 건 일단 제쳐두고요. 동사를 찾아봤더니 becomes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이겠지? 자, 그러면 진짜 주어 찾아봤을 때 뭐야? 시각적인 집착이겠지. 자, 그런데 누구에다가 시각적인 집착을 했냐면 인간이 아는 존재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야? 그들과 함께 사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었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inhabited가 뒤에서 non-human creatures를 꾸며줘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살고 있는 존재지 사라짐을 당한 게 아니잖아. 즉, 수동태가 나오면 안 되고 얘 뭐로 바꿔줘야 된다? inhabiting이라고 하는 능동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현재 분사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그랬을 때,
Among hunter-gatherers, 이러한 수렵 채집인들 사이에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기 좋은 것이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 단순히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 좋은 게 아니라 but also good to think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기에 좋은 존재다라고 누가 말했대? Cloud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대. 이랬을 때, in the practice of totem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토테미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 he has suggested,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an unlettered humanity, 어떤 문맹, unlettered 하면 문맹이거든요? 문맹의 인류는 brood op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했대. 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냐면, open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다라고 지금 주장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제규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만 보면 되거든. 자, 목적어에 등장하고 있는 itself, 즉 곰곰이 생각하는 주체가 누군지 살펴본다면 누구야? 문맹의 인류라고 하는 이 애가 진짜 주체잖아. 그러면 이 주체가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니까, 오케이. 제규대명사 오는 거 맞고요. Unlettered humanity라고 해서 단수 주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itself라고 하는 거 단수 표현으로 온 것도 너무 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쉽지 않은 지문이었지만, 여러분, 문법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생각보다 잘 풀리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서 여러분들 문법 포인트 생각보다 지금은 잘 풀릴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16번 보면요. 2020학년도 7월 학력 평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Metacognition. 얘들아, Metacognition이라고 하면 메타 인지거든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Thinking about thinking.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And it is one of the main distinctions between the human brain and that of other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차이점이래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가장 주된 차이점이냐면요. 인간의 뇌와 다른 종의 그것의 가장 주된 차이점들 중 하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쌤이 지금 여기 넷에다가 형광펜 쳐놨거든? 얘가 뭘까? 한번 맞춰볼래? That of other species. 다른 종의 그것. 그것은 앞에서 나왔었던 brain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brain 말하셨으면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된 차이점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인간의 뇌와 다른 종의 뇌 사이에 가장 주된 차이점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stand high on the ladder above our normal thinking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과정 위에 사다리를 타고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봐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ability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위에 사다리를 얹어서 그 위에 설수 있는 능력. 즉, 생각을 위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and evaluate why we are thinking as we ar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자, 여기서 뭐를 꾸며줬어? 아, 여기서도 지금 뒤에 보니까 동사가 있는 걸 보니 이 앞부분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주어 부분에 있는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뭉텅이가 to, stand부터 시작해가지고 thinking, 이 부분까지가 앞에 나오는 주어, 즉,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and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만 보면 되거든? And evaluate, 평가한다. 자, 아까 전에 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첫 번째, 설수 있는 능력. 우리 생각, 일반적인 생각의 사고 과정 위에 설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evaluate 같은 경우는 stand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 stand, to evaluate 아주 잘 쓰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능력은요, is an evolution.

Evolutionary Marve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화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한 것인데, we have disability. 우리는 이런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냐면, 얘들아,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뒤에 문장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나와야겠지. 자, 만약에 여기 뒤에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나와 있을 거면 얘는 틀리고 because of가 나와야 될 거야. 그치? 이제 문제 포인트들 알겠죠? 자,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요. 왜 우리 이런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냐면 the most recently developed part of human brain, 인간에 대해서 가장 최근 발달된 영역이 enables self-refl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가능하게 해? 자가 성찰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abstract thought, 뭔가 추상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라고 해서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The most recent부터 brain까지가 주어고 enables 무엇을 가능하게 해준다. 무엇을? self-reflective abstract thought.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접속사 because가 나오는 건 맞겠네. 그랬을 때, we can think about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뭐인 것처럼, we are not part of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즉,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ourselves. 제기대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여기 부분 확인하려면 우리 뭐 확인해야 돼? Not part of ourself라고 하는 얘의 주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얘의 주체 누구야? 마치 우리가 스스로 아닌 것처럼에 나온 거의 주체는 바로 앞에 있는 we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랑 ourselves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같잖아. 그러니까, 주어 부분에 나오는 애랑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애가 같으니까 제기대명사 ourselves 쓴거 너무 괜찮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research on primitive behavior indicat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영장류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무엇을 보여준다? 자,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Even our closest cousin, the chimpanze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이라고 불리우는 뭐, 침팬지 종들은요, lacking this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뭔지 한번 살펴볼래? 이때 나오는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걸 보니 얘는 뭐여야 돼? 접속사 that이어야 돼. 그 말인 즉슨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인데, 얘들아, 뒤에 문장 한번 봐봐. Even our closest cousin, chimpanzee. 여기가 주어는 알겠어. 동사가 어디 있어, 얘들아? that절 안에서? 대절 안에서 동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동사가 없어. 그러면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이 lack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사로 바꿔줘야겠네. 그러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lack이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촌이라고 불리는 그런 침팬지들조차도 lack disability 이러한 능력이 떨어진대, 부족하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능력은 메타인지 능력이잖아요.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데, 비록 they possess some self-reflective abilities, 그들이 자기 성찰적인 능력을 조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Like being able to identify themselves in a mirr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울에 비친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인식할 수 있냐면, 아, 우리 스스로구나, 라고 인식할 수는 있대. 그게 바로 자기 성찰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아직 인간들만큼 그렇게 메타인지가 뛰어나지는 않은가 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뭐 대신에 instead of thinking the reflection is another chim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거울에 비친 애가 다른 침팬지라고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를 보니 자기 성찰 능력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인간에 비해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랬을 때 the ability 이러한 능력,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은요, is a double-edged sw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하거든. 왜 그런 거냐면요. While it allows us to evaluate why we are thinking what we ar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allow A to B 우리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What we are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는 것. 셋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이거는 좋은 부분이야. 그치? 양날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건데 분명히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지만 It also put us in touch with difficult existential ques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어려운 실존적인 질문에 우리를 넣어버리기도 한대. 그런데 그 실존적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can easily become obsession. 나중에는 집착이 되는 그런 실존적인 문제, 어려운 실존적인 문제에 우리를 넣어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고,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이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첫 번째 뭐할 거야? 앞에 문장을 한번 볼 거야. 선행사가 있니? 앞에 봤더니 선행사가 없어. 그럼 오케이. 잘 오고 있는 거고.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한번 볼까? We are thinking. 자, 목적어 부분 비어져 있네.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목적어 부분 비어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what 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까지 우리 풀었고요. 바로 1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2019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modern adult human brain weighs only 1/50th of the total body weigh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인 인간의 뇌는 오직 전체 몸의 몇 분의 몇이래? 5분의 1 무게밖에 안 나간대. 그래서 전체 몸무게의 50분의 1이네요, 여러분. 50분의 1밖에 안 나가지만, but uses up to 1/5th of the total energy nee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는 뇌가 얼마나 쓴대? 5분의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그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엄청나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볼수 있고요. The brain's running co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뇌가 운영하는데 즉 유지되는데 드는 비용은요 are about 8 to 10 times as hig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높냐면요 8배에서 10배만큼 정도까지 높대. 자, 뭐와 비교해 봤을 때 As those of the body musc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몸의 근육의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얘들아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 뇌가 사용하는 즉 뇌의 유지 비용 혹은 뇌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의 비용은 8배에서 10배 정도 높대. 누구보다 그 우리의 몸에 muscles, 근육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누굴 가리키는 거야? 앞에서 등장하는 running cost,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비용이라고 해서 running costs, 지금 복수형으로 등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복수형 대명사 those 온거 너무 괜찮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뇌를 유지하는 비용이 근육을 유지하는 비용의 거의 8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and around 3/4 of that energy is expended on neur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심지어 그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4분의 3 정도 되는 양, 정말 절반 이상이죠? 4분의 3 정도 되는 양을 누가 쓴대?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사용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뉴런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콤마 찍어서 설명을 해줄 거야. The specialized brain ce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화된 뇌세포. 얘들아, 여기서 뇌세포의 입장에서는 특별함을 준게 아니라 특화된 거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분사 쓴 거는 잘했다. 맞지? 그래서 특화된 뇌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한번 보면요. An individual neuron이라고 하는 각각의 뉴런이 주어야. 그러면 쌤,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잡는 거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 구조를 조금만 더 보잖아. 그러면 진짜 동사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겠지. 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각각의 뉴런은 뉴런인데 어떤 뉴런이냐면 우리 뇌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뉴런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보내는, 주체적으로 보내니까 send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들어와야겠습니다. 즉, 뇌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그 각각의 뉴런들은요, uses as much energy,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냐면 A leg muscle cell running a marath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라톤을 달리는 그 다리 근육만큼이나 에너지를 많이 쓴대, 얘들아.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얘들아, 다리 근육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겠어. 그치? 자, 그런데 그 각각의 개별적인 뉴런들이 그만큼의 뭐를 쓴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당연히 we use more energy overall when we are running. 우리가 달릴 때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but we are not always on the mo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365일 24시간 달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하지만 whereas our brains never switch of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뇌가 잡아먹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지금 해주고 있죠. Even though the brain is metabolically gree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우리의 뇌가 물질대사적으로 욕심이 많기는 하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 신진대사적으로 욕심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뇌는요, still outclasses. 얘들아, outclass 하면 능가하다란 뜻이거든요. 우리 뇌는 능가한데, any desktop comput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떠한 컴퓨터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는데, 자, 수거 표현 나오고 있죠?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의 측면에서 컴퓨터의 능력을 능가하냐면 첫 번째, In terms of the calculation it can per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수행할 수 있는 계산의 측면에서 이런 컴퓨터들보다 우리 뇌가 뛰어나고요. And the efficiency at which it does th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계산을 하는 그 효율성에 있어서도 컴퓨터보다 우리 뇌가 뛰어나다, 능가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at which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는 말인즉슨 앞에 뭐가 있어? 앞에 선행사는 있고, okay, check, efficiency라고 하는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봤을 때 it does this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선행사 나오고, 뒤에 문장도 완전하니까,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잘 오고 있다. 라고 동그라미 치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We may have built computers. 우리는 아마 어떤 컴퓨터를 만들었을 수는 있을 거냐면요. That can beat our top grandmaster chess play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랜드마스터 체스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는 만들 수 있지만, But, 하지만, we are still far away from, 우리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대요. 누구를 만드는 데는 동떨어져 있냐면요. That is capable of recognizing and picking up one of the chess pieces as easily as a typical three-year-old child ca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 데는 사뭇 멀리 떨어져 있냐면, 자, 마치 3살짜리 아이, 즉, 아주 전형적인 3살짜리 아이가 체스 말 하나를 인식하고 그리고 짚는 것처럼 쉽게 짚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아, 뭔가 그랜드마스터 체스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아직은 어느 단계까지는 아니다. 마치 3살짜리 아이가 그 체스 말을 인식하고 그것을 드는 것만큼이나 쉽게 하는 그런 애들을 만들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easi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한번 볼까? 무엇을 쉽게 할수 없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요. Recognizing and picking up one of the chess pieces. 이렇게 하는 것을 쉽게 하는 애들을 만드는 것은 아직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앞에 등장하고 있는 동명사 구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 구를 수식해줄 수 있는 건 누구야? 부사가 수식해줄 수 있네. 자, 그래서 5번까지도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그러면 저희 18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19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1번부터 살펴볼까요? A recurrent issue for court is whol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whos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나오고 있지. 자, 그래서 법정에서 자꾸 재발하는 문제가 있대.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Whos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의 관점을 채택할까에 대해서 우리 법정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누구의 의견을 지금 누구의 관점을 채택하는 거냐면 In deciding how much should be disclosed to patients about their medical trea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얼마만큼 공개를 해야 될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봐. 뭐에 대해서 결정할 거냐면 to patients about their medical treatment. 그 환자들의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환자에게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에 viewpoint, 관점, 누구의 관점을 채택할 것인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문법적으로 their이라고 하는 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만 보면 되겠지. 그들의 의학적인 치료. 자, 이때 등장하는 그들이 누굴까? 이때 등장하는 그들은 앞에 등장하고 있는 patients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의학적인 치료를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랬을 때 the majority of states 대다수의 도시들은요 favor the expe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자, holding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장하면서 이 전문가들을 지지해주고 있냐면요 that physicians are responsible for disclosing only as much as w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의사는요 책임이 있대요.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 오직 어느 정도까지만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런데, w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by a reasonable medical practitio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학 종사자에 의해서, 아,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도까지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말이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자면, 어떤 합리적인 의사들이 있는 거야. 이 합리적인 의사에 의해서, 딱이 정도까지만 환자에게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판단된 정도까지만 공개하라.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ould이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오는 거 괜찮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 우드 나오는 건 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추측의 조동사 우드가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 의사들이 어떤 의사들이냐면요. In the same community and the same special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전문 분야, 그리고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정말 합리적인 그 의사들에 의해서 결정된 정도까지만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 자, 그렇게 봤을 때, this approach is grou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접근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therapeutic privile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대. 자, 그런데 우리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부연 설명해 줄 건가 봐. Which recognize the physician's preeminent right to withhold any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래요. 그 의사의 우

우월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래. 자, 뭐에 대해서 우월한 권리가 있냐면, to withhold any information. 그 어떠한 정보도 보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That might harm the patient. 그 환자를 뭐할 수도 있는, 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보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아, 의사들한테 있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불러? 지금 이 사람들은 therapeutic privilege, 즉 치료적 특권이라고 부르는구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 해석은 됐고, 자, which라고 하는 얘가 들어갈 자리 맞아라고 본다면 관계대명사 which, 오려면 앞에 선행사 있지. 그치? 앞에 특권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봤을 때 얘들아, 완전해, 불완전해? 동사부터 오고 있으니까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오케이, 3번 관계대명사 위치 오는 것도 맞았네. 자, 그랬을 때 the less deferential minority rule hold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공경받는 소수의 법칙. 아, 그래서 뭔가 여러 사람들이 다 공경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 덜 공경받는 소수의 법칙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냐면 holds that. 이때 등장하는 that은 그러면 접속사 되시겠지. 그치?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한번 보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 adequacy of disclosure should be judg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asonable pati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 공개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만 한다? 아주 합리적인 환자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져야만 하지, 누구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From those of the reasonable physici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쌤이 해석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합리적인 의사의 뭐의 관점에서? 아, 관점에서라고 지금 해석을 했으니까 앞에 나오는 누구를 받고 있어, 이 대명사는? 스탠드포인트를 받고 있네. 자, 근데 얘들아, 스탠드포인트가 단수인데 여기서처럼 지금 복수로 받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럼 얘는 뭐로 받아야겠어? 단수 취급해주는 that이라고 바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no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not from 이 나오고 있으니까 from이 지금 똑같이 연결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뭐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의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환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판단되어야만 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랬을 때, although these general rules are well settled, 일반적인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정착이 되어져 있지만, questions about the adequacy of this Disclosure still ar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정보 공개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발생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arise라고 하는 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를 봤더니 question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 오고 있으니까 아, 복수형 동사 오는 것까지도 잘 오고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19번 문제 풀 거고요. 2018학년도 수능입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되게 많이 풀거든, 얘들아. 복습 꼼꼼히 해 주셔야 돼요. Physiologists who study giving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Psychologist네요, 얘들아. Psychologist 누구예요? 심리학자거든? 자, 심리학자는 심리학자인데 어떤 심리학자냐면요.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주어 누구야? 심리학자들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이 주어 되겠다. 자, 그러면 동사가 어디냐면요. have notic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건데, 그러면 복수형 주어랑 복수형 동사가 잘 일치됐니? 라고 물어본다면, 맞죠? 왜? psychologist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들과 have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가 잘 일치되고 있잖아. 그래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요, have noticed 무엇을 알아챘냐면, some people give substantial amounts to one or two char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액의 양, 상당한 양을 하나 혹은 두 개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적은 양,
즉, 적은 양의 기부

구금액을 여러 군데에 기부하는 그런 것을 알아채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 즉 거액의 금액, 상당한 금액을 하나 혹은 두 개의 기관에 기부하는 사람들은요, seek evidence, 어떤 근거를 찾는데. 뭐에 대한 근거를 찾을 거냐면 what the charity is do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선단체가 정말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거래. 자, 그리고 and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그 기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꼼꼼히 evidence, 근거라고 하는 걸 찾을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 and를 기준으로 이 what과 이 what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진짜 많이 틀렸어. 왜냐하면 지금, 아, 여기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what절 what절 등장하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문법 구조 봐야 돼. w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오려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앞에 보면 the charity is doing 목적어 부분이 빠져 있잖아. 그런데 뒤에를 보면요,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누가 와야 돼? 접속사가 올 자리인데, 자, 쌤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정말 자선단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갔는지 안 갔는지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진짜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유심히 살펴보세요. If the evidence indicat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근거가 무엇을 보여준다면 그 자선단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기부를 할 것이다. 그런데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많은 자선단체에 적은 양을 기부하는 사람들은요, are not so interested in 어디에 딱히 관심이 없냐면 whether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다. 자, 그런데 얘들아, whether이라고 하는 예 보니까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자, 그러면 뒤에 주어 부분 나와 있고, helps, 동사 나와 있고, 다른 사람을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해석은 됐고, 이때 what절이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동사 자리에 잘 들어가 있니? 3번은 지금 그걸 물어봐주고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 부분, 동사 부분 잘 들어가 있네. 특히 현재 진행형으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소액의 양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그 기부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그들이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은, 얘들아, 여기서 진짜 주어는 동명사 주어네. 그들이 진짜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makes them feel good. 그들이 기분 좋게 만드는 거지. 자, 목적어 자리에 them이라고 하는 목적격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람들이잖아. 기부하는 사람들. 즉, 아, 여기서 복수 형태 잘 받고 있고, 앞에 나오고 있는 주어랑 목적어랑 다르니까, them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쓴 거? 맞다라고 동그라미 칠수 있겠네. 자, 그래서 regardless of the impact of their donation, 그들이 기부하는 거에 영향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in many cases the donation is so small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기부 금액은 너무나도 적어서 만약에 그들이 딱 멈춰서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They would realize that.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 거냐면, the cost of processing the donation, 이런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그 비용이 is likely to exceed any benefit it brings to the cha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그 기부금이 그 기부 단체한테 주는

이익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stop 2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어, 그치? 자, 그러면 멈추어서 생각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딱 멈춰가지고,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부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아, 내가 이렇게 기부하는 금액이 이득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겠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top to think라고 하는 5번 표현도 맞았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굉장히 많은 문제 풀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다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반드시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쌤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네, 안녕하세요, 토깽이 여러분. 우리 오늘 8강 내신 만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어법 정확성 파악하기에 이어서 오늘은 정말 많은 토깽이들의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갈 빈칸 추론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오늘 배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법 정확성 파악하기 3번, 4번을 하고 나서 빈칸 내용 추론은 우리 1번과 2번으로 나눠져 있죠? 1번의 게이트웨이 문제부터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세 지문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법 정확성 파악하기 3번 문항. 먼저 이것도 여러분, 어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에 어법 문제에 여러분 집중해서 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잘 이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먼저 한번 훅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ause 누르고 다녀오시고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ogical Flow입니다. 인종 개념의 비과학성과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특징에 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해서 뚜렷한 인종 집단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종은 사회적 구성으로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가진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인종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예시, 그 고대 로마에서는 흑인 지도자들도 있었으며, 그러니까 즉 이 인종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피부색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예시까지 마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종 개념의 비과학성과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일단 There's no scientific basis.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부터 시작을 합니다. For the term race. 인종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지금 과학적인 근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내용을 얘기합니다. Most humans, 대부분의 인간들은 are genetically

유전적으로 very similar 하대요. 매우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and there is so little variation. variation 하면은 변이라고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나 변이가 없습니다. amongst us, 우리 amongst도 여러분 사이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이에 변이가 없고요. that, so 뭐뭐에서 그 결과 that 뭐뭐하다 이 내용이에요. so에다가 동그라미, that에다가 세모 쳐두시고요. little에다가 x 쳐놓고 자 그럼 변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변이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 결과 it is not possible. 불가능합니다. 뭐 하는 게 불가능하냐면 to draw neat boundaries around people. 자, 그러면 neat boundaries라는 거는 boundary가 경계, 경계선을 뜻하니까 아주 깔끔한 경계선을 그리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냐면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라는 말과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주변에 깔끔한 boundary, 경계선을 그리는 게 불가능하고요. And 그리고 뭐 하는 것도 불가능하냐면 여기서도 지금 it is not possible 요게 지금 생략된 거로 보시면 되겠죠? draw 그리는 게 불가능하고요. And to it is impossible to 그 뒤에 label이 나온 겁니다. label 하면은 이름표를 붙이다, 명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이름표를 붙이는 거 불가능합니다. 뭐로써? As a distinct racial group. 뚜렷이 구별되는 인종 집단으로 그들을 딱 명명하는 거, 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race, 인종은 is an example, 예시입니다. 사회적인 구성물, 아니면 사회적인 구성 개념으로서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나옵니다. In which, 부터 시작해가지고 not exist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쭉 가봅시다. In which 맨 뒤에 lives까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In which 어떠한 사회적인 구성물이냐면요. Social processes 사회적인 그런 어떤 과정들이 create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That essentially 본질적으로는 does not exist 존재해야 해?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but takes on real force 하면은 실제의 힘은, 영향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In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영향력을 지니는 그러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과정이.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한다? 사회적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 눈에 보이진 않아. 그렇지만 그게 영향력은 미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Sociologist, 이 사회학자들은 prefer to call these processes. 여러분, 여기서 these processes에다가 표시해 두시고요. 요 과정이 뜻하는 바는 앞에 나온 요 사회적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 걸 선호하냐면요. 인종이 아니라 인종화라고 이 과정을 부르는 걸 선호합니다. 라고 나오면서 historical evidence. 그런데 역사적인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면 race가 has always been an issue. 여러분,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보어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격의 접속사 that으로 보시면 되겠죠? 인종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는 is hard to find.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종이 문제였다 아니다? 문제 아니었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for example 예시가 나옵니다. In ancient Rome, 고대 로마에서요. 한번 끊어주시고. There were various leading figures. Leading figures 하면은 figure가 여러분 인물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막 수치나 숫자, 모양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figure는 인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leading figures 하면은 여러분 지도자가 되겠죠. Such as 컴마 컴마 묶어두시고요. 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who were black 흑인이었던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월이 온다라는 거잘 봐두세요. 왜냐면 앞에 나오는 leading figures 여기를 지금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절이기 때문에 수일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월이라는 거잘 봐두시고요. 다양한 지도자인데 흑인이었던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종이 문제가 될 거라면 그 흑인을 인종을 가진 어떤 내가 이제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명명하는 그 흑인을 지도자로 내세우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인종이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little 부정어로 보고요.

Little is sad. 말해진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뭐에 대해서 of their skin color. 그러면 요 그들이 뜻하는 바는 앞에서 나왔었던 지도자가 되겠죠? 그 지도자들의 skin color, 피부 색깔에 대해서 말해진 게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Account, 설명 또는 이야기가 되겠죠. 설명 안에 근데 어떤 설명이냐면 written at that time, at the time 그 시기에 쓰여졌던 설명 역사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그들의 색깔, 피부 색깔에 의해서 말해진 거 피부 색깔에 대해서 말해진 거 거의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the ancient Romans 이 고대 로마인들은 did not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made any difference. Did not think it made any difference. 여러분, 여기서 이시 뜻하는 바는 뭐겠어요? 스킨 컬러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 뭐가 뭐를 만들지 않는다? 그 스킨 컬러가 그 어떠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해진 게 거의 없습니다. They thought, 이 로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고대 로마인들은 thought more 더 많이 생각을 했대요. 어떤 관점, 어떤 측면에서 더 많이 생각했냐면 judging people,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데 as being civilized, civilized 하면 문명화하다. 그러면은 being civilized 하면 문명화되었는가 아니면 are a barbarian, 밑에 나와있죠. 미개인인가 이거의 측면에서 사람들을 바라봤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그쵸. 피부 색깔 측면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그 앞문장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시 앞문장은 항상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race가 has always been an issue. 문제가 되어 왔다라는 그런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upper poin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그 결과 뭐뭐하다. So 뭐뭐해서 그래서 그 결과 뭐뭐하다. 결과의 의미를 요 that 접속사가 가진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In which 하면서 앞에서 나오는 지금 social construction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뒤에 social processes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in which 요 자리를 which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here로는 치환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where 뒤에도 완전한 절이 오니까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절. 한 번 더 체크해 두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동격의 접속사 that. 아까 제가 두 번이나 해석을 해드렸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historical evidence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추상명사 뒤에 붙는 that은 동격의 접속사 that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접속사 that이 맞으려면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겠지? 주어, 동사, 보어 나왔으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았어요. 이때의 that은 라는 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자, 그러면 evidence와 race has always been an issue. 즉, 여기 괄호, 꺽쇠괄호 안에 있는 말과 historical evidence가 결국에는 동격을 이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which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지금 앞에서 various leading figures 하면서 컴마 묶어버리고 근데 이 지도자들은 누구냐면 흑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일치를 이뤄줘야 되기 때문에 복수동사 were를 사용하지 was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실수하기 쉬우니까 여러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우리 어휘 포인트를 보도록 할 건데 어휘 포인트 보기 전에 여러분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여러분 동격의 접속사 that 그 that에다가 여러분 어떤 제가 표시를 하는지 보통 읽을 때 어떤 표시를 하는지 등호인지 부등호인지 표시 한번 여러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hat 자체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that 뒤에는 여러분 완전한 절인지 불완전한 절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어휘 포인트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어휘 포인트, 자 variation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 변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뭐로 여러분 변이, 차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보면 diversity, disparity 또는 더 쉬운 단어 difference 등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의어로 여러분 만약에 나온다면 uniformity 아니면 consistency 이렇게 바뀌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distinct 하면은 뚜렷한 별개의 이런 뜻이었어요. 그럼 보면 separate
discrete 아니면 individual 이런 류의 단어로 바뀌면

가능한데 identical, 아주 같은, 동일한, similar, 비슷한 이런 단어는 안 된다라는 거. 요 반이요, 바뀌면 안 된다. 체크 잘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아까 중요한 부분이었죠. construction, 구조물, 구성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다라는 뉘앙스에서 structure 또는 formation, creation 이런 류의 단어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ivilized 하면은 우리 색깔의 개념, 피부 색깔의 측면에서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문명화되었는가 아니면 야만인인가의 측면에서 바라봤다 이럴 때 나왔었던 단어죠. 문명화됐다라는 건 계몽이 된 거예요. enlightened 아니면 refined 정제가 되고 다듬어진 거 sophisticated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 그래서 문명화된이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고요. 반이어로 나올 수 있는 거는 barbarian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rimitive 이것도 원시의 아직 발달되기 전에 초기 단계 발달 초기 단계의 의미라서 얘도 반이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도 같이 한번 봐야죠. 단답형 문제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인종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그 과정을 일컫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종을 지금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과정을 우리 아까 인종화라고 했었죠? racialization 요것도 여러분 같이 체크해 두세요. 아 이게 바로 인종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과정이구나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을 지문의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하시오. 텍스트에 따르면 There is no theory for the term. 이거 맨 첫 번째 줄에 나왔던 건데 race라는 용어에 대해서 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쵸. scientific basis. 과학적인 근거 있다 없다? no가 있으니까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pause 누르시고요. 이제 어법에 대해서 문제 푸는 거 4번이니까 마지막 문제예요.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1인분 분량의 왜곡. 이게 바로 1인분의 왜곡. portion distortion이라고 나올 겁니다. distortion 이게 왜곡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와 비만율 증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비만 발생률은 늘어나는 1인분의 양과 나란하게 증가해왔다. 1인분의 양이 옛날에는 요만큼이었다면 점점 이렇게 증가했고 비만율도 비만인 사람들의 율이 계속 증가해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 모든 식사 상황에서 큰 1인분의 양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정도면 아주 좋지. 이렇게 적절하거나 아니면은 뭐 평범하거나 아니면 아주 훌륭해 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음식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두에서 1인분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밥그릇의 크기 자체가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는 무슨 뭐 사이즈는 전부 사이즈 하면서 1인분의 양 자체가 더 커진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더 큰 1인분 양은 에너지 과잉과 체중 증가 그리고 나아가서 비만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Many factors, 많은 요인들이 기여합니다. 어디에 기여하냐면 Americans, 미국인들의 growing waistlines. waistlines 하면 허리 둘레 정도로 볼게요. 점점 더 늘어나는 미국인들의 허리 둘레에 기여합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But, 그러나, 앞에는 많은 요인이라고 나왔는데 one observation in particular, 그러면 특히나 한 가지 관찰이 cannot be overlooked라고 나왔네요. overlook 하면은 가벼이 여기다, 경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관찰은 절대로 뭐 될 수 없다? 간과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인들은 많지만 이 요인이 제일 중요해 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he incidence of obesity 그러면 발생, 발병이에요. 뭐의 발생? 비만의 발생은 has increased 증가해 왔습니다. in parallel with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모모와 나란히 이런 뜻이에요. parallel 이게 여러분 평행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모와 나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근데 뭐와 나란히 증가해 왔냐면 increasing portion size. portion 하면은 1인분, size 하면 양이니까 점점 더 증가하는 1인분의 양과 나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뭐요? 비만 발병률이. 아, 그렇구나. Consider this. 이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Adults today, 오늘날의 성인들은요.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today라는 표현,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시기상의 대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인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전 이거를 색깔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consume 하면은 소비하다의 뜻도 있지만 음식 얘기가 나올 때는 섭취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성인들은 섭취합니다. An average of 300 more calories per day. then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per day 하루당 300 more calorie니까 300칼로리가 아니라 300칼로리보다 더 많은 양, 평균적으로 300보다 더 많은 양의 칼로리를 더 섭취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보다? than they did in the year 1985. 여러분, 그러면 지금 today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그랬던 건데 언제 그랬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에고, 1985년에 그랬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상의 대조가 일어났죠? 앞에는 today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날, 그 다음에 뒤에는 1985년. 그러면은 오늘날은 300칼로리 더 지금 섭취를 하는데 언제보다? 그들이 did 했던 거보다. 여기서 did가 가리키는 바는 뭐겠어요? 그치. consume. 섭취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consume에다가 밑줄 두줄 그으시고요. 여기다가 did에다가 밑줄 두줄 그으시고, 과거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do가 아니라 did로 표현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 나오는 consume이란 일반 동사를 받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뭐 were를 쓴다든지 아니면 was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동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 체크 잘 해두시고요. Is this? 이것이라는 건 앞에 나오는 내용, 요 노란색으로 제가 쳐둔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상황이 just a coincidence,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요? Or 아니면 do larger portion sizes, 더큰 1인분의 양이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300칼로리 하루에 더 먹는 게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늘어난 1인분의 양이 지금 이렇게 300칼로리 더 먹는다는 이 상황과 관련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In almost every eating situation, 거의 모든 먹는 상황에서 we are now, 우리는 현재 Confronted by huge portions. 우리는 현재 뭐에 직면해 있냐면 큰 1인분의 양의 직면에 있습니다. 근데 그 1인분의 큰 양은요, which are perceived as 뭐로서 인지가 되어지냐면 normal. 아주 정상이거나 아니면 a great value. 훌륭한 가치다. 그러니까 뭐 가격 대비 훌륭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훌륭한 가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Huge proportion. 큰 1인분의 양이 적당하거나 아주 정상이거나 아니면 훌륭한 가치다라고 여겨진대요. Americans have created the perception. 어떤 인식을 이제 미국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냐면 that 뒤에 거라는 인식을 만들어냈대요. That large portion sizes. 큰 1인분의 양이 are appropriate. 여러분, 여기도 지금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절이 나왔네요. 뒤에는 분사 구문이니까 일단 앞에서 닫았어요. 그러면 perception을 지금 동격의 접속사 대시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는 표시하시고 얘는 뭐라고 해석한다? 맞아요. 라는 이라고 해석한다. 중요하니까 계속 잘 챙겨두시고요. 뒤에 완전한 절. 큰 1인분의 양이 are 적절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미국인들이 만들어냈대요. 그러면서 creating, 만들어내면서 an environment, 환경을 조성하면서 어떤 환경이냐면 portion distortion. portion distortion 하면은 1인분의 distortion 아까 뭐였어요? 왜곡. 1인분의 왜곡이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요거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니까 잘 봐두시고요. We find portion distortions.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1인분의 왜곡을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in restaurant, 음식점에서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음식점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Where the jumbo size proportion, jumbo size portion. 그러면은 점보 사이즈, 아주 큰 그냥 사이즈라고 할게요. 점보 사이즈의 portion 1인분이 are consistently 일관되게 250% 더 크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더 크냐면 than the regular portion. 그냥 일반적인 1인분의 양보다 점보 사이즈라는 거는 250%더 크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조금 큰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음식점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we even find, 우리는 심지어 음식점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발견합니다. portion distortion을 in our home, 우리의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발견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오고 있죠. where, 요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지금 계속적 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and 앞에서 한번 닫아주시고 and에다 세모치시고 where 한번 더 나오고 있네요. 자, 1960에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 지금 두 번 연이어 나온 거예요. 가볼게요. 우리의 집에서도 이 portion distortion을 우리는 1인분의 왜곡을 심지어 발견하는데요. 우리 집은 어떤 집이냐면 where the size of our bowls and glasses. 그러면은 이제 뭐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glasses 하면은 이제 잔, 뭐 주스 잔이 됐건 물컵이 됐건 이런 것들의 사이즈가 have steadily, 꾸준히 증가해 온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리고 where the surface area, 표면적이 되겠죠? 뭐의 표면적이냐면 평균적인 dinner plate 하면 저녁 식사를 먹을 때 쓰는, 그 담을 때 쓰는 그 접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녁 식사용 접시의 평균적인 표면적이 has increased 36% since 1960. 1960년 이래로 36%나 평균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 자체도 커지고 볼과 그 다음에 glasses 다 커진 거예요. 어디에서? 집에서 말입니다. Research shows that 뭐를 보여주냐면 사람들은 unintentionally, 여러분 이 단어 중요해요. 왜냐면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 밥그릇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밥을 퍼다 보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consume more calories,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언제요? When, 뭐 they are 생략이 된 거고요. 그들이 제공받았을 때, larger portion, 더 큰 1인분을 제공받았을 때 의도치 않게, 여기 on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의도치 않게 섭취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consuming, 여기 동명사 주어가 나왔네요. Larger portion sizes. 그러면은 더 큰 1인분의 양을 섭취하는 것은요. 어디에다가 기여할 수 있냐면 positive energy balance 하면은 에너지 과잉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기여할 수 있고요. Over time, 콤마 묶어버리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which leads to 이 에너지 과잉 상태는 어디로 이어질 수 있냐면 leads to weight gain, 몸무게의 증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can result in 어디로 갈 수 있다?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 과잉 상태, 왜냐면 칼로리를 너무나 많이 섭취했으니까 이게 weight gain과 결국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뭐 지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럼 나왔었던 upper point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문 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Adults today. 오늘날의 성인들은 consume. 여러분 여기서 consume은 소비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섭취하다의 뜻입니다. 근데 1985년에 그들이 그랬던 것보다 원래 이 자리에 consumed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대동사로 대신해서 이제 써주는 동사예요. 그래서 요 did를 써줬다. 이때 조심하실 거는 여러분 were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일반 동사를 받아줄 때는 두 동사로 받아줘야 되는데 과거라서 did를 써줬다.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huge portions라고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콤마 찍고 which가 나와서 앞에 나온 huge portion을 받아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which are perceived as normal.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수동태 are perceived. 이 큰 1인분의 양은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인지가 되어지는 거죠. 정상인 것으로 인지가 되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동태가 쓰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두시고 그리고 계속적 용법 자리에 콤마 뒤에 that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 자리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upper point 조금만 더 볼게요. restaurants 하면서 콤마 찍고 where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서 지금 또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restaurant인데 어떤 restaurant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뒤에 봤더니 jumbo size portion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가 나오니까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위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니치는 된다. 하지만
그냥 단독 위치는 안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관계, 부사든 관계 대명사든 계속적 용법이 좀 많이 나온 지문이니까 어법 포인트로 나오기가 딱 좋은 이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법 지문이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포인트도 같이 봐야죠. incidence 하면은 발생 또는 발생률, 발병률 뭐다 가능합니다. occurrence, frequency 또는 rate. 그래서 빈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ppropriate 하면은 적절한, 적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roper, suitable, fitting 특히나 suitable, proper 이런 단어로 바뀔 수 있고요. 반이어도 볼게요. unsuitable 아니면 inappropriate, in을 붙인 거. 얘는 반이어니까 조심을 해두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unintentionally, 의도가 intention이니까 unintentionally 하면 의도치 않게 의 뜻이에요. 그래서 accidentally 요거 우연히 이런 뜻입니다. 요거로 바꿔 말할 수 있고요. 반이어 조심하셔야 돼요. on 빠지면 안 됩니다. intentionally는 의도를 가지고가 되겠죠. deliberately에도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 그래서 요두 가지는 들어가면 안 된다. 요 단어 여러분 특히나 잘 봐두세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다음 빈칸을 지문의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하세요. large portion sizes. 결국에는 큰 1인분의 양이요. 어디로 이어집니다? 이걸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마침내 어디로 이어지냐면 result in weight gain and obesity, 비만으로도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에너지 과잉 상태에다가 표시한 다음에 거기서 화살표 쳐서 이제 뭐 체중 증가, 그다음에 또 화살표 쳐서 비만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죠? 에너지 과잉 상태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Positive energy balance라는 거 단어 용어로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쉬어갈 겸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rust 나는 신뢰합니다. The wisdom 지혜를 신뢰합니다. 근데 어떤 지혜냐면요, gained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분사로 쓰인 거죠. Gained from my journey 나의 여정에서 얻은 그런 지혜를 신뢰합니다. 여기서 여정이라는 거는 정말로 여행을 떠나서 가서 그 길에 얻은 그런 여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여정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과정들,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까지 지금 내신 만점 수능특강을 배우면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세세하게 얻어온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수능특강 본 강의에서도 여러분 같은 질문을 다루었지만 여기 이 지금 내신 만점 강좌에서는 뭘 다루고 있어요? 조금 더 세세하게 서술형 포인트들 다루고 있고 어휘 변형 포인트들과 어법 포인트들을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나의 신뢰, 나의 지식을 나는 신뢰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오늘 마지막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문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 아까 제가 미리 스포를 했죠.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 지문 자체가 여러분 항상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빈칸 추론 구간은 항상 보면 어느 학교든 빠지지 않고 다 내신 범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학교의 내신 범위로 들어갈 거예요. 요거 잘 체크하시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 로지컬 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초기 곡물 무역회사의 정보 독점과 위험 관리 전략이 나옵니다. 아, 곡물 무역회사의 초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당시에 정보 독점을 했고, 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전략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곡물 회사들은 수요와 공급 상태에 대한 정보가 수익성에 대한 열쇠였기 때문에 이게 비밀리에 운영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 정보가 오픈돼 버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이용하게 될 거니까 이게 수익성의 열쇠라는 거는 아, 이거를 우리만의 것으로 하자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비밀리에 운영이 됩니다. 이들 회사는 곡물 회사들이겠죠? 상품 거래소와 선물 시장의 등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농업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왜 불안정하겠어요? 뭐 날씨 변동이 있고 하니까 이런 농업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곡물을 미래 인도분으로 사고 파는 방식으로 가격을 미리 고정화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다. 이게 결국엔 앞에 나왔었던 농산물 선물 시장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래 인도분으로, 미래에 내가 가져올 분으로 내가 농산물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가격을 미리 고정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일 회사, 그러니까 한 회사가 이제 다국적 기업인 거죠, 말 그대로. 두개 이상의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단일 회사가
서로 거래하는 독립적인 국가 회사

회사들보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는 A 나라에 있고 B라는 회사는 B라는 나라에 있어서 서로 거래를 하는 이런 상황보다 한 회사가 다 국적에 있는 경우가 위험 관리에 더 유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일 회사,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일 회사가 뭐에 더 위험 관리에 유리했다? 위험 관리에 더 유리했다. 뭐보다 앞에 나오는 서로 거래하는 독립적인 국가 회사들보다 위험 관리에 더 유리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위험 관리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Nearly 초기에 곡물 무역 회사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ere active,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both A and B네요. in both A 지역과 그다음에 B 지역, region이 여기서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surplus producing region 하면은 잉여 생산 지역과 그다음에 식품, 뭐 식량 부족 지역, 여기서 부족은 나와 있고요. 식량 부족 지역, 그다음에 식량이 남아도는 잉여 생산 지역 둘 다에서 이 초기의 곡물 무역 회사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these firms 이러한 회사들이라는 거는 앞에 나왔었던 이 회사들이 되겠죠. 요 firms. 그래서 초기의 곡물 거래 회사들은요, made it 그것을 그 자신들의 business, 업으로 삼았대요. 여기서 is은 여러분 감옥적어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is을 굳이 해석하지 마시고 그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부터 여기까지를 진짜 목적어라고 놓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목적어, 이 뒤에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데 이거 하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신의 업으로 뭐를 삼았는데? To know, 아는 거예요.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 In both에서 both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왔었던 잉여 생산 지역과 식량 부족 지역, 그 both region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두 가지 지역에서 supply와 demand, 수요와 공급의 상태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자신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지역에서 누가 지금 필요하고 누가 지금 공급을 해줄 수 있고 이거 이 상태를 아는 게 자신들의 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because this information 여러분 this information에다가 네모 치시고요. 앞 문장에 그러면 정보가 나왔어야 되겠죠? 이 정보라는 거는 결국에는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가 되겠죠. 두 가지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태가 바로 이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는 was the key to their profitability. 아, 그러면 이 정보가 그들의 수익성에 있어서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아는 게 수익을 내는데 핵심 정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worth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을 했냐면 in relative security. security 하면은 insecurity 하면 비밀리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밀리에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수익성의 열쇠니까 공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밀리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frequently built on 지금 분사 구문이 나오고 있어요. 종종 built on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냐면요. 만들어졌냐면 family ties 하면은 가족 간의 유대, 그다음에 신뢰 and loyalty 충성심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in addition 게다가 네모 쳐두세요. 게다가 그러면 앞에서와 내용은 같은 방향이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추가 정보가 나올 겁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were able to benefit from 어디로부터 혜택을 이득을 얻을 수 있었냐면 in the rise of from the rise of 뭐의 이제 부흥이냐면 commodity exchanges 하면은 상품 거래소입니다. and commodities future market 하면은 상품 선물 시장이라고 해석하도록 할게요. 상품 거래소와 상품 선물 시장으로부터 얘네 둘의 부흥, 부상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얘네 둘은 언제 나타난 건데요? That emerged 나타난 거예요. In the mid 1800년대. 1800년대 중반에 등장한 이 둘의 부상으로부터 benefit,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나와요. 왜 이들로부터 이제 혜택을 얻을 수 있었는지. Agriculture markets, 그러면은 이제 농산물 시장이 되겠죠. 농산물 시장은 당연히 naturally, 당연히 unstable. 농산물 시장의 본성이 나오고 있네요. 뭐하다? Unstable. 아, 불안정합니다. 근데 이유가 나옵니다. Due to, 뭐 때문에? Changes in harvest size. 수확량.

수학량의 변화 때문에 결국엔 어떻다? unstable 하다라는 거예요. 이 농업 시장은 이 자연이 당연히 unstable 불안정합니다. 그러면서 locking in prices예요. lock in 하면은 고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고정하는 겁니다. 뭐 함으로써 가격을 고정하는데? By buying and selling grain. 그러면 곡물을 사고 팔므로써. 근데 for future delivery, 미래 인도를 위해서 곡물을 사고 팔므로써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이것은 도왔습니다. These farms, 이러한 곡물 거래 회사들이 뭐 하는 걸? To minimize such risk. 이러한 위협이라는 건 여러분 앞에 나온 위협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위험을 minimize, 최소화하는 걸 도왔습니다.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중간에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어쨌건 내가 그 가격만큼은 유지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minimize, 최소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지 여기가 maximize로 바꾸면 안 되겠죠? minimize such risk.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걸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리가 있었습니다. It made sense. 누구한테요? For the grain trading companies. 그러니까 이 곡물 무역 회사한테 farmer 지금 company로 바꿔서 말을 한 거죠. 이 회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To manage their risk. 여러분 앞에서도 risk를 minimize 한다라고 나왔고요. 같은 결이죠. manage their risk도. 그러니까 그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거. 그거 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안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Within a single farm. 하나의 단일 회사예요. 근데 어떤 단일 회사냐면 that was operating 운영을 하는 건데 in more than one country. 그러니까 하나보다 더 많은 회사. 그러니까 두개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개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 많은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single firm, 단일 회사 안에서 그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게 일리가 있었습니다.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A는 not A랑 똑같죠? rather than에다가 X 쳐두시고요. 뭐가 아니라 operating, 운영하는 것보다. As independent, 독자적인 국가별 회사예요. Trading with each other. 서로서로랑 거래하는 독자적인 국가별 회사로서 작동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 한 나라 이상에서, 두 가지 이상의 나라에서 작동을 하는 그러한 단일 회사 내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게 일리가 있어 보였다. 앞에 우리 로지컬 플로우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ir access to information. 그들의 접근이에요. 뭐에 대한 접근이에요? 정보에 대한 접근입니다. In multiple markets. 그러면 앞에서 아까 이런 말을 했었죠. In more than one country가 결국에는 multiple country가 되는 거예요. Multiple market. 그러면 다수의 시장, 즉 여러 나라의 시장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주어가 되겠고요. Enable them. 그들을 뭐 하는 걸 가능하도록 했냐면 to easily cover. cover는 여러분, 뭐 여기서는 상쇄하다라고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쉽게 보상하고 상쇄하는 걸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뭐를요? cover the risk. 그럼 위험을 보상하고 상쇄하는 거. 근데 뭐와 관련한 위험이냐면요. associate with agriculture commodity trade. 그럼 농산물, 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위험. 결국에는 지금까지 말하던 그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쉽게 보상하는 거를 가능하도록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작동하는 단일 회사에서 자기의 위험을 관리하는 거를 더 선호했다. 이게 하는 게 일리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왜요? 단일 회사 하면은 이 회사 따로 접촉하고 이 회사 따로 접촉해서 그 나라의 상황을 따로따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회사가 다국적에서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이 회사 자체가 여러분 요 나라의 상황도 알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위험을 보상하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공급이 잘안 돼, 이번에. 그러면 이 나라에서 더 많이 끌어오면 된다. 이런 류에 훨씬 더 이제 일리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옥적어 is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se firms, 이러한 회사들은 만들었습니다. 이 is 가짜 목적어가 되겠고, to 부정사 부분이, 그 뒤에 부분이 진짜 목적어가 되겠다. 진짜 목적어 부분에 여러분, to 부정사가 들어가야지 지금 making이나 아니면 그냥 no 이런 식으로, 여기 자리에 making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no, 요 to 부정사 대신에 그냥 원형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동사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에이킹 안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가짜 목적어를 대신할 진짜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야지 원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 부분 잘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입니다. 수확량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근데 어떤 변화냐면요. 어디로부터 이제 비롯된 변화냐면 이러면서 설명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result in 아니고 from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앞에 나오는 changes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요 s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lp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사역 동사인 help는요. help 나오고 나서 목적어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to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lped these firms 이러한 회사들이 뭐 하는 걸 돕는다? 아까 minimize 단어도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to minimize도 되고 그냥 minimize 원형이 나와도 괜찮다라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surplus 한 region,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deficit, 이제 음식, 식량이 부족한, 결핍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죠. 보면은 surplus 하면은 잉여의, 남아도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xcess 하면은 아니면 extra 이런 단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이어는 부족한 거죠. 말 그대로 deficit, lack, shortage 이런 단어는 반이어가 되겠습니다. 주의하셔라. 자, 그 다음에 unstable.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었었죠. 왜냐면은 농산물 상품의 그 본질이 결국에는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날씨 컨디션 뭐 그 기타 등등 때문에 불안정하다, volatile 하다, 아니면 fluctuating 막 변동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안정하다랑 이제 일맥상통하고요. 반이어는 stable 나오면 안 되겠죠. 안정적인 거. 아니면 steady, 꾸준하고, 그 다음에 일관적인 거, consistent,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단어, 당연히 어휘 보셔야 되겠죠? minimize 하면 최소화하는 거니까 reduce, 아니면 lessen, 류의 단어로 바꾸면 되겠고요. 반이어, maximize 나오면 안 되겠고요. increase도 증가하고 늘리는 거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요 뉘앙스 차이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더 있습니다. independent 하면은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이라는 거는 내가 자율적으로 흘러가는 걸 얘기하고 남으로부터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autonomous. autonomy가 자율성 자체의 뜻이기 때문에 autonomous 하면은 자율적인. 그 다음에 독립적이라는 건 별개의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separate. 그 다음에 스스로 운영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self-governing도 유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pendent 하면은 완전 반대말이죠. 의존적이고 interconnected도 서로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건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반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ndependent 이 단어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앞에서는 minimize랑 이 unstable 단어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commodity 가볼게요. 상품, 원자재, 여기서는 농산물, 상품, 거래소 이럴 때 나왔었죠. product나 good 아니면 merchandise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 있다. 그새다가 보통 S가 붙여서 많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commodity는 product, goods, merchandise 등의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서술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장 완성입니다. 다음 빈칸을 지문의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하시는데 한 단어로 작성하는 겁니다. Early grain farms, 이 초기의 곡물 회사들은 뭘 선호했냐면 to operate, 운영하는 거예요. as a single DDD company입니다. rather than, 이건 X치라고 했고요. 여러분, 우리 한 나라 그보다 더 많은 곳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더 선호했죠. 그거를 한 단어로 하면은 multinational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multinational,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다국적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설명한 농업시장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 단어의 형용사, U로 시작하는 형용사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였어요? unstable. 자, 그러면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강조했었던 단어인데요. 최소화하다를 의미하는 단어들, 유의어들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unstable, 지금 나왔었던 요 단어의 유의어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톡게임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amongst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나왔었던 unstable 단어 워낙 중요합니다. 요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빈칸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회전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할 날들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강의도 한강 한강 잘 따라와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지역은 바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네, 여행 가실 거죠? 그 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인생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여행지 아마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지역 중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알고 여행을 하는 것과 모르고 여행을 하는 것은요, 경험할 수 있는 폭과 깊이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넓고 깊이 있는 식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 내가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앞으로 갈 지역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제자 친구들 중에도 저희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도요. 세계 여기저기 교환학생 가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시시각각 시차가 있다 보니까 시시각각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놨을까요? 학교 시험은요, 범위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단원이 수능이라고 하면 두 문제 나오는 단원인데 학교 시험에서는요, 막 열 문제? 그 이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여태까지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출제할 수 있는 소수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공부해야 하는 그런 세세한 개념들이 아주 총망라되어 있는 단원인데 또 제가 저의 장점이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밈으로 정리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원리적인 설명보다는 내일 당장 시험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그런 원리적인 게 궁금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서사가 궁금해요. 원인과 결과 맥락이 더 궁금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 제가 굉장히 천천히 왜 이런 원인과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또 개념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강의들을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딱 한 시간 안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출제될 수 있는 개념들 그리고 자료들 그리고 실전 문제 적용하는 꿀팁까지 다뤄드려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25쪽 펴시고요. 125쪽에 이제 유럽의 공업지역의 형성과 변화, 요것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통적인 공업지역인데요. 저는 전통적인 공업지역,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공업지역, 그리고 첨단산업지역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딱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이게 뭐 명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딱 이거거든요. 전통적인 공업지역,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서 발달하게 된 공업지역, 그리고 첨단산업이 발달한 공업지역. 이렇게 딱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여러분들도 정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상지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공업지역. 이게 바로 전통적인 공업지역의 특징이거든요. 산업혁명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자원이 바로 석탄 그리고 철광석이었습니다. 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단순 노동에서 해방이 되어요.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 석탄이었습니다. 또 제철공업의 원료로 철광석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석탄도 들어가거든요. 이 산화되어 있는 철을 순수한 철로 환원하는 과정에 석탄이 또 투입이 돼요. 그래서 석탄과 철광석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이두 자원이 산업 발달의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했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석탄도 철광석도 매우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석탄이나 철광석이 있는 곳, 그 주변 지역이 공장이 입지하기에 좋은 곳이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석탄산지 주변을 중심으로 공업단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랭커셔, 요크셔, 루르자르, 그리고 로렌. 이런 이름들이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또 디테일하게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일의 루르 공업 지역, 그리고 프랑스의 로렌 공업 지역은 평가원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일단 지도에서 패턴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형광펜 들고. 이런 전통 공업 지역들은요, 내륙 지역이거나, 네, 이렇게 로렌 지역, 자르 지역, 루르 지역, 이렇게 내륙 지역이거나, 영국에서는 중부지역, 요크셔, 랭커셔 지역 보시면 지금 중부지역에 해당하고 있잖아요. 네, 내륙지역이거나 중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이구나. 이렇게 한 가지 패턴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러면 아,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네, 요크셔, 랭커셔. 산업혁명이 발달하게 된 곳, 영국. 네, 영국에서 요크셔, 랭커셔. 꼭 기억해 주세요. 산업혁명과 함께. 그리고 프랑스의 로렌 공업 지역은요, 왠지 이렇게 나풀나풀한 큰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있는 머리를 막 흩날리는 로렌 여사님. 프랑스의 로렌 여사님 떠올리면서 기억을 해 주시고, 루르 왠지 이렇게 독일에 이렇게 네, 광물 자원을 채굴하시는 분의 이름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광물 자원을 채굴하고 있는 광부의 모습을 그리고 독일 루 프랑스 로. 그래서 프랑스는 로렌 지역, 독일은 루르 지역. 네, 이것도 제가 빨강할까 너무 유치한데 생각했는데 이걸로 잘 풀어냈다는 친구들의 후기가 있어서 올해 저의 커리에서 또 빼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렇게 전통공업 지역 그리고 교통이 발달한 공업 지역, 첨단 산업 지역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걸할것 같았지만 전통공업 지역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한 공업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잠깐 퀴즈. 산업혁명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에너지 자원 뭐라고요? 맞아요. 석탄이었다고요. 근데 석탄이 영원히 중요했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석유가 등장하게 되고요. 기존의 석탄 광산들은요, 고갈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노후화에 직면하거나 시설 재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석유를 수입해서 쓰지. 이런 기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유의 수입에 편리한 곳은 어딜까요? 바닷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해안 지역들이나 큰 하천에 닿아 있는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업 지역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외울 거 하나도 없죠? 네, 교통이 편리한 공업 지역들의 특징들은 바로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편리한 지역들이었구나, 큰 하천이나 바닷가 주변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이름까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디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카디프 미들즈브러 뎅케르크 이름도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학교 시험에 내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께서 굳이 이거 언급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곳은 바로 로테르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공업 지역의 사례로는 로테르담이 있다. 이게 실제로 기출되었던 적이 있는 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은 완전 기출 아카이브 같아요. 제 머릿속에 이건 나왔던 선지, 이거는 나왔던 지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될 곳, 좀 중요도가 낮은 곳을 정해드리자면 로테르담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카디프, 미들즈브러, 뎅케르크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셨다면 기억하기. 그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벌써 세 번째 카테고리예요. 첨단 산업 지역이 되겠는데요. 네, 첨단 산업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어디에 입지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분들을 모셔올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조금은 자유로운 공업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어디에 첨단 산업 지역이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럽의 첨단 산업의 수도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슝 여기거든요. 소피아 앙테폴리스.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에서 유럽이 나왔다. 그런데 그 유럽에서 이렇게 별 모양의 나라가 있다. 거기가 바로 프랑스가 되겠고요. 자, 북부 지역인 파리, 수도죠. 로렌 공업 지역, 전통 공업 지역이었잖아요. 북부 지역에 있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서 석유의 수입에 유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편리했기 때문에 발달하게 된 공업 지역, 뎅케르크, 르아브르, 다 북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제가 첨단 산업은 그나마 입지가 조금은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첨단 산업 지역 하나쯤은 남부 지역에 만들어도 되잖아요. 게다가 이곳이 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인재들 모셔오기에 너무 쾌적한 기후 환경, 그리고 또 인근에 니스, 칸, 이런 문화예술의 도시나 휴양지가 있었고, 또 국제공항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사람들의 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소피아 앙티폴리스 첨단 산업 지역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많이 출제되는 지역들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예요. 그딱 여기에 밑줄 찍게요. 네, 아 소피아 앙테폴리스는 이름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케임브리지에 밑줄 친 이유는요, 여러분들 케임브리지 듣자마자 뭐 떠올라요? 그렇죠, 대학이 떠오르시죠? 맞아요, 케임브리지 대학. 이곳에 이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부에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해요. 왜? 아니,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케임브리지 대학인데. 그렇게 학문의 유서가 깊은 우리 마을에 공장?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살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 그리고 지역의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를 성공시키죠. 그래서 여기에선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뭐예요? 대학이에요. 자, 그 다음 실리콘 글렌, 이거 제가 또 작년에 나온다고 예측했는데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리콘 글렌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 지금 영국의 북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역은 지금 영국에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또 분리독립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했던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어요. 브렉시트. 그 이후에 이런 북아일랜드나 또 여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다시금 분리독립의 열망이 싹트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게이 스코틀랜드 지역은요, 일단 북해 주변에 유전을 개발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실리콘글렌 첨단 산업 지역이 있어서 좀 먹고 살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리콘글렌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 오늘 실리콘밸리도 같이 가볼 건데요. 그 실리콘밸리의 밸리가 뭐게요? 계곡, 맞아요. 그럼 실리콘글렌은 뭐게요? 계곡이에요. 근데 이 실리콘글렌 계곡 의미하는 요 글렌이라고 하는 글자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계곡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역 갈등과 함께 글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쓰는 말로 계곡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이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거든요. 딱 나왔어요, 작년에. 네, 완전 찍신 같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실리콘 도크라는 이름도요. 여기 실리콘 5호가는 항구 지역,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제가 나온다고 했던 지역인데, 여기는 재작년에 또 나왔던 곳인데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제가 시옷자 돌림에 시스터들로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스웨덴이고요. 이곳의 수도는요, 스톡홀름이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지역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예요. 스웨덴, 스톡홀름,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시옷자 돌림에 친구들, 시옷자 돌림의 시스터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를 물어보려면 이걸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슬로는요, 수도라는 거, 해당 국가의 수도에 형성된 첨단 산업 지역이라는 거, 이것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3 이탈리아의 경우에는요, 이탈리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멋쟁이. 그렇죠. 장인형 경공업.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섬유나 가죽이나 의류 제품들 이런 것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첨단 산업과 관련된 바이오, 그리고 의료 산업들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첨단 산업 지역들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서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학. 실리콘글레는 계곡, 현지어로. 그리고 소피아 앙테폴리스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들, 또 문화 여건, 또 교통의 여건 설명했고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네, 스웨덴, 요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제3 이탈리아라고 하는

0: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작년 경공업 발달했다고 한 곳. 그럼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곳이 딱한 군데 남았네요. 핀란드.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칭한대요. 그 이유가 이렇게 침엽 수림 사이에서 이렇게 늑대를 한 마리 그어봐요, 여러분들. 늑대 한 마리가 촤 이렇게 표요하면서 이렇게 호시탐탐 떼를 노리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게 마음이 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어떤 특성이 외로운 늑대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자신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늑대 어떻게 울어요?
1: 오울.
0: 네, 그래서 핀란드를 의미하는 늑대, 오울, 요거 그려놓으시고, 아, 핀란드 하면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해결됐어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벌써 유럽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서 공부했던 패턴이 북부아메리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냐면 역시 북부아메리카 지역도 똑같아요. 전통, 교통, 첨단 산업 지역.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공업 지역 이름조차 뭐예요? 뉴 잉글랜드 공업 지역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네, 영국인들이 이주해 와서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서양 연안에 있는 지역들. 네. 대서양 연안의 보스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바로 뉴 잉글랜드 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부 대서양 연안 공업 지역은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대도시가 발달한 지역들이 바로 중부 대서양 연안 공업 지역이 되겠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뉴 잉글랜드.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 뭘까요? 영국에서 대서양 건너서 오면 여기 미국 동부 지역에 딱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유럽과의 지리적인 인접성. 게다가 당시에 아메리카 기회의 땅이었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저렴한 노동력. 그래서 이런 곳을 바탕으로 경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대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이 뉴잉글랜드 공업 지역, 중부 대서양 연안 공업 지역 이런 곳에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인구 10대 도시에 해당하는 곳, 그리고 1950년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인구 10대 도시에 해당하는 곳 체크해 봤더니 여기 있는 지역들이 1950년대 대도시였던 곳들이네요. 맞아요. 그럼 대도시가 있다는 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첫 번째, 공장을 운영하는 나의 입장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또한 가지, 물건을 판매하는 나의 입장에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의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되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대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은 공업이 빠르게 발달하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북부아메리카 지역에서 전통적인 공업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5대5 연안 공업 지역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별표도 지금 5개 치고 있잖아요. 꼭 나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전통 공업 지역 굉장히 중요한 두개 자원 뭐였어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었던 석탄 그리고 제철 공업의 중요한 원료 철광석이었죠. 그렇다면 이 북부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석탄이나 철광석이 풍부한 곳, 그런 곳이 바로 전통산업지역 형성되기에 좋은 곳이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어디가 도대체 석탄이 많았느냐? 여기 있는 미국 동부지역의 에팔레치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이 바로 고기수콕 산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수콕 산지인 에팔레치아 주변 지역에 석탄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교 3학년 친구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다른 세계지리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꿀팁이 있다고 해서 알려줬어요. 고기수콕 산지에 석탄이 많이 분포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한 꿀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석탄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래서 고기수콕 산지 주변에는 석탄이 많이 분포한다. 이거 진짜 한 방에 기억되지 않아요? 아, 정말 청출어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밈의 장인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정말 뛰어난 밈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공유를 해드립니다. 저작권 우리 학교 친구예요. 자, 그리고 이 주변 지역도 살펴보면요. 5개의 호수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대5예요. 그리고 이 5대5 덕분에 철광석 석탄을 운반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 북부아메리카의 지형이었고 대부분 시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또 철광석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철광석 그리고 석탄과 같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자원들을 5대5의 수운을 통해서 저렴하게 수송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또 공업 발달의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또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죠. 네. 이것들이 어떻게 쇠락하게 되었는지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철광석 그리고 석탄이 어디에 있었는지 체크.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첫 번째 이유, 풍부한 지하자원. 두 번째, 5대5의 편리한 수송교통. 세 번째, 대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요, 이 5대5 연안에 토론토 정도가 출제될 수 있는데, 사실 학평, 모평 수능에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디트로이트, 피츠버그는요, 제가 진짜 작년에 수능 개념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밈이 있었어요. 시카고,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찾는 밈을 작년 수능 개념 강의 때 처음 보여드렸는데 나왔잖아요, 작년. 그래서 진짜 제가 우리 친구들 잘 해냈겠다 하고 생각했던 밈이 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시카고는요, 여기 보시면 약간 호수가 십자 모양으로 생겼죠. 네, 여기가 바로 시카고고요. 여기 제철공업 발달한 시카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는요, 여기 이렇게 땅이 또 D자 모양으로 생겼죠. 네, 여기가 바로 디트로이트고, 여기는 또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츠버그는요, 요렇게 이 호수 지역하고, 자, 제가 굵은색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호수 지역하고 연결해주는 철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해주면 P자 모양이 되잖아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P자 모양으로 연결이 되죠. 여기가 바로 피츠버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또, 네, 중화학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도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시카고, 디트로이트, 그리고 피츠버그까지. 시카고, 제철, 디트로이트, 자동차, 피츠버그는 철강이에요. 철강. 네, 써드릴까요? 여기 피츠버그. 철강. 그래서 피츠버그의 굉장히 유명한 트램은요, 과거에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던 교통수단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공업 지역들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또 살펴볼게요. 네, 여기 슝 대체로 남부 지역에 있는 썬벨트 지역. 북부 지역에 있는 저 5대5 연안 공업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기후가 좀 쾌청한, 온화한 지역들이다라고 해서 이런 지역들을 썬벨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곳과 대비되는 과거의 공업 지역들을 부르는 이름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곳과 대비되게 이 5대5 연안 공업 지역은요, 빛바른, 낡은, 쇠락한이라고 해서 러스트벨트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출제될 수 있는 디테일한 지역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지도 제가 좀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필기하도록 할게요. 시애틀. 여기는요, 알래스카로 가는 전진기지였어요. 그래서 항공산업이 발달했다가 이제 알래스카 골드러시 쇠퇴한 이후에 쇠락하고 있던 지역을 먹여 살린 게 바로 다국적 기업 커피 전문점 1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랑 커피 그려놓으시고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앞에 여러분들 볼록 들어간 데 보이세요? 네. 여기가 바로 실리콘밸리예요. 그래서 미국 서부 지역에서 볼록 들어간 곳 찾으면 여기가 바로 실리콘밸리구나. 첨단 산업 지역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찾았나요? 네, 여기서 영화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지리 덕후인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것은 지중해성 기후 덕분이다. 여름이 고온건조하니까 야외 촬영하기 좋고, 필름 보관하기 좋고.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갈까요? 아, 여기 제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했는데, 3월 학력평가에 나왔죠. 네. 뭐 제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해서, 제가 엄청 여러분들께 강제로 가기는 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면서, 자, 여기 멕시코만 연안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로 또 석유 생산량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텍사스주 석유 시추하는 것 같이 생겼죠. 네, 텍사스주 석유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또 반도체 같이 생겼어요. 여기는 또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 지역이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바로 새롭게 떠오르는 곳들, 썬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슝,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역들을 바로 썬벨트 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업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지역에서 또 많이 빈출되는 키워드, 바로 도시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유럽 북부아메리카 지역의 대도시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올해 제가 좀 눈여겨보십사 부탁드리고 있는 건 바로 메갈로폴리스예요. 메갈로폴리스가 뭐냐면은요, 도시 옆에 도시, 도시 옆에 도시, 그냥 이렇게 도시가 계속 연달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권역이 형성되는 것을
메갈로폴리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요, 주로 미국의 사례가 많이 출제됐거든요. 보스턴 앞에 뉴욕, 뉴욕 앞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앞에 볼티모어, 볼티모어 앞에 워싱턴 DC까지 이렇게 대도시 권역이 형성된다. 메갈로폴리스. 그런데 올해는 영국, 런던에서 리버풀 지역,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 내용들이 수특에 문제화됐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들 중에서 딱이두 권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받는 교재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화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 출제되었지 않았던 좀 생소한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좀 생소한 개념들 몇 가지 짚어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갈로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러면 왜 도시의 내부 구조가 분화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건물을 두채 드릴 거거든요. 빌딩을 두 채씩 드릴 건데, 도시의 중심부, 도심 지역의 수능 빌딩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네, 이렇게 도시 외곽 지역에 또 만점 빌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임대료 똑같이 받으실 건가요? 어디서 더 받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도심 지역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좋잖아. 저긴 유동 인구도 많고 돈좀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여기에서 임대료를 더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라고요? 여기는 외곽 지역이니까 수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냥 여기 빌린다는 사람이 있으면 감지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 다금이는요, 여기에 쇼핑몰을 만들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대료를 많이 줄수 있대요. 근데 다금이는 이 도심 지역에서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상업 업무 기능은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나의 이익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임대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은이가 와서요, 여기에 공장을 만들겠대요. 근데 공장은 상업 쇼핑몰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료를 다금이에 비해서 한 3분의 2밖에 못 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은이 입장에서는요, 여기에서 내가 최대 임대료를 줄수 있는 건 맞아요. 왜? 여기서 최대 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임대료도 적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동이가 왔어요. 다동이는 여기에 집을 지을 거래요. 그래서 이게 집이 무슨 생산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임대료 많이 못 준대요. 그래서 다동이 입장에서는 최대의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하지만 다금이나 다은이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죠. 하지만 다동이 입장에서도요, 여기서 최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맞고, 외곽으로 갈수록 이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불하고자 하는 임대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도심 지역에 있는 빌딩을 누구한테 빌려주시겠어요? 그렇죠.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다금이한테 빌려줄 거라고요. 그게 내가 가장 많은 이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이 지대를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누가 얼마나 많이 지불할 수 있니? 그걸 따져봤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 업무 기능이 도심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지역은 그 다음으로 지대를 많이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업 기능이. 그리고 외곽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다동이한테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동이밖에 없어요. 왜? 이건 수익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임대료가 줄어들지만 어쨌든 외곽 지역까지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곽 지역은 주거 기능이 입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도시 내부 지역 분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 내부 지역 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 접근성. 도심 지역이니 주변 지역이니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기 편해? 이게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을 이용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이익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임대료가 높은 곳은 이익도 높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통용돼서 쓰입니다. 지가 말 그대로 땅값을 의미하고요. 결국 접근성이 좋은 곳은 지대와 지가가 높고 그런 한정된 많은 사람들이 입지하고자 하는 그곳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합이 붙죠. 그랬을 때 많은 지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상업 업무 기능이 도심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그러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 지역도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상어, 원무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입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도심 지역도 개발이 된지 시일이 오래되다 보면 노후화 되겠죠. 네. 그래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임대료가 조금 저렴한 지역들이 있겠죠. 이런 곳들에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가나 자영업자들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동네에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유니크한 상점이 있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임대료가 높아져요. 그럼 그 높아진 임대료를 문화예술가나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들은 빠져나가고 대규모의 프랜차이즈가 유입이 되고 임대료가 또 높아지고 그래서 이곳에 있던 원래 주민들은 축출되는 과정.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 뉴욕의 할렘가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경관을 보면 여러분들 진짜 너무 유니크하죠. 와 진짜 할렘가스럽다. 막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관은요. 여러분들 굳이 꼭내 인생에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죠. 그럼 평범한데요? 우리 동네에도 이거 비슷한 건물 있는데요?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일궈놓은 독특한 경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됐는데,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 것은 결국 땅 주인이 이익을 독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문화예술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이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는요, 수능 강의에서는 그렇게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내신 강의에서 이걸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신 시험에서는요, 이게 서술형으로 정말 단골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거였어요. 아,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정말 단골로 나오는 거죠. 바로 유럽과 북부아메리카의 특히 미국의 도시 구조를 설명하는 거, 비교하는 건데요. 자,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아, 이 동네는요. 도심 지역에 근대 도시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된 지 역사가 오래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고층 건물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200년, 300년, 400년, 막 600년씩 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고도 제한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네, 그래서 효율이 좋은 고층 건물들은 도시의 외곽 지역에 입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도심과 주변 지역 간의 건물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시 개발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 볼수 있는 도시의 경관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슬픈 얘기인데 미국의 도시가 되게 된 역사는요. 유럽인들의 이주.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도심 지역이 개발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처음부터 격자형으로 도로망을 만듭니다. 격자가 뭐예요? 이거예요. 도로망이 가로, 세로, 수직으로 교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격자형 도로망 사이사이에 고층 건물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물의 특징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건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조망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면적을 줄이도록 제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건물의 높이 차이가 크죠. 이게 바로 빠르게 성장한 미국의 도시 지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죠? 그럼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유럽의 지역 통합과 분리운동인데요. 유럽연합이 형성하게 된 계기 살펴보자면 사실 또저 멀리 세계 제2차 대전까지 갑니다. 근데 그 세계 제2차 대전보다 더 전에 아까 우리 독일로 프랑스로 독일과 프랑스 접경 지역 부근에 자원산지가 있었잖아요. 그곳을 둘러싸고 굉장히 오래된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대전까지 겪고 난 프랑스, 독일, 그리고 그 지난한 전쟁을 지켜봐야 했었던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 여섯 개 나라가 모여서 뭘 만들게 되냐면, 우리 이제 진짜 싸우지 말자. 석탄, 철강, 우리 평화롭게 한번 조화롭게 이용해보자.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랫동안 전쟁을 같이 겪었던 프랑스, 독일, 그리고 그 주변의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 여섯 개 나라가 시작을 하게 돼요. 주변의 나라들은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되나 지켜보자. 잘 되면 우리도 같이 하자.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도 같이 하게 되는데, 자, 일찍이 가입을 하게 된 나라들은요, 대체로 북서부 유럽의 나라들, 그리고 남부 유럽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요런 나라들은 조금 일찍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동부 유럽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들은 좀 나중에 가입한 나라들이다. 요런 가입 시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느냐? 바로 유로화를 사용하나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유로화 사용국, 비사용국을 디테일하게 다뤄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최근에 학평, 모평, 수능에서는요, 유로화 사용국, 비사용국을 디테일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이런 선지가 나와요. 모든 유럽연합회원국은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한다. 단일 화폐로 사용한다. 아니에요? 네. 모든 이라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화 될수 있는 내용들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바로 영국이죠. 아까 제가 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지역이 최근에 특히 또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건 이후에? 그렇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후에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요. 유럽연합 비회원국으로 출제되는 3인방 알려드릴게요. 유럽연합 비회원국으로 출제되는 3인방을 기억할 수 있는 또 치트키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학교 친구가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들 노르웨이라는 이름이요. 북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르웨이를 이렇게 써드릴게요. 노르웨이. 아, 우리는 유럽연합 노. 우리끼리 또잘 먹고 잘살수 있어. 네, 노르웨이 1인당 GDP 대한민국 남한보다 많습니다. 우리끼리면 잘 먹고 잘살수 있어, 노르웨이.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슬란드잖아요. 나는 MBTI가 I라서, 그래서 27개나 되는 회원국들이 있는 그런 데 가긴 조금, I, 네. 내향형 아이슬란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실제로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요, 북해 주변의 유전, 그리고 여기 수산 자원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딱, 스위스. 주변의 엄청난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쟁의 상처를 겪었다고요. 그래서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죠. 자, 실제 스위스 스플링 이거 아닙니다. 이건 유럽연합 비회원국 3인방을 기억하는 밈이에요. 우리끼리 충분해, 스위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절대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치트키 밈 나갈까요? 네. 흑해, 여기. 아,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저 너무 슬퍼요. 네. 이렇게 흑흑 울고 있는 눈망울. 흑해 위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튀르키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나라는 후보국이구나.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올해는 한 번쯤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함께 좀 기원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연합과 관련된 내용들 또 정리해드릴게요. 네, 유럽연합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요.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공부하는 모든 경제협력체 중에서 유일하게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생산요소 중에는 또 중요한 게 자본이나 자원도 있지만 노동력이에요.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폴란드에 살고 있는 다금이가 독일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민을 가야 될까요? 아니요. 폴란드에 살면서 비행기 타고 그냥 자가용 타고 출퇴근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이게 국경이에요. 국경에서 검문, 검색 없습니다. 쉔겐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끼리는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도 가능하죠. 유로화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런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모든 경제 블록 중에서 유일하게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유로화만 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통합을 위한 유럽 의회, 유럽 사법 재판소와 같은 기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모든 경제협력체 중에서 가장 통합의 수준이 높은 경제협력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제 유럽연합의 과제들도 한번

책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럼 어떤 지역이 또 갈등을 겪고 있느냐. 오늘은 제가 요 맥락이나 서사보다는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여기 영국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 정체성 차이로 인해서 분리 독립을 희망하고 있죠. 특히 북아일랜드 지역, 또 스코틀랜드 지역의 경우에는요. 또이 크리스트교의 디테일한 종파 차이, 거기까지도 학교 선생님께서 다뤄주셨으면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플랑드르 지역, 그리고 파다니아 지역, 그리고 바스크 지역, 카탈루냐 지역, 이러한 지역들은 다좀 경제적인 격차가 그 갈등의 원인 중에 좀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격차가 플랑드르 지역 국간의 남부 지역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파다니아 지역 국간의 남부 지역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바스크와 카탈루냐도 역시 국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파다니아 지역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제3 이탈리아 첨단 산업 발달했다고 한그 지역과 지역적인 범위가 참 비슷하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첨단 산업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랑드르 지역은요,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국간의 남부 지역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긴 또 언어 갈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부 지역은 네덜란드와 접경해 하고 있는 지역은 네덜란드어 사용하고, 남부 지역 프랑스와 접경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차이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스크 지역과 카탈루냐 지역 구분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B자 모양의 여기 바다죠? 바스크. C자 모양의 바다죠? 여기가 카탈루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정체성의 차이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강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사실 북부 아메리카 지역의 통합과 분리운동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북부 아메리카 지역도 나름대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경제협력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역 늘어나고 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도 확보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했는데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좀 미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1991년과 2024년에 이 교역 규모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세 나라 다 교역 규모가 늘었어요. 그쵸? 네, 캐나다의 경우에도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늘었는데, 와, 그렇다는 것은 캐나다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멕시코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멕시코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더 많이 팔고 더덜 사오고 있죠. 그래서 이 흑자 규모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나 멕시코의 경제도 너무 미국에 종속되어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 유럽 연합과 달리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요,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유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킬라도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던 공장이 멕시코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생산된 제품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멕시코에서 미국에 대한 이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흑자가 증가한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따져보자면은요, 멕시코 남부 지역의 농촌의 몰락, 그리고 이 공장지대의 환경 오염, 이러한 또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촌형도 현상, 도시 문제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북부 아메리카 지역에서 어떠한 통합과 분리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선 여기 캐나다의 퀘벡 지역에서는요, 프랑스어 사용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프랑스어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정체성 차이로 인해서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히스패닉 비율이 높아지면서 또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데, 히스패닉은 주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보시면 멕시코와의 접경 지역이 미국 남부 지역에 특히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인구 이주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은 것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A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바로 제가 꼭 이름까지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교통이 발달한 곳, 큰 바다 옆에 있어서, 큰강 옆에 있어서 공업이 발달한 로테르담입니다. 라고 짚어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B 지역은요, 프랑스로, 그리고

독일로 우리 여기 프랑스와 독일 주변에 자원산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전통적인 공업지역.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게 된 곳이었고요. 그다음 시지역의 경우는 프랑스 남부 지역이네요. 쾌청한 기후, 그리고 주변에 문화예술의 도시들이 있고요. 교통이 편리하고요. 또 정책적으로 남부 지역을 좀 균형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첨단 산업 지역인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개발하게 됐다라는 내용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D 지역의 경우에는 제3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첨단 산업이 발달한 곳, 장인형 경공업이 바로 이 지역의 키워드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해서였을까요? 파다니아라고 독립할 거야라고 해서 비난이 파다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같이 볼게요. 1번부터. A에는 유럽의 주요 항구 도시 중 하나인 둔케르크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로테르담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로테르담은 자주 출제가 돼요. 근데 로테르담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뒹케르크 몰랐어도 얘가 뒹케르크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죠. 로테르담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학교 시험도, 수능도 생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과서와 수능 특강에 나오는 모든 걸다 외워서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까먹더라도 최소한의 기억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치트키가 되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2번. B에는 첨단 산업 지역인 소피아 앙트폴리스가 있나요? 아니죠. C 지역이었죠. 그래서 제가 소피아 앙트폴리스는 위치, 이름 다 기억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C는 가죽, 의류, 보석과 같은 장인형 경공업이 발달했나요? 아니요. 장인형 경공업은 D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4번, D는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했나요? 여기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 B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5번, C는 B보다 공업 발달의 역사가 짧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공업 지역을 전통 공업 지역, 교통이 편리한 공업 지역, 첨단 공업 지역으로 시간 순서대로 살펴본 거였습니다. 이렇게 공업 발달의 역사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로 나오거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134쪽에 있는 실전 문제 3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미국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주예요. 근데 여기 주 이름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풀수 있나요? 아니요. 지도슝 확대해 볼까요? 미국 서부 지역에 볼록 들어간 거, 밸리, 계곡. 아, 실리콘밸리,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제가 오늘 또 밈 하나 알려드렸어요. 상당히 반도체 칩처럼 생겼습니다. 네, 여기는 전자공업이 발달한 곳이 되겠고요. 여기는 석유 시추하는 기계처럼 생겼죠. 네, 멕시코만 연안 지역, 실제로 석유 생산량 많은 곳이 되겠고, 제가 가고 싶은 도시가 있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5대5 연안 공업지역, 전통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 지역의 경우에는요, 컴퓨터 및 전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어딜까요? 반도체, 네. 실리콘, 밸리, 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캘리포니아주라는 거 이름 몰라도 맞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나 지역은 자동차, 화학, 기계, 금속, 중화공업의 비율이 높죠? 전통공업 지역에 냄새가 나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미시간주라는 거 몰라도 나 지역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 지역은요, 석유, 화학, 멕시코만 연안. 그래서 이곳이 텍사스주라는 걸 우리가 몰라도 다 지역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가는 러스트벨트에 위치한다. 아니요. 셋 중에서 러스트벨트에 위치하는 것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의 주요 도시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들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여기. 실리콘밸리, 그 계곡 뾰족 들어간 데 찾으면 되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가와 나는 모두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아니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은 가와 다였습니다. 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편리한 수은 교통이 공업 발달에 큰 역할을 하였다. 아니죠. 자, 우리 미국의 공업 지역 중에서 수은과 관련해서 공부했던 지역은 어디였어요? 제가 지금 뭘 체크하고 있는 걸까요? 5개의 호수, 맞아요. 5대5 연안 지역이 바로 수은과 관련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아니었고요. 5번, 다는 나보다 지역 내총 인구에서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히스패닉은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거나 그 에스파냐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인데, 중남부 아메리카, 안타깝게도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특히 멕시코에서,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13번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렇죠. 천체 거리입니다. 천체까지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라는 것을요.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천체의 거리예요. 크게 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 방법. 조금 요걸 세분하자면 세 개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그에 관련된 내용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 문제들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에 보시면 10 우리 은하와 우주의 구조라고 하는 이 큰 대단원이 있어요. 그죠? 제일 마지막 단원인데 여기에 내용이 많아. 천체의 거리도 있고 우리 은하의 구조, 성감 물질, 우리 은하의 회전과 질량, 그리고 우주의 구조 이렇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오늘 13강이니까 13, 14, 15 세 번 남았죠. 자, 그래서 그 세 번 동안에 자, 요것들을 다 할 거예요. 오늘은 누가 한다고요? 맞아요. 천체의 거리 요쪽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체의 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체 거리를 보면은요, 뭐가 이제 등장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어찌 보면 중간 주제 정도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것을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 연주 시차를 이용하겠다, 2번 별의 밝기를 이용하겠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겠다, 성단의 색 등급도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주제가 4개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1, 2, 3, 4가 있는데, 1, 2만 먼저 볼 거예요. 큰 주제야. 자, 그러니까 뭐냐면, 별까지 거리를 구함에 있어서,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방법에는 그럼 어떻게 이 방법으로 구해?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얘기할 때 오늘 천체의 거리를 구할 건데 크게 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한 게 얘네 둘이에요. 연주시차를 이용하겠다, 밝기를 이용하겠다. 근데 연주시차를 이용하는 건 바로 이제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밝기를 이용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용할 거야? 구체적인 방법 얘기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안에 여기 안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주시차부터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시차는 자, 첫 번째, 요식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R 있고 P가 있습니다. 자, P라고 하는 게 각도예요. 자, 역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에 P 초라고 하는 게 0.1이에요. 자, 0.1초라는 뜻이고요.

주시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역수 취해 주세요. 그럼 10이 나오겠죠. 그럼 10, 거리는 10이에요. 뭐 혹은 0.01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00이 되겠죠. 0.2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5 이런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R과 P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렇게 알아주세요. 자, 뭐냐면 연수체를 이용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자, 특정한 위치만 딱 먼저 잡아볼게요. 어디를 잡을 거냐면, 우리 공전 궤도 면에 어떤 곳? 수직인 곳을 딱 잡아요. 저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별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볼 때랑,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라볼 때. 자, 뭐가 생기게 되죠? 각이 생기게 되고요. 이걸 시차라고 합니다. 자, 시차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줘야 될게 연주 시차가 되겠고요. 연주 시차는 여기 절반각을 얘기하는 거야. 자, 비초. 간혹 우리 문제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각도를 줄 때가 있어요. 간혹은 아니죠.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가 등장했을 때 어디 갔어? 여기. 요 용어 있죠? 연주 시차라고 정확하게 딱 주면 그 값을 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연주 시차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요. 뭐 시차 혹은 뭐 다른 뭐 그림들이 막 등장하면서 사진 같은 거 등장하면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 그게 시차인지 연주 시차인지 이런 거꼭 구분지어 주셔서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자,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빙글 돌게 되면 별이 이제 어떻게 저기 멀리 돼서 위치가 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요 삼각형 있죠?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삼각형인가요?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직각 삼각형에서 뭐를 구했죠? 각도 하나를 구했습니다. 뭐예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쪽 직각 말고요. 다른 각도 구하게 되면 나머지 각 당연히 아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떤 직각 삼각형인지 알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특정 길이를 하나 알아요. 자, 특정 길이는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됩니다. 요걸 알아요. 자, 그럼 보세요. 삼각형이니까 약간 기하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식은 그러니까 뭐예요? 연주 시차를 통해서 거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될때 어떤 것? 이런 삼각형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게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각도가 너무 작아요. 얼마나 작냐고요? 자, 도 단위도 아니고요. 분 단위도 아니고 1도라고 하는 각을 3600등분한 거예요. 초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나 똑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다르겠다라고 하겠지만 너무 각이 작아요. 너무 멀어요. 여기 1AU에 비하여. 그래서 그냥 저렇게 쓰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고요. 단위를 새로운 단위로 그냥 맞춰 준 거예요. 뭐라고요? 파세기라고 하는 단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각도가 1초 정도가 되면 우리가 1파색으로 정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자, 새롭게 정의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주 작은 각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2초가 됩니다. 2초가 돼도 되게 작은 각이에요. 자, 그러면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1초에 비해서. 0.1초가 됩니다라고 하면 방금 1초에 비해서 1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을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연주 시차를 이용한 거리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 요거는 하나의 파색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정의하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살짝 연주 시차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별이에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가 요렇게 공전하게 되면서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떤 움직임을 아마 보게 될 거냐면 저기 멀리 있는 별에 대해서 빙글 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다른 곳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른 곳도 알아두세요. 자, 여기 있는 별을 보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움직일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각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때 자, 아까 우리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쪽이에요, 이쪽. 앞뒤 쪽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맞습니다. 이렇게 생긴 또 직각삼각형.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나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는 동그랗게 생긴 원을 그리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 이렇게 좀 옆으로 찌그러진 모습을 그리게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지구 공전 궤도면이니까 황도잖아요. 자, 여기다가 하게 되면 어떤 선을 그리게 될 거다? 직선을 왔다 갔다 하는 선을 그리게 될 거다. 그리고 연주시차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여기서 절반, 여기서 긴 쪽이에요. 짧은 쪽 하시면 안 돼요. 긴 쪽, 요거 절반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뭐예요? 연주시차예요. 그러니까 아까 뭔가 연주시차라고 딱 두지 않고 뭔가 이런 그림을 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연주시차가 누군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여기 있다가 뭐 황도상에 있는 별인데 쭉 이동해서 6개월 뒤에 여기 오다가 다시 1년 뒤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초래. 이렇게. 자, 그러면 거리 구하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0.1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서 딱 치면 10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18색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 길이의 얼마 절반을 쓰셔야 된다고요. 0.05예요. 28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연주시차를 이용하는 그런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밝기를 이용하는 그 거리 측정 방법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등급이라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등장하고요. 원래 거리에서의 밝기 등급을 얘기합니다. 절대 등급은 18색 거리에서의 밝기 등급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등급과 밝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는 크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밝기가 밝아지면 별은 저 별이 밝아 보여라고 하면 그 밝기에 해당하는 등급값을 우리가 정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등급이라고 하는 값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자, A별과 B별이 있는데 A별이 밝아. 그럼 A별의 등급의 숫자가 작다. 큰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 별이 원래 여기 있는 별이었어요. 자, 이랬더니 이만큼 밝은 별이었어. 자, 그런데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리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얼마로 거리를 정해놓은 거냐면, 여기 있죠? 자, 18색 거리예요. 18색.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는 이만큼 밝았는데, 18색의 각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별을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갖고 올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 갖고 오는 대신에 어떤 특정한 다른 방법을 가지고 18색의 밝기를 추정해낼 수가 있어요. 특정한 방법이 뭐냐고요? 3번, 4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 특정한 방법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겠어? 성단의 색등급도를 이용하겠어? 자, 그럼 뭐예요? 자, 원래 거리에서의 밝기는요, 내가 측정하시면 돼요. 망원경을 가지고 별에서 에너지가 들어온 거니까 그 에너지 값을 측정하는 거야. 몇 줄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왔어. 측정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18색에 놓고 보면 이만큼 들어와야 돼라는 게 나오겠죠.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림상으로는 좀 가까워졌으니까 좀더 밝아 보이겠죠. 그죠? 한 100배 정도 밝아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100배. 야, 그럼 거리를 얼마나 줄였길래 100배가 밝아진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100배가 밝습니다. 자, 뭐예요? 10분의 1로 거리가 줄어든 거예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밝기는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는 역으로 10분의 1의 역수 얼마예요? 10이죠. 그거의 제곱만큼

밝아질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원래 별이 한 여기쯤 있었어요. 1파세컬이 있었어요. 그럼 10파세 갖고 가면 10배 멀어지는 거죠. 자, 그거에 역수를 취해서 제곱을 하라고요. 10배 멀어졌어. 역수 10분의 1이 되겠죠. 제곱을 하세요. 100분의 1. 아, 100분의 1로 어두워지겠구나. 만약에 거리가 2배로 멀어졌습니다. 그쵸? 4분의 1로. 2배 가까워졌습니다. 4배 밝아집니다. 요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 거리에서의 밝기는 우리가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절대 등급은 어떻게 하는 거고요? 추정해내는 겁니다. 추정해내는 거야. 근데 추정하는 게 부정확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 거리의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예로 들 3번, 4번 같은 경우 있죠? 세페이드 비형광성, 성단의 색등급도 이런 거는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리가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무엇? 공식이 하나 등장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맞습니다. 이 친구를 거리 지수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거리는 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이렇게 할게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그 r을 바로 쓸게요. 바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숫자가 얼마인지 한번 쭉 써볼게요. 자,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0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원래 거리에 놓고 보나 10파셋 거리에 놓고 보나 똑같아요라는 뜻이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거리 10파셋이겠지, 당연히. 그죠? 똑같아요. 자, 그럼 로그알이 얼마 나오나요? 라고 하면 이거 0 넣어보세요. 여기 0. 자, 거리 지수 이거 살짝 지울게. 자, 0. 넘어가면 플러스 5. 여기 5가 있어요. 나눠주세요. 그럼 뭐가 되죠? 1. 무슨 얘기예요? 10의 1승이에요? 라는 뜻인 겁니다.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5라고 할게요. 보통 5의 배수로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5 하게 되면 여기가 5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 넘어가세요. 플러스 10이 되겠죠? 5를 나눠주세요. 2가 됩니다. 자, 2. 자, 그럼 뭐예요? 10의 2승이란 뜻이에요. 그쵸? 여기 R 잡으면 10의 1승이에요. 10의 2승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10 하게 되면 뭐될것 같아요? 그쵸? 3이 될것 같아. 그럼 얼마 되겠어요?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5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5 거꾸로 가는 거야? 자, 넘어갔더니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로그알은 얼마요? 0이에요. 무슨 말이죠? 10의 0승이에요. 1이란 뜻이에요. 1파세기예요 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5등급 정도 차이 나면 100배 밝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100배씩 지금 밝기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게 돼요? 10배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하실 때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생각해 볼수 있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어. 어떤 친구가 이상한 값을 가지고 있어. 2.3. 그러면 아, 야, 이거 조금 어렵다. 그죠? 뭐 로그 r 값은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2.3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그냥 r이라고 둘게요. 거리를 r이라고 둘게요. 대신에 여기서 2.3이 아니라 플러스 5를 한번 해 봐요. 그럼 얼마야? 2.3 더하기 5. 그렇죠. 7.3이죠. 7.3 이렇게 할게요. 7.3이 되게 되면 거리 얼마예요라고 한다면 이 친구. 자, 거리 지수 15가 커졌죠.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의 차이가 이제 5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럼 10배. 그렇지.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거리의 10배가 될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뭐 로그가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해놓고요. 기본적으로 0, 5, 10,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요 정도 값에 대한 거리가 이렇게 10의 몇승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좀 익숙하게 해주시다가 보면은 나중에 뭐 2.3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연주 시차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겠다.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즉 거리 지수를 통해서 이 거리를 측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에서 여기 있죠. 아까 얘기했어. 요 친구. 절대 등급 있죠. 이거를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구학 2, 우리 여기에서는 이두 가지 정도를 알아두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두시나요라고 한다면, 자, 보여줄게요. 첫 번째가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합니다. 변광성이라고 하는 건 밝기가 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변광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별에 이제 진화를 하다가 뭐 원시성에서 주결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학 2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구학 1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하다가 보면 마지막 단계쯤에 가게 되면 별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게 돼요. 이제 중심부에서 이제 연료 고갈되고 수소에서 헬륨, 헬륨에서 탄소 막 핵융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다가 보면은 이제 상당히 중심부가 온도에 민감하게 되고요. 별이 그때는 좀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우리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주기열성은 아주 안정적인 단계야라고 이렇게 배울 거예요. 안으로 쏴 수축하는 이런 중력과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피행 상태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 되면 이게 되게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렇게 해요. 크기도 달라지고 표면 온도도 막 달라져요. 자, 근데 이것이 이런 변광하는 주기가 무엇? 절대 등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한 100여 년 전에. 자, 그러니까 변광, 요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변광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자, 절대 등급의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항상 요런 그래프에서, 이거 잘 보세요. 절대 등급 혹은 겉보기 등급이 있을 때 웬만하면 위쪽으로 갈수록 밝은 걸 적어줄 거예요. 즉, 등급의 숫자가 여기가 어떻다고요? 작다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5등급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5, 여기가 0,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어떻다고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건 맥동하는 이 주기, 변광하는 주기가 클수록, 길수록 밝은 별이야라고 먼저 좀 알아두세요. 자, 이걸 이제 밝혀냈다고요. 옛날 옛적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런 거지. 나는 저기 있는 별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난 겉보기 등급은 측정한 거예요. 겉보기 등급은. 왜냐면 거리를 몰라도 나한테 도달하는 에너지는 알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세페이드 변광성이란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변광 주기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그럼 뭐가 나와요? 절대 등급이 나온다고요. 그럼 절대 등급이 나오면 그다음 뭐 하는 거야? 그쵸. 우리 여기 두 번째 있죠. 별의 밝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에서 혹시 식 기억나십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어디? 자, 요렇게 되는 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겠다?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놨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 종족 1형 세페이드 변광성, 종족 2형 세페이드 변광성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물론 검은 거 자리에 있는 RR형 변광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변광 주기에 따라서 절대 등급이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대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를 하나 살짝 그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성단의 색 등급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CM도는 뭐냐면요. C는 컬러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색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M은 매그니튜드예요. 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 지금 두개 등급을 이렇게 이제 나타냈는데 뭐냐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색지수는 똑같아요. Y축의 등급 똑같아요. 근데 등급이 달라요. 자, 하나는 뭐예요? 겉보기 등급이에요. 하나는 절대 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런 거예요. 자, 이 성단이 지금 여기 천체의 거리 있죠? 여기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 단원인 우리 은하 이야기할 때또 등장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성단을 어떤 관점에서 주로 볼 거냐면요. 거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로 볼 거예요. 자, 성단은 어떤 거냐면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요. 중력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비교적 좁은 영역, 그러니까 뭐 태양계보다 훨씬 크겠죠. 하지만 은하적인 스케일로 보자면 아주 좁은 영역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단을 보는 거야. 이렇게 성단을 보게 되면 거리를 몰라요. 아직은. 이렇게 몰라요. 자, 거리를 몰라요. 물론 여기에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다면 세페이드 변광성을 가지고 거리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 성단까지 거리 얼마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거리가 어때요? 거의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개개별들에 대해서 뭐를 조사하냐면 겉보기 등급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찍히는 거야. 자, 온도에 따라, 즉 색지수에 따라서 점을 막 찍는 거야. 겉보기 등급을. 자, 그러면 이런 거지. 자, 밝아 보이는 별이 있고 어두워 보이는 별이 하나 있어요. 뭐 둘이 비교하니까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더래. 자, 그러면 실제로도 아마 두배 차이 날 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절대 등급이라는 게 하나 등장합니다. 자, 절대 등급은 뭐냐면 요렇게 생긴 친구가 돼요. 자, 이건 뭐냐면요. 표준적인 별들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누구냐면 가정을 딱한 거야. 주계열성이에요. 특정 별이에요. 자, 우주의 나이상, 우주가 한 130억 년 조금 넘어가는 그런 나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들, 요 하단 부분에 있는 요런 별들이 있죠? 요 친구들은 수명 자체가 우주의 나이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계열, 여기 있는 주계열성들은요, 거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직도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한 그런 게 없어요, 우주에는. 그래서 여기 있는 별들은 확실하게 주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주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 라인상에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색지수를 가지는 주계열성이 저기 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요거예요. 자, 이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주계열성 중에서 자, 어떤 특정한 주계열성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성단에서 이제 주계열성이 누군지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색지수를 가지고 겉보기 등급을 구합니다. 자, 그럼 그다음 뭐예요? 어, 저기 주계열성이라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색지수를 가지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뭐예요? 너 주계열성이잖아. 그럼 절대 등급이 이만큼 돼야 돼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그래프를 그냥 갖고 와서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겹치면 돼요. 그럼 주계열성들이 다다다닥 나오니까 그 차이를 측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나왔으니까 이거 갖고 와서 뭐 하라고요? 둘이 짠 갖고 오세요. 그럼 거리 지수식이 나오겠죠? 거리 구할 거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한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 조금 풀어볼게요. 2점 테스트 문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이야. 자, 1번 문항 보면 별 AB가 있고 겉보기 등급과 연주차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 연주차. 뭐 이게 맥동변광성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나와 있네요. 자, 표는 지구에서 관측한 별 A와 별 B 겉보기 등급과 연주시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라고 했고 단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 화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1.5AU입니다. 지구의 공전궤도 반지름의 두배 정도 되겠구나. 그럼 화성 갑자기 왜 물어보죠?라고 하면 화성에서 관측한 B의 연주시차는 이거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 요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서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멉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지 가까운지 어떻게 찾을 거예요? 겉보기 등급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절대 등급이 필요해. 근데 절대 등급 없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다가 거리 R 하고 파색이라고 쓸게요. 연주차 가지고 바로 구하면 되겠네요. 연주시차라고 분명히 줬죠? 역수치해 주세요. 그럼 거리는 너 10파색이구나. 너 얼마야? 100파색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거 얼마야? 자, 요거 10이 돼야 돼요. 그럼 요 얼마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돼요? 얼마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절대 등급 얼마야? 라고 하면 절대

뜯은 거 구할 수도 있겠다. 뺐을 때0 나와야 돼요. 그러면 5 돼야 되겠네. 이거 5잖아. 이게 5 빼기 뭘 했으니까 0이 나와. 5가 되는 거죠. 이번에 5가 나와야 돼요. 자, 겉보기 등급이 10이에요. 절대 등급 얼마예요? 5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별까지의 거리를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럼 요거 대답하면 되겠다. B가 먼거 보이시죠? 그러면 A가 B보다 멀다? 틀렸네. 틀렸어. 두 번째, 광도 이야기를 합니다. 광도는 누구 봐야 돼? 여기 절대 등급 봐주세요. 절대 등급 요거 봐주시고요. 5, 5 보이시죠? 10팟의 거리에 놓고 보니까 밝기가 똑같애라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광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은 광도가 똑같은 겁니다. 광도는 별이 내는 총 에너지 값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밝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를 똑같이 뒀더니 똑같은 밝기로 보이더래. 즉 뭐죠? 별이 내는 총 에너지 값. 즉 광도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한번 보세요. 화성에서 관측한 B의 연주시차는 0.015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0.01초예요. 아, 0.01초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 일단 이렇게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지구의 궤도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지구에서니까 이게 얼마라고요? 0.01초예요. 그럼 화성은 궤도가 어떻게 되죠? 지구의 1.5배 정도 되는 궤도예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각이 어떻게 된다? 지구에서 봤을 때에 비해서 좀더 커질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커집니까? 라고 했을 때 1.5배 커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01이 0.015에서 티귿이 맞는 보기인데, 자, 너희가, 여러분이, 요 삼각형, 오, 삼각형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삼각형. 그래서, 오, 이 삼각형이 뭐 여기 밑에가 1.5배 된다고 각이 1.5배 되나요? 라고 하는데, 작은 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 각이 0.01초는 아니에요. 간단한 예를 들면, 1초라고 하는 정도의 값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요. 이 정도 값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것도 1초 아니죠. 그죠? 이거 높이 1m 만들려면 수평으로 206km를 가야 이게 사이각이 1초예요. 너무 작은 각 맞죠. 그죠? 만약에 0.01초면 어느 정도예요? 이거 한 100배 정도는 해야 돼요. 그죠? 그거 어마어마한 거. 2만, 200km를 100배 하라고요? 2000, 2만 km, 2만 km. 엄청난 거리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 너무 작은 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너무 작으니까 이걸 모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부채꼴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중심과 호의 길이가 비례할 거예요. 이게 2배 되면 얘도 2배 될 거야. 이게 1.5배 되면 얘도 1.5배 될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됩니다. 요게 1.5배가 되니 중심각도 1.5배가 될수 있어. 요런 형태로 가는 거야. 각이 작아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부채꼴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은, 디귿, 정답.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우리 성단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3번으로 살짝 넘어갈게요. 자, 3번.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표는 어떤 성단에 속한 ABC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단이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볼 거야. 쭉 가면 뭐라고 보셔도 되죠? 별들의 집단. 중력적으로 묶여 있어요. 비교적 좁은 영역에, 우리 거리에 비하여 비교적 좁은 영역에 모여 있어요. 즉, 뭐냐면, A든 B든 C든 다 뭐라고요? 여기 안에 얘 친구는 A고요. 이 친구는 B고, 저 친구는 C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리 지수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이 셋은 하나의 성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했을 때, 자, 요거 빼주세요. 3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얼마죠?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너도 4가 돼야 되잖아. 너도 4가 돼야 되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이 있더라도 우린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채워볼게요. 뭐를 빼주, 1을, 뭐에다가 1을 빼줘야 4가 됩니까? 이게 5예요. 뭐에, 12에다가 뭐를 뺐기 때문에 4가 되겠습니까? 예, 8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같은 어떤 성단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B, C가 있는데 A, B, C 중에서 두 개는 주계열성이다. 자, 우리 성단 보면은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고요. B 빼기 V. 자, 여기가 색지수예요. 자, 그 다음에 Y축이 뭐예요? 어떤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혹은 광도, 요런 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겉보기 등급을 아마 측정을 할 거예요. 성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단은 이렇게 되는 거야. 주결성은 이렇게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주결성들은 수명이 길어요. 이 수명은 우주의 나이보다 길기 때문에 주계열에서 다른 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상단에 있는 주계열성 있죠? 밝은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원래 라인이 이렇게 가야 맞거든요. 자, 근데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 주계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친구를 우리가 푸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광도는 이라고 합니다. 자, 광도는요, 요렇게 봐주세요. 누가 광도가 제일 커요? 마이너스 1, 1, 8이니까 이 친구 제일 큰 거죠. 그죠? A가 제일 커요. A가 C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 됩니다. 주계열성이 아닌 건 B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셋 중에서 두 개는 주계열인데 하나는 주계열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아마도 아래에 있는 애들, 어두운 애들이 주계열성일 것 같고요. 밝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셋 중에서 제일 밝은 건 누구예요? A죠. A 너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계열성이 아닌 건 B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지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커지게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작아집니다. 저온이고 고온이에요.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거꾸로 그리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예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색 등급도를 보실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온, 위로 갈수록 밝은 별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색지수는 자, 우리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C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B가 어디 있겠어? 여기 있을 것 같고요. A가 저기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B와 C를 비교하는 거죠. A는 비교하기 조금 힘들어.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B, C 주계열이라고 했으니까 둘을 비교하게 되면 누가 크다고요? C가 큰 거야.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잘못된 보기 기억 하나만 정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인가요? 예,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요쪽 파트가 문제가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뒤로 가겠습니다. 16번이에요. 16번, 별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2점 테스트 16번. 선생님도 많이 넘어가야 되겠다. 자, 16번이면 여기까지 왔어. 자, 몇 페이지냐면 194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자, 뭐냐면, 천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를 쓰겠다. 두 번째는 지구 공전궤도 양 끝에서 별을 바라보았을 때 생기는 각을 이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오, 자, 그러니까 가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으로 나는 구할 거야. 라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거리를 나는 구하고 싶은데 연주 시차를 이용하고 싶어. 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인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바로 찾아볼게요. 가에서 주기가 길수록 별의 절대 등급은 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변광성, 맥동 변광성 주기가 길수록 별은 밝다. 밝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 등급은 크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밝을수록 작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요 친구 틀리시는 분들 괜찮아요.

틀려도 돼. 왜냐면 이게 틀려보면, 아, 맞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지? 아, 이거 내 바보, 아, 나 바보, 이거 왜 틀렸지? 막 이런단 말이야. 나 이건 실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라는 건 뭐냐면, 그래야 나중에 이걸 풀었을 때, 또 크다, 작다 나오면요.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보고,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억의 역수가 별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구 공전계도 양 끝에서 별을 봤을 때,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연주시차라는 말을 정확하게 딱 주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이거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구 공전 궤도의 양 끝에서 별을 바라보았을 때 생기는 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 쓰시면 안 되죠. 이거에 넣어 절반을 써야 돼요. 자, 이것까지 거리의 역수가 별이 거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3번이 맞겠죠.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는 우리가 연주차는 한계가 있어요. 측정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별두 개가 아, 별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측정했을 때 떨어지는 정도 너무 작으면요.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눈뭐 안경 쓰거나 아니면 그냥 맨눈으로 시력 좀 보다가 보면은 이런 우리 프린트물 있잖아요. 프린트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점이 안 보이잖아. 당연히 글자에 있는 점 하나하나의 점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돋보기를 들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사실 점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다 찍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점들 구분 안 되죠. 관측 기계도 똑같아요. 너무 작게 떨어졌으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연주시차 측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측정이 안 되지만 이건 절대등을 추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멀리까지 볼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는 가가 먼 겁니다. 가가 나보다 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찍으시고요.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요 친구 2점 테스트에 몇 번? 18번 문항입니다. 요것도 보니까 병광성인 것 같아요. 병광주기 등장하네, 그지? 자, 18번 볼게요. 자, 표는 종족 일행 스페이드 병광성 ABC를 나타낸 것이거다. A와 B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A와 B는 거리가 같으니까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보이시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 그럼 얘는 같아야 돼. 자, 7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5를, 마이너스 5를 빼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12가 돼야 되고, 너도 플러스 12여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 마이너스, 아, 플러스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누가 더 밝은 거예요? 라고 하면 얘가 더 밝은 거죠? 자, 그럼 여기 또 빈칸이 하나 있죠, 그죠? 이 빈칸인 병광주기 11보다는 어때야 되나요? 자, 요 친구가 어때요? 좀 밝은 애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보다는 조금 커야 돼. 병광주기가 길수록 밝은 별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5니까 요 친구는 25. 자, 10보다 크고 여기 똑같은 거니까 이거 이 친구 25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10보다 크고요. 조금 클줄 알았는데 많이 크네요. 그죠? 자, 25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 한번 빼볼게요. 요 친구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습니다. 플러스 얼마? 25가 됩니다. 이 친구 많이 멀다. 그지?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라는 겁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요. 병광 주기는 B가 A보다 길다. 그렇네요. 그죠? 깁니다. 요거로 비교하셔도 되고요. 요 친구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야. 동그라미. 자, 두 번째.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C가 B보다 멉니다. C가 B보다 멉니다. C가 A보다 멉니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 맞습니다. 자, A와 C의 광도를 비교합니다. A와 C의 광도를 비교합니다. 마이너스 4등급, 마이너스 5등급이니까 C가 A보다 1등급 정도 더 밝은 거예요. 아시겠죠? 1등급이 2.5배 정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 A의 광도분의 C의

2배의 광도가 되겠습니다. C가 뭐라고요? 1등급 차이, 즉 2.5배 정도 나오는 거지. 자, 그러니까 A의 광도 어두워요. 작아요. C의 광도 어때요? 커요. 약 얼마 정도 된다고요? 2.5 정도 되는 값이라고요. 한 등급 정도 차이 나니까. 절대 등급에서. 따라서 1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1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역관 이은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점 테스트는 요 정도 문제들이에요. 하나 정도만 우리가 더 보도록 할게요. 3점 테스트. 요거. 3점 테스트 8번쯤에 가게 되면 뭐가 등장합니까? 라고 하면 세페이드 병광성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보자?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가 되겠습니다. 3점 테스트 8번. 8번이니까 여기 있구나. 오케이. 찾았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은 뭐라 그랬냐면 어느 종족 일형 세페이드 병광성. 자, 병광 주기 등급 잘 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밝아지는 거야.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밝기 변화. 그러면 여기서 겉보기 등급 주기를 통해서 절대 등급 찾읍시다.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나는 세페이드 병광성의 주기 강도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옳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볼게요. 병광 주기를 대략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긴 그렇겠지만 이게 한 7일 정도 나오죠? 쭉 가니까 한 16. 몇, 17일 정도 부근으로 가죠. 거의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병광 주기 10일 요거 찾으셨죠?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에요. 10일. 자, 그러면 10일 찾아서 올라가세요. 그러면 쭉 갔더니 뭐가 나오나요? 예, 4등급. 이렇게 나와요. 절대 등급이 4등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광 주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폭이 생기게 되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1.6에서 2.4 정도까지 폭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느 등급을 선택해야 됩니까? 1.6인가요? 2.4인가요? 2.0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밝기를 해가지고 진짜 밝은 거, 어두운 거, 밝기 중앙값을 해야 되나요? 산술 평균을 해야 되나요? 조화 평균을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자, 고민이 많아요. 자, 그러면, 아, 고민 안 해보셨다고요? 저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걸 구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등급의 평균값을 쓰라 그랬어요. 평균 겉보기 등급.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폭이 생기게 되면 중앙값을 쓰라고요. 중앙값을 쓰시면 얼마 나오죠? 2 정도 값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 너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라고 했더니 6이 나와요. 6은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우리 5의 배수라면 편하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5로 하면 이거 거리 몇 파색이죠? 거리는 예, 100파색입니다. 아, 이 친구 100파색보다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기억. 자, 최대 밝기에서 최소 밝기로 변하는 시간은 최대 밝기에서 최소 밝기로 변하는 시간은 최소 밝기에서 최대 밝기로 최소 밝기에서 최대 밝기로 변하는 시간보다 어떻다? 길다. 오, 짧다. 틀렸네요. 두 번째, 병광 주기는 약 며칠 정도 된다? 우리 처음에 했죠? 이렇게 한 10일 정도 될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니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했다고요? 거리를 구했다고요. 자, 거리 지수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6이 나왔고요. 자, 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치, 로그 막 풀면 조금 어렵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냥, 5보다 크네. 5라고 한다면 거리 얼마? 100파색. 아, 100파색보다 멀구나. 근데 100파색보다 가깝다라고 했죠? 이거 틀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하나 정도 정답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니까 다몇 번? 2번.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요. 우리 천체까지의 거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 잘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은하, 뭐 성단, 그리고 성가물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팝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 쌤입니다. 여러분 요새 건강 괜찮으세요? 요새 쌤 주변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로 감기 많이 걸려서 콜록콜록콜록 막 아파요. 병원 가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선생님도 지난주에 막 대차게 앓고 왔는데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책 보기도 싫고 문제 풀기도 싫고 당연히 공부하기 싫고요. 그러면 결국에 해야 되는 것들을 밀릴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보면 더 하기 싫고 뭐 그런 일들도 있지만 사실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건강이니까 이렇게 감기 유행할 때 감기 조심하시면서 오늘도 쌤과 건강하게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할게요. 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도전에 대한 찬사를 담아. 뭐 결론이 좋으면 더 할 나위 없지만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분 그 자체로도 너무 멋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반응 속도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쌤이 7단원, 8단원, 테마 7, 테마 8이 결국 같은 내용이어서 쭉 이어서 간 다음에 문제 풀어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결국 우리는 반응 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반응 속도 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1차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1차 반응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 엄청나게 중요한 애들이었으니까. A에서부터 B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 반응 속도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고 A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인지 이런 거는 실험적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우리 1차 반응이라고 한다면 시계 형태가 이렇게 됐죠? 자, 1차 반응의 특징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엇이 일정하다? 반응물의 농도에 상관없이 반감기가 일정하더라. 자 그리고 1차 반응이라면 이 반감기는 반응 속도 상수 K에는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했었죠. 자 그럼 저 반감기를 확인을 하자 라고 하는 게 우리 1차 반응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자 그럼 그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반감기가 일정합니다. 또는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 바로 얘네들이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게 바로 반감기가 일정합니다였어요.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 그러면 결국 생성물의 농도 변화량 얘네들도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체의 농도 변화량 역시 절반 절반 절반 시간이 일정해요. 그리고 지금은 다 이렇게 몰농도로 표현을 했지만 기체 강철용기라고 할 때는 이런 정보들이 압력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였고 일정한 시간 동안의 농도 변화량이 나타났다는 건 결국 반응 속도가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1차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근해 보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 자, 지난 시간에도 쌤이 매우 중요합니다. 픽으로 골라왔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거의 다 봤었어요. 근데 촉매에 대해서 조금 남아있어서 여기를 공부해 갈 텐데 그냥 여기는 끄덕끄덕 맞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 촉매고요. 말 그대로 촉매의 표면에서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백금, 팔라듐, 니켈과 같은 주로 금속 금속이 포함된 고체 상태의 촉매를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에테인 분자가 만들어지고 싶어요. C2H4로부터 에테인을 만들고 싶어. C2H4. 자, 그럼 C2H4는 이렇게 탄소, 탄소 이중결합이 있고 나머지 수소가 붙어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럼 에테인이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애들은 탄소, 탄소 단일 결합에 다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반응물이 총매 표면에 붙어요. 붙으면서 반응물 사이에 있던 결합이 일부 끊어집니다. 수소, 수소 단일 결합이 끊어지고요. 걔네들이 움직여서 탄소에게 갖다 붙는 거야. 자, 탄소한테 갖다 붙으면서 탄소는 자기들 사이에 있던 이중결합의 하나를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끊긴 나머지 애들이 수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면에서 촉매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걸 표면 촉매라고 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활성이 높아서 널리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촉매로서 기능을 잘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불안정하고 내가 원치 않았던 반응까지 일어나면서 이건 에테인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물질이 아니야. 근데 만들어져 버렸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폐기물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더라. 이런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유기촉매입니다. 유기물 형태의 촉매이고요. 반응 조절이 어려운 표면 촉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내가 원하는 반응만 일으킬 수 있도록 촉매 형태를 좀 조절을 해서 원하는 반응만 진행이 되어 그런 폐기물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광촉매입니다. 말 그대로 빛광, 빛 에너지를 받아서 촉매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광촉매라고 하는 애들은 이산화 타이타늄 같은 애들이 있어요. 빛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활성화가 돼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더라. 공기 정화, 향균, 탈취, 오염 방지, 정수.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광촉매의 원리 이런 것까지는 크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 중에서도 뭐 이러한 몇 가지들을 좀더 강조하셨다라고 하면 좀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이런 촉매가 있다 정도로 공부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반응 속도 문제를 풀 때는 계속 얘기하지만 집중 1차 반응. 1차 반응에 좀 집중하시면서 자료들을 보는 게좀 좋을 거예요. 일단 인삼 테스트 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A로부터 B, C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오케이. 자, 그럼 1차 반응이면 뭐라고요? 반감기를 생각을 합시다. 라는 거고. 자료를 봤더니 물질들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질량을 활용한 이런 화학 반응식 문제들을 화학 1부터 계속 풀어왔을 거예요. 자, 질량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질량 보존 법칙,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질량 보존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기준 여러분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쌤은 여기 숫자가 큰 애들을 주로 많이 잡거든. 이 말은 A가 1g이면 BC 합쳐서 3g이라는 소리고, 처음에 우리가 A만 넣었었죠? 질량 보존 때문에 처음에는 A가 4g 있었고, BC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여기에서 A와 BC의 질량비가 1대1이라는 건 2g, 2g 나눠 가졌다라는 소리네. 포인트, 우리 반감기를 찾아야 됩니다라고 했고요. A의 양이 절반 절반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강철용기에서 반응을 진행을 시켰으니까 결국 질량비가 몰농도비겠다. 그렇다면 여긴 반감기 한번더 지났으니까 A의 질량이 0.5, 그럼 나머지의 질량이 3.5. 그래서 X는 7입니다. 기억, X는 7입니다. 네, 확인했죠. 그럼 니은, 0에서 t 동안, 그리고 t에서 3t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는, 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주어져 있는 숫자들로 가는 게좀 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주어져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간다면요. 0에서 t 동안에 A가 2만큼 변했습니다. 걸린 시간 t였죠. 자, 그러면 t에서 3t 동안에 a는 1.5 반응했고요.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요? 2t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4분의 3, 4분의 1.5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더라. 그러면 네,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A의 몰농도 분의 용기 속 전체 기체 압력은 ET일 때가 T일 때의 5분의 1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A의 몰록도는 4에서 시작했고 반감기 한번 지났으니까 2요. 그럼 반감기 한번 더 지났으니까 1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기 속 전체 기체 압력은 결국 얘네들은 들어가 있는 몰수에 비례합니다. 인 거잖아. 근데 반응식 한 번만 잘 봐줄래요? 반응식을 보면 A 두개 반응하면 B가 두개 생성이 돼서 A 플러스 B의 양의 합은 항상 일정해요. 그럼 결국 전체의 압력이 변합니다. 전체 몰수가 변합니다는 누구 때문이야? 그치, 생성되는 C의 때문이더라. 그럼 이렇게 갑시다. T일 때 처음에 내가 넣어줬던 양 4. 이게 A 플러스 B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A가 이만큼 반응했네? 반응한 양의 절반만큼 C가 생성이 됐으니까 C는 1만큼 생성이 됐을 거야. 여기로 갈게요. 자, 그럼 A 플러스 B는 4이고요. 자, 지금 얼마 반응했다고요? 차이 3만큼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3만큼 반응했으니까 그거의 절반 1.5만큼 생성이 되겠더라. 그럼 얘네들은 2분의 5고 얘는 2분의 5.5, 네, 11이 되니까 ET일 때가 T일 때의 5분의 11입니다. 딩동댕동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차 반응 반감기라고 하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 질량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물질들의 양이 표현이 될수 있다. 질량으로도 표현했고요. 지금 몰농도로도 표현했고요. 압력으로도 표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한 문제에 다 들어가 있었죠.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A로부터 B가 생성이 되고 있고, 역시 1차 반응, 그럼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자? 반감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용기 1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4A, A, O. 절반, 절반? 반감기 두번 지났네. 그러면 1차 반응이니까 반감기가 일정할 거고, 반감기는 1분, 1분. 그럼 이 앞에 1분 전에도, 그럼 반응물의 양이, 그럼 절반으로 바뀌는 그런 반응이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럼 처음엔 우리 8A만큼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8A, 4A, 2A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먼저 판단해 볼까요? A의 반감기는 얘들아 우리 1차 반응의 특징인데요. 반응물의 농도에 상관없이 반감기는 어떻다? 일정하더라. 지금 용기 1, 2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해. 그리고 같은 반응이야. 촉매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반응 속도 상수 K가 같을 거고, 그럼 반감기도 1, 2가 서로 같습니다. 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니은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처음, 선생님,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하나, 한땀한땀한땀 장인정신으로 계산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철 용기가 부피가 같고요. 들어가 있는 A의 몰수가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A의 몰농도가 3분의 1배. 그러면 반감기 지났을 때, 반감기 지났을 때다 일일이 하나씩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내가 처음에 사용했던 A의 몰농도가 3분의 1배네. 근데 똑같이 절반 절반 줄어드는 반감기가 똑같이 두번 지났어. 그럼 이때도 존재하고 있는 A의 농도는 2A의 3분의 1배만큼 존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연습해 봤으면 좋겠더라. 자,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띠익은 1에서 1분에서 2분 동안, 그리고 2에서 0에서 3분 동안의 평균 반응 속도는 그럼 이것도 지금 정확한 값들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상대값들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처음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냥 주어져 있는 숫자들 그대로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가 2A 반응했어요. 걸린 시간 1분이요. 자, 두 번째, 0에서 3분 동안 얼마만큼 변했니?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 얘들아. 반응물의 농도가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지금 3분일 때 남아있는 A의 몰농도도 똑같이 3분의 1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반응에 참여한 거는 여기에서 7A만큼 참여했으면 그 아래에서는 3분의 7A. 반응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걸린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3분이라고요. 그럼 여기 3. 으로 다시 나눠주면 되겠지? 농도 변화량, 그리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9분의 7이 되고요. 7A. 그러면 2A분의 9분의 7A니까 18분의 7. 네, 디귿은 맞는 부분입니다.

후기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칸을 다 채워서 계산을 해 나가도 되고, 쌤이 아까 전에 니은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에 농도가 3분의 1배라면 계속 3분의 1배, 3분의 1배, 3분의 1배의 차이일 테니, 여기 7A의 3분의 1로 가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 이번엔 8번으로 갈까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 식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아,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정보로 줬냐면, B의 몰 분율로 줬습니다. 몰 분율도 꽤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큰 애들을 기준으로 가요. 왜냐면, 반응 속도잖아. 반감기, 반감기, 반감기 지나면서 점점 그 값들이, 양이 적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작은 숫자를 잡으면 그 다음이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조금 큰 숫자부터 가볼게요. 그럼 전체가 15고 그 중에 B가 14라고 했으니 A는 1만큼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A만 넣었었죠? 그럼 B가 14 만들어졌다는 건, 14 만들어졌다는 것, A가 7 반응했다는 거니, 처음에는 A가 8만큼 존재하고 있었어. 이런 뜻이 되겠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것도 가볼까? A가 1, B가 2 존재한다고 하면, B가 다시 다 A로 넘어가면요? A가 2밖에 안 되네요. 근데 우리 처음에 A 얼마 사용하자고? 8 사용하자고. 그러면, 2를 8로 바꿔주려면 4배 해주면 되니까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더라. 전체가 10이고 그 중에서도 네, B는 8만큼 존재합니다. 그러면 A의 개수 볼게요. 8개 있었죠? 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반감기. 반감기가 T. 자, 그럼 그 다음 역시 반감기. 그럼 A의 양이 2로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A는 2로 줄어들고 생성되는 B의 양을 볼게요. 8만큼 생성됐죠. 그럼 그 다음 반감기에는 4만큼 생성되니까 네, B의 양은 12가 될 겁니다. 전체 기체 양 볼게요. 4 증가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치, 그거의 절반 2 증가할 거니까 14. 그래서 A는 7분의 6.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A, B 다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1차 반응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갈게요. T, 3T일 때 A의 순간 반응 속도는? 순간 반응 속도는 바로 이 식에 대입해 주면 돼요. K는 일정하니까 결국 A의 몰 농도비가 그 순간의 순간 반응 속도입니다라는 거고, T와 3T일 때는 반감기가 두번 지난 상황이거든. 그러면 A의 농도가 4, 2, 1, 4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 갈게요. 우리 A는 7분의 6이라고 하는 거 찾았으니까, 30, 28. 네,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갈게요. A분의 B의 몰수는 4T일 때와 2T일 때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2T일 때 먼저 보자. B가 12 존재하고요. A는 2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4T일 때 생각을 해볼까?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간 상태이죠. 그러면 A의 양은 8, 4, 2, 1, 0.5. B의 증가 8, 4, 2, 1. 그럼 여기가 15. 자,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값은 30이 되겠다. 그럼 몇 배? 다섯 배니까 디귿 틀린 부기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몰 분율도 반응 속도 문제에서 꽤 자주 나오는 표현이어서 한번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11번. 만약에 선생님, 우리 학교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식이 두 개가 나오고요. 좀막 그림도 두 개가 나오고 약간 자료가 어려워 보이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결국 1차 반응 반감기를 좀 많이 떠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림은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가 나의 초기 상태, 즉 A와 D만 넣은 상태를 나타내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물의 농도를 나타냈습니다. 가부터 보자. 처음에 A가 A 몰농도 있었고요. ET일 때 4분의 A. 반감기 몇번 지났다고요? 두번 지났다고요. 여기 나. 처음에 D가 A 있었는데요. 여기가 8분의 A. 그러면 2분의 A, 4분의 A.

8분의 A 반감기가 몇 번? 오케이. 세번 지나가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가에서 T에서 2T 동안 생성된 C, ET에서 3T 동안 생성된 B의 양은? 일단 TT 똑같지. 그럼 우리가 TT 같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T가 반감기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적인 값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도 상대적인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T에서 ET 동안에 C가 이만큼 생성됐다고 해볼까? 그러면 ET에서 3T 그 다음 반감기지? 여기에서 2 생성됐으면 그 다음 반감기 동안 C는 얘의 절반만큼 생성이 됐을 거예요. C는. 자, 그런데 B는 C와 반응 계수를 비교했을 때 2대1이다. B의 양은 C의 양의 두 배만큼 생성이 될 거니까 오케이, 기억은 맞는 복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나에서 D의 반감기는요? 이거 아니었었죠. T 아니었죠. 3 얘네들 4T 동안에 3번 진행됐으니까 4T 동안에 3번 진행이 됐습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될 거고 D 그가 3t에서 b의 농도, 나 4t에서 e의 농도. 요거 하나 정도는 좀 계산을 해볼게요. 가에서 3t입니다. 반감기가 3번 지났고요. 그럼 a는 8분의 a만큼 남아 있습니다. 8분의 7a 반응했죠? 8분의 7a 반응하면 8분의 7a 생성이 돼. 그래서 여기가 8분의 7a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 볼게요. 4t일 때 바로 여기네요. d가 얼마 반응해? 8분의 7a 반응했는데 생성되는 e는 반응한 d의 두 배니까 8분의 14a만큼.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이제 12번 갈게요. a로부터 bc 만들어지고 있고요. 강철용기에 a를 넣고 반응을 진행을 시켰고 그때 반응 시간에 따른 b분의 a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b분의 a를 봤을 때왜 b와 a에 대한 정보를 줬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알려준 요 반응 계수를 보는 거예요. 와, 하나 사라지면 하나 생성되니까 결국 a와 b의 계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a가 1, b가 7, 7개 있었다고 하면 전체 AB는 8개 있는 거지. 처음에 A가 몇개 있었다고? 8개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이런 의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8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나 남았대. 1차 반응이래. 반감기가 하나, 둘, 셋, 세번 지나갔고 걸린 시간 간격이 반감기가 일정할 테니 T라고 하는 애들이 반감기고요. 자, T 지났습니다. A 4 남았고요. B가 4 생성이 됐습니다. X는 1입니다가 그냥 여기까지 읽었는데 쭉 풀려버렸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찾으세요라고 했던 게 A와 B의 분자량 찾으세요거든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분자량이라고 하는 애들을 찾으려면 질량을 몰수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A와 B의 몰수를 알고 있으니 질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래? ET에서 C의 질량 백분율은 35%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도 한 번만 써봅시다. 그럼 A가 2 있고요. B가 6 있는 상태야. 여러분, 질량 백분율, 퍼센트로 줬다는 건 기준을 100으로 잡을게요. 그런 뜻입니다. C가 100g 중에 35g을 차지하고 있어 라고 하는 뜻. 처음에 볼까요? A만 사용했죠. A만 100g 있었던 거야. 100g, 50g, 그리고 여기가 25g이 남아 있었겠다. 합쳐서 100을 맞춰줘야 되니까 B는 얼마? 40g. 자, 그러면 A와 B의 분자량 B는, 그러면 뭐, 기준을, 저는 6개 있을 때의 양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6개 있을 때 40. 그럼 얘는 6개 있을 때는 75. 그럼 분자량 B가 40분의 75, 거기에다 X1, 이렇게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13번. 역시 A로부터 BC 만들어지고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자,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럼 우리 반감기를 좀 떠올려 봐야 될것 같네요. 강철용기 A를 넣고 반응을 진행을 시켰고, 그러면서 생성되는 B의 몰농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나 비에 볼롱도.

얘는 8분의 10이잖아. 그럼 0에서부터 t로 오는 동안 8분의 10 증가. 그 다음에 8분의 5 증가. 절반 증가. 근데 걸린 시간 간격이 서로 같으니까, 반감기. 반감기가 t야. 라고 하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3t라면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a의 질량은 11이라고 해본다면, 반감기 한번 앞으로 오면 a의 질량은 22지. 자, 한번더 앞으로 오자. a의 질량은 44야. 한번더 올까요? a의 질량 88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88g에서 시작을 했으면 반응 후에도 전체 질량이 88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88안 됐네.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합니다. 자, 88 중에 28, 그럼 60 남았고 60 중에 11 사라졌으니까 49 남았다. 49가 누구의 질량이라는 소리야? 바로 C의 질량이 49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네, 반감기는 T입니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3T일 때 A의 몰분율은 3T라면 얘들아, 처음 반감기가 하나, 둘, 셋, 세번 지나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 있는 A의 양을 여러분이 좀 편한 대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처음에 A가 8만큼 들어가 있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반감기 세번 지나면 A가 1만큼 남을 거니까. 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반응식을 봅니다. A와 B, 개수의 합은 항상 일정하더라. 그럼 전체의 몰수는 C가 생성된 만큼 늘어날 거야. A가 7만큼 반응했으니 C도 7만큼 생성이 됐을 거고, 그러면 전체는 8에서부터 7만큼 증가해서 15분의 1입니다. 니은 맞는 보기요. 자, 마지막 D급 가겠습니다. 우리가 A만 넣고 반응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B와 C의 개수는 같아요. 자, 개수는 같은데 질량 B가 B와 C가 4대 7이라고 했으니 그게 바로 분자량 B더라.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이제 5번으로 가볼까요? A로부터 BC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와, 또 1차 반응이야. 반감기 떠올랐는데, 여기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B의 반응 개수가 가려져 있어요. 그럼 왠지 얘를 찾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 이유는 처음에 A만 들어가 있지 않고 헬륨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헬륨의 존재를 좀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부터 갈까 하다가, 여기 숫자. 살짝 큰 숫자가 보여. 그래, 이렇게 가자. 헬륨이 4만큼 있고, 전체 기체가 27이라고 해볼게요. 어차피 압력비가 몰수비더라. 그럼 헬륨은 계속 4개 있을 거고, 여기 전체 기체가 20이었을 거야. 그럼 헬륨이 4개 계속 있었을 테니까, 여기는 24였을 거야. 여러분, 변화량 보이나요? 4 변했죠? 2 변하고 1 변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오케이, 반감기가 뭐라고? 반감기가 T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처음에 들어가 있는 A와 헬륨의 양을 지금 찾았는데요. 전체 20 중에 헬륨이 4만큼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헬륨 4, A는 16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 반감기 한번 지나가 볼게요. 한번 지나가 보면 지금 여기에서 A는 8 남아있지. C는 반응한 A의 절반만큼이니까 4 생성이 돼요. 24 중에 헬륨이 4였으니까 나머지 A, B, C를 합치면 20이 돼야 됐고, 그러려면 B가 얼마? 8이더라. C가 4, 그럼 B가 8, 반응 계수 2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뭐 지금까지 그냥 요 몰수 변화, 그리고 여기 전체 몰수 변화를 이용해서 반응 계수를 찾는 것도 많이 해왔으니까 저는 그게 편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렇게 접근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갈게요. B는 2입니다. 바로 확인을 했고요. 니은 3T일 때, 여기일 때 B의 몰분율은요. 그냥 차근차근 쓰시면 돼요. 8 생성이 됐고, 그럼 반감기 한번더 지나면 4 생성이 될 거고, 그럼 그 다음엔 2 생성이 될 거야. 이거지. 전체가 얼마였죠? 네, 27이었어요. 27 중에 14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D, 그 X는요. 우리 헬륨의 개수 변해 안 변해? 계속 얘기하지? 헬륨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전체는 20에서 4만큼 4 증가. 그럼 그 다음에는 2 증가. 그리고 나서

시즌 가니까 디귿도 맞는 복이더라. 근데 지금 계속 패턴이 비슷한 거 보이지? 1차 반응인 거 확인했고, 반감기 체크해서 변화량을 찾아가자. 자, 근데 그 물질들의 양에 대한 정보가 압력으로 제시가 될 때가 있고, 몰농도로 제시가 될 때도 있고, 질량이 포함이 돼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자료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라고 한다면, 겁먹지 마. 겁먹지 말고, 반감기 먼저 찾고,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될까? 질량이라면 분자량과 연결지어서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정도면 이제 연습만 조금만 해보면 충분히 다 반응 속도도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갈 건데요. 선생님이 우리 시작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테마 7이랑 8을 한 번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테마 8 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볼 건데, 테마 8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었냐면, 바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주로 1차 반응을 많이 다루고는 있어요. 그러면 다시 1차 반응을 예시로 설명을 해본다면, 자, 그럼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 그쵸. 바로 반응물의 농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 기체라면 압력으로도 표현을 했고, 고체라면 표면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반응 속도 상수 K가 커져도 반응 속도는 커지겠네. 그럼 이 반응 속도 상수 K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누가 있니?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도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많아지면서 유효 충돌 수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촉매. 자,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으니까 반응 속도 빨라져요. K 커져요.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키워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K 값도 작아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해왔더라. 자, 그러면 이제 수능 2점 테스트 2번 문제부터 관련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로부터 B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델타 H가 나와 있고요. 자, 표는 온도 T에서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에 똑같이 A를 1몰을 넣고 반응을 진행을 시켰대요. 처음에 사용하고 있던 A의 농도는 일정하게 둔 거지. 반응물의 농도는 일정하고, 다만 여기에서 촉매를 첨가를 할 거야. 자, 온도 일정하고 A의 몰농도가 일정해. 그럼 촉매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건데,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진 거 보이죠? 반응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얘네들은 정촉매를 사용을 한 거고, 정촉매를 사용을 했으면 여기, 그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겠더라. 그럼 얘가 나, 가. 인거 확인을 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델타 H는 네,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입니다. 맞는 표현이었고, X는 정촉매입니다. 기억은 아유 가라고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네, 바로 촉매랑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형태였을 거예요. 우리가 촉매를 다룰 때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거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촉매라고 하는 애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반응 속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델타 H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절대 주지 않는다. 델타 H는 항상 일정하더라. 이 델타 H를 활성화 에너지랑 관련돼서 계산하는 법도 공부했을 텐데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부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서 나타내자라고 하는 거 하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촉매는 이 반응이 종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절을 해요.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양에는 관여를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착각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정촉매를 썼으니까 B도 더 많이 만들어질 거야? 아니야. 만들어지는 양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똑같아요. 다만 빠르게 완결시켜 주는 거예요. 양과 관련된 거는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평형과 관련돼 있는 거고, 자, 얘네들은 빠르기와만 관련이 돼 있더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6번으로 넘어갈게요. A로부터 BC 만들어지고 있고요. A에 대해서 1차 반응입니다. 그럼 반감기 이런 거좀 떠올려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개의 강철 용기에 물질의 양을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넣어준 종류도 다르게 해서 반응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T1일 때가

T2에서의 두 배이다. 그럼 반감기가 더 길어졌네? 아마 온도는 더 낮았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는 좀 하면서 자료를 볼수 있겠죠. 네, 얘네들 한번 자료 좀 살펴볼게요. 처음엔 A만 넣었어요. 전체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A분의 B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숫자를 크게 잡았습니다. A를 좀큰 양이 많아서 여기가 반감기가 몇번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A가 4개 남았다고 해보자. 그럼 B는 네, 이만큼 8이 돼야 2라고 하는 값을 만족시키겠죠. 네, A와 B의 반응계 수비를 보면 2대 4, 1대 2예요. B가 8 만들어지려면 A가 4 반응했어야 되니 처음에 A가 8 있었던 거야. 그 중에서도 4 남아있네. 여러분, 반감기 몇번 지났다? 반감기 한번 지났다. 확인이 되네. 자, 그래서 가일 때의 반감기가 2분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서의 반감기는 얘네들의 절반입니다. 라고 했으니, 여기는 반감기 1분. 그럼 여기가 바로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여기 6만큼 가지고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A와 B가 각각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상대적인 숫자를 잡습니다. 그 숫자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잡아요.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A의 개수비가 2대 1로 바뀌었어. 이거는 확실하죠. 자, 2대 1로 바뀌었으니 X라고 하는 값을 만족하려면 B라고 하는 애들은 2X가 존재했어야 되는 거고 얘는 6X만큼 존재했으면 되겠네. 아, 선생님, 그럼 A가 4이었으면요? 그럼 그냥 똑같이 두 배, 두배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 보자. A1만큼 변했어요. A1만큼 변하면 B는 얼마만큼 생성된다고요? 2만큼 생성된다고요. 근데 B가 얼마만큼 생성이 돼? 4X만큼 생성이 됐어. 그러면 결국 4X가 얼마이다? 2이다. 따라서 X는 2분의 1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X가 2분의 1. 그러면 전체 6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A가 4개 있었고 B가 2개 있었다라는 것으로 초기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일 때 가에서 전체 기체 양 그리고 나에서 전체 기체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2분일 때를 생각을 해 볼게요. A, B 합쳐서 12만큼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C의 반응 계수가 B의 4분의 1. BC 반응 계수비가 4대 1이니까 생성되는 양 4대 1은 이만큼 더 생성이 돼서 네, 전체 기체 양은 14인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나에서도 여러분 그냥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변화량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2분이다라고 하는 건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두번 지났어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A를 4 있다라고 시작을 했었으니, 자, 반감기가 두번 지나면 여기는 A가 1만큼 남아있는 상태죠. 자, 이 반응식 잘 봐봐. A가 2 사라지면 BC 합쳐서 5 증가하거든? A가 2 사라지면 B 플러스 C가 5만큼 생성이 돼요. 그럼 결국 전체는, 그치, 3만큼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소리야.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A가 4에서부터 1로 3만큼 반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네. 1.5배 사용했으니까 증가하는 양도 1.5배겠죠. 네, 4.5만큼 증가합니다. 처음에 6만큼 들어가 있었는데요. 걔네들의 4.5만큼 늘어났으니 여기가 10.5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볼수 있겠네. 자, 그리고 마지막 X까지 곱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X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 x 2분의 1까지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0.5분의 7, 3분의 2, 답은 4번이요. 7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A로부터 B, C 만들어지고 있고, 역시 1차 반응입니다. 강철 용기, 부피가 같고요. 같은 양의 A를 사용을 했어요. 오, 처음에 A만 넣네. 좀 고마운 거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는데, 일단 가부터 확인을 해보면, 여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X고요. 여기 8분의 X래요. 반감기 몇번 지났다는 거지? T에서부터 3T로 가는 동안 반감기가 3번 지났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에서부터 2T, 똑같이 2T 차이네. 그럼 0에서부터 2T로 오는 동안도

반감기가 몇번 지났다? 세번 지났다는 거야. 세번 지났어? 원래 양의 8분의 1이 2분의 1입니다. 원래는 얼마 있었니? 처음에 존재하고 있었던 A는 4 몰농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물수, 같은 부피 A4 몰농도 있었고요. 걔네들이 2로 줄었으니까 아래 두 번째 나에서는 반감기가 T. 그럼 여기에서도 반감기가 T, 반감기가 T. 여기가 2분의 1. 확인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A의 반감기는 T1과 T2. 자, T2일 때는 반감기가 T라고 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T1일 때는 ET 동안에 반감기가 세번 지나갔어요. 그럼 반감기는요, 여기에서가 T2일 때가 더 기네요. 자, 반감기가 길다.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더 길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온도가 더 낮았다. 이렇게 쭉쭉쭉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틱은 ET일 때 B와 C의 양은? 이라고 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뭐. ET일 때 A는 2분의 7만큼 사용이 됐어요. 얘들아, 봐봐. 반응 계수가 똑같지? A가 2분의 7 사용됐다라는 건 B가 2분의 7만큼 생성이 됐습니다. 자, 나에서 C의 양은요. 우리 지금 반감기 확인해 보면. 근데 A가 3만큼 변했고요. C의 반응 계수는 2대 1이니까 변환 양의 절반만큼, 2분의 3만큼 생성이 됐으니 3분의 7입니다. 딩동댕 맞는 보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부피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몰수 B가 몰농도 B입니다. 그래서 쌤이 더 이상 뭐 부피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 몰농도의 차이를 가지고 몰수를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가끔 선생님들이 함정을 파실 때가 있어. 여기선 1리터, 여기선 2리터. 그러면 몰농도 차이 곱하기, 그치, 부피까지 고려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몰수를 물어본다, 압력을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부피가 얼마더라,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로 가볼게요. A로부터 BC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초기에 A와 헬륨을 같이 넣었어요. 자, 그렇게 반응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10분일 땐 A와 B, 10분일 때,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B의 농도와 내가 처음에 넣어줬던 A의 농도가 서로 같다고 했고요. 20분과 30분, 여기 어딘가에 정촉매를 넣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어쨌든 반응 속도가 좀 빨라졌을 겁니다. 라는 소리죠. 쌤, 이건 그럼 반감기를 어떻게 찾아요? 여기가 이렇게 미지수가 나와가지고 변화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얘들아,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를 준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쌤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만약에 B가 이만큼 생성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B가 2라는 건 처음에 A도 이만큼 있었다는 소리죠. B가 이만큼 생성이 되려면요, A는 1만큼 반응했어야 돼요. 내가 넣어준 양의 절반만큼이 반응했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반감기였다. 반감기가 10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1대2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 계수에서는요, 반감기 한번 지나면 내가 처음 넣어준 반응물의 농도와 여기에서 생성된 생성물의 농도가 같아지는, 네,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케이스들을 막다 외워서 하려는 것보다 그냥 주어져 있는 정보를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감기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4분의 20이죠. 쌤은 역시 숫자가 조금 약해가지고 그냥 분모 4, 4 제거하고요. 분자들만 보겠습니다. 자, 20에서부터 반감기 두번 지났더니 29가 됐다라는 건 여기가 4분의 26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 반감기 동안은 6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 반감기에서는 3만큼 추가로 증가한 거야. 변화량이 절반이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요? 네, 맞는 목입니다. 확인을 했고. 자, 이제, 니은 가볼겠는데, 20분일 때 헬륨의 몰분율은? 그럼 전체 29 중에 헬륨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거 확인하라고.

0: 또이 앞에서 계산 한번더 해봐야 돼요. 자, 어떤 계산이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 반복. 여기에서 반감기 한번 지나면서 6 증가했지. 6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A가 하나 사라질 때 B가 두개 생성되니까 전체 기체는 1씩 증가한다. 그럼 6 증가했다라는 건 A가 얼마만큼 반응했어? 6 반응했다는 거니까 처음에 들어가 있는 A가 12가 들어가 있었다. 근데 우리 20 들어가 있기로 했었으니까 여기는 헬륨이 8만큼 추가로 들어가 있었네. 헬륨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여기서도 29 중에 헬륨은 8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니은이 맞는 복입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럼 마지막 30일 때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촉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빨라졌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30분일 때를 물어보네. 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확한 숫자를 찾으세요가 아니라 그냥 대소 관계를 비교하세요라고 정보가 나온 거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으로 하나 잡는 거야. 기준을 잡고 그것과의 크기만 비교하는데 그럼 그 기준은 무엇으로 잡을 거냐? 촉매가 없을 때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촉매가 없을 때. 만약에 촉매가 없었다면 30분일 때는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와 있던 상태이네요. 그럼 A의 개수 확인해 볼까? 12, 6, 3, 1.5. 그래서 A가 1.5 존재한다라는 소리. 그럼 A가 10.5만큼 반응을 했던 거니까 B는 10.5의 2배, 21만큼이 생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뭐 찾자고요? 질량 찾자고요.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특히 반응 속도에서 이런 관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려면 A 하나 반응할 때 B 두개 생성될 때 질량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비가 2대 1이더라. 2대 1이더라. 자, 그럼 A 봅시다. 1.5. 그럼 분자량을 2라고 한다면 B 21 존재합니다. 분자량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3분의 21이니까 7이 돼야죠. 자, 7. 이거는 촉매가 없을 때. 자, 근데 우리는 촉매를 어떻게 써? 사용을 했어. 반응이 더 빨리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럼 A의 양은 더 줄어들고, B 양은 더 늘어났을 거야. A의 질량은 더 감소했을 거고요, B의 질량은 더 늘어났을 테니까, 이 분수값은 7보다 더 커졌습니다. 디귿이 맞는 복이요. 그래서 기역니 엔 디귿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쌤이랑 1차 반응과 관련된 이전 문제들을 위주로 뽑아서 봤습니다.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1차 반응, 반감기 체크하자. 그리고 나서, 물질의 양, 몰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하고, 압력인지 또는 부피인지, 몰농도인지 아니면 몰수인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체크할 게좀 많다. 네. 질량까지 나왔다면 분자량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쌤이랑 몇 개의 문제를 풀면서 거의 패턴이 비슷했던 거는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패턴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4: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주제, 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의 두 번째 시간이자 수능특강 전체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수능특강의 마지막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일단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또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뒤쪽에는 문제 풀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같은 주제 다른 문항까지 풀고 나서 전체 수능특강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54페이지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시죠. 보죠. 그래프는 충청지방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를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보죠. 지도에 나와있는 A, B, C는 어디가요? 일단 A는 태안에서 서당, 당진이 되고요. 아이고. 당진. 당진. 다음, B는 세종대왕은 청주를 좋아하셨어. 청주입니다. 다음, 충북의 북쪽 다섯 개 지역은 가운데가 충주가 되고, 이렇게 두 지역씩 묶어서 특색이 비슷하다 그랬죠? 진천 음성, 그리고 제천 단양. 자, 그러면은 가는 1차 금속 제조업, 다시 얘기해서 제철 발달한 곳이니까 당진이네. A. 나는 비금속 광물 제품, 요 비금속 광물 가장 대표적인 게 석회석입니다. 이 석회석으로 시멘트부터 다양한 것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천 단양은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C. 나는 C. 다음, 전기장비와 전자조립공업 발달하였다. 청주가 되겠죠. 그래서 B.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에 가나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까요? 자, A는 전남의 북서쪽 구석입니다. 영광굴비, 함, 무볼레, 목포에서 A는 영광입니다. 다음, 여기는 보성 다니는 친구가 너 어디 나왔니? 순광여고 나왔어. 보성입니다. 다음, 여기는 거제. 그래서 고통을 제거한다. 고통 제거, 고통 거제라고 얘기했었죠. C는 고성. 자, 보죠. 가. 이 지역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특산물인 녹차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제를 개최하고 있다. 끝났네. 녹차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벌교 지역의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순천말 갯벌과 함께 람사르 협약에 등재되었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도 등재되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 중에서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마스코트는 다향이와 의돌이에요. 다향이는 다도, 우리 차 얘기하는 거고, 의돌이는 이 보성이라는 동네가 의병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병을 배출한 의향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가는 보성입니다. B. 다음, 나. 공룡 관련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공룡! 끝났네. 공룡 발자국의 발견을 기념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룡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또 가야시대 고분군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죠. 고성입니다. 근데 이 가야시대 고분군은 되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지역만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다른 내용도 나올 거야. 가야 고분군도 있는데 공룡 발자국도 있네. 그럼 고성이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C.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3번. 다음 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영남지방은 우리나라 남동부에 위치하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이강 유역 평야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무슨 강? 낙동강 유역 평야가 되겠죠. 그래서 낙동강의 하구에는 염해 방지를 위한 하구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금영낙, 금강, 영산강, 낙동강. 동해안 해안 평야를 중심으로 농경지가 발달하였다. 특히 경북의 내륙분지와 구릉지에서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기후 조건을 이용하여 사과와 복숭아 등의 과수 재배를 많이 한다. 과수 재배의 면적은 경북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다. 맞죠? 다음, 디귿 등은 분지를 중심으로 섬유 산업과 첨단 산업이 발달한 내륙 공업 지역이며, 그러니까 요 내륙 공업 지역. 디귿에는 대구와 구미가 들어갈 수 있죠. 다음, 포항, 울산, 거제 등은 중화공업 중심인 임해공업 지역이다. 이 임해공업 지역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때 성장 거점 개발로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잖아요. 그 지역들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과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하여 관광산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역사마을이 있는 곳은 안동과 경주입니다. 하회마을, 양동마을.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죠. 정답은 5번. 다음 4번입니다. 그래프는 가부터 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A, B, C가 있는데요. 세 지역은 딱 보기에도 위도가 비슷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위치가 다르죠. 일단 A는 서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안이에요. 부안. B는 여기 이렇게 소백산맥 지나가거든요. 소백산맥. 이렇게 지나갑니다. 소백산맥. 이렇게. 소백산맥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네? 여기는 장수. 다음 C, 여기 꼬랑지 있는 데가 포항이니까 포항 밑에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세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와 연강수량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연강수량 제일 많은 데 어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경북의 해안 지역은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남의 해안 지역도 다시요. 전라도 해안 지역도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수 같은 경우에는 소백산맥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형성 강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남서 쪽에서 불어오는 남서 기류 영향으로 지형성 강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수는 연강수량이 꽤 많은 곳이에요. 게다가 장수는 부안, 경주와는 달리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도 가장 크겠죠. 그래서 연강수량 가장 많고 기온 연교차 가장 큰 다가 장수 B가 됩니다. 남아있는 부안과 경주 중에서 부안은 서해안, 경주는 동해안이니까 상대적으로 서해안에 위치하는 부안이 동해안의 경주보다 연교차가 크겠죠. 그래서 연교차가 큰 가가 부안 A가 됩니다. E. 그러면 남아있는 경주가 C가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먼저 지도 보면은 여기가 울진, 여기가 영덕입니다. 영덕. 다음, 대구, 군위 통합되었죠? 군위의 서쪽에 구미 있습니다. 얘는 거제. 거제. 자, 그러면 세 지역에 성비와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성비가 제일 높은 데가 다네요, 다. 세 지역 중에 성비 제일 높은 데 어딜 것 같아요? 중화공업 발달한 거제거든요. 그래서 거제가 성비가 제일 높다. 다가 거제가 됩니다. 다가 거제. 그러면 남아 있는 게 구미와 영덕인데 A와 B는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눈에 엄청나게 많이 띄는 게 얘더라고요, 얘. 80.5입니다. 자, 어떤 지역에 유소년부양비든 노년부양비든 어쨌든 80이 넘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남아있는 두 지역 중에 구미와 영덕에 유소년부양비가 80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구미와 영덕에 노년부양비가 80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영덕같이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노년부양비가 80 가까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제가, 노년부양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1000분의 노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80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100명의 청장년층이 80명의 노년층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숫자가 뭐 비슷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영덕이 아마 노년부양비가 높을 거야. 그래서 나가 영덕이 되고 남아있는 가가 구미. 영덕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B가 노년부양비, A가 유소년부양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영덕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비가 100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얘기했었죠. 촌락은 청장년층에서 남초현상 나타나는데 전체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여초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왜? 노년층에서 여초현상이 나타나는데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합치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서 성비가 100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A는 유소년부양비, B는 노년부양비입니다. 다음, 구미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한다. 풍력발전단지는 영덕에. 구미는 영덕보다 노령아지 수가 낮죠. 다음, 영덕은 거제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낮겠죠. 여기는 거제시고요. 여기는 영덕군. 그리고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니까. 거제는 구미보다 중화공업 제품 출하액이 많다. 구미는 상대적으로 경공업이 많이 발달한 영남 내륙공업 지역입니다. 중화공업 제품은 거제가 훨씬 더 많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시청에서 출발해 대전광역시청으로 가는 길 찾기 안내 일부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역시 지도부터 좀 볼까요? 얘는 보령입니다. 보령. 얘는 군산이죠, 군산. 얘는 충북의 북부 지역의 가운데, 충주. 그리고 경북의 남서쪽 구석, 여기는 김천입니다. 김천. 자, 그러면 이 가나다라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어느 곳을 거쳐가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살펴봐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지역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가보죠. 가. 서공주를 지난대. 어쨌든 공주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어디서 출발해야 공주지나 대전까지 갈수 있을까요? 아마도 보령이겠죠, 보령. 그래서 가는 보령이 됩니다. 보령. 다음, 나. 증평? 아, 증평 어딘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청주는 알고 있잖아. 청주는 여기입니다. 청주.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청주지나 대전까지 갈까요? 충주가 되겠죠. 증평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나는 충주입니다. 다음, 추풍령 휴게소는 어딨지? 추풍령. 뭔가 되게 높은 산을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군산과 김천인데, 군산에서 대전까지 갈 때는 높은 산을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반면, 김천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소백산맥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천에 추풍령이 있습니다. 그 추풍령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김천에서 추풍령 지나 대전 나들목에서 대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주. 전주는 여기 위치하고 있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 군산에서 대전 지나서 이렇게 대전, 아, 다시요. 군산에서 전주 지나서 이렇게 대전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가 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지역들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지도 문제입니다. 가나다라 알아야 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지점들의 지명도, 위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볼게요. 1번. 보령에는 철도역, 항구시설, 상업용 공항이 모두 있대요. 보령에는 일단 상업용 공항이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은 일단 5군데,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제주에 있고 청량, 무에 있다.

아시죠? 청량무. 그리고 원광대에 나온 울려사 군포사라 라고 얘기 드렸던 것 같고, 여기에서 군이 군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요 철도역, 항구시설, 상업용 공항이 모두 있는 곳은 군산입니다. 군산. 다음, 충주는 충청도 명칭이 유래가 된 지역이 맞죠? 다음,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충주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음,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은 보령이죠. 서울과의 직선거리는 나, 충주가 다 김천보다 가깝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7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여기 군, 김을, 김제입니다. 다음 경북의 북서쪽 구석 충북으로 넘어가는 조령 있는 문경. 다음에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하고 있는 김해 양산 중에 왼쪽은 김해입니다. 김해. 자, 첫 번째 그래프에는 논밭 면적 비율 나와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에는 농가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 먼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일단 다는 전업농가, 겸업농가 두 개 합친 것 중에 겸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상대적으로 겸업농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는 근교농촌에 해당하는 김해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음 남아있는 것은 김제와 문경인데, 김제는 논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와 나 중에서 논 비율이 굉장히 높은 가가 김제가 되고, 여기 소백산맥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밭 비율이 높은 나가 문경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보죠. 1번, 김제에서는 지평선 축제가 열린다. 맞네요. 다음, 다에는, 김해에는 문경세제가 있다. 아니죠. 문경세제는 나, 문경에 있습니다. 다음 3번, 김제는 문경보다 과수 재배 면적이 좁죠. 문경이 사과로 유명하다고 얘기했었죠. 경북 지역이 기본적으로 과수 재배가 널리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음, 문경은 김해보다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아니죠. 김해는 근교 농촌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 재배가 널리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김해는 김제보다 쌀 생산량이 적겠죠. 김제가 더 많을 겁니다. 다음, 8번. 다음 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으로, 섬 중앙에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위치하는데, 정상부에는 칼데라호가 아니라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습니다. 섬 곳곳에 다양한 화산 지형이 발달하는데, 오름은 대체로 점성이 큰 용암이, 다시요. 용암 동굴은 대체로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되었다. 아니죠.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제주도의 하천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내리는 시기에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 주를 이룬다. 건천이 주를 이루는 것은 전리가 발달한 다공질의 연무암이 기반암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빗물이 쭉쭉 아래로 스며들기 때문이죠. 맞아요. 다음,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제주도의 수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며, 자, 제주도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 많은 댐과 저수지가 조성되었다. 아니죠. 제주도는 하천 발달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굳이 이거를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오름은 한라산보다 형성 시기가 대부분 늦습니다. 제주도의 화산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화산 활동 말미에 오름이 만들어진 것이죠. 정답은 3번. 다음 뒤로 갑니다. 1번.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내용이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먼저 가. 지역 특산품인 하회탈의 모습을 담아 지역민의 미소를 표현하였다. 하회탈. 하회탈 유명한 곳은 안동이죠, 안동. 다음, 나.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남강 유등축제. 남강 유등축제는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우포늪과 상징인 따오기가 나는 모습을 표현하여

체 비율이 높다. 잔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면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안동은 이쯤 위치하고 있죠. 어쨌든 태백과 소백산맥이 둘러싸여 있는 중상류 구간에 해당합니다. 낙동강의 중상류 구간. 반면 창녕은 여기 대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낙동강의 하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동보다는 평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평지 비율이 높으니 논의 비율이 높고 안동은 상대적으로 밭의 비율이 높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는 남부지방을 흐르는 세하천의 수계를 나타낸 모직도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되게 모르는 지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들 위주로 풀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거죠. 먼저 동복천, 오수천, 요천, 보성강. 보성? 아! 전라남도 보성이구나. 거기로 지나가는 강은, 아, 섬진강이겠구나. 그래서 가가 섬진강입니다. 다음, 나도 볼까요, 나? 나는 황룡강, 함평천, 그리고 광주천인데 여기 하구뚝이 있습니다. 하구뚝. 낙동강과 영산강에 모두 하구뚝이 있는데, 함평, 나비축제 열리는 함평, 그러면은, 아, 전라남도 쪽이구나. 아. 영산강이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영산강. 다는 얘는 뭐야? 담변천, 내성천, 병성천, 감천, 황광, 신천, 밀양, 양산, 선악동강 끝났죠. 그래서 얘는 낙동강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얘는 서해로 유입되고 얘는 지금 남해로 유입되고 있죠. 섬진강 찾았으면은 아 얘는 영산강, 얘는 낙동강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번 섬진강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아닙니다. 삼각주는 낙동강 쪽에. 섬진강은 낙동강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 아닙니다. 딱 보기에도 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천 유역 면적도 낙동강이 더 넓습니다. 나는 다보다 통과는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 수가 많다. 사실 이거는 다이 하천이 지나간 유로를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더 유로가 기니? 유로가 길수록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을 더 많이 지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요 정도의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든 강의 유로를 다 기억해서 그 유로가 지나는 광역 행정구역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요. 누가 더 기니 정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다가 더 길죠. 광역 단위 행정구역도 다가 더 많을 겁니다. 다음, 낙동강은 영산강보다 하구 연안의 조차가 크다. 아니죠. 낙동강은 상대적으로 조차가 작은 편이라 하구의 삼각주가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기 아산만 쪽이 조차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서 멀어지면서 대체적으로 조차가 작아지는 편이에요. 낙동강은 이쪽으로 유입되니까. 조차는 영산강이 더 큽니다. 가부터 다중에 공업용수로 이용되는 강물의 양이 가장 많은 하천은 다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하천 주변에 어디가 공업이 가장 많이 발달했니? 아무래도 남동 임해공업지역, 또 영남 내륙의 구미와 대구 같은 데도 지나가니까, 대구도 이제 포함하는 거니까, 강물의 양이 가장 많은 하천은 낙동강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볼게요. 여기는 울산이죠, 울산. 그리고 부산. 김해양산, 양산. 여기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촌락으로 놓고 풀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합천입니다, 합천. 자, 그래프에 네 지역의 인구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 인구 변화는 200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가네요. 가. 특히나 2000년 이후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어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거나 제조업이 발달하거나 혁신도시 조성되거나 뭔가 요인이 있어야지만 증가하거든요. 합천은 당연히 아니겠지. 양산, 양산은 부산에서

교회화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도시도 조성이 되고 있고요. 양산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네. 울산, 부산은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가. 인구가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증가한 곳은 양산밖에 없어요. 가는. 양산. 다음. 나와, 다시, 나와볼게요. 라. 라의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도 인구가 감소하는 편이죠. 그럼 인구가 이렇게 9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한 지역. 일단 합천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부산도 있겠지. 부산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긴 했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다보다는 라가 인구의 감소율이 더 크거든요. 자, 부산은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350만에서 340만으로 1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근데, 예를 들어, 합천의 인구가 10만이라고 합시다. 10만이라고 합시다. 근데 9만으로 줄어들었다. 얘는 만명 줄어들었지만 감소율은 10%가 준 겁니다. 얘는 10만 명 줄어들었지만 10%보단 덜 줄었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이 인구의 감소율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인 부산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했지만 그래도 인구가 훨씬 더 빠르게 감소율이 컸던 곳은 합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가 합천입니다. 그리고 제시된 기간 동안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합천보단 감소율이 낮았던 다가 부산이고요. 울산도 일부 교외화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부 산업 침체되면서 2015년 이후에 인구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죠. 영남지방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양산이 아니라 울산입니다. 울산과 부산은 모두 남동임해공업지역에 위치하죠. 다음, 합천은 양산보다 아파트 비율이 당연히 낮겠죠.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양산은 부산으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나타난대요. 요 기간 동안에 양산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부산으로부터 교외화로 인해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니은, 리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답사 일정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 해당하는 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자, 하루에 한 지역만 답사한대. 그러니까 1일차부터 4일차에 답사한 지역들은 5일차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1일차부터 4일차에 해당하는 지역을 여기서 지우고 남는 지역이 5일차에 답사 지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부터 보면 여기는 군산입니다. 전주, 영광, 여기는 광주에서 단말을 나누었다죠? 나주. 보성에서 순광여고 다녔어. 순천. 자, 그럼 볼게요. 새만금 간척지 방문, 근대역사박물관 견학,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에 있습니다. 한옥마을, 한지산업, 전주, 원자력발전소, 굴비, 영광의 키워드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강연 청취 및 모모 배!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먹는 배! 놔주죠. 그럼 5일차에는 순천 가야겠네? 순천. 남아있는 게 순천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1번. 대규모 제철소 및 매화마을. 광양 관련된 내용이죠. 장류박물관 견학 및 옹기 만들기 체험. 순창. 장류축제. 다음, 차박물관, 차밭 탐방, 차 보성입니다. 그리고 공룡 공원도 있는데, 보성에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 발견됐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다음, 석유화학 산업단지 해상 케이블카 여수. 여수.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해안 습지의 생태 환경 견학. 요게 순천입니다. 정답은 5번. 다음.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좀 보면 여기는 울진입니다.

여기는 안동. 여기는 순천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순천. 여기는 제주. 여기는 서귀포입니다. 자, 그래프에는 1월과 8월의 평균 기온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는 1월 강수량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여러 번 얘기했었죠? 월 평균 기온 차이, 월 평균 기온에서, 그 지역의 월 평균 기온에서 다섯 지역의 월 평균 기온의 평균을 뺀 거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그 지역의 월 평균 기온이 높으면 월 평균 기온 차이도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월의 평균 기온의 지역 간 차이와 나월의 평균 기온 차이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나월의 평균 기온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가월은 나월보다 평균 기온의 차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8월보다 1월 겨울철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 기온 차이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시기는 당연히 1월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월은 8월이 되겠죠. 8월. 그렇다면 이는 1월 달에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어딜까요? 1월 달에 가장 따뜻한데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이가 서귀포. D는 서귀포 다음으로 따뜻한 데네요. 어딜까요? 제주 되겠죠. 제주. 반면 A는 가장 추운 데입니다. 1월에 가장 추운 데 어딜까요? 안동입니다. 안동. 그쵸? 고위도의 내륙 지역이니까. 안동이 1월 평균 제일 낮아요. 얘가 A, 제주, D. 남아있는 게 순천과 울진인데요. 자, 1월 평균 기온 비슷해. 8월 달에 누가 더 기온 높을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확실한 거는 울진, 북동풍에 의해서 겨울 강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월 강수량이 비가 씨보다 더 많거든요. 1월 강수량 더 많은 비가 울진이 되고, 남아있는 씨가 순천이 됩니다. 그래서 울진이 비, 순천이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순천이 울진보다 기온 높아요. 그리고 1월 달도 순천 울진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자, 볼게요. 1번, A는 안동은 제주보다 기온 연교차가 크죠? 고위도 내륙 지역이라서. 정답은, 1번 맞죠. 다음, B는 울진은 순천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낮습니다. 겨울강수 집중률은 울진이 높죠. 울진, 다시요. 울진은 순천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죠? 예. 북동풍에 의해서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들은.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 다음, 제주는 서귀포보다 1월 평균 풍속이 강하다. 예, 북서 계절풍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제주가 서귀포보다 1월 평균 풍속이 강합니다. 서귀포는 울진보다 연강수량 훨씬 많죠. 가는 8월, 나는 1월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네요. 다음 6번 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 볼게요. 얘는 서산이죠. 얘는 입 벌리고 있는 보령. 진천 음성 중에 나는 진천. 충북의 북쪽 다섯 개 가운데 옛날 중원이었던 충주. 전북의 한가운데 전주. 광주에서 담화 나누었다. 비는 나주. 보성의 순광여고, 보성의 순천, 순광여수가 되죠. 갑, 서산과 여수에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이 위치해요. 맞네. 진천과 나주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어요.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다음, 충주와 전주는 소속된 도의 지명이 유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충, 청도, 전, 라도. 맞네. 라, 보령과 순천에는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가 있어요. 자,

순천은 있지만 보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갑을 병이 맞아요. 정답은 4번.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지표는 가나 지표의 충청지방 내 상위 및 하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이런 지도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의 경우는 천안, 세종, 청주, 대전에서 낮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낮게. 반면 서천이나 청양, 영동, 괴산 이런 등지에서 높게 나타나니까 얘는 촌락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되겠죠. 그러면 노년부양비 가능합니다. 인구순이동 안 되죠. 유소년부양비 당연히 안 되고 제조업출하액도 안 됩니다. 전체 가구 중 농가 비율 괜찮아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은 여기 서, 당, 아, 천.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되네요. 청주까지. 도시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 그러면 전체 가구 중 농가 비율 안 되겠지. 노년부양비 안 됩니다. 자, 인구순이동도 될것 같지만 인구순이동이 맞으려면 세종에도 상위 지역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얘도 안 되는 거야. 유소년부양비? 될수 있습니다. 제조업출하액도 될수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소년부양비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세종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은 제조업출하액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다음 8번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는 안동. 여기다 적을게요. 안동. 나는 경주입니다. 경주. 자, 푸는 방법 아시죠? A, 일단 여기 볼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마을 안동에 있고 경주에도 있습니다. 다음, 도의 지명 유래가 된 지역. 안동은 아니고 경주 맞지. 원자력 발전소. 안동 아니고 경주 맞죠. 광역시와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맞닿아 있나요? 네. 경주는 울산과 맞닿아 있지만 안동은 아닙니다. 안동 아니고 경주 맞아요. 그러면 A는 둘다 예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역 맞습니다. B는 예,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 돼요. C, 아니오, 예가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D는 아니오, 아니오인데 아니오 예니까 안 됩니다. 기역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1번, 요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18번째 주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 뒤로 가서 177페이지에 같은 주제 다른 문항, 4번부터 다시 세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내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경남, 서울, 울산, 제주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2차 산업 취업자 비율 제일 높은 데 어디예요? 울산입니다. 반면 2차 산업 취업자 비율 제일 낮은 데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인 특성상 제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곳 제주입니다. 제주. 그럼 남아있는 서울과 경남 중에서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제일 낮은 단은 서울이 될 것이고 나는 경남이 되겠죠. 보죠. 1번. 울산은 경남보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많다. 맞아요. 다음 2번. 경남은 서울보다 백화점 사업체 수가 많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제일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다음. 서울은 제주보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죠. 생산자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당연히 서울이 제주보다 많을 거예요. 맞아요. 다음, 제주는 울산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대요. 자, 여기 1차와 2차가 나와 있죠. 그래서 100에서 1차와 2차 빼주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제주는 1차가 대략적으로 12예요, 12. 그리고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4% 정도 볼게요. 4%.

이거 빼주면 16을 빼주는 거니까 얘는 84 정도 되겠죠. 84. 근데 울산 보세요, 울산은. 일단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30%가 넘어갑니다. 요것만 빼더라도 7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제주가 더 높죠. 맞습니다. 다음, 울산은 영남권, 경남도 영남권.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182페이지에 5번 문항.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에는 여기 성남, 여기 화성, 여긴 원주입니다. 그리고 태백에 나와 있죠. 자, 눈에 띄는 지역들 위주로 찾아갈 거예요. 자, 나와 있는 그래프는 2023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에요. 어쨌든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일단 가죠. 인구가 꾸준히 감소합니다. 특히나 80년대 말 이후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했죠.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많은 탄광이 폐광된 태백입니다.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1990년대에 인구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요때 인구가 빡 증가했네. 아, 요때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구나. 그래서 성남이 다가 되는 거죠. 다. 요때 1990년에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나와라는 어쨌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지역들인데 라의 경우는 특히나 2000년 이후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로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 2기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구나. 화성이 되고 남아있는 나가 원주가 되겠죠. 그러면 태백에는 혁신도시가 없죠. 화성에는 1기 신도시가 아니라 2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원주는 화성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죠. 화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성남은 원주보다 선로의 통근통합 비율이 높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니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정답은 4번. 다음, 태백과 성남은 모두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다. 성남은 연결되어 있지만 태백은 연결되어 있지 않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바로 뒤로 가서 같은 주제 다른 문항 6번 볼게요.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가부터 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게요. 자, 얘는 태안이네요. 얘는 충주, 세종, 청주, 대전, 보령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가시면 돼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가와 나예요. 가와 나는 충청 남도에 위치하고 있대요. 충청 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 태안이랑 보령이 있네요. 다음, 다와라에는 중앙정부청사가 있대요. 다와라. 자, 중앙정부청사 당연히 세종에 있겠죠. 세종. 그리고 과천에도 있고요. 또한 군데 있습니다. 단독청사.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도 중앙정부청사가 있습니다. 정부대전청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와라가 대전. 다음 가와바. 가와바에는 기업 도시가 조성되어 있어요. 기업 도시는 태안과 충주죠. 태안과 충주. 자, 그럼 하나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태안과 태안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가가 중복되니까 태안은 갑니다. 가. 다음, 가와 나가 태안 아니면 보령인데 가가 태안이니까 나는 보령이 되겠죠. 나는 보령. 다음, 가가 태안이니까 남아있는 바가 충주가 됩니다. 충주. 네, 헷갈리니까 찾은 건 지워주는 거예요. 다음, 마와 바는 충청이라는 지명이 유래가 된 지역이래요. 마와 바. 아이고, 아이고. 마와 바. 충청은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딴 건데, 아까 충주가 바였죠? 그러면 청주가 남아있는 마가 됩니다. 이것도 다 찾았네. 청주마. 청주마. 다음. 라와 마에는 현재 KTX 정차역이 운영되고 있어요. KTX 정차역. 일단 청주는 오송이 KTX 호남선과 경부선의 분기점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대전으로 지나갑니다. 대전. 자, 그러면 청주가 마니까 대전이 라가 되겠죠. 그럼 대전이 라니까 세종이 다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선지 볼까요? 가. 태안에는 석탄박물관이 있다. 아니죠. 석탄박물관은 여기에서 보령에 있습니다. 다음. 나. 보령에는 천연기념물인 신두리안 사고가 있다. 태안에 있습니다. 다음. 마에는 청주에는 오송바이오밸리가 조성되어 있다. 오송바이오밸리. 오송이 청주에 있다. 오송은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의 분기점. 맞아요. 다음. 바. 충주에는 양수식 발전소가 있다. 물론 충주에는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력 발전소는 양수식 발전소는 아니에요. 다음 세종은 라 대전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다. 아니죠. 세종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년 부양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7 수능특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우리 총 40강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능특강은 연기교재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도 남겨있지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교재에 실려있는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정답만 찾아가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답을 찾은 후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정답은 이건데, 아, 여기는 이게 높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낮게 나타나는구나. 그 그래프를 조금씩만 더 꼼꼼하게 분석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교재인 수능특강보다 더 확실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수능특강에서 연계될 수 있는 문항들 또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수능특강 맨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가시면서 수능특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수능 완성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 완성해서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수능 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40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39강 후반부에서 우리 드디어 마지막 윤사의 네 번째 4대단원의 막을 열었었죠. 1대단원은 약간 이렇게

선물 같은 느낌의 단원으로 짧게 끝났었고요. 2대단원이 동양과 한국 사상, 그리고 3대단원이 서양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2, 3단원의 대단원을 통해서 동서양의 정말 기라성 같은 철학 사상가들을 만나서 지혜의 폭을 좀 넓혔는데요. 이번 네 번째 대단원을 통해서는 보다 더 이제 사회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여러 사회사상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사회사상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이상을, 그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동양의 대표적인 유교와 도가의 이상사회, 각각 유교의 대동사회, 그렇죠? 도가의 소국가민 사회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양 사상가들이 어떤 이상사회를 꿈꿨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가찬스미랑 재미있게 공부한 이후에 관련된 챕터의 문항 풀이도 좀 가볍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양의 이상사회, 대표적으로 우리 플라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서양의 다양한 이상사회의 관점을 공부해 볼 텐데요. 이 중에서는 이미 우리가 서양 철학 공부하면서 배웠었던 내용도 등장하고요. 또 처음으로 이곳에서 이상사회론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상도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생님이랑 같이 강약 조절해 가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미 배웠었어. 그치?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그렇지. 국가의 세계의 계층이 각각의 역할을 다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플라톤이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거나 현재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적으로 철학을 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 권력과 철학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면서 나머지 한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벌이는 작태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정치 권력과 철학을 하나로 결합하지 않는 한 나라의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말이 좀 꼬아져 있지만 플라톤은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치 권력과 철학은 하나로 결합해야 한다. 즉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선의 이데아까지 인식할 수 있는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결국은 이 정의로운 국가의 핵심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철학자가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어떤 통치를 주장했었어? 그렇죠.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 철인 통치를 주장했다는 것들 떠올릴 거예요. 자, 플라톤은 한 개인의 영혼이 세 개의 부분, 이성, 기계, 욕구,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국가도 그렇다. 국가도 세 개의 부류로, 세 개의 계층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얘들아 생각해봐. 국가를 다스리는 그렇죠 통치자. 두 번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방위자 군인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열심히 생산하는 좋아요 생산자. 이렇게 세 개의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이세 개의 계층이 각각에게 어울리는 덕을 갖추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룬 그렇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조화를 이룬 국가,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개의 부류, 세 부류가 각각 어떠한 덕을 갖추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해 볼까? 그럼 공부했던 거다 떠오르지? 좋아요. 생산자부터 가겠습니다. 생산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절제의 덕이 필요했습니다. 방위자는 그렇지 기본적으로 절제 플러스 용기의 떡까지 필요하겠네요. 통치자는요, 좋아요. 절제 필요하고, 용기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의 덕까지 좀 갖추어야 되겠네요. 플라톤이 보기에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정의를 이룬 상태, 그것이 죄송해요.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 그것이 바로 정의였기 때문에, 아, 결국은 통치자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인 정의의 덕까지. 즉, 모든 덕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다. 모든 덕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플라톤의 이런 정의로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누가, 그렇죠.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국가를 우리는 철인 통치 국가라고도 부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철학자는 누가 될수 있을까? 일단 타고난 자질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타고난 자질 자체도요, 일단 지혜의 덕까지 갖출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타고나야 하고요. 플러스,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선의 이데아에 관한 그런 지식까지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얘들아, 문항이 출제가 될때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국가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고 타고난 지혜만으로 통치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철학자, 즉 통치자가 되려면요, 타고난 지혜도 물론 필요해. 타고난 소질, 타고난 자질 이런 거 플라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타고난 소질만 가지고서 네, 통치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국가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플라톤은 이야기하죠. 장차 방위자나 통치자가 될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국가는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로 이렇게 세 개의 네, 계급으로, 세 개의 계층으로 네, 구성이 되는데요. 플라톤은 이세 개의 계층에 각각 사람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공동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다 플라톤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야. 같이 한번 복습해 보는 거야. 자, 국가가 공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 아이가 타고난 소질이 어떤 계층에 가장 적합한지 일단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10대쯤 되면요, 1차 테스트를 해서 걸러야 된다 그랬어. 생산자 계층을 먼저 거르죠. 자, 그러면 10대 때 1차 테스트를 통해서 생산자 계층이 걸러지기 때문에 통치자, 방위자가 될수 있는, 네, 그러한 사람들이 정해질 거야. 우리 이렇게 통치자나 방위자가 될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걸 수호자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들은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 다시 한번더 테스트를 해서 그중에서 수호자 중에서도 이제 통치자를 선발해야 한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통치자와 방위자를 일컬어서 수호자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런데 그 수호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삐뽀 삐뽀 기억나지? 이들은 무엇을 가질 수 없어?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지. 재산을 무엇 해야 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식사, 공동생활과 같이 생활 방식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는 플라톤은 가족까지 공유해야 한다. 이런 충격적인 또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수호자는 무엇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중요해.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중요해. 왜 가질 수 없지? 국가를 위해서 일하니까. 근데 만약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가 오늘날에도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때? 사익의 눈이 멀 때.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플라톤은요, 아, 이런 수호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청렴 결백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가질 수 없고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이 사유재산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누구는, 그렇죠, 생산자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눠진다고 했지만 사실 세 개의 계층 중에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생산자 계층이잖아. 그런데 이 생산자 계층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플라톤이 사유재산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죠? 삐뽀, 삐뽀, 우리 플라톤의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플라톤은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긍정한 거야.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할 간섭은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각자 자기의 일만 하는 거야. 감히 생산자가 통치자 일을 감나라 배나라 간섭할 수 없어요. 역할 간섭 인정 안 됩니다. 역할 교환. 아, 나 생산자만 하니까 지루하네. 나 방위자 좀 해볼까? 이렇게 교환할 수 없어요. 역할을 개인이, 아, 제 꿈은 방위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방위자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개인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해. 요게 중요합니다. 자, 모의 유토피아는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나오는 내용일 거야. 그러니까 눈 땡그랗게 뜨고 내 것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상사회에 관한 출제표 보여줬잖아. 그중에 모의 유토피아가 이상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출제 요소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는 이야기합니다.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는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시설, 그리고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는 54개의 마을이 있대요. 이곳의 시민에게는 빈곤이 없대. 아, 물질적으로 부유하구나. 하지만 사치나 낭비도 없대요. 성인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한대. 아, 그러니까 귀족은 일안 하고 노예만 일해.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아, 생산에 있어서 평등하구나. 노동은 그런데 매일 6시간으로 제한된대요. 그리고 8시간 잠자면 남는 시간이 있겠다. 남는 시간은 정신적인 오락이나 교육 연구에 사용된대. 아, 이런 지적인 활동이 가능해. 저녁이 있는 삶이야.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대요. 왜냐하면 집 안에 들어가도 어느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 사적 소유가 인정이 안 되는구나.
게다가 이곳의 시민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서 집까지 교환한대. 그러니까 아, 사적인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자, 모어 유토피아에 관한 원전 먼저 봤는데요. 우리 관련된 내용들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모어의 대표적인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 우리가 이상사회 공부하면서 반드시 잘 정리해 두어야 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유토피아, 오늘날에도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사회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잖아요.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토머스 모어입니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어가 쓴 약간 공상소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모어가 자신의 꿈을 담아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유토피아라고 하는 네, 책 속에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드러냈는데요. 유토피아는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두 번째는 그렇지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뜻도 또 역설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모어가 유토피아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제 영국 16세기의 영국은요, 빈부격차 그리고 어떤 사회적 타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모어는 이제 영국의 그 당시에 문제 상황들을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진 해소된 이상적인 사회를 꿈꿀 수 있을까 자신의 열망을 담아서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보겠습니다. 모어는요, 재산의 사적 소유 이것이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을 발생시키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에서도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문제 원인은 결국은 사적 소유 때문인 거 아니야? 라고 모어는 지적합니다. 자, 따라서 얘들아, 바로 시작하자마자 알겠다. 쌤, 그러면요, 유토피아에는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겠네요. 그래, 우리 아까 전에 원전 자료 통해서 몇 가지 그런 단초를 찾아볼 수 있었죠? 요것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놓고 바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의 유토피아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생산에 있어서의 평등이 실현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앞서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어? 성인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 노동에 종사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아, 생산에 있어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안 하고 뭐 특정한 계층만 일하고 특정한 계층은 일안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생산적인 어떤 노동에 있어서 이런 평등이 실현된 사회입니다. 게다가 사적 소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때? 소유에 있어서도 평등이 실현된 사회야. 그러니까 뭐 유토피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요 정도는 딱 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게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된 사회입니다.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화폐 없습니다. 그럼 뭐에 따라서 분배할까? 네, 필요한 만큼 분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구나. 자, 모어 유토피아에 따르면요, 이제 마을의 공동창고라는 게 있어요. 공동창고. 그 공동창고에는 물건들이 그득그득 쌓여져 있는데 집안의 가장들이 가서 그냥 필요한 만큼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아,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 소유에 있어서도 평등합니다. 따라서 어때? 사적인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잔업하고 내가 더 추가 근무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내 통장에다 쌓아놔야지 라고 하는 욕구가 전혀 있을 필요가 없어.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아요. 자, 누구나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여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몇 시간으로 제한되는 거야? 6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충분합니다. 물질적으로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정신적인 자유와 문화생활까지 누릴 수 있죠. 결국은 모의 유토피아는 어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왜냐하면 생산에 있어서 다 평등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사치나 낭비가 없어요. 게다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지 않은 그런 사회야. 그렇기 때문에 아, 굉장히 많은 법으로 사람들을 괜히 꽁꽁 강제로 싸맬 필요가 없어. 아, 법이 존재는 하지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만 존재한다. 아, 규범이 존재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법률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쌤, 베이컨이요? 영국의 경험주의 사상가 그 베이컨 맞나요? 맞아요. 그 베이컨 맞습니다. 베이컨도 역시나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공상 과학 소설, SF 소설 같은 이제 그런 소설을 써서 그뉴 아틀란티스 안에 본인이 꿈꿨던 이상사의 모습을 다 담아냈거든요.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고 그 자신이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기까지 했잖아요. 아, 과학에 대해서 베이컨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과학기술 지상주의자의 또 면모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뉴 아틀란티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우리는 거대한 규모의 깊은 동굴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깊은 동굴은 깊이
1km도 넘습니다. 언덕이나 산을 파서 동굴을 만들기도 합니다. 산의 깊이와 동굴의 깊이를 더하면 5km에 이를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들 동굴을 하부세계라고 부릅니다. 사물을 응고, 경화, 냉동시키며 다양하게 보존하는 데 사용되죠. 천연광산을 본떠서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서 새로운 인조금속과 물질을 만들며 그곳에

동안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이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병을 치유하며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갖추고서 지하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오래 삽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해서 인간사회의 문제가 해결된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를 베이커는 꿈꿨구나. 그런 사회를 뉴 아틀란티스라고 불렀구나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입니다. 자, 과학기술자가 지배하는 그런 신비의 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뉴 아틀란티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 발달했다는 거야? 그래, 자연과학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 자연과학의 유용성을 가지고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베이컨의 이상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 과학 문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인류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베이컨 특유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모의 유토피아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 그치? 모의 유토피아와 더불어서 이번 수업의 또 하나의 그 쌍벽을 이루는 하이라이트. 바로, 그렇죠. 마르크스의 이상사회도 바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쌤, 그동안 지금 계속해서 원전자료 보고 정리하고, 원전자료 보고 정리했는데, 마르크스는 왜 바로 원전자료 안 보고 정리로 시작하시나요? 예리해. 지금 너무너무 수업의 패턴도 지금 잘 파악하고 있어. 너무 훌륭해요. 마르크스는 바로 원전자료를 읽으면 친구들이 약간 엥? 뭔 소리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하게 좀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 네, 원전자료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걸. 그래. 공산사회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마르크스의 사상은 요 사회사상 파트에서 앞으로 쭉 공부할 수능 특강의 여러 챕터에서 드문드문 계속 나와. 여기도 나왔다, 저기도 나왔다. 계속 드문드문드문 나와서 친구들이 처음에 잘 정리를 안 해두면요. 약간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헤맬 수 있어. 마르크스의 사상이 뭐 어떤 건지 정리가 잘 안 돼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좀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앞으로 마르크스의 사상이 계속 등장할 때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어렵잖아. 그러면 천천히 우리가 아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 플러스 또 그의 사상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했지, 그치? 요 정도는 알고 있잖아. 아, 그래, 맞아.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미 자본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아주 매섭게 비판하죠. 특별히 자본주의가 야기한 그런 불평등,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네, 마르크스는 주목하면서 그런 불평등의 좀 해소, 빈부격차의 해소 이런 것들을 네, 목표로 삼게 됩니다. 얘들아,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 이제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을 이제 그는 바로 파고드는데요. 마르크스가 보기에 그 자본주의의 모순의 가장 최정점은 바로 사유재산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죠. 마르크스는 이 사유재산제,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의 근본 원인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라고 지적하면서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사유재산제, 우리 앞서서 모어도 유토피아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준, 영감을 준 사상가로서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한 이론이 마르크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자,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를 강하게 일단 비판하면서 특별히 이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의 방식인 분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랑 분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구나라고 하는 걸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들아, 분업이 뭐야? 그렇지. 최단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이루기 위해서 생산 과정을 분절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분업화된 노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런 분업을 비판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분업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길래 마르크스가 비판을 했는지를 잘 이해해 보셔야 하는데요. 마르크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분업은 노동을 통한 진정한 자아 실현을 방해한다는 거야. 자,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나의 인간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인간성을 실현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데 노동이 다 분절화됐어. 그건 얘들아 어때? 진정한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을 방해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분업은 노동으로부터 그 인간 본연의 가치를 소외시키는 노동소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마르크스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 분업이라고 하는 건 노동소외. 더 나아가서 인간 소외를 야기하는 그러한 왜곡된 노동의 형태구나. 결국 이것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그렇죠, 퇴색시키고 어디까지나 강요된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구나. 얘들아, 빠르게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그 속도에 맞춰서 어때? 노동자들은, 마치 부품, 어떤 기계 속의 부품처럼, 볼트와 너트와 같은 부품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노동은 진정한 노동이 아니야. 그 노동은 노동의 참된 가치로부터 자기 자신을 괴리시키는. 그렇지, 노동소외, 인간소외를 일으키고 어디까지나 강요된 노동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분업과 사유재산제로 가득 찬 자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본주의 반드시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이 염증처럼 곰고 곪아서 언젠가는 그 염증은 빵 터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추측했냐면 자본주의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자본주의 모순으로 고통당하는 계급, 누구야? 그렇죠. 노동자 계급이죠. 우리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더 이상은 못 참아. 라고 하면서 무엇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폭력혁명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연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했죠. 얘들아, 이렇게 노동자들에 의해서 폭력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자본주의가 와르르 무너졌어.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짜잔! 하고 완벽한 이상사회인 공산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까? 아니겠지. 과도기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폭력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일정 기간의 과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도기가 사회주의 국가 단계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이런 일정한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인 무슨 사회? 그렇죠. 공산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필연이다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했는데요. 이 공산사회는 어떤 사회냐? 얘들아, 잘 봐봐.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해. 아, 일은 능력껏 하는구나. 그런데 분배는 뭐에 따라 받을까?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거야. 쌤,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얘기했다? 이거 뭐의 유토피아에 비슷한 모습들 있지 않았나요? 그래,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마르크스의 이러한 사상의 영감을 불어넣어준, 네, 선배로 모의 유토피아가 또 자주 거론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 사유재산제 마르크스 비판했고요. 일은 능력에 따라 하지만,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아, 분배는 필요에 따라 받는, 아, 이러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 공산사회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자,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각자가 진정한 그 노동의 가치를 회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진정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예측했어요. 아, 공산사회에서 진정한 일의 가치, 노동의 가치가 회복되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나다운 일을 해. 그러니까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아, 필요에 따라서 분배할 만큼 그렇게 생산력이 높아지는구나.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마르크스는 공산사회라고 불렀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이런 공산사회, 보라쌤은 맨날 삼무사회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요. 공산사회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자, 뭐가 없는지 생각해보자. 첫 번째, 마르크스가 그렇게 매섭게 비판했었던 사유재산 없습니다. 사적 소유 철폐야. 사적인 소유가 없습니다. 자, 사유재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사적 소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사적 소유 없습니다. 따라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뭐가 없어. 계급 자체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계급이 소멸하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던 국가까지도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자, 우리 앞으로 마르크스의 국가관에서는 다음 쭉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마르크스는 국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어디까지나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 국가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계급이 사라지면 계급 착취의 수단이 국가까지도 완전하게 사라진다. 이렇게 사유재산과 계급과 국가가 완전하게 사라진 이상사회를 공산사회로 마르크스는 추구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정제된 표현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마르크스는 공산사회를 꿈꾸면서
이 공산사회는 사적 소유가 완전히 철폐됐어. 사적 소유가 사라졌다는 건 뭐야? 생산수단이 공유된다는 거죠? 생산수단, 말 그대로 생산하는 수단입니다. 땅, 공장, 기계. 오늘날엔 돈이 돈을 만들어내죠. 이런 돈을 자본이라고도 하죠. 자본. 이런 것들이 사유가 아니라 공유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사유재산에 예속되지 않는 사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돼. 분업,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소외, 노동 소외 사라집니다. 그럼 진정한 노동의 가치가 회복돼. 따라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합니다. 아, 그럼 경제적으로 안정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어떤 만큼 분배받을 수 있어? 아,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회일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공유되고 사적 소유가 철폐되기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계급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계급 착취의 수단이었던 국가까지 사라집니다. 어떠한 억압과 착취, 소외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회이며 누구나 다 자아를 실현하면서 진정한 노동을 할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 라고 표현했어요. 국가가 사라지면 아, 그 국가의 자리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그것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짧게 줄여서 뭐라고도 많이 부르냐면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합체라고도 표현돼요.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합체라고도 종종 표현이 되니까 한번 친구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를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원전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산사회에서는 분업에 예속된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지고, 즉, 노동 분업에 대해서, 아, 강요된 노동을 가져오는, 노동소외, 인간 소외를 가져오는, 그렇죠, 문제 상황이다, 라고 마르크스 지적했다는 게 보여요. 이런, 노동 분업에 예속됐던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된다. 나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참된 노동이 회복된다는 거야. 어디에서? 그렇죠. 이상적인 사회인 공산사회에서는요. 생산력 또한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부가 풍요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정치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한 계급에 의해 조직된 폭력이다. 자, 국가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나 노동자들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즉 자본가 계급과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승리해서 과도기의 지배계급으로 성립하게 되죠. 그리고 지배계급으로서의 낡은 생산 관계까지 폐지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계급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돼. 그 과도기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남아있지만 그 과도기가 지나서 공산사회가 되면요.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계급과 계급 대립으로 얼룩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하나의 연합체가 나타난다. 자, 국가가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어떤 연합체가 나타나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합체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공산사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개 살펴봤는데요. 후반부에 마지막 한 사상과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롤스입니다. 롤스는 생존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서는 진짜 중요한 사상가지? 근데 이제 윤사에서는 평가원에서 롤스 문항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잘 묻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신에서는 다루어질 수 있고요. 또 윤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사상가가 진짜 깜빡이 안 켜고 훅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롤스의 사상도 기본적인 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생윤 시간에 공부하는 것처럼 막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롤스의 기본적이고 굵직굵직한 내용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잘 정리해 두시면 되니까요. 같이 한번 롤스의 정의론에 소개가 됐던 롤스가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롤스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이다라고 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추구했죠.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발생한 결과, 차등이나 불평등,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차가 공정했으면 공정하다라고 보는 절차적 정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정의 원칙이 수립되는 공정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롤스는 가장 최초의 상황,
가장 첫 번째 상황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고 실험을 해본 거야.

합의를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그런 최초의 상황을 원초 상황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제배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의 영향을 그렇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제배를 쓰고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각자 서로 무관심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요. 일단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렇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있습니다. 무제배를 썼기 때문에 자신의 특수한 사정, 즉 자신의 개인적이거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보들은 아니야. 즉 경제학, 심리학 등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무제배를 쓰고 나서 정의의 원칙을 고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혹시라도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정의 원칙에 합의를 하게 돼.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자기가 다 이렇게 무지의 베일을 쓰고서 정의 원칙을 이제 고르는데, 만약에 정말 잘난 사람들이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져가고 경제적인 부도 싹쓸이해가는 어떤 그런 정의 원칙에 합의를 딱 해놓고 나서 무제배를 벗었더니 자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고르다 보니까 어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나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정의 원칙을 이제 고르게 돼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른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하는, 그렇죠, 배려하는 그런 속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로이스는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그는요,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로이스의 정의의 원칙은 크게는 1원칙과 2원칙으로 나눠지고요. 2원칙이 다시, 네, 2-1, 2-2 이렇게 두 개의 원칙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일단 얘들아, 우리 눈을 사로잡는 건 1원칙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1원칙이 2원칙보단 어떨까? 그렇지, 더 우선하겠지? 그래서, 아, 1원칙이 더 우선하는 그런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알수 있어요. 자, 롤스는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미국의 하버드대 이제 교수님이셨죠? 그러니까 이제 롤스가 미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저 미국 사람이에요. 이거 꼭 가져가야 돼. 왜냐면, 이제 롤스가 이제 미국 분이셨다는 거는 그만큼 자유에 대해서, 그치?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아, 기본적으로 중시하는 기반을 가지고 정의 원칙을 제시했다는 걸 여러분 제발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하게 또 강조해 드립니다. 얘들아, 자유를 강조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 롤스가 말한 정의 원칙에 1원칙에도 그 자유가 들어가겠구나. 자, 롤스는 첫 번째 1원칙으로 평등한 무엇의 원칙? 좋아요.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자유야. 자유. 잘 보자. 롤스는 일단은 정의 원칙을 말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 가장 첫 번째 정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동등한, 평등한 어떤 자유, 그렇죠. 기본적인 자유를 가능한 최대한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치적인 자유, 집회의 자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는, 아, 동등하게 최대한 누려야 한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자유라고 표현되기도 했지만 권리라고도 많이 표현돼. 왜냐하면 결국은 이 기본적인 자유라고 하는 건 아, 기본권의 형태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 기본권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얘들아 잘 봐.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야? 그렇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인 거잖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건 뭐야? 그렇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잖아. 아,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 기본적인 권리는 어때? 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제1원칙이 되겠네요. 따라서 밑에 나와 있는 이 2원칙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2원칙을 위해서 1원칙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야. 자, 2원칙을 위해서 1원칙을 아, 침해할 수는 없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될더큰 선을 위해서 소수의 이런 자유를 빼앗는 거, 이건 정당화될 수 없다. 2원칙을 위해서 1원칙을 침해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 자체가 언제나 절대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자유도 보다 더큰 자유를 위해서는 제한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2원칙을 위해서 1원칙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건 용납될 수 없어요. 왜? 1원칙이 2원칙에 비해서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자유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롤스는 강조를 한 이후에

어찌 보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요 이원 측에서 담아내죠. 자, 그 유명한 친구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롤스의 자유론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롤스는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언제? 그렇죠.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할 때 허용될 수 있다. 너무 중요해. 무슨 원칙이지? 좋아요. 차 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 롤스의 정의 원칙이 약자를 좀 배려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 중요한 몇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윤이 아니잖아. 지금 윤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만 가져가면 돼.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야. 아, 롤스에게 있어서 그렇지. 불평등은 허용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인정돼. 미국 사람이라고 했잖아. 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자체는 인정되는 거야. 따라서 균등분배를 해야 한다. 라고 롤스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 봐. 그 불평등은 언제 정당화되고, 언제 허용되는 거야? 누구에게? 그 사회에서 제일 작은 몫을 가져가는 최소수혜자에게, 그들에게도 어떠한 이익을, 최대 이익을 보장해 줄때 허용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최소수혜자가 최대 수혜자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아무리 최대 이익을 보장해 주어도 여전히 그들은 최소수혜자일 거야. 하지만 최소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몫 중에서는 어때? 그렇지. 가장 많은 몫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자. 결국은 이런 차등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심지어 가장 작은 몫을 가져가는 최소수혜자에게조차도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최소수혜자보다는 당연히 이익이 더클거 아니야? 아,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은 결국은, 아,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원칙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왜? 최소수혜자에게조차도 최대 이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아, 나머지 구성원들은 최소수혜자들보다는 더큰 이익을 가지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롤스는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시 한번더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언제 허용돼?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모두가 다 도전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개방되어 있을 때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롤스의 정의 원칙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런 정의의 원칙을 잘 충족하고 있고 그 사실이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를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불렀어요. 자, 이런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시키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가 되는 그런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왜? 제1원칙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유, 기본적인 기본권 다 보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때?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배려하는 그런 사회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해해 볼수 있어요. 자,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의 두 원칙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였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 조건으로 모두가 같은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런 원칙을 충족하고 널리 그 사실을 알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원칙, 좋아요. 평등한 자유원칙이었습니다. 자, 이 원칙 기억나니 얘들아? 그렇지.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저는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입니다. 방위자와 생산자는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어디까지나 통치자가 다스리는 자이고요. 그 통치자의 다스림을 방위자와 생산자가 받습니다. 무절제한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이 될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로운 국가의 세 계층은 모두가 다 절제라고 하는 공통의 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어입니다. 필요 이상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가 활동이 허용된다? 아니지, 얘들아. 자, 모어의 유토피아는 필요 이상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노동은 6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모어의 유토피아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필요 이상의 노동하지 않죠. 6시간. 꼭 필요한 노동만 하고요. 잠자고 남는 시간에는 정신적인 연구나 오락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입니다.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개인의 참된 자아가 실현된다. 아니죠.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는 국가가 소멸한 사회였습니다. 역사의 최종 단계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다. 얘들아, 마르크스의 공산사회가 역사의 최종 단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틀렸지? 그래,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계급 자체가 소멸하잖아. 계급이 없는 사회입니다. 노동자 계급이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롤스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얘들아, 롤스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지. 언제 정당화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는 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거잖아. 따라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문제 4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큰 도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나오면 바로 친구들 이제 윤사정 공부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공자의 대동사회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대동사회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약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덕적인 그런 사회잖아. 도적이 생기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죠. 가족 이기주의 또 극복된 모습까지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보살핌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간다. 얘들아, 사회적인 약자가 보살핌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 아니지. 인륜이라고 하는 건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이기 때문에 벗어나가 아니죠. 오히려 인륜을 잘 지킵니다. 성인이 다스리고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된다. 그렇죠. 대동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분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한다? 얘들아, 유교의 이는요, 처음부터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랑은 다른 거였잖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때?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은 분명히 분별은 하지만 내 가족만 사랑하는 건 아니지. 내 가족에서부터 사랑하되 그 사랑이 확장돼서 남의 가족까지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을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리을은 묵자가 이야기한 겸애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구가 적고 나라의 크기가 작다. 이건 누구야? 그렇지, 노자의 소국과민 바로 나와야죠. 10가지, 100가지 기계가 있으나 쓰지 않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멀리 옮겨 살지 않죠.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고요.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습니다. 발달된 문명의 이기가 없는 무지하고 무욕한, 순수하고 소박한 사회입니다.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지만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평화로운 그런 소국가민의 모습들 볼 수 있어요. 자,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성인이 무위의 다스림을 실현한다. 그렇죠. 노자는요, 성인, 이상적인 이런 성인이 무위 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성인이 무위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를 소국가민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의 덕을 갖추고 살아간다. 그렇죠. 백성이 무지, 무욕, 순수, 소박의 덕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문명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편리한 삶을 누린다. 아니죠. 문명의 발달 지금 없었습니다. 누구나 도덕규범과 사회제도를 준수하며 살아간다? 아니죠. 이런 도덕규범과 사회제도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네, 노자는 이런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기업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철학자들이 나라의 군왕이 되어 다스려야 한다. 얘들아, 고대 서양 사상가인데 철학자가 다스려야 한대. 그럼 누구야? 그렇죠. 플라톤. 철인 통치. 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철학자들이 군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거나 현재의 군왕이나 최고 권력자들로 불리는 이들이 철학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면 나쁜 것들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유재산을 소유한다. 얘들아, 플라톤 이거 맞아? 틀려? 틀렸지. 왜 틀렸어? 그렇지. 누구는 사유재산 가질 수 없어. 맞아. 수호자. 수호자는 누구랑 누구야? 통치자와 방위자였습니다. 오직 누구만 사유재산 가질 수 있어? 생산자만 사유재산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계층이 각자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이건 맞다. 세 계층이 각각의 덕을 발휘해서 각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역할 분담을 잘해서 조화를 이룬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 이상적인 국가로 바라보았으니까요. 시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도자가 다스린다? 아니었지? 자, 사실 플라톤은요, 이런 민주주의적인 어떤 정책의 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죠. 왜냐하면 플라톤이 보기에 시민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플라톤은 지도자, 통치자는 누가 돼야 돼?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덕까지 갖춘 철학자들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시민들이 투표로 선출하거나 이렇게 선발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덕을 갖춘 철인이 나라를 통치한다. 그렇죠. 이건 맞는 진술이 되겠죠. 따라서

좋아요. 병이 맞는 네, 입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 상관을 제시한 이상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 바로 나왔죠? 유토피아 나오면 얘들아 조금 긴장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이상사의 파트에서는 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를 공부해두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잘 정리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것이 공동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창고가 비지 않는 한 누구도 필수품 부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로 첫 줄부터 뭐가 나왔어? 유토피아는 사적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거야. 사유재산이 없어. 공동으로 소유하죠? 자,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창고가 있어서 가장이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였어요. 유토피아에서는 빈민도 거림도 없다. 누구도 소유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즉 사적 소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풍요롭다. 생계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즐겁고 평화롭게 사는 것보다 더큰 재산은 없다라고 내 모험 유토피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다. 너무 대표적인 유토피아를 저술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평화로운 사회 맞죠? 궁핍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완전히 맞죠? 자, 사람들이 어때? 생산에 있어서 평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따라서 궁핍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치나 낭비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 사회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없고요. 노동 자체가 6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잔업, 초과근무 뭐 이런 거 없어요. 각자의 업적에 따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다. 왜 들렸니? 그래, 분배는 업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잘못된 내용,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면서 자신의 것을 완전하게 가져가주시고요.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드디어 완강입니다, 여러분. 예, 1강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4시간까지 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예, 사실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의 최고는 완강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걸 클릭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번 뭐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수능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그 이후 이제 뭐 제가 관련돼 있는 연표 특강이라든가 약점 공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추가해서 그 이후 수능 완성 그다음에 좀 주요 과목들로 해서 여러분 수능 가는 길 제가 잘 안내해서

가이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특히 이번 강의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평가원 문제 다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작년 6모, 9모, 수능 이렇게 왔었는데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특징 중에 하나는 먼저 서아시아사 파탄을 한번 보자면 아시리아가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나온다 나온다 했었죠. 11번 문제에서 아시리아 나왔었고 특히 또 서아시아사 파트에서는 여기 팀으로가 5번과 11번 이런 문제로 나왔었었고요.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이 구모에서는 비잔티움과 사산왕조 페르시아, 요 이제 중앙아시아 관련돼 있는 걸로 나왔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파르티아가 있을 텐데, 예, 파티아, 파티마 왕조, 파티마 왕조, 이슬람 왕조에서 참좀 특이하게 요게 나와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육모에서는 티무르와 아시리아 나왔었고요. 구모에서는 비잔티움 사산왕조 같이 나왔고 파티마 왕조 나와서 확실히 요이 서아시아사 파트, 중앙아시아 요 교역과 관련돼선 좀 많이 나오겠다 했더니 역시 수능에서는 파르티아가 등장했었고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이 사파비 왕조 이렇게 같이 등장했던 거. 그래서 요러한 역시 중앙아시아 파트가 또 하나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 수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라별로 이렇게 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라별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6모에서 미국 문제가 미국을 단독으로 물어보는 그 문제도 있었고요. 제국주의 미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이렇게 그 나라의 특징들 이런 것들 물어보는 패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9모에서는 에스파냐 있었고 그다음에 포르투갈과 영국 여기 파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능에서도 거의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에스파냐가 바로 이렇게 등장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되듯이 등장했었고 역시 이 제국주의 파트에서는 영국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육모의 요 패턴이 9모 이어서 수능까지 이렇게 각 나라를 특징 지어서 물어보는 요런 패턴도 있었다라는 거 이따가 제가 문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육모에서 이 콘스탄티누스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만들었었던 것이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아닙니까? 그거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이러한 좀 연결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면 이 로마 파트 내지는 이 비잔티움 제국 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 예상은 요 비잔티움 제국으로 수능 때 이렇게 이제 귀결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6모 문제입니다. 6모 두 문제 한번 가볼게요. 밧줄 친 제국이래요. 이 제국 봤더니 이 제국의 핵심 내용은 뭐겠습니까? 뭐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를 차지한 후 이렇게 있었다. 바빌론의 반란군을 모체로 결성된 바빌로니아 군대가 있었고 나일강 삼각지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메디아 군대와 함께 제국의 최후의 보도. 아, 요건 여러분 제요 진짜 이 불멸의 약자 있지 않습니까? 아시리아가 통일했던 게뭘 통일했었다라고 했었죠? 패고 이씨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고 바빌로니아, 이스라엘, 이집트를 통해서 아시리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분열되었죠. 어떻게 됐죠? 리오넬 메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간거 아닙니까?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아닙니까? 근데 여기 봤더니 메디아 군대와 함께 제국의 최후의 보루.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이 메디아가 이 밧줄 친 제국을 정복했다. 뭐 무너뜨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국은 바로 여기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이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교과서에 사실 이게 거의 핵심 내용이거든. 언제나
수능에서 정답이 되는 선지는요, 반드시 교과서 4종에 다 나오는 걸로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시리아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뭐 니네베 정도가 나오고, 이거 뭐 아시리아가 페니키아라든가 고바빌로니아라든가 이스라엘 이집트를 정복했다라든가 그거 이후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로 분열되었다 정도가 나올 겁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육모에 이렇게 아시리아가 한 문제가 나왔었고 같은 육모에 또 이게 나왔었습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가는 아나톨리아 동부에 근거지를 두었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오고요. 자, 서북쪽으로 진격하여 튀르크 세력과 앙카라 평원에서 맞부딪혔대요. 아, 가가 어디서? 앙카라에서 튀르크 세력과 맞붙었대요. 튀르크 세력과. 여기서 말하는 튀르크는 오스만 튀르크입니다.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과 앙카라에서 붙었던 가, 바로 어딥니까? 무르무르, 티무르. 티무르가 여기에서 이겼고요. 오스만 튀르크가 졌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거의 오스만 제국이 엄청 위험에 처했었지만 사실 이 티무르는 더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 명나라를 치러 가면서 사실은 오스만이 그 명맥을 좀 유지할 수 있었죠. 뭐 그 이후에는 오스만이 다시 더 크게 성장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티무르. 티무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했던 게요. 나올 출제가 가능했던 게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었죠. 예, 그런 특징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바브르가 건국했던 건 무굴 제국입니다. 예, 파르티아를 무너뜨렸던 것은 사산왕조 페르시아고요.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다. 그 전년도 시험 그 전전년도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요걸로 티무르를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발칸반도랑은 관련 없었고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였다. 여러분, 요게 어딜까요? 사파비 왕조입니다. 예. 그래서 그해 육모나 구모에 요렇게 선지들로 나와 있는 건 언제든지 본 문제로 등장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 육모에서 티무르가 나올 거 반복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요렇게 나왔었죠. 요 사파비 왕조가 수능에 등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패턴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작년 구모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여러분, 요 문제에 일단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동안 나오는 패턴과는 좀 벌어졌었는데 제가 수업 때 다 말씀드리긴 했던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곳은 뭐 알 어쩌고저쩌고의 모스크랍니다. 이 모스크가 건립된 후 여기가 핵심 단어죠.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아, 바그다드가 중심이었던 칼리프, 요거 어딥니까? 바스바스 아바스 왕조. 아바스 바그다드 아닙니까? 자,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있었는데 그가 정책 실권이 약화되었대요. 그래서 가는 자신들만이 무함마디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주장하며 칼리프의 칭호를 사용했답니다. 칼리프라는 게 뭐죠? 이슬람 사회 내에서의 정치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하는데 원래는 아바스만이 칼리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젠 아바스가 힘이 좀 떨어지니까 곳곳에서 칼리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일단 후 우마이야 왕조에서도 칼리프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이집트 지역에서 등장했었던 왕조, 이걸 파티마 왕조라고 하거든요. 이 파티마에서도 칼리프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칼리프는 총 셋이었던 시기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또한 코르도바의 알 하캄 2세 역시 자신을 칼리프를 사용했대. 그러면 여기도 사용했네요. 아바스의 칼리프도 있었고 후 우마이야 왕조. 코르도바가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없어졌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 왕조는 어딥니까? 바로 파티마 왕조죠. 지금의 이집트 지역일 때.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었어요. 아, 칼리프가 셋이었던. 이게 상당히 좀 작년 구모 문제 중에선 되게 디테일한 문제였습니다. 요거 찾았으면 나머지는 쉽죠, 뭐. 그렇죠? 밀레트 제도를 운영했던 건 오스만 제국.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던 것은 육모에 나왔었던 틴무르 사마르칸트 아닙니까? 이스마일 1세기에 수립되었던 것은 그 사파비 왕조. 그러니까 사파비 왕조는 역시 육모에도 요 선지로 나왔었고 구모에도 요런 선지도 나왔으니까 수능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었겠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것은 우마이야 왕조.
카이로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했던 것이 여기 있는 파티마 왕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요 문제

문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구모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가나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봤더니, 이란을 차지하고 동서 교역을 주도하고 있던 가는 돌궐에게 심각한 위협이었대요. 자, 그래서 가는 서쪽으로 인접한 나와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대요. 아, 일단은 가가 있고요. 가의 서쪽이라니까 나가 있겠네요. 그쵸? 가는 서쪽으로 인접한 나와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대요. 자, 가가 여기 있고, 여기가 서쪽이니까 나가 있습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자, 중앙아시아에서는 교역로를 주변을 통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대요. 이에 돌궐의 서쪽 지방을 관할하고 있던 이스테미는 안정적인 교역로 확보를 위해 나예를 파견하였었고요. 이후 양국은 협력을 통해 가를 양방향으로 압박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돌궐 같은 나라가 나왔습니다. 돌궐. 돌궐이 요쯤 있을 거예요. 돌궐. 돌궐 등으로부터 물자를 획득해서 이런 걸 얻고 있었다. 자, 지역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가 있고 나가 있고 지속적으로 교역을 하였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돌궐 등이 등장했던 것은 돌궐은 언제? 나라로 따지자면 당나라 때. 당나라를 상당히 괴롭혔던 나라가 돌궐이거든요. 돌궐. 돌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략 몇 세기쯤 정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당나라가 등장했다? 한 7세기 언저리 정도 됩니다. 그쵸? 7세기 정도 시기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치적으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대립을 하려면 가는 어디일 것 같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고요. 7세기 언저리에. 그리고 나는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대립했던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게이 정도밖에 없나요? 예, 그래요. 여기서 대략 시기적인 거 찾았어야 되고요. 위치적으로 그려가면서 했어야 돼요. 상당히 고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산왕조 페르시아, 나는 비잔티움. 뭐, 요 정도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자면. 가의 공격으로 나의 수도가 점령당하였다?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가는 나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았다? 이것은 셀주크 튀르크가 어디에게? 셀주크 튀르크가 아바스 왕조로부터 받았던 것이죠. 이들 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가는 나와 탈라스 전투에서 교역하였다. 탈라스는 당나라랑 아바스 왕조가 붙었던 것입니다. 관련 없고요. 가와 나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정통 칼리프 세력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은 누구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당했으니까 이게 맞죠. 정답 4번입니다. 5번입니다. 가의 침략에 대비하여 나는 델로스 동맹을 맺었다. 요거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건 그리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9번 문제가 요 정도 되게 퀄리티 높은 형태의 문제로 나왔었었고요. 이게 이제 수능으로 이어지면 요렇게 나왔어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등 군인 정치가들의 난립으로 로마가 혼란스러웠대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빌론은 차지하고 있던 가는, 바빌론과 셀레우키 등 바빌로니아를 차지하고 있던 가는 시리아를 점령한 데 이어 팔레스타인 일부까지 진출하였대요. 이로 인해 로마는 동방 지배권을 위협받았지만 반격을 통해 잃었던 속주를 회복했대요. 로마군은 적국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원정을 감행하여 메디아로 진격했대요. 그러나 가와 메디아 연합군은 로마군의 기습한 지속적으로 공세를 가하였고요. 결국 로마군은 큰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나오면 일단 시기적으로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입니까?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이거 다 언제적 인물이죠? 기원전 1세기 인물이에요. 기원전 1세기에 여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으면 이게 2차 삼두정치 시기죠? 2차 삼두정치. 기원전 1세기경. BC 1세기경. 네. 로마의 요쪽에 있었던 나라가 가죠. 요 가가 어딥니까? 기원전 1세기경에 로마와 대립했던 가,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평가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확실한 힌트도 힌트지만 몇몇 사건으로 시기 찾고요. 주된 내용으로 지역적인 개념으로. 예전에 이걸 지도로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도적 개념을 본문에 풀어갖고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 찾았으면 나머지는 뭐 쉽죠 뭐.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였다? 관련 없고요. 데브시림의 제도는 오스만 제국에서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파르티아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고요. 사산왕조는 이슬람과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죠. 수도 니네베에 왕립도성을 건립하였다. 요 아시리아가 본문제로 나오지 않고 요 선지로 이제 오답 선지로 예, 나왔었네요. 알렉산드로 제로스 제국의 분열 이후 출현하였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언제 있었고 기원전 4세기경에 있었고 파르티아는 기원전 3세기경에 등장하잖아요. 요게 표현이죠. 그렇죠? 예,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수능 문제 서아시아사 파트에서 보자면 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세요. 그림은 가의 군대가 호르무즈를 공략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래요. 마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 이후 포르투갈은 호르무즈에 상관을 설치하여 페르시아만의 영향력을 행사했대요. 한편 가는 서쪽으로 인접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가가 있고 가의 서쪽으로 인접한 이슬람 국가와의 대립으로 교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대요. 이러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장악을 통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대요. 이에 가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호르무즈 공략에 점령했고요.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를 계기로 설립된 지 20여 년 만에 페르시아만에서 무역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자, 영국의 동인도 회사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죠? 엘리자베스 1세가 동인도 회사 만들었어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동인도 회사를 1600년에 만들었거든요. 정확히. 그러면 그로부터 20여 년만이라고 하는 게 대략 시기적으로 나왔죠. 그럼 이거 언제요? 1620년대죠. 이거 몇 세기입니까? 17세기. 17세기에 이렇게 나왔고 이런 상당에서 뭐 이슬람 국가와 대립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요 시기. 이거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17세기에 중앙아시아에 있던 대표적인 나라. 어디? 예, 바로 사파비 왕조죠. 사파비. 16에서 18세기까지 있었던 사파비 왕조. 자, 사파비 왕조의 수도는 사파비스탄 아닙니까? 예, 정답 1번이죠. 예, 정답 1번. 역시 수능답게 상당히 좀 수준 있게 나왔습니다. 우즈베크인의 침공으로 멸망했던 것은 티무르.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던 것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요거 몇 세기? 16세기예요. 마라타 동맹의 반란으로 위기를 겪었던 것은 무굴 제국.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 칭호를 부여받았던 것은 셀주크 트리크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류의 문제들 우리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육모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나오는 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육모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이 우리나라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에스파냐와 싸웠던 이유는 완전한 독립에 있었기에 또다시 식민지로 전락할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대요. 이에 그들은 파리 조약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우리나라가 필리핀 병합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쟁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대요. 그러면 에스파냐가 원래 필리핀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 이후에 여기에 있는 밑줄 그은 우리나라가 필리핀 병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나라별로 딱 떨어졌습니다. 페리 함대를 파견해서 일본을 개항시켰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 1번입니다.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다? 프랑스. 요거 연도.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 연도 1887년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주룽반도의 일부 지역을 할양받았던 것은 영국이 되겠습니다. 호르무즈, 마카오 등 거점 항구를 차지했던 것은 포르투갈. 자와섬을 장악하고 대규모 농장을 조성했던 것은 인도네시아가 자바섬에 있죠. 예.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문제도 있었고요. 자, 같은 육모 문제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이것도 역시 국가 찾는 겁니다. 오데사 항구에서 어뢰정 세 척의 습격을 받아 러시아의 전함 두 척이 침몰했대요. 오데사 주지사는 가 함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요. 러시아 측은 자국과 교전 중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동맹국이 가를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이미 성공했다라고 믿고 있대요.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는 불가리아의 동태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상황 보세요. 요 상황 보면 이거 대략 언제 상황일까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동맹국 이러고 나왔으니까 요거 1차 세계대전 쯤일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언제 있었죠? 1914년에서 18년 아닙니까? 그러고 봤더니 여기 러시아가 있고, 예, 러시아 밑에 있는 가래요. 그런데 이 가는 러시아 측 자국 교전 중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고 대략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 쯤하여 있었던 요기 나라, 어떤 나라겠습니까? 바로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같은 편을 먹었던 것이 바로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자, 오스만 제국에서 탄지마트가 단행되었었죠. 예, 정답 1번입니다. 방공협정에 가담하였다. 방공협정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됩니다. 어디?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미얀마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은 영국입니다.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프랑스고요. 하와이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던 것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모로 한번 가볼게요. 구모도 여기서 또두 문제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가 이단 신문을 피해 마카오에 도착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권식에 나가사키 입항했대요.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권식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던 게 언제입니까? 1590년이거든요. 대략 요 16세기 말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의 식민지인 아카풀코. 가가 지금의 아카풀코가 여기 멕시코에 있지 않습니까? 16세기 말쯤 멕시코를 식민지배로 삼았던 가. 어디겠습니까? 아, 맞네요. 에스파냐네요. 에스파냐. 예, 그래서 뭐 대략 요런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마닐라에 체포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뭐 이송되는 뭐 그런 내용도 있었다. 요 에스파냐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가볼까요? 레판토 해전에서 에스파냐는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승리했죠. 맞네요. 예, 정답 1번입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은 어디와 어디입니까? 러시아랑 청나라. 당시에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 청나라는 강의제가 되겠습니다.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했던 것은 프랑스. 요거 언제? 1887년.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대서양 무역을 주도했던 것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으로 슐레지안을 차지했던 것은 프로 2세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구모의 요 에스파냐 문제는 바로 요 1번. 이렇게 나왔고요. 자, 한 문제 더 가겠습니다. 구모에서. 한 문제 더 보시면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세계사 신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전운이 고조된다라고 합니다. 가는 아프리카 중남부에 위치한 자국의 식민지인 앙고라와 모잠비크. 포앙 모자가 스타일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포르투갈이네요. 나는 아프리카 동북단에서 최남단에 이르는 식민 제국 건설을 꾀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고조되었대요. 특히 니아사 호수 인근의 가의 탐험대에 현지 부족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그 갈등은 극에 달했고요. 니아사 호수 인근에 자국 정착지가 있는 나는 이를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항의했대요. 가는 장기 방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결국 나는 갈등 지역으로 가의 군대를 즉각적으로 철수를 요청하는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가가 포르투갈인 거를 포항 모자로 찾았죠. 앙골라 모잠비트. 그러면 나는 사실 여기가 핵심이죠. 나는 아프리카 동북단에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있죠. 동쪽이고 북쪽이죠. 그러면 동북단에서 최남단. 여기가 최남단 아닙니까? 최남단에 이르는 영국은 종단 정책 아닙니까? 종단 정책하는 영국이죠. 그렇죠? 포르투갈과 영국 찾으랍니다. 헤르르 중에 본기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것은 독일입니다.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를 지원했던 것은 바로 포르투갈 아닙니까? 어? 가가 포르투갈 맞네요. 정답 2번이네.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이탈 리리리 기억나십니까? 이탈리아는 리비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등을 식민지로 삼았었죠. 이것은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를 지배했던 것은 기에기에 벨기에. 파쇼다에서 충돌했던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나오던 게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능 보시면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교회의 수장이자 군주로서 지극히 깊은 애정을 담아 폐하께 안부를 전합니다. 일정에 폐하께서 왕국 내 위그노와의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왕국에 평화가 오기를 신께 기도합니다. 현재 네덜란드가 가톨릭 강요 정책을 펼쳐 가에 맞서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를 견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을 희망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네덜란드가 가에 맞서 독립전쟁을 하고 있대요. 네덜란드가 어디부터 독립했다고요? 에스파냐. 에스파냐 찾는 겁니다.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던 것은 영국이죠.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에스파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기출문제를 잘 봐야 되냐? 이 문제 기억하세요? 구모문제에서 이게 정답이었죠.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근데 이게 실제 수능에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거의 같은 문제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에 있었던 6월, 9월 문제든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던 것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콜베르를 등용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했던 것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슐레젠을 차지했다. 나오는 선지들은 거의 다 비슷하죠? 요건 어디? 예, 프로이센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능 한 문제 더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저희 대표들은 폐하께 깊은 애정과 충성심으로 최근 가의회의 재정 확보 방안에서 비롯된 각종 세금, 특히 신문 등의 인쇄물에 부과한 세금을 겪고 있는 고충과 우려에 관한 것을 표명합니다. 아하, 가가 특히 신문 등의 인쇄물에 부과한 세금을 노리고 있대요. 중상주의 정책에 강화했던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국왕이나 의회에 청원할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 의회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국의 의회에 저항하고 있는. 이걸로 인해서 이런 과정 중에서 보스턴 차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상수시 궁전을 건립하였다. 이것은 프로이센. 프로이센이 발전해서 독일이 되죠. 파쇼다에서 영국과 충돌했던 것은 프랑스입니다. 우린 영국을 찾아야 돼요. 콜럼버스 항해를 후원했던 것은 에스파냐. 요크타운 전투에서 패배했던 게 영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영국. 이건 뭐 국가 문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에 대한 문제 같고요. 예,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았던 것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문제 중에서 좀 특이했던 문제들 몇 문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모 문제 한번 볼게요. 가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그림은 이탈리아의 산티콰트로 코로나티 성당에 있는 프레스코화래요. 가가 실베스테르 교황에게 교황권을 상징하는 티아라, 즉 교황이 머리에 쓰는 관을 얻는 라틴어랍니다. 바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대요. 13세기에 제작된 이 그림은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에서 크리스티교를 공인한 인물로 알려진 가래요. 크리스티교를 공인한 인물?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몇 세기입니까? 4세기입니다. 이 밀라노 칙령 자체가, 밀라노에서 있었던 칙령 자체가 313년이거든요. 313년? 4세기 초죠. 제가 진안강, 지진안강에서 꾸준히 얘기했지만, 로마 파트에서 단독 문제로 나온다면, 기원전 1세기의 옥타비아누스,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그다음에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 업적도 3개, 여기 업적도 3개,

여기 업적도 3개 아니었습니까? 그쵸?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의 전 승리, 프린캡스 자처, 아우구스투스 호칭 받았다.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는 밀라노 측령으로 크리스티교 공인 니케아 공예로 교리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건설하고 천도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 회복,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성소피아 성당 건립, 요거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콘스탄티누스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요거 중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둘 중에 하나겠죠. 왜? 밀라노 측령은 여기서 나왔잖아. 아닙니까? 그럼 요거 중에 답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메로베우스 왕조를 열었던 인물은 클로비스. 보름스 협약, 열왕 전역, 보름스 협약은 열왕 12세기예요. 콘스탄티누스는 4세기 인물입니다. 클레르몽 공의회를 소집했던 것은 우르바누스 2세죠. 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원정이 선포되었었죠. 메로베우스 4번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던 인물은 유스티니아누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겼다. 콘스탄티누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전 이게 나오길래, 아, 이게 좀 확장될까? 아니면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 구모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아,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모에서. 가 도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복원된 성벽 외관이라고 합니다. 성벽의 구조, 해자가 있고 삼중 성벽이 있는, 바로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뜻하는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이건 그리고 여러분 제 강의 들었으면 이건 틀리면 안 돼. 제가 그때 여러분 강의 중에 뭐라고 그랬냐? 수능 개념도 그렇고 수능 특강에서도 이거 테오도시우스 삼중 성벽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이거 제가 당시 피디님하고 이스탄불 갔을 때 아, 이거 너무 중요하다 해서 찍었는데 피디님 표정이 매우 안 좋았고 하루 종일 찍었는데 본편에 세계 테마 개혁 본편에 단 1분도 안 나갔다. 단 1분도 안 나갔다 하면서 요 장면 보여드렸었어요. 이 벽, 제가 찍었던 사진과 함께. 근데 그게 이렇게 떡하니 나왔네. 아, 대단했습니다. 자료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으로 가를 방어하는 삼중 성벽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어딥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지금의 이스탄불. 베르사유 궁전이 축조되었던 것은 이제 파리 외곽이죠. 도시는 관련 없고요. 와트탈러의 나는요, 여러분,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런던. 4차 십자군으로 약탈당했던 게 콘스탄티노폴리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라틴 제국까지 세워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콘스탄티누스의 내용의 확장과 함께 지역 문제와 함께 십자군 전쟁을 같이 물어봤던 문제이긴 합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독일 지역에서 있었죠.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을 물리쳤던 거. 이거 기억나십니까? 가, 임마!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건 뭐? 투로? 뿌아띠에서 이겨내면서 크리스티교 세계를 이슬람 세계로부터 수호했다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었다. 그래서 보세요. 육모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나왔고, 구모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나와서 저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요게 수능에선 어떤 형식으로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그냥 비잔티움 제국 일반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뭐 실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 이게 아 요걸 조금 더 다시 변형시킬까 했는데 그냥 수능에서는 그냥 무난한 문제로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에서 로마 교황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로마 교황은 과거에 성상을 두고 갈등하였던 가의 수도에 우리를 사절로 파견했대요. 교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의 총대 주교는 성직 매매를 일삼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누룩 없는 빵을 성찬내로 사용한다고 비판하고 있대요.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이단회계를 멈추지 않고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교황의 권위로 엄중히 총대 주교와 그 모든 추종자들을 파문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당시에 이 성상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어디와 어디가? 당시에 서유럽의 교황과,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대립하고 있었죠. 특히 이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 교황주의다 보니까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726년 성상 파괴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즉, 지금 이건 교황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비잔티움 제국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 말하고 있습니다. 보름스 협약을 체결하였다. 보름스 협약은 당시에 서유럽에서 교황과 당시에 국왕 권력이 맺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
당시에 교황과 국왕이 싸웠던 이유는 성직자 서임권 때문인데, 성직자 서임권이 누구에게 돌아갔다? 교황에게 가게 되었다. 밀레트 제도를 운영했던 것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예, 훌라구에 의해 멸망당했다. 이게 그럼 적어도 여러분 훌라구면 13세기 아니겠습니까? 예, 비잔티움 제국과 훌라구는 관련이 없고요. 예,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이것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 투르포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예, 바로 카를로스 마르테의 예, 승리였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크리스티교 세계를 보호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은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훌라구의 몽골군이 아니라 여기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5세기에 멸망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추가적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제 현대사 몇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현대사 보시면 역시 디테일한 연표 문제, 연도 문제, 이런 게 언제나 핵심적인 내용이었었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6모에서. 밑줄 친 기역치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걸 찾으래요. 지난해 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외교 노선은 현재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전선을 확대하는 현 상황은 인도 차이나 반도와 그 주변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서 낮은 자세를 취한다고 했던, 그리고 핵무장 국가가 위협하는 경우에만 개입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표 어긋난데요. 지난 10년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괌에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던 게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다른 나라의 정치적 간섭에 군사적으로 간섭하지 않겠다. 닉슨 독트린이에요. 닉슨 독트린은 1969년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럼 지난해라니까 요거 발표했던 게 언제죠? 1970년 같고요. 그리고 지난 10년이라니까 요건 대략 언제겠습니까? 1960년에서 70년 사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마샬 계획이 발표되었다. 1947년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였다. 1962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1944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194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출범하였다. 1989년.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60년대. 유일하게 요거밖에 없네요. 예, 그쵸. 아주 디테일한 연표 문제, 현대사 연도 문제, 요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작년 9모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가는 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나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대요. 첫째, 이 계획에는 독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포함해 있는데, 우리 영토를 폐허로 만든 적국에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독일이 이 자금을 받게 될 경우 그 자금에 대해 우리가 완전한 통제권과 자유로운 행동권을 가져야 한대요. 셋째, 각 국가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자금을 제공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대요. 그러나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자 가는 동유럽 동맹 국가에 이 지원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요. 이에 나는 이러한 입장이 동유럽을 고립시키고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일단 가를 찾아야 되겠죠? 가는 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 국가에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나래를 거부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밑줄 그은 이 내용을 지원하겠다는 나니까 나는 어디죠? 미국이죠. 이거 무슨 내용인데요? 마샬 플랜이잖아요. 예, 트루먼 독트린에서 나왔던. 그러면 이 미국의 이러한 서유럽의 재건을 가장 반대했던 건 누굴까요? 당시에 당연히 소련이겠죠. 근데 이것은 가가 뭐고 나가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련과 미국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관계 물어보는 문제 찾아가면 되는 거겠죠? 전략무기 제한 협정. 을 맺었다. 맞습니다. 예. 이거 미국과 소련 간의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정답은 1번인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려면요, 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거든요. 1차는 1972년, 요 연도까지 물어보면 꽤 어렵게 나올 겁니다. 2차는 1979년에 맺었다라는 거. 미소 전략무기 제한 협정 1차, 2차.
2차, 이거 기억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봤더니 이 1에서 4는 시기순인데 입국하여 중국어로 수업을 받았다. 이걸 연도를 어떻게 알아? 모르죠. 개인 문제인데. 근데 보세요. 2번. 홍콩 하량 등을 규정한 조약 체결을 목격했대요. 홍콩 하량과 관련된 건 난징 조약이죠. 난징 조약 뭡니까? 1842년. 2년부터 그다음에 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수도로 행차는 천황과 동행했대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됐던 건 메이지 유신이죠? 이거 언제? 1868년. 근데 이듬해라니까 1869년입니다. 1842년에서 1869년. 보통 이런 디테일한 연표 문제는 1900년도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이에 있는 거 찾으랍니다. 순원의 임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임시 대통령은요, 1912년입니다. 이제 신의 혁명 얘기하는 거죠. 신축조약 1901년. 서태후 등에 의해 변법이 좌절된 강요회의와 면담안. 자, 변법 자강운동이 좌절되었던 것은 1898년입니다. 철도 국유화 조치를 발표한 청 정부와 차관 협상을 맺었다. 철도 국유화 조치 반발? 이렇게 되면서 나왔던 것이 신의 혁명 아닙니까? 예. 1911년, 이때겠죠. 5번이 정답이죠. 초대 영국 공사가 상주할 공사관 설립 협상에 통역관으로 참여했다. 자, 영국 공사라고 한다는 건 뭐죠? 이제는 영국의 외교관이 파견되면서 상주할 공관을 짓는다니까 이게 1840년대 정도에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연도를 특정하긴 그렇지만 1842년 이후에 있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이 문제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했다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가는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가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항구거든요. 트리폴리 항구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대요. 가의 군대는 비행기 등을 활용하여 벵가지, 홈스 등 여러 도시를 장악해 나갔고요. 이에 몇 해 전 입헌 혁명에 성공한 청년 튀르크당 소속 장교 등이 청년 튀르크당 혁명 1908년에 있었고요. 몇 해 전이라니까 이게 대략 1910년 전후일 것 같습니다. 현지 부족과 함께 격렬히 저항했지만 결국 가는 트리폴리타니아, 키레나이카 등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했답니다. 이 리비아 일대를 확보했던 나라 어딥니까? 이탈리아죠. 근데 사실 이 당시 시험장에서 이 이탈리아 찾아가는 거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이탈리아를 찾았으면 답은 쉽죠.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죠. 1935년에. 크림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은 러시아가 되겠고요.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이탈리아랑 전혀 관련 없죠.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던 건 뭐 독일이나 이런 데가 되겠고요. 나이지리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요 선지도 사실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안 물어봤었던 것인데 나이지리아 영국입니다. 예, 필리핀 지배를 두고 영국과 전쟁을 벌였던 것이 에스파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이 문제 사실 좀 너무하다 싶었었는데 이 문제에 사실은 구모에서 약간의 힌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류의 문제가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혼자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구모에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 문제는 지도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의 이집트 일대의 전투에 승리했대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러시아군과에서 전투에서 승리했대요. 이 전투 이름은 여러분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여기 프로이센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제국 내 왕국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했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프랑스 지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그람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군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프랑스 지역 같은데 자신의 제국과 왕국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했다니까 프랑스 사람인 것 같고요. 이 위치로 찾아가야 되니까 프랑스 사람 중에서 이집트 일대에서 전투에서 승리했고 러시아 일대에서도 승리했으며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투에서 승리했던 유일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물론 이건 나폴레옹을 찾았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저는 구모 이 문제에서 나름의 힌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능에선 이렇게 지도를 물어보면서 디테일한 문제나 몇몇 지명을 바탕으로 이렇게 꺾어서 나오는 이런 류의 문제를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약간의 힌트를 줬다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는 이 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않고 교과서에 사실은 근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지도를 중에서 트리폴리나 이런 지역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교과서 본문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요 구모에서 요런 힌트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에 확장을 요구했던 것이 작년 수능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자면 나폴레옹 찾았으면 나머지는 쉽죠.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요 선주도 여러분 보였던 거 아닙니까? 수능에서 바로 나왔었죠. 그래서 역시 구모 문제가 수능 문제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거. 크림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은 러시아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던 것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그리고 그다음에 나폴레옹은 크림 전쟁과 관련 없죠. 북아프리카 트리폴리를 점령하였다. 특히 여기 선지에서도 딱 나왔습니다. 요 트리폴리가 어디? 바로 리비아의 도시였고 리비아를 점령했던 것이 이탈리아라는 게 약간의 힌트가 여기 선지에서도 지도뿐만 아니라 선지에서도 한번더 나왔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국과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격돌했던 것이 나폴레옹 아닙니까? 정답은 4번이었고요.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던 인물은 루이 14세입니다. 프랑스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지도와 함께 이러한 선지들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올해 역시 모평 문제도 있을 겁니다. 육모, 구모 문제. 제가 완벽하게 분석해서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장까지 들어갈 때 제가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안내, 내비게이션이 되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앞으로 이제 이어질 강의에서 해주신다면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완강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마치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그동안 7번의 만남을 통해 슬라브 문화권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의 비극적인 역사와 예술을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와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의 건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르비아의 한 연극 작품을 통해 이처럼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연극을 이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는 중세의 향기 가득한 구도심과 깔끔하고 세련된 신도심, 그리고 도심 외곽의 계획도시인 노비 자그레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소와 관광지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노비 자그레브까지 둘러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노비 자그레브를 찾는 방문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고슬라비아 영토는 전쟁이 핥히고 간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국가 재건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했고, 유고슬라비아는 미국과 소련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사회주의 유토피아, 그 원대한 꿈과 이상을 새로 짓는 건물을 통해 과시하려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꿈꿨던 사회주의 이상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도드라졌는데요. 각각의 집은 크기와 구조가 비슷한 하나의 블록과 같았고, 이 블록들이 세포 분열을 하듯 반복 확장하면서 수백 수천 개의 균등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인 평등을 공간을 통해 시각화한 것이죠. 이와 함께 공동체의 가치 역시 강조되었는데요. 각자의 집은 개별 공간이지만 이들 모두는 주민센터와 육아시설 등 공동공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의 건축적 유산은 연방시절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는 새로운 도시 계획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이들 신도시 구역은 각각 노비 베오그라드와 노비 자그레브라고 불렸고, 고층 빌딩과 대규모 주거단지가 신기루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한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자 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비전은 이 시기 건물들의 독특한 형태와 유별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모양 빌딩도 있고, 중앙이 뻥 뚫려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고층 타워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비 베오그라드나 노비 자그레브에 가면 빛바랜 사회주의 건축과 낡은 우주선 같은 건물들이 리모델링도 되지 않은 채 늘어서 있어 20세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방하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건축 산책 등의 투어 프로그램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중 노비 자그레브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경제 복합단지를 결합시킨 야심찬 기획도시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를 통틀어 손꼽힐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였지만 미완성으로 남았는데요. 규모 자체가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다 보니 기획과 준비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착수 뒤에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유고 연방은 노쇠에 가는 티토와 힘을 잃은 사회주의, 경제 침체로 흔들리고 있었죠. 결국 유고 연방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길고 치열했던 내전의 지역, 노비 자그레브의 건설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끝난 뒤 긴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노비 자그레브는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형태의 유산으로 남게 된 것이죠. 한편 같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던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수도 스코페는 이와는 사뭇 다른 역사적 맥락의 건축을 보여주는데요. 1963년 7월 26일 스코페에서 기록적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시의 80%가 무너졌습니다.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은 스코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도시 전체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배지 캔버스로 급부상한 거죠. 워낙 큰 자연재해다 보니 유고 연방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원조와 도움의 손길이 쏟아졌고, 유엔의 주도로 전무후무한 규모의 도시 설계 공모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건축가들이 모여 경합을 벌인 가운데 일본의 건축가 단계 겐조가 제안한 도시 계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려 했던 그의 마스터 플랜은 결국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지만, 지금도 그의 커리어나 현대 건축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고 연방 붕괴와 내전 등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긴 호흡으로 진행되던 스코페의 마스터 플랜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평생 독립국으로 출범한 마케도니아 정부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이미지를 떨쳐내고 새 시대에 발맞춘 스코페의 새로운 청사진을 꿈꿨는데요. 이를 스코페 2014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페 2014의 초점은 전통과 역사여서 혁신적인 미래 도시를 지향했던 기존의 마스터 플랜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방향 전환은 이웃 그리스와의 첨예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연방에서 분리된 이후 국가명을 마케도니아로 정하자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케도니아 왕국의 유산을 빼앗아갔다며 그리스가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분쟁은 2019년 북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국가명을 두고 그리스와 날선 대립 중이던 마케도니아는 자신들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재빨리 착수했습니다. 단 몇 년 사이에 고풍스러운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도시 곳곳에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과 조각상이 세워졌는데 한 도시에 이렇게 많은 동상이 한꺼번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오늘날 스코페는 매우 독특한 분위기의 도시가 되었는데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사회주의 건물과 대지진 이후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축 그리고 스코페 2014를 통해 지은 신고전주의 건축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20세기 유고슬라비아의 도시와 건축은 어떤 의미에서든 국가의 비전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혁신과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여러 남겼지만 그만큼 국가의 운명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보니 연방 해체 이후 마주한 변화와 난관 역시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너무 늙어버린 미래와 새로 지은 오래된 역사, 노비 자그레브와 스코페는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각기 다른 차원에서 기이한 공간 체험을 선사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도시를 가득 채운 콘크리트 건물들은 오늘도 무표정한 얼굴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끝없이 이어진 전쟁과 분쟁의 한가운데서도 남슬라브 민족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짝이는 유머가 담긴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굴곡진 역사와 갈등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과 죽음에 대해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성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와 예술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꽃송이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속에서 이들에게 예술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르비아 작가 류보미르 시모비치의 희곡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바로 이런 격동의 역사를 살아가는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지체 출신이기도 한 작가 시모비치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 같은 우리 삶의 연극은 혹은 예술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매일같이 어디선가 총성이 울려대던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 독일 점령군과 이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가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마을에 어느 날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이 찾아옵니다. 단장 쇼팔로비치와 3명의 배우로 이루어진 단촐한 극단인데요. 그들은 거리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공연을 홍보하지만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시국의 연극이라니 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덕분에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공연 홍보 도중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등 온갖 방해 속에서 어렵사리 공연을 준비합니다. 한편 유랑극단이 잠시 머무르는 여관집에는 술주정이 남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늘 상복만 입고 다니는 과부가 살고 있는데요. 여관집 마당에서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 배우들 앞에 채찍을 든 고문 기술자 드로바츠가 등장합니다. 그는 걸어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남을 만큼 잔인하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고문관입니다. 드로바츠는 방금 독일군 사령관이 암살당했다면서 술주정이의 아들이 용의자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사령관 암살 사건으로 모든 공연은 전면 취소되고 강가에서 수영을 하던 유랑극단의 아름다운 여배우는 자신에게 반해 쫓아온 고문 기술자 드로바츠와 마주치게 됩니다. 간신히 연극적 기질을 발휘해 드로바츠에게 수레국화 한 송이를 쥐어준 채 조용히 보내는 데 성공하지만 드로바츠의 핏자국을 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여배우를 배신자 취급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빡빡 깎습니다. 한편 언제나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던 배우 필립은 마을의 사령관 암살 현장을 보고 이 상황을 그리스 비극의 한 장면으로 착각해 내가 저들을 단숨에 무찔렀지 하고 대사를 외쳤습니다.

지키시다가 살인자로 오인되어 경찰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은 배우들은 짐을 꾸려 조용히 우지체 마을을 떠납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결국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우지체 마을에서 연극을 올리지 못하고 떠납니다. 배우 하나는 죽고 배우 하나는 머리가 빡빡 깎인 채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 마을에는 자그마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극단의 배우가 암살자로 오인되어 죽는 바람에 용의자가 풀려났고 그 용의자를 은밀히 사랑하던 과부는 늘 입던 상복을 벗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는 유랑극단을 배웅하면서 고문관 드로바츠가 수레국화 한 송이를 든 채 목을 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유랑극단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지만 잠시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전쟁의 공포로 시들어가던 마을 사람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필립이 현실을 연극으로 착각해 죽는 바람에 한 생명이 풀려났고 그로 인해 과부는 삶의 행복을 되찾았으며 평생 핏자국을 남기며 살아온 고문관은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이처럼 유랑극단의 배우들은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살아남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된 상황에서 예술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을 자아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작가 시모비츠는 유랑극단 배우의 말을 빌려 이렇게 전합니다. 연극은 우리에게 빵을 주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말이죠. 또 극중 배우는 과부 심카에게 상복을 벗고 드레스를 입으라고 꽃을 꽂거나 양산을 들라고 권합니다. 상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상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니까 더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늘 그렇게 위험과 공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치열하게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즐겨야만 한다고 말이죠. 비단 세르비아뿐만이 아니라 슬라브의 나라들은 오랜 세월 굴곡 많고 사연 많은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국경과 경계가 수도 없이 바뀌고 몇몇 나라들은 아예 국가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강하고 뜨거운 슬라브족 특유의 기질이 더해져 수많은 갈등과 혁명, 내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죠. 굵직한 것만 추려봐도 제1, 2차 세계대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과 체코와 폴란드의 눈물겨운 독립운동 및 민주화 투쟁, 대기근과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모두 슬라브권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피와 눈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슬라브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곳이기도 한데요. 러시아와 폴란드는 각 5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체코와 벨라루스, 유고슬라비아도 노벨문학상 수상국입니다. 이외에도 쇼팽, 드보르작, 스메타나 등 뛰어난 음악가와 그로톱스키, 칸토르, 바칠라프 하벨 등 20세기 연극의 거장들, 안제이 바이다, 키에슬롭스키, 에밀 쿠스트리차 등 세계 영화사를 빛낸 감독들까지 슬라브 출신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우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야기 듣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현실이 참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 다른 삶을 꿈꾸곤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슬라브 지역의 예술이, 특히 이야기가 그토록 발달한 이유는 이들이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역사와 현실을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들에는 언제나 웃음 속에 눈물과 한숨이 뒤섞여 있습니다.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중 무시무시한 고문관 드로바츠는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불행에 대해 털어놓게 되고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에게 여배우는 어둠을 비춰줄 예쁜 수레국화 한 송이를 전합니다. 피로 얼룩진 슬라브의 역사가 드로바츠의 걸음마다 따라다니는 핏자국이라면 이곳에서 피어난 수많은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 어둠을 밝히고 위로하는 한 송이 수레국화와도 같습니다. 여덟 번의 강연을 통해 제가 바랐던 것은 그렇게 광활한 대지와 비극의 역사를 지닌 슬라브 땅에서 찾아낸 수레국화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소 낯선 슬라브의 문화와 예술에 조금이나마 관심과 흥미가 생기셨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ere is my laptop? Have you seen it?
2: Yes, I have. It's on the table.
1: Oh, thanks.
2: You're welcome. Have you seen my ring?
1: I don't know.
2: I found it. It's in the jewelry box.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Laptop, have you? Thanks, ring, jewelry. 이렇게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have you 물어보는 말이에요. Have you 하고 물어보면 뭐뭐 한 적 있니? 뭐뭐 해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have you? Laptop, laptop. lap은요, 친구들 앉았을 때 여기 친구들 이 다리 허벅지 쪽 있죠? 평평해지는 그 부분은 lap이라 그래요. 거기 top에 위에 올려놓는 휴대용 컴퓨터 또는 우리가 말하는 노트북이 laptop 또는 laptop computer이라고 불러요. 노트북은 영어로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영어로는 notebook이라고 합니다.

0: 공책, 우리가 생각하는 노트북 컴퓨터는 랩톱. Thanks. Thanks. Thanks는 고마워 이런 뜻이에요. 이 thank 자체가 고마움이란 뜻이 있으니까요. 뭐 고마운 마음이 많으니까 thanks. S 붙여서 고마워. Ring. Ring. 손가락에 끼는 반지를 ring. Jewelry. Jewelry. 발음 좀 어렵죠?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는데요. Jewelry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Jewelry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도 나한테 딱 맞는 발음 찾아보세요. 이 Jewelry 또는 Jewelry는 보석을 말해요. 자, 그럼 우리 대화 볼게요. 남자애가 먼저 물어보네요. Where is my laptop? 내 노트북 컴퓨터 어딨지? Have you seen it? 아까 have you 하면 뭐뭐 한적 있니?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Have you seen it? A seen이 see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거 본적 있어? 내 노트북 어디 갔지? 너본적 있어? Have you seen it? Yes, I have. Have you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yes, I have. It's on the table. 식탁 위에 있잖아. Oh, thanks. 오, 고마워. 이때는 thank you도 괜찮고, thanks도 괜찮고, 편한 대로. You're welcome. 누군가 나에게 고마워요. 그러면, 아이, 뭘요. 천만에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이번엔 여자애가 물어보네요. Have you seen my ring? Have you seen my ring? 너내 반지 본적 있니?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 I found it. 말해놓고 여자애가 찾았어요. I found it. 나 찾았어. It's in the jewelry box. 보석 상자 안에 있네.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와 대화 모두 모아서 앱으로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3 가서 437 눌러볼게요. 잘 듣고 문장 만들어 보기.
1: Where is my bag?
0: Where is my bag? 내 가방이 어딨지? 하고 물어보는 말.
1: Where is my watch?
0: 똑같이. Where is my watch? 내 손목시계 어딨지?
1: It's in the box.
0: It's in the box. 소리난 순서대로 했더니 그것은 상자 안에 있어요라는 문장이 완성됐고
1: It's on the chair.
0: It's on the chair. 의자 위에 있어요.
1: It's under the table.
0: It's under the table. 식탁 또는 탁자 아래에 있어요.
1: I don't know.
0: I don't know. 친구들도 많이 쓰죠.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할때 쓰는 말이 I don't know. 네요. 이렇게 해서 성공. 자,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네, 봤어요. 그것은 탁자 위에 있어요. 천만에요. 좋아요,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스텝 2, 에피소드 3 가볼게요. 시작. 펭수가 인사를 할까? 준비해야지. Hi, hello, hi, hello, hi.
2: I can't find my cap.
0: 아하, 모자를 잃어버렸대요. 본적 있나요? 물어봤으니까. Yes. 물론 친구들, yes, I
2: Where is
0: have.
2: it?
0: 이렇게 대답해도 좋아요. 어딘지 물어봤는데 그림 보니까 탁자 위에 있죠. It's on the table.
2: Oh, I found it.
0: 찾았대요.
2: Thank you.
0: 고마워요 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천만에요. You're welcome 하면 되죠? You're welcome.
2: I see.
0: Bye.
2: Bye.
0: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까지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아까 have you seen it? 이런 말 했었죠. 너 본 적 있니? 이렇게 have를 사용해서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말, 요거 한번 AI 니콜에게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Have를 사용해서 경험을 나타내는 거 알려줄래? Have 사용해서 경험 말하기. I have seen it. 나 그거 본적 있어. I have been there. 나 거기 가본 적 있어. I have tried it. 나 그거 해본 적 있어. 오, 친구들 보니까 이 have 다음에 동작이 나오는 건데요. 동작 나타내는 말의 모습이 조금 특이해졌죠. see가 원래 보다인데 seen으로 바뀌면서 I have seen it 이라고 하면 나 그거 본적 있어. 이렇게 경험 표현할 수 있고요. I have been there. 이 been 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 있다, 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I have been there 이니까 나 거기 가본 적 있어요. I have tried it. I have tried it. 마찬가지로 have 다음에 try 기억해요, 친구들? 맞아요. 시도하다, 뭐 애쓰다, 노력하다,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I have tried it이라고 하면 나 그거 해본 적 있어. 이때도 그냥 try 아니고 I have tried it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 해본 적 있는 거는 다양한 게될 수가 있죠. 뭔가 액티비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have를 사용하면 경험을 묻고 답할 수 있다는 거잘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잃어버린 물건 찾기 이런 대화였는데요.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I can't find, 난 찾을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where is 또는 where are my, 이렇게 어디 있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본 적 있니? 할 때는 have를 사용해서 경험을 물어보거나 또 답할 수 있다는 거. 요것까지도 우리 친구들 체크.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신나는 영어로 만나요. 안녕. Thank you.

기출의 미래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7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연결어의 활용 단원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부분 나머지 나가 볼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진짜 어려운 지문들 많이 다뤘어.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 아, 중간에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꿋꿋이 견디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도 쭉쭉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오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데 반드시 이 고비를 넘어가야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 두시고 저희 오늘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풀 거고요. 기출문제 20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역시나 수능 문제 눈 크게 뜨고 보자고 했었죠.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냐면요. Regulation, 규제잖아요. 규제라고 하는 건데 covering scientific experiments and human subjects are strict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규제는 규제인데 어떤 규제냐면 covering 이라고 해서 다루는 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 거냐면요. 과학 실험은 실험인데 인간 피실험자를 다루는 그 규정들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과학 실험을 하는데 인간이 실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거기에 있어서의 규정은요, 규제는요, are strict, 굉장히 엄격하죠. 당연히 그래야겠지, 얘들아. 과학 실험을 하는데 사람이 피실험자가 된다면 굉장히 규정이나 규제는 엄격해야만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subjects, 피실험자들은요, must give their informed written con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보를 제공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서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실험을 주최하는 그런 실험자들은요, must submit their proposed experi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런 계획된 실험을 제출해야 할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To thorough examination by overseeing bod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감독기관의 아주 철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계획된 실험을 제출해야 될 겁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scientist,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냐면요.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여기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요.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요 무엇을 피할 수 있다? 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동사 잡아보면 can avoid 여기 지금 동사가 나누어져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무엇을 피할 수 있냐면요 the restriction 규제는 규제인데 어떤 규제야?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another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는 피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associated가 꾸며주는 이 앞에 나오는 얘랑 능동관계인지 수동관계인지만 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규제는 규제인데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받아주고 있지? 그러면 과거 분사 쓰는 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they can also sidestep most of the ethical issues in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또한 피해갈 수 있는데 뭘 피해갈 수 있대요? 그 실험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nobody, presumably, 아마도 그 누구도 더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of an experiment's potential haza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험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냐면 than the scientist who devise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험을 고안해낸 사람보다 그 실험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는 scientist를 꾸며주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it은 뭐예요 얘들아? 쌤이 해석할 때 살짝 힌트를 줬는데
그 실험을 고안한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앞에 등장하는 an experiment가 되겠습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받고 있으니까, 오케이, 대명사 단수로 받은 거 너무 잘했다. 그치? 자, 그래서 그 실험을 고안한 사람보다 더그 실험의 위험성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도 피해갈 수 있구나.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ing on oneself remains deeply problem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remains deeply problem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깊이 문제가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deeply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나오고 있고,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만 봐주면 되겠지. 그러면 deeply problematic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아주 매우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네. 자,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맞구나라고 동그라미 치면 될것 같고요. 그랬을 때 one obvious drawback is the danger in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명백한 문제점으로 꼽히는 거. 즉, 스스로한테 실험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명백한 문제점은 뭐냐면요. Is the danger involved? 그 실험에 포함된 그 danger 하면 뭐예요? 위험이라고 하는 게 명백한 문제점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knowing that it exis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것이 존재하는 걸 안다는 것은 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눈 크게 뜨고 한번 볼까? 세미콜론이잖아요. 세미콜론 나온 다음에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아는 것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어. 자, 무엇에 대해서 아는 거냐면요. It exists 할때 얘들아, 이때 is은 뭐야? 위험이지. 앞에 나오는 그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은 does nothing to reduce 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위험을 줄여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실험을 설계했는데 거기 분명히 위험성이 있어.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위험성을 줄일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여기 does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니?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지금 주어 knowing that it exists 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동명사 주어고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줄 거니까, 자, 동사 자리에 단수 형태 오는 거 너무 잘 오고 있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마저 읽어보자면요. A less obvious drawback is a limited range of dat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명백한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제한된 데이터라는 거지. 왜? 나 스스로한테만 실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제한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that the experiment can generate 그 실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v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나 혹은 생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in small but significant way 굉장히 사소할지 모르지만 중대한 방식으로 according to 어떻다? v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중대한 방식으로 그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혹은 생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According to gender, age, lifestyle, and other fac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성별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혹은 뭔가 생활 방식,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뭔가 스스로한테만 실험을 하는 게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experimental result, 어떤 실험 결과라고 하는 거,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나라고 하는 그 단일 피실험자로부터 도출된 실험 결과들은 are, therefore, 그러므로 of limited value, 굉장히 제한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here is no way to know.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무엇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대? What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 건지 혹은 이례적인 건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집단에 대한 응답에서에 비해서
어떤 피 실험자의 반응이 진짜 전형적인 건지 혹은 이례적인 건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 개인한테만 실험을 했을 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봤을 때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올자리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일단 한번 봤더니 선행사는 없어. 그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는 맞을 거야. 한번 볼까? The subject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얘들아, 어떤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으면 얘는 뭐가 들어갈 자리냐면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쌤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지 이례적인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우리 해석했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우리 접속사 뭐가 있다고 했었어? Weather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wea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일단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쌤이 강조하고 있지만 틀린 부분 찾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하지만, 아, 이 틀린 표현을 뭐로 바꿀 수 있어야겠다가 진짜 문법 실력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한번 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죠. 15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역시나 수능 문항입니다. 2020년도 수능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specu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아래 다행히도 나오고 있어요. 고찰이거든요. 뭐에 대한 고찰이냐면요. Abo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prehistoric a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사시대 예술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고찰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고찰이잖아, 고찰. 자, 그런데 고찰들으로 지금 복수 형태로 나와 있네? 그러면 동사 잡아봐야지. 주어는 지금 잘 잡았고, 이 speculation, 고찰들이라고 하는 거에 상응하는 동사가 어딨는지 보면요. rely o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사시대 그 미술의 의미, 그리고 그거의 목적에 관한 고찰들은 rely heavily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여기 동사 들어올 자리 맞아? 맞지? 앞에 주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에 주어랑 일치시켜줘야겠지? speculations라고 하는 복수 형태 나오고 있으니까, 아, rely on 복수형 동사 나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런 고찰들이요. 어디 의존을 하고 있대요? ana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점에 뭔가 의존을 하고 있나 봐요. 유사점은 유사점인데, drown with modern day hunter gatherer soc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의 어떤 hunter gatherer 하면 뭐였죠? 수렵 채집이잖아요. 현대 수렵 채집 사회로부터 끌어진 그런 유사점에 의존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랬을 때 such primitive societies 이러한 원시 사회. 자, 그다음에 2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As Stephen Milton emphasizes in the prehistoric of the modern min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하였듯이 강조하듯이 라고 해석했어, 얘들아. 뭐뭐 하듯이라고 쌤이 해석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s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야?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접속사 as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as 뒤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되니까 주어 동사가 이끌어지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 오케이, 접속사 as가 들어갈 자리가 맞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such primitive societies 이러한 원시 사회. 자, 누가 말했듯이 자, 스티븐 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강조를 했냐면 뭔가 본인의 책인가 봐요. 본인의 책에서 강조하였듯이 이러한 원시 사회는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이 문장의 주어는 primitive societies 여기가 지금 주어가 될 거야. 이러한 원시 사회들은 tend to vi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보는 경향이 있대. 얘들아, 근데 여기 수거 표현 우리 하나만 같이 짚어볼까? view A as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A를 B로 보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원시 사회는 뭐를 보는 경향이 있냐면 man and bea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과 짐승, 그리고 animal and plant, 동물과 식물, 그리고 organic and inorganic sphe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영역을 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하지. Participants in an integrated animated tot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로 본대요? 참여자로 본대. 어디에 참여자냐면요. 아주 통합되고 살아있는 총체의 참여자로 본대. 즉, 어디에서? 이런 원시 사회에서는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생물들 혹은 사람과 짐승, 식물과 동물 이런 애들을 다 뭐로 본대? 하나의 총체로 본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The dual expressions of this tend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향에 두 가지 표현이 있나 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이러한 경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전 문장에서 말한 이 부분이었겠지. 뭔가 하나의 통합된 살아있는 총체로 보는 이러한 관점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 anthropomorph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인화입니다. 자, 의인화인데요. The practice of regarding animals as hum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관행이냐면 동물을 인간으로 보는 그런 관행인 의인화라고 하는 표현과 entertainism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practice of regarding humans as anim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을 동물로서 여기는 인간을 동물로 여기는 그러한 관행인 토테미즘과 의인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의인화와 토테미즘, both of which

스위치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 그두 개의 표현 둘다 spread through 어디에 널리 퍼져 있냐면요. The visual art and the mythology of primitive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원시 문화의 시각적인 예술 그리고 신화라고 하는 것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both of which에 여기 which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맞아? 그게 지금 궁금한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볼래? 자, 이때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문장을 봤는데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 맞아. 그치? 자, 그리고 앞에 문장을 봤는데 얘들아, 앞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야. 앞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을 하나 덧붙여 주려고 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완전한 문장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접속사도 없이 다음 문장이 나올 수 있어? 없잖아, 얘들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면 안 돼. 그럼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거첫 번째 뭐야? 접속사가 필요해. 자, 두 번째.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뒤에 문장이 아까 어떻다 그랬어? 불완전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디 부분이 없는지 봤더니 주어 부분이 없네. 그럼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두 가지야. 첫 번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수 있는 접속사 필요하고, 두 번째, 뒤에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명사가 필요해. 즉, 이거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애가 누구야? 접속사 기능과 대명사 기능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아,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여기 which가 오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얘들아, 여기 어떻게 다르게 문제로 나오냐면, 여기다가 갑자기 them을 주는 거야. 그러면 both of them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너네 헷갈린다? 어, 맞지. 앞에서 지금 두 개의 개념을 짚었잖아. 그러면 both of them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게 뭐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그럼 연결시켜 줄 수가 없어. 접속사 역할을 해내는 애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both of them이라고 나와도 헷갈리지 말고 우리 여기 뭐가 와야 된다?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기 쉬워요. 알았죠?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the natural world is conceptualized 이러한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개념화 되었냐면요. In terms of human social relationship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아, 개념화 되어진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when considered in this light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되어질 때 The visual preoccupations of early humans with the non-human cr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preoccupation 이라고 하면 집착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냐면 visual preoccupation. 어떤 시각적인 집착을 했나 봐. 뭐에 집착을 했냐면 초기 인간들이 With the non-human creatures inhabited their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어떤 거? 시각적인 집착은 becomes profoundly meaning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장에 얘들아, 동사 어디 있어? 동사 찾아볼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라고 하는 건 일단 제쳐두고요. 동사를 찾아봤더니 becomes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이겠지? 자, 그러면 진짜 주어 찾아봤을 때 뭐야? 시각적인 집착이겠지. 자, 그런데 누구에다가 시각적인 집착을 했냐면 인간이 아는 존재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야? 그들과 함께 사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었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inhabited가 뒤에서 non-human creatures를 꾸며줘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살고 있는 존재지 사라짐을 당한 게 아니잖아. 즉, 수동태가 나오면 안 되고 얘 뭐로 바꿔줘야 된다? inhabiting이라고 하는 능동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현재 분사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그랬을 때, among hunter-gatherers, 이러한 수렵 채집인들 사이에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기 좋은 것이 아니라

등장하고 있는 재규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만 보면 되거든. 자, 목적어에 등장하고 있는 itself, 즉, 곰곰이 생각하는 주체가 누군지 살펴본다면 누구야? 문맹의 인류라고 하는 이 애가 진짜 주체잖아. 그러면 이 주체가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니까 오케이, 재규대명사 오는 거 맞고요. Unlettered humanity라고 해서 단수 주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itself라고 하는 거 단수 표현으로 온 것도 너무 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쉽지 않은 지문이었지만 여러분, 문법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생각보다 잘 풀리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서 여러분들 문법 포인트 생각보다 지금은 잘 풀릴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16번 보면요. 2020학년도 7월 학력 평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Metacognition. 얘들아, Metacognition이라고 하면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Thinking about thinking.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And it is one of the main distinctions between the human brain and that of other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차이점이래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가장 주된 차이점이냐면요. 인간의 뇌와 다른 종의 그것의 가장 주된 차이점들 중 하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쌤이 지금 여기 that 했다가 형광펜 쳐놨거든? 얘가 뭘까? 한번 맞춰볼래? That of other species. 다른 종의 그것. 그것은 앞에서 나왔었던 brain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brain 말하셨으면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된 차이점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인간의 뇌와 다른 종의 뇌 사이에 가장 주된 차이점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stand high on the ladder above our normal thinking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과정 위에 사다리를 타고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봐요.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ability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위에 사다리를 얹어서 그 위에 설수 있는 능력. 즉, 생각을 위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and evaluate why we are thinking as we are think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자, 여기서 뭐를 꾸며줬어? 아, 여기서도 지금 뒤에 보니까 동사가 있는 걸 보니 이 앞부분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주어 부분에 있는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뭉텅이가 to, stand부터 시작해가지고 thinking, 이 부분까지가 앞에 나오는 주어, 즉,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and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만 보면 되거든? And evaluate, 평가한다. 자, 아까 전에 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첫 번째, 설수 있는 능력. 우리 생각, 일반적인 생각의 사고 과정 위에 설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evaluate 같은 경우는 stand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 stand, to evaluate 아주 잘 쓰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능력은요, is an evolutionary marve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화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한 것인데, we have this ability. 우리는 이런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냐면, 얘들아,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뒤에 문장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나와야겠지. 자, 만약에 여기 뒤에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나와 있을 거면 얘는 틀리고 because of가 나와야 될 거야. 그치? 이제 문제 포인트들 알겠죠? 자,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요. 왜 우리 이런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냐면 The most recently developed part of human brain 인간에 대해서 가장 최근 발달된 영역이

enables self-refl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가능하게 해? 자가 성찰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abstract thought, 뭔가 추상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라고 해서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The most recent부터 brain까지가 주어고 enables 무엇무엇을 가능하게 해준다. 무엇을? self-reflective abstract thought.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접속사 because가 나오는 건 맞겠네. 그랬을 때 we can think about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뭐인 것처럼 we are not part of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즉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ourself 제기대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여기 부분 확인하려면 우리 뭐 확인해야 돼? Not part of ourself라고 하는 얘의 주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얘의 주체 누구야? 마치 우리가 스스로 아닌 것처럼에 나온 거의 주체는 바로 앞에 있는 we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랑 ourselves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같잖아. 그러니까 주어 부분에 나오는 애랑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애가 같으니까 제기대명사 ourselves 쓴거 너무 괜찮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research and primitive behavior indicat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영장류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무엇을 보여준다? 자,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Even our closest cousin, the chimpanze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이라고 불리우는 뭐, 침팬지 종들은요, lacking this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뭔지 한번 살펴볼래? 이때 나오는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걸 보니 얘는 뭐여야 돼? 접속사 that이어야 돼. 그 말인즉슨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인데, 얘들아 뒤에 문장 한번 봐봐. Even our closest cousin, chimpanzee. 여기가 주어는 알겠어. 동사가 어딨어, 얘들아? 대절 안에서? 대절 안에서 동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동사가 없어. 그러면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이 lack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사로 바꿔줘야겠네. 그러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lack이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촌이라고 불리는 그런 침팬지들조차도 lack this ability, 이러한 능력이 떨어진대, 부족하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능력은 메타인지 능력이잖아요.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데, 비록 they possess some self-reflective abilities. 그들이 자기 성찰적인 능력을 조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Like being able to identify themselves in a mirr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울에 비친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인식할 수 있냐면, 아, 우리 스스로구나. 라고 인식할 수는 있대. 그게 바로 자기 성찰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아직 인간들만큼 그렇게 메타인지가 뛰어나지는 않은가 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뭐 대신에 instead of thinking the reflection is another chim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거울에 비친 애가 다른 침팬지라고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를 보니 자기 성찰 능력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인간에 비해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랬을 때 the ability 이러한 능력,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은요 is a double-edged sw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하거든. 왜 그런 거냐면요. While it allows us to evaluate why we are thinking, what we ar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allow A to B 우리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대.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What we are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이거는 좋은 부분이야. 그치? 양날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건데 분명히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지만 it also put us in touch with difficult existential ques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어려운 실존적인 질문에 우리를 넣어버리기도 한대. 그런데 그 실존적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can easily become obsession. 나중에는 집착이 되는 그런 실존적인 문제, 어려운 실존적인 문제에 우리를 넣어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고,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이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첫 번째 뭐할 거야? 앞에 문장을 한번 볼 거야. 선행사가 있니? 앞에 봤더니 선행사가 없어. 그럼 오케이, 잘 오고 있는 거고.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한번 볼까? We are thinking. 자, 목적어 부분 비어져 있네.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목적어 부분 비어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what 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까지 우리 풀었고요. 바로 1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2019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modern adult human brain weighs only 1/50th of the total body weigh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인 인간의 뇌는 오직 전체 몸의 몇 분의 몇이래? 5분의 1 무게밖에 안 나간대. 그래서, 전체 몸무게의 50분의 1이네요, 여러분. 50분의 1밖에 안 나가지만, but uses up to 1/5th of the total energy nee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는 뇌가 얼마나 쓴대? 5분의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그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엄청나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볼수 있고요. The brain's running co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뇌가 운영하는데, 즉, 유지되는데 드는 비용은요, are about 8 to 10 times as high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높냐면요, 8배에서 10배만큼 정도까지 높대. 자, 뭐와 비교해 봤을 때, as those of the body musc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몸의 근육의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얘들아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 뇌가 사용하는 즉 뇌의 유지 비용 혹은 뇌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의 비용은 8배에서 10배 정도 높대. 누구보다 그 우리의 몸에 muscles, 근육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누굴 가리키는 거야? 앞에서 등장하는 running cost,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비용이라고 해서 running costs, 지금 복수형으로 등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복수형 대명사 those 온거 너무 괜찮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뇌를 유지하는 비용이 근육을 유지하는 비용의 거의 8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and around 3/4 of that energy is expended on neur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심지어 그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4분의 3 정도 되는 양, 정말 절반 이상이죠? 4분의 3 정도 되는 양을 누가 쓴대?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사용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뉴런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콤마 찍어서 설명을 해줄 거야. The specialized brain ce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화된 뇌세포. 얘들아, 여기서 뇌세포의 입장에서는 특별함을 준게 아니라 특화된 거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분사 쓴 거는 잘했다. 맞지? 그래서 특화된 뇌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that communicate in vast networks to generate our thoughts and behavio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네트워크와 의사소통하는 그 뇌세포들, 특별한 뇌세포들을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심지어 뇌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4분의 3이나 차지한대. 굉장히 많은 양을 잡아먹고 있네요. 그랬을 때 4번 문장 보면요. An individual neuron sends a signal in the brain, uses as much energy as a lot of muscle cell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자, 봤을 때 여기 지금 sends라고 하는 이 부분에 동사가 들어가는 거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럼 일단 주어를 한번 보면요.

individual neuron이라고 하는 각각의 뉴런이 주어야. 어? 그러면 쌤,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잡는 거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 구조를 조금만 더 보잖아. 그러면 진짜 동사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겠지. 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각각의 뉴런은 뉴런인데 어떤 뉴런이냐면, 우리 뇌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뉴런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보내는, 주체적으로 보내니까, send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들어와야겠습니다. 즉, 뇌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그 각각의 뉴런들은요, uses as much energy,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냐면, a leg muscle cell running a marath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라톤을 달리는 그 다리 근육만큼이나 에너지를 많이 쓴대, 얘들아.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얘들아, 다리 근육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겠어? 그치? 자, 그런데 그 각각의 개별적인 뉴런들이 그만큼의 뭐를 쓴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당연히 we use more energy overall when we are running. 우리가 달릴 때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but we are not always on the mo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365일 24시간 달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하지만 Whereas our brains never switch of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뇌가 잡아먹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지금 해주고 있죠. Even though the brain is metabolically greed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우리의 뇌가 물질대사적으로 욕심이 많기는 하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 신진대사적으로 욕심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뇌는요 still outclasses 얘들아 outclass 하면 능가하다란 뜻이거든요 우리 뇌는 능가한데 any desktop compu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떠한 컴퓨터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는데 자 수거 표현 나오고 있죠?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의 측면에서 컴퓨터의 능력을 능가하냐면 첫 번째, in terms of the calculation it can per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수행할 수 있는 계산의 측면에서 이런 컴퓨터들보다 우리 뇌가 뛰어나고요. And the efficiency at which it does th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계산을 하는 그 효율성에 있어서도 컴퓨터보다 우리 뇌가 뛰어나다, 능가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at which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는 말인즉슨 앞에 뭐가 있어? 앞에 선행사는 있고, okay, check. efficiency라고 하는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봤을 때 it does this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선행사 나오고, 뒤에 문장도 완전하니까,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잘 오고 있다. 라고 동그라미 치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We may have built computers. 우리는 아마 어떤 컴퓨터를 만들었을 수는 있을 거냐면요. That can beat our top grandmaster chess play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랜드마스터 체스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는 만들 수 있지만, But, 하지만, we are still far away from, 우리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대요. 누구를 만드는 데는 동떨어져 있냐면요. That is capable of recognizing and picking up one of the chess pieces as easily as a typical three-year-old child ca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 데는 사뭇 멀리 떨어져 있냐면, 자, 마치 3살짜리 아이. 즉, 아주 전형적인 3살짜리 아이가 체스 말 하나를 인식하고, 그리고 짚는 것처럼 쉽게 짚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아, 뭔가 그랜드마스터 체스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아직은 어느 단계까지는 아니다. 마치 3살짜리 아이가 그 체스 말을 인식하고, 그것을 드는 것만큼이나 쉽게 하는 그런 애들을 만들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easi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한번 볼까? 무엇을 쉽게 할수 없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요. Recognizing and picking up one of the chess pieces. 이렇게 하는 것을 쉽게 하는 애들을 만드는 것은 아직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앞에 등장하고 있는 동명사구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구를 수식해줄 수 있는 건 누구야? 부사가 수식해줄 수 있네. 자, 그래서 5번까지도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그러면 저희 18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19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1번부터 살펴볼까요? A recurrent issue for court is whol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whos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나오고 있지. 자, 그래서 법정에서 자꾸 재발하는 문제가 있대.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whose viewpoint to ado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의 관점을 채택할까? 에 대해서 우리 법정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누구의 의견을, 지금 누구의 관점을 채택하는 거냐면, In deciding how much should be disclosed to patients about their medical trea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얼마만큼 공개를 해야 될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봐. 뭐에 대해서 결정할 거냐면, to patients about their medical treatment. 그 환자들의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환자에게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의 viewpoint, 관점, 누구의 관점을 채택할 것인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문법적으로 there이라고 하는 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만 보면 되겠지. 그들의 의학적인 치료. 자, 이때 등장하는 그들이 누굴까? 이때 등장하는 그들은 앞에 등장하고 있는 patients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의학적인 치료를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랬을 때 the majority of states, 대다수의 도시들은요, favor the expe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자, holding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장하면서 이 전문가들을 지지해주고 있냐면요. That physicians are responsible for disclosing only as much as w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의사는요, 책임이 있대요.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 오직 어느 정도까지만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런데, w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by a reasonable medical practitio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학 종사자에 의해서, 아,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도까지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말이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자면 어떤 합리적인 의사들이 있는 거야. 이 합리적인 의사에 의해서 딱이 정도까지만 환자에게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판단된 정도까지만 공개하라.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ould이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오는 거 괜찮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 would 나오는 건 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추측의 조동사 would가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 의사들이 어떤 의사들이냐면요. In the same community and the same special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전문 분야, 그리고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정말 합리적인 그 의사들에 의해서 결정된 정도까지만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 자, 그렇게 봤을 때, this approach is grou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접근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therapeutic privile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대. 자, 그런데 우리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부연 설명해 줄 건가 봐. Which recognize the physician's preeminent right to withhold any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치료적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래요. 그 의사의 우월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래. 자, 뭐에 대해서 우월한 권리가 있냐면, to withhold any information. 그 어떠한 정보도 보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하는 꼴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That might harm the patient. 그 환자를 뭐할 수도 있는, 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보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아, 의사들한테 있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불러? 지금 이 사람들은 therapeutic privilege, 즉 치료적 특권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 해석은 됐고, 자, which라고 하는 얘가 들어갈 자리 맞아? 라고 본다면 관계대명사 which, 오려면 앞에 선행사 있지. 그치? 앞에 특권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봤을 때 얘들아, 완전해, 불완전해? 동사부터 오고 있으니까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오케이, 3번. 관계대명사 위치 오는 것도 맞았네. 자, 그랬을 때, The less differential minority rule hold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공경받는 소수의 법칙. 아, 그래서 뭔가 여러 사람들이 다 공경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 덜 공경받는 소수의 법칙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냐면 holds that. 이때 등장하는 that은 그러면 접속사 되시겠지. 그치?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한번 보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 adequacy of disclosure should be judg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asonable pati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 공개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만 한다? 아주 합리적인 환자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져야만 하지. 누구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From those of the reasonable phy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쌤이 해석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합리적인 의사의 뭐의 관점에서? 아, 관점에서라고 지금 해석을 했으니까 앞에 나오는 누구를 받고 있어, 이 대명사는? 스탠드포인트를 받고 있네. 자, 근데 얘들아, 스탠드포인트가 단수인데 여기서처럼 지금 복수로 받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럼 얘는 뭐로 받아야겠어? 단수 취급해주는 that이라고 바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no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not from 이 나오고 있으니까 from이 지금 똑같이 연결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뭐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의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환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판단되어야만 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랬을 때, although these general rules are well settled, 일반적인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정착이 되어져 있지만, questions about the adequacy of this Closure still ar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정보 공개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발생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arise라고 하는 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를 봤더니 question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 오고 있으니까 아 복수형 동사 오는 것까지도 잘 오고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19번 문제 풀 거고요. 2018학년도 수능입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되게 많이 풀거든, 얘들아. 복습 꼼꼼히 해 주셔야 돼요. Physiologists who study giving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Psychologist네요, 얘들아. Psychologist 누구예요? 심리학자거든? 자, 심리학자는 심리학자인데 어떤 심리학자냐면요.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주어 누구야? 심리학자들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이 주어 되겠다. 자, 그러면 동사가 어디냐면요. have noticed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건데, 그러면 복수형 주어랑 복수형 동사가 잘 일치됐니? 라고 물어본다면, 맞죠? 왜? psychologist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들과 have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가 잘 일치되고 있잖아.
그래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요, have noticed 무엇을 알아챘냐면, some people give substantial amounts to one or two char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액의 양, 상당한 양을 하나 혹은 두 개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적은 양, 즉, 적은 양의 기부 금액을 여러 군데

기부하는 그런 것을 알아채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 즉 거액의 금액, 상당한 금액을 하나 혹은 두 개의 기관에 기부하는 사람들은요, seek evidence, 어떤 근거를 찾는데 뭐에 대한 근거를 찾을 거냐면 what the charity is do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선단체가 정말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거래. 자, 그리고 and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그 기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꼼꼼히 evidence, 근거라고 하는 걸 찾을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 and를 기준으로 이 what과 이 what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진짜 많이 틀렸어. 왜냐하면 지금, 아, 여기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what절 what절 등장하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문법 구조 봐야 돼. w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오려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앞에 보면 the charity is doing 목적어 부분이 빠져 있잖아. 그런데 뒤에를 보면요,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누가 와야 돼? 접속사가 올 자리인데, 자, 쌤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정말 자선단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지 안 갖는지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진짜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유심히 살펴보세요. If the evidence indicates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근거가 무엇을 보여준다면 그 자선단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기부를 할 것이다. 그런데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많은 자선단체에 적은 양을 기부하는 사람들은요, are not so interested in, 어디에 딱히 관심이 없냐면 whether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다. 자, 그런데 얘들아, whether이라고 하는 예 보니까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자, 그러면 뒤에 주어 부분 나와 있고, helps, 동사 나와 있고, 다른 사람을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해석은 됐고, 이때 what절이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동사 자리에 잘 들어가 있니? 3번은 지금 그걸 물어봐주고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 부분, 동사 부분 잘 들어가 있네. 특히 현재 진행형으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소액의 양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그 기부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그들이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은, 얘들아, 여기서 진짜 주어는 동명사 주어네. 그들이 진짜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makes them feel good. 그들이 기분 좋게 만드는 거지. 자, 목적어 자리에 them이라고 하는 목적격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람들이잖아. 기부하는 사람들. 즉, 아, 여기서 복수 형태 잘 받고 있고, 앞에 나오고 있는 주어랑 목적어랑 다르니까 them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쓴 거? 맞다라고 동그라미 칠수 있겠네. 자, 그래서 regardless of the impact of their donation, 그들이 기부하는 거에 영향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기부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in many cases the donation is so small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기부 금액은 너무나도 적어서 만약에 그들이 딱 멈춰서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They would realize that.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 거냐면, the cost of processing the donation, 이런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그 비용이 is likely to exceed any benefit it brings to the cha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그 기부금이 그 기부 단체한테 주는 이익보다 더 많다는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stop 2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어, 그치? 자, 그러면 멈추어서 생각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딱 멈춰가지고,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부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아, 내가 이렇게 기부하는 금액이 이득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기부 금액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겠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top to think라고 하는 5번 표현도 맞았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굉장히 많은 문제 풀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다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반드시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쌤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이 아름다운 곳을 어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부여의 여름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곳, 바로 궁남지입니다.

0: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2: 아직 천봉이가 안 온 것 같은데요.
0: 그러게요. 천봉이가 올 때가 됐는데 우리 한번 천봉이를 불러볼까요?
3: 봉아!
4: 아,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여러분! 전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전봉입니다.
0: 와!
4: 친구들과 함께하게 돼서 오늘 답사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여러분들은 부여에 사니까 이 장소가 어딘지 잘 알고 있죠?
1: 정림사지요.
0: 네, 맞습니다.
4: 선생님, 제가 오늘 예습을 조금 해왔습니다.
0: 와, 천봉이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4: 백제의 세 번째 수도 사비는 철저한 계획도시로 만들어졌어요. 건물과 도로를 미리 계획해서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왕궁과 관청, 물건을 만들었어요.

0: 양반과 백성들이 사는 구역이 잘 정비된 도시였어요. 그 한가운데에는 바로 정림사라는 큰 절을 세웠죠. 그건 백제가 불교를 아주 중요시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1: 부여에는 사비시기의 사찰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것만 보아도 불교가 얼마나 중요시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맞아요. 그 정림사의 모습을 실제로 박물관에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이제 답사를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3: 네!
2: 자, 그러면은 뒤로 돌아서 저기 박물관으로 출발!
0: 출발! 먼저 사비에 지어졌던 사찰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 자, 우리 친구들 올라오세요. 네, 천천히. 자, 이렇게 삥 둘러서. 자, 사비 도성의 옛날 모습을 보면은 여기 서복사지도 있고 저쪽에 군수리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능산리사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비 도성의 가장 중심 부분에 여기
1: 정림사지.
2: 그렇습니다.
0: 백제는 많은 절을 도읍지와 그 근처에 지었는데요. 불교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더 부강한 나라를 꿈꿨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절이 바로 정림사. 백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어요.
2: 절의 건물 배치를 가람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고구려와 신라는 탑이 하나에 뒤에 금당이 세 개 있는데 백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탑이 하나에 금당이 하나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0: 정림사지에서도 그런 전형적인 백제의 가람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2: 자, 가람 배치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탑, 금당. 그리고 금당 안에는 누가 모셔져 있을까요? 부처님, 불상이 모셔져 있겠죠. 그래서 탑과 금당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국시대 절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0: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탑이 있는데요. 완벽한 비례를 갖춘 5층 석탑으로 백제의 뛰어난 감각과 기술을 보여주고 있죠.
2: 저 탑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될까요?
4: 800살.
2: 1350살?
4: 1300.
2: 1300살? 조금 더.
4: 3000살.
2: 아마 1400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 블록처럼 쌓아 올려가지고 맨 위에까지 해봤더니 거의 한 150개, 149개 정도의 돌을 각각 맞춰서 만들었다고 해요.

0: 기원 400년 동안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서 더욱 특별한 모습. 끝이 살짝 들려있어 더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정림사지 박물관 안에는 사비 시기의 정림사 모습을 복원해놓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1: 특히 이 정림사 탑, 탑의 몸돌을 보면은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대당, 평, 백제국, 비명 이렇게 되어 있고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하고 그 내용을 여기에 적는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내력을 담고 있죠.
0: 백제가 멸망했다는 걸 탑에 새긴 거네요. 너무 슬퍼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림사지를 볼 때 백제 역사에 찬란했던 것 그리고 또 백제 역사에 안타까움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림사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정림사탑 공부 잘했어요?
2: 네.
1: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여에 사는 친구들은?
3: 몰랐던 우리 부여의 이야기를 알게 돼서 새로웠어요.
1: 와.
4: 강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집중도 잘 됐어요. 실제 역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정림사 때가 자랑스럽지만 빛에게는 좀 슬픈 역사였어요.
1: 맞아요.
0: 친구들과 함께 답사한 백제 정림사지. 우리 오랫동안 기억하기로 해요.
1: 우리 친구들 정림사지 답사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

0: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약 두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학생들은 어떤 방학 계획을 세웠을까?
1: 다음 학년 넘어가니까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야지 내년에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2: 겨울방학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성적 올려야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3: 방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0: 성적 향상을 목표로 공부 의지를 불태우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
4: 부족했던 거를 보강해내는 시간으로는 이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이 바로 최적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5: 겨울방학 공부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배울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준비했다. 겨울방학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젝트. 제작진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6: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7: 꼭 공부의 왕도에 멘티가 되고 싶어서.
8: 방학 동안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9: 꼭 좀 뽑아주세요. TV에도 나오고 싶고요.
0: 이후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공부 도움이 절실한 두 명의 멘티를 선정했는데 수능 대비를 위한 개념 공부법을 알고 싶다는 고2 조현정 양과 겨울방학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다는 고1 박지민 군이다.
10: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공부가 너무 걱정돼서 좀 도움받고 싶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많이 알고 싶어요.
11: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혼자 하기가 좀 힘들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0: 수학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두 멘티. 과연 어떤 멘트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12: 안녕하세요. 공부영
0: 제작진은 두 멘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 2학년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수학 자신감을 키워주고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었다. 멘토 후보는 지금까지 출연한 수학 공부 고수들. 의논 결과 한 명의 멘토가 선정됐다.
4: 많은 거를 학생들 멘티들한테 줬을 때 이 멘티는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과식에. 딱 개념을 그 한 가지 포커스에만 맞춰서 이 친구가 수학이라는 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멘토. 예. 그 멘토가 누구일까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 친구가 아마 이 겨울방학을 통해 잘 정리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될 것입니다.
0: 며칠 후 해가 바뀌면 고3 수험생이 된다는 현정양이 멘토를 기다리고 있는데
13: 멘토링 하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들었어.
0: 밝은 미소가 예쁜 오늘의 멘토는 35회 출연자 중앙대 심리학과 2학년 강유경양이다.

0: 지난 방송에서 유경량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개념 공부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공부법을 공개. 혼자서 공부해보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특히 수능 수학에 맞춘 효율적인 공부법으로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고3 진학을 앞둔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정량. 매번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다 보니 탄탄하게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 고민이다.
1: 사실은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을 엄마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2: 왜? 왜 말씀을 못 드렸어?
1: 이번에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이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 개념이?
1: 네,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계속 이렇게
2: 다
1: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슬펐어요.
2: 많이 속상했겠네. 사실 나도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이 진짜 낮게 나와서 막 반에서 거의 꼴찌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
3: 꼴찌를, 언니가 꼴찌를 했어요?
2: 응, 나도 그랬었어.
3: 진짜 꼴찌예요?
2: 어. 대박이다. 나도 그래서 그때 되게 속상해하고 막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엄청 우울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안 놓고 끝까지 수학을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너무 이번에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막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이번 겨울방학은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니까 진짜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
3: 네, 맞아요.
4: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실제로 앞으로 이제 수험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비 수험생이 될 거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배운 내용은 복습하고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은 제대로 예습을 해주는 그런 시기가 바로 겨울방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유경량은 수학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멘티의 마음을 다독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격적인 멘토링이 시작되자 조용히 뭔가를 꺼내는 현정량. 멘토를 만나기 전에 작성해온 것이라는데 과연 뭘까?
2: 크게 이렇게 세 개 계획을 세운 거야?
3: 네.
0: 현정량이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겨울방학 계획표. 몇 가지의 공부 목표들이 적혀있다.
2: 하고 그런 것들. 근데 계획이...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게 긴 시간이잖아.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계획만 하기에는 뭔가 시간이 많이 남을 것도 같고 시간을 잘 쓰지 못할 것 같아.
5: 평소에도 계획을 잘 안 세우니까 이제 딱 세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좀 잘 모르겠고 좀 살짝 막막했다고 네, 좀 그랬어요.
2: 내가 고등학교 때 짰던 계획표를 가지고 왔는데 네. 한번 보여줄래? 나는 일단 계획표를 세 가지 방식으로 짰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월별 과목별로. 겨울방학은 1월, 2월 보통 두 달이잖아. 그래서 두 달로 나눈 다음에 각 과목마다 뭘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세웠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소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2월 달에는 그 뒷부분인 다항함수의 적분법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월별로 큰 목표를 우선 잡는 게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1월에 수학 계획을 주마다 또 나눠서 짰어.
5: 처음엔 달로 하고
2: 그다음엔 주마다 과목마다 나눠서.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잖아. 그래서 한 달을 엄청하게 보내면 안 되니까 주별로도 나눠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월에 수학 계획표야. 그래서 여기에는 그 달에 해야 될 큰 목표를 쓰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도 주차별로 다 나눠서 해놨어.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주별로 짜고 마지막으로는 일별로 계획을 짰었어. 일별은 이렇게 플래너에 정리를 했었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월요일에 해야 될 계획,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 일 해서 각 과목마다 오늘 내가 이만큼 하겠다라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짰었어.
5: 플래너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쓰잖아.

0: 이렇게 매일매일 쓰면은 며칠 가다가 막 쓰기 싫고 그렇지 않나요?
1: 그렇긴 한데, 쓰기 싫다고 안 하면은 결국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못한 일들이 자꾸 쌓이잖아. 그러면은 공부에도 지장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나 자신과의 약속만큼은 꼭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계획을 지키려고 열심히 시간을 잘 활용했었던 것 같아.
0: 완전 되게 공부 잘하는
2: 방학 계획표를 짤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중요. 자신의 공부 수준에 맞춰 과목별 목표를 정하고 월별, 주별, 일별로 나눠 세부적으로 계획을 짠다. 또한 취약한 과목에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 시간 비율을 정하고 계획표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꼭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다짐은 빨간색으로 적어놓고 지켜내도록 노력한다.
3: 이 유경 학생 같은 경우에 월 단위, 그리고 주 단위, 일 단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운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사실은 연 단위, 그 다음에 학기 단위, 월 단위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고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제 중간에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우고 토요일 오후에서부터 일요일 뭐 오전까지는 그냥 비워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본인한테도 힘들고, 그리고 다 지키지 못했을 때 굉장히 압박감이 많이 오고 다시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말에는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현정이, 너가 아까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랬잖아. 내가 방학 때만 사용하는 공부법이 있거든. 그래서 평소에 인터넷 강의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개념을 듣고 이해하고, 아, 이런 원리구나 하고 암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좀 쉬운 개념인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 자체도 이해를 안 됐는데 그거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건더 힘들잖아.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듣고 그 개념과 바로 연결되는 정말 쉬운 문제들 있잖아. 모의고사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 아, 이 개념은 이 문제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하면서 개념과 문제를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을 해볼까? 한번 문제를 찾아보자, 우리 같이. 수열의 수렴과 발사. 그러면은 여기 수렴과 발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 주시는 걸 한번 들어보자.
4: 이런 수열을
1: 이 개념과 관련된 쉬운 문제를 하나 풀어주실 거야.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한번 찾아서 보자.
4: 1번, 2번, 4번은 모두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일 텐데.
1: 혹시 잘 이해됐어?
5: 확실히 개념 설명한 다음에 바로 문제를 푸니까 훨씬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1: 그치? 그래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선생님이 방금 전에 풀어주신 문제를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서 붙였어.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개념을 복습할 때도 이 문제를 보면, 아, 이 개념을 어떻게 응용했구나라는 것까지 연결을 할수 있도록 그 개념과 문제를 같이 붙여놨었어.
5: 제가 그렇게 꼼꼼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방법을 잘쓸수 있을까요?
1: 확실히 이렇게 하고 나서 시험을 보니까 나는 정말 큰 도움이 됐었어.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여서 딱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에서도 바로 기억할 수 있게 되더라고. 개념과 문제를 연관지어서 기억하는 게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 개념과 관련한 문제를 써놨거든. 이거 한번 풀어볼래?
5: 네.
1: 방금 전에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풀면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을 거야.

0: 그래서 두 개의 개념 이상이 결합돼서 나오는 문제들도 꼭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종합 문제로 또 해결할 수 없는 게 대단원끼리 연관되어 있는 두 개의 대단원끼리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그 단원 간 결합된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단원 종합 문제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놓치지 말고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겨울방학은 되게 길잖아, 여름방학에 비해서.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추천해주고 싶어. 내가 아까 온라인 학습법을 많이 사용했다 그랬잖아. 아까는 강의였다면 이번에는 문제와 관련된 학습법이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2: 이게 뭐예요?
1: 이게 내가 온라인에서 직접 필요한 문제들로 만든 거거든.
2: 언니가 이걸 만드신 거예요?
1: 응.
2: 언니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요?
1: 아, 그게 궁금했구나. 이게 문제 하나하나를 막 내가 생각해내서 풀이 과정을 정하고 답을 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썼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지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만 구성을 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잖아.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니까 나도 그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위한 용도로 썼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단원만을 모아둔 시험지인데 나는 고등학생 때 함수 단원이 제일 힘들었거든. 현정이 너는 함수는 어때? 괜찮아?
2: 어렵죠. 어려워요.
1: 그래서 나도 함수가 제일 힘들었었거든. 그래서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함수 단원의 문제만 모아놨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점률이 높은 문제들만 모아봤어. 사실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딱 봤는데 배점이 4점이야. 이러면은 막 긴장부터 하게 되잖아.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만 한번 풀고 나니까 모의고사에서 4점 문제를 봐도 이거 내가 풀었던 건데 생각이 들어서 모의고사에서도 쉽게 풀수 있더라고.
2: 이런 방법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좀더 미리 써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1: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지금 만들어 보자.
2: 지금 만들어요.
1: 혹시 뭐 어떤 문제를 만들고 싶다 하는 거 있어?
2: 모의고사 배점 높은 거?
1: 배점 높은 거? 3점, 4점짜리? 우선 현정이 너는 지금 2학년이니까 여기서 2학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수학 중에서 어떤 걸로 할까?
2: 미적분 2.
1: 미적분 2? 그래. 자, 그럼 미적분 2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배점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4점만? 4점만. 4점을 선택하고 누르면 이렇게 문제들이 나와.
2: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1: 시작이 중요하다고.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진짜 수험생이잖아.
2: 맞아요.
1: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첫 단추를 잘 꿰매서 할수 있도록 파이팅!
2: 만약 언니를 안 만났으면은 이번 겨울방학이 약간 흐지부지 될것 같았는데 언니 만나고 나서 공부 방법이나 계획 세우는 방법들 많이 알려주셔서 이번 겨울방학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 화창한 날씨를 기다린 것만큼이나 오늘을 기다린 한 사람. 복습에 예습에 문제풀이까지 공부할 곳이 많아 겨울방학이 즐겁지 않다는 지민군. 그는 멘토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4: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의 경우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첫 단계가 2학년이거든요. 수능에서 앞으로 어떤 과목이 나올 건지, 그 과목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어떤 유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로 예습을 하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은 다시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니면 다시 볼수 없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정말 개념 위주로 한번더 복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1: 겨울방학은 학년이 달라지는 방학이기도 하고, 굉장히 길어서 엄청 중요한 방학이잖아. 혹시 어떻게 보낼지 계획 세웠어?
5: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사실 겨울방학 공부의 가장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야. 많이 들어봤지?
5: 네, 맞아요.
1: 그래서 나는 겨울방학 때 복습을 할 때

0: 수원과 수투 모두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수투에만 집중을 해서 복습을 했어.
1: 수투만요? 응. 그럼 수투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수원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0: 겨울방학은 이미 다 학교 수업 진도가 끝났기 때문에 수원과 수투를 합쳐서 효율적으로 한 번에 학습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수투 문제 풀 때 100% 수투 개념만이 아니라 네. 수원 개념이 들어간 경우도 있지.
1: 네, 맞아요.
0: 한번 그런 문제 같이 찾아볼까?
1: 네.
0: 이 문제는 지금 수투에서 어떤 개념과 관련한 문제지?
1: 이거는 수투의 명제 아니에요?
0: 그치. 그런데 지금 명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어떤 게 나와 있어?
1: 부등식.
0: 부등식은 수원에서 나왔던 개념이잖아.
1: 네.
0: 이럴 때 다시 수원 개념책으로 돌아가서 부등식을 같이 공부해보는 거지. 여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이 개념 정리가 돼 있잖아.
1: 네.
0: 우리는 y가 fx보다 작을 때 부등식의 영역이 정리돼 있지. 아, 이런 개념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야. 이것들 때문에 이 PQ 조건은 부등식의 영역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냥 수투에서도 한번 찾아볼까? 여기서 보면
2: 수투 개념 또한 반드시 점검한 후 문제에 활용되는 개념을 파악해 수원 개념과 연결지어 풀이 방법을 모색한다.
0: 여기까지 수투의 명제 개념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원의 부등식의 영역 개념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중에 복습할 때 꼭 이렇게 수원과 수투를 같이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
1: 네, 꼭 그러겠습니다.
2: 공부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의 경우엔 수원 공부를 따로 하지 말고 수투 문제를 풀 때 등장하는 수원 개념과 수투 개념을 함께 찾아보고 익힌다. 이후 두 개념을 연결지어 풀이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3: 수능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수투만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럼 수투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수원에 있는 내용을 모두 복습하고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보다는 수투에 나오는 수원 내용들을 그때그때 복습을 하면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이 보여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4: 그럼 이렇게 공부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3: 우선은 학생들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서 만약에 복습을 한다면 내가 그 등급에 따라서 공부하는 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원에 뭐가 나오는지조차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수원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만이라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투 공부하면서 필요한 개념들을 그때그때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0: 사실 방학 때는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도 중요하잖아.
1: 네.
0: 그치. 사실 예습이 되게 애매한 게 해도 막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직 처음 보는 개념들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잖아.
1: 네.
0: 근데 또 안 하자니 중요하고. 그래서 예습을 엄청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예습은 그냥 아 내가 다음 학기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아 이런 흐름으로 배우는구나. 사실 그 정도만 알면 되거든.
2: 유경량이 제안하는 고등학교 1학년 예습 공부법. 쉬운 개념서를 선택해 흐름에 따라 핵심 개념만 공부. 용어 풀이와 공식 이해 정도만 익히도록 한다. 이때 모르는 개념은 반드시 인터넷 강의를 들은 후 이해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한다.
0: 그러면 지민이는 미적분이 뭔지 알아 혹시? 아니면 접해본 적이 있어?
1: 들어봤긴 들어봤는데 이제 겨울방학에 그걸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0: 그럼 우리 지금부터 같이 미적분이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예습해보자. 사실 미적분이라는 거는 어떤 말을 합한 건지 알아?
1: 미분이랑 적분이라고 전 들었어요.
0: 그렇지, 잘 알고 있네. 혹시 그럼 이 각각의 뜻에 대해서 알아?
1: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0: 여기 미분과 적분은 상당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0: 적분은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느낌이야. 그리고 미분은 반대로 그걸 나눈다는 느낌이야.
1: 나눈다고요?
0: 그러면은 한번 적분부터 설명을 해볼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점점 큰 것까지 크기를 크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야. 이렇게 쌓아가는 것들을 연결한 게 바로 이렇게 적분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분은 반대로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걸 y는 fx의 그래프라고 할게. 그러면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변하겠지? 그래서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변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분이라고 할 수 있어.
1: 그렇구나.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계속 걱정만 했는데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습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과로 진학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좀 시간이 된다면 1년치를 모두 예습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문과로 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과목 정도만 예습을 해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내가 이해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개념을 한번 제대로 이해하겠다. 요 정도로만 목표를 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 겨울방학 긴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멘토링 하느라 고생했어.
1: 감사합니다. 처음에 멘토링을 하기 전에는 진짜 답답하고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방학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유겸 누나랑 멘토링을 하고 나서부터 저 진짜 많은 것을 배워나가게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음 1학기가 시작되면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 겨울방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다. 이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지금 당장 계획표를 짜보는 것은 어떨까?
0: 저는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꼭 자신만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으려면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좋은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겨울방학 화이팅!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생물, 물리, 막 지구과학, 화학 이런 걸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럼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포지텐트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5: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15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요. 모의고사랑은 다르게 그 내신 시험은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쵸? 근데 또 문제수는 모의고사랑 막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좀 적긴 하겠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은 이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딱 시험을 보다 보면은 뭔가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딱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 연습할 때는 쉽게 푼 문제인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딱 시험 때 뭔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과감하게 넘기는 연습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딱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거에 붙잡고 있다가 다른 문제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문제, 진짜 딱 이상한데 꽂혀가지고 안 풀릴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넘기고 다른 문제 먼저 보고 오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뭔가 사고가 또 전환돼가지고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간 관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15강에서는 부정적분과 정적분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하고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부정적분이 뭐였냐? 자, 이제 적분이죠, 적분. 적분은 미분의 반대 과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건 fx의 부정적분이 뭐냐? 부정적분이 뭐냐면은 이제 거꾸로 무엇을 미분했을 때 fx가 되지? 그러니까 미분을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미분했을 때 fx가 될까? 요 네모가 바로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요 네모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x의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게 바로 fx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호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인테그랄 f(x) dx. 요거를 우리가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x)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적분 상수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다음에 우리 뭐 y는 x n제곱에 y는 x m제곱과 y는 1의 부정적분 요런 것도 구하실 수 있을 거고. 우리 미분에서는 x n제곱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었는데 x n제곱을 적분하면은 반대로 차수가 하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가 보면 정적분의 정의는 뭐냐? 정적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x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에서는 보통 그 적분 상수가 0인 것을 택하게 되겠죠. 계산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a, b 이렇게 써주고 나면 요거는 계산할 때는 f 라지 fb 빼기 라지 fa.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복잡하니까 이거 지우고

이제 결론만 한번 적어볼게요. 라지 FA, 라지 FB 빼기 라지 FA.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자, 요거는 뭐였냐 기억해 보시면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자, 요거를 지금 윗끝에 x라는 문자가 있는데요.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미분해 보면요. x가 딱요 t 자리에 쏙 들어간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요게 t 자리에 쏙 들어간 fx가 결론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자,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대로 써주고 요만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ft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라고 해보면 라지 ft의 a부터 x. 자, 요렇게 되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a 요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차피 미분하면 상수니까 0이 될 거고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fx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면 요 x가 t 자리에 쏙 들어오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 과정을 반드시 이해하고 이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정적분의 성질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 자, 요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자, fx가 원점 대칭일 때 fx가 원점 대칭일 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자, 요렇게 적분하는 구간이 이양 끝에 부호만 달라. 윗끝이랑 아래끝이랑 부호만 다르면 요게 fx가 원점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0이 돼 버립니다. 아주 깔끔하게 0이 돼 버려요. 자, 그런데 fx가 y축 대칭일 때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자, 요렇게 됩니다. 0부터 a까지 적분한 것의 두 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y는 x n제곱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요 n이 홀수면은요, 어때요? n이 홀수면은 원점 대칭이죠. 자, 그러면 여기 n이 홀수인 함수들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그냥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짝수면 이 함수는 y축 대칭이잖아요. 그쵸? 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두 배의 0부터 a까지 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중에 문제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내용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우리 문제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죠? 우리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레벨 2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것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왔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제가 다항함수 하면 계속 차수를 떠올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차수를 떠올리셨다면 일단 잘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fx가 n차야. 근데 이 좌변이 몇 차일까 생각을 해보면 fx는 n차고 요 f'x는 몇 차예요? 미분한 거니까 n-1차죠. 거기다 x를 곱했어. 그러면 n차거든요. 자, 그럼 지금 n차에다가 n차를 더한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한번 써볼게요. fx를 우리가 ax n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a가 0이 아니다. 요런 n차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느냐? nax n-1제곱 플러스 이렇게 쭉 이어질 텐데, 자, 그럼 이 좌변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ax n제곱 플러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x를 곱한 거니까 nax n제곱 플러스 요렇게 쭉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수가 제일 큰 친구를 한번 봅시다. 차수가 제일 큰 친구. 요거랑 요거일 건데요. a로 묶어주면 a에 n 플러스 1에 x n 제곱 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좌변에서 차수 제일 큰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xn제곱의 개수는 일단 0이 아닐 거예요. 그쵸? a도 0이 아니고 n 플러스 1도 0이 아니잖아요. 지금 n은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히 똑같이 생기려면 n이 몇 차일 수밖에 없어요? n이 몇일 수밖에 없어요? 4일 수밖에 없겠죠. n이 4일 수밖에 없을 거야. 아, 그래서 fx는 4차 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 최고차항의 계수 있죠, 계수. 요것도 5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n자리에 4를 대입했을 때 a 곱하기 n 플러스 1이랑 5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a가 몇이라는 게 나오죠? a가 1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fx가 x4제곱 플러스 무언가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어쨌든 f2를 구하려면 이 뒤에도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뒤에를 뭐 bx3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이렇게 다 설정을 하고 또 좌변 다 넣어보고 우변이랑 비교를 해줘야 돼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럴 때는 이제 문제를 잘 쳐다보고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민을 잘 해보니까 이 좌변을 잘 쳐다보시면 좌변을 잘 쳐다보시면 기억나시나요? 뭔가를 미분한 형태가 돼. 그쵸? 뭔가를 미분해야 이게 나올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를 미분해야 이게 나오냐면은 XFX. 자, 이 함수를 미분하면 딱이 형태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면 딱 요거 나오고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딱 요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걸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소리는 XFX를 미분했을 때, 요 함수를 미분했을 때, OX4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소리니까 우리는 F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걸 미분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F가 궁금해. 자, 그러면 우리 일단 F를 바로 구하기 전에 XFX를 먼저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적분해주면 X5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적분에서는 적분 상수를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찾았어. 근데 우리가 이 C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C를 찾아줘야겠죠? C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양변에다가 0을 대입해보고 싶죠? 왜냐하면 0을 대입하면 좌변이 딱 0이 되니까. 자, 그럼 좌변 0 되고 우변은 C가 되기 때문에, 아, C가 0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아, 그래서 XFX가 X5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fx를 구해주면 될 텐데, 여기로부터 fx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로 나누면 돼. 선생님, x로 막 나눠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은 참 착한 친구들이에요. 막 나누면 안 돼요. 언제만 나눌 수 있죠? 0이 아닐 때. x가 0이 아닐 때만 막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까요? 왜까요? 자, 왜냐하면 fx가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래서 딱한 점에서의 값을 몰라도 그냥 이 함수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어차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fx 자체가 정확히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f2만 구해주면 되겠죠? 2 대입해주면 16 플러스 6 빼기 1이니까 얼마예요? 2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다항함수 하면 차수가 바로 떠오를 테지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복잡한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요 식을 잘 쳐다봐서 XFX를 미분한 식이구나라는 걸 찾으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1번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1번 정리해보시고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유제 4번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다항함수 나왔다.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다.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나오면 이게 항등식이란 소리예요. 그쵸? 항등식이란 소리는 어떤 x를

항상 성립하는 시, 그쵸? 자, 그럼 우리 요렇게 뭔가 적분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요런 식을 보면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고 싶을까라는 거첫 번째 떠올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분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요 식에서 이게 지금 항등식인데 x에다 얼마를 대입하고 싶나요? 저는 2를 대입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2를 대입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 아래끝, 윗끝이 똑같아져서 요만큼이 정확히 0이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보자. x에다 2를 대입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좌변이 EFE 빼기 0이 되는데, 즉, EFE가 되는데요. 어? 너무나 좋게도 FE도 0이래. 자, 그럼 좌변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0이 돼버린, 그냥 0. 아. 좌변이 그냥 0이구나. x에다 2를 대입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도 2를 대입해보면, 32 빼기 4a 빼기 4a. 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 얼마 나와요? a가 4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가 이제 미분입니다. 미분. 두 번째가 미분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질문이 뭐예요? f1의 값을 물어봤어. 근데 지금 이렇게 인테그랄로 표현되어 있는 보기 불편한 친구가 있잖아요. 저 인테그랄을 없애주려면 미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개념에서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x가 t자리에 쏙 들어간 fx가 된다라 그랬죠. 아, 저 적분 기호가 없어지고 그냥 fx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겁니다. 미분. 자, 그러면 요 양변을 한번 미분해보자. 그러면 요거 미분해보면, 곱의 미분이다. 우리 아까 했던 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x가 쏙 들어간 fx가 된다. 요게 이제 좌변 미분한 거고, 우변 미분해주면 12x 제곱 마이너스 2ax, 요렇게 되겠죠. 그럼 좌변이 어떻게 돼? xf 프라임 x가 된다. 아, 그래서 xf 프라임 x가 12x 제곱 a 자리에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x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 그러면 f 프라임도 다항함수겠죠? 아, 그러면 우리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x를 나눠서 그냥 f 프라임 x가 12x 빼기 8이라고 해도 되겠다. 원래 정확히 하려면 0이 아니다 써야 되는데 다항함수니까 어차피 연속일 거라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임 x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질문은 뭐예요? f1의 값을 구하래. 그래서 요걸 다시 적분해주면 fx를 구할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적분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적분상수. 요건 어떻게 구할까요? 요건 어떻게 구할까요? 함수값 하나만 알면 c를 구할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f2가 0이라는 사실을 활용해봅시다. 그래서 f2는, 자, 여기서 지금 f2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 빼기 16 플러스 c. 요게 0이라는 소리니까 c가 얼마가 돼요? c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 마지막 f1의 값은 여기다 1 대입해 보시면 6 빼기 8, c가 마이너스 8. 요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인테그랄이 같이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보면은 이제 대입,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거, 그다음에 미분하는 거. 이 단계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렇게 2번 문제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뭔가 비슷한 형태가 나왔어. 앞에 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쵸?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대입, 그리고 미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대.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첫 번째. x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하고 싶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입하고 싶지? 근데 일단 대입하기 전에요.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는 요런 친구만 있었거든요?

아래끝이 숫자, 윗끝이 뭐 X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친구만 있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래끝과 윗끝이 둘다 숫자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T에 대한 적분인데 T에 대한 함수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은요, 이 값은요. 정확히 상수입니다, 상수. 그쵸?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정되어 있는 숫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수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k라고 설정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그냥 상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이 식을 어떻게 간단히 변형할 수가 있냐. 1부터 x까지 ft dt는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kx.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까 문제랑 이제 비슷해졌죠? 여기에서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고 싶어요? 저는 1을 대입하고 싶은데, 그쵸? 왜냐면 1을 대입하면 아래끝 윗끝이 똑같아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x에다 1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럼 좌변은 아까 말한 대로 0이 될 거고, 윗끝, 아래끝 똑같으니까,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3 플러스 a 플러스 k, 요렇게 돼요, 그쵸? 그럼 우리 식 하나를 찾았어. 근데,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 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미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선 또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를 k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x자리에 2를 넣으면 딱 k가 돼가지고 식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뭔가 공식처럼 대입미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를 잘 쳐다보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2를 대입해보자라는 거예요. 대입을 한번 더 해봅니다, 이번에. 뭔가 또 유리할 것 같은 값이 있어서 2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요게 정확히 뭐가 된다라는 거죠? 2를 대입하면 k가 된다는 거. 좌변이 k가 돼버리고, 우변은,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2 곱하기 8이니까, 아니죠. 3 곱하기 8이니까, 24 플러스 4a 플러스 2k. 자, 지금 요렇게 되는 거 맞죠? 와, 그러면, 식두 개, 문자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ak 다 나오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연립을 해봅시다. 0은 3 플러스 a 플러스 k 요거 하나랑 자, k 넘겨볼게요. 0은 24 플러스 4a 플러스 k. 아,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a. 요렇게 되기 때문에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7. k는 4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 우리 A 값 구했고요. 마지막 F3만 구하시면 돼요. F3은 어떻게 구하지? Fx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 Fx 구하는 방법은, 아,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미분할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 미분해주면 좌변이 정확히 Fx가 돼. 좌변이 정확히 Fx가 되고, 자, 지금 요거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미분. 다음에 우변 미분해주시면 9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k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 F3을 구하고 싶으면 지금 81에다가 여기는 지금 6a인데 a 자리에 마이너스 7을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42죠. 그다음에 k 자리에 4를 대입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85에서 42를 빼니까 85에서 또 계산이 안 됐다. 85에서 42를 빼주면 43이 되겠죠. 43. 그래서 F3은 43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A 값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더해주면 얼마예요? 더해주면 36이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랑 다르게 대입을 두번 했다라는 거. 1을 넣어도 뭔가 좀 특별해지고 2를 넣어도 또좀 특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두 번째 식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X는 2를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앞에 문제랑 똑같이 미분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해볼까요? 안 하고 싶어요? 해봅시다. 자, 두 번째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처럼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미분해봐요. 그러면 Fx가 9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이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a와 k에 대한 식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줄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전에 요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dt를 k라고 설정한 거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k인 건 알겠는데 좌변을 실제로 ft를 대입을 해서 적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자리에다가 9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k 요걸 실제로 계산해보는 거예요. fx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요거 우리 적분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자 3t3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kt 요거를 1부터 2까지 요거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24 플러스 4a 플러스 2k에서 1 넣은 걸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 이게 지금 얼마라는 소리예요? 요게 아까 전에 k로 우리가 설정했잖아요. 요게 k라는 소리.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21 플러스 3a 플러스 k가 k라는 소리. 아, 그래서 k 날라가면 이게 0이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7이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저 x는 1 대입해서 나온 요식에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7 넣으면 k가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쵸? k가 4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fx 자리에 a랑 k의 값 딱 넣어주면은 f3도 구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우리 방금 앞에 문제처럼 진짜로 대입하고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도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로 나오면 적절한 수를 대입하고 필요하면 미분을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자, 4번은 어떤 문제일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보시면 fx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래요. 그런데 gx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이 g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데 극값 뭐였지? 극값? 어디서 극값을 갖는지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해가지고 G'이 부호가 어디서 바뀌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G'X를 구해야 되겠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G'X, 이 식을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요 X가 T자리에 쏙 들어간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언제만 그러냐면은 t에 대한 적분에서 요 적분하는 식이 t에 대한 식일 때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 이럴 때는 함부로 그냥 미분해서 x를 t자리에 쏙 넣으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t에 대한 문자가 아닌 x에 대한 이 fx 이런 친구들은 밖으로 빼줘야 돼. 적분 밖으로.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해줄게요. gx를 fx를 밖으로 빼주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fx의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제곱의 dt. 그러니까 지금 이 적분 안에서는 fx가 마치 상수 취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 t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곱해진 것을 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수 취급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세제곱 dt. 자, 지금 요거 맞나요? 아, 요렇게 좀 마음이 편해졌어. 왜냐하면 인테그랄 안에 t에 대한 적분인데 t에 대한 식만 남았죠. 아, 요러면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자, 그럼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미분하면 되냐? 요만큼도 x에 대한 식이고 요만큼도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곱해진 함수를 미분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따라오고 있나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이제 뒤에 거 미분 하면 아까 전에 했던 x가 t자리에 쏙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럼 fx의 제곱이니까 그냥 fx의 세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미분해보시면 x가 t자리에 쏙 들어가면 fx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쵸? 와,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게 돼.
그쵸. 아, 그래서 G 프라임 X가 F 프라임 X에다가 1부터 X까지 FT의 제곱을 적분한 것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G가 어디서 그 값을 갖는지 찾으려면 G 프라임 X가, 일단 G가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0이, G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후보고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 거기서 그 값을 갖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곱해져 있는 함수기 때문에 일단 F 프라임 X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거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자, 우리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요거를 제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일단 요거부터 봐보자. F 프라임 X. 첫 번째 F 프라임 X. 요거는 우리 구할 수 있겠다.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빼기 12X 플러스 9. 요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해 보면 3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 요렇게 돼요. 그쵸? 그럼 일단은 요 F 프라임 X의 부호만 생각해 보면 1이랑 3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고 1보다 작으면 플러스, 1과 3 사이일 때 마이너스, 3보다 클땐 플러스. 일단 F 프라임의 부호 변환 이렇게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 친구가 문제인데 요 친구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아, 저 어떻게 찾지?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적분하는 식 안을 잘 쳐다보시면 FT의 제곱이에요, 제곱. FT의 제곱은 항상 0 이상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적분하는 식 자체가 항상 0 이상인 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적분 구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분홍색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x가 1보다 크냐 작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 즉 위끝이 아래끝보다 더 크면 이 적분은 0 이상이 될 거고요. 이 x가 1보다 작으면, 아래끝보다 위끝이 작으면 이 분홍색은 0 이하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조금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분홍색의 부호 변화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부호 변화 따질 때 이제 그래프 개형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홍색을 한번 미분을 해보자. 이걸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분홍색을 미분해봐. 그러면 X가 쏙 들어가서 미분해보면, FX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미분한 식이 항상 0 이상이야. 여러분, 미분한 식이 항상 0 이상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요 분홍색 물결이 항상 증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분홍색 물결은요, 딱 0이 될 때가 있어요. X가 1일 때 정확히 0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뭘알수 있느냐? X가 1일 때이 분홍색 물결이 딱 0이 되고,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일정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미분했을 때 항상 0이라면 상수함수가 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f'x의 제곱이 계속 0이 될 수가 없어요. fx가 지금 3차 함수여서, fx를 제곱을 하더라도 계속 0이 되는 형태가 아니죠. 그쵸. 한점 정도에선 0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증가하는 형태다. 상수함수가 아니라 이런 형태다. 이 분홍색 물결이.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생각하자면 진짜 생각할 게 많아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어쨌든 요 그래프가 이제 대충 요렇게 생겼다. 부호 변화만 생각하면. 아,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밑에다 그려볼게요. 1을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1보다 클 때는 양수다. 뭐가? 뭐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제곱에 dt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f 프라임 x의 부호도 파악했고요. 요거의 부호도 파악했습니다. 그럼 우리 드디어 g 프라임 x의 부호도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쵸? 곱한 거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g 프라임 x의 부호를 여기 제일 밑에다가 표현을 해봅시다. 자, 뭔가 바뀌는 부분 경계점을 표시를 먼저 해주면, 여기는 1, 3에서 뭔가 바뀌니까, 여기도 일단 1, 3 표시를 해놓자,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제곱 dt는 1에서만 부호 변화가 있어요. 그럼 요렇게 두 값만 표시해 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1보다 작은 부분부터 봅니다.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죠. 아, 그래서 g'x의 부호는 음수. 그다음에 1과 3 사이를 보면 음수랑 양수랑 곱하면 어때요? 음수죠, 음수. 아, 여기서도 음수. 그다음에 3보다 크면 이건 양수 곱하기 여기도 양수죠.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어때요? 양수. 아, 그래서 1보다 작을 땐 음수, 1과 3 사이일 때 음수, 3보다 클 때는 양수. 자, 그러면 g'x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데가 어디예요? 딱 여기 3. 딱 여기 3 하나밖에 없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질문한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다. 저 a가 3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호 변화가 생기는 딱요 지점이니까. 그래서 a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f3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f3. f3 뭐예요?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해 주시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2 요렇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는 그냥 대입하는 것뿐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gx 미분하는 거랑 그다음에 g'x 부호 판단하는 것을 f'x 부호 따로 요 인테그랄 부호 따로 해서 곱한함수의 부호를 확인해 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 부호 판단하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 4번을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제곱 dt의 부호도 판단할 수 있었구나. 근데 이때 뭔가 특수한 상황이었었어요. 그 적분하는 함수식이 0 이상인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 괜찮죠? 자, 5번 보시면 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래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절대값이 나와 있다. 그쵸?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호 변화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디서 양수고 어디서 음수인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x제곱 빼기 2x 함수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요 함수를, 이 절대값 함수를 0부터 3까지 적분하래요. 아,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이 x제곱 빼기 2x가 음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어서 적분해줘야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해줘야겠다라는 거알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이거 절대값 안의 함수 자체가 0 이상이니까 절대값이 그냥 풀리겠다. 결국에 핵심은 절대값을 잘 풀어주면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서. 자, 그 다음에 요거 0부터 2까지 x제곱 빼기 2x dx. 자,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각각 열심히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아, 물론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또잘 쳐다보는 거, 잘 쳐다보는 거예요. 자, 적분 구간이 똑같은 0부터 2까지가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합쳐서 더해서 적분해도 되겠다. 그쵸? 근데 요거랑 요거랑 딱 부호가 반대거든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개는 그냥 더하면 0이니까 계산 안 해도 돼.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열심히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적분해보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2부터 3까지. 자,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3부터 넣어볼게요. 3부터 넣어보시면 9 빼기 9. 거기다 2 대입한 거를 빼줘야 되니까 빼기 3분의 8 플러스 4. 요렇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3분의 4다. 3분의 4 맞나요? 3분의 4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 한번 연습해 보는 거 여기서 같이 해봤고, 자, 문제 5번에 대한 추가 문제도 이제 거의 유사한데 정적분의 성질 한번 연습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앞에 거랑 뒤에 거 차이가요. 여기만 차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요거 혹시 기억하고 있나?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집어넣은 건데, 그 윗끝이랑 아랫끝 순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부호 바뀌죠. 부호 바뀌죠. 그래서 요만큼을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사실은 앞에 문제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똑같이 3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윗끝, 아랫끝 순서 바뀌면
이제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적분에서

성질 활용해서 이 추가 문제도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6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정적분의 성질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열심히 각각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자, 지금 이것도 잘 보면 각각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똑같이 생겼어. 어? X랑 T 다른데요? 근데요, 정적분에서는 이 문자를 같이 바꿔주면 사실은 똑같은 정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전부 다 X로 바꿔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우리 방금 했던 거다, 요거. 윗끝, 아래끝 순서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요렇게 바꾸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자, 왜 요렇게 바꿨냐? 요렇게 바꾸고 나면 또 정적분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요거? 그게 뭐냐면 요거. A부터 C까지 fx dx에다가 C부터 B까지 fx dx. 요거 하면 어떻게 돼요? A부터 B까지 fx dx가 된다. 그러니까 마치 요 C를 거쳐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C부터 B까지 적분하면 그냥 A부터 B까지 적분한 것과 같다. 근데 지금 이게 딱 그 형태인 거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0부터 3까지 적분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한 것과 같다. 근데 이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가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다른데 막 합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T랑 X가 지금 다른 게 아니고요. 요게 사실은 T는 그냥 적분 변수일 뿐이기 때문에 T를 전부 다 X로 똑같이 바꿔서 요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 결국에 문자에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숫자 넣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거 납득되시죠? 그 전에도 납득이 돼야 되겠지만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합칠 수가 있다. 어떻게 합칠 수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5x 4제곱 플러스 2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dx. 아,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는 이제 각각 쪼개서 더하고 뺄 수 있는데 적분 구간을 또 잘 보면 부호만 다르다. 그쵸? 그럼 우리 아까 개념할 때 정리했던 거 뭐예요? 원점 대칭인 함수면 윗끝, 아래끝 부호만 다르면 적분값이 0이다. 근데 원점 대칭인 함수는 뭐지? 이 차수가 홀수인 친구들. 아,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적분해도 0일 거기 때문에 그냥 계산 안 해도 된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주면 될 거고 이것도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Y축 대칭이니까 짝수잖아요. 그래서 두 배에 0부터 3까지 5X 4제곱 빼기 3X 제곱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이것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두 배에 X 5제곱 마이너스 X 3제곱을 0부터 3까지 아, 요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엥? 그래서 두 배에 3의 5제곱, 243에서 27을 빼주시면 돼. 그거에 2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죠? 2 곱하기 216, 그쵸? 그래서 432다. 이런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에서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자, 여기서 이제 뭐만 바뀌었냐면요. 다른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돼.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바꿔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도 t 대신에 아 보기 편하게 제가 바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안에 있는 식을 쳐다보니까 아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 그쵸? 요거랑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요. 그쵸? 여기가 4x가 아니라 6x야. 그럼 또 우울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쪼개면 돼요. 이 6x를 4x 플러스 2x로 쪼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32가 답이 나왔겠죠? 요 432를 활용할게요. 제가 안 지은 이유가 있어. 432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되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요 딸랑 남은 2x만 적분한 걸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각각 하고 있지 말고 다르다고. 아시겠죠? 자, 그럼 432에다가

0: 연속함수일 거예요. 그쵸? TFT 빼기 3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함수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해볼게요. 라지 F. 즉, 라지 F를 미분하면 XFX 빼기 4. 요렇게 제가 라지 FX의 이름을 붙여줄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정적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라지 FX 빼기 라지 FE. 요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 계산할 때 요렇게 하잖아요. 아, 여기 T. 요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X 넣은 거에서 E 넣은 거 뺀다. 괜찮죠? 아, 저렇게 하고 나면 저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우리한테 익숙한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X 곱하기 X 빼기 2분의 분자에 지금 요게 있는 상황인 거야. 라지 FX 빼기 라지 FE. 보인다, 그쵸? 뭐가 보여요? 요만큼, 요만큼. 아, 라지 F에 2에서의 미분계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홍색이 어디로 가요? 라지 F 프라임 2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보이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X는 그냥 2로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2로? 아, 그래서 이제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계산은 이제 곱해도 극한값들끼리 곱한 것과 똑같으니까 이 결과가 2분의 1 F 프라임 2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요것만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저것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저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라지 F를 아까 전에 뭐라고 정의했었죠? 이 TFT 빼기 4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 아, 그래서 우리가 요런 관계가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만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2를 대입해가지고 라지 F 프라임 2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EFE 빼기 4. 이렇게 된다.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만 곱한 게 이 문제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FE 빼기 2. 이렇게 된다. 아, 따라서 FE 값만 구해주면 이제 FE 빼기 2를 구할 수 있겠다. FE를 구해봅시다. 자, 8 빼기 4 플러스 5가 되죠. 얼마죠? 9인가요? 9? 아, 그래서 9 빼기 2, 9 빼기 2인 7이 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정적분이랑 극한이 합쳐져 있는 꼴은 지금 보니까 어차피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잖아요.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보시면 분모도 0으로 가요. 그쵸? 그다음에 이게 사실 분자에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분자에 있는 친구도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때요? 0으로 가. 그러니까 지금 0분의 0 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분모를 인수분해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바꾼 거예요? 부정적분을 활용해서 진짜로 라지 FX 빼기 라지 FE. 그쵸? 근데 이 라지 F가 뭐냐면 뭐의 부정적분이냐면 얘의 부정적분. 요거의 부정적분을 제가 라지 F로 설정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면 미분계수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라지 F 프라임이라고 설정할 수 있을 거고, 이 라지 F 프라임의 의미가 뭔가 아까 여기다 써놨던 관계식을 활용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적분이랑 극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저 인테그랄 대신에 이제 부정적분의 형태로 부정적분의 뺄셈 형태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이 추가 문제까지 한번 잘 풀어보시고 틀렸던 문제 복습 잘 해보고 우리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16강에서 새로운 단원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복습 잘 하시고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20강 물리학도 장했습니다. 5강이고요. 아마 이제 5강 정도 되면 우리가 5강에서는 케플러 법칙, 중력 법칙,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할 건데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를 잡고 있는 학교들 많을 것 같고요. 어떤 학교는 뭐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시험만 한번 보는 학교도 있어서 요 부분도 좀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쭉 정리하고 마지막에 문제 세 문제 가져왔거든요. 그 세 문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케플러 법칙이나 중력 법칙도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개념 잡을 때 또는 공식을 좀 암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케플러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이 있죠. 그래서 1법칙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법칙은 바로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오, 지금까지 봤더니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돌고 있었어. 타원 궤도 법칙이에요. 타원으로 돌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이라면 어떤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제 태양이 있는 거지. 태양이 있으면 뭐 어떤 행성, 지구를 합시다. 이렇게 원 운동을 합니다. 원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나 반지름이 일정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이 일정하게 저렇게 원 운동하면 등속 원 운동을 하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그리고 이때는 작용하는 힘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중력 또는 만일력이라고 하는 중력이 이렇게 있고 이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지구를 태양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타원으로 돈대. 타원으로 돌면 일단 이렇게 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지름이 일정하지 않단 말입니다. 특히 도형의 특성 중 타원은 초점이 두 개 있으면서 그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한 값 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한 거 모든 점의 자치들이 다 두 초점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리의 합이 다 같은 그런 점의 자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쪽 초점에 태양이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지? 떨어진 거리가 그때그때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타원으로 돌게 되면 원과 다르게 몇 가지 용어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초점 한쪽 초점에 태양이 있다면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 그 우리 근일점이라 부릅니다. 근 가까울 근 일은 태양 일자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태양으로 가까운 점 근일점이 있을 것이고 또 태양에서 제일 먼 점이 있겠죠. 원일점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 원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타원은 찌그러져 있어서 지금처럼 여기 타원의 중심이에요. 요게 바로 타원의 중심이고요.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요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보통 짧은 반지름이라는데 이건 물리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걸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김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리에서는 영어로 기호를 쓰기 때문에 몇 가지 겹치는 게 많죠. 뭐 주기 쓸 때도 T라고 쓰는데 온도를 쓸 때도 T라고 쓰고 줄이 물체를 당기는 장력도 T라고 쓰고 이렇게 막 겹쳐서 쓰듯이 여기는 김반지름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 뭐라고 쓰냐면 A라고 씁니다. 여러분 A하면 뭐가 떠오르죠? 맞아요. 가속도죠. 가속도도 A라고 쓰는데 여기 있는 케플러 법칙에서의 김반지름도 A.

이라고 쓴다라는 걸잘 명심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좀 구분만 할수 있으면 되죠. 제 영어라서 헷갈릴 뿐이야. 우리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그죠? 그런 부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법칙은, 모든 행성들이 저렇게 타원으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구나, 태양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1법칙이고, 자, 다음 2법칙이에요. 2법칙은 법칙 이름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바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자, 속도는 속도인데 면적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속력이나 속도 하면 어떤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면적 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에 태양과 어떤 행성, 여기는 뭐 지구면 지구, 그런 행성하고 이렇게 이은 점, 이렇게 있는 선분이 쫙 휩쓴 그런 면적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행성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온다면 이렇게 휩쓴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 면적이 같다면, 면적을 뭐 예를 들면 S1과 S2라고 쓸게요. 같다면 이때 시간 T1과 이때 시간 T2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과정도 성립해요. 시간이 휩쓴 시간이 같다면, 움직이는 시간이 같다면 휩쓴 면적도 같다. 휩쓴 면적이 같다면 시간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고, 저걸로 우리 뭘알수 있냐면, 자, 태양에서 가까운 쪽은요, 면적을 만들 때 이렇게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 이만큼의 이제 넓이가,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걸 우리 S2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저쪽 원일점 근처로 갈 때는 여기가 길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얇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얇아야 겨우 이것들을 더한 게 얘랑 같을 수 있지. 그래서 이걸 S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S1과 S2가 같다면, 면적이 같다면 이때 시간도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성, 또는 뭐 지구가 움직이는 시간과 이쪽에서 이만큼 움직이는 시간이 같아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는 여기부터 이만큼 가는 시간이 되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요. 이쪽은 느리게 가게 되고요. 여기 있는 건 성큼성큼 가야죠. 이쪽은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타원 궤도 중에서 가장 빠른 곳은 어디다? 맞습니다. 바로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요. 가장 느린 곳은 어디다?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다라는 걸알수 있는 법칙, 바로 이 법칙이고, 그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요 내용들 아주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도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법칙입니다. 자, 이 3법칙은 케플러 법칙을 위대하게 만든 법칙이죠. 물론 1법칙과 2법칙을 통해서도 케플러의 법칙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떠올리지만, 여기는 3법칙을 가장 중요하게 물리학에서는 칩니다. 왜? 이 3법칙을 통해서 누가? 우리 뉴턴이 중력 법칙. 예전에는 여러분이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중력 법칙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교과서에서 만유인력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뭐 만유인력을 쓰던 중력이라 쓰던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 EBS 교재도 이렇게 중력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중력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만유인력과 같은 뜻이고요. 어떤 교과서에서 만유인력이라고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주저없이 만유인력이라고 쓰던 아니면 중력이라 쓰던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 만유인력 법칙 또는 중력법칙을 케플러 3법칙을 이용해서 뉴턴이 아이디어로 이제 제공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3법칙의 경우에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요, 행성이. 우린 그걸 공전이랍니다. 공전. 그리고 공전 주기 하면 뭐 지구 같으면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그걸 이제 공전 주기라고 부르잖아요. 공전 주기를 T라고 쓰면 그 공전 주기의 제곱이 바로 김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하기 때문에 상수를 K라고 써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고, 이건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도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고요. 또 내신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많이 만드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t제곱이 a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두배 돼요. a가 두배 되면 8이야. 근데 t제곱이니까 루트 8이죠. 그러면 t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2루트 2만큼입니다. 만약에 a가 3배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쵸. t는 3루트 3만큼입니다. 그리고 a가 만약에 4배가 된다. 그러면 4의 세제곱이니까 64. 64를 만드는 제곱은 그쵸. 8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a가 2배일 때 t가 2루트 2. 그 다음에 a가 4배일 때 t가 8배 된다는 거, 요건 세트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요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짚어두고 갈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 1, 2, 3 법칙이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선생님 수능 개념 강의나 여러분 학교에 있는 수업 시간이나 또는 수능특강 강의를 통해서 익혔겠지만, 요 부분이 시험으로 나올 때는 이런 요소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쓴다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케플러 법칙으로 만들었던 바로 뉴턴 중력 법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력 법칙은 똑같은 말 뭐라고요? 만유력 법칙.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는 만유력, 중력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고, 그때 중력의 크기 F는 만유력 상수, 그리고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G값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뉴턴 제곱미터 퍼 제곱 킬로그램 이렇게 우리가 쓰기 때문에, 요거 보세요. 마이너스 11제곱이라고요. 옆에 있는 내 짝과 나는 서로 질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서로 당기는 거못 느껴. 왜? 질량이 워낙 작으면 여기 있는 요 만유력 상수가 마이너스 11제곱이기 때문에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걸 느끼거나 볼수 있는 건 지구 정도 되는 질량.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딱 눈으로 보이죠. 오, 만유력 또는 중력 때문에 움직이네 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물체가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 물체는 지구를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중력 또는 만유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동일 직선상에 있는 두 쌍, 한 쌍의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지구고 이게 인공위성이면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힘의 크기만큼 인공위성도 지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구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뭐 끌려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어쨌든 작용 반작용 쌍의 힘이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구 표면에 질량 M인 물체가 있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와 지구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죠. 바로 이제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때 만유인력 F는 G 그리고 R 제곱분의 라지 M small m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중력을 뭐라고 썼어요? mg라고 썼죠. 그래서 mg라고 이렇게 부르면 여기는 m과 m이 지워지고 나면 남는 중력 가수도 g를 다음과 같이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중력 상수 또는 만유력 상수 그리고 지구의 질량 이렇게 해주면 약 9.8m/s 제곱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거의 대부분 10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좀더 계산을 손쉽게 할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9.8이 왜 나왔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번에는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바로 중력 법칙과 케플러 법칙의 관계를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 문항으로도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중력 법칙이 케플러 법칙으로부터 유도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더 쉽게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건 당연히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단계별로 잘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입니다.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라, 우리가 뭐 어떤 물체의 운동을 쓸때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하고는, 뭐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력장 내 포물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내잖아요. 실제로 저항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구는 살짝 타원이긴 하지만 거의 원에 가깝다라고 하고 정의를 지금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에서 어떻게 뉴턴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 또는 만유력 법칙이 만들어졌을까? 라는 겁니다. 케플러 법칙 제3법칙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건 이제 김반지름의 경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의 움직임이, 행성의 움직임이 거의 원운동에 가깝다고 한다면 그냥 반지름이 R로 고정된 이런 부분들로 대신 쓸수 있다 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원운동을 하게 되면 그 원운동의 주기 중에서 V분의 2πr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운동, 등속 원운동의 공식들 여러 개를 정리했는데, 그 등속 원운동 다음에 바로 케플러 법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여기다 t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게 되면 v 제곱되고, 이쪽에는 4파이 제곱에 여기는 r 제곱, 그리고 k에 r 세제곱,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운동하게 되면 구심력이 있고요, 구심 가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는데 바로 r분의 v 제곱이었거든요. 그중에 이걸 v 제곱으로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a r이 되겠죠. 그걸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집어넣게 되면 4파이 제곱, 그다음에 r 제곱 나누기, 요거 a하고 r이고 k의 r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하나 지워지고, 요거 지우고 나면 여기가 제곱이 됩니다. 그때 A를 주인공으로 만들 겁니다. 주인공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네. K, 그 다음에 요거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R 제곱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중력 또는 만유력, 어차피 힘이기 때문에 질량 M을 곱하면 MA가 될 것이고요. 그때 K 4파이 제곱은 어차피 요거 숫자, 상수예요. 파이도 숫자, 상수입니다. K도 어차피 상수였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상수인 것이고, 거기에 M만, 여기는 R제곱과 M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우린 이때 이 상수를 다음과 같이 중력 상수와 지구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구 질량도 질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력 또는 만유력은 G R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이런 식으로 만유력 또는 중력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G값이며 이런 것들은 뉴턴이 그걸 발견한 이후에 뭐 캐번디시나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200년 넘게 지나 완성된 최종적인 식이고요. 뉴턴은 바로 이렇게 역제곱 법칙,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의 크기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전기력으로도 확장되고 얼마나 다른 영역의 학문에도 크게 공헌을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케플러 법칙이 중력 법칙으로 탄생하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안내를 해드려봅니다. 보통 뉴턴이 이 중력 법칙을 만들 때 많이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갔을 뿐이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멀리까지 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놓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겸손스러운 그런 말을 하셨는데, 바로 요거. 케플러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뉴턴의 중력 법칙이 있다. 라는 요런 흐름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더 수월하고 재밌게 물투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가 쉽고 재밌고 하려면 이제 성적이 좋아야죠. 중간고사를 망치면 굉장히 많이 실망해서, 실망스러워서 다음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또 합시다. 다음은 인공위성의 속력이에요. 사실 지금은 우리 머리 위에 인공위성이 굉장히 많고, 그 인공위성을 우리가 통제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처럼 그냥 책상 위에서, 책상에 앉아서, 인공위성의 속력 얼마일까? 막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들, 이런 게 진짜 물리학의 참 묘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원운동하는 속력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지구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서 울퉁불퉁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땐 높은 산막 그렇게 뭐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높은 산도 조금만 멀리 가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지구를 만날 수 있듯이, 그냥 지구가 동그란 구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있으면 인공위성이 어떤 물체가 여기서 V라는 속력으로 뿅 갔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바퀴 뺑돌수 있는 등속 원운동하는 그때의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반지름은 지구의 반지름 R일 것이고요. 이때 인공위성의 질량 M이라고 하고 지구의 질량은 라지엠이라고 써봅시다. 저렇게 인공위성이 어떤 물체가 지구 표면을 빙글 돌려고 한다면 원운동을 하니까 바로 구심력이 필요하죠. 그때 구심력은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바로 만유인력 또는 중력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나 중력이 저 물체나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힘 F는요, R분의 MV 제곱이라는 구심력의 역할하는 힘은 만유인력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G를 앞으로 상수로 처리하게 되면 여기 내려오고 위에 또 분자가 있기 때문에 계산어가 이럴 때 복잡하니까 저렇게 위로 올려서 좀더 편리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여기는 R과 R은 지워지고요. 여기는 M과 M은 지워집니다. 그때 속력이니까 V를 주인공으로 정리해주면 루트 R분의 G 라지 M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지구라면 지구의 반지름, 중력 상수, 지구의 질량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V를 계산할 수 있고, 그 V를 만들 수 있는 발사체만 있다면 얼마든지 떨어지지 않게 저렇게 지구 주위를 계속 돌수 있는 그런 물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력적이죠, 그죠? 근데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지구 표면을 돈다기보다는 지구로부터, 지구 반지름을 라지 아래 할게요. 고도 h만큼 이렇게 높이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라 합시다. 이렇게. 그럼 그때 속력을 만약에 V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인공위성이 지구에 속박되어서 지금같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구심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때 구심력은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또는 만유인력일 텐데, F는 R분의, R이 지금 이거잖아요. 따라서 라지 R 플러스 H. 이게 바로 인공위성의 원운동 궤도의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MV 제곱입니다. 질량 M이라 하고, 여기는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할 때. 그 다음에 만유인력. 떨어진 거리가 R 플러스 H의 제곱 G 라지 M 스몰 M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M과 M 지워지고요. R 플러스 H랑 하나 지워집니다. 따라서

v는 루트 r 플러스 h 분의 gm이 되어서 위에 있는 이 아래쪽의 분모에 플러스 h만 고도만 더 더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g값 알죠? m값 알죠? r값 알죠? 따라서 우리가 나는 여기부터 얼마 높이의 h에 해당하는 높이의 인공위성을 돌리고 싶어 라는 것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때 v를 얼마로 하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런 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학교 시험에서도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2번처럼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어떤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h를 포함시킨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 할수 있는 그때의 속력 조건 이런 것들을 서술형 주관식으로 충분히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좀 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두면 우리 인공위성의 속력까지 해서 등속 원운동, 케플러 법칙과 중력 법칙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정리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시작은 관성력입니다. 관성력의 경우에는 수능에서도 가끔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긴 하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 또는 기차, 또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원판, 회전 원판. 그 중에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올 법한 버스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스가 있는데요. 그 버스가 지금 우리가 보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버스가 점점 오른쪽으로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손잡이는요, 이렇게 기울어질 것이고, 그걸 버스 밖에 있는 관찰자 A가 봤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관찰자 A가 이 버스의 손잡이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까요? 당연히 기울어진 채로 버스의 가속도와 함께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할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A가 보는 저 손잡이에 작용한 힘 한번 써볼까요? 자, 아래쪽으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mg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줄이 이 물체를 다 잡아당기는 장력, T라고 쓸수 있습니다. 장력을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 쓸수 있죠. 중력을 벡터로 표현하면 질량은 벡터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중력 가속도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합력, 알짜 힘이 바로 이 물체를 가속도 운동시키는 것이고 이때 물체 질량 M이라고 한다면 M과 A 해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A가 볼때이 물체의 힘에 대한 조건 관계를 써주면 장력과 중력의 벡터가 합성되어서 MA 벡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죠? 자, 이제 똑같은 거 한번 오른쪽에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예요. 운동바의 이쪽이고요. 가속도도 이쪽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습니다. 그때 이 버스 안에 있는 관찰자가 봅니다. 자, 이 사람은 B라고 할게요. 저 버스 안에서 이 손잡이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이 손잡이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스를 많이 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떠올리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손잡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굳이 나도 버스 안에 타고 있잖아. 얘는 정지해 보입니다. 정지해서 보일 것이다. 정지하려면 알짜 힘이 0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 물체에는 이렇게 중력 mg가 있을 것이고 장력 t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정지하고 있으니 이 힘과 더불어 알짜 힘을 0을 만드는 힘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고 그 힘이 바로 이 힘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F 프라임이라고 쓴다면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하면 장력 T와 중력 mg와 요것도 벡터량이니까 힘 F 프라임을 모두 다 합성하면 0이 된다. 알짜임이 0이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F 프라임 벡터는 요거 넘기면요. 마이너스 T 벡터, mg 벡터 될 것이고 요때 T 플러스 mg는 바로 ma가 되니 결론 아, 요때 F 프라임은 마이너스 ma 벡터가 되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함께 버스 안에서 움직이는 관찰자 B가 이 물체가 정지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갖고 있던 이 MA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가상의 힘을 도입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힘을 바로 관성력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개의 상황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정말 많이 혼동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두 상황을 보면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혼동될 게 없다고요. 여러분, 관성력이란 말을 쓸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쓸수 있습니까? 바로 이쪽에 있는 B만 쓸수 있어요. B가 누굽니까? 바로 손잡이와 함께 버스 안에서 같이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입니다. 이쪽에 있는 버스 밖에 있는 A는요, 관성력이란 말을 쓸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관성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건 오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관성력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관찰자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실제로 막 공식 나오고 식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자가 어디 있냐. 우리가 물리학 1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 배울 때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우주선을 날아가는 우주선을 보거나 아니면 우주선 안에서 함께 움직이거나 이렇게 두 개의 관찰자가 있듯이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관찰자는 밖에 있는 A, 안에 있는 B 두 개의 이런 식으로 좌표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1번 버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참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수능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 좀더 강조 있게 받았는지를 잘 배웠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그림을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의 상황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위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이때는 가속도가 운동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다가 점점 빨라지는 뭐 그런 경우겠죠? 여기도 운동방향은 이 방향이고요. 이때는 등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여기도 운동방향 이 방향이고요. 가속도는 이 방향입니다. 오, 우리 집에 다 왔나 봐. 끼익 하고 이제 멈추려고 하나 봐요. 그죠? 속력이 느려지고 있는 중이죠? 그때 이 안에 철수가 이렇게 체중계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자기 체중의 눈금의 변화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관성력이라는 것은 가속도 운동하는 엘리베이터나 버스나 이런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느낄 수 있는 가상의 힘이고 그것은 엘리베이터 또는 버스의 가속도 방향이 어느 쪽?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저 친구는 질량을 m이라 한다면 원래 무게인 mg가 있을 텐데 거기에 관성력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관성력 크기는 질량 m과 가속도의 크기를 곱해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죠. 곱해서 이렇게 ma라고 쓰고 방향은 엘리베이터 가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 그러면
중력의 관성력이 뭐 합니까? 더해지겠죠, 그죠? 더해지면, 아, 체중계의 눈금은 뭐 한다? 증가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따져서 우리가 관성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요. 질량만 준다면 이때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까지 구해낼 수 있겠죠. 거기까지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운동 방향은 위쪽으로 똑같이 가고 있지만 가속도가 없어요. 여러분, 가속도가 없으면 등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란 얘기고, 가속도가 0이면 관성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때는 철수의 무게인 mg가 그대로 여기 체중계에 담길 것이고, 가속도 없으니 관성력 없고 이걸로 일정할 겁니다. 몸무게가 변하지 않겠죠. 몸무게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아랫바야 반대 방향이라서 점점점 느려지고 있대요. 자, 이때는 철수 무게 mg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가속도 운동화는 엘리베이터나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는 가속도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관성력을 받게 되고, 그 관성력 크기는 사람의 질량과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엘리베이터 가속도 크기인 A를 곱한 거죠. 하지만 요거랑 요거랑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줘야죠. 선생님, 여기서 여기 빼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를 뺐는데 이게 더 크다면 이 사람은 붕 떠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 타면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요게 더 크기가 크고 요게 작으니 mg-ma가 된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때는 체중계의 눈금은 어때요? 원래 자기 몸무게보다 눈금이 감소한다라는 걸알수 있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이고, 요건 아니고 요거죠. 여기다 여백에다가 적어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이번에는 회전하는 원판이에요. 회전하는 원판. 이 부분은 수능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별로 없고요.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느냐를 여러분이 잘 따져가시면서 정리하되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세히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회전하는 원판이 있는데 그 회전하는 원판의 중심축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돕니다. 도는데 거기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그걸 원판 밖에 있는 A가 가만히 서서 이 물체를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물체를 보게 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죠? 회전하는 원판과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는 물체는 원운동하는 걸로 보이죠. 원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알짜임이 필요하죠. 알짜임은 바로 구심력입니다. 요게 바로 구심력이죠. 그래서 이 관찰자 A가 보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요거 구심력. 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구심력 크기는요, mr 오메가 제곱 아니면 r분의 mv 제곱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관찰자가 한명더 있습니다. 회전 원판과 함께 도는 친구예요. b라 합시다. 이렇게 함께 돌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넘어질까 두려워서 이렇게 썼지만 그냥 뭐 꿋꿋하게 잘 일어서서 본다라고 합시다. 자, 이번에는 B는 원판과 함께 도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원판과 함께 도는 이 친구가 이 물체를 보게 되면 저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죠? 정지해 보이겠죠. 지금 우리 지구 돌고 있는데 여러분 방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나와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B가 볼 때는 이 물체는 정지해 보여야 합니다. 정지하려면 알짜임이 0. 근데 여기 이미 구심력이 있거든? 알짜임을 0을 만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관성력을 여기다 넣어줘야 하고요.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관성력이 도입됩니다. 이때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받는 관성력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원심력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원심력이 드디어 물리학 2에
나온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크기만 놓고 본다면 이 공식을 그대로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구심력은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운동, 물체를 원운동하게 하는 알짜 힘인데, 이렇게 회전 원판 위에서 물체와 함께 도는 이 사람은 이 물체가 정지한 걸로 관찰되기 때문에 가상의 힘인 원심력을 도입해야만 정지한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원은 멀 원자죠. 중심으로부터 먼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해서 중심에서 먼 쪽으로 작용한다라는 원심력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A는 원심력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원심력이란 말을 쓸수 있는 사람은 항상 원운동하고 있는 같이 원운동하는 그 사람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잘 정리를 해 두시면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마 여기에서 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버스부터 회전 원판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관성력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좀 내용들 함께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 아니고 등가 원리라고 읽어주시고요. 같은 가치를 갖는다. 어떤 같은 가치? 지표면이 있네.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네. 왜?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중력에 의해서 저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걸볼수 있죠. 그런데 텅빈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이 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가속 운동합니다. 그러면 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서는 관성력을 얻기 때문에 그 관성력이 여기 있는 요, 만약 질량을 m이라 한다면 여기 있는 건 mg만큼의 어떤 관성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질량이 m이라면 여기도 mg만큼의 중력을 받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관성력에 의해서 저렇게 공이 포물선 운동하게 되는데, 이 관찰자는 이 공이 포물선 운동하는 것이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등가 원리의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등가 원리는 중력과 관성력은 어차피 같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뉴턴은 이 관성력을 가상의 힘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관성력을 실제로 작용하는 힘인 것처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 원리가 상당히 물리학 뒤에서 중요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빛의 휘어짐입니다. 빛의 휘어짐은 어떤 천체, 질량이 있는 이 천체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보통은 시간과 공간은 뉴턴에서는 서로 별개의 것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줄여서 다음과 같이 시공간이라고 불러요. 질량이 있는 천체는, 어떤 물체는 시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빛도 쭉 직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휘어짐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항성 주변의 시공간이 다음과 같이 휘어져 있는데 더 중력이 수축돼서 밀도가 커지면 더 시공간이 많이 휘어질 것이고, 정말로 밀도가 매우 큰 그런 천체가 된다면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블랙홀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운동 에너지가 1/2 mv 제곱이에요. 그죠? 중력 또는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배우지 않은 거지만,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것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는 탈출 속도가 증명이 안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요걸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떤 천체에서 물체를 뿅 던져서 다시 중력을 받아 돌아오지 않고 무한대인 곳까지 가게 하려면 이 행성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때의 탈출 속력을 구할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2분의 1 mv제곱의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라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이 되어서 이 부분을 옆으로 넘기게 되면 는이라고 쓸수 있고 이걸 v로 정리하면 루트 r분의 EGM이라는 탈출 속력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탈출 속력식은 여러분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다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좀잘 정리해 두시되 요거는 우리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요 내용은 좀 지우겠습니다. 대신에 요 공식이 왜 나왔는지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식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그냥 바로 외우지 말고 아 저런 단계를 거쳤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요 탈출 속력을 좀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블랙홀의 경우에는 빛보다 빛도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탈출 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홀이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 물리학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쭉 배웠던 케플러 법칙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학교 시험에 좀 나올 만한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로 한번 쭉 보면 46쪽에 있는 3점 테스트 7번 문제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력의 크기가 떨어진, 천체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9만큼, 1만큼, 오, 9배나 되네요. 왜냐하면 중력 크기는 떨어진 거리 제곱의 반비라기 때문에 9배가 크다는 건 여기는 떨어진 거리는 오히려 1대 3만큼이구나. 라는 걸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1대 4예요. 1대 4란 얘기는 여기랑 여기랑 떨어진 거리가 지금 1대 여기가 오히려 3대 1이죠. 여기가 9F니까 1, 3 맞고요. 여기도 1대 2. 이렇게 우리가 떨어진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또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케플러 법칙과 중력 법칙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서 가져왔고요. 자, 또 하나는 관성력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요게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가속도죠. 그런데 물론 크기는 다르지만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플러스고요. 따라서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속도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 물체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 물체가 벽 Q에 딱 붙어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때 관성력을 받기 때문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A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A'의 가속도가 있고, 그때 받는 관성력은 가속도 방향 반대쪽이니까 이렇게 있어서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런 다음에 P에 딱 충돌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기도 보면 그런 A가 보는 좌표계와 또는 B가 보는 좌표계를 구분하게 해 놓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도 정답 미리 보지 마시고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왼쪽은 지표면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까? 그쵸. 중력이 작용하는 곳일 것이고, 여기 있는 건텅빈 우주 공간인데, 우주선 자체가 저 가속도 방향으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도 지구 환경과 똑같은 그런 환경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기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념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성취감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포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여러분들, 산천어랑 송어가요, 이게 치어가 똑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DNA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치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물에서 있으면 산천어, 한 20, 30cm의 산천어가 되고요. 그 다음, 이게 민물을 거쳐서 바다로 나가면 7, 80cm의 송어가 된대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똑같은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민물에서 자라면 20, 30cm요? 바다에서 자라면 7, 80cm가 된다라는 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그 물고기가 그러하대요. 아,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민물은 이 안락함이라는 게 있는 거야. 크게 생명의 이 뭐랄까 위협을 느끼는 상태는 아닌 거죠. 20, 30cm의 덩치만 가지고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 30cm의 몸으로 바다에 나갔다가는 자기보다 큰이 물고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잡혀 먹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 되고, 자기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환경적인 어떤 선택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20, 30cm의 산천어로 만족할 것이냐, 충분히 더클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 키워서 7, 80cm의 송어의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라는 거는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나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돼. 4등급에 만족해. 수능 4등급이면 됐잖아. 그래도 50% 안에 들어가는 건데. 라고 할 것인지. 아니, 나는 내가 목표하고 있는 대학도 다르고, 그래도 뭐, 남들이 얘기하는 그 좋은 대학이라는 곳도 한번 가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여러분들 능력을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다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이런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라는 거는 후자에 가깝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예,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다. 아,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지금부터 누적 학습량을 늘려서 저 위에 있는 저 친구들을 내가 따라잡고 때로는 내가 추월하겠어라는 마음의 다짐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해나갑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극한값을 읽어내는데, 구체적인 극한값을 읽어내고 있죠.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건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왼쪽. 1로 가까이 갈 건데, 1보다 큰 쪽. 이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의 좌극한,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 값을 읽어내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는 너를 따라가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정답을 찾아내 줄수 있습니다. 좌극한 값 읽을 수 있니? 그래프 주어졌을 때 우극한 값 읽어낼 수 있겠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예.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이죠. 우극한, 1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너를 따라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1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F1에다가 두 배를 해라. F1이라는 거는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은 2죠. 2. 여기가 까맣게 칠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2야. 얘가 2야. 근데 거기다 두배 했으니까 얼마? 4. 2는 4. 더하니까 최종적인 정답 얼마? 5라는 극한값을 구해내 주실 수 있겠다. 자, 다음 이제 유형 6인데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fx의 제곱? fx에 3을 더해? 3을 더하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 그 그래프를 그려? 아니, 그게 너무 힘들지.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개념은 뭐냐? 우리가 이거의 극한값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이 f(x)의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새로운 함수잖아. f(x)의 제곱이라는 거는 그냥 f(x)에다가 f(x)를 곱한 이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이걸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게 존재하는지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얘를. 얘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고 우리 포함시켜서 보자고 그랬죠? 얘 얼마?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극한값 f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간다라는 극한값이 존재한 거잖아. 그러면 너에 대한 거는 우리 극한값의 성질 1번이었죠. 그냥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다. 얼마? 4라는 극한값을 알아내 주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극한값을 계산한 다음에 fx의 극한값에다가 3 더하고 그냥 거기다 루트 씌운 게 바로 극한값이 돼버린다. 근데 우리는 실수배한다. 3이라는 어떤 함수야. 그러니까 3이라는 거를 gx로 보아도 되는 거지. 그냥 이 함수가 3, 이런 함수야. 그럼 2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 그냥 3이잖아. 그럼 이거의 극한값, 이거의 극한값 더해. 근데 루트 씌우는 건안 했죠? 아, 루트를 씌워도 이 극한값에다, fx의 극한값에다가 3에서의 극한값은 3이죠, 그냥. 그걸 더한 다음에 나중에 루트 씌운 게 이렇게 극한값으로 나온다. 이것까지 좀 확장해서 갑시다. 이거는 예. 우리가 루트에 대한 거를 설명한 적은 없어. 근데 사실 이거를 보면 2로 가까이 갈때 그냥 좌극한 값이고 우극한 값을 보는 거잖아. 이 함수에 대해서 우극한 값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루트를 씌우더라도 상관없다. 극한 값을 계산할 때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2로 가까이 갈때 2보다 큰 쪽에서 너를 따라가네. 어디로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1이야. 거기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야? 3을 더하면 4. 거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얼마? 아, 2라는 극한값을 갖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극한값이 4였고, 너의 극한값이 2니까 그두 개를 더해주니까 얼마? 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요 정도 받아들이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라는 건 사실 뭐 모든 문제에 나온 거를 앞에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런 거를 기억하는 거야. 아, 이렇게 루트 씌웠던 거에 극한값은 그냥 안에 있는 극한값 함수 읽어준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돼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거지. 네. 애시당초 이거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하지 않고 인정했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더 인정하자라는 것뿐입니다. 예.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졌나요? 자,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 우리 F-X라는 것은 Y축 대칭이야. 이거를 Y축 대칭시킨 그래프를 그릴 거냐고. 이 복잡한데? 예. 그러니까 약간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약식을 가르쳐 드린 거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X를 제가 T라고 치환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얘는 FT야. 리미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잘 봐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면 1로 가까이 갈 거야. 근데 1보다 뭐한 쪽일까? 작은 쪽이 되겠지. 이걸 구별하실 수 있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건데 얘가 이쪽에서 접근하는 거야. 그런데 Y축 대칭을 시켜버린다면 여기에서 접근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요 형태가 요 형태로만 바뀌는 거잖아. 그래프는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했다면 1로 가까이 가는 건데 좌극한이라. 분명히 우극한을 읽어내는 거였는데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함수는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그냥 X를 T라고 봐버리면 되는 거야. 가능할까요? 여기를 T축으로 봐버리면 된다 이거죠. T축으로.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거니까 너를 따라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너는 1이라는 극한값이 된다. 아, 요거의 극한값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요? 이 함수는 X축으로 지금 F의 X 플러스 1이라는 것. 이걸 보면 아니, 0 넣어주면 1에서의 함수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 버리는 거라고. 평행이동해 버리는 거야.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를 뭘로 봐야 되는 거야? Y축으로 봐야 되는 거야. Y축으로. 그럼 Y축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2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2보다 작은 쪽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를 이게 Y축이 돼버린 거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럼 3이 얼마가 돼? 2가 되고 얘가 1이 되잖아. 2보다 작은 쪽, 여기야. 여기를 향해 가고 있잖아. 걔가 어디야? 0을 향해 가고 있지.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이 0이 돼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 Y축으로 그리지 말고 얘도 따로 바라본다면 이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좋아.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이었잖아요. 여기다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다. 그럼 2보다 작은 값이야. 2보다 작은 값. 거기다 1을 더해봐. 그러면 얘는 3보다 작은 값 아닙니까? 아니, 2보다 작은 값에다가 1을 더해버리겠다고. 그럼 3보다 작은 값이잖아. 3보다 작은 값에서 3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를 따라가는 거지. 너를 따라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평행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를 여기에 대입해서 보면 되는 거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을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됐고 플러스 큰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작은 쪽이 돼버리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거죠.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개념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약간의 요령이라고 그랬어. F-X, Y축의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 FX 플러스 1,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함수의 극한값들을 읽어내는 연습 필요하겠죠. 그래서 1에다 0을 더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1이라는 정답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형까지 마무리 지어봤고요. 자, 세 번째 유형도 역시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고 식으로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너를 따라가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너를 따라가라는 이런 함수입니다. 뭐 사실 그림을 그려준다면 너 때문에 무슨 값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얘는 완벽하게 알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1 넣어줘버리면 1 나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1.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으로 갈 거야. 이런 직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이야. 그런데 좌극한값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얘는 우극한이었죠? 너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이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가져서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요런 그래프의 형태가 되게 만들려면 그런 자연수 a가 있을 텐데 그 a의 최소값을 찾아봐라. 이게 더 올라가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밑으로만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읽어낸다는 건 여기에서니까 마이너스 1 넣어줄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게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하면 1. 그거보다 크다.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A를 찾을 거라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2가 될 거고, 그러면 얘 2보다 큰 자연수 A라는 건 3, 4, 5, 6, 7 이렇게 나가겠죠. 가장 작은 자연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림상으로는 요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다. 가능하시겠죠? 예.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fx가 뭐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fx가 뭐냐? 그거를 여기에서 구별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절대값이 있어?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갔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거야.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절대값 x인데 x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0보다 크니까 그냥 x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x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건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너의 식을 잘 봐봐. x-1의 보호가 어떻게 될까?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빼봐. 음수 아닙니까? 그러면 뭘 달고 나와야 돼? 분자에 있는 저 x-1의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1보다 작은 쪽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음수야. 그럼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절대값 싹 없어졌습니다. 자, 당연히 약분이 돼버리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 1. 당연히 여기도 약분이 되고 극한값 얼마 남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를 더해줘서 얼마? 0이라는 극한값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가능할까요? 절대값 없애는 방식 알아야 된다.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 양수면 그냥 나온다.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것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나요? 네. 2보다 작을 때는 너를 따라가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너를 따라가라. 그 2보다 작은 쪽이니까 fx는 너네. 그러면 너에 대한 극한값을 먼저 본다면 그냥 여기다 2 넣어주면 되니까 4 플러스 2a 이거의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 2보다 큰 쪽에서 볼까요? 그럼 너네 2보다 큰 쪽. 그죠? 그럼 너도 역시 2보다 큰 쪽에 2 대입하면 4 플러스 b의
절대값. 이게 0일 때 A값, B값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수학의 이게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절대값 X라는 게 있으면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값 X라는 그 자체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해. 예. 네. 아니면 함수식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아?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돼 있지. 0이 될 때는 이 안에 있는 게 뭐일 때? 딱 0일 때. 요거겠네.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더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너가 0이 됐고 너도 0이 됐다는 뜻 아니야? 0에다가 0을 더해야지 0 나오지. 0보다 큰 거에다 0 더해서 0 나오는 거 아니다라는 거지. 납득되시죠? 네. 따라서 A값은 얼마? 마이너스 2. B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요. 2, 4,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요런 것도 잘 기억하시라고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 됐대. X, Y는 실수래요. 실수래. 그러면 X가 0이고 Y도 0이 되는 겁니다. 요런 내용 하나 메모 잘 해두시면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뭐 당황할 일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개념을 묻고 있는데요. 1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뭐였죠? 1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값과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값이 각각 존재해서 서로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1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하는 이 함수,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하는 이 함수. 그냥 1로 가까이 갈 거니까 1 플러스 2, 이게 좌극한, 우극하는 1의 제곱 플러스 a, 그게 서로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a값은 얼마다? 2다. a값이 2가 된 거죠. 이렇게 a값 찾았어. f2라는 건 x가 2일 때니까 2 함수죠. x에다 2 넣어주면 함수값이 나오는 거죠. 2 넣어주니까 2의 제곱 4에다 2를 더해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6이라는 함수값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취지가 뭐겠어요? 아,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을 아니? 그 뜻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이거의 극한값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3, a가 2면 너도 3. 3으로서 같았어? 그래서 너가 3.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배운 개념이라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개념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선생님이 이걸 아, 우리 친구들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고 있을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선생님들이 강조. 이건 선생님들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각각 다르실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선생님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유념해서 들어야지. 그런데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이 여러분들 반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수학 선생님들은 전반을 가르칠 수가 없을 정도로 학급이 많은 경우가 많을 거야. 네 개 반을 넘어가 버리면 선생님 혼자 다 담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이 두 분 아니면 세 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내신에 대해서도 아, 우리 선생님이 강조한 건 이거였는데 이 선생님이나 이 선생님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선생님들은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다른 반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 문제는 공동 출제하실 테니까.
그게

내신 성적을 높이는 방법이야. 네. 뭐가 나올지를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2번. 자,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 B. 그럼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역시 좌극한, 우극한 값이 일치해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은 너를 따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3이니까 5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게 좌극한 값, 이게 우극한 값. 그런데 같았고 그거의 극한 값은 너가 그냥 5가 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같을 때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극한 값은 같은 값 얘다. 라고 얘기했잖아. B는 찾은 거야. 그럼 A만 찾으면 되네? 넘기고 넘겨. 그러면 2A가 얼마? 마이너스 3. 요 정도는 암산하실 수 있죠?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B가 5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5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아, 이걸 물은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자, 13번 가볼까요? 조금 더 복잡해졌나요? 아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낯설지. 하지만 이 낯선 거에도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것뿐이니까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야. 자, 함수 fx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먼저 보여? 절대값이 보이네.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fx라는 것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잖아? x가 0보다 크다면 그냥 나와. 그러니까 x제곱분의 1이 될 거야. 근데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겠지. 질문. x가 0일 때는요? x가 0이면 0분의 1? 0분의 1? x가 0이면 0이잖아. 0분의 1이잖아. 이거 값이 없어. 따로 정의해 주지 않는 한 그냥 이 함수라면 0에서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실제 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린 거 있는데 발사라는 예로서 x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했지. 근데 이쪽도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건데 0보다 클 때는 너고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는 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네요. 이런 그래프야. 납득되십니까? 0보다 클 때는 너, 0보다 작을 때는 너.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런 fx에다가 x의 k제곱을 할 거야. 새로운 함수, 0에서의 극한값,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겁니다. 0으로 가까이 갈 거야. 그랬을 때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연수 k가 있을 텐데 그 k의 최소값을 따져봐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가 있을 거고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가 있을 거고 x의 k제곱에다가 fx가 뭐야? x제곱분의 1이고 x의 k제곱에다가 너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잖아. 만약에 k가 1이라고 해봅시다. k가 1이면 하나하나 약분하면 0분의 1? 아, 이거 기억합시다. 0분의 상수 이런 꼴. 이거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입니다.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적 없다고요, 여러분들. 0분의 상수라는 거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라고. K가 만약에 1이면 약분해 버리면 x분의 1.

근데 x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상수, 이거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x분의 1이었잖아. 근데 얘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었으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야. 0보다 만약에 작은 쪽에서 가면서 1이다. 그러면 이거는 음의 무한대야. 그 얘는 양의 무한대. 그러니까 이 자체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존재하고 존재해서 서로 같을 때 너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자, 요번엔 K가 2라고 해봐. 그럼 X제곱, X제곱 약분해버리니까 얼마 나와? 1. 만약에 K가 2였어. X제곱, X제곱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1. 아,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우극한 1, 좌극한 마이너스 1. 역시 여기서도 우극한, 좌극한이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K가 3이어 봐. 그러면 약분해버리면 X 남아. 그럼 0으로 가면 0. X, K가 3이야. 약분하면 마이너스 X. 근데 X가 0으로 가니까 0. 이렇게 돼버린다. 납득 되시나요? 그러면 0으로서 우극한, 좌극한이 같잖아. 이 극한값이 0이 돼버리는 거잖아. K가 얼마일 때? 아, K가 자연수로 했으니까 3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0이 돼버린다고. K가 4여도 약분하면 X제곱, 0으로 가면 0. 마이너스 X제곱, 0으로 가면 0. 이렇게 돼버리거든. 이걸 묻고 있었던 거다. 따라서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이런 거를 좀잘 기억해 보시라는 거죠. 네. 가능할까요? 그게 별로 달라진 건 없잖아요. 결국 이 문제에서 함수가 조금 복잡해졌던 거고, 0에서의 극한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걸 곱해가지고 우극한, 좌극한이 갖게 되려면 K에다가 얼마만큼을 곱해야 되겠니? 제곱했을 때안 되니까 세제곱부터가 되는 거다. 네. 이런 거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해 드린 거는 0분의 상수꼴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인 것이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fx에 대해서 1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그때 너의 극한값을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함수가 도대체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 거잖아. 아니, 극한값이 얼마다라는 것만 주어졌지,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어? 모르는 극한값일 때 우리 첫 번째 단계가 뭐지? 함수의 그래프 알면 그냥 구한다. 두 번째, 대입. 대입해버리겠다고? 그러면 1로 갈 거니까 1의 제곱 1에서 4 빼줬고, 예. 여기다 1 대입하면 F1? 물론 함수값이지만 극한값이잖아. 극한값. 그러면 마이너스 2로 갈 거고 마이너스 2.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3분의 4. 뭐 지장 있어? 아무런 지장 없죠. 그냥 너가 답.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1번. 자, 두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실제는 바로 이 개념을 문제로 만든 겁니다. 이 개념을.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라는 게 마이너스 2야.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2라는 이런 상수 함수에 대해서도 2가 되겠죠. 아니, 여기 2라는 상수 함수가 있어. 1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 얼마? 2,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이런

거 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게 이런 그래프 아니야? 여기 1로 가까이 갈 거야. 여기 1로 가까이가 그럼 너를 따라가 여기 값이 여기를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뺄 거야. fx에서 2를 뺄 거야. 그리고 이 함수로 나눌 거야. 1로 가까이 갈때 0이 되지 않아. 얘 0이 아니잖아. 선생님, 2일 때나 마이너스 2일 때는 0인데요. 1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만 볼 거니까 0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새로운 함수에 대한 x가 1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은 너의 극한값, 너의 극한값, 너의 극한값 마이너스 2와 너의 극한값 2를 그대로 빼주면 되는 거고, 너의 극한값 0이 아니잖아. 0이 아닌 이 극한값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면 된다. 그래서 너를 계산하면 3분의 4가 된다. 이런 풀이. 극한값의 성질 1번.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도 된다. 그래서 마치 이런 개념이야. 제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F1의 값을 읽어낸 게 아니고, 이걸 읽어낸 게 아니고, 1로 가까이 갈때 FX의 극한값을 읽어내준 것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로 가까이 갈때 1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너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식도 있다. 이게 약간의 요령인 거죠, 이게. 이게 요령? 이게 개념의 원칙이죠.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두 풀이를 비교할 때는 2번의 풀이가 개념에 충실한 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물론, 나중에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까지 가면, 이 x는 1에서 fx가 연속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 그래서 이런 풀이를 서술형에 쓰더라도 감점을 받을 것 같진 않아. 근데 연속이란 얘기도 없었어. 그렇다면 이 풀이를 구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감점의 대상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번의 풀이는 객관식에 의한 풀이다라고 보시면 돼. 예. 객관식일 때의 풀이다. 그런데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이런 과정의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거다. 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형, 그 위에 개념 설명 보면 이거잖아요. 예, fx가 알파로 가고 gx가 베타로 가고 있을 때 fx의 실수배 그리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거에 대한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알파 베타의 실수배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그걸 극한값으로 처리한다.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은 그렇게 갔지만 한번더 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 보세요. 자,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 fx가 2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 gx가 1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와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들을 보란 얘기야. 그럼 이거에다가 실수배한 거. 그러면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그냥 얘에다가 이 실수배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두 배의 fx라는 이 함수의 극한값은 4다 이거야. 여기다 적어드릴까? 2 곱하기 2에서 4다 이거 얘기야.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 gx에다가 3배한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gx의 극한값 1에다가 3배를 해준 3과 같다 이거야. 그다음 fx와 gx가 곱해진 새로운 함수에 대한 이 극한값은 원래 극한값 2와 원래 극한값 1을 곱한 거와 같다 이 얘기야.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면 너라는 함수가 얘로 수렴하고 있고 너라는 함수가 너로 수렴하고 있고 너라는 함수가 너로 수렴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면 그 함수에다 이 함수를 더한 거는 너에다 너를 더

더한 거랑 같고, 이 값에다가 또이 새로운 함수를 뭐한 거야? 뺀 거야? 그러면 너에서 너를 뭐한 거랑 같아? 빼준 거랑 같다. 이 얘기 아닙니까? 빼기를 이렇게 적을까? 뭔가 이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니까 1인 것 같아서, 예, 뺀다라는 의미죠. 그래, 4에다 3 더하면 7이고, 7에서 2 빼줬으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얼마다? 5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다고. 이게 이렇게 다 구구절절 제가 적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생략하시란 얘기야. 2로 가네? 2는 얼마? 4. 1로 가네? 3일은 3. 더했고, 아, 두개 곱했네? 2를 빼줘? 그래서 얼마? 5. 이렇게 적어주면 이 문제를 끝나는 문제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길 바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제 취지를.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16번. 야, 아니, 이거는 fxgx가 4로 가, fxgx 곱한 게 1로 가. 핵심적인 건 무한대로 가고 있고, 무한대로 가고 있고,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일치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와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 주셔야 되는 거야. 분명히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드실 수 있나요?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X 플러스 Y가 있고, XY가 있어. 너하고 너를 가지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야. 너하고 너를 바탕으로 해서 너를 만들어내라는 얘기야. 보이나요? X 플러스 Y의 제곱. 그러면 X 제곱, Y 제곱 있고, 여기 EXY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 EXY를 해버리면 너가 되는 거잖아. 곱셈 공식의 변형. 중3 때도 배웠고, 고1 때도 배우는 내용 아닙니까? 네. 인수분해 공식도 아닙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이게 나중에 또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가지고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이런 것도 많이 해보시잖아. 그래서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X가 FX, Y가 GX인 거지.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FX 플러스 GX의 제곱에서 해서 두 배의 FX, GX를 빼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있었잖아. 4. 그럼 그거를 곱해준다라는 거니까, 제곱한다라는 건 똑같은 걸 곱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4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16. 너의 극한값 1이었잖아.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2. 그걸 뭐 해주고 있어? 빼주고 있으니까 14.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끝나는 거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뭐 정말 힘든 문제지. 아, 역시 수학은 이게 단계 0이니까 이전 학습이 정말 중요하구나.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라고 내가 무시했더니 이게 여기서 막히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계실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1 거를 다 하고 여기에 왔어. 그래서 또 하나 놓치면, 아, 역시 중3이 문제였나? 그래서 중3 내용을 다 해? 그리고 다시 왔어. 그런데 또 막히는 게 생기면, 중2부터 하실래요? 언제부터 하면 돼? 초등학교 한 4학년 거부터 다시 쭉 할까?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미적분 1에 오면 수학의 모든 문제를 맞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지.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막히셨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공통수학, 수학 1, 1과 2가 있는데, 1의 곱셈 공식의 변형. 이게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쳐봐. 요렇게. 그럼 관련 내용이 나올 거야. 그거를 여기에 옆에다가 메모를 해도, 그걸 암기하면 되잖아. 구구단처럼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0: 그렇게 채워나가면 되는 거지. 아, 역시 1학년 수학이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1학년 내용을 다시 공부하고, 아니면 뭐 1학년을 요점 정리한 걸, 그게 제일 또 그런 게 요점 정리한 걸 보는 거야, 또. 그냥 필요한 거는 그때 내가 안 되는 것만 잘 메모하면 돼.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조립제법에 의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 이거 예전에도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야. 수업을 제가 고3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립제법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했어. 그냥 문제를 풀었어. 그랬더니 조립제법이 뭐냐. 그런데 제가 고3 강의를 하면서 조립제법을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낯선 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야. 낯선 게 나왔어. 그러면 검색 한 번만 해줘. 1학년 강의를 다 듣는 게 아니고 검색 한 번이면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온다고. 그것만 채우시면 되는 거라고. 채우시면 되는 거라고. 저 정말 학생들한테 별의별 질문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2분의 3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왜 2루트 2냐? 여러분들 대수 공부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지수 법칙에서. 예. 얘가 2의 1제곱이고 루트 2라는 게 2의 2분의 1제곱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한 2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그러면 유리수, 이 내용이 지수 법칙이라는 거고 유리수 지수라는 내용이잖아. 지수. 그러면 이 내용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채우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아, 역시 미적분 1에도 이 대수 과목의 내용이 무지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셔야지. 그냥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라고 한다면 실제, 아, 여러분들이 수학 이거 정복 못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그때 좀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17번을 이거를 풀다가 또 끝나버릴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의 극한값과 이거의 극한값이 서로 같다라고 주고 있어. 극한값이. 그 다음에 곱한 극한값이 6이다라는 것도 주고 있어. 예. 자, 그랬을 때 이걸 찾아봐라 라는 얘기야. 그럼 저는 얘를 알파라고 해볼게. 이거의 극한값도 알파고 이거의 극한값도 알파야. 그럼 더하면 OFX 얘는 없어질 거고, 그러면 알파 더했으니까 얘가 2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FX라는 것은 5분의 2알파로 가고 있는 거잖아. 납득되시죠? 예. 그러면 GX라는 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얘가 5분의 2알파야. 그러면 GX가 얼마여야지 알파로 갈까? 5분의 3알파가 되는 거잖아. 3알파. 그러면 두 개를 곱해줘. 25분의 6알파 제곱이 지금 6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알파 제곱이 얼마야? 25가 되겠지. 그럼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건데 여기에서 그냥 멈춰. 플러스 5냐 마이너스 5냐?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얘 GX라는 건 아까 이거였죠? 이거의 제곱이잖아. 25분의 9알파 제곱이 될 건데 알파 제곱이 25니까 정리해 주시면 얼마? 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조금 빨리 풀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는 18번째 문제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올림포스 유형편의 김현준입니다. 자,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근육이 어떻게 하면 커질까요? 바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들었을 때 근육은 미세하게 손상되고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문제 많이 풀어서 다 맞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우리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가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으면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와 썸타는 씨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의 실력은 향상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 많이 풀어보세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그림처럼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출발점보다 도착점이 오른쪽 위에 있기 때문에 우측 또는 위로, 오른쪽 또는 위로만 가야 된다. 이때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때 여기 있는 도로가 있었으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덟 개니까 8팩을 이렇게 4팩, 4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조건이 있잖아요. 길이 없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반드시 지나야 하지만 동시에 지날 수 없는 점들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세 점을 찍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세 점을 찍으면 일단 A에서 B로 갈 때 이 세 점 중 하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들은 서로 갈 수는 없어요. 동시에 지날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면 어쨌든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최단 거리인 오른쪽 또는 위로 간다는 조건에 안 맞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이것도 최단 거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 찍으면 돼요. 그 점이 뭐냐? 첫 번째, 이 점 중 하나는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두 점도 동시에 지날 수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을 찍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찍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도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찍어도 A에서 B로 갈 때 반드시 이 점 중 하나는 지나야 되고요. 어떤 두 점도 동시에 지날 수는 없지만 불편하잖아.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다섯 가지나 있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적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점을 찍어보니까 선생님 보기에 이게 편해. 여기 있는 세 점을 찍는 게 이렇게. 자, 이름을 붙여볼까요? 얘는 P, Q, 그리고 R이라 할게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사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사건이 있고요.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세 사건은 어떤 두 사건도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고요. 이것을 벗어나는 사건도 없다. 그러면 각각의 사건을 구할 건데 지금 각각의 사건은 어때요?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한 사건 안에서는 곱의 법칙을 쓸 거예요. 이렇게 좀 칸을 넓게 잡을까? 자, 넓지막하게 이렇게. A에서 P로 가는 사건 뭡니까? 자, 직진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그래서 1. 자, 그 다음 P에서 B로 가는 사건.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되고요. 밑변의 길이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넷. 높이는 1이니까 더했을 때 5가 되죠? 이렇게 5팩토리알이 되고 같은 것이 4개. 한 개가 있으니까 끝.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A에서 Q로 가는 사건. 여기는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되죠. 길이가 1이고 2니까 더하면 3이 되겠다. 그래서 3팩토리알을 자, 같은 것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그래서 2팩으로 나누자. 곱하기. 자, 그다음 Q에서 B로 가는 사건. Q에서 B로 가는 사건은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되고 변의 길이가 3과 2니까 더했을 때 5팩이 되겠다. 5팩. 자, 같은 것은 3개, 2개. 3팩과 2팩으로 나누면 되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R로 가는 사건. A에서 R로 가는 사건은 다이렉트로 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한 가지. 그 다음에 R에서 B로 갈 때는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변의 길이가 1이고 변의 길이가 4니까 더했을 때 5. 그래서 5팩을 그렇게 나누면 되겠다. 4팩으로. 자, 마무리할까요? 자, 5팩을 4팩으로 나눴을 때 생존자는 5밖에 없다. 그리고 이 친구는 3이 되죠? 3 곱하기. 자, 그리고 두 녀석이 만났을 때 분자에는 5 곱하기 4. 5 곱하기 4만 남고요. 분모에는 2팩이니까 이거 잘 계산하면 뭘까요? 30. 그리고 이 친구는 5가 되겠다. 자, 그래서 경우는 5가지, 30까지 5가지가 되니까 답이 뭐야? 40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 합, 답은 40.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어떤 하나의 사건을 한 번에 다루기 힘들 때는, 하나의 사건을 한 번에 다루기 힘들 때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들로 분할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합의 법칙으로 더하면 되겠다. 이점 찍는 거 연습 잘해야 돼. 어떤 두 점도 동시에 지날 수 없으면서 반드시 한 점을 지나야만 되는 점들을 잘 찍어서 하나의 사건을 분할해서 풀자.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그림처럼 직사각형 모형으로, 좀 모양이 또 피곤하죠? 하지만 할수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부터 B까지 갔을 때, P는 지나면서, 자, 까다롭죠? P는 지나면서 Q는 지나지 않는 최단 거리는 몇 가지가 있냐? 자, 두 가지로 풀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사건을 분할해서 아까처럼 풀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한 사건을 직접 구하기 힘들 때는 나머지 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서, 그러니까 마치 여집합의 원소의 계수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볼게요. 일단 A에서 B까지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Q를 포함하면서 또 이렇게 잡으면 어때? 하나, 둘, 셋.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이세점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지나야 되고요. 어떤 두 점도 동시에 지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뭐 R이라 할까? 여기를 S라고 할까? 일단 P를 반드시 지나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A에서 P까지는 가야 돼.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어. 일단 P에서 이제 선택지가 세 개가 있잖아. 어디로 갈래? P에서 R을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P에서 Q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은 P에서 S를 거쳐서 B로 갈수 있는데 이렇게 Q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어떤 친구들도 중첩할 수 없고요. 근데 얘는 안 된대. 그러면 각각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네? 근데 각각의 사건은 연속하는 세 사건이 있으니까 이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먼저 A에서 P로 갈 때는 몇 가지예요? A에서 P로 갈 때는 이게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1인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4팩에서 3팩을 나눠주면 되잖아. 그 다음 P에서 R로 갈 때. P에서 R로 갈 때는 다이렉트로 가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1. R에서 B로 갈 때도 한 번밖에 없으니까 간단하네. 곱하기 1 곱하기 1. 최종 경우의 수는 4.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 P로 간다. 이건 똑같잖아요. 그대로 복사하자. 그러면, 4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자, P에서 S로 간다. 이때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S에서 B로 갈 때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반영했을 때, 곱하기 1. 그리고 지금 변의 길이가 1과 2니까 더하면 3. 3팩을, 자, 중첩된 게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잘 계산해 보자고요. 자, 이 친구는 잘 계산하면 4가 되고요. 잘 계산하면 3이 되니까 3, 4, 12. 그리고 두 개를 더하자. 그러면 답은 뭐다? 16. 자, 답은 16이 되겠죠. 어때요? 아무리 좀 복잡한 모양이 나와도 우리가 점들 잘 찍으면 돼. 근데 점을 잘 찍는다는 게 뭐냐? 바로 어떤 두 점도 동시에 지나지 않으면서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갈때 바로 그 점들 중 반드시 하나는 지나게끔. 그렇다고 점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이제 경우가 많아지니까 풀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최적의 점들을 잘 찍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사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문제에 따라서 편리한 방법이 다르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제외해 달라. 뭘 제외해 달라? Q를 지나는 경우는 제외하면 되잖아요. Q를 지나는 경우는 제외하면 되니까 A에서 P까지 갔다가 P에서 Q까지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Q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빼줄 것은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요경을 빼주면 된다고요. 일단 전체의 경우는 연속하는 두 사건이 있으니까 구해보면 A에서 P로 갈 때는 1, 2, 3, 1. 총 4개가 있죠? 4팩이고요. 같은 것은 3개가 있잖아요. P에서 B로 갈 때는, P에서 B로 갈 때는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2니까 더하면 5가 되고요. 같은 것은 3개, 2개가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은 연속하는 세 사건이 있네. 1, 2, 3. 자, A에서 P까지 갈 때는 여기 있는 친구를 복사하면 되겠다. 그래서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갈 때. 자, P에서 Q로 가는 것은 요 귀염둥이 직사각형인데 사실 요거는 뭐 팩토리얼 안 써도 알수 있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2라고 할게. 자, 무리하게 공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간단한 것은 직관적으로 해결하자. 자, Q에서 B로 갈 때는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1인 직사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총 변의 개수는 3개가 되니까 3팩, 같은 것은 2팩이 되겠다. 자, 마무리할까? 자, 4팩을 3팩으로 나눴을 때 4가 되고요. 이 친구는 120인데 여기는 12로 나눈 거니까 10이 될 거야. 이렇게 빼기. 얘는 4가 되고요. 2를 곱했고, 자, 마지막 친구는 3이 되니까 자, 결론을 내려보자. 결국 P를 거쳐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40가지인데 이제 문제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게 바로 24가지예요. 안 되는 걸 빼니까 답은 뭐다? 16가지. 답은 16이 되겠다. 이해되죠? 자, 두 가지 방법 다 소중하니까 하나로만 풀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두 가지 다 한번 풀어봐.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풀이 과정은 많이 할수록 좋다. 자, 이제 중복 조합. 오늘 수업의 메인이에요. 자, 중복조합은 중복순열과 다르게 특별히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왜냐면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이 곱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 하지만 중복조합은 개념을 잘 배워야지만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안목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다. 자, 필기도 좀 하면 좋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써요. N, H, R. 이렇게. 자, 여기는 중복조합의 수는 조합을 통해서 구하는데 n 플러스 r에서 1을 빼고요. 그리고 오른쪽 수는 그대로 복붙하면 돼요. 자, 예를 좀 들어볼까? 자, 여기에 지금 사과가 있고요. 배가 있고요. 감이 있어요. 사과, 배, 감을 더해서 엄마가 심부름 시킨 거야. 현준아, 사과, 배, 감에서 10개. 아, 너무 많네. 자. 5개라고 하자. 5개만 사와. 대신에 조건이 있어. 너 먹기 싫은 걸안 사도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 이상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총합이 5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사과를 3개 사고, 배를 하나 사고, 감을 하나 살수 있잖아요. 2개 하나도 괜찮죠? 사과를 너무 사랑해서 사과로 5개만 살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엄마가 그랬잖아. 너 먹기 싫은 걸안 사도 돼. 이렇게. 그리고 또, 뭐, 극단적인 예가 없을까? 4, 1, 1, 2, 2, 뭐, 4, 1, 0.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엄마의 심부름을 할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세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보여? 서로 다른 N개에서. 지금은 서로 다른 세 개에서. 과일을 5개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걸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3, H5, 3H5.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0을 제외했다면 0을 포함할 수 있는 문제로 재구성해서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좀 어렵죠?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자, 지금 사과를 3개 사고 배를 1개 사고 감을 하나 산 사건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사과를 지금 3개 산 거예요. 그리고 사과와 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배는 1개만 사네. 그리고 여기는 감을 1개만 샀죠. 그래서 칸막이 왼쪽은 가장 왼쪽은 사과의 개수, 중간은 배의 개수, 오른쪽은 감의 개수가 돼요. 그러면 투투원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 사과를 2개 샀잖아. 응? 배를 2개 샀잖아. 근데 감을 하나만 샀잖아. 지금 사과에 완전 올인했죠? 응? 자,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한 종목에 올인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사과만 5개를 샀어, 이렇게. 그 다음에 배는 없으니까 요 짝대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가장 오른쪽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심부름하는 경우의 수라는 것이 결국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응? 동그라미 5개와 짝대기 2개를 배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것이 몇개 있냐? 5개가 있죠? 이 5개는 어디서 온 거야? 과일의 총합. 근데 선생님, 2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과일의 종류가 몇 개야? 3개잖아요. 그러니까 칸막이는 3개보다 하나 적은 2개가 필요한 거죠. 3 빼기 1.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지금 총 개수는 7개인데 같은 것이 5개, 2개가 있으니까 7팩토리아를 이렇게 5팩과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근데 선생님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으로 푸는 걸 좋아하지? 조합으로 풀어볼게. 사실 조합으로 풀어야지, 조합으로 풀어야지 요 의미가 좀 드러나거든요. 왜 굳이 1을 뺐냐? 왜 더했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총 대상이 몇 개예요? 7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5개를 먼저 배열하자. 그리고 나서 사건들 사이에 선후 관계가 있는 거죠? 짝대기 2개를 배열하자, 이렇게. 자, 두 사건은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다. 자, 지금 동그라미는 5개니까 7개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가 위치할 5개 자리를 선택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동그라미 채웠어? 자리 2개밖에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나? 2개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하니까 의미 없다. 그래서 결국 뭐다? 7시5인데 7시5가 뭐예요? 3H5였잖아. 근데 7이 어디서 온 거예요? 7이. 원래 요 5개 심부름 사야 되는 과일의 개수가 5개였잖아. 요 5개. 5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왜 갑자기 2개가 추가됐냐? 응? 짝대기 2개가 추가된 거잖아. 과일의 종류가 3개니까 여기는 3. 3보다 하나가 적은 친구를 이렇게 더해준 거잖아요. 거기서 온 거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 7은 어디서 왔냐? 3과 5를 더했다. 3과 5를 더했고요. 과일의 종류보다 한개 적은 짝대기가 필요하니까 마지막에 1을 빼줬다. 이렇게 해서 더해서 1을 뺀게 왼쪽 수고요. 오른쪽 수는 똑같이 쓰면 되겠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이 상황을 좀 이해했다면 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결국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의 해를 구하는 문제와 똑같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엄마의 심부름이라는 그 예를 들어서 이해했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의 수에 대한 개념을 맞췄습니다. 그럼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대상을 보지만 그 공식들이 충분히 내면화가 되고 내 인격의 일부가 되면 나중에는 공식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유자재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해? 무지성으로 풀었다. 의식의 흐름대로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시도 횟수를 높여서 성공의 확률을 높이면 되겠죠. 확률이 100%에 가까워진다. 자, 선생님이 하는 말 명심하세요. 선생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버릴 게 없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볼펜 5자루, 같은 종류의 공책 4권을, 자, 볼펜이 5개가 있대. 똑같은 거야. 공책이 4권. 그러니까 결국 몇 개를 줬느냐가 중요하겠죠? 세 명의 학생이 있대요. 세 명의 학생을 뭐 ABC라고 할까? 오케이?

자, 나눠주는 경우의 수.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요 조건이 중요해요. 0을 인정하겠다는 거잖아. 받은 개수가 0인 것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최소한 한개 이상은 받는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때는 곧바로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좀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좀 써볼게. 볼펜이 다섯 개가 있어요. A, A, A, A, A. 이렇게 다섯 개나 있네. 공책이 네 권이 있대요. 공책. B, B, B가 있고요. 자, 세 명의 학생이 있어요. 또네 명이라고 풀면 안 되죠. 각각의 학생이 받는 개수를 뭐 X 플러스 Y 플러스 G라고 할까요? 자, A 학생이 받은 개수가 X고, B 학생이 받은 개수가 Y고, C 학생이 받은 개수가 G인데 뭘 받았냐? 볼펜을 받은 개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볼펜이 총몇개 있어? 다섯 개 있잖아. 이해돼요? 그 다음에 공책. 공책의 총 개수가 몇 개예요? 자, 남김없이 줘야 되니까 네 권. 그러면 A가 받은 공책의 개수를 스몰 A라고 할게. 자, B가 받은 공책의 개수를 스몰 B라고 하고, C가 받은 공책의 개수를 C라고 했을 때 공책은 총네 권이 돼야 돼. 근데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X, Y, G, A, BC는 자, 출발을 0부터 하니까 의미 아닌 정수행을 구하는 거니까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볼펜을 받는 경우의 수는 뭐냐? 다섯 개 중에서 자, 다섯 개 중에서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거죠. 사과 배 감이죠.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3H 5가 되죠. 요거는 뭐예요?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선택한다고 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반 심부름 생각하면 돼. 사과 배감 중에서 다섯 개를 사는 거야.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다섯 개를 사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더해서 1을 뺐을 때 7이 되고요. 75인데 72랑 똑같죠? 자, 더해서 1을 빼면 뭐야? 6이 되죠? 64인데 62랑 똑같잖아요. 자, 친절하게 일일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때는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뭐예요? 21가지. 이때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뭐예요? 15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뭐다? 36까지. 이렇게 풀면 망한다. 왜냐면 볼펜을 주는 사건과 공책을 주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 잇따라 발생하는 거잖아. 따라서 두 친구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곱해야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직접 계산해. 암산으로 하지 말고. 21 곱하기 15. 그러면 이렇게 105가 나오고 1, 2가 나오니까 답은 315. 답은 315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돼요? 뭐 처음에 괜히 이거 그릴 필요 없었네. 이거는 선생님이 좀 투머치 했고 사과할게요. 어쨌든 대상을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걸 또 일반화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어요?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이렇게 XN까지 가는 거야. N까지. 여기는 그리고 M이 온 거죠. 그리고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의미 아닌 정수해라는 조건이 필요해. xi는 다 0을 포함하고 또는 자연수야. 이렇게. 지금 여기에 몇 개야? 이게. n개잖아. 이 n개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과일의 종류. 과일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m개를 사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바로 뭐다? nhm이다. 이렇게. 이 왼쪽 대상의 개수가 바로 왼쪽에 오는 거죠. m이 h 오른쪽에 오는 거죠.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긴 한데, 중복조합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좀 치사하죠?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 하지만 뭐 우리는 어렵지 않다. 잘풀수 있다. 자, 이제 29번 볼게요. 자, 이렇게 중복조합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까지도 확장될 수 있거든.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귀염둥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지혜를 전달해 줄게. 자,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인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A 세제곱 플러스, 그리고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기억나죠?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걸 좀 다시 한번 풀었으면 a 세제곱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a 세제곱 b의 0제곱을 볼 수가 있잖아. 그리고 3a 제곱 b의 1제곱, 3a 1제곱 b의 제곱이 되고요. 자, 마지막 친구는 어떻게 쓸까? a 0제곱 b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있는 항들을 보면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변하지 않아요? 지수들의 합이 반드시 뭐다? 3이 되죠? 3. 그러면 여기 있는 항들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냐면 얘를 a의 n1, b의 n2 제곱꼴로 볼 수가 있고 이 지수들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지수들의 합이 바로 여기 있는 3이 돼야 되죠? 이렇게 3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n1, n2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면 0부터 0을 포함한 정수를 가질 수 있어. 음수가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지. n1, n2는 0 또는 이렇게 자연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중복 조합을 쓸수 있는 바로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 해의 개수만큼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만큼 서로 다른 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4개인데 이 4개가 어디서 왔냐? 바로 여기 있는 방정식의 해만큼 있고요. 2개, 3개니까 총 개수는 2H3. 자, 2와 3을 더해서 1을 빼면 4가 되고요. 4C3. 이거는 4가 되잖아요. 여기서 바로 4가 온 겁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a 플러스 b의 5제곱을 전개하는 사건이 있고, 자, 두 번째 사건은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4제곱을 전개하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각각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되겠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친구를 전개했을 때 항들은 어떻게 생겼냐? 바로 a의 n1제곱, b의 n2제곱으로 생겼고, 더 나아가서 지수들의 합은 여기는 5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을 전개했을 때 각각의 항들은 어떤 꼴이냐면 x의 p제곱, y의 q제곱, g의 r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지수들의 합은 여기 있는 4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방정식이 또 하나 탄생하죠. 그리고 포인트는 n1, n2는 0도 될수 있다는 거죠. n1 그리고 n2는 0 또는 자연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PQR도 마찬가지입니다. PQR은 0 또는 자연수니까 이제 각각은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래서 두 개, 다섯 개니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2H5만큼 있고요. 여기는 세 개, 네 개니까 3H4만큼의 서로 다른 항이 있고요. 두 친구를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2H5는 2와 5를 더한 다음에 1을 뺐을 때 6이 되고요. 6C5가 되죠. 6C1로 써도 괜찮고. 3과 4를 더하면 7이고요. 1을 빼면 6이 되고요. 6C4, 6C2로 바꿔도 괜찮죠? 그래서 얘는 6이 되고요. 이 친구는 15가 돼서 총 답은 뭐다? 최종 답은 90이 되겠다. 이해 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익숙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통해서 이제 개념을 좀 뽑아냈는데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 뭐다? 이렇게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에 관한 문제로 바꿀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음이 아닌 방정식의 해 개수는 중복 조합을 통해서 풀 수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a, b와 x, y, z는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해서 경우의 수를 곱한 것이 바로 전체를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29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자, 좀 학교 내신에 등장하기 충분한 문제 같아. 이 정도 문제가. 자, 30번 볼게요. 자, 같은 종류의 검은색 볼펜. 자, 검은색 볼펜이 9자루가 있고, 자, 빨간색 볼펜이 6자루가 있는데, 4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주겠대. 자, 검은색 볼펜과 빨간색 볼펜을 각각

한자로 이상 갔는데. 자, 중복 조합을 쓰려면 0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최소한 1 이상이라고 하니까 바로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자. 4명의 학생을 A, B, C, D라 하자. A, 그리고 B, C, D라 할게요. 학생. 이때 사건은 두 개가 있죠. 검은색 볼펜, 그리고 빨간색 볼펜. 그래서 검은색 볼펜, 뭐랄까.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W는 총 개수는 9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 볼펜. 이때 ABCD를 할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총 개수가 4개가 되죠? 아, 9개, 6개니까 여긴 6개가 되죠. 그러니까 검은색 볼펜을 나눠주는 사건과 빨간색 볼펜을 나눠주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면 되겠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지금 최소한 하나씩은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나눠줬다고 치자고. 이미 하나씩 나눠줬어. 이제부터는 추가로 몇개더줄 줄을 생각하면 되잖아. 이미 한 개씩 나눠줬으면 9개 중에서 몇 개가 소진됐다? 각각 하나씩 줬기 때문에 이미 4개를 나눠줬죠? 그러니까 추가로 5개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A한테 추가로 주는 검은색 볼펜의 개수를 X 프라임이라고 하자고. B한테 이미 하나 줬죠? B한테 추가로 주는 검은색 볼펜의 개수를 Y 프라임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얘는 G 프라임, 그리고 W 프라임이 돼서 9개 중 이미 4개가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5개만 추가로 주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바꿨을 때 장점이 뭐예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W 프라임은 0이 돼도 괜찮잖아. 이미 하나를 줬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4명의 학생한테 빨간색 볼펜을 추가로 하나씩 줬다고 칠게요. 추가가 아니죠. 하나씩 줬다고 칠게요. 그리고 추가로 주는 빨간색 볼펜의 개수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 할게요. 그럼 이미 6개 중에서 하나씩 줬기 때문에 4개가 나갔죠.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두 개만 주면 돼요. 그리고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0을 인정하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의 문제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조합이 중복 조합을 어떻게 구한다? 4H5가 되고요. 얘는 4H2가 되겠다. 자, 그래서 조합으로 바꿨을 때 자, 더해서 1을 빼면 8C5가 되는데 8C3도 괜찮죠? 자, 더해서 1을 뺐을 때 5C2가 돼서 자, 8C3을 잘 풀어보면 선생님이 암산으로 할게요. 이 정도는 56이 되고요. 5C는 10이 돼서 약속대로 곱했더니 답은 뭐다? 560. 답은 560이 된다. 이해돼요?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서술형 답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 설명해 줄게. 잘 봐. 자, 뭐두 사건 다 설명하진 않고요. 검은 볼펜 주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 얘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X란 친구를 어떻게 볼 거냐면 X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쓸게. 이미 한개 나눠준 거고요. X 프라임은 추가로 주는 거야. 그러면 X 프라임은 이제는 0이 돼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B한테 주는 검은색 볼펜을 이미 한개 줬다고 쳐요. 그리고 추가로 주는 것을 Y 프라임을 하면 이제는 Y 프라임이 1 이상이라는 부담이 없잖아요. 이렇게 음이 아닌 정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G도 마찬가지예요. G 프라임 플러스 1이고요. G 프라임은 0부터 출발하고, 자, 그 다음 W는 W 프라임 1이고, W 프라임도 이렇게 0부터 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더해봐, 이렇게. 더해봐. 그러면 X, Y, G, W 합이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를 다 더해보면, 바로 처음에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W 프라임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1이 4개나 있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바로 X, Y, G, W 합인 9가 돼야 되지. 이렇게 9가 되잖아요. 그러면 4를 넘겼을 때 문제가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W 프라임 합이 5가 되고요. 여기 있는 프라임들은 다 어때? 0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가 되잖아. 음이 아닌 이렇게 정수해가 돼서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바로 4H5가 되겠다. 이렇게 4H5가 되겠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것이 정석이지만 누가 객관식 풀때 이렇게 풀어. 객관식 풀 때는 아까처럼 직관적으로 풀면 되지. 아, 네 명의 학생한테 9개를 주는데 하나씩 추가로 이미 줬다고 치자. 그러면 아, 이렇게 추가로 준 합의 개수는 이미 4개를 줬기 때문에 5개면 되고요. 이때 0도 포함하니까 그냥 바로 중복조합인 4H5로 가자. 이렇게 실전에서는 간단하게 풀지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쓰는 것이 좋겠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중복조합이 깔끔하게 풀리면 좋겠지만 조건은 계속 줄 거야. 뭐한개 이상 받는다, 두개 이상 받는다 그런 조건을 줄 때는 이렇게 좀 머리를 써서 잘 헤쳐나가면 되겠다. 그런 것들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31번 볼게요. 31번.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3W. 이게 좀 독특한 특징이죠? 자, 음이 아닌 정수에 요것까진 좋아. 0도 인정한다는 거잖아. 근데 순서쌍의 개수는. 근데 보니까 W는 어때요? 아무리 커봐야 1이잖아. W가 2가 되는 순간 5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때는 XYG 중에서 누가 음수가 돼야 돼. 안 되죠. 음수 인정 안 하니까. 사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첫 번째. 자, W가 0일 때. 그리고 두 번째. W가 이렇게 1일 때. W가 0이면 어때요? 이 친구 날아가니까.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이렇게 5가 되죠. 자, 잘라주시고. W가 1이면 어때요? 이게 3이 되니까 넘어갔을 때 XYG 합이 2가 되니까. 그리고 XYZ는 뭐 음이 아닌 정수니까 다이렉트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겠다. 3개 5개니까 3H5. 이때는 3개 2개니까 3H2. 3 플러스 5는 8이고요. 1을 빼면 7. 7C5는 7C2라고 쓸수 있죠. 이거 잘 풀면 21이야. 자, 간단한 계산 선생님이 할게요. 3H2는 자, 더해서 1을 뺐을 때 4가 되고요. 4C는 6이 되니까. 여기는 두 사건은 어떤 관계예요? 여기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쓸수 있겠네. 그래서 이 녀석을 더할까? 잘 더하면 27. 답은 27이에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가끔 가다가 그 미지수 앞에 뭐 3과 4 같은 어떤 개수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것이 보통이다. 알고 있자고. 자, 이제 32번 볼게요.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중복조합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겠네. 너무 깔끔하죠? 사실 3H7이에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선택하는 거고요. 3 플러스 7, 9니 10이죠? 1을 빼면 9가 되고, 이렇게. 9C7은 9C2와 똑같고요. 자, 9C2는 9 곱하기 8을 2 곱하기로 나눈 거니까 사라지고 지워져서 4가 되니까 답은 뭐다? 답은 36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기는 X와 Y와 Z가 뭐다? 바로 엄마의 심부름, 사과의 개수, 배의 개수, 감의 개수다. 그래서 과일을 합쳐서 몇개 산다? 7개 사는 것이고요. 안 사도 괜찮아. 현준이 네가 맛없는 건안 사도 괜찮아.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세계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선택하는 거고요. 아까도 설명했었죠. 뭐 3개, 뭐 2개, 그리고 2개, 4개, 뭐 3개, 0개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다? 사과를 3개 샀다. 그리고 배를 2개 샀다. 감을 2개 샀다.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그렇게. 이것은 조합으로도 풀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풀자고요. 자, 간단한 문제 32번 풀었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이것만 보더라도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소

소중한 조건이다. 이때 조건은 두 개가 있는데 가족권과 나족권이 있다. 어떻게 풀까요? 이제 어떤 대상을 직접 구하기 힘들 때가 있어. 경우들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는 전체에서 그 조건이 아닌 경우를 빼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딱그 방법이 좋은 그런 문제예요. 일단 XY 합이 0부터 8까지야.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도대체 몇 개야? X 플러스 Y가 0일 때, X 플러스 Y가 1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X 플러스 Y가 8일 때. 경우가 9개나 있잖아. 그럼 합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도 되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사건이 아닌 경우를 구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X 플러스 Y가 8 이하니까, 그리고 X 플러스 Y는 아무리 커봐야 10이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9인 경우와, X 플러스 Y가 10인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직접 구하기 힘들 때는 간접적으로 아닌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풀어볼게. 그래서 일단 이걸 만족하는 모든 경우,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의미 아닌 방정식의 해계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뭘 빼줄 거냐면 X 플러스 Y가 9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가 10인 경우를 빼줄 거야. 선생님, X 플러스 Y가 11인 경우는요? 만약에 이 친구가 11이면 나머지 친구들의 합이 음수가 되니까 조건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지만 조심할 것은 4개를 더했을 때 10이니까 XY가 아닌 나머지 친구. G 플러스 W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이때는 X 플러스 Y가 다 가졌네? 욕심쟁이. G 플러스 W는 몇 가지에? 뭐예요? 합이? 0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건가? 고배 법칙을 적용하고요. 여기 있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관계니까 합의 법칙을 쓰면 되겠다. 가볼게. 일단 모든 경우는 뭐예요? 모든 경우는 여기 있는 방정식이 의미 아닌 정수를 갖는 거니까 4, H, 12 되고요. X 플러스 Y는 9예요. 근데 X, Y, G, W는 다 의미 아닌 정수이니까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하자. 이때는 2, H, 9가 되고요. 이때는 2, H, 1이 되겠죠. 플러스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10이니까 2개, 10개. 그러니까 2, H, 12 되고요. 곱하기. 이때는 사실 의미가 없죠. 0, 0.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복조합을 써보면 2H 0이 되잖아요. 자, 조합으로 바꿔볼까? 자, 더해서 1을 뺐을 때 13이 되고요. 13C나 13, 3이나 똑같고. 자, 더하면 11인데 1을 뺐을 때 10, 10C9나 10C1이나 똑같고. 자, 더해서 1을 뺐을 때 2가 되고요. 2C1 플러스 더하면 12, 1을 뺐을 때 11, 11C10보다는 11C1이 간단하지. 이때는 더하면 2, 빼면 1, 1C 0, 의미 없다. 1이죠. 자, 갖고 와보자. 자, 13C3은 뭐 계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써가지고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3, 2, 1로 나눠주고요. 여기다 이제 뺄 거잖아. 뺀다. 가로 열고. 자, 10C1, 10, 2C1, 2, 플러스 11C1, 11이 되고요. 1C 0, 1이 되잖아요. 그러면 3이 6이니까 얘랑 만나면 2가 되고요. 26과 11을 곱했을 때 286. 그 다음에 20과 11을 더하면 뭐야? 31이요. 31을 빼주면 답은 뭐예요? 255. 아주 힘들다. 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구했다. 어떤 대상을 분할했을 때 경우가 너무 많으면 조건에 반대편 있는 친구를 전체에서 빼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풀만하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XY, GW 합은 28.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XY는 짝수이고, GW는 홀수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자연수네? 아,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네.

0: 그러면 지금 X라는 친구는 어떻게 할까? 자연수니, 짝수니까 EX 프라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X 프라임은 0, 1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안 돼? X 프라임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서 자연수란 조건에 위배되잖아. 그러니까 0을 포함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중복조합을 쓸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건에 위배되니까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다. 어떻게? 플러스 2라고 쓰면 X 프라임이 0부터 출발해도 괜찮잖아. 0을 집어넣으면 2가 돼서 자연수이면서 짝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도 어떻게 쓰면 돼요? 이 Y 프라임 플러스 2가 되고 Y 프라임도 0 또는 자연수고요. 자, 그다음 GW 홀수니까 G는 2, G 프라임 플러스 1. 이때도 G 프라임이 0부터 출발할 수 있고요. 위배되는 게 없잖아. 0을 대입했을 때 자연수니까. 그리고 W는 EW 프라임 플러스 1. 자, W 프라임도 0부터 출발해도 괜찮으니까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합할 거야. 이렇게. 합할 거야. 그러면 따단딴딴. 자, 이름 묶을 수 있잖아요. 묶으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W 프라임이 되고요. 2211. 자, 더하면 어떻게 돼요? 6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XY GW 더한 거라고 이렇게. 총합은 당연히 28이 돼야겠죠? 6을 넘기고서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문제가 어떻게 바뀐다?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W 프라임은 바로 11이 되죠. 근데 이 친구들은 0을 포함하니까 우리가 완벽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4개니까 4H11이 돼서 조합으로 바꾸면 14C11인데 3으로 써도 괜찮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계산해 보면 14, 13, 12가 되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요. 자, 3이 6이니까 나눠주면 2가 돼서 이렇게 곱하면 26이잖아. 그래서 26에서 14를 이렇게 곱해볼까? 6, 4, 24, 2, 4, 8, 6, 2니까 답은 364. 답은 364가 되는 거죠. 이해 돼요? 요 기술 잘 기억해야 돼. 짝수니까 이렇게 쓴 것까지 좋았는데 얘가 0부터 출발하게 만들려면 그리고 동시에 X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부합하게 하려면 플러스 2가 필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이 많은 문제를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문제로 재구성했습니다. 요 문제도 오늘의 메인 문제 중 하나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공부 많이 했나요? 자, 오늘 배운 거 반드시 복습하고요. 선생님은 4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지수법칙이 약간 내용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익숙했던 내용이어서 조금 더 계산이 쉬웠을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나면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 A의 N제곱근에 대한 말뜻의 의미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 몇 번 몇 번인지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 복습하고 오셨나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변별을 하는 문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면은 학교 시험 볼 때도 등급이 한 단계씩 꽁충꽁충 뛸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쭉 이어서 지수법칙 문제들 다룰 건데요. 지수법칙 문제들 중에서도 특별한 유형인 n제곱근 a의 m제곱이 a의 n분의 m제곱이 자연수가 될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룬 문제들을 할 예정입니다. 풀이할 예정입니다. 자, 지수의 밑이 a가 소수인 자연수이고, 얘가 소수인 자연수이고, mn이 자연수가 될 때, a의 n분의 m꼴이 자연수이려면 n이 m의 약수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은 m이 n의 뭐가 되면 되겠어요? 예, 배수가 되면 되겠죠. n이 m이 n의 배수가 되면 될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이걸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1024 나왔던 문제. 네. 그 문제하고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예, 살짝 다루기는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형들부터는 다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또 숙지를 하고 지나갔으니까 문제들을 바로바로 풀 예정인데요. 2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00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 음의 정수인 지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들을 한번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a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a분의 1, 즉 a의 역수로 표현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식은 12 곱하기 n의 마이너스 4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분자 분모에 n의 4제곱을 곱할 거예요. 똑같은 수를 곱하면 식이 유지가 되지 않나. 네. 그러면 얘는 n의 4제곱 12 곱하기 n의 0제곱인데 우리 a의 0제곱, 양수 a에 대해서 0제곱은 네, 얘 1로 계산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1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12분의 n의 4제곱이 뭐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따져줘야 돼요.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n이 12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2도 조심스럽게 좀 다뤄주셔야 됩니다.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이미 4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n에는 2 하나, 그죠? 최소 2 하나, 그리고 최소 3 하나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12의 배수 해서 하기보다는 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소인수분 해보니까 2도 있고 3도 있네. 근데 2가 두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분자에는 2가 두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n자리에다 2 하나만 넣더라도 4제곱이 돼서 네, 4개 이상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3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3 하나를 집어넣어서 아, n이 결과적으로는 2 곱하기 3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몇 배수? 6배수. 자, 그럼 100이하의 자연수 n의 6배수가 몇개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물론 나열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100에서 6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는 그 몫을 보시면 개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몫을 봅시다. 몫을 보면은 나머지 있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토탈 몇 개? 16개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6개다. 할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25번 지나가서 26번 보도록 할게요. 두 수가 모두 다, 그러니까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모두 자연수.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 얘네들 자연수가 되는 거다 찾은 다음에 걔네들의 교집합을 구하기보다는 여기서 구한 거에서 나열을 하고 나서 여기다 대입해서 자연수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파악하면 계산하기가 더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256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수 n이네요. 정수 n. 자, 그럼 256이라는 숫자는요. 소인수분해 해보면 얼마 나오나? 2로 나눴더니 128. 2로 나누었더니 64. 2로 나누었더니 32. 하는 순간 얘가 2의 5제곱이죠. 자주 쓰이는 거. 그럼 256은 2의 8제곱이구나. 근데 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네, 역수니까 마이너스 1제곱을 해주면 256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n분의 1제곱해서 지수법칙을 쓰게 되면 2의 n분의 마이너스 8제곱

꼭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걸 찾으래요. 자연수. 그럼 얘 자연수가 되려면은 여기가 8,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n이, 그죠? 마이너스 n이 8의 약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으로 가능한 값은 1, 2, 4, 8이 될 거고, n의 값은 그때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해보면 되는데, 81이라는 숫자는요, 우리 소인수분해 보면 3의 4제곱이죠. 근데 그것의 역수니까 3의 마이너스 4제곱일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3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지수를 곱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2.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똑같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근데 둘다 자연수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돼요? 차례차례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1 가능할까요? 네, 분모가 0 되니까 얘는 불가능. 그죠? 자,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따져봅시다. 마이너스 2일 때를 대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3의 12제곱이 돼서 얘는 자연수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걔한테 마이너스 12에다 분모 내려주면은 얘는 마사 대입하면은 마3. 그러면 여기 플러스 4, 3의 4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얘는 마이너스 8 대입하면 얘는 3의 마이너스 8 대입해서 마이너스 7이어서 7분의 12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얘네들은 가능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그때 모든 정수 n의 값을 곱은 요거 두 개를 곱해야 돼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곱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예. 네, 충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열을 한 다음에 그들 중에서 얘도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건지 체크를 하려면은 이 구해놓은 거를 대입해가지고 따지면 훨씬 더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호로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예, 일단 뭔가 새롭게 정의해서 뭐라 할때 하는 순간 이제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든 모든 n의 값의 합이 fa래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발문에 4, 8돼 있으니까 얘는 a가 얼마일 때? 4일 때. 얘는 a가 얼마일 때? 8일 때를 각각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예. 문자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F4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A의 4를 대입한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를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N제곱에다가 4의 5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최대한 정리를 해봅시다.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2의 10제곱이 되겠네. 지수 법칙에 의해서. n분의 1은 뭐랑 같죠? 네, n분의 1제곱으로 됐으니까 10 나누기 n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개념 하나 써줍시다. 개념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 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들을 쭉 나열을 해볼게요. 자연수 되게끔 하려면은 10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얘네들은 10의 약수인 1, 2, 5, 10인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현재 1보다는 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은 제외하고 2, 5, 10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F4는 2 더하기 5 더하기 10의 17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할수 있죠? 이거를 두번 하면 돼요. 네, 한번더 합시다. A가 이번엔 얼마일 때? 8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n제곱근의 8의 5제곱. 근데 8은 2의 3제곱이잖아요. 그죠? 얘가 2의 3제곱.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다시 5제곱 했으니까 2의 15제곱. 그러면 지금 쓴 개념에 의해서 얘도 요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2의 n분의 15구나. 그러면 n은 15의 약수가 되니까

1, 3, 5, 15. 근데 다시 n은 네, 1보다 큰이라고 했으니까 1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제외하고 f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3 더하기 5 더하기 15. 그래서 얘는 23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 두 개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F4는 17, F8은 23. 두개 몽땅 다 넣으면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끝.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 네. A에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주되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 n의 값에 해당하는 것 중에 1은 제외하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만약에 실수했다면 이 문제를 42라고 썼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그럼 너무 마음 아프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아니, 왜 헷갈리게 1보다 큰이라는 조건을 붙였냐? 지금 보시면은, 네, 제곱근이잖아요. 제곱근 기호에서 요 n은 2 이상인 자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 조건을 추가를 해준 겁니다. 이 기호를 정의하기 위해서요. 괜찮을까요? 네. 자, 이제 27번 지나서 28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 문제 해가지고요. 이 문제 위에 보시면 막 곱셈공식이 잔뜩 정리가 되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예. 제가 그걸 언급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바로 풀 건데, 그냥 일단 보시면은 얘는 처음 봤을 때, 이건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 마이너스 2의 6제곱이나 2의 6제곱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2의 6제곱이에요. 거기에다가 다시 뭐를 씌운 거냐면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아 얘는 루트 2의 6제곱이 돼서 얘는 결과적으로 2의 3제곱 8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만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앞에 붙어 있는 이 부분만. 어렵지 않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종류가 같으면은 막 곱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종류가 같은 거듭제곱근에 한해서는 곱하고 나누고 다 된다. 근데 종류가 다르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통일을 해주면은 좋겠구나. 지금 종류가 지금 얘는 세제곱근, 세제곱근, 세제곱근하고 여섯제곱근이 있는데 세제곱근이 더 많으니까 우리 얘네들을 다 뭘로 세제곱근으로 바꿔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MP제곱근의 A의 MP제곱은 네, N제곱근 A의 M제곱이랑 같다. 요거를 이용해서 풀 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4는 2의 제곱이고요. 그죠? 2의 제곱. 16은 네, 2의 4제곱이니까 세제곱근의 형태로 종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곱근 4. 6, 2 나눠서 얘는 세제곱근 2. 얘는 세제곱근 9. 세제곱근 6으로 그대로 가져가고요. 얘도 세제곱근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계산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죠? 자, 이제 분배 법칙 쓸 거예요. 분배, 분배, 분배. 저는 요 위에 거부터 분배, 분배, 분배 세 개의 항을 나열을 해볼게요. 세제곱근 4, 9, 36. 그 다음에 이거 잘못 썼네요. 3이죠? 네. 3, 3, 9, 27. 그 다음에 세제곱근 3, 6, 18이죠? 그 다음 세제곱근 3, 4, 12. 쭉 나열해서 썼고요. 그다음 밑에서 내려오는 것도 똑같이 분배해서 가야 되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분배를 해볼게요. 세제곱근, 세제곱근, 세제곱근 플러스 세제곱근 18, 마이너스 세제곱근 12, 플러스 세제곱근 8 하고 보니 사라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사라지네. 요거 두개 사라지고, 두개 사라지고 남는 게 얘네 둘밖에 없어요. 세번 곱해서 27이 되는 수죠. 세번 곱해서 8이 되는 수입니다. 각각 뭔지 바로 계산이 되죠? 세번 곱해서 27 되는 숫자 3이에요. 얘는 3. 세번 곱해서 8 되는 숫자 2. 그래서 3과 2를 더한 이 계산 결과 값은 5가 됩니다. 그러면 보라색으로 박스 친저 2의 세제곱인 8하고 여기 뒤에 묶음으로 되어 있는 곱하기 형태의 계산 값은 5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한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예. 네. 오히려 얘는 곱셈 공식을 해서 물론 풀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더 눈에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 위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통일해서 그냥 분배 법칙 써서 계산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28번을 지나쳐서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네. 무엇 무엇의 제곱근. 이 표현이 나왔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개념 이걸 챙겨주셔야 돼요. A의 n제곱근. 방정식의 근이다. 그저 근으로 끝났으니까 어떤 방정식의 근? x n제곱은 a의 모든 근이다. 근데 그근 중에서 허수인 것의 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 문제에서 발문하는 거는 이러한 근들 중에 허근의 합을 구하란 얘기예요. 그럼 방정식을 세워야지 그 허근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세웁시다. 지금 이 개념에 의해서 세제곱근이니까 3차 방정식, 그것이 루트 8. 이 방정식에 우리 허근을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방정식이 가만히 보니까 8이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루트 2의 세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의 형태니까 우린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인수분해 공식 중에 어떤 게 있었죠? 개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 제곱. 이 개념을 쓰면 이거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루트 2, x 제곱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났더니, 여기서는 실근이 생겼어요. 실근 자리. 그죠? 네, 루트 2 실수예요, 여러분. 무리수 실수입니다. 네, 실수근. 여기에서 뭐가 나올 거다? 허근이 나오겠죠. 허근이 나온 거 어떻게 알았냐? 판별식 D를 구해볼까요? B제곱, 루트 2제곱 하면 2, 마이너스 4, 1 곱하기 2 곱하기 하면은 8, 음수. 그래서 얘가 허근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허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허근을 계산해서 더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계산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쓸 거다? 여기에서 허근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개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얘를 쓰면 계산량이 훨씬 줄어들겠죠. 네, 뭐였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최고차항의 계수분에 1차항의 계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이 허근의 합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근의 공식 써가지고 허근까지 계산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합을 물어봤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29번 됐고요. 이제 30번 봅시다. 30번. 얘야말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될것 같죠? 발문도 그렇고 직접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보세요. 계수가 이미 막 거듭제곱근 여러분 이거 익숙해진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얘를 가지고 근의 공식을 쓴다? 예, 완전 테러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얘는 뭐를 쓸 거야? 얘 식? 방금 전에 우리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거. 인수분해 공식에서 배웠던 거를 적용하면은 얘는 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다시 어떻게 쓸수 있다고요? 네. 알파 더하기 베타에 제곱하면 플러스 2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걔 빼고 하나 더 빼줘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두 근의 합과 곱을 알면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쓸 거다?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 두 근의 합은 6제곱근 2,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세제곱근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답이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에 해당하는 거는 6제곱근에 2 곱하기
6제곱근에 대해 2에다가 다시 제곱을 할 거죠. 그래서 6제곱근에 2에 다시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를 그대로 갖다 넣어주면 돼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3제곱근 16 해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보자마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그러면 알파 따로 구하고 베타 따로 구해서 세제곱하면 계산량이 엄청 늘겠네. 그럴 바에야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자 해서 근계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쭉 해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또 써서, 개념 n제곱근 a가 a의 n분의 1제곱이다. 요걸 써가지고 계산을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6제곱근의 2는요, 2의 6분의 1제곱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2의 6분의 1제곱인데 다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면은 6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를 곱해서 2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거 분배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도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되는데 마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서로 곱해서 지워지고 남으면 남는 부분이 세제곱근의 16이에요. 이 세제곱근의 16의 경우도 16의 3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16은 다시 쓰면 2의 4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얘도 2의 6분의 1제곱을 분배해서 적용을 하면은 더하기 2의 6분의 1에다가 2의 3분의 4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 마지막 정리를 한번더 해봅시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일은 6분의 2니까 얘가 6분의 3,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얘가 2분의 1. 얘도 6분의 8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9가 될 거고요. 6분의 9에다가 얘는 3으로 나누게 되면은 2분의 3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2의 2분의 1 플러스 2의 2분의 3. 네, 근데 이게 정답인데 30번에 보시면은 지금 발문에 우리 객관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30번 객관식에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네, 루트 2들이 박혀 있어요. 우리 이거. 요 개념을 이용하면 뭔지 알죠? 2의 2분의 1 제곱은 뭐다? 루트 2다. 얘는 그 루트 2를 다시 세제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2루트 2랑 2루트 2를 더하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될 거예요. 3루트 2. 그래서 선택지 중에 3루트 2에 해당하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조금 복잡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물론 풀수 있지만 네,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꿔놓고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이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계산을 조금 더 빨리 끝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문제들도 이걸로도 한번 풀어보셔요. 이제 30번 지나갔습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대표 문제 해가지고 앞에 막 뭐라 블라블라블라 써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 외워서 하기보다는 발문을 보세요. EX 마이너스 2x.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예요. 그죠? 그럼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a의 2x 제곱을 구하자. 그럼 제시된 요식을 이게 나오게끔 이 꼴로 정리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2x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네. 주어진 식에다가 a의 x제곱 곱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a의 x제곱을 곱해주면은 a의 2x, a의 0제곱이니까 1 해서 식이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아, 얘가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0제곱. 얘도 a의 2x제곱 빼기 a의 0제곱. 네. a의 0제곱이 얼마입니까? 정의에 의해서 얘는 1, 얘도 1. 그게 얼마? 3이라고 합니다. 3. 근데 매번 a의 2x만 이렇게 계속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저는 a의 2x를 라지 x로 치환을 할게요. 그게 계산 간단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x 더하기 1 빼기 x 마이너스 1이 3이니까 1차 방정식이네요. x 더하기 1은
3x-3. 그러면 2x가 4가 되고 x는 2가 되는군요.

계산이 되어야지만, 32번의 선택지를 보시면은 선택지에 지금 숫자들이 아예 다 박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3분의 2, 1, 3분의 4, 3분의 5, 2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숫자들로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럼 3의 4x 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3의 2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야지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분배해서 3의 4x 제곱. 그리고 얘는 분배하면 3의 마이너스 4x. 나누기 3의 4x 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끝났네. 3의 4x 제곱이 문제에서 2라고 했잖아요. 2. 그럼 여기 2. 여기도 2. 근데 얘는 그것의 역수. 그래서 2분의 1. 얘도 2분의 1입니다. 그럼 식을 깔끔하게 좀더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1. 2 마이너스 2분의 1. 분수 안에 분수 있어요. 계산하기 귀찮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이 식을 또 곱합시다. 네. 똑같은 거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분배했을 때4 더하기 1이니까 5. 분배했을 때4 빼기 1이니까 3. 정답은 얼마가 된다? 네, 3분의 5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5. 32번에 정답은 네, 3분의 5니 4번이 되겠네요.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32번은 저 꼴, 저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깔끔하고 쉽게 잘 풀립니다만 33번이 좀 어렵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하필이면은 3x제곱꼴로 되어 있고 구해야 되는 거는 2x제곱꼴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턱대고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3분의 2제곱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죠. 왜냐면 중간에 항들도 막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다 추가로 2ab가 있듯이 얘도 중간에 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얘에서 얘로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심지어 3이고 얘는 심지어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랑 3 사이에도 뭔가 연관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2의 x제곱. 공통점이 지금 현재 2의 x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네들을 각각 a, b로 치환을 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얘로 치환. 그럼 식이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치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3x니까 양쪽에 세제곱 해주면 돼서 주어진 식, 얘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14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 꼴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요, 우리는 뭘또 배웠었습니까? 네. 인수분해 공식을 배워서 요거를 한번 더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얼마다? 14다. 근데 a랑 b랑 곱한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쓸수 있지만 이 식은 한번더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네. a-b의 제곱에 플러스 3ab를 추가할 수 있었죠. 아, 그럼 얘는 분배를 하게 되면은 a-b의 세제곱에 3ab에 a-b를 곱한 게 14가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지금 보면 a가 2의 x제곱, b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b는 2의 0제곱이 나와서 딱 1로 숫자가 고정이 돼요. 그래서 얘를 1로 숫자를 고정하고 시작을 하면 식이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a-b의 세제곱에 플러스 3의 a-b. 그것이 14인데 한쪽으로 넘기면은 a-b에 대한 몇차 방정식? 네, 3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b를 찾아주면은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이 식을 정리하면

a-b의 제곱 플러스 2ab니까 ab는 1이 돼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a-b가 뭔지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a-b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돼서 얘를 또 새로운 문자 라지 x로 치환을 해줄 겁니다. 그럼 답은 라지 x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얘를 라지 x로 치환하게 되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와요. 3차 방정식 푸는 방법, 여러분들이 공수원에서 배웠어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정리나 간단한 인수문제 공식으로 풀수 있게끔 밖에 출제를 할수 없습니다. 네, 그 아예 교육과정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인수정리라는 건 대체 뭐였냐? 인수정리. 어떤 다항식에다가 숫자 대입했더니 0 나왔다는 거는 fx라는 다항식이 x-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정리라고요? 뭐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인수정리 이거 진짜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여기다 숫자 대입했더니 0으로 떨어지는 게 뭐가 있나 보고 싶은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요. 보통 최고차항의 계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후보군을 정해요. 그래서 1, 2, 7, 14. 네, 앞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숫자들 중에서 대입해서 되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1 대입하면 0안 되죠? 근데 2 대입해 보세요. 2를 대입하게 되면 2의 3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8하고 6 더하면 14. 거기다가 14를 뺐으니까 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얘를 통과해서 x-2를 인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만들어지게끔 인수분해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인수 하나를 찾았으니까 전개하면서 이 식이 맞춰지게끔 하면 인수분해 금방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이 부분은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6이어서 절대 0이 될수 없어요. 실수에서는. 그죠? 제곱하면 0 이상, 6 추가하면 얘는 6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x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는 거고, 이 라지 x가 2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제곱 더하기 2, 4 더하기 2에서 6이 되는 겁니다. 예,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풀었던 문제 중에서 저는 33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31하고 32는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답에 해당하는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가지고 있는 식을 가지고 얘 유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각각 문자로 치환을 한 다음에, 그럼 이거 두개 곱하면 1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식을 쫙다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나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얘니까 식이 이렇게 되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a-b만 알면 되니까, a-b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하자. 근데 매번 a-b를 쓰게 되면 여러분 혼선이 오잖아요. 그래서 a-b를 치환을 해서 그 치환한 걸로 식을 만들면 3차 방정식이 나오고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정리를 알아야 되는데 대입했을 때0 나오는 숫자들은 여기서는 14의 약수들을 후보로 해서 대입해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누구? 2. 묶어서 인수분해했더니 이 부분은 네, 얘만 따로 따져도 판별식 b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음수잖아요.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 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해서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a-b는 오로지 2밖에 안 된다. 해서 마지막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풀이 설계를 하기가 제일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33번 지나가고 나서 34번 봅시다. 네. 얘는 이제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난 시간에 풀어줬던 문제 유형이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지금 25의 ab분의 1제곱인데,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식을 정리해주면, 5의 ab분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5가 있네? 그럼 5 있는 거 찾아봅시다. 누구 있어요? 네,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쓸수 있는 정보? 그래? 그러면 이거 양변에 b분의 1제곱을 하자. 그래서 b분의 1제곱을 하면 36은 5의 b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5에 b분의 1 넣고 싶어. 묶어내. 그럼 a분의 2제곱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대입해요. 36을 대입하자. 36은 6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의 제곱에 a분의 2.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6의 a분의 4제곱을 해주면 되죠. 6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나? 그리고 심지어 a도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 a도 있고 3이 있는데 6이 안 보여요. 그럼 6 만들면 돼요. 어떻게? 네, 여기다가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주면 2의 a제곱이 6 되잖아요. 아, 그러면 6에다가 2의 a제곱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2의 a제곱에다가 a분의 4니까 지수법칙에서 곱하고 나면 남는 게 2의 4제곱이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2의 4제곱 16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예. 네. 이런 34번 같은 문제 유형은 약간 퍼즐 맞추기 식으로 쫓아가 주시기만 하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35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퍼즐 맞추기겠죠? 예. 네.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봤더니 유심히 살펴보니까 a분의 4, b분의 5,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지수의 꼴을 봤더니 A에 대해서 분수 형태, B에서도 분수 형태로 나오니, 여기서, 네, 3은 16분의 A분의 1제곱, 이렇게 써보자. 그죠? 그래야지 A분의 1, 이렇게 분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대로 써보자. 그러면 얘는 16이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2의 4제곱에 A분의 1제곱이 돼서, 2의 a분의 4제곱이 나오는구나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똑같은 논리로 b분의 1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양변에 b분의 1제곱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은 48은 32분의 1은 얘가 2의 5제곱이고 거기에 다시 역수가 되어 있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2의 5제곱분의 1을 일단 먼저 쓸게요. 그것에 b분의 1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의 5제곱분의 1에 b분의 1제곱.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5제곱의 얘니까 2의 b분의 마이너스 5. 그게 얼마다? 48이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봤더니 내가 계산해줘야 되는 건 얘인데 얘네들 다 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예, 네,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얘도 2로 일치시켜 주려고요. 2의 제곱 빼 다시 얘니까 이 식을 정리했을 때 2의 a분의 8 플러스 b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지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아, 얘는 2의 a분의 8 제곱 곱하기 2의 b분의 10 제곱을 곱한 거구나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 2의 a분의 8 제곱은 금방 찾을 수 있겠다. 왜? 2의 a분의 4에 다시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9. 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2의 b분의 10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양쪽에다가 b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하면 b분의 10제곱으로 나오는 거죠. 2에. 그래서 48에 마이너스 2제곱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끝났네요. 아, 정답은 이렇게 되겠구나. 얘는 음의 정수니까 역수를 곱하는 거여서 48 곱하기 48분의 9가 정답인데 우리 이거 약분해서 정리해야 되죠? 3으로 나누자. 그럼 여기 16. 3으로 한번더 나누자. 그럼 16. 16의 제곱분의 1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16의 제곱을 하면 256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5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네, 할수 있겠죠? 자, 35번 이렇게 계산 차근차근히 해가지고 풀어냈고요. 20, 36번 봅시다. 36번. 자, 두 양수 AB와 XYZ가 0이 아닌 세 실수에 대해서 얘일 때 AB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얘도 뭐 해설지에 보면은 풀이가 좀뭐 다양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풀기보다는요,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얘가 지금 3은 구체적인 숫자잖아요. 다 얘를 밑이 3인 걸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A, B를 밑이 3인 걸로 다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 A는 3의 X분의 Z.
그다음 B는